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기념식이 끝난 후에는 참전 용사 및 유가족과 위로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독립유공자와 경찰, 소방순직유공자, 6.25와 월남전 참전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보훈가족 오찬 간담회는 추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에서 2024년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관련한 KBS 취재를 종합하면 정교유착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이 정치적인 힘을 길러야 하고 당원이 10만 명이 되어야 한다며 신천지 간부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수차례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 총회장은 지난 4일 합수본의 피의자 조사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캠프의 네트워크 본부장이던 오모 씨와 만난 정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할 이란과의 실무회담이 오는 29일 또는 30일 스위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루비오 장관은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기술협상팀이 29일이나 30일에 다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외무부도 실무회담은 다음 주 아마도 30일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이와떼현 앞바다로 지진 발생 깊이는 50km로 추정됩니다. 이 지진으로 아오모리현 산파치미케타 등에서 진도 6 강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아오모리현과 700km 이상 떨어진 도쿄에서도 건물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피해 우려는 없다고 알렸습니다.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한 뒤 주차비와 출장비 등 각종 명목으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아챙기는 변종 불법 사금융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 같은 변종 차량 담보대출 관련 신고가 올해 들어 12건 접수됐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부 대부 업체들은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을 직접 넘겨받아 담보를 확보한 뒤 최대 229%의 고금리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북체육교류협회가 국제유소년축구 원산대회 개최를 위해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는 어제 경기도 고양시에서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축구 원산대회 출범식을 열고 연내대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에어버스 A380 항공기에서 날개 구조물 균열 가능성이 확인돼 유럽연합 항공안전청이 관련 항공사들에게 특별 점검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특별 점검을 받은 항공기는 총 16대며 이 중 15대가 아랍에미리트 항공, 한 대는 호주 퀀타스 항공 소속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고 영남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부산 25도 등으로 주로 중부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기온 22.7도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오태훈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주 가끔 믿기지 않을 만큼 운이 좋은 날이 있습니다. 평소라면 매번 빨간불에 걸리는 신호등이었는데 다섯 번 연속으로 초록불을 통과하던 날, 또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매출이 생기고 아무 생각 없이 산 주식이 오르고 컨디션이 좋아서 커피 없이도 정신이 말똥말똥하고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는데 단 30초밖에 안 걸리는 날. 가끔 이런 날을 완벽한 하루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그 모든 게 노력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수많은 우연과 타이밍 그리고 행운이 있기에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완벽한 하루는 계획과 노력의 결과라기보다 선물에 가깝습니다.

0: 아깝습니다. 완벽한 하루를 만났다고 들뜰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오기 어려운 행운이니까요. 그래서 완벽한 하루는 앞으로의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다시 또 기대해야 할 무언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다시 평범한 날들로 돌아가는 게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 대부분의 날들이 그러하듯이요. 인생의 어느 특별한 하루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특별하지 않은 하루하루가 모인 결과, 그게 나의 인생입니다.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을 붙잡아라. 내일은 최소한으로 믿으면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6월이란다. 6월 2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한 달을 돌아갈 뻔했네요. 예, 6월 25일 목요일 아침. 이강엽님이 오늘 퀴즈 문제, 오늘 첫 골의 주인공 맞히는 거 아니냐고. 이거 유출됐나요? 문제가? 이러면 심각한데 이거 문제가 유출됐으면 다들 맞히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첫 골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이거는 문제가 유출돼도 전혀 상관이 없는 퀴즈입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잠시 후 10시부터 북중미 월드컵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 남아공과의 경기가 시작이 되죠. 역시나 KBS ETV 옛날 말로 7번에서 방송이 되는데 전현무 캐스터 또 이영표 콤비가 중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경기에서 우리 팀 첫 골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멕시코전에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0-1로 지는 바람에 당첨자가 없었죠. 그런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선물해드렸다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예, 맞춰주시면 됩니다. 조혜영님이 손흥민, 강인우님이 오현규, 그리고 이동우님은 조규성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직 정답은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요. 참고로 손흥민 선수는 선발이 아니라고 하죠. 좀 안타깝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손흥민 선수가 말 그대로 라스트 댄스를 이제 멋지게 쳤으면 좋겠는데 뭐 후반이라도 한번 또 기대를 해보죠.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첫 골의 주인공을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요. 또 KBS 콩과 유튜브 채널로도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1: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오늘의 경제 뉴스 알고란의 고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조금 전에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됐다네요.
2: 아이고야. 예. 지금 27번째인가요?
0: 아, 그렇게 되나요?
2: 네, 그렇습니다.
0: 그걸 다 세고 계세요?
2: 아, 지난번에 발동됐을 때 27차례 발동이 돼서 금융위기를 넘었는데 오늘이 28번째겠군요.
0: 이 초강세장에서도 엄청난 변동성. 현재 코스피가 5.1%로는 8,900. 예, 코스닥은 한 2% 정도 오른 920선이고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2: 네, 어쨌든 코스피가 말 그대로 사이드카 발동지도 강세를 보였고요. 일단 어제 마감한 미국 증시만 놓고 보자면 그냥저냥이었습니다. 예. 다우 0.35% 올랐고요. S&P 500 0.1% 떨어졌습니다. 나스닥도 0.43% 떨어졌는데요. 이게 AI 열풍 주도형 반도체 빅테크 종목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다들 기다렸습니다. 이 미국 장 기준으로는 장을 마감하고 발표되는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5시에 발표한 바로 마이크론 네. 실적 발표였는데요. 다들 이거 어떻게 나오나 되게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0: 그렇죠.
2: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고요.
0: 그러니까 원체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냥 기대치를 충족하는 정도만 나와도 주가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2: 맞아요.
0: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엄청났죠.
2: 뚜껑을 열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게 있더라고요. 이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라고 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하는 이제 그 전망치 평균이 있고요. 스트리트 컨센이라고 있대요. 컨센이라고.
0: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올려놓은 추정치들.
2: 스트리트 컨센은 이제 시장에서 야 그럴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는 건데.
0: 실제 기대치들.
2: 네. 이게 더 높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3분기 실적은 예상치 크게 웃돌아서요. 그 여기서 이제 3분기가 3월에서 5월을 말합니다. 414억 5,600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고요. 1년 전과 비교해서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분기 매출 처음으로 400억 달러 돌파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원래 장 중에는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하락마감 했거든요, 소폭. 그런데 시간의 거래에서 13% 가까이 주가가 올랐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게 얼마나 실적을 내느냐보다도 요즘 시장이 주목하는 건 앞으로 그래서 그렇죠. 4분기에 어떻게 될 건데 잖아요. 그런데 4분기 매출 가이던스로 500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회사는 AI 데이터 센터 증설 경쟁이 이어지면서 HBM, DRAM, 랜드 플래시 등 메모리 수급 27년 이후까지 타이트한 상황이 이어갈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게 공급 그 계약 구조를 말했는데 3년짜리 계약들이래요. 그래서 예.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CEO가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주가가 시간 외에서 강세를 나타냈고요. 그 덕분에 우리 이제 삼성전자 지금 4%, SK하이닉스는 1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0: 아까 마이크론이 시간 외 거래에서 거의 16% 가까이 16%까지. 오르는 것까지 저도 보기는 했는데 매출 분기 매출 300억 달러 할 때 우와 400억 달러 넘어서서 우와 근데 다음 분기는 500억 달러야 라고 이제 가이던스를 줬다라는 거고 주당 $19의 EPS 주당 순이익 예상을 했는데 $25를 넘었고
2: 4분기에는 $31.
0: 아,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좀 가시성이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실적 발표할 때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발표를 하면
2: 그게 제일 확실하죠 사실.
0: 그러면 조금 더 직관성이 있을 텐데.
2: 왜냐하면 그냥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면 이게 주식 수에 따라서 이게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를 사실 계산을 또 봐야 되니까.
0: 그렇죠.
2: 그럼 우리 성공 예감에서라도 좀 바꿔볼까요 앞으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할 때 주당 순이익이 얼마다.
0: 그러면 그 순이익에다가 빨리 이제. 주식 수를 나누어 주시는 걸로 계산을 빨리 해주시는 걸로 고란 기자가.
2: 아, 네 알겠습니다.
0: 어제 삼성전자 주가가 강세였고 오늘도 한 5% 또 올라가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었어요.
2: 일단 어제 보도가 나왔어요 언론에서. 이게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건 아니고요. 네. 삼성전자가 아마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9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3년간 분할 매입할 계획으로 이제 알려졌다라고 했고요. 만약에 이게 실행된다라고 하면 지난 10년 동안 매입한 자사주 총액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언론 보도로 알려졌어.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오게 되면 거래소가 이 회사에다 요구를 합니다. 야,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맞아 틀려라고 이제 요구를 해요.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 이에 대한 이제 해명 또 이제 공시를 내거든요. 네,
0: 조회 공시죠.
2: 네, 요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결정된 바 없다.
0: 그럼 검토는 한다는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이거 어차피 그 노사 합의할 때요, 이거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그쵸. 자사주 매입을. 예. 일단 삼성전자가 보유한 자사주가 현재 한 8,200만 주 정도 되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자면 28조 원 규모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상에 필요한 초과 자사주 물량은 전량 시장에서 매입을 통해 조달해야 돼요. 그럼 내년 초에 이제 올해 특별경영 성과금을 임직원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이제 분할해서 사야 됩니다. 네. 너무 급하게 사면은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니까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자사주를 매입해야 되느냐? 바로 지난달 노사 임금협상 통해서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의 10.5%를 특별경영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완제품 부문에는 1인당 600만 원 상당의 이제 자사주를 주기로 했었고요. 요거 그래서 합치면 연간 영업이익의 10.5%는 줘야 되니까 연간 영업이익이 얼마냐를 봐야 되잖아요. 일단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이 365조 원. 28년까지 평균을 해보니까 한 1,334조 원 정도 돼요. 그럼 이걸 단순 계산해보면 3년치 영업이익에 10.5 한다. 그러면 최소한 140조 원. 여기에 세금 40% 원천 징수한 84조 원 규모 주식을 경영 성과급으로 지급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성과 조건부 주식 PSU 제도에 따른 자사주 수요도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12만 8천 명에 달하는 직원 전원한테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거든요. 요거 적용하면 25조 원 정도 됩니다. 이거저거 더하고 빼고 하면은 향후 3년간 90조 원 규모의 자사주 추가 매입이 예상된다라는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건데요. 네. 뭐 계산 결과는 이렇고 삼성은 약간 확정된 바 없다라고 했지만 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0: 그렇죠. 네.
2: 이 보도 나오면서 어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강한 주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0: 또 최근에는 하이닉스한테 시가총액에서 역전당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자존심도 좀 상했을 거고.
2: 저 우선주 포함하셔야죠. 네.
0: 항상 삼성은 또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네. 또 자사주 매입 그 직원들한테 성과급을 주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을 위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것도 또 필요하다는 지적도 많이 시장에서는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마이크론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뭐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엄청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또 이제 공급을 늘려가야 할 텐데 호남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신규 부지를 조성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흘러나와요.
2: 어제 청와대 금영범 정책실장이 요즘 이분이 거의 경제정책 관련돼서는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0: 요즘 사실 경제부총리가 잘 안 보이죠.
2: 뭐 하시는지 거의 이제 경제부총리 역할까지 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네. 어쨌든 관은 토론회에 나와가지고 이 최근 거론되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돼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AI 혁명으로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호남 클러스터는 용인 클러스터를 지방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미래 수요에 대비한 추가 거점을 준비하는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게 언론 보도로는 나왔었는데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호남 투자권을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사실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혹은 이제 반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야, 수도권에 짓기로 한 공장을 호남으로 옮기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거든요.
0: 옮길지 않을까? 네. 근데 사실 그건 불가능하죠.
2: 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예. 수도권에 지을 수 있는 만큼은 모두 짓겠지만 이유를 대비한 추가 입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반도체 공장은 부지 선정부터 전력 용수 인프라 구축 생산까지 7, 8년 이상이 걸린다. 용인 부지가 모두 채워진 다음 거점을 논의하면 늦는다라고 해서요. 이게 지금 용인에다 짓기로 한 거 다 짓고 나서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다음을 이제 호남에다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0: 사실 용인 부지가 사실은 다음인데 그다음.
2: 네, 맞습니다.
0: 사실 이제 뭐 한 7, 8년 내다보자는 얘기죠.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달 말에 민간 합동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놓고 정부와 세부한 조율 중에 있고요.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설까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후공정만 들어서는가 싶었는데 일단 전공정 그리고 후공정 AI 데이터 센터로는 대규모 투자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투자 규모가 한 50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19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났고요.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은 30일 광주를 직접 찾아서 관련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0: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네요. 이제 공식 발표만 나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SK하이닉스 미국 나스닥의 ADR 상장을 이제 정식으로 공시했습니다.
2: 네.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고요. 신주 발행합니다. 그다음 ADR을 공모하고요. 나스닥에 상장한다라고 했고요. 상장 예정일은 다음 달 10일. 공시사항 최대 발행한도 기준으로 보자면 조달 규모가 한 4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돈 어디다 쓰느냐. 전액 시설 투자에 쓰기로 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건설, 청주 패키징 팹 투자, EUV 노광 장비 확보 등에 자금 투입할 계획이고요. 이 대표 주관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아시아, JP 모건 등이에요. 그리고 해외 예탁기관 시티은행, 국내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인데 아 이걸 제가 주관사를 보면서 야 이거 우리 주관사가 뭔가 우리 증권사가 들어와서 우리 증권사가 지난번에 우리가 스페이스X 주식 받을 때
0: 못 받았던
2: 네, 그런 거 약간 조금 만회했으면 하나 싶었는데 역시나 그냥 외국계 그렇죠. 증권사 쳐줬습니다.
0: 이게 또 이제 미국에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주식을 맞아요. 또 판매. 네. 그러니까 사실 주관사라고 합니다만 그 주식을 팔아주는 회사죠.
2: 네네. 예,
0: 그 역할들을 이제 또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한다라는 거고.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금융시장을 좀 분석을 했는데 가장 큰 위협이 되는 걸 어떤 걸 꼽았을까요?
2: 아무래도 좀 레버리지가 많다는 거예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니까 주식시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빚을 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용융자, 신용미수 잔액이 39조 4천억, 1년 전에 19조 2천억이었거든요. 두 배 넘는 규모입니다. 이게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조금 투자 위험이 높은 레버리지 ETF 순자산 총액이 35조 4천억까지 불었어요. 이거 나온 지 한 달 정도 됐나? 근데 벌써 이렇게 불어난 거예요.
0: 네.
2: 근데 이게 오를 때는 좋아요. 근데 이제 떨어질 때가 문제입니다. 손실폭을 확실히 더 키울 수 있으면서 그 증시 변동폭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죠. 안 그래도 화요일이 코스피 역대 거의 10% 가까이 급락했잖아요. 코스피에서 매도 사이드카 나오고 서킷 브레이커 나오고 근데 이때 반대 매매가 424억 나왔어요. 전거래일 대비해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그럼 이때 반대 매매로 강제 청산된 거래가 어떤 거냐. 이 거래일 연속 9천대 안착했던 19일 날 유입된 거예요. 아 이제 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미수를 썼는데 지수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반대 매매 나온 거죠. 당시 투자자들은 한 1조 2천억 규모로 비투를 한 겁니다. 이 가운데 3% 이상이 급락장 못 버티고 이제 그 반대 매매가 나온 겁니다.
0: 그러니까 신용융자까지 써서 또 레버리지 상품을 사고 하면은 위험의 위험은 더 커지죠.
2: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수금은 증권사에서 당금 단기로 빌리는 거죠.
0: 네.
2: 그래서 투자금의 3, 40%만 있으면 되는데 삼거래일내로 부족한 금액을 채워야 돼요? 아니면 그 사이 팔거나?
0: 그러니까 미수금은 외상거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거래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 거래일 후에 결제가 되는데 그 이틀 동안에 외상을 쓰는 게 미수금인데 네. 이게 사실 또 그 쓰기가 쉽게 돼 있어요. 증권사 MTS에서.
2: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할 때 이게 네. 디폴트 값으로 미수를 쓸 수 있게끔 설정이 돼 있어요. 이게 요새는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0: 증권사가 그걸로 장사하려고.
2: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사줘가지고.
0: 그 초반에 실수하신 분들 많아요.
2: 이게 뭐지? 싶었는데 미수였어요.
0: 맞아요. 네.
2: 아무튼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미수를 쓰고 약간 빚을 내서 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했을 경우에는 사실 증권사 입장에서는 내 돈 돌려받아야 되니까 주식을 강제 처분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시장가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나타납니다. 아울러서 신용거래 융자 잔고 요거는 한 뭐 60일, 90일 빌리는 건데 이것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3거래일 연속 38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0: 그 실시간으로 집계되지 않는 곳에서 B2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고요?
2: 이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우리가 증시가 아까 10% 가까이 폭락한 화요일 날 2시 30분경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어요.
0: 네, 그랬죠.
2: 이게 왜 나왔을까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강제 청산된 스탁론 때문이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스탁론은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사 등에서 증권 계좌를 담보로 주식 매입 자금을 대출받는 B2입니다. 근데 3월 금감원이 집계를 해봤더니 1월 말 기준 스탁론 잔액이 1조 6천억이었어요. 지난해 5월 말 1조 2천억 대비해서 증가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탁론이 사실 우리가 보면 신용융자 잔고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안 잡혀요.
0: 신용융자는 이제 증권사들이 내주는
2: 네,
0: 거고
2: 맞습니다.
0: 스탁론은 대부분 저축은행 같은 곳에서 내주는 거고.
2: 그러니까 이 스탁론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HTS 보면은 거기 이제 신용융자 잔고가 얼마다 뭐 이런 게 잡히는데 이건 안 잡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이제 터지면 또 하락이 나오는 건데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거 규모가 이제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 네. 금융감독당국의 우려 지점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은행이 또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빚 가운데 이제 가계부채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 가계부채는 전통적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많았고요. 근데 1분기 말 가계신용을 봤더니 1993조 1000억 원, 1년 전보다 3.5% 늘었고요.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액이 1월에서 3월에는 3조 원이었는데 5월에는 9조 3천억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게다가 1분기 말 기준으로 보니까 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 부채가 405조를 넘었어요. 이거 고령 자영업자면 좀 약간 부담이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분들이 과연 이걸 잘 갚을 수 있을까 부분이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게다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이 800억 달러 가까이 5월 말까지 유출되면서 이제 악재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상환 여력이 약한 차주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1분기 연체 진입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갚던 차주가 갑자기 새로 연체 상태에 들어선 비율이 5.5%로 장기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연체를 이어간 장기 연체 차주 비중도 8%로 1년 전보다 높아졌고요.
0: 아까 잠깐 환율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각 현재 환율이 1548원입니다. 아유. 다시 1550원을 향해서 또 가고 있는.
2: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도 외국인이
0: 매도하죠.
2: 네, 팔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또 주가가 오르면 또 외국인은 기계적으로 계속해서 또 팔아왔었고 그 아까 청와대 김영범 정책실장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공급, 닥치고 공급을 해야 된다. 좀 세게 말했네요.
2: 네, 맞습니다. 이거 너무 워딩이 세가지고 찾아봤는데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닥치고 지어야 된다.
0: 그러니까 닭공이라는 게 이제 축구에서 쓰던 닥치고 공격이었는데 네.
2: 이게 왜 나왔냐면 적극적인 공급을 하려면 여당 국회의원부터 설득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걸 답변하는 과정에서 닥치고 지어야 된다. 특단의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강력한 공급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라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중된 특별도시가 있다. 여기에 관해서 진지한 대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좀 지으려고 하면 그린벨트도 안 된다는 말도 나오고 영등포 등 공업지역에 지으려고 하면 서울의 제조 기반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그 신규 택지 개발이라는 용지를 추진한 게 경마장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다 반대하면 청년들 어디 가서 사냐라고 하면서 과밀해지는 거 싫은 거 아니냐. 생태적인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는 뭐냐. 공급을 위한 용지 확보를 놓고 이해관계를 조정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김 실장은요. 폐교도 많고 공공 분야가 가진 용지 가운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서 지으려고 한다라고 말을 해서요. 강력한. 공급을 예고를 했습니다.
0: 사실 여야를 떠나서 다들 공급이 필요하다. 서울시내 너무 공급이 없다라는 데 공감대를 갖고 있는데.
2: 근데 세부로 들어가면 반대가 그렇죠. 나옵니다.
0: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이냐가 이게 문제죠. 그래서 뭐 어디 재개발 구역 지정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 현수막이 수년째 걸려 있고 세제 개편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죠.
2: 네, 뭐 과세책의 합리적인 조정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통령 언급을 밝혔어요. 대통령께서도 실소유, 거주와 보유를 달리 보자, 자주택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문제 등에서 여러 기준을 말씀하신 바 있다라고 하면서 행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분석하고 진짜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0: 네.
2: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세제는 부동산 정책의 마지막 카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을 의식한 듯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서 신중하게 결정하려 한다라고 해서요. 여론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 정부 일방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발표하진 않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보유세에 대해서 그 나라마다 다르고 미국도 다르고 주마다 다른데 이 나라마다 제도의 특성이 있는 걸 감안해서 우리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하려고 한다라고 했어요. 이 보유세 관련돼서는 확실히 거주. 보유, 이걸 좀 보유해서 볼, 구분해서 볼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그 SM엔터테인먼트 그 인수 전 과정에서 시세 조종한 혐의 받고 있는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있죠. 항소심 공판이 있었어요.
2: 그 1심은 무죄였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항소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이 이제 다시 나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센터장 23년 2월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서 주가를 공개 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해서 시세를 조정 한 혐의로 기소가 됐고요. 1심에서 그럼 왜 무죄가 나왔느냐라고 했으면 법원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 이걸 조금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거 김범수 그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 부분에 있어서 이거 많은 사실이 여러 가지가 이분의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제 검찰은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검찰은 이제 어제 방시혁 하이브 의장 증인으로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방 의장 1심에서 그 저기 미국 출장 이후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서 신문은 이제 무산이 된 상태고요. 앞으로 요거는 검찰이 지금 항소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밝히고 여러 가지 증거를 추가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일단 1심까지는 무죄였고요.
2: 무죄, 네.
0: 알고란의 고란 기자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0: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내드립니다. 누구일까요? 잠시 후 10시부터 펼쳐지는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남아공과의 경기. 우리 선수 중에서 우리 팀에서 첫 골의 주인공이 누가 될까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해서 아직까진 정답이 없습니다. 누가 될지도 모르고 지나봐야 아는. 1909님이 황선홍. 야, 절대 선물 못 받으시겠는데요. 가능성이 그래도 있습니다. 이승욱님은 김민재, 7235님은 김승규, 조현우라고. 그러니까 저기죠. 나는 경쟁률을 좀 피해보겠다. 확률은 희박하지만 경쟁률은 피해보겠다라고. 정진권님은 남아공의 자책골을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뭐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경쟁률이 많이 낮겠는데요, 그러면은. 3288님은 오현규 선수 물이 올랐죠. 이렇게 폼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 황희찬 선수가 오늘만을 학수고대하면서 발톱을 갈고 있을 겁니다. 라고. 호랑이 나오네요, 호랑이. 그리고, 김종근님, 8233님을 비롯해서 또 6438 쓰시는 분도 그렇고, 오늘은 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소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요. 뭐 후반이나 뭐 뒤늦게 나와서라도 또 골을 넣는 모습도 좀 보고 싶네요.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팀 첫 골의 주인공 누가 될까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요즘에 광고인데 광고 같지 않은 것들이 좀 뜨고 있습니다. 대놓고 자사의 제품이 최고다라고 홍보하는 것보다 조금 약간 정석을 비튼 방식으로 또 재미있게 찾아가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달라진 그 마케팅 트렌드를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희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뭐 광고가 조금 더 재밌어져요? 어떤 변화들이 좀 있어요?
3: 네, 최근에 이 대중이 영상을 소비하고 기업과 이제 소통하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네. 마케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제 광고가 원래는 좀 제품을 잘 홍보하고 좀 멋지고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덜 진지하고 피식 웃음이 나고 조금은 어설픈 이른바 B급 민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완벽하게 꽉 짜인 콘텐츠보다 좀 날 것의 일탈에서 더 큰 즐거움을 느끼면서 그런 식으로 광고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0: 날 것, 네. 꾸며지지 않은 것. 요즘에는 좀 유쾌한 디스전이 화제가 되는 게 있더라고요.
3: 네, 맞습니다.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고 서로를 재치 있게 좀 패러디하면서 판을 키우는 상생형 디스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0: 상생형 디스전이 있어요?
3: 네, 최근에 성수동에서 국내 패션 플랫폼들 간의 재미있는 디스전이 펼쳐져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번 마케팅의 시작은 지난주에 온라인 패션 플랫폼인 지그재그가 이 서울에 첫 오프라인 팝업 매장을 열면서 이 브랜드 홍보 현수막을 걸었대요. 그런데 그 위치가 하필이면 경쟁사인 무신사 바로 옆자리였던 거죠.
0: 바로 앞에. 네. 저희가 유튜브나 KBS 콩으로 보실 수 있게끔 또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3: 네.
0: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3: 이 장면이 이제 사실상 적진 한복판에 깃발을 꽂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 이런 긴장감이 이제 유쾌한 바이럴로 번지게 된 거죠. 그래서 무신사가 먼저 저기는 돌아가는 사람들 얘기다 지그재그로. 그래서 우리는 직진한다 이러면서 도발적인 마케팅 게시물 올리자 이제 상대 측이 또 그 상대의 간판 슬로건을 비틀어서 숙녀들은 다 우리랑 해 이런 식으로 반격을 했습니다. 이런 식의 마케팅은 국내 패션 플랫폼들 사이에서 거의 처음 보는 장면인데요. 자칫 좀 민감해질 수 있는 경쟁사의 도발을 또 민문화로 전환하면서 두 플랫폼 모두 집계 효과를 굉장히 많이 얻은 성공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0: 이게 두 브랜드가 뭐 짜고 한 건 아니에요?
3: 네. 처음부터 짜고 치는 캠페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보통의 기업들이라면 그냥 허허 웃고 넘어갈 법한 우연한 상황을요. 네. 양쪽 마케팅 담당자들이 기회로 포착해서 좀 적극적으로 맞받아치면서 커진 이 소동인데요. 단순한 노이즈 마케팅에 그치지 않고 양사가 이를 좀 소비자 혜택으로 잽싸게 연결하면서 더 커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쪽은 엠넷에서 이 경쟁사의 이름을 빚은 무신사 이렇게 할인 쿠폰을 또 발급했고 또 다른 쪽은 지극재극 이런 식으로 이름을 또 비틀면서 할인 쿠폰의 이름까지 비틀면서 맞대응했다고 합니다.
0: 예, 긁혔다라는 뜻이죠.
3: 네.
0: 글쎄요. 이거 일단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물론 이제 예전에 보면 어떤 대기업들은 막 광고전에서 막 진짜 벌성산업계에서 네. 화두가 됐던 적도 있는데 일단 여기는 뭐 재밌는 SNS 밈처럼 꾸몄다라는 건데 네. 중요한 건 소비자들의 반응이잖아요.
3: 네.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양사의 유쾌한 공방에 다른 기업들까지 좀 가세를 했거든요. 이 당근 마켓에서는 사이즈 안 맞으면 당근하세요. 이러면서 또.
0: 아, 거기다 댓글 단 거예요?
3: 네. 댓글을 달고.
0: 그 기업. SNS 채널 운영자가 와서.
3: 네, 맞아요. 오뚜기는 진라면 매운맛과 진라면 순한 매운맛급의 이런 싸움이다 하면서 센스 있는 댓글들이 좀 달리면서 분위기가 또 한층 달궈졌고 또 심지어 프로야구단까지 나도 여기 좀 껴도 될란가 하면서 찾아왔을 정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업종 브랜드들이 댓글 행렬에 동참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놀이 문화가 됐고요. 소비자들 역시 싸우는 게 귀여워서 뭐 양쪽 다 구매했다 이러면서 열광을 했고요. 서로 유쾌하게 패러디를 하면서 양쪽 모두 윈윈하는 집계 효과를 누리게 됐습니다.
0: 반응도 좋았고 네. 실제 매출로도 이어졌고
3: 네.
0: 그래요. 그러니까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모르던 브랜드였는데 이참에 또 듣게 되는 경우도 아마 생겼을 거예요.
3: 네.
0: 지자체 홍보도 요즘에는 이른바 인터넷에 유행하는 밈이라는 것도 많이 활용하잖아요.
3: 네, 맞습니다. 잘 키운 밈 하나가 수천만 원의 예산의 광고보다 더 강력하게 관광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죠. 네. 최근에 이거 아시죠? 거제야호라고.
0: 최근에 들어봤습니다.
3: 아, 네. 이게 지금 SNS를 강타하고 있는 네. 거제야호 열풍인데요. 이 유행어가 이제 거제 출신의 한 걸그룹 멤버가 동료 멤버와 함께 고향인 거제를 여행하면서 촬영한 이 개인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 일본인 멤버가 외친 이 거제야호라는 말이 각종 쇼폼 플랫폼에서 수없이 패러디되면서 유명 유행어가 된 거죠. 그래서 등산할 때 외치는 야호가 아니고 이 일본의 젊은 측들이 가볍게 쓰는 인사말인 야호를 한국어로 좀 귀엽게 표현한 건데 이게 거제 안녕 이렇게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거액에 들여서 이런 제작한 홍보물이 아니고 개인의 일상 브이로그 영상이 밈으로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을 알린 셈인데요. 실제로 영상에 등장한 이 거제의 다양한 관광 명소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방문객들로 찾기 시작했고 상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튜브에 노출된 이후에 매출이 두세 배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0: 그러게요. 이게 옛날 무야호 뭐 이런 느낌입니까? 거제 야호가 많이 다른가?
3: 다르죠. 네.
0: 많이 다른가? 알겠습니다. 지역 경제로 흘러가려면 이게 사실은 반짝 인기로 끝나선 또 안 돼요.
3: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제시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셨는데요. 신속하게 이들을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위촉식의 과정마저도 기존의 공공기관에 엄숙하고 딱딱한 형식을 완전히 깨부쉈다는 점인데요. 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쇼폼 콘텐츠 형태로 거제시의 이 부시장이 직접 야호를 외치면 이 위촉장이 걸그룹에게 날아가는 영상으로 예, 또 만들었는데 사실 이 거제시의 유튜브 조회수가 평균 3천회 정도였대요. 네네. 그런데 이 위촉식 영상이 조회수가 120만 회를 기록하면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와. 그래서 좀 진지함을 빼고 이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위트가 얼마나 강력한 지역 관광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0: 그러게요. 사실 거제 쪽에 놀러 가면 볼 것도 많고 네. 해안도 정말 너무 멋있고
3: 맞습니다.
0: 좋은데 좀 잊고 지냈었는데 네. 다시 또 거제라는 지역이 또 유명해지네요. 덕분에.
3: 네.
0: 또 다른 특징이 이제 B급 감성입니다. 예전에도 사실은 간혹 나왔던 거긴 한데
3: 네.
0: 이제는 여기 대기업도 톱스타까지 앞장서고 있어요.
3: 네, 맞습니다. 이제는 하위 문화가 아니고 시장의 주류 중에 주류가 됐는데요. 일례로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겁니다. 최근 한 소주 브랜드가 출시 20주년을 맞아서 개그우먼 이수지 씨를 모델로 기용했는데요.
0: 예.
3: 과거에 배우 수지, 뭐 제니, 이효리 씨가 찍었던 이런 레전드 소주 광고를 똑같이 패러디하면서 엄청나게 화제를 모았죠. 그래서 누적 조회수가 1천만 회를 돌파하면서 폭발적인 또 화제를 모았고요. 또 탑급 배우들도 그 이미지를 탈피해서 최근에는 B급 감성으로 많은 마케팅을 또 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배우 지창욱 씨가 한 통신사의 로밍 광고에서 공항에서 이제 캐리어를 끌고 가다가 스마트폰에서 빛이 나오자 스마트폰 발사 뭐 이런 식으로 네, 망토를 입으면서 왕자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는 모습을 또 보였죠.
0: 약간 우루에메처럼요?
3: 네. 근데 사실 이 지창욱 씨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면서 막 댓글을 달기도 했었습니다.
0: 근데 사실 B급 감성이 과거에도 종종 나오던 거잖아요.
3: 네, 맞습니다.
0: 요즘에 다시 인기를 얻는 이유는 좀 어떻게 봐야 돼요?
3: 소비자들이 반전의 쾌감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탑스타가 이렇게 솔직하게 망가질 때 가식 없는 모습으로 받아들이면서 브랜드에 오히려 더 큰 호감과 신뢰를 보내는 거죠. 특히나 최근에 장기화된 이런 경제 불황 속에서 스트레스로 좀 지친 대중에게 맥락 없이 어이없는 웃음을 주는 이런 병맛 콘텐츠가
0: 맥락 없이
3: 그냥 웃기기만 한 이런 콘텐츠가 좀 잠시나마 숨을 돌리면서 웃을 수 있는 탈출구가 되어주는 면도 큽니다. 네.
0: 그 맥락이 없다라는 게 과거에는 좀 비판 요소로 쓰였었는데
3: 네.
0: 요즘엔 또 그게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3: 네. 왜냐하면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이제는 우리가 쇼폼을 보면서 맥락 없는 콘텐츠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주의력을 단 3초 만에 사로잡기 위한 이런 콘텐츠가 또 인기를 끄는 거죠.
0: 30초짜리 콘텐츠 안에서 맥락을 만들기도 어렵고
3: 맞아요.
0: 일단 맥락 없이 네. 즐겁게 하는 것도 잘 먹힌다는 거예요.
3: 네.
0: 월드컵에서도 좀 비슷하게 뭔가 비트는 마케팅이 화제가 돼요.
3: 네. 이번에 해외 톱 브랜드들도 이 월드컵에 참여했는데
0: 네.
3: 위기의 순간을 좀 유쾌한 밈으로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북중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역발상 마케팅이 또 폭착돼서 화제인데요. 글로벌 청바지 브랜드인 리바이스 요 이름을 딴 리바이스 스타디움이라는 경기장이 있대요.
0: 그러니까 해외는 경기장 이름을 그 기업 이름으로 명칭을 좀 달기도 하죠. 스폰서로.
3: 네. 맞아요. 그런데 이 피파가 이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의 로고 노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거든요.
0: 아하. 그러니까 네. 공식 후원사 아니면 이름 가려라.
3: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경기장 안에 있는 거대한 이 리바이스 표지판을 하얀 천으로 꽁꽁 싸매서 가렸다고 합니다.
0: 가리고 가렸어요.
3: 네. 그래서 수십억 원의 이름을 들인 이 이름이 통째로 가려졌으니 브랜드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인 셈이죠.
0: 네.
3: 그런데 여기서 브랜드가 기막힌 재치를 또 발휘했습니다. 자사의 공식 SNS 계정의 이 프로필 이미지를 하얀 천으로 가린 그 간판 모양 그대로 또 바꿔버린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회사의 로고
3: 네.
0: 모양이 떠올릴 수 있게끔 그 네. 모양을 떠올릴 수 있게끔 하얀 천을 만들어서 그걸로 가렸어요.
3: 맞아요. 그래서 이 피파의 깐깐한
0: 그
3: 규제를
0: 회사.
3: 맞아요. 그 향에서 너희가 가린다고 우리가 가려지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0: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딱 봐도 그 회사 청바지 문양이네.
3: 맞아요. 그래서 유쾌하게 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광고를 막으려다가 역대급 홍보가 됐다라면서 많은 이제 마케팅 전문가들이 극찬을 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0: 저희가 2부에 또 마케팅 전문가가 나오거든요. 또 이런 것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거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재미. 나 자극적인 것만 추구했다가 실제로 뭔가 제품의 중요성이나 본질을 또 놓칠 수도 있잖아요.
3: 네, 맞습니다. 이런 우려점들도 실제로 또 사례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기업들이 AI 기술을 활용해서 더 자극적인 B급 밈을 만드는 경쟁이 또 붙다 보니까 도를 네. 넘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한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AI 밈을 활용해서 소위 불륜 소재를 좀 활용한 이 쇼폼 콘텐츠를 올렸다가 거센 역풍을 맞고
0: 그건 또 좀 많이 욕먹었죠.
3: 네. 사과하는 일이 또 있었죠. 이런 식으로 도를 넘는 마케팅이 나타나게 되면 또 우리 소비자들이 바로 또 응수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선을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역풍을 맞기도 하니까.
3: 네. 맞습니다.
0: 그것도 좀 쉽지 않아요.
3: 맞아요. 대중의 눈높이에서 좀 유쾌하게 망가질 줄 아는 유연함이 있으면서도 네. 그 안에서 핵심 메시지를 잃지 않는 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의 역량이 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균형 감각이요?
3: 네.
0: 그러면서도 공감을 하도록 해야 되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근데 재미가 있어야 되고.
3: 네. 참 어렵죠.
0: 너무 어렵다. 2부의 그 마케팅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되겠다. 서울대 소비자학과 한다혜 박사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4: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은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미국 마이크론이 시장의 예상치를 20%가량 상회하는 직전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국제유가가 호르무즈 해협 운항재개 기대로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나흘 연속 하락해 이란 전쟁 발발 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SK하이닉스 미국 주식 예탁증서 ADR의 나스닥 상장 일정이 다음 달 10일로 잠정 결정됐습니다. 다만 한미 양국 감독기관의 승인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현지 시각 24일 오후 진도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가 이제 한 20분도 안 남았죠? KBS ETV에서는 지금 이제 중계 전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고 또 해설도 하고 있는데 비기기만 해도 32강에 진출하는데 우리가 지면 같은 조 체코, 멕시코전 결과에 따라서 승점의 꼴득실까지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합니다. 아, 복잡합니다.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이기면 되거든요. 근데 왜 하필 사람들은 경우의 수를 또 막 따져보려고 할까요? 심리학 개론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죠.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0: 그냥 이기면 승점 3점.
5: 네, 이기면. 네.
0: 비기면 승점 1점.
5: 네.
0: 근데 경우의 수까지 사람들이 막 몰입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5: 이게 참 재밌는 게 경우의 수 수백 번 계산해도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0: 예.
5: 근데도 몰입하는 건 우리 뇌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우의 수와 관련된 두 가지 정도 특징이 있는데
0: 네.
5: 첫 번째, 뇌는 예측 기계입니다.
0: 예측 기계요?
5: 네. 실시간으로 계속 예측을 해요. 아. 다른 거 하나는 뇌가 불확실성이랑 모호함을 극도로 싫어한다는 겁니다.
0: 예.
5: 이 두 개가 조합이 되는 건데 우리 뇌는 정말 모든 순간 계속 예측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문 앞에서 밀어야 열릴지 당겨야 열릴지부터 시작해서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지 커브를 들 때 이게 얼마나 무거울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결과가 굉장히 분명하게 금방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0: 근데 그 순간순간을 다 뇌에서는
5: 예측합니다.
0: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계속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5: 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건데 경우의 수는 조금 특별해요. 왜냐하면 하나의 예측이 아니고요.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예측하는 겁니다.
0: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5: 네. 어,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고 C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0: 그렇죠.
5: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예측이라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매우 매우 불확실합니다.
0: 그렇죠.
5: 네, 여러 개가 겹쳐 있으니까 우리 뇌는 이걸 진짜 싫어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하면 진화 과정에서 불확실한 건 항상 우리에게 위험한 거였어요. 그런 걸 싫어하다 보니까 모호한 상태가 아니라 설명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0: 아하. 그러니까 모호한 상태를 빨리 뭔가 단정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5: 맞아요. 이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0: 아.
5: 그러면 설명도 쉬워지고요. 마음도 편해집니다.
0: 마음이 편해져요. 네.
5: 내가 뭔가 이 상황을 통제하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0: 아, 그 통제감을 네. 가지면 또 안정감을 갖게 되고.
5: 맞아요.
0: 그러니까 왜 주가를 보면서도 이게 이렇게 될 거야. 또 막 자기도 모르게 예측을 하게 되고.
5: 예측을 합니다. 항상.
0: 아, 그것도 비슷한 거예요.
5: 네네.
0: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특징입니까? 아니면 해외에서도 비슷해요?
5: 그렇진 않고요. 네. 뇌 특징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죠.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 회피는 사실 어디나 있는데
0: 네.
5: 근데 이 경향이 좀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회피하는 경향이 클수록

0: 그게 좋은 쪽으로 쓰이면 되게 이제 좋은 맞아요. 결과로 발현이 네네, 되는데 네네. 근데 그게 바탕에는 불안감이 많기 때문이고
1: 네.
0: 그게 또 경우의 수를 막 따져서 단정 지으려고 하고
1: 네. 오,
0: 재밌네요. 근데 이번에 우리는 그 A조가 그래도 뭐 대진운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1: 네, 맞아요.
0: 근데 왜 이른바 죽음의 조에 걸리는 경우 있잖아요. 막 강팀들 다
1: 네.
0: 많을 때.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32강, 16강 올라가는 것도 희소해지는데 어떻게 해서든 경우의 수를 붙잡고 올라갈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1: 그렇죠. 네.
0: 이건 또 어떠십니까?
1: 경우의 수를 붙잡으면서 경기를 봐야 의미가 있죠.
0: 그렇죠. 뭐 그냥 질 것 네. 같아. 이러면 재미없죠. 네.
1: 그냥 어차피 이길 가능성 없는데 포기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0%랑 1% 한번 비교해 볼게요.
0: 네.
1: 확률적으로 보면 1%밖에 차이 안 나니까 큰 의미 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0%는 끝난 거고요. 1%는 소위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요걸 이제 가능성 효과라고 부르거든요. 사람들은 아니야 아직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해요.
0: 일말의 가능성.
1: 네네네.
0: 그래서 야구도 9회 말 투아웃까지는 보는 거 아닙니까?
1: 그렇죠.
0: 후반 그 레프리 타임까지 다 봐야 되는
1: 네,
0: 거고.
1: 그렇습니다.
0: 아, 일말의 가능성. 그러니까 사람의 심리가 거기에도 또 의존을 하게 되는 거예요.
1: 네, 왜냐하면 그 끝났다고 생각하면 손실이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그냥 손해가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손해를 감당하는 걸 싫어하고요. 뭐라도 해봐야지. 끝까지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0: 근데 또 반대로 아예 애초에 야 그게 되겠냐.
1: 네.
0: 집어치워라.
1: 네.
0: 그냥 애초에 포기해. 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네. 어떤 마음일까요?
1: 그거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0: 아 나를 보호하기 네. 위해서?
1: 어떤 걸로부터 보호하냐면 스스로를 그 왜 이제 혹시 이렇게 끝까지 기대하다가 안 좋은 결과가 생기면 상심이 너무 크잖아요. 그때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미리 보호하려고 에이 어차피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큰 상실감으로부터 보호하려고.
0: 그러니까 뭐 한 두 점 석 점 차이로 지고 있으면 TV 꺼버리는 것도.
1: 네네네. 네, 네.
0: 아 그것도 날 보호하기 위해서.
1: 네 왜냐하면 끝까지 기대를 해요.
0: 예예예. 예.
1: 그러다가 안 좋은 결과가 생겨요. 그럼 타격감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충격을 덜 받으려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0: 왜 야구장에서도 큰 점수 차이로 지고 있으면 그냥 7회쯤에 그냥
1: 맞아요.
0: 집에 가버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내가 괜히 늦게 가서 저 전철도 못 타고 버스 놓치느니
1: 네네.
0: 지금이라도 그냥 가자 그래, 이런 거예요.
1: 네 어차피 안 되는데 끝까지 있어봐야 뭐 하겠어 하시는 거죠.
0: 아 그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으려고
1: 네. 상처를 덜 받으려고.
0: 덜 받으려고. 네. 야 이것도 재밌네요. 근데 왜 홍명보 감독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비긴다는 생각보다는 이긴다는 생각으로 하겠다. 뭐 네. 당연한 이야기고 또 네. 선수들도 뭐 경우의 수보다는 경기에 집중하겠습니다라는 말 하잖아요.
1: 네.
0: 진심일까요?
1: 진심입니다.
0: 그래요? 네.
1: 선수들이 경우의 수를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생각합니다. 의식하죠. 우리가 이겼을 때 비겼을 때 졌을 때 어떤 경우의 수가 있는지 다 계산을 하는데요.
0: 네.
1: 근데 그거에 매달리면 경기에 집중할 수 없잖아요.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의식을 하지만 팬보다는 훨씬 더 경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팬은 관찰자고요. 선수는 행위자입니다. 선수는 구체적인 물리적인 상황에 들어가서 계속 그라운드에서 뛰면서 매번 다음 공은 어떻게 돼야 돼? 다음 플레이는 어떻게 돼?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0: 그렇죠.
1: 근데 팬은 멀리서 보면서 대진표 보고 아니 이거 봐. 여기는 이거고.
0: 그 동시에 다른 팀 중계하는 거 보고 저 지금 1대 0 돼서 네. 아, 더 벌어지면 안 돼. 뭐 이렇게 보고 있고.
1: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관찰자 입장에서만 보니까 경우의 수가 훨씬 더 잘 보이는 겁니다.
0: 일단 선수들은 또 집중하는 게 좋고
1: 네,
0: 집중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1: 네.
0: 그러게. 요것도 또 참 재미난 건데. 꼭 내가 보면 경기 지더라.
1: 네.
0: 그래서 내가 안 봐야 이기니까 아, 나는 안 볼래. 가끔 이런 분도 있거든요.
1: 네네. 내가 안 보는 거는 대한민국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0: 예, 예, 예.
1: 착각입니다. 네. 네,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요.
0: 네.
1: 이거는 제가 100% 확실하게 착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그런 것만 기억에 남아서 그래요.
0: 그런 것만 더 네, 강하게 네. 각인되니까.
1: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경기를 지켜봤는데
0: 예.
1: 졌어요.
0: 예.
1: 절대로 그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기억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고요. 이런 걸 생생함 편향이라고도 하거든요.
0: 생생함 편향.
1: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 절대 안 보세요.
0: 그러게요. 또

0: 피하게 돼요, 또 사람 마음이.
1: 네네. 그게 이제 징크스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한두 번만 발생하면 거의 의식 혹은 리추얼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됩니다.
0: 그러니까 한 두 번 정도 겹치면 아이 거봐 내가 보면 진다니까 아이, 또 네. 괜히 봐갖고 내가 막 이렇게 되는
1: 네,
0: 거.
1: 네.
0: 근데 그게 또 사실은 우연인데.
1: 완전 우연이죠.
0: 근데 우리 뇌는 그게 더 각인이 된다라는 네. 거. 그냥 보셔라.
1: 그냥 보시는 게 좋습니다.
0: 보셔라.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사실 슬쩍슬쩍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1: 아, 네, 네. 대부분 이제
0: 내가 보면 진다고 하면서 안 볼래 하면서 잠깐 이제 중간 스코어 확인하고 네. 그런 마음은 또 어떻게 또 감출 수도 없어요.
1: 그게 뭐 자연스러운 마음 아닐까요? 국가대표 경기인데 얼마나 궁금하시겠어요. 그래서 징크스 떠오르지만 그거보다 우리 팀 경기를 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그런 걸 거고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남아공에서 골 장면이 있었는데 나는 정작 그걸 하이라이트로만 보게 되면 이거 일종의 포모입니다.
0: 그렇죠.
1: 네.
0: 생생하게 같이 보고 같이 응원하는 게 좋은데 이게 내가 보면 진다는 차라리다. 정경숙 님이 우리 남편은 나 때문에 진다고 못 보게 해요. 이런 분도 있어. 아이 정말. 오늘 이 방송을 남편분께 좀 들려주세요.
1: 네, 절대 아니라는 거.
0: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또 편향에 쏠리는 존재예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즐겁게 응원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멕시코에서 뛰고 있는 우리 선수들은 정경숙 님의 남편분이 같이 보시는지 아무지 모릅니다. 아, 그 가수 타블로 씨는 얼마 전에 그 방송 보니까 내가 화장실 가면 꼭 그때 골
1: 네,
0: 들어가더라.
1: 네, 네.
0: 이것도 우연 아닙니까?
1: 네, 일단 타블로 씨 화장실 가셔도 됩니다. 네. 우연입니다.
0: 그렇죠. 네, 근데 또 이런 마음도 갖게 돼요.
1: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축구 경기가 90분 동안 진행되잖아요.
0: 네.
1: 근데 그 중에 가장 드물고 희귀한 사건이 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사건이랑 뭐 어쩌다 한, 그러니까 아주 희귀한 사건이랑 일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랑 그냥 겹친 거예요.
0: 네.
1: 그야말로 우연인데 이렇게 우연적인 일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우리 뇌는요.
0: 하필 그때 막 이런.
1: 네, 네. 무언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연적인 일이 내 주변에서 계속 발생하면 이거 견디지 못해요.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연도 겹치면 필연이다. 네, 네. 거짓말입니다. 그냥 우연이에요.
0: 그러니까 우연이 10번 겹쳐도 필연이 아니다.
1: 네, 그냥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0: 뭐 연애할 때는 그런 이야기 일부러 하기도 합니다. 네, 우리의 네, 만남은 네, 필연이야. 그런데 네. 설명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은 사람은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1: 네.
0: 스토리 만들고.
1: 그래야 마음이 편해지니까.
0: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 마음 편하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뭐 괜찮다고 봅니다. 네.
0: 그렇죠. 그게 생존을 위해서 네, 유리하니까. 네, 네. 그러다가 막 징크스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1: 아,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이런 사건은요. 두세 번만 일어나도 징크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맞다고 믿는 패턴. 실제로 그런지와는 상관없이 맞다고 믿는 패턴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시지 말고 오늘 KBS와 함께 경기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경남대 심리학과 김태훈 교수에게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저희가 2부에서는요. 진짜 잘 팔리는 제품의 공통점을 찾아봅니다.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소상공인 분들도 들으면 도움이 되실 텐데요. 히트 상품 같이 만드는 방법 한번 배워보실까요? 축구도 좋습니다만 예,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내용도 좋을 겁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상록수에서 교육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정선입니다. 상록수는 2003년부터 장애인 미술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명이 장애예술인 양성 프로젝트 모두의 예술인데요. 13명의 장애인 작가를 선발해 전문 강사의 맞춤형 특강을 받도록 하고 탄생한 작품들을 전시를 통해 선보입니다. 전시는 9월 9일부터 14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재능을 가진 장애인 예술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경계 없이 모두가 즐기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2: 현재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도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울, 인천, 경기는 빗방울이 약간 떨어지거나 약간의 비가 관측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돌풍, 천둥, 번개, 쌀아구박이나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5에서 최고 80mm가 지날 텐데요. 지역 차이가 크겠습니다. 또 내일도 오후 한때 충북 과 동쪽 지역에 소나기가 예보됐습니다. 오늘 대부분 가끔 구름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낮까지 동해안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역시 서쪽의 기온이 좀 높을 텐데요. 서울이 27도까지 오를 전망이고 광주 28도, 세종, 대전은 26, 대구, 부산 25, 강릉 21도로 예상됩니다.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은 단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존 농도와 대기질은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서울은 당분간 10도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에 중부지방과 경북, 내일은 강원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겠고요. 당분간 제주 해안에, 또 내일부터는 동해안에 너울에 의해서 물결이 높아지겠습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 또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바닷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1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우리 시각 오늘 아침 7시쯤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지질조사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불과 30여 초 만에 규모 7.5의 강진이 연이어 강타했습니다. 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는 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회와 전 목사가 기부금 등을 모아 불법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정당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에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1년에서 2024년 국민의힘 대선과 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 5% 넘게 급등하며 프로그램 매수 호가 효력을 일시정지하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오늘 오전 9시 7분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전일보다 5.81% 상승해 5분간 프로그램 매수 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4% 오른 8703.42로 출발해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가족 관련 의혹, 다주택자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입니다. 또한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번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상태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비핵화 방안 등을 논의할 이란과의 실무회담이 오는 29일 또는 30일 스위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루비오 장관은 종전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기술협상팀이 29일이나 30일에 다시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0: 전했습니다. 앞서 파키스탄 외무부도 실무회담은 다음 주 아마도 30일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중동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던 우리 선박 5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들에는 우리 선원 총 21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한 척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3국행입니다. 어제 이어 이틀 연속 우리 선박들이 해협을 빠져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있던 우리 선박은 13척으로 줄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미 국무부에 따르면 딜런 존슨 국무부 대외협력 차관보가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태국과 한국, 일본을 찾습니다. 존슨 차관보는 지난 1월부터 국무부 대외협력국을 총괄하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의 대외 소통 업무도 겸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상습 투약자들을 대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 등 병원 관계자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원 장안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관계자 6명을 검거하고 이 중 병원장과 실장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12명도 검거됐습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영남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동안 동해안 일대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에 10에서 80mm, 그 밖에 대부분 권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광주 28도, 부산 25도 등으로 주로 중부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태규였습니다. KBS.
1: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축구 3차전도 시작이 됐고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도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아니고 그냥 오늘의 퀴즈. 아직 정답이 없습니다. 0대 0이기 때문에 우리 팀에서 오늘 첫 골의 주인공이 누가 될까요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은 나오는 대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직 저도 모르기 때문에 곽은희님이 이강인 선수가 오늘 골 넣을 것 같다고 오늘 월차 내고 길거리 응원 나왔어요. 라고 열심히십니다. 그리고 9901님 이강인 선수의 도움 손흥민 선수의 골 사실 모든 국민이 바라는 그림이기도 한데요. 권혁중님 홍명보 감독이 답답해서 직접 나가서 한 골 넣지 않을까요? 하광희님이 대우님 2부 도중에 골 넣으면 한국 야호 외쳐주세요. 이게 제대로 살까요? 예. 2466님 황희찬 선수가 오늘 한 골만 넣겠답니다. 라고 예, 그런 바람들이 또 실현이 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 증시가 좋죠. 현재 8812까지 올라간 코스피 4% 정도 오르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막 5, 6% 가까이 올랐던 것에 비하면 조금 상승폭이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코스닥은 아니나 다를까 예, 코스피 상승폭이 좀 낮아지니까 먼저 하락으로 들어섰고요. 903, 0.65% 내일 904 이러다 900선도 깨질 위기입니다. 한 일주일 후에는 코스닥 개장 30주년 기념식을 한다고 하는데 참 코스닥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47.8원까지 가고 있고요. 다시 1550원을 또 목전에 두고 있는 환율 상황. 현재 삼성전자는 4% 정도, 하이닉스는 7% 정도 오르고 있고요. 주 SK가 14.6%, 삼성물산이 11.7%. 그러니까 사실상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대형주 내에서 또 오늘은 가장 많이 오르고 있네요. 코스닥 내에서는 알테오젠이 4% 오르는 등 간만에 바이오주들이 좀 힘을 내고 있는 흐름이고요. 자,

0: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갑니다. 출시하면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던 생각을 했던 제품은 의외로 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요. 의외의 곳에서 대박이 터지는 사례도 종종 나타납니다. 히트 상품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정답을 데이터에서 찾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데이터 투 하트라는 책을 쓰신 롯데 웰푸드 푸드 사업부의 전 대표였던 여명랑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여명랑입니다.
0: 아이고, 힘차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축구에게도 예, 힘찬 게 들릴 것 같은데.
1: 네.
0: 25년 넘게 네네네. 특히 이제 식품 주류 업계에서 상품을 기획하고 만들어 오셨어요?
1: 네. 그 전에는 제약회사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네, 대웅제약, 뭐 광동제약 근무를 하다가 이제 식품사로 옮겨서 네.
0: 주류 또 음료까지 다.
1: 네, 주류에서 음료, 식품까지 다 했습니다.
0: 오늘처럼 축구하는 날은 많이 팔리는 날, 대박 나는 날인가요?
1: 그럼요. 술 드셔야죠.
0: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맥주까지는 네. 괜찮을 것 같고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만한 여명란 대표님이 기획하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굉장히 많을 텐데요.
0: 본인 입으로 네. 많다고.
1: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겸손을 몰라서.
0: 아닙니다. 네. 반응이 좋죠.
1: 네. 지금 그 세로 소주. 네. 세로 소주, 구미호가 그려져 있는 세로 소주. 네네네. 제가 개발을 한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제로 콜라와 제로 사이다. 네. 칠성 제로 사이다. 그 다음에 펩시. 제로 펩시를 제가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펩시를 한국만을 위한 스펙을 가진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네, 그리고 칸타타 콘트라베이스.
0: 아, 그런 커피까지.
1: 네네. 그래서 대용량 커피도 처음으로 한국에서 시도를 해서 제품을 출시를 하고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깨스깡.
0: 아하.
1: 네. 그래서 깨스깡 그리고 크니뿐이 그리고 라벨이 없는 아이시스. 네, 굉장히 네, 많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0: 근데 왜 그 스테디셀러라는 게 있고 최근에 네네. 이제 떠오르는 게 있고 특히 요즘에는 뭐 영상 소비 시간도 짧아지는 것처럼 유행의 주기도 짧아지고 상대적으로 어때요? 좀 스테디셀러가 그래도 생겨나는 편인지 아니면 그냥 반짝 인기 짧고 굵은 것들이 좀 더 뜨는 경향인지요?
1: 아, 솔직히 잘 보신 게 맞으세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점구 굉장히 인기였잖아요. 지금은 싹 사라졌고요. 약과도 그랬었고요. 아마 이런 그 현상은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께서 더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0: 근데
1: 이게 많이 바뀐 게 과거에는 남들이 사니까 나도 산다. 라고 하는 대중의 시대였다면 지금은 내가 좋아서 선택을 하는 개인의 시대로 바뀐 때문입니다.
0: 남들이 좋다라고 해서 세상이 유행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좋아서 사는 시대라.
1: 맞습니다. 결혼을 하게 돼도 예. 아이가 있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으면 아이를 위한 이유식이 네. 따로 만들고요. 나를 위한 다이어트식을 만들고요. 그리고 남편을 위한 한식을 만들고요. 한 테이블에 앉아도 다 자기한테 맞는 음식을 먹고 있는 개인의 시대입니다.
0: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시대, 취향의 파편화 시대라고 하는데
1: 맞습니다.
0: 그럼 마케팅하는 사람, 어떤 제품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굉장히 힘들죠. 그러다 보니 옛날처럼 소 뒷걸음질하면서 쥐잡는 일은 이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0: 그래서 철저하게 기획형 맞춤형으로 가야 된다.
1: 기획형 맞춤형이라기보다는 우리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을 분석을 하시고 관찰을 하셔야지만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0: 그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0: 근데 이제 개인 취향의 시대, 파편화의 시대인데 그걸 읽어내려면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유형을 다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1: 대기업 같으면 그렇게 해야 해요.
0: 예.
1: 대기업 같으면 매스하게 팔릴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대량 판매해야 되니까.
1: 네, 맞습니다. 모든 유형들을 이렇게 열을 세워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카테고리화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 소상공인 같은 사장님들 같은 경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가게를 찾아오시는 그 고객이 3시에 많이 오시는지 저녁에 많이 오시는지 아니면 점심에 많이 오시는지를 관찰을 하시고 그들이 뭘 드시는지를 보시는 거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0: 아, 일단은 관찰에서부터.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또 이게 대기업의 기획과 마케팅이랑 소상공인과는 좀 이제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1: 그럼요.
0: 저희가 좀 나눠서 설명을 계속해서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 개인의 취향이 가장 많은 곳이 사실 SNS잖아요.
1: 네.
0: SNS도 분석 많이 하십니까? 근데 사실 이게 또 사람마다 또 성향이 달라서 이거 뭐 중간지대를 찾을 수 있을까요? SNS로?
1: 아, 이제는 중간지대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팔겠다는 의미시거든요.
0: 욕심인가요?
1: 옛날은 아니었어요. 대중의 시대에는 욕심이 아니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아. 지금 개인의 시대로 넘어왔을 때에는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0: 아예 틀린 방법이에요.
1: 다른 방법이죠. 틀렸다라고 하기에는 마케팅에는 정석이 없으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대기업들은 매스 상품을 찾습니다.
0: 예.
1: 대신에 그걸 찾는데 노력과 시간과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죠.
0: 그쵸.
1: 하지만 저희 소상공인 분들은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0: 소수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딱 그거 공략하면 되니까
1: 맞습니다.
0: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SNS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본 마음을 숨겨져 있는 마음을 거기에 본인도 모르게 실으세요. 그걸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0: 내가 좋아하는 것들.
1: 네, 그렇죠.
0: 그 예전에는 그래서 대형 마케팅 유행 혹은 기획 상품 중심으로 흘러갔다면 네. 이제는 요즘엔 입소문이 더 무서운 시대잖아요.
1: 맞습니다. 요즘은 지금 소비자들이 어떤 걸로 구매를 많이 하시는지를 저희가 관찰을 해보면 후기를 보고 많이 구매를 하시는 경우도
0: 그쵸, 그쵸.
1: 있으시고요.
0: 리뷰, 예.
1: 네, 지금 사례를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미국 사례입니다.
0: 네.
1: 스탠리라고 하는 브랜드의 텀블러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0: 예, 예.
1: 이 브랜드가 19년도까지는 연매출이 900억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0: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지금은 한 1조 정도를 하고 있는데
0: 10배 이상?
1: 네, 지금 19년도에서 지금까지는 한 5년 정도밖에
0: 그 사이에 10배 늘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입소문 때문이었는데
0: 예.
1: 남성들을 위한 낚시나 캠핑용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을 누가 이렇게 입소문을 냈는지 아시겠습니까? 문제.
0: 예전에 그때 무슨 차 안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 네. 텀블러 안에 있는 거 멀쩡했다 뭐 이런 것도
1: 아, 네. 그건 그 후고요.
0: 아, 그 후에요?
1: 유명해지고 난 뒤에
0: 아,
1: 더
0: 그
1: 유명해진
0: 후에요?
1: 사건이고요.
0: 그 전에?
1: 그 애기 엄마 3명이 이제 워킹맘이셨어요.
0: 예.
1: 그분들이 이 1리터짜리 큰 거를 써보니까
0: 예.
1: 차의 컵홀더에 이제 쏙 들어가고
0: 예.
1: 대용량이니까 시원하게 아이를 보면서 계속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해서 이 제품을 계속 입소문을 내시는 바람에 10대들한테까지 인기가 많아져서 그만큼 성공을 하게 됐습니다.
0: 오히려 그게 아웃도어 제품이었는데
1: 맞습니다.
0: 아기 엄마들이 더 입소문을 내주더라. 그럼
1: 네.
0: 시장이 더 커졌네요.
1: 네. 그리고 여성용 제품이 돼버린 거죠.
0: 아, 또 요즘 예쁘게 나오니까.
1: 네. 그래서 텀꾸라는 말도 생겼어요.
0: 꾸미기?
1: 네. 텀블러 꾸미기.
0: 거기다 뭐 붙여요?
1: 네. 뭐 일용도 달고 다니고요. 많이 하시더라고요.
0: 근데 그게 회사가 기획을 한 게 아니라 입소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고객층이 바뀐 거예요? 넓어진
1: 네.
0: 거고.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제가 백년가게 분들을 만났었는데
0: 네네.
1: 거기에 광주에 있는 궁정제과라고 있습니다.
0: 네.
1: 궁정제과가 공룡알빵이랑 그다음에 나비파이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0: 예,
1: 이름
0: 예.
1: 어떻게 이렇게 유니크하게 잘 지으시냐라고 하니까 그분이 처음에는 이름이 그게 아니었대요. 그래서 바게트 둥근 바게트를 안에를 파서 샐러드를 넣은 토스트도 아닌 그런 빵이었는데 그걸 보시고는 여고생들이 아 이거 공룡알 같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0: 애칭을.
1: 네, 공룡알 같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공룡알 빵이라고 이름을 지으셨고.
0: 아, 진짜 네. 빵도 사실 이름 하나로 확 갈려요.
1: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비파이도 마찬가지로 그 페스트리를 이렇게
0: 네, 네, 네.
1: 리본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걸 보고 나비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들으셨대요. 그래서 나비파이라고 이름을 하셨고 그 이후에 입소문을 타서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있다라고 들었고 아마 궁전제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0: 아, 그래요. 네. 이게 사실 입소문이 제일 무섭고 뭐 영화도 처음에 유명하지 않다가 입소문 덕분에 타고 가서 이제 흥행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의도와는 또 다르게 펼쳐질 수도 있는 거니까
1: 네,
0: 어렵죠.
1: 맞습니다.
0: 컨트롤되는 게 아니니까
1: 네.
0: 외부 변수니까.
1: 네, 네, 네 맞습니다.
0: 유솔님이 로컬에서 지역에서 굿즈 사업하고 있는데 좀 있다가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 지원 사업에 최종 PT 하러 가요. 지금 나갈 준비하면서 듣고 있다고. 오,
1: 아
0: 많이
1: 힘내십시오.
0: 야 그러게. 또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또 이제 전략적으로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1: 네네.
0: 그 개인의 취향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데 다양한데 이거 뜨겠다. 이거 되겠다. 어떻게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 아, 힌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이 말하지 못하는 가려운 곳들이 있으시거든요.
0: 네.
1: 나도 모르는 언맨 니즈가 있으세요.
0: 언맨?
1: 네, 자, 자기도 모르는 니즈.
0: 니즈.
1: 잘 알지 못하는 니즈들이
0: 그러니까 소비자도
1: 있어요.
0: 사실은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네, 깨닫지 니즈가 못해서. 있다.
1: 네 맞습니다.
0: 그걸 파악을 해야 돼요.
1: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나 전기차가 나오기 전에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하셨잖아요. 네. 근데 나오니까 사시고 편하다는 걸 아시잖아요. 알죠. 그것처럼 제가 숙취 해소제 시장에 들어가려고 제품을 개발을 한 게 있습니다. 기존의 숙취 해소제는 약병 모양으로 되어 있는
0: 그렇죠. 마시는
1: 네네네,
0: 거.
1: 마시는 거. 그 형태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드링크 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예. 그 두 가지가 주류였어요. 주로 약병은 30대 분들이 많이 드셨고 네. 드링크 캔 타입은 40대 많이 드셨는데 네. 둘 다 공통점은 약처럼 보인다, 약맛이다.
0: 그러니까 뭔가 전투 치르러 가기 전에 먹어야 되는 네. 그런 느낌이 있었죠.
1: 네. 근데 20대도 숙취가 오거든요. 근데 20대들은 약처럼 보이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는 행동을 관찰을 해보니까 술을 마시는 중간중간 아니면 술을 먹고 난 그 다음날에 탄산음료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고안을 한 게 제주 감귤로 만든 감귤 숙취 음료, 감귤 탄산 숙취 해소제를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그 제품이 20대들에게 딱 타겟팅 됐어요.
0: 술 마신 다음 날 먹는 거예요?
1: 네, 그럼요.
0: 그래요. 그러니까 하기사 그 숙취 해소 음료를 많이 술 먹기 전에 먹는다고 하는데 그거 누가 이제 들고 오면 야, 너 오늘 술 얼마나 많이 마시려고 그러냐.
1: 그렇죠.
0: 무슨 뭐 전투 태세 준비하냐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젊은 세대들한테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1: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거는 그들도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심하면 불편하지만 마셨고 먹었다는 거죠. 근데 하지만 지금은 그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0: 근데 그런 건 어떻게 뭐 서베이를 하는 거예요? 왜 대기업들은 무슨 설문조사 업체 써서 이렇게 찾아내기도 하잖아요?
1: 네. 그러니까 서베이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대기업들이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몇천 명씩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대기업들도 변화를 하고 있는 게 서베이를 하지만 그렇게 대규모로 하지 않고 내용도 많이 쓰지 않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서베이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0: 왜 그 소비자 패널 조사 이런 게 있잖아요.
1: 네네네네.
0: 그 전문 업체들도 많고.
1: 네.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정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 내가 맞추려고 하시는 그쪽으로 편향되시는 경향이 있으세요. 거짓말을 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0: 약간의 편향성.
1: 네.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서베이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제품이 성공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0: 뭔가 솔직한 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
1: 근데 그들은 솔직했다라고 하지만
0: 나도 모르게.
1: 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죠.
0: 인간은 또 편향이 있고.
1: 맞습니다.
0: 심리에 따라서.
1: 네.
0: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정말 좋은 제품인데 비교 끝에 안 살 수도 있고. 요즘에 왜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쁜 쓰레기. 돈 주고 저걸 왜 사왔냐 한데 나는 이게 좋아요. 근데 네. 본인도 그걸 왜 샀는지 설명은 못해요.
1: 네.
0: 이런 욕망이나 감정까지도 어떻게 뭐 읽어낼 수 있습니까?
1: 네.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보통 이렇게 그들의 소비자들의 욕망이나 숨겨져 있는 마음을 읽을 때에는 네. 숫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보다는 글자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요.
0: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글자
1: 데이터? 글자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숫자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올해에 수출입량이 얼마다. 20대 여성의 평균 수입은 얼마가 되는가. 이런 것들은 숫자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고요.
0: 네.
1: 지금 SNS에 올리는 마음들 있죠.
0: 네네네.
1: 아, 주로 요즘 핫한 디저트들을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주로 이런 거를 자랑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숨겨져 있는 욕망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 저는 매년 사람이 언제 행복한지를 분석합니다.
0: 언제 행복한지요?
1: 네네. 행복하다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이 글을 써놓은 것들이 SNS에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놓은 글들이 해조 경단위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딱 하면
0: 그 데이터가 그렇게 많아요?
1: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0: 아니 근데 그 언제 행복한지가 이게 시즌이 있어요? 사람들이? 좀 이따가 우리 뭐 골 넣으면 그때 또 행복해지고 뭐 그런가?
1: 네. 오늘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그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예. 19년도부터 25년도까지 예. 1번이 먹다.
0: 아, 뭐 맛있는 거 먹을
1: 네,
0: 때 행복하죠.
1: 2번이 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딱 보고 나서 느낀 건 아, 혼자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으로 컨텐츠를 보고 있구나. 이 씬을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향후에는 먹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컨텐츠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0: 오, 먹는 것을 콘텐츠와.
1: 네. 먹는 거를 콘텐츠와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변화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최근 3년 사이에 변화가 되고 있는 건 건강하다가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보면서 인사이트를 낸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네. 아, 혼자서 콘텐츠를 보면서 먹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구나
0: 깨닫죠.
1: 라고 예, 걱정을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혼자 사시는 분이 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3%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 업계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그럼 50% 가까이는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혼자 사시면서 가구회사 데이터를 보면 침대가 옛날에는 싱글이 팔렸거든요. 근데 네. 요즘은 퀸 사이즈가 많이 팔리신대요.
0: 아니 혼자 자는데 퀸사이즈 넉넉하게 자고 싶다? 편하게?
1: 아니 이제 혼자 사는 기간이 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옛날에는 혼자 사는 기간이 짧다라고 생각하면 결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0: 그 전까지만 쓸 거?
1: 네. 이렇게. 그 전까지만 쓸 거를 구매를 하시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기간이 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침대를 편안하고 넓은 침대를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0: 또 나를 위해서?
1: 맞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하는 게 생활 편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먹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이제 건강하다라고 하는 게 3년 전부터 뜨고 있습니다.
0: 야, 근데 이제 그거를 읽어내는 거고 그냥 먹다라는 거 안에서 콘텐츠와 연계하는 거, 그다음에 건강을 챙기는 것까지.
1: 네. 그리고 그 건강이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고 있냐라고 하면 옛날에는 한국인들이 5년 전만 해도요. 건강하다 이꼴 다이어트였어요. 네, 한국인들은 굉장히 네. 특이한 특성이었거든요.
0: 마르신 분들도 살 빼야 돼 이러고.
1: 맞습니다. 그런데 해외는 건강하다 이꼴 영양이더라고요.
0: 영양.
1: 네. 근데 한국은 건강하다 이꼴이 다이어트였는데 지금은 건강하다 이꼴이 저속노화나 늙지 않는다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늙지 않는다에서 다이어트가 빠졌냐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 안에 다 숨어져 있어요. 피부도 늙지 않아야 되고 몸도 늙지 않아야 되고요.
0: 사실은 다 일맥상통하는 말들이에요.
1: 네, 네. 멘탈도 늙지 않아야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향후에는 맞으실 거고 그리고 이 트렌드는 제가 봐선 장담할 수 있는 게 최소 10년은 갑니다.
0: 오래가죠.
1: 네.
0: 그러니까 늙고 싶지 않은 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 막론하고
1: 거기다가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더 챙기셔야 되잖아요.
0: 그러니까 네. 막 사는 게 아니라
1: 그럼요.
0: 혼자 사니까 더 나를 위해서 네. 투자한다. 그쪽에 또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1: 네, 맞습니다.
0: 그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찾아보는 방법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 데이터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 수십 년 전부터 많이 씁니다.
1: 네.
0: 뭐든지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 네. 어떤 정보까지가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자영업자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에게 또 중요한 데이터들.
1: 네,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숫자 데이터, 그다음에 문자 데이터. 두 가지로 보셔야 되고요. 숫자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면 단순하게 고객이 오셔서 매출을 내주신 거, 판매량을 넘어서서 고객들이 오심에 머무는 시간, 그리고 그분들이 오셔서 한 번에 사시는 게 몇 개나 사시는지, 아니면 무엇을 사시는지 이런 것까지 보실 수 있는 게 숫자 데이터고요.
0: 그 정량적인 데이터예요.
1: 네, 맞습니다. 이 숫자 데이터는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이 결과로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네. 근데 소상공인 분들한테 더 중요한 데이터는 정성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글자 데이터거든요.
0: 네.
1: 이 글자 데이터는 블로그나 SNS에 일상으로 남기는 글이나 아니면 온라인 리뷰 아니면 댓글 같은 미세한 감정 표현까지 포함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0: 그러니까 뭐 만두 두 개 서비스 드릴 테니까 리뷰 남겨주세요 해서 뭐 사장님 최고예요 맛있어요 이런 리뷰 말고
1: 네네.
0: 정말로 우리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1: 네.
0: 이벤트 상품 없이도 써준 그 리뷰들에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꼼꼼히 봐야 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뉘앙스들이 미세한 감정들이 들어가 있어요.
0: 미세한 감정.
1: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최고. 이런 게 아니라 다섯 줄 이상. 그렇게 글을 쓰려고 하면 내 감정이 들어가지 않고는 글을 쓰실 수가 없거든요.
0: 양이 너무 적어요. 이런 거 말고.
1: 네.
0: 한 다섯 줄 이상. 사실 이벤트도 아닌데 그렇게 꼼꼼하게 뭐 사실 뭐 별점 두 개만 주더라도 써주신 분들이 사실 고마운 고객이죠.
1: 그럼요.
0: 그래서 저 같으면 나중에 그런 고객들만 한번 초청을 해서
1: 네네네.
0: 별점 하나 준 사람들의 특별한 날.

0: 이런 거 하나 만들 것 같은데 가게에서.
1: 네. 그런 걸 하셔도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은 내가 왜 샀는지 마음의 맥락을 읽으실 수가 있거든요.
0: 그래서
1: 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성 데이터도 중요하고 숫자로 된 정량 데이터 두 가지를 다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고객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예. 네. 그러니까 데이터를 더 꼼꼼하게 봐야 되지만 소상공인 분들은 옆에서 관찰하실 수 있는 고객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 훨씬 더 빨리 고객의 마음을 캐치하실 수 있다.
0: 숫자 너머의 것을 봐야 하는데 네네. 오히려 늘 피부로 접하는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는 더 쉬운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사장님들께서 포스 매출 전표를 그날 저녁에 마감을 뽑아보시거든요. 근데 뽑아보실 때 매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요일별, 시간대별 어떤 메뉴가 잘 나가는지 이 장바구니만 모아보셔도 이게 우리 가게만을 위한 정량 데이터가 충분히 되시고요.
0: 그러니까 사실 이미 뭐 포스 데이터라는 데에서 찾아보면 데이터가 나오기는 해요.
1: 맞습니다.
0: 이걸 또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1: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이버에서 무료로 문자 데이터를 보실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브랜드를 얘기해도 될까요?
0: 어떤 거죠?
1: 네, 지금 네이버의 데이터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0: 아, 우리 소상분들한테 네. 이제 도움이 되는 거니까.
1: 네, 네. 그 검색에 예. 그 데이터 네이버 데이터랩을 치시면 거기에 들어가면 지금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로 맛집을 찾고 있는지, 아하. 지금 뭐가 유행인지 그걸 한눈에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게 되어져 있고요. 내가 궁금해하는 검색어를 넣어서 뭐 빵, 베이커리 뭐 이렇게 넣어 돈가스 이런 걸 넣으시면 그
0: 트렌드.
1: 말이 네, 트렌드를 보실 수 있어요.
0: 그 다 무료 데이터입니다.
1: 네, 다 무료입니다. 네.
0: 그러게 그런 걸 이제 최소한이라도 이제 이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네네. 거고. 아까 송성희 님이 와, 같은 정보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게 통찰력이 다르시다. 저도 퀸 사이즈 침대 이거 편하게 자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걸 또 이제 읽어서 사실은 이제 사업으로 이어가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개개인들이 그냥 내가 좋아서 이걸 샀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라면 이게 또 하나의 시장이 되고 산업이 되는 거예요. 네. 이걸 또 이제 읽어내는 힘을 또 우리가 배워가고 있고.
1: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사람들이 먹는 먹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 알게 되더라고요. 네, 청소기 있죠. 자동 청소기.
0: 네네네.
1: 네, 무선 청소기. 돌아다니는 거.
0: 네.
1: 그 아이에게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서 붙여줬어요.
0: 아이예요? 로봇 청소기가?
1: 네, 로봇 청소기한테 이름을 붙여줬어요.
0: 이모님이라고 하기도 해요.
1: 네, 이름을 붙여줘서 그걸 펫화시켜서 가고 있더라.
0: 아, 마치 고양이나 강아지가 돌아다니는 네네네. 것처럼. 그럼 거기에다가 뭐 스티커 붙이고 뭐 인형 씌워놓고 그러려나?
1: 아, 제가 알기로는 그 유명한 대기업 두 군데에서 네. 그런 작업들을 하시려고 하는 걸로 제가 얘기 들었어요.
0: 강아지 모양으로?
1: 아니요, 강아지 모양은 아니지만 이제 그걸 볼 수 있고 뭐 말을 하게 한다거나. 네.
0: 아, 하기사 요즘에는 그 왜 AI 로봇들도 이제 많이들 네. 가정으로 침투시키려고 네네네. 하는데. 거기에서 네. 같이 대화할 수 네. 있는.
1: 한 번은 그 엘모
0: 회사에서.
1: 네, 회사에서 같이 협업할 거를 저희 쪽에다 얘기한 적도 있으세요.
0: 근데 예를 들어서 로봇 청소기가 어디 구석에 막혀 있으면 강아지처럼 끼낀 거래.
1: 상상력이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0: 아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니, 네. 저는 거기다 스티커 붙일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1: 네.
0: 아니면 왜 가끔 그 위에다가 인형 올려놓고.
1: 네네네.
0: 인형 돌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네. 보면서 재밌게 느끼시는 네. 분들이 있거든요.
1: 네네. 그리고 조리기구 같은 경우에도요.
0: 예.
1: 지금 코로나 때는 에어프라이기가 85% 정도
0: 엄청 팔렸죠.
1: 네. 근데 지금은 전자레인지로 다 바뀌었습니다.
0: 전자레인지는 그냥 다 있는 거 아니에요?
1: 아, 그게 에어프라이어기를 메인으로 쓰셨을 때
0: 예.
1: 그다음 전자레인지를 메인으로 쓰셨을 때 그걸 바꾸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필요가 없어서 이제는 내놓으시는 분, 당근에다 내놓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자레인지로 바뀌었는데 이렇게 되면 음식의 형태도 바뀝니다. 간편식을 하시는 분들은.
0: 아하, 그러네요. 약간
1: 네.
0: 그 에어프라이어는 좀 뭔가 기름기 있는 거. 데워서 먹을 때 좋고.
1: 네. 그리고 튀김 종류는 튀김. 그쪽이 맞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길게 시간을 가지고 15분 이상 시간을 투여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밀키트 종류가 나가는 거고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0: 냉동 간편식으로 전자레인지에 3분 이상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1: 그러니까 사실 이제 봉지 뜯어서 먹는 밀키트, 뭐 국, 네네. 찌개, 뭐 육개장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데우고 조리를 해야 돼요.
0: 네.
1: 근데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지금은 그러고 있는 지금 그 기간이에요. 지금은 사람들이 15분 이상 시간을 투여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1: 아, 이제는 그러니까 사실 네. 밀키트가 엄청 간편한 건데 맞습니다. 그것도 길다.
0: 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이 지금 주중에는 굉장히 간편하게 살고 싶어 하시고요.
1: 네네.
0: 주말에는 나를 대우하면서 살고 싶어 하세요.
1: 주중에는 더 빠르게 냉동식품으로.
0: 네네네.
1: 주말에는 띠띠띠띠 누르고
0: 네네.
1: 끝. 근데 주말에는 조금 네. 더 투자를 하는 거예요.
0: 네. 그 외식을 많이 하시죠.
1: 나를 위한.
0: 나를 위한. 아니면 조금 차려서 시간을 들여서 만들 수 있는 거. 그래서 원팬 요리를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전자레인지로 빨리 3분 안에 먹을 수 있는 요리.
1: 그걸 원팬 요리라고요?
0: 원팬.
1: 원.
0: 원팬.
1: 원팬?
0: 네. 아, 원팬. 그러니까
1: 좀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0: 설거지 거리가 많이 나오지 않게.
1: 아, 후라이팬 하나로 요리할 네네네. 수 있는 거.
0: 네.
1: 아, 저거 뭐 국으로 따로 써야 되고 뭐 네. 냄비 또 써야 되고 이쪽으로 네네. 옮겨서 조리할 이게 아니라.
0: 네. 그래서 제가 간편식을 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 지금 나오는 간편식들이 보면 팬 사이즈 모양대로 나오지 않아요. 어? 사각형으로 나와요.
1: 왜요? 사각형이면?
0: 그러면 팬에 넣으면 넘칩니다.
1: 예,
0: 옆으로
1: 예,
0: 사각형이.
1: 예, 예.
0: 근데 요 동그란 사이즈에 딱 맞춰서 나오는 게 있으면 그 편의성만 맞춰줘도 아마 고객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1: 아, 그런 걸 이제 읽어야 된다라는
0: 맞습니다.
1: 거예요. 맞습니다. 그 상품 하나 이게 사실은 기획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이미 행하고 있는 거고.
0: 네.
1: 그 사이에서 의미를 찾고 행간을 읽고.
0: 맞습니다.
1: 그 흐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올라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네요. 어, 근데 이거를 찾아내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왜 예를 들어서 같은 현상을 보고도 해석이 또 달라질 수는 있잖아요.
0: 네네네.
1: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매운 음식. 뭐 이거 항상 또 사람들이 사랑하긴 하는데 더 맵게 만들어야지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오히려 속을 좀 달래주는 걸 만들어야지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해요. 왜 각각 또 해석이 다를까요?
0: 이것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고객의 입장. 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고객 입장에서는 더 매운 음식을 나는 팔겠다라고 하면 타겟을 더 좁게 보신 겁니다. 나는 여성. 20대, 10대, 20대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10대의 수험생들, 20대 직장 초기의 여성분들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더 강하게 해소하실 수 있는 제품. 아니면 챌린지를 위한 제품을 하겠다. 라고 해서 좁게 보셔서 시장을 들어가시게 되는 거고요.
1: 아예 그냥 목적 딱 네네. 하나를 보고.
0: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속이 더 편한 음식을 하겠다라고 보시는 경우에는 아 나는 마라탕이나 떡볶이집이 많은 그 동네에 옆에 디저트 가게를 하겠다.
1: 아, 시원하게 입을 좀 달래줄 거.
0: 네.
1: 오.
0: 그래서 이거는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인사이트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품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주로 처음 사업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많이 우를 범하시는 게
1: 예, 예.
0: 내가 만들고 싶은 음식을 만드시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거.
0: 네. 조금 내가 좋아하는 걸 하거든요.
1: 그쵸.
0: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시려고 하면 그 상권에 가셔서 하셔야 되는데
1: 아.
0: 그 상권이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망하게 되죠.
1: 갈라파고스 되는 거죠.
0: 네.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분들이나 대표님들이 많이 지금 그
1: 원하는 거.
0: 네네네. 야 나는 빨간색 싫어. 야 나는 빨간색 싫어.
1: 사실 이게 네. 본인의 취향은 중요하지 않고 네. 세상이 원하는 걸 읽어야
0: 네.
1: 되는데.
0: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소비자 조사를 해서 가져가면
1: 예, 예.
0: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하나만 딱 짚으시는 거예요. 내 말이 맞네.
1: 아, 내 말이 맞네.
0: 내 말이 맞네.
1: 그 10개의 데이터 중에 본인이 생각했...
0: 맞습니다.
1: 거봐, 거봐.
0: 맞아요, 맞습니다.
1: 이걸로 하라니까.
0: 네. 뭐 어디서 해보신 거 아니시죠?
1: 아니, 근데 이게 네. 진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어떤 매운 맛집이 있어요.
0: 네네.
1: 매운 닭발집.
0: 네.
1: 그 옆에 원조 더 매운 닭발집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왜 쿨피스 같은 거. 디저트집을 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생각이 또 달라요.
0: 네.
1: 근데 이걸 어떻게 더 이용을 해서 최대화할 것인가를 또 봐야 되는 거고.
0: 네. 그래서 인사이트는 고객의 상황을 어디를 잘라서 보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오, 재밌다. 김미영 님이 저도 식품 관련 직업이라서 더 관심이 가네요. 이렇게도 보내주셨는데 이게 해석에 따라서 회사의 또 흥망이 달라지기도 해요. 노키아가
0: 네네.

0: 데이터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망했다라기보다 이제 데이터 장비 회사로 좀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이게 해석을 다르게 했던 거예요.
1: 주로 글로벌 회사들이 예. 아시아 시장에서 이런 우를 많이 범하고 있는데요. 예. 이들은 데이터를 글로벌에서 다 긁어 모읍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면 수입이 적다. 수입이 적어서 돈이 없으니까 전화하고 문자만 할 수 있는 2G폰이면 적당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의 한 인류학자가 이 사람은 이런 글자들을 본 게 아니라 그 노동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직접 관찰을 하신 거예요. 이들은 스마트폰을 모아서 스마트폰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면 스마트폰이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0: 아, 검색해야 되니까 찾아봐야 네, 되니까.
1: 찾아봐야 되니까.
0: 아, 그렇죠. 뭐 소득이 낮다고 좋은 네. 거 쓰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1: 네. 아, 그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일자리를 찾아야 되니까 그쵸. 인터넷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노키아는 간과한 거죠.
0: 그렇죠. 요즘에 배달하시는 분도 그 오토바이 앞에 스마트폰 두 개씩은 그럼, 달고 다니시는데.
1: 네, 그럼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네. 지금 화웨이나 샤오미 쪽으로 넘어갔죠.
0: 같은 데이터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1: 맞습니다.
0: 근데 이게 그 숫자와 아까 글자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사실은 그래서 그걸 인사이트라고 하잖아요.
1: 네네.
0: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다라고 다 좋은 거는 아니고.
1: 네. 데이터가 많다라고 다 좋은 건 아니고요. 그 중국의 인류학자는 100명을 관찰한 거였거든요. 그러니 아마 노키아에서는 무시를 하셨던 것 같아요.
0: 에이 뭐 100명만 관찰하고 무시를 네. 이렇게. 그렇게 그게 회사의 흥망성쇠를 이제 갈라버렸더라는. 네.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성공예감이라는 회사에서 새로운 음료수 하나를 좀 만들어서 잘 팔고 싶다.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1: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장면을 정의를 해야 합니다.
0: 장면.
1: 네. 내가 여기에서 있는데 아, 난 3시 정도에 당이 떨어질 때 직장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먹고 있을까?
0: 간식.
1: 네. 그러니까 간식, 그러면 간식으로 좁혀지고, 셋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좁혀지고, 아. 직장인이라고 하는 타겟으로 좁혀지거든요.
0: 예를 들어서.
1: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장면을 먼저 정의를 하셔야 합니다.
0: 장면을.
1: 네. 그래야지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18년도에 500ml짜리 대용량 커피를 개발을 했었는데, 예. 대부분 용량을 다변화하는 건 네. 사람들이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떤 사람 1리터도 필요할 거고 네네. 어떤 사람 250ml도 필요할 거고. 근데 이때 제가 18년도에 500ml 그 커피를 페트 커피를 했던 이유는 이때 이슈가 뭐였냐면 52시간으로 근무 시간이 단축되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때 직장인분들이 모두 다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네. 하루에 내가 한 5-6번을 나가는데 커피 마시려고. 네. 보통 음료를 평균을 내보면요. 6번을 드시거든요. 하루에.
0: 그러니까 커피 포함해서. 커피 다양한 포함해서.
1: 네. 예. 3번을 커피를 드시고 계셨어요.
0: 많이 먹네요.
1: 네.
0: 근데 그거를 이제 네. 사러 나갈 시간들이 네. 그게 52시간으로 이제 줄여지면 눈치 보이고 덜 나가게 되니까 한 방에 큰 거 사자.
1: 네.
0: 그거를
1: 그 니즈를 맞춰서 나온 제품이 500ml 대용량 페트 커피였습니다.
0: 페트병으로. 근데 네. 페트병도 좀 더 크게.
1: 네.
0: 그 대박이 난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뭔가 장면을 먼저 떠올리라는 거예요.
1: 네.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장면을 떠올려줘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 불편함을 느끼시면 그 장면으로 하시면 되고요.
0: 네.
1: 그 불편함을 내가 얻기가 힘드시면 댓글을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유행하는 트렌드들을 보실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들어가서 보시고 내 댓글도 보시고 후기도 보시고 하면서 감을 계속 익히셔야 합니다.
0: 그러니까 사실 기획과 마케팅의 출발이 인간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그 불편함을 해소해 주면 그래도 쪽박은 면할 수 있다. 대박은
1: 네.
0: 아니더라도.
1: 네.
0: 그걸 사실 찾아내는 게 되게 힘든데 계속 관찰이네요.
1: 네. 관찰해야 됩니다.
0: 물어보고.
1: 물어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물어보면 네. 현양된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럼 데이터가 더 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수가 표본이?
1: 표본을 크게 하려고 하면 대기업 정도 수준이 돼야
0: 아,
1: 되고요.
0: 돈이 또 들죠.
1: 네, 저는 네. 오늘은 대기업 수준이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찾으실 수 있는 데이터들을 많이 말씀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0: 왜 그 무슨 리뷰 앱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도 보면 이제 뭐 영수증 후기 할 때도 네네. 뭐 인테리어가 멋져요, 매장이 넓어요, 네. 청결해요, 친절해요, 뭐 이런 거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1: 네.
0: 사실은 대충해요.
1: 대충해요. 그게 필요가 없으신 거죠, 사실은.
0: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 가게 왔다 가신 분들이 리뷰로 남긴 것들을 통해서도 뭔가를 읽어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또 좋은 데이터는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1: 주로 체크하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네. 참고만 하셔야 합니다. 지금 대기업에서도 서베이를 전혀 하지 않냐? 그렇진 않아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숫자 데이터, 그다음 문자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품 기획을 하고 네.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이나 컨셉을 만들고 나서 고객들한테 물어보는 단계를 거칩니다. 재확인 관계를 그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러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도 그걸 넣지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몰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0: 아하하, 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하나에 꽂히지 마라.
1: 네.
0: 아까처럼 커봐 이게 맞다니까.
1: 내 말 맞잖아. 이거를 안 하셔야 되는 거죠.
0: 그러다 거기다 이제 큰돈 투자하고.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을 관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어요. 네. 이게 또 큰 비용이 네.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아 이거 남은 질문이 되게 많은데 시간은 많지는 않고.
1: 또 불러주세요.
0: 아 진짜 이거 어떤 걸 좀 여쭤봐야 될까.
1: 네.
0: 그 소비자의 사실 이제 욕구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독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피해야 할 거.
1: 데이터를 잘못 읽어서?
0: 네.
1: 아,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분들 입장을 생각을 하지를 않고
0: 네.
1: 지금 데이터, 숫자 데이터만을 가지고 보시게 되면
0: 네.
1: 그들의 숨겨져 있는 마음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0: 네.
1: 그래서 내 말이 맞잖아 라고 하는 형식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노키아도 그런
0: 지금 오류를
1: 네네네 빠졌고요. 지금 제가 사실은 저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0: 어? 실수하신 적 있어요?
1: 네. 왜냐하면 이 데이터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아 데이터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무조건 성공하더라.
0: 내가 데이터 전문가인데.
1: 어,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0: 아, 실수하신 적이 있군요.
1: 제가 뭘 했었냐면
0: 예.
1: 그 사이다 광고와
0: 예.
1: 생수 광고에 소비자들이 이걸 언제 먹고 있는지를 문자 데이터에 딱 나오는 씬들이 있거든요.
0: 네.
1: 생수는 내가 운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마시는 장면이 포착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이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랑 같이 푸드 페어링해서 먹는 네. 장면들이 포착이 됐어요.
0: 네.
1: 그래서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생수 광고를 달리기 러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의 생수 광고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0: 예.
1: 네, 그거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다 광고를 그 푸드 페어링에서 여러 명이서 왁자지껄하면 삼겹살에도 먹고 샐러드에도
0: 네,
1: 먹고
0: 그렇죠.
1: 하는 걸로 광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0: 아 그래요? 왜 네. 그랬을까요?
1: 그러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이고요. 이 데이터로 발견되어진 언맨 니즈를
0: 숨겨진
1: 네 읽어서 그걸 가치화를 해야 되는 거고. 네, 그 가치화를 할 때에는 마케터나 사장님들의 인사이트와 직관이 필요하신 거고 그 직관을 도와주는 것이 오감 마케팅을 하셔야 될 거고요.
0: 이게 사실 오늘 네. 뭐 한 시간도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만
1: 네.
0: 어느 정도 이제 감은 잡았습니다.
1: 네.
0: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또 되셨을 것 같고요. 롯데웰푸드 푸드사업부의 전 대표를 지낸 여명랑 대표를 통해서 배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상황을 두고 이란이 큰 양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두고 양국의 이견은 여전합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던 우리 선박 중 어제 네 척에 이어 추가로 다섯 척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모두 13척입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하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상태로 치러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지금 축구는 뭐 레프리 타임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여전히 0대 0이네요.
3: 네.
0: 어떤 질문이 또 들어와 있나요?
3: 네. 어제 슬기로운 노무생활 시간에 구직자가 채용 공고를 보고 확

0: 가 많았는데요. 노동자의 최소한의 건강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는 일을 안 해도 일을 한 것처럼 돈을 주고 쉬게 하자라는 취지로 이 제도가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1: 노동시간이 너무 길었던 시절에 네. 생겼던 거네요. 다음 질문은요.
0: 어제 퀴즈 정답이 청년 미래 적금이었는데요. 장명환님, 군대에 가 있는 저희 아들도 가입이 가능할까요? 하셨습니다.
1: 그렇죠. 군대에서도 가능합니다. 청년 네. 미래 적금. 이게 청년 도약 계좌가 이제 청년 미래 적금으로 또 이제 새롭게 탄생을 한 거죠.
0: 네.
1: 훈련소 안에서도 계좌 개설 가능하게 지원이 된다라고 네. 하고요. 그러니까 소득 요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는 거죠. 일반형으로 가입할 수 있고 총급여 6천만 원 이하 그리고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네. 그때 가입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원활한 가입을 위해서 물론 이게 앱을 통해서도 비대면 가입은 가능한데 네. 가입을 희망하는 그 은행이라든지 그 모바일 앱을 좀 미리 설치해 오면 네. 훈련소 내에서도 조금 더 간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요.
0: 네. 백선미님. 딸에게 청년 도약 계좌를 청년 미래 적금으로 갈아타라고 했는데 더 유리한 게 맞을까요? 하셨습니다. 이 부분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네. 일단 청년 도약 계좌는 만기가 5년, 미래 적금은 3년이고요. 월 납입 한도는 최대 50만 원으로 청년 미래 적금이 도약 계좌보다 20만 원 적습니다. 정부 기여금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청년미래적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형이 6%, 우대형이 12%로 고정되고요.
1: 네.
0: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금이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5년 동안 월 70만 원을 채워서 납입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청년도약계좌가 유리하고요. 3년이란 짧은 시간 안에 목돈을 마련하고 싶고 월 50만 원 이하가 적당하다라면 청년미래적금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단 이 갈아타기라는 건 이번 최초 가입 기간에 한해서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기간을 놓치시지 않아야겠습니다.
1: 그리고 조금 전에 축구 남아공과의 경기는 전반 0-0으로 마치게 네. 됐네요. 다음 질문은요.
0: 네. 6136님이요. ISA 계좌에서 주식을 판 돈은 3년 동안 인출을 못하나요? 하셨습니다.
1: 이게 3년 동안 의무 가입해야 된다라는 건 이제 명확한 사실인데 좀 오해가 네. 있어요.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는 인출이 가능합니다. 페널티 그러니까 세금 부과 없이 가능하고 네. 그런데 원금을 초과해서 수익 난 것까지 인출을 하려면 사실상 계좌 해지에 해당이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그 비과세 혜택 뱉어내야 된다라는 거죠. 요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도 인출했다가 다시 돈을 넣을 수도 있는데
0: 네.
1: 그 납입 한도가 살아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한도로 입금을 했다가
0: 네.
1: 500만 원을 중도 인출했으면 그러면은 500만 원을 다시 넣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0: 한도가 끝났네요.
1: 한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0: 네.
1: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전반이 0-0으로 끝나가지고 예,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당첨자는 없습니다. 이제 후반전까지 기다려서 우리 선수단 중에서 첫 골의 주인공 오늘 그게 퀴즈의 정답이 될 테니까요. 나중에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그리고 선물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대한민국 선수단과 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10개월 된 이안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유예슬이라고 합니다. 이안이의 1번은 먹는 거고요. 2번은 이제 마라카스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3번이 이제 엄마인 것 같아요. 거실에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를 다 빼고 이안이 장난감장으로 다 지금 만들어 나갔고, 신혼 첫 가구가 이제 소파였어갖고 둘이 이제 적금을 모아서 탄 건데, 이제 그 아이를 싸게 당근으로 보내면서 신랑이랑 둘이서 되게 마음이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안이가 이제 장난감장 들여놓은 순간부터 너무 좋아하니까 아 이거면 다 됐다 이렇게 마음이 되더라고요. 아빠가 이만큼 나 사랑해줬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아빠가 이만큼 해준 거를 나도 이안이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안아,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많이 많이 사랑해.
1: 정여울의 도서관.
2: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요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요조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미안한 것처럼 느낍니다. 두 번째는 공감 과잉입니다. 요조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잘 느낍니다.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자신이 더 불편하고 누군가가 슬퍼하면 자신이 더 슬픕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읽고 그것에 맞춰 행동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불신입니다. 요조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운 것인지 그 경계가 그에게는 항상 흐릿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요조라는 인물이 됩니다. 수치스럽고 너무 많이 느끼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 요조는 이해받고 싶으면서도 이해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알아봐 주길 바라면서도 알아보는 사람 앞에서 도망칩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모두 자신의 광대짓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만 골라 올리고 가장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 진짜 감정을 숨깁니다. 요조가 사람들을 웃기며 자신을 숨겼던 것처럼 우리는 온갖 필터와 편집으로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남았을 때 요조처럼 묻습니다. 나는 진짜 무엇인가? 현대사회는 요조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조에게서 자신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요조를 보며 왜 그렇게 살았어? 라며 분노합니다. 그 모든 반응이 옳습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 거울 속에 무엇이 보이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요조의 비극은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너무 예민하고 너무 섬세하고 너무 솔직해서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두꺼운 껍질을 그는 끝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힘든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건호와 동생은 유전적 이상으로 추정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호는 희만 발작을 동반하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동생은 발작을 동반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형제 모두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워 위 삽관으로 영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24시간 가래를 제거해줘야 하는 엄만 두 아이 곁을 한순간도 비울 수 없는 상황. 아빠는 고물상에서 늦은 밤까지 일해보지만 계속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길어진 입원 생활에 점점 지쳐만 가는 가족들. 두 아이가 무사히 버텨주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건호 가족이 희망을 놓지 않고 내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현재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오전까지 서울, 인천, 경기에 빗방울이 약하게 떨어지거나 약간의 비가 관측되는 곳이 있을 거란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돌풍, 천둥, 번개, 쌀아구박이나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도 예보되어 있습니다. 양이 지역 차이가 커서 5에서 최대 80mm가 예보되어 있는데요. 내일도 오후 한때 충북을 비롯한 동쪽 지역 중심으로 소나기 예보가 있으니까요. 오늘과 내일 소나기 내린다는 점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가끔 구름 많고 경상권과 제주 흐린 가운데 낮까지 동해안에 5에서 40mm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2도 정도 낮겠지만 약간 덥겠습니다. 세종 대전이 26, 광주 28도 등으로 오늘도 서쪽이 조금 더 덥겠고 대구와 부산은 25도, 강릉은 21도의 낮 기온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오존 농도와 대기질은 괜찮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외선 지수는 대부분 높거나 매우 높은 단계도 예상됩니다. 서울은 내일부터 당분간 30도를 넘는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지방과 경북, 내일은 강원도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3.2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우리 시각 오늘 아침 7시쯤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불과 30여 초 만에 규모 7.5의 강진이 연이어 강타했습니다. 조사국은 이번 지진으로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 현에서도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지는 이와테현 앞바다로 지진 발생 깊이는 50km로 추정됩니다. 이 지진으로 아오모리 현과 700km 이상 떨어진 도쿄에서도 건물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피해 우려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원구성 협상이 계속 공전하면 18개 상임위 위원장을 전부 가져갈 수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엄포에 야당 겁박 정치를 그만하라고 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엄포를 놓으면 국민의힘이 무서워서 법제사법위원장을 포기하리라 생각한 것이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지난주 다수 집권 여당이 됐으니 최대한 포용하고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며 법사위원장직을 허용하는 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이번 주 안으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까지 마쳐야 한다면서 원구성 협상이 계속 공전할 경우 상임위 구성을 강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무자비한 몽니와 버티기에 민생이 절체절명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국회 마비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 국회법에 따라 8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회와 전 목사가 기부금 등을 모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중동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던 우리 선박 5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선박들에는 우리 선원 총 21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한 척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3국행입니다. 어제 이어 이틀 연속 우리 선박들이 해협을 빠져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13척으로 줄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 오전 먹거리 물가 안정관계기관 협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 물가 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강조하고서 이런 방침을 표명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그간 누적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파가 이어지고 여름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도 있다면서 유통구조 개선, 물가 모니터링 및 물가정보 공개, 할당 관세 등 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상습 투약자들을 대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 등 병원 관계자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원 장안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관계자 6명을 붙잡고 이 가운데 병원장과 실장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병원의 부관 중이던 금고에서 현금 2,700여만 원을 압수했으며 프로포폴 판매 대금 등 범죄 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가끔 구름 많고 영남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낮 동안 동해안 일대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소나기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8도, 부산은 25도 등으로 주로 중부에서 어제보다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이른바 현금 부자로 통하던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약속이라도 한 듯 역대급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당장 스페이스X가 상장 직후에 40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추가 발행했고요. 구글의 알파벳은 대규모 유상 증자까지 단행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돈에 목마른 이유는 AI 혁명으로 사업의 체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소프트웨어만 만들던 기업들이 이제는 데이터 센터, 발전소까지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요. 그동안 사업으로 벌어온 잉여 현금으로도 모자라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하고 있는 거죠. 잘 나가던 빅테크들이 시장에서 손 벌리기 시작한 이유와 그 파장,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 사우디아라비아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중동 국가들도 양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합의를 환영했는데요. 한편으로는 경계심도 여전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현지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뉴스를 새기는 헤드라인 뉴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향후 이란에 투입될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사찰단에 미국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받지 않고 있다고 통보해 왔다며 비용 징수 불가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재 중동 걸프 3국을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도 해협을 국제 수로로 규정하며 어떤 국가도 이용료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동을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지 시각 24일 쿠웨이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있는 유일한 이유는 헤즈볼라가 그곳에서 로켓과 드론을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레바논 정규군과 레바논 정부가 더 많은 자국 영토를 통제하거나 확보해야 한다면서 레바논군이 더 많이 확보할수록 헤즈볼라의 통제 지역은 줄고 그만큼 이스라엘도 레바논에서 점령 지역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이란 협상 대표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레바논의 휴전은 이란의 휴전만큼 중요하고 나아가 레바논 전쟁 종식은 이란 전쟁 종식만큼이나 중요하다면서 이스라엘의 철군을 압박했습니다.

0: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전 세계 DRAM과 NAND플래시 시장을 나누고 있는 미국 반도체 자존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예상치를 훌쩍 넘는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론은 3분기에 1년 전보다 346% 증가한 414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조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주당 순이익 EPS는 25.11달러로 1년 전보다 무려 1215% 증가하며 매출과 EPS 모두 전문가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시장은 핵심 동력인 초고속 메모리인 HBM의 수요가 여전히 높아 마이크론의 매출 성장세가 9월에서 1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현지 시각 24일 오후 연쇄 강진이 발생해 막대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로이터통신이 미국 지질조사국 USGS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USGS에 따르면 이날 카라카스에서 서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불과 30여 초 만에 규모 7.5의 강진이 연이어 강타했습니다. USGS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스위스는 캐나다 BC 플레이스 밴쿠버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캐나다를 2-1로 이겼습니다. 조별리그 2승 1무를 기록한 스위스는 조 1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캐나다는 1승 1무 1패를 기록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승점에선 같았지만 득실차에서 앞서 조 2위로 32강에 오르게 됐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현재 진행 중인 남아공과의 A조 3차전에서 이기거나 무승부를 기록해 2위가 되면 캐나다와 32강에서 만나게 됩니다.
1: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걸프국들 좌불안석.
0: 네, 미국과 이란이 후속 협상 일정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달 말 스위스에서 실무진들이 만날 예정이라고 미국 국무장관이 밝혔는데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등 양국 간 이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시장은 이 대화가 이어진다는 것 자체에 좀 의미를 두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자세히 살펴보면 걸프 지역을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 24일 아랍에미리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전 세계가 통행료 부과에 반대할 것이다 라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단언했는데 이어서 우리가 해협을 개방한다라는 건 국제 수로를 자유롭게 열겠다는 뜻이며 내일 그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이다 라고 설명도 했습니다. 네. 이란을 제외한 모든 걸프국들 지지를 확신한다면서 사실 지구상에서 통행료 부과에 찬성하는 국가를 나는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종전 양해각서 체결 후에 이란의 해협 통제권 등 영향력 강화에 대한 이 걸프 동맹국들의 의심과 불만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를 달래기 위해서 미국 외교수장이 직접 진화에 나선 모양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루비오 장관은 이란과의 회담 일정에 대해서도 여러 주제별로 꾸려진 협상팀이 오는 29일이나 30일 스위스에서 다시 모일 거다라고 말했는데 네.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외무부 대변인도 앞선 브리핑에서 이달 말쯤 양측 회담이 재개될 거다. 종전 양해각서가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1: 네.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 이란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까?
0: 네, 로이터통신은 카타르 총리가 오만을 방문해서 이란과 걸프국들이 참여하는 해협 관련 협상 개시를 논의한다고 앞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소식통에 따르면 걸프국들은 이란이 60일 뒤에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해협 통행료의 면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말씀해 주신 이란 측은 환경, 항해, 보안 등을 명목으로 수수료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회담 자체는 미국과 이란 간 협상과는 별개로 이루어지지만 이제 앞서서 합의된 MOU에 기반돼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MOU엔 향후 해협 통항 해상 서비스 관리에 대해선 이란이 오만을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과 회담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란이 미국에 보복하는 과정에서 이웃 국가 에너지 민간 시설까지 타격을 하면서 크게 악화된 관계를 수습하는 자리도 따로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를 위한 지역 화해 회담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이런 가운데 이란 내 핵시설 4차 이란을 두고 지금 계속 신경전이죠.
0: 맞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이란 측의 말이 계속 다른데 네. 일단은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이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이란에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이 포함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란에 너무 많이 양보한 거 아니냐라는 미국 내 비판을 의식해서 협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모양인데 네. 반면 이란 측은 사찰 재개를 기정사실화하는 미국 발표를 거듭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국영방송에서 종전 MOU를 둘러싼 미국 측 모순된 발언들은 과거 이란과의 약속을 파기했던 사례만 상기시킬 뿐이다 라면서 성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이 양해각서에 명시된 원문과 완전히 배치되는 자의적 해석을 지양해야 한다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1: 네. 두 번째 키워드 줄줄 새는 돈.
0: 네,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계속 제재 완화를 내걸고 있긴 한데 네. 이란은 이미 중국 위안화 결제망을 통해서 미국의 제재를 피해왔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이란 압박 카드가 힘이 예전만 못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재 시각 23일 기준으로 중국 위안화 결제망 확산으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압박력이 약해지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미국 제재의 핵심 기반은 아무래도 달러 결제망인데
1: 그렇죠.
0: 이 달러로 거래를 하면 대개 미국 은행망의 흔적이 남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런 거래 기록을 추적해서 제재 대상의 자금 흐름을 차단할 수가 있는 건데
1: 네.
0: 근데 이걸 위안화로 결제하면 네, 미국 금융망을 거치지 않아서 감시랑 차단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집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미국은 핵 협상 과정에서 이란이 원유를 팔고 달러로도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를 한 건데 근데 이 문제는 제재가 적용됐었던 2024년에도 이란이 달러 결제망 밖에서 적지 않은 원유 수입을 올린 적이 있다는 겁니다. 미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이란의 2024년 원유 판매 수입을 달러 환산 기준으로 최대 430억 달러 규모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미 번 거죠. 네, 막 벌만큼 벌어서 미 재무부에 따르면 이란 원유 판매 대금의 상당 부분이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결제가 된 게 확인이 됐고 이란은 이 돈으로 중국산 자동차 부품이나 태양광 패널,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사들였고 이란이 사들인 품목에는 민간용처럼 보이지만 무기 생산에도 쓸 수 있는 물자도 포함이 됐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우회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닐 텐데
1: 그렇죠.
0: 중국과 이란이 2021년, 25년 전략 협정을 함께 맺으면서 원유, 인프라, 금융 분야 협력을 확대해 왔는데 당시 공개된 전략 협정 초안에는 이란이 원유를 공급하고 중국이 항만이나 철도 등 인프라에 투자하는 구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페이퍼 컴퍼니나 뭐 비밀 무역 조직을 동원했고 선박 위치 신호를 끄거나 해상에서 원유를 옮겨 싣는 그림자 선단도
1: 그렇죠.
0: 네, 활용을 네.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제는 어떻게 했냐. 중국이 2015년 구축했던 위안화 국제결제 시스템 CIPS를 또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 등에 따르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일부 선박에도 위안화 결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0: 이게 이란만의 이야기는 아니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대중국 거래의 90% 이상을 위안화나 그렇죠. 또 러시아의 루블로 결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무역금융에서 위안화 비중이 최근 5년 새 3배나 늘었고요.
1: 네.
0: 올해 들어서 이제 한때 유로화를 넘어선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신들은 미국의 제재력 자체가 예전만 못한 거 아니냐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 미국의 이 제재 완화를 이란 협상의 핵 협상의 압박카드로 쓰려고 하고 있긴 한데
1: 네.
0: 이란이 이미 위안화 결제망으로 이걸 견딜 우회로를 확보했다면 그러면, 이 카드가 의미가
1: 그렇죠.
0: 있을까 네, 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가기 전에
0: 네.
1: 예, 지금 월드컵 소식이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북중미 월드컵 A조 예선 우리나라와 남아공 경기 지금 치러지고 있잖아요. 아직은
0: 네.
1: 후반전 0-0인 상황이고 같은 시간에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 체코전. 멕시코가 골을 넣었어요.
0: 아.
1: 1-0. 우리에게는 조금 유리한 상황이
0: 그러네요.
1: 됐습니다. 선수들이 힘을 좀 더 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떠오른 킹메이커.
0: 네. 이번엔 뉴욕으로 한번 가볼 텐데요. 지난 23일 현지 시각 기준으로 23일에 치러진 미국 뉴욕 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공개 지지한 후보 3명이 모두 승리했습니다.
1: 오, 네. 네,
0: 맘다니의 정치적 영향력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1: 그러네요.
0: 네, 아무래도 민주당 성향이 좀 강한 뉴욕에서는 경선 승리가 사실상 본선 승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결과는 취임 6개월을 맞은 맘다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를 연방의회까지 확장할 발판을 마련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0: 이제 통상 뉴욕 시장들은 이 당내 개파 갈등이나 경선을 전면에 나서는 걸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1: 네.
0: 근데 맘다니 시장은 뭐 후보 발굴, 뭐 기금 모금, 또 광고 출연, 뭐 최측근 참모 파견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차별화된 행보를 좀 보여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번 경선이 취임 초기인 맘다니 시장이 뉴욕 민주당의 권력 구조에 대한 영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진들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한 성공적인 도박이었다라고 네.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현지 언론들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맘다니 시장이 민주당 내 새로운 권력 축으로 또 부상을 했다면서
1: 그렇겠는데요. 네.
0: 거의 뭐 킹메이커다, 새로운 권력 브로커다 하고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맘다니 시장이 밀었던 세 곳이 어딘가 하고 보면 제10선거구에서 전 뉴욕시 감사관 브래드랜더 후보가 친이스라엘 성향 단체의 지원을 받은 현역 댄 골드먼 의원을 약 28%포인트 차로 압도했고요.
1: 네.
0: 또 흑인 도미니카계 유권자가 많은 제13선거구에서는 무명에 가깝던 민주사회주의자 다리알리자 아빌라 슈발리에가 5선 현역 의원을 꺾는 이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1: 네.
0: 또 마지막 제7선거구에서도 클레어 발데스 주의원이 주류 세력의 지지를 받아왔던 이 안토니오 레이노소 또 브루클린 구청장을 제치면서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이 세 후보 모두 맘다니 시장의 진보적인 경제 정책을 공유했고요.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이 공통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욕 내 유대인 커뮤니티 반발 속에서도 이런 노선이 힘을 얻은 게 미국 민주당 진보층 내부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이제 민주당이 향후 대외 정책이나 경제 의제에서 당내 결속을 다지는 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뜨는 조란 맘다니 시장으로서는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좀 다지는 계기가 됐겠네요. 다음 키워드 나토 회의 가는 건 나야 나.
0: 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표자 자리를 두고 대통령과 총리가 소송전까지 간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1: 오.
0: 바로 체코 이야기인데요.
1: 예.
0: 일단 결론 먼저 말을 하자면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안드레이 바비시 총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끝에
1: 네.
0: 다음 달 현지 시각 7일에서 8일 나토 정상회의에 체코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1: 이거 소송까지 해야 되는 거군요.
0: 네, 대통령과 총리가 서로 가겠다고 네, 싸운 건데
1: 네.
0: 이 파벨 대통령은 바비시 정부가 자신을 나토 정상회의 대표단에서 빼니까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본안 결정 전까지 자신과 참모들의 회의 참석을 방해하지 말도록 명령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까지 함께 냈다고 합니다.
1: 네.
0: 이 파벨 대통령은 과거 20차례 정도 나토 정상회의 중에 19차례 대통령이 대표단을 이끌었었고 나머지 한 차례는 대통령의 건강 문제를 빼고는 대부분 대통령이 갔다 이거죠. 그래서 자신이 이번 회의에서도 체코를 대표해야 된다라고
1: 네,
0: 주장을
1: 네.
0: 했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 거 보니
1: 네.
0: 의원 내각제거든요. 체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군 통수권을 갖긴 하는데 대외 정책을 비롯한 실질적인 권한은 대부분 내각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벨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라는 헌법 63조를 소송 근거로 삼고 밀어붙인 거고
1: 네.
0: 바비시 총리의 경우에는 이보다도 앞서 지난 22일에 이번 정상회의는 아주 특별하다.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리는 올해 회의에는 파벨 대통령이 아니라 자신이 대표로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총리는 나토 목표치에 미달하는 자국의 국방비 지출을 소명할 책임이
1: 네.
0: 대통령이 아니라 정부인 자기들에게 있다. 정부에게 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이제 자격이 안 된다. 내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두 사람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1: 네.
0: 합니다. 이제 나토 군사위원장 출신인 파벨 대통령은 서방이 기부한 돈으로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공급하는 이른바 체코 이니셔티브를 주도해온 친나토 성향이고요. 반면 바비시 총리는 취임 전에 이 프로그램 폐기를 공언했고
1: 야.
0: 또 집권 후에는 자국 예산 지원을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향 자체가 맞지 않는 사람들인 거고
1: 네,
0: 바비시 총리 같은 경우 지난해 12월에 극우 포퓰리즘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재집권한 뒤에 파벨 대통령을 고립시키는 행보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파벨 대통령이 바비시 측의 장관 후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외무장관에게 협박 문자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대통령 지지 시위가 벌어지기도 하는 등 네. 체코에는 지금 리더십 문제가 또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 와중에 또 네. 예, 월드컵 우리나라는 네. 아직 그냥 0대 0인데요. 아, 네. 남아공과
0: 심쿵했습니다. 네. 네.
1: 지 표정을 보시고 아, 네. 네, 멕시코가 한 골을 더 넣었다고 합니다. 아. 2대 0이니까 아니네요. 남아공이 한 골을 넣었네요. 아. 아. 예, 남아공이 지금 방금 한 골을 넣어서 1대 0이 됐고요.

0: 멕시코가 또 한 골을 더 넣어서 멕시코 대 체코전은 멕시코가 2대0으로 앞서고 있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남아공 선수 표정이 좋다 생각을 했는데 아. 남아공이 1대0으로 앞서고 있는데 후반전 아직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요.
1: 네.
0: 우리 한 골 더 넣으면 됩니다. 지금 네. 상황에서는 비기기만 해도 우리가 32강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 예, 응원하겠습니다.
1: 네.
0: 예, 예. 자, 다섯 번째 키워드 도로 좀 쓸게요.
1: 네,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네 세기의 결혼으로 주목받고 있는 세계적인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프로 풋볼 스타죠 트래비스 켈시의 결혼 소식 때문에
0: 네,
1: 뉴욕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결혼식이 다음 달 3일에 미국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경기장에서 열릴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1: 네, 그래서 보도에 따르면 유명 행사 기획사인 위닉 프로덕션이 내달 3일에 열리는 한 행사를 위해서 매디슨 스퀘어 가든 경기장 인근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신청서를 뉴욕시에 이달 초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위닉스 프로덕션은 경기장 외부에 텐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고요. 참석 인원이 500에서 999명 사이가 될 거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매디슨 스퀘어 가든은 미국 프로농구 NBA 뉴욕 닉스의 홈구장으로
0: 맞아요.
1: 쓰이고
0: 뉴욕
1: 있고
0: 그 농구 경기가 많이 열리죠.
1: 맞습니다. 네. 또 마이클 잭슨이나 마돈나 등 유명 네, 스타들의 콘서트가 진행되는 아주 큰 행사장으로 네. 알려져 있죠. 그리고 뉴욕 시청의 한 관리의 말에 따르면 3일에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리는 행사는 결혼 축하 행사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0: 네.
1: 또 켈시의 소속팀인 캔자스 시티 치프스의 선수 여러 명이 또 이날 전후해서 인근 타임스 스퀘어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에 이제 객실을 예약한 것으로 전해지고
0: 그러면,
1: 있고
0: 예.
1: 네, 지금 계속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0: 그러네요.
1: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이제 뭐 매디슨 스퀘어 가든 지하 철도역 치안을 담당하는 철도 경찰 대원들에게는 다음 주말 스위프트의 결혼식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라 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져서
0: 네.
1: 그런데 이제 결혼식과 관련된 양측의 공식 발표는 아직 나온 바가 없기는 합니다.
0: 네, 그래서 네. 추정은 좀 해볼 수 있네요. 네.
1: 그래서 워낙 세기의 결혼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혼식과 관련돼서 이 또 돈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0: 네,
1: 예측 베팅 플랫폼 업체 칼시에서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규모의 베팅이 이루어진다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중에서 한 149만 달러 정도가 결혼 장소가 어디가 될 것이냐에 대한 베팅 항목이 또 있어서
0: 예.
1: 요 결혼식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구나. 그것도 어디서 하는지 또 베팅을
0: 그러니까요.
1: 하고 있구나라는 점도 네, 또 눈여겨보면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0: 예, 그야말로 세기의 결혼입니다.
1: 네.
0: 다음 키워드는 숨죽인 응원을 알아볼 수가 없겠네요.
1: 네.
0: 예, 제가 월드컵 소식 전하면서 지금 정신이 네. 하나도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응원 열심히
1: 네.
0: 하고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켈리 클락슨의 Stronger, What Doesn't Kill You 함께 듣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현지 시각 24일 오후 진도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상황을 두고 이란이 큰 양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두고 양국의 이견은 여전합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던 우리 선박 중 어제 네 척에 이어 추가로 다섯 척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모두 13척입니다. 국제유가가 호르무즈 해협 운항재개 기대로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나흘 연속 하락해 이란 전쟁 발발 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흠집내기 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의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3: 통신원 취재수첩.
4: 신한 취재수첩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동민 씨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네, 미국과 이란이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이후에 이 중동 지역 분위기도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어떻습니까?
5: 네, 미국과 이란 종전 협상을 위한 양해각서 즉 MOU를 체결하면서 중동 지역에는 일단 안도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합의를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외교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움직임을 환영하며 외교적 분위기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네. 분위기는 단순한 환영보다는 안도 속의 경계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4: 네, 이게 그동안에는 긴장감이 높았겠죠?
5: 네네.
4: 네, 소식 전해주세요.
5: 네. 네, 그렇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재택근무와 홈스쿨링을 강제하거나 권고했었는데요. 그때 네. 상황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현지 주민들과 대화해보면 며칠 동안 이란 관련 뉴스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4: 네.
5: 현대 리야드 도심은 겉으로 보면 매우 평온합니다. 카페나 쇼핑몰, 그리고 비즈니스 지구 등 평소와 모두 다르지 않습니다. 그 카프트라는 킹 압둘라 금융지구나 주요 상업지역에도 지금은 긴장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4: 네.
5: 많은 사우디인들이 우려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혹시 전쟁이 사우디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었는데요.
4: 네.
5: 사우디는 2019년 그 공격 당시에 석유시설 공격을 직접 경험했었습니다. 당시 공격으로 사우디 원유 생산량 약 절반 가까이가 일시적으로 차질을 빚었고요.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15%가 급등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사우디 국민들에게 군사적 충돌 상황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바뀐 상황이었습니다.
4: 그렇군요. 이 종전 양해각서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사우디 그 국민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5: 네, 제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 리야드 주민들의 반응은 연령층에 따라 나뉘는 것 같습니다.
4: 네.
5: 20, 30대 사우디 젊은 층은 안보보다는 경제 성장에 더 민감하며 이 나라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쟁보다는 중요한 것은 일자리이며 경제가 흔들리면 우리의 미래가 흔들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4: 네.
5: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우디는 사우디 비전 2030 아래 대규모 경제 전환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관광,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부동산 개발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주력이 되어 이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젊은 세대는 지금 이런 상황과 전쟁이 사우디 변화의 가속도를 늦출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 네.
5: 이에 비해 40, 50대 중장년층들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 현실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미국과 이란이 정말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회의적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리아드 현지의 직장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서 서명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행동인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4: 네.
5: 즉 MOU 체결보다는 그 이후 행동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4: 네, 특히 기업인들,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이 전쟁 또 종전 협상 상황에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동향에 좀 민감하겠습니다.
5: 네,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이분들은 경제적 관점에서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유가, 물류, 투자 심리입니다. 사우디 경제지는 이번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사우디가 추진 중인 메가 프로젝트 네옴, 레드시, 키리아 등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었는데 자력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도 지금은 노력 중인 상황이고요.
4: 네.
5: 또 최근 네옴 프로젝트 등 대규모 축소가 발표되기도 하면서 사업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프로젝트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비춰본다면 안정적 투자 환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요건이 되어가고 있고요. 문맥상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서 외부 투자자들이 지갑은 더 잠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4: 네.
5: 현지 비즈니스 업계는 이번 합의를 시장 안정 시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네. 자, 마지막으로 사우디 내 우리 교민들 분위기도 좀 전해주시죠.
5: 네. 사우디 현지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매우 민감하게 지켜봤습니다. 현재 리아드에는 건설, 엔지니어링, 의료, 교육, 대기업 주재원 등을 포함해 상당수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했었던 올해 초만 해도 많은 주재원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가족들만이라도 귀국한 상황이 많았었습니다.
4: 네.
5: 무엇보다 어린 자녀가 있는 교민들은 긴장도가 더 높았었죠. 한인사회 분위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악은 피했지만 아직 안심막이 내리지 않았나라는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4: 네.
5: 이제 중동은 오랜 카오스 속에서 지금 잠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정이 올지 아니면 다시 긴장이 고조될지는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오늘도 사우디의 뜨거운 태양은 매일 리아드 땅을 50도로 가까이 배우고 있습니다.
4: 네.
5: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네, 이동민 씨가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0: 요즘 스페이스X, 엔비디아,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천문학적인 자금 조달에 나선다는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축구 보셨나요?
1: 참담한 마음입니다.
0: 아직 안 끝났어요. 왜 그렇죠. 벌써 전달하세요? 그럼요. 아직 시간 남아서. 네. 비기기만 해도 되니까 한 골 넣었다는 소식을 저희가 끝나기 전에 꼭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1: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예. 빅테크들이 다 지금 돈을 많이 빌리고 있거든요.
1: 네.
0: 예.
1: 네, 그렇습니다. 쌀 떨어진 집에 솥단지 긁는 소리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0: 예.
1: 그 말처럼 요즘 정말 이 빅테크들이 솥단지를 팍팍 긁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지난 12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역대 최대 규모의 상장을 했고
0: 네.
1: 12일 만인 어제 2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0조 원 규모의 회사채를 다시 발행했는데요.
0: 네.
1: 상장하면서 115조 원 정도를 투자자들한테 조달을 했는데 또 천문학적인 자금을 채권 발행을 통해서 빌린 겁니다. 엔비디아도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엔 250억 달러 규모 회사채를 발행하기로 했고요.
0: 네.
1: 이 발행 규모는 2021년 당시 약 50억 달러에서 5배나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가장 화끈하게 돈을 빌리고 있는 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인데요.
0: 네.
1: 올해 들어서만 미국, 영국, 스위스, 유럽, 캐나다, 일본까지 세계 각국에서 그 나라 화폐로 표시된 채권을 발행해서 기업 역사상 최대인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조달했습니다.
0: 네.
1: 알파벳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달 초엔 850억 달러 규모 유상 증자까지 했는데요. 회사채가 기업이 채권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돈을 빌리는 거라면
0: 네.
1: 유상 증자는 기업이 주식을 새로 찍어서 주주를 모집하는 겁니다. 여기엔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100억 달러를 투자해서 화제를 모았거든요. 이렇게 자금 수혈에 나선 게 이 세 개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0: 네.
1: 아마존, 메타, 오라클 같은 유명 빅테크들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십조 원 규모 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이 빅테크들 뭐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기업들인데
1: 맞습니다.
0: 왜 이렇게 돈을 빌리는 걸까요?
1: 네. 구글만 해도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200조 원에 달하거든요.
0: 네.
1: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들을 우리가 현금 부자 또는 뭐 현금을 인출하는 ATM기 같은 기업이다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0: 네.
1: SK하이닉스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00조 원대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은 아주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됐는데 빅테크들은 이미 그 전부터 이만큼 돈을 벌고 있었던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 기업들이 갑자기 천문학적인 외부 자금을 수혈하겠다고 나선 건 이 회사들의 사업 성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빅테크들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짭짤한 사업을 한다. 뭐 이런 시장의 평가를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지난 20여 년간 주식 글로벌 주식시장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시가총액 최상단을 차지했었거든요.
0: 네.
1: 구글이나 메타만 봐도 주력 사업인 검색이나 SNS 서비스를 하는데 이런 사업은 제조업 같은 거대 기계 설비나 공장 뭐 이런 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서버만 있으면 되는 거고.
0: 네네.
1: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AI 칩 기업인 엔비디아 역시 칩을 설계만 하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사업은 한번 시장을 지배해버리면 시장 점유율을 독점하면 다른 경쟁 기업이 진출하기 어렵고 이용자가 한 명 더 늘어난다고 계속 늘어난다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0: 네.
1: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식의 장사를 해온 건데요. 그래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이 네 개 기업이 2024년에 벌어들인 순수 현금 이익이 연간 300조 원이 넘습니다.
0: 아,
1: 미래를 위해 써야 되는 투자비를 제외하고도 이렇게나 돈이 남았다는 건데.
0: 네.
1: 그런데 지금은 이제 AI 열풍이 불면서 전 세계에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되고 이 인프라를 바탕으로 이 기업들도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지금 모습과 성격이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다 보니까
0: 네.
1: 돈 들어갈 데가 많아지고 돈이 쪼들리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0: 그러니까 AI 사업이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군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아무래도 물리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하니까 이전에 했던 서비스 사업보다는 투자금이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0: 네.
1: 당장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하나가 개당 수천만 원 정도가 되고 요즘 우리 기업들이 만드는 메모리 칩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칩 구매에만 들어가는 비용도 엄청나고요.
0: 네.
1: 예를 들어 규모가 아주 큰 거대 데이터 센터의 경우엔 엔비디아 칩만 수천 개에서 많게는 수만 개가 들어가고 이 엔비디아 칩 하나당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HBM 칩 메모리가 보통 8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를 돌린 발전소도 만들어야 되고.
0: 전기 중요하죠.
1: 네, 네. 칩 발열을 막아줄 냉각시설도 설치해야 하는 등 AI 사업이 말 그대로 돈 먹는 하마나 마찬가지인 상황이거든요.
0: 네.

0: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빨리 늘어나니까 기존 이익만으로는 이 투자비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건데요.
1: 네.
0: 골드만삭스는 빅테크들의 이런 AI 데이터 센터 투자액이 올해 7,6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00조 원에 달하고, 그런데 이것마저도 2031년까지 앞으로 5년간 필요한 투자액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0: 앞으로 90%를 더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1: 그렇군요.
0: 다만 AI 칩 독점 기업인 엔비디아는 다른 빅테크들과는 이 자금을 조달하는 사정이 좀 다른 편인데요.
1: 네.
0: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칩 설계는 하고 있지만 다른 빅테크들처럼 직접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번에 회사채를 발행한 건 다른 빅테크들처럼 당장 쓸 현금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1: 네.
0: 금리가 낮을 때 돈을 좀 미리 쟁여놓고 앞으로 AI 관련 기업들의 지분 투자나 인수를 위한 실탄을 좀 마련해두겠다라는 그런 성격이 다 강합니다.
1: 엔비디아는 이제 미래를 위한 거고요.
0: 맞습니다.
1: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빚을 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0: 네.
1: 보면. 괜찮을까요? 재무에 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0: 그렇죠. 부채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1: 네.
0: 뭐 회사의 재무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가 당연히 생길 수 있고요. 다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요 빅테크들은 그동안 돈을 너무 잘 벌었기 때문에 재무가 여전히 굉장히 탄탄한 초우량 기업이기 때문이고요.
1: 그렇군요.
0: AI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회사가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현금보다 일시적으로 투자에 써야 되는 돈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뭐 당장 투자금을 조달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 먼저 심각한 사업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 네.
0: 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금 필요성이 커지다 보니까 직원들을 요새는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해서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기업 재무를 얘기할 때 잉여 현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주식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프리캐시 플로우, 뭐 FCF 이렇게 얘기하면 많이 아실 텐데 이 잉여 현금이 회사가 번 돈에서 쓴 돈을 빼고 남은 현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1: 네.
0: 이자나 세금, 투자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순수하게 기업 계좌에 남은 돈이어서 보통 기업들도 주주들한테 배당할 때 이 잉여 현금의 50%를 배당해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발표합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게 하고 SK하이닉스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1: 네.
0: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빅테크들의 경우엔 이 잉여 현금이 바닥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AI에서 제일 앞서 나간다는 구글만 봐도 지난해 영업으로 번 현금이 1,700억 달러 정도였는데 내년 AI 관련 투자액은 1,90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설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1: 네.
0: 이 빅테크들이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당장 AI에서 유의미한 수익이 나지는 않으니까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 남의 돈까지 끌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1: 네.
0: 또 최근 1년간 이런 빅테크들 AI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급등한 것도 기업들이 요즘 자금 조달에 부쩍 많이 나서고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주가가 비쌀 때 주식을 발행하면 아무래도 주가가 낮을 때 발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투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1: 네, 그럼 앞으로 뭐 계속 외부 자금 조달 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서도 모두들 그렇게들 바라보고 있고요.
1: 네.
0: AI 사업이 아직 뚜렷한 수입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AI 모델이 챗GPT잖아요.
1: 네.
0: 이 챗GPT를 만든 오픈 AI도 지난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순수 적자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사채를 발행하든 아니면 신주를 발행하는 유상증자를 하든 뭔가 자금 수혈 방안을 이런 빅테크들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 네.
0: 미국은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이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큰 손인 사모펀드들로부터 비공개적으로 투자금을 당겨 쓴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굉장히 신박한 그런 금융기법들이 새로 동원될 가능성도 큽니다.
1: 빅테크들이 이렇게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0: 네, 일단 주식시장만 보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네.
0: 지금까지 땅 짓고 헤엄치기 식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서 주주와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던 빅테크들이 이제는 이들에게 손을 벌리는 식으로 시장 상황이 180도로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1: 네.
0: ATM기에서 출금할 수 있는 현금이 동나다 못해서 말라붙다 못해서 이제는 투자자들이 거꾸로 ATM기에 입금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주주 환원 방식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인데요. 미국 시장에서도 최근 가장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이런 빅테크들의 주식을 가장 많이 사서 주가를 좀 끌어올려준 건 다름 아닌 빅테크 자신이었거든요.
1: 네.
0: 사업에서 돈을 벌 때마다 증권시장에서 자사주를 사서 그걸 다시 태워서 없애고 소각하고 그런 식으로 유통 주식 수를 줄여서 주주들에게는 주가 상승, 배당 확대 뭐 이런 이득을

0: 시장에서 사들인 자사주가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조 원이 넘습니다. 이런 빅테크들의 자사주 매입이 주가를 떠받쳐주고 글로벌 증시를 지탱하는 기둥 역할을 사실상 해왔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잘 올라가면 다른 나라 증시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1: 그렇죠.
0: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폭락을 할 때, 그럴 때는 기업들이 좀 자사주를 사주면서 주가를 부양하려는 노력들을 하기 마련인데
1: 네.
0: 이런 도움이 될 수 있는 버팀목이 사라지는 것이나 좀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뭐 저희 한국 사례로 비견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지지난해 말에 삼성전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을 때
1: 네.
0: 4만 원, 5만 원대를 오갈 때 그때 삼성전자에서도 자사주를 엄청나게 매입을 해주면서 그걸 네. 발표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노력들을 했었거든요.
1: 네. 와, 근데 그런 일도 있었네요.
0: 맞습니다.
1: 1년 사이에 정말
0: 그렇습니다.
1: 금액이 달라졌군요.
0: 네. 그런데 네. 앞으로 이제 AI 버블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1: 네.
0: 이런 빅테크들이 좀 자사주를 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할 수 없게 됐다는 얘기고요. 당장 예를 좀 들어보면 메타는 2017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대규모로 자사주를 사줬었는데 지난해 말부터 이미 매입을 중단한 상태고요.
1: 네.
0: 구글 알파벳도 지난해 70조 원 가까이 자사주를 샀는데 올해 1분기부터는 자사주

0: 채권 시장에도 별로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빅테크들은 재무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돈 떼일 걱정이 작아서 정부 국채 다음 갈 정도로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채권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1: 네.
0: 이런 빅테크들이 너도나도 회사채를 찍으면서 시장에 우량 채권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량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좋은 측면이 있긴 하지만 자금 사정이 급한 다른 일반 기업들, 중소기업들은 채권 시장에서 돈을 조달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구글 같은 회사는 이자를 한 푼이라도 덜 내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채권을 발행하고 있거든요.
1: 네.
0: 결국 이제 일본까지 간 건데요. 이렇게 초우량 기업들이 현금 블랙홀처럼 돈을 빨아들이면
1: 네.
0: 현지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를 더 내고서라도 채권을 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의미거든요.
1: 네.
0: 생각해보면 알파벳 구글이 한국에서 만약에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하면
1: 네.
0: 한국의 그런 어떤 채권 시장은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보다는 훨씬 작은데 돈이 그쪽으로 쏠릴 거 아니겠어요?
1: 그렇죠.
0: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아 저희는 그럼 이자 좀 더 드릴 테니까 저희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1: 네.
0: 다만 현재는 이제 시중에 대기 자금이나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자금 조달 수요를 모두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소화불량 상태는 아닌데요. 다행히도. 그렇지만 전체 금융시장의 측면에서 봐도 이런 빅테크들의 채권 발행이 쏟아지는 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도 AI 관련 일부 기업들에만 투자금이 과도하게 몰려가고 있는데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채권까지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하지 않고
1: 네.
0: 빅테크에 몰빵을 해버리면 나중에 AI 관련 거품이 터질 때 증시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까지도 한꺼번에 흔들리는 위험의 확산과 전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1: 네, 그렇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점들 좀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최근에 스페이스X가 상장하자마자 회사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주가가 좀 많이 급락을 하기도 했는데요.
1: 네.
0: 국내에서도 기업이 회사채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해서 외부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1: 네.
0: 이런 유상증자 같은 외부 자금 조달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크다면 이런 기업들의 주주들로서는 돈을 선뜻 대주는 게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주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큰 성장을 이뤄서 주가의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0: 내가 대준 투자금으로 기업이 더 빠르게 성장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자들도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눠 가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다만 AI 혁명이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고 이런 AI 투자로 과연 의미 있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또 어떤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지 등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만큼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작은 이벤트에 좀 일희일비 하시기보다는 큰 흐름을 살펴보면서 이런 빅테크들의 자금 조달에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 시간 빅테크들이 대규모 자금 조달에 나선 배경과 영향 등까지 살펴봤습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월드컵 멕시코의 조별리그 3차전은 아직 이제 추가 시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막판 반전의 드라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 끝곡으로 버스터 포인덱스터의 Hit the Road Jack 전해드리면서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오늘은 곳곳에 소나기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휴대하기에 편한 우산을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원 동해안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동해안은 낮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면서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국은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대기가 불안정해서 소나기 구름이 곳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이천과 가평, 남양주 등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소나기가 오는 지역이 늘어나겠고 내일 아침까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60mm의 소나기가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겠습니다.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고요. 소나기 특성상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곳은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과 대전, 부산 26도, 광주 28도, 대구 25도, 제주 24도, 강릉 21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조금 밑돌며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내륙과 충북, 경상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시 기온이 조금 더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실시되는데 시작부터 자료 제출 부실 논란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선박과 선원을 구출하기 위한 유엔 주도의 구출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란은 통행료 부과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두 차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수급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 맹탕 청문회라며 날을 세웠고 여당은 흠집내기 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총리 인사청문회 첫날 한성숙 후보자는 AI 대전환기 모두의 성장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일만 하는 총리가 되겠다, 성과내는 총리가 되겠다며 정치와 거리를 두듯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 못해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린 건데 검증에 필요한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무리한 요구하지 마라, 흠집내기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청문회에 들어가선 한 후보자 다주택, 불법 증축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보유하던 4개 주택 중 3채를 팔아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정책 역량이 있다고 엄호했습니다. 야당은 한 후보자에게 우리 주적이 누구냐, 6.25 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고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5: 6.25 전쟁 발발 76주년이 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전 유공자들의 헌신에 감사와 위로를 표하며 더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2: 6.25 전쟁 발발 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영웅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웅들을 기리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개인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한국 방문 요청 등 보훈 외교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로 맺은 우리의 연대는 오늘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6.25 전쟁 당시 탁월한 전과를 올렸으나 공을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 3명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5: 북중미 월드컵에 참가 중인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에서 남아공과 싸움 끝에 0-1로 졌습니다. 전반전을 0-0으로 마친 대표팀은 후반 18분 남아공의 역습에 수비가 무너지면서 뼈아픈 결승골을 내주었습니다. 축구대표팀은 1승 2패, 승점 3점으로 조 3위를 기록했습니다. 자력으로 32강 진출에 실패한 대표팀은 12개 조 3위팀 가운데 8팀에게 주어지는 32강행의 행운을 노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선원과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한 유엔 주도의 대규모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통행료와 관련해 미국은 여전히 없을 거란 입장이지만 이란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걸프 국가들과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 IMO가 주도하는 대규모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1만 천여 명의 선원과 600여 척의 선박을 해협 밖으로 빼내기 위한 작전입니다. 이를 위해 오만은 두 개의 임시 항로를 마련하고 우선 오만만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이동하는 한 개 항로를 공개했습니다. 대상 선박들에겐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날짜와 항로가 통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측도 현재 해협 통행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부과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걸프 국가들과 회담을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반대 속에 걸프 국가들도 일단 이란의 무료 통행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걸프 국가들 가운데는 특히 오만의 입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엔 향후 해협 관리 방식을 이란과 오만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무료 통행 원칙을 확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과 인접한 오만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협상 과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근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상황을 두고 이란이 큰 양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내 비판을 불식시키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두고 양국의 이견은 여전합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8: 종전 양해각서가 이란에 유리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순조롭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큰 양보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선 이란에 자금 지원은 없다. 동결 자금이 해제되면 미국 농산물을 살 거라 재차 주장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틀어지면 압박카드를 꺼낼 수 있다 시사했습니다. 미국 내 비판을 진화하고 이란과 남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란 핵무기 포기 등을 다룰 양국 실무회담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을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오는 29일이나 30일 스위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중재국인 파키스탄 측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두고는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정해진 게 없다. 협상 과정에 따라 결정될 거라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찰단에 미국인이 포함될 것이라며 사찰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뒤 미국의 중동 우방국들 사이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점도 후속 협상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5: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베네수엘라를 두 번이나 덮쳤습니다. 피해 상황은 아직 집계조차 안 되고 있는데 사망자 수가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우정화 기자입니다.
9: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6시쯤입니다. 먼저 수도 카라카스에서 168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39초 뒤 규모 7.5의 강진이 연이어 강타했습니다. 두 번째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에 불과했습니다. 카라카스에서 20층 건물이 무너지는 등 도심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잇따른 강진에 사망자가 최대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베네수엘라 당국은 아직 공식 인명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연쇄 강진은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100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꼽힌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인근 콜롬비아에서도 200여 건의 진동 신고가 접수될 정도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한편 소방과 경찰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5: 오늘 오전 7시 반쯤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에서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아오모리현에서 진도 6강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아오모리현과 700km 이상 떨어진 도쿄에서도 건물의 흔들림이 관측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피해 우려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해마다 상승하는 기온 탓에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98기가와트를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높아져도 수급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올여름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여름 휴가가 마무리되는 8월 셋째 주입니다. 평년보다 높아진 기온에 이 시기 최대 전력 수요는 94.1기가와트에서 경우에 따라 98.8기가와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역대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인 2024년에 97기가와트를 1.8기가와트가량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전력 수요의 변동성은 커졌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 등으로 전체 전력 공급 능력이 지난해보다 2기가와트 늘어난 107기가와트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 수요량이 예측한 최대치로 올라가도 예비력이 8.2기가와트 정도로 전력 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사전에 양해된 산업 현장의 공급 조절 등을 통해 8.8기가와트 수준의 비상 전력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후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비상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 폭염기간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7월과 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5: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했던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그제 오전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02억 원가량의 정치자금을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약 한 달간 중단됐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 재판이 오늘 재개됩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엽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부산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79톤급 어선과 990톤급 가스 운반선이 충돌해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해경은 경비정과 헬기 등을 이용해 어선에 타고 있던 8명 가운데 6명을 구조했고 인근 조업선 등과 함께 실종된 나머지 2명을 찾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지난해 1.1%에 그쳤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7%로 반등하고 경상수지도 2,250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소방청이 내일 세종시 소방청 본청에서 전국 소방지휘관 긴급회의를 엽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광주 여성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이후 직장 내 괴롭힘과 감찰 요구 묵살 등이 사실로 드러난 데 따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조리한 조직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과 충청, 영남에 최대 60mm, 강원도에 80mm, 호남에는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며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시장의 예상치를 20% 안팎 상회하는 직전 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은 세계 3위 메모리 반도체 제조사인 미국 마이크론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 3월부터 5월까지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당 순이익은 $25.11, 매출은 415억 달러였습니다. 순이익과 매출 모두 시장의 예상치보다 20% 안팎 높은 수치입니다. 앞서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이 집계한 3분기 주당 순이익 예상치는 $20.7, 매출 예상은 357억 달러였습니다. 마이크론이 발표한 다음 분기 실적 전망은 주당 순이익 30 내지 $32, 매출 490억 내지 510억 달러입니다. 이 또한 그동안의 시장 전망보다 20% 안팎 높습니다.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강력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마이크론의 실적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장을 마감한 미국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0.43%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실적 발표 직후 마이크론의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호르무즈 운항 재개 기대로 급락했습니다. 브렌트유와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은 나흘 연속 하락해 이란 전쟁 발발 전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5: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 대용량 리튬 배터리와 리튬 배터리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제한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휴대금지품에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 배터리로 구동되는 모든 탈 것을 추가하고 160와트아워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 배터리를 역사 내로 반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이른바 러브버그 방제 작업에 살수 드론이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러브버그 날개가 물에 직접 노출되면 비행 능력이 떨어지는 특성을 고려해 살충제 살포보다 친환경 방제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살수 드론은 불암산과 수락산 등 지역에 우선 투입됩니다.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와 관련해서 철거 공사가 정해진 시공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초기 현장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보고서를 보면 다리를 떠받치는 보호 철거 전에 상판을 모두 잘라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를 남겨둔 채 보호 철거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상습 투약자들을 대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 등 병원 관계자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원 장안경찰서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관계자 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병원장과 실장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무자의 차량을 담보로 확보한 뒤 주차비와 출장비 등 각종 명목으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받아 챙기는 변종 불법 사금융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 같은 변종 차량 담보대출 관련 신고가 올해 들어 12건 접수됐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부 대부업자들은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을 직접 넘겨받아 담보를 확보한 뒤 최대 229%의 고금리 대출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가 6.25 전쟁 전사자 5명의 유품 81점의 보존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존과학센터는 이번 보존 처리를 통해서 당시 사용된 계급장, 화기류, 철모 부속품, 응급치료 키트와 같은 개인 보급품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철모 부속품에서 유나이티드와 같은 각인과 사용된 코팅 재료를 확인해 제작국과 보급 시기 등을 규명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3.6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1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

0: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희구입니다. 아, 축구 보시느라고 점심 드셨는지요? 아니면 지금에서 이제 드시고 계신지요? 경유 가격이 두 달 만에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휘발유 가격도 함께 떨어지고 있는데요. 기름값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걸까요? 경제인사이트 픽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의 경제 분야 상임위원장까지 여야의 자리 싸움 좀처럼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후반기 국회 제때 출발할 수 있을까요? 정치권 안팎의 복잡한 속셈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 산이 주는 시원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죠. 오늘은 국민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 덕이 넉넉한 산, 함양 남덕유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 월드컵 남아공전 보셨습니까? 아, 많은 분들이 한마음으로 응원하셨을 텐데 아쉽게도 1-0으로 패했습니다. A조 3위가 됐고요. 이제 32강에 진출하느냐는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기다려보도록 하죠. 자, 지금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저희 방송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뭐 5번 마을버스에서 들었다. 6211번 버스에서도 들었다. 택시기사님이 항상 틀어놓는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 건너 저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타고 계신 버스 번호, 또 가시는 곳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안에서 기사님이랑 함께 듣고 계신 분들도 물론 환영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십시오.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 추첨해서요, 1등급 한우 국거리 200g, 작지만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입맛을 채워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0: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증시는 좀 어떻습니까?
2: 네, 어제 저희 코너에서도 미리 짚어봤었죠. 메모리 3대장 중 하나인 마이크론이 역대급 호실적을 내놓은 덕에 네. 반도체 업황이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 시장의 우려가 말끔히 씻겨 나가면서 우리 증시도 크게 뛰고 있습니다.
0: 실적이 잘 나왔군요. 마이크론 실적이.
2: 예. 코스피는 한때 매수 사이드카까지도 발동하면서 현재도 5% 넘게 빨간불 켜고 8,900 위에서 9,000 고지 재진입 시도하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5%, 10% 넘는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시각 코스피는 8,926.16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마이크론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2: 일단 성적표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면 A+를 줘도 모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상 최고 분기 매출 기록을 다시 썼는데요.
0: 그래요.
2: 예, 매출은 1년 전보다 4배 넘게 늘었고 순이익은 자그마치 15배 가까이 폭증했는데 여기 이제 메모리 업황 볼 때 어제 얼마나 잘했느냐 보다 그래서 내일은 어떤데 가이던스가 중요하다 재차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이 전망치 역시도 월가의 전망치를 아득히 뛰어넘는 500억 달러를 제시할 만큼 최근에 AI 거품론을 단숨에 잠재울 만한 숫자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0: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잘했고 근데 이제 우리 증시에까지 이게 왜 큰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2: 네, 마이크론은 메모리 업계 풍향계로도 불립니다. 업계 투톱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먼저 실적을 내놓기 때문에 여기서 숫자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업황이라든지 K반도체는 또 어떨지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짚어본 것처럼 우려했던 것과 달리 여전히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팔 만큼 품귀 현상이 심하다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훈풍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0: 네.
2: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공급 물량은 진즉에 완판됐고 품귀 현상이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걸로 내다봤는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언제 따라잡을 수 있을지 현재로선 알 길이 없다라고도 말할 만큼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현재 진행형을 넘어서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본 겁니다.
0: 네, 그런 이제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아, 사실 영원한 건 없잖아요. 특히나 이 메모리 시장은 과거에 죽음의 사이클이라고 불릴 만큼 위아래로 진폭이 큰 걸로도 유명한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뭐 사이클 주기도 길어지고 등락폭도 좀 좁혀졌다 이런 진단들 나오곤 있지만 한편에선 공격적인 설비 증설

0: 결과물이 쏟아지는 내년 하반기부터 천정부지로 치솟은 메모리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조정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진단들 하나둘 보이고 있고요. 또 큰 손고객인 빅테크들의 돈줄이 얇아지는 와중에 B2 규모는 커지고 있다는 점, 또 금리라는 변수까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선 당장 눈앞에 화려한 성적표에 혹해선 안 되고 그 뒤에 숨은 진짜 숫자들을 먼저 읽는 안목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자, 또 다른 큰 이슈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미국 나스닥 ADR 상장 일정이 나왔습니다.
0: 네, 다음 달 11일 목표로 나스닥에 ADR 상장을 진행합니다. 1,700만 주가량을 신주로 발행해서 45조 원의 실탄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인데 이렇게 확보한 자금으로 생산 능력을 대폭 키울 계획입니다. 여기 ADR이 미국 주식 예탁증서라고 해서 네.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다른 나라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발행하는 증권을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자 저변이 확대될 수 있다.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재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요. 덕분에 오늘 주가도 마이크론 호실적이랑 맞물려서 잘 달려주고 있는 겁니다.
1: 다음 달 11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0: 그렇습니다.
1: 자,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0: 네, 당최 내려올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요. 이제 1,550원 가까이도 다가섰습니다.
1: 그러게 말이에요.
0: 예, 어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540원 초반에 마감하더니 오늘은 한술 더 떠서 오름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거푸 국내 주식을 던지면서 상승 압력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1: 금값도 최근 많이 떨어졌다면서요?
0: 네, 마찬가지로 이 금리라는 변수에 달러 강세까지 맞물리면서 국제 금값이 크게 빠지고 있는데요. 온스당 4,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지난 1월 최고점을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30% 가깝게 빠졌습니다. 지난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다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했는데요. 전문가들도 목표가를 줄줄이 낮춰잡고 있는 점을 한번 참고해봐야겠습니다.
1: 기름값 살피겠습니다. 요즘 국제유가는 크게 내렸다고 하는데 우리 상황은 어떤가요?
0: 다소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유 같은 경우에는요. 드디어 리터당 2,000원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두어 달 만에 처음이고요. 휘발유는 아직 2,000원을 웃돌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락세 지속하고 있는데 속도가 더뎌도 너무 더뎌서 한편에선 올릴 때는 빛의 속도, 내릴 때는 거북이 걸음식의 가격 결정 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1: 말이에요.
0: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정유업계는 재고 효과를 이유로 대면서 비싸게 산 원유를 먼저 소진해야 가격을 내릴 수 있다 말하는데 유가가 오를 때는 재고 시차와 상관없이 즉각 올렸으면서 이 내릴 때만 시차를 핑계로 이날에 미룬다는 불만들 나오고 있고요. 정부도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유통 단계에서 가격 인하가 막히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들도 보입니다.
1: 네.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집값은 다시 치솟는 분위기예요. 이 와중에 이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이 주목받고 있죠.
0: 네, 닥치고 집을 지어야 한다. 파격적인 발언을 하면서 주택 공급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 대책으로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그리고 도심 폐교 개발 등을 들었고요.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선 거주와 보유를 달리 봐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필요하면 공개 토론도 거쳐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려 한다 말했습니다.
1: 네.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시설을 호남 지역에 짓는다고 했는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수도권이 아닌 호남 등 지방의 제2의 반도체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마무리 단계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는 29일쯤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소식들 종합해보면 SK하이닉스는 광주 지역의 전후 공정 공장을 충북 청주에는 신규 낸드 플래시 공장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요. 삼성전자도 광주에 첨단 패키징 공장과 전공정 팹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뭐가 얼마나 들어오는 거냐 시장은 투자 지역 발표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들썩이고 있습니다.
1: 서울시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을 버스까지 확대하는 방안 추진되고 있다죠?
0: 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던 버스도 대상에 포함하되 현재 65세인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여서 예산 부담을 상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접근성이 다르다 보니까 교통복지 혜택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 지원 범위를 버스로까지 늘리자는 건데
1: 네.
0: 아직 도입 시기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서울시는 수월하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 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오늘 여러분들께 어디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0: 계십니까? 여쭤봤습니다. 7775님, 저는 월드컵 응원하고 지금 1200번 버스 타고 연세대학교 앞에 지나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다시 엄마 모드 하러 가요.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036님, 제주에서 360번 타고 듣고 있습니다. 제주는 계속 비가 옵니다. 먼 곳에서 늘 잘 듣고 있습니다. 힘들 내시고 좋은 하루 만듭시다. 아, 제주는 비가 내리고 있군요. 3438님, 162번 버스에서 다 같이 듣고 있습니다. 방금 KBS 앞을 지나갔네요. 저희 KBS 본관 앞에 정차하는 162번. 저도 종종 애용합니다. 감사합니다. 8994님, 761번 버스 타고 297번째 헌혈하러 연신내 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매일 다양한 주제 다뤄주셔서 너무 재밌고 알차게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3485님, 좋아하는 유린구님 방송 대구 425번 버스기사님 틀어놓으셨네요. 역시 센스있고 친절한 기사님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사님도 감사하고요. 2561님, 부산입니다. 160번 버스 안에서 기사님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전국의 소식을 들으니 또 더 좋네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유닝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구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둔대 분기점 부근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여기를 지나서도 반월터널 부근까지는 쭉 불편하겠는데요. 3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작업하는 곳들도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남춘천 부근에서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3차로 쪽이 막히면서 뒤쪽으로는 남춘천 부근부터 강촌 부근부터 7km 구간 답답합니다. 그리고 서천 공주고속도로 서천 쪽인데요. 서부여에서 동서천 분기점 구간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통제가 풀리는 오후 6시까지는 서부여 나들목에서 4번 국도 쪽으로 우회해서 운행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2: 나를 처음 본 게 정확히 목요일이었는지 금요일이었는지
3: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바로 지금 정보를 넘어 지혜로 세상이 보이는 책.
2: 그런 시시콜콜한 걸 다 기억할 필요가
0: 요즘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죠. 이 희토류, 희귀금속 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걸 두고 또 으르렁대고 일본도 비상에 걸렸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8년 전에 예언하듯 써둔 책이 있다고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책 소개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남국민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0: 오늘 축구 이기고 봤으면 더 우리가 그러니까요. 즐겁게 봤을 텐데.
4: 오면서 힘이 안 나더라고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처음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셨습니까? 남국민 작가님은 이제 기자 생활 도 하셨고
4: 네.
0: 매체에서 여러 번 그 노출이 되셔서
4: 네.
0: 잘 아실 텐데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4: 저는 이제 기자 생활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기자 일을 하다가
0: 네.
4: 이제 그 이후에는 컨설팅이나 기업 IT 기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또 그러면서도 이런 책도 쓰고
0: 그러니까 책을 쓰셨더라고요.
4: 네, 또. 방송도 하고 네. 이렇게 약간 다양한 일을 함께 하면서 하고 있고 지금은 학생입니다.
0: 뭐를 공부하시나요?
4: 지금은 로스쿨에서 법을 공부하고
0: 있습니다. 관심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
4: 그러니까요. 이게
0: 능력자.
4: 다양한 일을 하게 되면 한 분야에 정착을 못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0: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 보면 좀 얄밉더라고요.
4: 감사합니다.
0: 제가 못 가진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은.
4: 아유, 감사합니다.
0: 오늘 이제 그 남국민 작가께서 소개해 주시려고 가져오신 책은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라는 책인데.
4: 예.
0: 제목이 좀 특이합니다.
4: 제목이 굉장히 좀 뭔가 시적이기도 하고 문학적인 느낌도 들죠.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인데
0: 네.
4: 인류에게 이제 불을 이 너무 소중한 불을 전해줬다가
0: 그렇죠.
4: 신들의 이제 분노를 사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런 이제 프로메테우스인데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에요. 그럼 어떤 금속이 뭔가 엄청 귀한 건가 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0: 네.
4: 이 책은 그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이 뭐냐? 아마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희토류, 희귀금속이 그런 금속이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0: 네.
4: 이게 2018년에 나온 책인데 벌써 한 8년 된 책이죠. 이게 프랑스의 이제 기욤 피트롱이라는 저널리스트가 쓴 책인데 이 당시에는 지금만큼 히토리 희귀 금속이 주목받기 전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지를 쓴 책인데 지금 보면 아, 참 맞는 말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책이죠.
0: 네. 왜 근데 오늘 이 책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4: 이게 최근에 사건이 있었는데요. 뭐 항상 이와 관련된 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이번 주 있었던 일인데 중국에서 그 일본인 두 명이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냥 기업체 직원이거든요.
0: 아.
4: 근데 중국이 이제 다렌이라는 세관 당국 이들을 구속했는데
0: 뭐 기업 비밀을 빼내려 했나?
4: 보통은 이제 이런 거라고 보면 뭐 간첩죄라든지 뭐 국가 안보 뭐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구속한 명목이 뭐냐면 히토류를 수출 금지하는 걸 위반했다. 라는 걸로 구속을 시킨 겁니다.
0: 네.
4: 그런데 보통 뭐 자국민을 구속하는 것도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외국인을 구속시키는 일은 특히 더 뭔가 예민한 일이잖아요.
0: 물론이죠.
4: 특히 중국, 일본처럼 지금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그런데 그 명목이 우리가 볼 땐 어? 그 정도 뭐 이런 원자재 좀 수출했다고 사람을 구속시켜? 하는데 그 뒤에는 이 히토류라는 게 얼마나 전략적인 게 담겨 있냐. 이게 중요한 뉴스인 거죠.
0: 그 광물 하나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더 민감할 수 있는 외국인을 구속했다는 거예요.
4: 그렇죠. 이게 그 전부터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이걸 두고 계속 갈등을 벌여오긴 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이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뭐 대만 유사시 개입할 수 있다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면서 중국이 이제 발칵 뒤집혔잖아요.
0: 맞습니다.
4: 그 이후에 뭐 중국인 관광객도 통제하고 해서 여러 번 치고받고 했는데 그 전에도 이거를 히토류 수출 금지를 사실상 하고 있었어요. 일본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는 일본인에 대한 구속까지 나아가게 된 거죠. 굉장히 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0: 근데 비단 이게 이제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겠네요.
4: 이게
0: 문제는
4: 단 두 나라만의 문제였으면은 그런가 보다 항상 싸웠으니까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G7이 있었죠. 우리나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참여하셨고
0: 네.
4: 전 세계에서 이제 힘 있는 나라들 다 모여서 한 회의에서도 이 히토류가 중요한 안건이 됐습니다. 이때 논의한 게 뭐냐면 우리 공동 동맹을 맺자 그러면서 특정 히토류를 한 나라에서 60% 이상 의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연대하자라는 동맹이 제안된 거예요.
0: 네.
4: 근데 G7이란 게 어떤 거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힘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건 사실상 중국을 겨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7이 모여서 중국을 이걸 콕 집어서 석유도 아니고 가스도 아니고 견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0: 지금 주도권 히토류에 대한 주도권은 중국이 갖고 있다는
4: 그렇습니다.
0: 얘기네요.
4: 그런 이제 중요한 무시죄로 더욱더 부상하고 있는 겁니다.
0: 아니 근데 이 기욤 피트롱이라는 양반은 어떻게 8년 전에 이 히토류의 중요성을 내다보고 책을 썼대요?
4: 그래서 참 이게 참 촉이 좋다. 이분도 이제 기자 출신이니까
0: 네.
4: 참 중요한 걸 참 일찍 알아봤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전에도 뭔가 이런 문제가 있긴 했는데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이 사람이 볼 때는 아 이게 앞으로 발전할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는 걸 그 당시에 예감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히토류, 희귀금속 그러니까 히자가 붙은 걸로 봐서는 그만큼 좀 귀하다는 뜻 아니겠어요?
4: 맞습니다.
0: 근데 구체적으로 이게 뭐 어떤 광물을 뜻하는 겁니까?
4: 그러니까 희귀금속이 네. 말 그대로 희귀한 금속을 이제 뭉뚱그린 하나의 표현이죠. 어떤 집합인데 뭐 몇 가지 말씀드리면 뭐 안티몬, 베릴륨, 갈륨, 세슘, 마그네슘. 저 마그네슘만 좀 알고.
0: 마그네슘까지는 알아.
4: 이거 가끔 먹으니까.
0: 나머지는 뭐 일상에서 거의 우리가 잘 뭐 언급하지 않는
4: 그렇죠.
0: 광물들이네요.
4: 이쪽을 종사하지 않으면 들어볼 만한 일이 아닌데 이게 보통 우리나라에서 30가지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뭉뚱그려서 이 중에서도 희소한 걸 히토류라고 많이 한다고 합니다.
0: 네. 근데 이게 희귀하다는 거는 뭐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이 돼서 희귀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이게 채취하는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희귀하다는 건가요?
4: 이게
0: 왜 희귀한 건가요?
4: 얼마나 희귀하냐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보통 컨테이너스 뉴스에 보면 큰 컨테이너가 많이 나오잖아요.
0: 네.
4: 근데 그게 우리도 알다시피 수백 척, 수만 척이 전 세계를 누비잖아요.
0: 그렇죠.
4: 근데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1년에 모든 히토류를 다 합쳐도 24만 톤 정도거든요. 근데 그 정도 많은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딱 그런 배 한 척에 들어갈 정도의 분량이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총량인 겁니다.
0: 그렇게밖에 생산을 못하는 겁니까?
4: 못하는
0: 안 하는 겁니까?
4: 지금은 그게 한계인 거죠.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전 세계 생산된 걸 다 박박 긁어보아도 겨우 배 한 척 분량이다. 그만큼 희귀한 거죠.
0: 근데 왜 그렇게 적게 생산되는 그 히토류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4: 이게 요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조미료 찬장 열어보면 수십 가지가 있잖아요.
0: 네.
4: 근데 거기서 한 방 몇 톨 넣으면 음식 맛이 달라지고 그렇게 달라진 걸 느낄 텐데 그렇죠. 후추가 빠진 설렁탕, 뭐 고춧가루가 빠진 뭐 저런
0: 김치찌개?
4: 김치찌개 이런 거
0: 상상할 수가 없죠.
4: 그렇죠.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책의 제목이 프로메테우스의 금속인 이유가 이게 거의 불에 비견할 정도로 엄청난 작은 건데 힘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데 예를 들면은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작은 미세한 기기들도 안에 모터가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모터는 기본적으로 자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스마트폰 이렇게 작은데 그 안에 모터가 들어가는데 생각해보면 이게 구동이 다 되잖아요. 그 말은 굉장히 작은데 엄청난 힘이 나와줘야 돼요.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과학 시간에 봤던 자석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수백 배, 수천 배 힘을 내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자석을 만드는데 정말 한 톨의 그런 희귀금속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아는 이런 핸드폰 봤을 때 화면이 나올 때도 정말 그 한 톨의 희귀금속이 없으면 그 화면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단하게 만들거나 아주 강한 힘을 내거나 뭔가 생각지 못한 전달력을 보여주거나 이럴 때는 희귀금속이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0: 네. 참 그런 광물들을 찾아낸 것도 보통 사람은 못할 그렇죠. 일인 것 같은데
4: 이게 사용된다는 게 뭐 노트북, 요즘은 전기차, 스마트폰, 그리고 뭐 이런 조그마한 이어폰 같은 거. 네.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니까 안 쓰인 데가 없는 거죠.
0: 근데 지금 남궁민 작가가 말씀하신 그런 기기들은 주로 IT 쪽 기기들이고 그쵸. 이게 각광받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4: 그렇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쓰고 있으니까 뭐 컴퓨터도 들어가 그럴 수 있나 보다 싶지만 정말 요즘에 뜨는 이유는 친환경 산업에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0: 친환경 산업이요?
4: 우리 요즘에 뜨는 사업 생각하면 전기차, 풍력발전, 태양광,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도 뭐 드론, 로봇, 여기에 정말 이 희귀금속 기존 IT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갑니다.
0: 그러니까 부품들에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4: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 태양광에는 규소, 풍력 터빈에는 히토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네오디뮴 같은 자석, 그리고 전기차에는 코발트와 리튬, 그리고 전기차 한 대에만 이런 희귀금속이 한 20가지 넘게 들어간다고 해요. 네. 양도 엄청나고.
0: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예요?
4: 시장 규모가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드리니까 어마어마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 합쳐서 한 6, 7조 원 정도 된다고요. 겨우 그 정도인 거죠.
0: 예.
4: 전 세계에서 이 히토류를 다 합쳐도 6, 7조 원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위에 올라타 있는 산업,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도 이 위에 있거든요. 이게 끊긴 반도체 산업도 스톱이 되는데 반도체 산업이 최소 수천조 원 규모라고 할 수 있잖아요.
0: 네.
4: 근데 그 수천조 원 산업도 6, 7조 원짜리 이 작은 산업 위에 올라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런 레버리지 지렛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0: 예. 이제 지금은 다들 이제 중국 그 패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 건데 근데 중국이 왜 이 히토류 시장에서 패권을 주게 된 겁니까?
4: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이 거의 한 90, 70, 80% 뭐 특정 시장 100%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사람들이 중국이 원래부터 이 시장에 강했나 보다. 뭐 중국 땅에서 많이 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은 여러 생산국 중 하나였고요. 오히려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는 미국이 전 세계의 부동의 1위 생산국가.
0: 그렇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약간 미국도 중국에 목매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4: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 뭐라고 몰아붙이다가도 딱 중국이 히터를 끊는다 이러면 바로 약해지죠. 그렇게 된 이유가 중국의 국가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건데요. 그것도 아주 일찍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장면이 이 책에 나오는데요. 1992년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인데 한 30여 년밖에 안 된 거죠. 그때 덩샤오핑 국가 당시 이제 국가 지도자가 한 광산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중동에는 석유가 있는데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라는 말 덩샤오핑이 직접 합니다. 근데 그게 30여 년 전이에요. 당시에는 아마 이 히토류가 뭔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을 겁니다.
0: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중국의 국가 전략이라는 게 상당히 무서운 것 같더라고요. 그쵸. 지금 AI도 그렇고 이런 히토류 문제도 그렇고. 근데 30년 전에 이런 미래를 예견했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요.
4: 그렇죠. 이게 사실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광물 뭐 광산

0: 국가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중국 뭔가 이런 공산당 내부 이런 뉴스를 들으면 딱 생각하는 게 궁중암투. 뭔가 예로 우리가 잘 모르겠는 그런 비밀스러운 뭔가 암투 이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닌 게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들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 공학자 출신들입니다.
1: 그렇더라고요.
0: 이게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장점인 전기공학 전공을 했고요.
1: 예.
0: 후진타오 수리공학.
1: 오.
0: 그리고 지금 시진핑 화학 전공했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중국은 총리들이 다 있는데 총리들도 거의 다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1: 우리나라와는 좀 굉장히 다른 양상이네요.
0: 그렇죠.
1: 우리나라는 문과.
0: 그렇죠. 이제 법대 나오신 분들이 이제
1: 법학
0: 많죠.
1: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0: 근데 여기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느껴지는 게 이 안에서 중국도 내부 권력 암투가 있고 정권이 바뀌고 해도
1: 네.
0: 자기들끼리는 이게 왜 중요한지 말하면 다 이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네오디움이 왜 중요한지 너도 알잖아. 예를 들면 갈륨이 왜 중요한지는 당연히 아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밑에서 정말 생산성도 없는데도 계속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그게 이제 지금의 쌓이고 쌓여서 중국의 저력을 만들었다는 거네요.
0: 그렇죠. 물론 그것만 본다고 시작된 끝이 아니라 그냥 많이 그러면 그냥 그 말을 하고 많이 캤느냐. 근데 그것만 했으면은 지금의 이런 압도적인 우위가 나오지 않았겠죠.
1: 네.
0: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영리했던 게 뭐였냐면 이게 단순히 캐는 데서 멈추지 않고요. 이걸 캐서 가공하고 그걸로 부품과 그걸 활용한 완제품을 만드는 것까지 다 자기들이 국가산업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반도체 공정을 다 만드는 그렇죠. 것까지 우리가 갖고 있듯이.
0: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중동에서 원유는 캐도 중동에서 우리가 사와서 한국에서 다
1: 제품을 만들고
0: 제품을 만들잖아요. 중국은 일찍부터 희토류를 캐서 가공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것까지를 다 자기들이 국가산업으로 수직계열화 시킨 거예요.
1: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올려놓은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캐서
0: 그 전략 그 전략을 어떻게 했냐면 1990년대 당시에 캐는데 이걸 보통 만들면 자석이나 특정한 부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1: 네.
0: 특히 영구 자석이 굉장히 중요한 제품인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일본, 미국, 유럽이 90% 이상을 장악했고 특히 일본이 이 부분에선 최고 앞서 있었다고 해요.
1: 예전에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자석 사면 일본에서 만든 그쵸. 제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0: 그런 모터에 들어간 그런 자석들이 거의 일본이 세계를 제패했었다고 하거든요. 이 90년대 중국에서 일본 쪽에다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당신들 그 영구 자석 기업들한테 우리나라를 네. 넘어와라. 그러면은 희귀금속도 싸게 공급해주고 넉넉하게 최우선으로 공급을 해줄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1: 그때는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몰려갔겠군요.
0: 그렇죠.
1: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었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90년대면은 뭐 이게 뭐 그럼 경계심도 많이 허물어졌을 때고 그런 제안을 받고 왔고 또 안 온다 그러면 수출을 잘 안 하기도 했죠. 이제 뭐 갑자기 통관이 걸렸다고 한다든지
1: 네.
0: 쿼터를 막는다든지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계속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럽 기업, 일본, 미국 기업들이 넘어가고 특히 지금은 이게 중요하다고 하지만 당시엔 그렇게 주목받는 산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식으로 봤을 때 그냥 중소기업 몇 개, 그냥 건실한 기업 몇 개가 중국 진출을 했다 정도로 받아들인 겁니다.
1: 네.
0: 근데 사실은 중국은 그걸 하나하나 자기들 기업 땅으로 가져오고 배우고 자기들이 그 기술을 쌓으면서 하나씩 그 윗단계로 올라가 왔었던 거죠.
1: 네. 아니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희토류 시장은 미국이 오히려 앞서가고 있었다 그러는데
0: 네.
1: 왜 중국이 이렇게 패권을 갖도록 놔둔 겁니까?
0: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중요한 산업을 왜 그랬을까 싶잖아요.
1: 네.
0: 왜 그러냐면 아주 쉽게 말하면 선진 국가들은 이 산업이 너무 더러워서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1: 더럽다?
0: 이게 우리가 보통 광업 이런 걸 많이 옛날 기억이 되다 보니까 잘 기억을 못하는데
1: 예.
0: 일부 기본적으로 광산업 같은 게 위험하기도 할 뿐더러 굉장히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든요.
1: 아.
0: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말해서 지저분한 산업을 우리나라에 굳이 둬야 되냐.
1: 예.
0: 지금처럼 우리가 잘 사는데 그런 산업은 저기 못 사는 나라들 개발도상국에다가 넘겨주자라는 생각이 다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바로 이 희토류 산업이었던 거죠.
1: 네.
0: 그러면서 그냥 별다른 생각 없이 중국은 가져가겠다고 하고

0: 2010년엔 3만 톤으로 줄어듭니다. 5년 만에 반토막이 난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2010년에 우리도 다 기억이 나는 사건일 텐데 일본과 중국이 분쟁이 굉장히 그 영토 분쟁이 심해졌을 때 그러니까 중국이 선장을 일본인이 일본에서 이제 체포를 했는데 네. 그걸 석방을 해라. 일본이 그럴 수 없다고 했는데 중국이 이제 히토류 수출을 끊어버렸더니 아. 일본이 손을 들었죠. 그래서 이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게 네. 그때만 해도 일본이랑 중국의 국력이 비슷한 수준이었거든요. 어. 그 사건이 있으면서 다들 도대체 히토류가 뭔데 하고 난리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쯤 드디어 이제 발톱을 드러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 그게 이제 히토류가 무기화가 되는 계기가 됐군요.
0: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무기화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나왔고 중국은 이제 본격적 가속도를 올리면서 2019년엔 히토류 무기화라는 말을 처음으로 입에 올렸고 2020년에 수출 통제법 그리고 21년에는 중국의 모든 히토류 기업을 모아서 중국 히토 그룹이라는 국영 기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의 아람코 같은 걸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전략을 다 쌓고 친환경 산업에서 이게 중요한 걸 알았으니까 파리 기후협정에서 들어가서 그래 다 전환하자. 그러면 너희들 우리한테 가서 사다 써야 될 걸 이런 포석이 다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 그럼 이제 뭐 이게 히토류가 중요하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세상이 그렇죠. 됐는데 이걸 왜 못 따라잡는 겁니까?
0: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계속 지속되는 건데 너무 더럽다는 이 문제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어떤 광산을 다시 열고 이게 왜 그러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더럽냐 물어보면요. 예를 들면 갈륨이라는 걸 1톤을 캐려면 갈륨이 들어갔다고 한 바위를 50톤을 채취해서
1: 1톤 캐기 위해서 50톤짜리 바위를 해체해야 된다. 네,
0: 그걸 다 깨부순 다음에 화학용액을 잔뜩 집어넣어서 그거를 다 오염물질을 만들어가면서 생산을 해야 되고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방사능도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해요.
1: 그래요?
0: 중국의 이런 산지를 가면 그 방사능 채취해봤을 때 체르노빌의 2배 수준의 방사능 수치가 나오기도 하고 그 작은 마을에서 66명의 암 환자가 나오고 아이들이 이가 안 자라고 막 이런 정도 심각한 오염이 발생한다고 하니까 선진국들이 우리도 저거 해야지 싶으면서도 하려고 그러면 그 동네 주민들도 반대하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도 싫어하겠죠. 시장도 싫어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1: 아니 근데 우리가 이야기 시작하면서 히토류가 친환경 산업에서 매우 필요한 물질이다 그랬는데 이건 좀 역설적인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친환경 하면 굉장히 클린하고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어찌 보면 석유 시대에서 히토류 시대로 넘어오는 것밖에 안 될 수가 있다. 우리가 보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차에 다 이런 게 들어가다 보니까 선진국들도 이제 고민인 거죠. 저거 깨끗한 산업을 했고 우리도 저걸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긴 싫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디 싼 나라 살 수 없나? 그럼 결국 중국밖에 안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중국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1: 근데 또 중국이 가격을 갖고 또 장난을 칩니까?
0: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미 장악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나라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고 만들어요.
1: 뭐 해볼 수 있는 그렇죠. 거 기술력이 있으면.
0: 예를 들면 한국 뭐 히토류 공사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그럼 중국이 물량을 엄청나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확 폭락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귀한 거면 최근 가격이 올랐을 것 같지만 검색해보면 가격이 거의 안 올랐어요. 아직도 굉장히 싼 편에 속해요.
1: 근데 구할 수 없다는 것. 뿐인 거죠.
0: 그렇죠.
1: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으나?
0: 그렇죠. 가격이 오를라 치면은 예를 들면 호주나 남미에 있는 광산이 열릴 것 같을 때쯤 가격이 확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니까 선진국들 입장에서 이걸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다시 그냥 중국이 사다 쓰자. 좀 잘 지내면 되지 뭐라고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1: 최근 이제 우리가 그 기존에 사용하던 핸드폰 이렇게 반납하라 그러면 거기서도 히토류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재활용한다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0: 그걸 가장 열심히 한 게 사실 일본이거든요. 2010년에 당하고서 일본도 우리도 이걸 해야 된다고 해서 정말 백방으로 다 노력을 해보고 굉장히 많이 도시광산이라는 기술을 개발해서 핸드폰 이런 데서 많이 캐는 걸 했는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 그 국에 소금을 뿌렸는데 소금을 다시 걷어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1: 아주 소소하군요.
0: 그렇죠. 이미 뿌린 그 고춧가루 한씩 꺼낼 수는 있는데 너무 품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쉽진 않다. 이런 얘기를 네. 많이 하는 거죠.
1: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0: 한국도 이거 본격적인 대비를 나섰고 비축량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수입 다변화를 하려고 호주나 남미나 지금까지 이런 걸 잘 생산 안 했던 기업들, 국가들을 하나하나 지금 만나면서 뚫어내고 있고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바다에서도 캐려고 하고 있고 뭐 미국은 그린란드에서도 자꾸 눈독을 들이는 그래서 이것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뭐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우주에서 캐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백방으로 뛰고 있고 미국이나 선진국도 백방으로 뛰고 있다. 우리도 훨씬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0: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였습니다. 프로메테우스의 금속, 이런 책 소개해 주신 남국민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1부 마무리하고요. 1시 2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당사자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시킬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양감사도 저시르면 그만이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감사는 조선시대에 둔 각 도의 으뜸 벼슬을 말합니다. 그 지방의 경찰권, 사법권, 징세권 따위의 행정상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종이품 벼슬인데 흔히 관찰사라고도 부르는 직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평양이라는 곳은 도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양감사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뭐라고 말해야 올바른 표현이 될까요? 이때는 평안감사라고 해야 합니다. 평안도를 줄여서 그냥 평안이라고 부르고 이 평안도를 다스리던 직책을 가진 사람이 바로 평안감사가 되는 것이죠. 아마 평양과 평안의 발음이 비슷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평안감사가 맞는 표현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속담으로 돈 피해 자축도 저시르면 그만이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돈 피는 돼지 가죽이 아니라 단비 종류 동물의 모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것도 참고로 함께 알아두시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토론 좋아하세요?
1: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0: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하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0: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4: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0: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5: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6: KBS 58분 날씨.
7: 오늘은 갑자기 쏟아지는 소나기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남양주와 가평, 이천 그리고 강원도 철원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전국의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여서 내일 아침까지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고요. 예상 강수량이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6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천둥번개와 돌풍이 동반돼 요란하게 내리 있는 곳도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낮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부산 26도, 광주 28도, 대구 25도, 제주 24도, 강릉 21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조금 밑돌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내륙과 충북, 경상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1도, 습도는 7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8: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흠집내기 하지 말라고 맞받았습니다.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현지 시각 24일 오후 진도 7이 넘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던 우리 선박 중 어제 4척에 이어 추가로 5척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모두 13척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대미 금융자산이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서며 3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외 금융자산은 내국인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거나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자산을 말합니다. 해마다 상승하는 기온 탓에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인 98기가와트를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정부는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7월과 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정치 분석, 여의도 해장국 코너가 준비된 목요일인데요.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부터 민주당의 당권 견쟁,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를 둘러싼 갈등까지 정치권을 흔드는 핵심 이슈들, 목요일의 두 남자 장성철 소장, 김준일 평론가와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 또 산이 주는 시원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죠. 국민산악인 엄원길 대장과 함께 함양 남덕유산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3: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2: 매일매일 쏟아지는 정치 뉴스로 속이 답답한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정치로 체한 속, 팩트로 풀어드리는 여의도 해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2: 네, 어제 이제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직 그제인가요? 네. 그리고 이제 연임 도전을 공식화 했잖아요.
4: 어제죠, 어제.
2: 어제인가요? 어제
4: 최고위원회.
2: 어제 내려놓고. 어제 내려놓고 바로 그 저 도서전.
4: 문재인 가군요. 대통령 만나죠. 네.
2: 어떻게 보십니까?
5: 사실상 뭐 출마 선언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본격적인 행보를 하겠다라고 보여지고. 그 진짜 출마 선언을 호남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2: 아. 네,
5: 광주에서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어쨌든 호남이 권리당원 한 40%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2: 네.
5: 그리고 뭐 민주당 대부분의 지지층들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주로 활동하고 지금도 호남 많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호남 표를 의식을 하고 민주당 네. 지지층 의식하고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출마 선언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출마 선언 그러니까 당대표 사퇴문이죠. 그 글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만한 민감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
2: 네. 어떤 부분에서요?
5: 거짓말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내용 전체가 다. 왜냐하면
2: 거짓말?
5: 예. 네. 뭐 이러쿵저러쿵 해도 내가 뭐 이재명 정권 뭐 성공 시킬 거다. 그리고
2: 의리 끝까지 지킬 거라 그랬죠.
5: 네. 그리고 그 동안 저는 원팀 원보이스 이것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재명 대통령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뿐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난 1년 동안 한 여러 가지 행동과 메시지를 보면은
2: 네.
5: 또 어제도 한 행동과 메시지를 보면 초기 진심일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의심이 많이 듭니다.
4: 이렇게 또 정청래 대표의 진심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어떻게 정청래 대표가 거짓말을 했다고 할 수가 있어요.
5: 그러면 진정성 있게 해석을 해주세요.
2: 아니 준일 씨는 그럼 뭐 저 찐청입니까?
4: 예, 아니 저는 뭐 누구 편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네. 냉정하게 해석을 하는 건데 본인은 이게 자기가 가는 길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게 사람들의 해석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제 그 17분 동안 얘기했을 때 이재명이란 단어가 36번 나왔어요.
2: 네.
4: 예, 그러니까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고 이게 그 가는 길이다.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다음에 많이 나온 얘기가 개혁이라는 얘기예요.
2: 네.
4: 그러니까 이 중도 실용을 하더라도 개혁의 이 속도는 늦추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도 만족시켜야 된다. 정청래 대표가 보기에는 이 이재명 정부는 중도 실용을 잘하고 있는데 지지층 중에서는 좀 불만도 있고 하니 내가 그 검찰 개혁을 잘 마무리 지어서 지지층의 화합을 내가 이끌어내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2: 네.
4: 그래서 이제 어제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약간 비판을 하자면은 좀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족보를 또 꺼내들더라고요. 김대중은 정신적 스승이다. 나는 노사무다. 문재인 당대표 때는 내가 최고위원을 하고 억울하게 컷오프 됐지만은 내가 또 친문에 또 뭐 적자다. 사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고 이제 이재명은 나의 동지이자 전우다. 뭐 이런 얘기 했거든요. 아, 족보가 없으면 안 되나? 정치를 못하나? 옛날에 그 살림들, 유림들이 이 족보 꺼내가지고 맨날 너 어디가 누구가 어디 가문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제가 뭐 책이 하나 떠올랐는데 그 살림 조선의 586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2021년에 나온 그 살림들하고 유림들하고 조선의 그러니까 586들하고 지금의 586들하고 매우 닮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능력보다는 족보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 그러니까
4: 본인이 뭘 하겠다라는 거는 검찰개혁 얘기밖에 사실 없었어요. 근데 이제 검찰개혁을 못해가지고 당 지지율이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진심일 수 있어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라는 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진단을 가져왔다 그렇게 보입니다.
2: 아니 근데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그 원팀이라기에는 오늘 언급한 것들이 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지금 당장 뭐 이런 발언들이 사실 원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견해차가 좀 다른 것 같아서
6: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니까요. 본인이 이제 겉다르고 속다르다라고 할 수밖에 네. 없는 것이고 저는 어제 뭐 그 당대표직 그만두면서 한 발언에 36번 이재명 대통령 이름을 언급했잖아요. 그 이재명이라는 단어를 김어준 네. 씨로 바꾸면 문맥이 아주 그냥 수려하게 네. 유려하게 그냥 문맥이
2: 그렇습니까?
6: 잘 통해요. 김어준 씨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진짜 그래요. 주어만 바꾸면.
2: 네.
6: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를 믿고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하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대통령께서는 보안 사건은 좀 여지를 남겨두고 좀 수기해라라고 했는데 뭔 소리냐고 필요 없다고 그냥 완전 폐지가 답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저는 또 친명계 친청계 최고위원들까지 설전이 이어졌는데
2: 네.
6: 강두구 의원은 뭐 그럴 수는 있지만 문종복 의원이 친청계라고는 하더라도 집권여당의 최고위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2: 뭐라고 했죠?
6: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코의 선장이고 민주당의 선장은 정청래 당대표다.
2: 얼핏 들어서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6: 근데 지금까지 당청 일체 원팀 원보이스 당이 하나가 돼서 뭐 대통령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대통령은 민주당 전당대회 관여도 하지 말고 민주당은 정청래 거야.
2: 아 그렇게 읽힙니까?
6: 그러니까 넘보지 마.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 좀 모욕적인 말들을 친청계 의원이나 정청래 대표

0: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오늘 아침에 김어준 씨가 본인 방송에서 한 뭐 유시민 씨가 다스베이다에 출연을 해가지고 녹화를 해서 이러한 얘기들을 했는데랑 연결시켜 보면은 조직적으로 팀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한국 축구에서는 볼 수 없는 이 팀 플레이가 지금 정청래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김어준 씨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말을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다. 왜? 자신감이 너무 과잉이다.
1: 그러니까 김원주 씨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0: 네. 유시민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현상을 그렇게 진단을 했다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엄청나게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편집하지 않고 그냥 올려달라고 유시민 씨가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 대해서 호기심을 이끌어낸 건데, 대통령이 올바른 곳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 유시민은 대통령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비평활동을 하고 이 전당대회에 참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말이 돼요? 집권여당, 집권세력의 한 축인 대형 스피커와 그러니까요. 최고위원들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험담하고 모욕주고, 이것이 과연 집권여당답습니까?
1: 아니, 국힘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진영 내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2: 뭐 근데 이제 우리 제가 존경하는 장성철 소장님이 워낙 그 보수 정당에 그 포괄적인 대통령에 익숙해지셔서 이런 정도의 얘기도 좀 못할 할 말이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1: 거 아니에요?
2: 아니 이거 그냥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 익숙하신 뭐 문정복 의원이 네. 이 정도 얘기한 게 이게 뭐 반역입니까? 뭐 그렇게까지 볼 리는 아니다. 친청이죠. 친청이니까 정청래 대표를 더 띄워준 건데, 민주당 후에 선작은 정청래 당대표라고 한 게 뭐 그 정도로 뭐 무슨 반역 정도의 말은 아닌 것 같고.
1: 아니 근데 김어준 씨하고 유시민 씨 말은 좀 충격적인데.
2: 안 충격적이에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충격입니까? 원래 이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저는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유시민 작가가 이제 무슨 ABC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A가 민주당을 지켜온 사람이고 B는 이익에 지금 움직이는 사람인데, 이제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면은 가장 먼저 떠나는 게 B다 이런 얘기를 해서
1: 뭐, 막 뉴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
2: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코어가 흔들리고 있고 가장 먼저 지금 이재명을 떠나는 게 A예요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들이 B인가 그러면 뭐 이게 맘대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 보면은 뭐 코어 지지층이 뭐 안 흔들린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에 보면 그냥 다 빠졌어요. 예, 다 빠졌고 더 많이 빠진 거는 보수나 중도에서도 많이 빠졌습니다. 진보에서도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뭐 리얼미터나 이런 걸 보면은. 그래서 코어만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흔들린다라는 거는 잘못된 해석이거나 거짓말이고 다만 이제 이분들이 불편한 거죠. 지지층을 왜 홀대해? 우리가 이재명 당신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왜 우리 말 안 들어? 뭐 이렇게 하면서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 그 전날 이틀 전에는 이제 이낙연도 갑자기 지지층을 외면해가지고 망한 거 아니냐. 소환된 이낙연 전 총리 얘기를 하잖아요. 예. 너 당신도 이낙연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경고를 막 날리는 건데,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전쟁이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다 끌어오고 있다 지금. 예.
0: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 같은 김준일 평론가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도 좀 유시민 씨가 직접 저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가는 길과 민주당 지지층이 가는 길이 다르다. 근데 그거를 뭐 부추긴 게 이 촉법 평론가, 용역 평론가 이들이 난립해가지고 이러한 사다리 지금 벌어졌다. 우리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평론가들도 이제 어리고 유치하고 뭘 잘 모르는 이 촉법 철없는 그런 평론가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자신들을 비판한다.
1: 정리 대상입니까?
0: 그러면? 그렇죠. 이제 저희 끝났어요.
2: 뜨고 싶다 내가 진짜. 아니, 내가 지금 정치평론한 지 지금 10년 됐는데.
1: 촉법평론가 조심해.
2: 10년 동안 제가
0: 그것도 난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당히 좀 폄하하는 듯한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물론 저희를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진영 내에서 뭐 김어준 유시민 씨를 비판하는 뭐 이동영 작가라든지 뭐 오창석 씨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좀 비판한 것 같은데, 확실하게 이제 편가르기 갈라치기를 해서 이번 전당대회 때 프레임을 잡아가겠다.

0: 의도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1: 한 번 더 장 소장님의 마음을 질러야 되겠네요. 축복평론가 장 소장님 그 느낌은 어떠신가요?
0: 그런데 저는 내일 모레가 환갑이라서 60인데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1: 그럼 아직
0: 용역평론가는 맞는 것 같아요.
1: 많이 나네. 네.
2: 오창석 이사장이 상대적으로 젊으니까 청년재단 이사장을 좀 얘기한 게 아닌가. 그런데 네. 아, 이 꼰대 모르겠어. 그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이 꼰대 문화는 그러니까 뭐 조광한 최고위원은 철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하고 뭐 58년 개띠잖아요.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때 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이 사퇴하라고 하니까 뭐 나이가 벼슬인가요? 그럼 58 이분도 이제 유시민 작가도 58년이고 네.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이 가지고 뭐라고 하는 찍어 누르는 거는 참 유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근데 하여튼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바로 뭐 이제. 뭐 오늘이나 내일 발언 전문이 나올 거고 방송을 보면 되겠지만 자신감 과잉이라는 표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썼거든요.
1: 네네.
0: 자신감 과잉이라는 걸 우리가 언제 쓰냐면 실력도 없고 뭘 잘 모르면서 그냥 뭐 할 수 있다라는 생각만 갖고 철없이 날뛰는 막 이런 의미가 부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인데 이런 식으로 폄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1: 정청래 대표가 뭐 딴지일보에 이제 나는 노사모다라는 또 표현을 했었고 어제는 그 서울국제도서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계보를 이어받는 사람은 나다. 이거는 김어준 씨에 대한 약간의 좀 항변 투정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어준 씨나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네. 이 우리 적통 세력들이 결국에는 2030년에 조국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
1: 여기서 다시 조국 등장.
0: 네. 그런데 정청래 대표가 이번에 다시 당권을 잡아요. 2028년도에 총선을 앞두고 조국 대표랑 합당도 하고 통합도 하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많이 공천도 줘가지고 그 힘을 갖고 조국을 대통령 만드는데 정청래 대표를 징검다리로 브릿지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정청래 대표를 그걸 아는 거네요.
0: 그렇죠. 아는데 아니다. 나도 이번에 당대표 되면 2030년 나도 대권 후보고 나도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그 계보를 내가 실현시킬 수 있는 완성시킬 수 있는 나는 목적지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날 무시하지 마라. 나도 노사모였다. 그렇게 이제 항변을 하는 건데 과연 노사모였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1: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당원 지지를 얻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
0: 2030년 이 결승점을 놓고 우리가 모든 걸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이 17분 동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이라는 거를 36번 했지만 핵심은 여기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는 이 민주당의 586 정치인들이 이제는 그만 좀 이 살인 정치, 이 유훈 정치, 이 족보 정치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 존중하는 거 저는 알겠는데 네. 적통 싸움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가 노사모고 내가 친노 친문 이렇게 이어받는 사람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존경한다. 이건데 본인이 뭘 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은 사실관계가 조금 다 애매합니다. 사실은 2004년에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처음 정치에 들어온 건 맞는데 그다음에 친정동영계로 해서 그때 이제 정통들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이쪽에 이제 정청래 의원이 몸을 담으면서 네. 유시민 작가와 유시민 그때 장관이요 전 장관하고 엄청 싸웠어요. 네. 친노무현계하고 그러면서 이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저런 간신배를 밑에 두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저격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친문재인계도 솔직히 정확하게는 친문이라고 볼 수 있었나?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네. 크게 보면 친문이지만 핵심 친문은 아니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컷오프 됐어요. 물론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이긴 하지만은 네. 이제 컷오프 돼서 또 뭐 고난도 겪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제가 보기엔 솔직히 냉정하게 보면은. 근데 지금 와서 이제 본인이 필요하니까 다 갖다 쓰는 거잖아요. 본인의 실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옛날 대통령들 끌어오고 이거는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이런 걸 원할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네.
1: 김민석 총리는 이번 중국 방문이 이제 총리로서의 거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네요.
0: 그렇죠. 이제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내일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대략 한 보름 정도 이내에는 14일 정도 이내에는 어쨌든 임명이 될 거예요. 뭐 네. 인사청문회 결과 보고서가 되네 안 되네 뭐 다시 청와대에서 다시 해달라고 하네 안 하네 그건 한 14일이거든요. 최장. 그렇다면은 해외 활동 그거는 그것이 마지막일 거고 결국에는 7월 초, 7월 10일 정도 그때쯤이면은 이제 총리 그만두고 뭐 출마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당권 레이스에 뛰어들겠죠.
1: 송영길 의원 그 저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무슨 얘기 나누는지는 좀 들으셨습니까?
0: 아니 그냥 전당대회 얘기만 했대요. 전당대회 얘기만 빼놓고 당권 얘기만 빼놓고 뭐 얘기했다라고 당시 청와대에서는 브리핑을 했는데 전당대회 얘기만 하고 이제 많은 걱정이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이 당권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은 김민석 총리가 지금은 이제 경쟁력에는 여러 수치가 좀 발표되고는 있지만 혹시 전당대회 과정 중에서 조금 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송영길 대표로 좀 이렇게 주요한 지지자를 좀 바꿀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김민석 총리 쭉 가면은 뭐 어차피 결선 가면은 세 분 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더 적극적으로 정청래 후보를 공격을 해주고 흠집을 내주면 어쨌든 정청래 대표의 이 득표력이 떨어질 테니까 그런 용 그러니까 두 가지 용인 것 같아요. 스페어 타이어와 그리고 이제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본인도 뭐 그럴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1: 네. 준일 씨는 뭐, 박지원 의원은 바로 옆에서 들은 분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 아, 뭐, 그 송영길 의원이랑 많이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뭐, 대충 맞게, 언론 보도 나오고 뭐 이게 다 맞는 것 같고. 그니까 이게 그 순방 다녀온 날 저녁이에요. 그때 그 정청래 대표랑 90도 인사 이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표정이 되게 굳어 있었잖아요. 근데 네. 청와대에서 해명한 바로는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송영길 의원이 만나자고 하니 그 저녁에 그냥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시그널이죠. 그래서 결국은 반 정청래 연대가 이루어지겠다. 김민석, 송영길. 그래서 이제 완주를 하고 사실 이제 페이스메이커로 송영길 의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페이스메이커가 우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2017년 바르셀로나 마라톤은 케냐의 페이스메이커가 다 우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송영길 의원이 잘 나오고 본인이 1등, 2등 하면은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렇게 어쨌든 근데 최종적으로는 누가 2등으로 올라가든 그쪽을 밀어주는 식으로 아니면 뭐 본인이 1등 하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전당대회가 치러질 것 같다.
1: 네. 예. 그러니까 호남 지역이 굉장히 중요하죠. 김민석 정청래 두 사람은 오늘 전라북도를 방문한다고 하고 송영길 의원은 28일 날 전주 간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호남 지역이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정 대표하고 김민석 총리도 폐지 쪽 으로 의견을 내는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강성 당원들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통령께서 조금 여지나 수기를 남겨둬라라고 논의했더라도 그것을 뭐 어느 정도 예외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좀 네.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 어쨌든 보안 수사 요구권,
1: 이제 보안사 요구권,
0: 예, 검찰이 이제 검사가 경찰에 이제 요구하는 거잖아요. 수사 좀 더 잘해보라고. 그 정도는 좀 남겨놓는 것은 민주당 내에 합의가 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1, 2년이라도 보안수사권 좀 남겨두고 그것이 진짜 부작용이 있는지 아니면은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좀 살펴본 다음에 완전히 없애든가 하는 게 맞지 그냥 무조건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어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게 과연 그러면 누가 가장 피해를 볼 대상인가를 생각할 맞습니다. 때는 국민을 생각할 때는 함부로 그렇게 없애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네. 뭐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검찰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고 실제 뭐 피해를 본 부분도 있고 민주당의 이제 정치인들이나 그래서 굉장히 큰 원한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무도한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수사하고 모욕 줘가지고 죽었다라는 그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그게 옳다라고 생각.

0: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노무현 재단에 비롯해서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정치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용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돌이킬 수가 없게 됐다. 그러니까 지금 전선을 보안수사권 폐지냐 아니냐로 하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폐지를 하자라고 갈 수밖에 없고 부작용이 있겠죠. 당연히.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후에 좀 볼 수밖에 없다. 저희가 보기에는 이 검찰개혁 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필요해서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에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례도 없고 그냥 심플하게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말고 수사 지휘권만 남겨놓고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의 수사 지휘 받고 이게 전 세계의 스탠다드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어떻게 뭐 꼬아가지고 하려니까 1차 수사 종결권도 경찰에 주고 그거를 전권을 송치 안 하네 하네 뭐 그러면서 중수청 만들고 지금 보안 수사를 하네 만에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로 엄청나게 지금 고소 고발 그 수사가 지연되고 있어요. 경찰에 들어온 게 어느 정도냐면은 반년에서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과 경찰의 수사과가 지금 다 관두고 있어요. 5년 동안 1,700명이 관뒀어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우리 못하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검찰에서 이거 손을 떼니까. 그래서 그 지금 고소고발에도 급행료 뭐 좀 이걸 그냥 그쪽 얘기지만은 네. 급행료 주면은 경찰 출신 변호사한테 급행료 주고 이렇게 하면은 빨리 되고 아니면은 아예 진척이 안 돼요. 그 정도로 엉망진창이 된 거 맞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해결할 거냐.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뭐 보안수사권 폐지도 뭐 해야 되면 하는 건데 되게 무책임하게 이럴 게 없다. 이럴 데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지금 이런 뭐 당내 갈등 그리고 이런 사법개혁 문제들이 또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맞아요. 주는 것 아니겠어요?
2: 그러니까요. 모든 여론조사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좀 더 높게 나오고 예. 지지율이 긍정평가율이 좀 낮게 나오는 그런 현상 보이고 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도 데드크로스 된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민심의 이반 현상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는 점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가 더 암울해요. 민주당 이제 전당대회 때 정말 죽기 살기 식으로 싸울 거예요. 이거는 공정한 태권도 게임이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는 도구도 사용해가지고 그냥 난투국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1: 그리고 우원식 전 의장이 좀 그러지 말자는 거 아니에요.
2: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청래 대표가 이기면은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 동력이 확 떨어집니다. 레임덕 걸립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본인이 지면은요 본인 정치 생명 끝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네. 김어준 유시민 씨는 진보 진영 내에서의 스피커로서의 영향력이 확 줄어들 거예요. 양쪽으로서는 목숨이 달린 생존이 달린 사생결단식의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1: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
2: 훨씬 더 심하죠. 아. 그렇다라면은 지지율이 좀 더 부정적인 쪽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0: 그 오늘 그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올해로 지난 20일에서 23일 전국 망 18세 이상 1,035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건데요. 네. 이 전당대회 물어봤더라고요. 자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한가.
1: 어떻게 나왔어요?
0: 전체 응답자의 30.3은 정청래, 김민석 25.5. 14.2 송영길. 그런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46.1, 정청래 26.5, 송영길 18.8 이렇게 나와서 오히려 민심에서는 정청래가 앞서고
1: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는 김민석이 앞서고
0: 특히 근데 호남에서 광주 전라에서는 김민석 32, 정청래 24, 송영길 23. 되게 팽팽해요. 그러니까.
1: 그러네요.
0: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김민석과 송영길이 단일화를 한다라고 치면은 그러면은 이쪽이 정청래 대표보다는 좀 더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약간 그런 구도인가. 정청래 대표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이 만만치 않아요. 지금 심상치 않아요. 지금 지지층 내에서도 그렇고 호남에서도 이번에 공천 문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좀 무리하고 있다라는 여론이 있으니 지금 정청래 대표 몸이 달아가지고 지금 호남 계속 가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1: 네. 그 송영길 의원 뭐 최근에 미국 가 다녀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2: 갔어요.
1: 가 있고
2: 네. 다음 주 월요일인가?
1: 그 외교부 장관 입각설도 나오던데 뭐 이것도 관련이 있는?
2: 뭐 가능성이 있겠죠. 뭐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본인이 이제 외교부 장관직을 원하게 되면 어쨌든 개각도 해야 되니까 총리가 바뀌면 추천받아서 개각도 해야 되니까 본인도 좀 관심이 좀 많이 있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로 만들어놓고 송영길 의원의 역할은?
2: 그리고 대통령으로서는 차기 후보군을 한 명 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으로서는 어쨌든 누가 되든 당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차기 후보군들을 관리한다라는 차원에서 뭐 정치인분들, 중진 의원들을 많이 좀 입각시켜서 여러 가지 기회를 줄 것 같습니다.
1: 네. 장동국 대표는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떻답니까?
2: 얼굴 보니까 뭐 이제 괜찮아진 것 같죠? 아. 그리고 일성이 네. 기본적으로 두 가지잖아요. 난 사퇴 안 해, 당의 기강을 잡겠어.
1: 오히려 쉬면서 이제 강하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보통 이제 쉬면은요 상황을 좀 관조하게 되고 그래 내가 그동안 뭘 잘못했을까 그래 어쨌든 우리끼리 다 그냥 같이 좋게 좋게 지내는 게 좋겠어. 내가 그동안 조금 너무 편협하게 생각한 것 같아. 네.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생각이 좀 진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사이에 한동훈 오세훈 이 사람들이 막 국민의힘 의원들과 잘 지내고 사진 찍고 뭐 당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조급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조금 생각보다 일찍 퇴원한 것이 아닌가.
1: 조급해졌다.
2: 네, 그리고도 생각보다 강한 메시지를 낸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좀 얼마 남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그래요?
2: 네, 왜냐하면 정정식 원내대표가 지금 중진 의원들 다 차례차례 만나고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8월 중순, 그러니까 8월 달 내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신동욱, 그다음에 김재원 이 두 최고위원들에게 결심을 좀 요구를 해서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그냥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1: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요?
0: 아이 뭐 얼마는 남았어요. 제가 보기에 얼마는 남았다.
1: 얼마도 뭐 2월 설도 있고 뭐 내년 8월 임기 마칠 때까지 간다 뭐 여러 이야기가 분분하던데.
0: 아니 뭐 장동혁 대표는 그냥 내년 8월까지 가는 거예요.
1: 임기 마친다.
0: 흔들림이 없어요. 그 부분에 본인은 흔들림이 없어요.
1: 장동혁 어떻게 뭐 8월까지 간다는데요?
0: 아니, 그러니까 그 본인의 의지는 그렇고 내가 중도에 사퇴하는 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픈 거는 맞는 뭔가 장동혁 대표가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갑자기 내가 없는데 당이 더 잘 돌아가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뭐 세미나도 열고 막 다 만나서 화기애애하고 하니까 갑자기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거지. 갑자기 아팠다가. 그러니까 슬램덩크 이 만화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상향이라는 그 고교의 에이스가 김수겸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없는 곳에서 넘버원 다툼은 하지 마라. 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거든요. 네. 아, 내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막 히히 낙낙대고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1: 벌떡
0: 병상에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당의 기강을 잡겠다. 이렇게 이제 뭐 하고 당원이 원해야지 내가 사퇴를 하는 거지. 누구 어떻게 당신들이 나 내보낼 수 있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거죠.
1: 아니, 국민의힘 전신에 계셨으니까 당 기강을 잡는 건 방법이 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 결국에는 뭐 당무감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은 당협위원장들 협박을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이번 지방선거 때 뭐 당의 지지율보다 뭐 덜 나오고 뭐 시의원, 구의원들 아니면 기초단체장 당선이 안 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리한다. 뭐 이러한 원칙을 세워가지고 당무 감사를 통해서 뭐 협박할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일단은 괴롭히기 위해서 또 이제 윤리위 제소하고 거기서 또 그냥 경고하고 뭐 당원권 정지 몇 개월 뭐 이런 식으로 괴롭히려고 하겠죠.
1: 뭐 당직 개편 얘기도 있고 네.
2: 이게 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1: 예.
2: 그 위험은 남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1: 그렇죠.
2: 그러니까 위험과 이 권한만 있지만 그것이 지도력 리더십이 통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징계할 거야. 내가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둬. 막 이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만큼 장동혁 체제가 되게 허약하다. 그 리더십이 붕괴됐다. 라는 반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저는 그 오늘 그 장 소장님 방송에서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1: 예.
0: 정청래 장동혁 평행이론 이 동기화가 굉장히 가속화됐다. 거의 비슷해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는 두 사람이 달랐어요. 조금 강성이라는 것 빼놓고는 굉장히 달랐는데 일단은 두 사람 다, 두 분 다 당원 중심주의, 당원 주권을 얘기를 해요. 당원이 뽑은 당대표인데 어떻게 내보낼 수 있냐. 당의 주인 당원이다.
1: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다.
0: 당원 얘기만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비슷한 한 가지 주제에 천착합니다. 예를 들면은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폐지, 예. 장도혁 대표는 부정선거, 전면 재선거 이것만 이제 고장난 레코더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중요한 현안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 지금. 그것만 얘기하는 특정 주제에 천착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 백그라운드에 아, 유명한 유튜버들이 한 명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어준이 있고 고성국이 있는 거예요. 고성국 씨도 최근에 지금 막 엄청 방송에 자기 방송에서 아니 당 뭐 의원들이 지들이 뭐라고 당원이 뽑은 당대표인데 막 그래서 서포트해 주고 있거든요. 이쪽에서는 코어 지지층이 흔들린다 막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당내에 친청계 의원과 친장계 의원이 별로 없어요.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 권력으로 이 사람들을 보지 않고 권위를 사실상 인정을 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맥락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상대당에서 이 당들을 굉장히 응원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장동혁 최고다. 내년 8월까지 가라.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정청래가 연임해야지. 그 오늘 서정욱 변호사는 나는 뉴 정청래다. 뉴 청래파다. 아니, 선언을 했어요.
1: 기이한 현상이.
0: 아주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 예.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저 의원들이 당대표를 모낼 수 없다는 게 오늘 오전에 저 대한과 미래 의원들 모임 가졌다면서요.
2: 네. 맞아요. 7시 반에 조차 모임 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래서 뭐 위총 열고 장대표 사퇴하라.
2: 똑같은 얘기예요.
1: 이거는 뭐 의원들의 의견일 뿐인 거네요. 그러면.
2: 들은 척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장동현 대표가 몇몇 의원들의 뭐 의견으로 의사로 당대표의 거취가 뭐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한동훈 당대표 시절에 본인 최고위원 사퇴하면서 한동훈 당대표 체제 무너졌잖아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게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네. 한동훈 의원의 행보가 요즘 광폭 행보예요.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많이 만나고 뭐 연일 뭐 보수 재건 정권 탄환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0: 한동훈 의원이 좀 바뀌었다라는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좀 사람이 변한 것도 있고 의원이 되면서 또 약간 달라진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불쑥불쑥 다른 의원들 방에 들어가서 얘기도 좀 많이 듣고 누구 의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해서 본인한테 좀 거부감을 보였거나 이런 그 TK나 이쪽에 의원들 있잖아요. 스킨십을 굉장히 늘리려고 하고 있고.
1: 오히려 먼저 찾아간다.
0: 예, 그리고 밤에 또 이렇게 뭐 몇몇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실 찾아오는 분들도 있대요. 한 의원님 계신가? 이게 낮에 찾아가면 약간 이게 너무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약간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조금 보험을 들어놓으려는 약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 놓으려는 의원들도 꽤 있다. 네. 다만 이제 복당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중요한 의사결정자들이 다 안 좋아해요. 뭐 오세훈 시장도 예를 들면은 서두를 필요 없다 얘기하고 정점식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다 전당대회 이후 뭐 얘기를 하고 있어서 복당이 이 조기에 될지는 좀 의문이니까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들어와야 된다. 전당대회 이전에 들어와 가지고 당권을 차지하는 거는 당권 주자들이 차기 당권 주자들이 다 싫어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1: 장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은.
2: 경계심 희석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복당해가지고 혹시 당권 잡고 당의 주도권을 잡으면 나 2028년도 총선 때 공천 나 안 줄 거지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는 분들이 한동훈 복당 절대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저 그렇게 나쁜 사람 뿔 달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냥 경계심 푸세요. 네. 선배님들 말씀 잘 듣고 상의하고 정치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좀 낮은 자세로 본인에 대한 경계심을 좀 없애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 마지막으로 두 분께 간단히 물을게요. 인효환 전 의원이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2: 안 돼요.
1: 안 돼요?
2: 이런 분 저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탄핵과 불법적인 비상경 과정 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어떤 단어를 갖고 옹호를 하고
1: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후회한다고 얘기를 하던데요.
2: 후회만 하면 될까요? 근데 그거 가지고
0: 왜 이렇게 냉정해 사람이. 아니 베드로도 예수를 세 번 부인하고 배신자였다가 초대 교황이 돼서 그리스도교를 만천하에 널리 했는데 배신자도 포용해야지.
2: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적십자사 총재가 되기 전에 정말 절절하게 구구절절 나는 정말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잘못됐고 불법적인 비상계엄도 잘못됐고 내가 그때 윤석열 편드는 듯한 얘기를 한 거 나 진짜로 반성한다. 그런 스토리를 쭉 가져왔으면 되는데 이제 되고 나서 되기 직전에 나 반성해요. 이거는요 자리 때문에 본인이 변명하는 것이 보여줍니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주옥 같은 말 많이 했어요. 찾아보세요. 딴 건 몰라도 반헌법적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한 사람을 옹호하고 편들어줬다. 그런 사람이 더 이상 이 공직과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0: 그러면은 보수에 쓸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1: 저 장성철이 멀쩡, 있습니다.
0: 멀쩡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게 용서해야지.
1: 제가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의도 회장국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준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세상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세상의 신선함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래서 산에 오르는 게 좋다는 엄홍길의 이산 명산.
1: 우리나라 곳곳의 숨은 명산 이야기부터 산이 가르쳐준 인생의 깊은 철학까지 두루 나누어 보는 시간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뵙죠. 히말라야가 품은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함께합니다. 대장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1: 네,
2: 나마스테.
1: 나마스테.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네. 엄홍길 휴먼재단 네. 18주년.
2: 네, 18주년 했습니다.
1: 우이령길 네. 네, 네, 회원들과 네. 다녀오셨잖아요.
2: 예, 네, 한 150여 명 그 전 회원들하고 같이 네. 우이령길 산행하고 또 행사도 하고 잘 마쳤습니다.
1: 야, 벌써 재단이 출범한 지가 18년이 됐네요.
2: 네, 네.
1: 제가 18. 그때 처음 가서 이제 네. 출범할 때 사회도 네. 보고 그랬었는데.
2: 그렇죠. 근데 벌써 18년 만에 어쨌든 엄청난 큰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네. 네팔이 벌써 학교도 한 20개 정도 졌고.
1: 그러니까요.
2: 다목적 실내 체육관, 뭐 병원서부터 뭐 그다음 아이들 뭐 장학금 지원 사업, 교사 지원, 뭐 체육 그다음에 도서실, 컴퓨터실, 뭐 그다음 그다음 절 그다음 거죠. 그다음에 뭐 기숙사 같은 거 이런 것들 네. 계속. 네.
1: 그러니까 히말라야와 네팔이란 나라가 대장님한테 베풀어 주신 것을
2: 그렇죠.
1: 되돌려 주시려고 대장님 예. 이제 그동안 정말 많은 노력을 하신 거잖아요.
2: 예, 맞습니다. 그 히말라야가 저를 18점 제 평생의 꿈인 18점대 16자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1: 몇 번의 죽을 고비를
2: 넘기셨고. 뭐 죽을 고비는 뭐 몇 번이라고 할 수 헤아릴 수가 없죠.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거기서 뭐 등반 중에 동료들을 10명씩이나 잃고
1: 네.
2: 어쨌든 저는 살아서 이렇게 지금 성공을 하고 참 꿈을 이루고 산을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 히말라야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제 꿈을 이루어주시고 또 제 원하던 어쨌든 살려서 살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바랬는데 이렇게 제 뜻을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살아남은 자로서 제가 그 은혜를 또 되갚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재단을 설립해서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1: 정말.
2: 있습니다.
1: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 예,
1: 앞으로 네.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2: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지금 학교 교육 사업을 계속 네팔에 펼쳐나가고 있는데 학교들을 지금 그 계속 현재 짓고 있거든요.
1: 네.
2: 그 현재 지은 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저희는 계속 유지 보수 관리까지 하고 또 학생들이 또 진로 또 뭐 이제 상급학교 진로 진학하게 되면 또 장학금이라든가 기숙사 뭐 이런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학교에 이제 추가적으로 학생 수가 또 뭐 늘어나면 그냥 교실 수가 모자르고 막 그럴 땐
1: 네.
2: 그 학교를 또 추가적으로 또 건립을 해야 돼 또 증축 같은 거 그리고 계속 그 유지 보수 관리해야 되고 뭐 추가 도서실이라든가 컴퓨터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지원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1: 맞아요. 그러니까 학교만 지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죠. 유지 보수를 위해서
2: 예, 예,
1: 노력을
2: 예.
1: 하시는군요.
2: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네팔에 지부가 있어가지고 한국 지부장이 있고 현재 직원들이 한 다섯 명이 근무하면서 계속 모든 학교들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학습 지도라든가 교육 어떤 기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 저희가 신경 써서 지원하고 또 신축 학교 뭐 짓는 부분에서도 공사 현장 같은 것도 둘러보고 다.
1: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에서도 존경받는 어른이지만은 네. 네팔에 가보면은 네. 엄홍길 대장님은 네. 정말 또 거기서 네. 대한민국 한국에서 봤던 대장님의 네. 모습과 또 다른 네. 모습으로 존경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2: 다 그리고 히말라야 신이 베풀어진 은혜죠. 뭐. 네. 이 사람들 받은 은혜고요.
1: 예. 아 날씨가 부쩍 더워졌어요.
2: 아 예.
1: 그럼에도 더워졌습니다. 산에 가시는 분들은 여전하시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예. 뭐 산은 뭐 사계절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1: 예. 예.
2: 계절에 따라서 또 산을 가는 맛이 다 멋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느끼는 곳이다.
1: 예.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대장님하고 같이 가볼 산은
2: 예.
1: 남덕유산.
2: 예, 예. 남덕유산입니다.
1: 덕유산 예. 이름부터가 예. 좀 뭔가 이렇게
2: 예.
1: 뭐랄까 풍요롭고 좀
2: 아, 예. 예. 덕이 예. 쌓인 덕이 있는 산. 뭐.
1: 예. 예. 그렇게 느껴집니다.
2: 네네네.
1: 덕유산의 매력은 어떤 겁니까?
2: 덕유산의 매력은 제가 이제 그 함양군에 남덕유산이 있는데요. 제가 오르고 함양이라는 그 함양군에 그 15,000m 넘는 산이 15개 정도가 돼요.
1: 네.
2: 그걸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라가서 포인트를 쌓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완주증도 주고 이제 거기 뭐 여러 가지 또 혜택을 주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그걸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데 이번에 남덕유산 올라갔다 왔습니다.
1: 네.
2: 그래서 지금 그 특히 6월달 이때 계절이 가는 것이 그 아주 또 그 녹음이 짓고 그쪽 그 계곡도 좋고 느낌이 겨울에는 또 겨울 나름대로 또 겨울산에 그 상고대가 피면 눈꽃
1: 상고대 하면은 그 저 예. 뉴스 화면에 많이 예. 나오는 예. 게 덕유산 아닙니까?
2: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도 좋지만 어쨌든 겨울도 겨울대로도 아름답고 또 지금 가면 또 그 녹음이 있고 그 계곡이며 능선이며 그 쫙 펼쳐진 그 지리산 자락 그 저기 독일산 그 산 자락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거든요. 예.
1: 보니까 제가 지도를 한번 보니까 남덕유산은 그 함양군 북쪽 끄트머리에 이렇게 전라북도하고 경계선에 이렇게
2: 아 그렇죠. 장수군, 장수군하고 같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1: 장수군 높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2: 1,507m 정도 되죠.
1: 예, 그러면 예. 꽤 높은 산이네요.
2: 예, 예 맞습니다. 네. 사실 굉장히 높죠. 그래서 산이 그 1,000m가 넘어서기 때문에 또 확실히 밑에하고 또 거기 올라서면 능선상에 올라서면 바람이 좀 불고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고 아주 또 온도 차이도 좀 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여름철에 산행할 올라가면 굉장히 좋죠.
1: 예. 여기가 그 등산 조금 처음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올라가실 수 있는
2: 코스가 이제
1: 높이가 좀 있긴 한데
2: 그렇죠. 코스가 이제 대표적인 코스가 이제 연각사 코스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 탐방지원센터에서 올라가는 그 연각사 코스가 있는데 요거는 좀 짧긴 해요. 보통 이제 왕복 4시간, 5시간 걸리는 코스인데
1: 정상까지 갔다 오는 코스예요.
2: 예, 예. 근데 상당히 이게 좀 오르막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1: 그러니까 시간은 좀 짧지만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코스군요.
2: 난이도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 또 정상 부분에 한 1시간 반 정도 전쯤에서부터는 이제 막 계단길을 계속 나무 철계단길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또 많이 좀 힘들긴 한데 거기서부터 막 능선이 펼쳐지니까 그 계단 주변으로 펼쳐지는 그 산들이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운해가 막 구름이 꼈다 거쳤다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코스는 이제 뭐 황전마을 코스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조금 완만한 코스긴 한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한 뭐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1: 왕복에요?
2: 예, 왕복. 그 정도 코스가 들립니다. 그래서 연각수 코스가 진짜 짧고 그다음에 좀 약간 힘들긴 하지만 중상급 정도 코스. 예, 네. 예. 저는 이번에 그 코스로 갔다 왔거든요.
1: 그 대장님 말씀하신 그 정상 부근의 계단.
2: 예예예. 예, 예, 예.
1: 이름 천국의, 붙여진 게 천국의 계단이죠.
2: 천국의 계단이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아니게 딱 그 계곡을 타고서 올라가다가 나무 숲 속을 계속 굉장히 무창하거든요. 숲이 무거워져 있거든요. 올라서 가다가 이제 정상 능선상에 또 올라서면 그 다음부터 시야가 팍 트이면서 그 다음에 철계단이 쫙 그 바위 능선을 타고서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네. 근데 거기 막 올라가다 보면 이제 만져진 뭐 밑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해가 꼈다 거쳤다 하면서 바람이 불고 그럼 꼭 막 진짜 천국의 문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1: 그러니까 저는
2: 굉장히 가파릅니다.
1: 저. 궁금한 게 그 풍경이 천국처럼 아름답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지 아니면 숨이 정말 깔딱깔딱해서 천국의 경험을 할 수
2: 두 가지
1: 있을 만큼 힘들다는 의미에서 천국의 단인지
2: 예,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네.
1: 복합적으로 가보신 분으로서 얘기해 주시면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 거?
2: 아니 막 숨도 깔딱깔딱 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막 깔딱고개라고 그 밑에 이제 좀 가파른 데를 제가 뭐 이름을 쳤는데 깔딱고개라고 하는 그런 가파른 데도 있고 그 이제 계단길을 올라가다 보면 이제 계단이 또 굉장히 좀 가파라요. 가파르기 때문에 그걸 막 올라가는 거 자체가 이제 숨이 이제 동안 막바지 이제 정상 가까이 가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 약간 이제 힘도 들고 체력이 소진된 상태니까 힘이 더 들죠. 더 든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펼치는 풍광이 너무 또 아름답고 막 그냥 장쾌하고 시원하니까 거기에 이제 이렇게 막 서로가 만감이 교차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1: 이제 그 천국의 계단을 무난히 지나시면은 정상의 기쁨을 또 맛볼 수 있다.
2: 예, 예 맞습니다. 그 기쁨은 또 그냥 막 굉장히 뭐 틀리죠. 다른 도.
1: 지금 방송 듣고 계신 6343님께서 덕유산 육구종주 해봤다고 하시면서 육구종주라는 게 이제 60령에서 무주구천동을 쭉 가시는 거를 육구종주라고 하시나 봐요.
2: 네네.
1: 겨울이었는데 멋졌습니다.
2: 겨울이면 하면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고대가 진짜 아름답고 좋을 것 같아요.
1: 이제 여름철 산행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 좀 알려주세요.
2: 여름철에는 아무래도 이제 덥지 않습니까? 또 태양이 뜨겁고

0: 이렇게
1: 그러니까 좀 뚜약볕을 피해서 갈 수 있겠네요.
0: 됐죠.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 어쨌든 그래도 장시간 더위하고 그다음에 태양 이런 걸 일사광선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 좀 신경 쓰니까 써야 되니까 뭐 책에 있는 모자라든가 그다음에 네. 휴식을 좀 자주 취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수분 섭취를 좀 자주 하고
1: 네.
0: 예, 그다음에 또 이 워낙 이제 요즘은 기상 기후가 굉장히 막 시시각각으로 뭐 급변하잖아요.
1: 비가 올 때는 어마무시하게.
0: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기상 예보라든가 특보 이런 걸 각별히 좀 이렇게 신경 쓰면서 산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예. 산 1,500m 산이라고 하면은 산 아래하고 정상부근은 다를 수 있고.
0: 그럼요. 보통 뭐 몇 도씩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네. 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밑에 있을 때 그 온도로만 생각하고 올라가시면 안 되거든요. 올라 능선에 올라서면 또 바람이 또 쫙 불고 뭐 체온이 급 떨어지니까 이제 바람막이 옷이라든가
1: 예.
0: 그 다음에 또 땀을 많이 흘리니까 여벌의 옷을 좀 갈아입을 여벌의 옷을 좀 가져가고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1: 예. 예. 요즘 또 여름이면 뭐 모기 같은 것도 많고 뭐 날아다니는 벌레들도 많지 않습니까?
0: 예예 예. 제가 이제 모기
1: 대장님도 그건 어쩔 수 없습니까?
0: 예 모기 진짜 제가 너무 뭐 저 네팔에 가면 이제 지금 거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머리.
1: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그 대장님 모시고 네팔 갔다 오면서
0: 그러니까요.
1: 우리가 우기에
0: 말
1: 거머리가
0: 예.
1: 정말 징그럽게 많아서 제가 거머리 예. 여러 번 물렸는데 그때 대장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0: 예.
1: 야 인구야 저 거머리는 대장님도 피해 간다. 그러면서 안 물리셨다. 근데 진짜 저는, 안 물리시더라고요.
0: 예, 저는 하나도 안 물렸어요.
1: 희한하게.
0: 예, 예. 근데 다른 분들은 그냥 뭐, 아니, 거머리가 트라우마 생겼잖아요. 다들 말이. 진짜
1: 뭐 목에도 떨어지고, 뭐,
0: 예, 그러니까요.
1: 등에도
0: 뭐,
1: 떨어지고.
0: 예, 막,
1: 몸속으로 다. 모기는 못 피하시는군요, 대장님도.
0: 예, 저도 모기는, 모기가 저를 또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몸에 그래요? 이렇게 좀 열이 많아서.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면요. 꼭 저한테만 달아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목에 약간 좀 알레르기가 있어갖고, 한번 물리면요. 금방 부풀어오르고, 막, 굉장히 막 가렵고, 막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름철에 산행할 때 그냥 진짜 그래서 항상 이 모기약을 모기 네. 퇴치제 그거 이제 듣기 전에 좀 무파수 계통 이런 걸 좀 많이 챙겨 갖고 갑니다.
1: 아니 이 대목에서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0: 예.
1: 아니 천하의 무쇠덩이 아무도 못 건드릴 것 같은 어몽길 대장도 모기를 그렇게 무서워해서
0: 진짜
1: 아니 거머리도 근데, 피해 가는데
0: 거머리는 안 무서워요. 저는 진짜 뭐 어머니 같은 거 안 무서운데
1: 예.
0: 그때 같이 대원들은 막 거머리 걷자만 소리만 들어도 막 다 막 경기를 내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1: 예.
0: 근데 저는 전혀 그걸 안 무서운데 하여튼 이 모기는 어디서 그냥 저만 물어요 저만 물어 예, 예. 벌레들이 보면 예.
1: 예.
0: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제 피가 잔 뭐 이렇게 어디 오염이 안 돼서 그런가. 예, 예.
1: 재밌는 약점은 하나 발견했습니다. 우리 8570님 10년 전쯤 5월에 혼자 덕유산 종주했는데
0: 예.
1: 엇갈려가는 분이 물을 구했는데 저도 가진 게 거의 없어서 나눠주지 못한 게 계속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충분히 가져가셔야 될 것
0: 그럼요.
1: 같아요.
0: 그럼요.
1: 이거 무겁다고
0: 예, 예.
1: 뭐 한 병 들고 갔다가는
0: 절대 안 됩니다.
1: 낭패볼 수도 있으니까.
0: 예, 예.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어쨌든 그 염분 섭취도 굉장히 중요하죠. 속 땀이 많이 흘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염분 섭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소금 덩어리 같은 거
1: 네.
0: 소금 같은 거 해가지고 섞어 마셔도 좋고 특히 이제 오이 같은 게 갈증해소가 좋잖아요.
1: 네.
0: 오이 같은 걸 이렇게 과일 같은 거 신선한 채소류 같은 걸 가져와서 이렇게 산행 중에 간간히 먹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 그 평소에 보면은 찬물은 잘 안 드시던데.
0: 저는 찬물을 거의 안 마십니다.
1: 네, 특별한 네. 이유가 있으십니까?
0: 글쎄요. 저는 원래 이제 히말라야 등반하면서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이 하도 찬 거를 막 많이 마시고 찬물을 많이 마시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뜨뜻한 물을 어째 보온해서 대표해서 끓여서 마실 수 있는 상황들이 텐트 안에서만 가능하지만 텐트만 벗어나면 하루 종일 그 추위 속에서 눈 속에서 뭐 바람을 맞으면서 지내기 때문에 또 보온병을 아무리 뭐 종을 해서 물을 담아가도 금방 식거든요. 그래서
1: 네.
0: 오랜 세월 동안 찬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목이 기관지가 좀 많이 약해졌어요.
1: 아예
0: 또 건조한 곳에서 찬바람 오랜 세게 많이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산을 내려와 요즘에는 이제 거의 그래서 되도록이면 항상 미지근한 물 온수 따뜻한 물을 마시려고 이렇게 노력합니다.
1: 네. 그 우리 덕유산 내려와서 또 네. 그래도 맛집을 하나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 근처에서 뭘 먹어야 돼요?
0: 이번에도 제가 이제 그 맛집을 찾아서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면요.
1: 네.
0: 그 영광석 구설에서 원점 얘기하거든요. 내려오면 거기서 차량으로 한 20분 정도 이동하면 서상면이라고 있어요.
1: 네.
0: 함양군 서상면 쪽에 그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 서상면에 그 안에 면 안에 연은에서 그 운영하는 공동 목욕탕이 있어요.

0: 아, 거기서 이제 땀으로 흘린 땀을 간단하게 목을 하고
1: 좋네요.
0: 개운한 몸으로 바로 근처에 이제 그 맛집이 있는데요. 시골 밥상 그 집인데 어쨌든 메인 요리가 거기가 대구 볼찜이 있어요.
1: 네.
0: 어쨌든 내륙인데도 그런 또 해산물이 있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쫄깃쫄깃한 게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대구 볼찜이라고.
1: 네.
0: 한 접시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데 막 소스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나서 거기다 밥을 볶아 먹거나 비벼 먹으면 또 한층 더 맛이 있고 더 기가 막히고 거기에 이제 갈증이 땀을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1: 네.
0: 수분이 많이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섭취를 해야 되니까 갈증의 해소에는 그래도 여기 이제 또 탁주.
1: 아,
0: 곁들여갖고 먹으면 뭐 일품이죠. 예. 뭐. 예.
1: 언제나 산 얘기할 때보다
0: 낙지볶음도 유명하고요.
1: 먹을 또. 거 얘기할 때 더 신나시는 어몽길 대장님.
0: 네네네.
1: 오늘 남덕유산 다녀왔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네네. 감사합니다.
1: 오류기인님께서 어몽길 대장님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조심하세요라고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0: 예.
1: 자, 오늘 도자켓의 세이소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부산 26도, 광주 28도, 대구 25도, 제주 24도, 강릉 21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조금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춘천과 철원 등에는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여서 내일 아침까지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이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6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천둥, 번개와 돌풍이 동반돼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으로 짧은 시간 동안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과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낮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내륙과 충북, 경상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에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연이어 덮쳤습니다. 사망자가 최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졸전 끝에 남아공에 1-0으로 졌습니다. 32강 진출 여부는 다른 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올 여름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올해도 7월과 8월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가 완화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들을 빼내기 위해 유엔 주도의 대규모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이란의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베네수엘라를 연이어 강타했습니다. 피해 상황은 아직 집계조차 안 되고 있지만 사망자가 최대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베네수엘라에서 강진이 발생한 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 6시쯤입니다. 먼저 수도 카라카스에서 168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39초 뒤 규모 7.5의 강진이 연이어 강타했습니다. 두 번째 지진 발생 깊이는 10km에 불과했습니다. 카라카스에서 20층 건물이 무너지는 등 도심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잇따른 강진에 사망자가 최대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막대한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망자 수가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1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베네수엘라 당국은 아직 공식 인명피해 규모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연쇄 강진은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100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꼽힌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인근 콜롬비아에서도 200여 건의 진동 신고가 접수될 정도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한편 소방과 경찰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0: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에서 에이스 손흥민을 선발 제외하는 파격 전술로 남아공에 맞섰지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A조 3위로 내려갔고 32강 진출은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32강 진출을 응원하는 2천여 명의 팬과 교민이 몰려 이번에도 마치 홈 경기장처럼 현장엔 관중의 붉은 물결이 펼쳐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선발 제외하고 오연규를 최전방에 배치한 파격 전술로 남아공전을 시작했습니다. 전반 2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민재의 헤드로 상대 골문을 두드린 대표팀. 시간이 갈수록 상대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습니다. 전반 30분 이 장면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중원이 뚫려 은바타와 마쿠파의 연속 슈팅을 허용했는데 골키퍼 김승규가 몸 날려 잘 막았습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 탓인지 전반 내내 무기력한 움직임으로 유효 슈팅 0개, 0-0으로 마친 대표팀은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 투입으로 공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문전까지 올라가서도 좀처럼 제대로 된 슈팅이 나오지 않았고 후반 15분 오연규의 기습 헤더도 상대 골키퍼에 막혔습니다. 대표팀은 오히려 3분 뒤 실점했습니다. 교체 투입된 측면 수비수 옌스가 뚫렸고 마세코 슈팅에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대표팀은 경기 종료 직전까지 상대 골문을 위협했지만 결국 승부를 뒤집지 못하고 1-0으로 졌습니다. 같은 시각 열린 경기에서 멕시코는 체코에 3-0으로 완승했습니다. 대표팀은 멕시코의 승리로 조 3위에 자리해 32강 진출 희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0: 해마다 상승하는 기온 탓에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높아져도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올여름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여름 휴가가 마무리되는 8월 셋째 주입니다. 평년보다 높아진 기온에 이 시기 최대 전력 수요는 94.1기가와트에서 경우에 따라 98.8기가와트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습니다. 역대 최대 전력 수요 기록인 2024년에 97기가와트를 1.8기가와트가량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전력 수요의 변동성은 커졌지만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 등으로 전체 전력 공급 능력이 지난해보다 2기가와트 늘어난 107기가와트로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전력 수요량이 예측한 최대치로 올라가도 예비력이 8.2기가와트 정도로 전력당국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기후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사전에 양해된 산업 현장의 공급 조절 등을 통해 8.8기가와트 수준의 비상 전력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후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비상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또 폭염기간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도 7월과 8월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0: 이어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지훈 기자.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죠. 한 후보자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4: 네, 총리 인사청문회 첫날 한성숙 후보자는 AI 대전환 뒤 모두의 성장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만 하는 총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일에만 집중해서 성과를 내는 총리가 되겠다며 정치와 거리를 두듯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작부터 증인도 참고인도 없는 맹탕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여야가 증인 채택에 합의 못해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린 건데 검증에 필요한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무리한 요구하지 마라 흠집내기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본격적인 청문회에 들어가선 한 후보자의 다주택, 불법 중축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보유하던 4개 주택 중 3채를 팔아 서울 종로구 단독주택만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 후보자가 정책 역량이 있다고 엄호했습니다. 야당은 한 후보자에게 우리 주적이 누구냐, 6.25 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고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0: 네, 민주당 정청래 후보, 정청래 대표가 어제 대표직을 사퇴하고 사실상 연임 도전에 들어갔는데 오늘은 전북을 찾았다고요?
4: 네, 어제 정청래 대표는 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연임 도전에 시사했는데요. 개혁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듯 말하며 사실상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오늘 전북 도당 당선인 워크숍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당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민석 총리도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당권 주자들의 호남 구애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오늘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기자간담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출마가 예상되는 송영길 의원은 현재 미국 출장 중인데 돌아오는 대로 다음 주쯤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0: 네, 국민의힘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퇴원해 당무에 복귀하면서 기자회견을 했죠?
4: 네, 엿새 만에 병원에서 돌아온 장동혁 대표는 기자회견부터 열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와 싸울 때다. 하나로 뭉쳐야 한다면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 세력과 거리를 두면서도 선관위 특검과 재선거, 또 대통령 재판제기에 힘을 모으자고 대여투쟁 강화를 밝혔습니다. 동시에 당의 기강 확립이 보수 재건의 첫걸음이라고 내부 잡음에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 내홍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 초상파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장동혁 대표 사퇴를 재차 요구했는데요. 신뢰를 잃은 리더십으로는 당의 미래를 결코 기대할 수 없다. 장 대표가 스스로 사퇴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또 잘못된 강성 노선과 배제의 정치로 선거 패배를 자초하고 당을 혼란에 빠뜨린 장 대표 리더십으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대표 거취 문제로 인한 당의 분란을 조기에 매듭짓고 당이 한시라도 빨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동욱 최고위원을 비롯한 선출직 최고위원의 결단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선원과 선박들을 구출하기 위한 유엔 주도의 대규모 구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통행료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여전히 없을 거라는 입장이지만 이란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걸프 국가들과 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 IMO가 주도하는 대규모 구출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중동사태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1만 천여 명의 선원과 600여 척의 선박을 해협 밖으로 빼내기 위한 작전입니다. 이를 위해 오만은 두 개의 임시 항로를 마련하고 우선 오만만에서 페르시아만으로 이동하는 한 개 항로를 공개했습니다. 대상 선박들에겐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날짜와 항로가 통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측도 현재 해협 통행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해협에 통행료를 부과하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행료 부과 방침을 논의하기 위해 걸프 국가들과 회담을 추진한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반대 속에 걸프 국가들도 일단 이란의 무료 통행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걸프 국가들 가운데는 특히 오만의 입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엔 향후 해협 관리 방식을 이란과 오만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만 외무장관은 최근 SNS를 통해 무료 통행 원칙을 확약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과 인접한 오만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협상 과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근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 상황을 두고 이란이 큰 양보를 하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미국 내 비판을 잠재우고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두고는 양국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6: 종전 양해각서가 이란에 유리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순조롭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큰 양보를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선 이란의 자금 지원은 없다. 동결 자금이 해제되면 미국 농산물을 살 거라 재차 주장했습니다. 다만 협상이 틀어지면 압박카드를 꺼낼 수 있다 시사했습니다. 미국 내 비판을 진화하고 이란과 남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란 핵무기 포기 등을 다룰 양국 실무회담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걸프 국가들을 순방 중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오는 29일이나 30일 스위스에서 열릴 것이라고 밝혔는데 중재국인 파키스탄 측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을 두고는 이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정해진 게 없다. 협상 과정에 따라 결정될 거라는 입장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찰단에 미국인이 포함될 것이라며 사찰을 기정사실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해각서 체결 뒤 미국의 중동 우방국들 사이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점도 후속 협상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0: 6.25 전쟁 76주년인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헌신에 감사와 위로를 표하며 더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7: 6.25 전쟁 발발 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영웅들이 목숨을 바쳐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강력한 국방력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고 전쟁이 일어날 걱정도 싸울 필요도 없는 진정한 평화의 한반도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웅들을 기리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참전용사들의 희생이 개인의 자부심에 그치지 않고 명예롭고 안정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에 특별한 보상과 마땅한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참전용사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한국 방문 요청 등 보훈 외교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로 맺은 우리의 연대는 오늘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6.25 전쟁 당시 탁월한 전과를 올렸으나 공을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 공로자 3명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0: 이어서 간추린 뉴스 오승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8: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해 우리 교민의 피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베네수엘라에 사는 우리 국민은 100여 명으로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교민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오늘 오전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회와 전 목사가 기부금 등을 모아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약 한 달 동안 중단됐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 재판이 오늘 재개됩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엽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부산시 기장군 앞바다에서 79톤급 어선과 990톤급 가스 운반선이 충돌해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사고가 나자 해경이 어선에 타고 있던 8명 중 6명을 구조했고 나머지 외국인 선원 2명에 대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거나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대외금융자산 중 대미금융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준비자산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외금융자산 잔액은 2조 4천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400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 중 미국에 대한 투자가 1조 1,400억 달러로 전체의 47%를 차지할 만큼 집중됐습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지난해 1.1%에 그쳤던 경제성장률이 올해 2.7%로 반등하고 경상수지도 2,250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시의 부암산과 수락산 등 지역을 중심으로 러브버그 방제 작업에 살수 드론이 투입됩니다. 서울시는 러브버그 날개가 물에 직접 노출되면 비행 능력이 떨어지는 특성을 고려해 살충제 살포보다 친환경 방제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상습 투약자들을 대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의사 등 병원 관계자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원 장안경찰서는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을 받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서울 강남구 소재 병원 관계자 6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병원장과 실장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와 관련해 철거공사가 정해진 시공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초기 현장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춘호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제출받은 보고서를 보면 다리를 떠받치는 보호철거 전에 상판을 모두 잘라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를 남겨둔 채 보호철거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 영남에 최대 60mm, 강원도에 80, 호남에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3도입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0: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요즘 고향 사랑 기부제 답례품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던데요. 그 고장의 특산물은 물론이고 가공식품까지 범위가 아주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의 대표 먹거리인 이것에 착안해 만든 군산 이것 라면을 이번에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요. 군산 이것 라면은 산악협동으로 찰보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고요.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각종 채소와 해산물이 어우러진 매콤한 국물이 아주 매력적인 국수죠. 예. 왜 이걸 포함해서 매운 음식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들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 핵심 성분인 캡사이신이 혀를 자극해서 뇌로 통증 신호를 보내면 우리 뇌가 또 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엔돌핀을 분비하면서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원리라고 합니다. 아, 오늘 월드컵 남아공과의 경기 보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것 한 그릇씩 드시면서 좀 스트레스를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정답인 이것은 짜장면과 함께 아주 중화요리의 대표 주자죠. 항상 이거냐 이거냐 선택하는 게 참 문제잖아요. 짜장면이냐 이거냐. 초성인테 드리면 쌍지어 쌍비읍입니다. 네, 전국에 뭐 이것 잘하는 집을 표시한 지도가 있을 정도로 우리 국민들 이것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 혹시 어디서 드셨던 이게 가장 맛있었는지 또 뭐 이것 말고 스트레스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그게 뭔지 오늘은 정답과 함께 이런 사연들 받아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커피 쿠폰 선물은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면서 이제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김민혜 씨, 교통상황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대가 지나면서부터 고속도로 작업 구간 다시 늘었습니다. 우선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까지는 6km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쪽은 장수에서 중동까지 4km 정체입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7km가량 밀리고 있고요. 더 지나 기흥에서 소원까지는 3km 정체, 달란에서 반포까지는 9km 어렵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내린천 휴게소에서 인제 부근 2차로에서 도로 작업으로 뒤쪽으로 2km 정도 주춤하고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은 노포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나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2: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던 우리 선박 5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13척으로 줄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3: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4: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0: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준비되어 있는 오늘의 퀴즈 내드렸는데요. 앞서 군산의 대표적인 가공식품인 이것 라면이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죠. 군산이 특히 이걸로 유명해진 이유는 항구를 중심으로 화교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중식문화가 일찍 발달했고요. 그 과정에서 군산식 이것이 지역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군산이 유명 관광지가 되면서 이것으로 특화된 오래된 노포들이

0: 인기를 끌게 된 것도 한몫했다고 하죠. 자, 어쨌든 오늘 정답인 이것. 각종 채소와 해산물이 어우러진 매콤한 국물이 아주 매력적인 국수 음식입니다. 짜장면과 함께 중화요리의 대표 주자랄 수 있겠습니다. 자, 어디서 드셨던 이게 가장 맛있었는지, 또 이것 말고 스트레스 푸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다면 보내주십사 부탁드렸는데, 보내주신 문자들 좀 보겠습니다. 장창렬 님이, 저는 인천에 가게 되면 중구 차이나타운을 꼭 방문합니다. 이것 한 그릇이면 굿이지요 하셨습니다. 오늘 꼭 드셔야 합니다. 정말 오늘 많은 분이 답답해 하셨죠? 예. 김윤리애 님은 요즘은 여름이라 냉 이것도 팔더라고요. 오, 냉 이것도 있나요? 올해 가기 전에 먹어봐야겠습니다 하셨는데, 항상 뜨거운 이것만 생각했는데 오, 냉 이것은 맛이 또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8788 님. 저는 짜장면보다 이것을 좋아하는데요. 밀양의 유명한 이것 식당이 김해 장유에도 왔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렇군요. 그러나 또 짜장면족도 만만치 않게 많다는 거. 8259님, 예전에는 돈이 없어서 친구들끼리 이것 국물에 소주를 먹곤 했죠. 맞습니다. 요즘도 뭐, 근데 뭐 예전뿐만 아니라 요즘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이것 국물 하나면 뭐 안주로 손색이 없죠. 1253님, 경산에서 유명한 고기 이것집이 있는데요. 짜지 않고 시원한 채소 육수 맛에 가깝네요. 채소 맛이 좋은가 봐요. 오늘은 한 잔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32강을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아, 예, 오늘만큼은 좀 경우의 수를 안 따지는 상황이 오길 바랐는데요. 예, 전 모든 예선이 끝나기까지 아무래도 마음 졸이면서 좀 기다려봐야 우리의 32강 진출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보죠. 박지숙님, 정말 매운 이거 땡기는 날이네요. 당기는 날이네요. 공주는 이건 맛집이 많아서 정말 행복합니다. 전국에서 많이 찾아오세요 하셨는데, 공주에 또 이건 맛집이 많군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뭐 나누실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문자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지역으로 가죠. 먼저 춘천입니다. 이나미 리포터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춘천입니다.
0: 네, 춘천 오늘 날씨 어떤가요?
1: 네, 춘천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다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춘천을 비롯한 강원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예보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후에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며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춘천의 현재 기온은 25도입니다.
0: 네. 자, 이어서 이제 지역 소식 전해드려야 할 텐데, 오늘은 춘천에서 열리고 있는 아주 특별한 연극제 소식을 준비하셨네요.
1: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 연극축제 춘천 연극제가 지난 11일에 막을 올렸고요. 12월 19일까지 장장 192일 동안 진행됩니다.
0: 네.
1: 춘천 연극제는 1993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로 28회째인데요. 웃을 일이 줄어드는 현대인들에게 연극을 통해 웃음과 감동을 선물해드리고 싶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코미디를 테마로 진행되는 연극제입니다. 연극제 기간 동안은 대중성을 인정받은 초청공연과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 연극을 찾는 경연대회, 일반인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가 참여하는 20분 연극제, 일상을 축제로 만드는 찾아가는 공연 등 올해도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프로그램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0: 네.
1: 춘천연극제의 엄윤경 사무국장은 올해도 쉴 틈 없이 웃게 해드리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먼저 개막 초청 공연 뮤지컬 80일간의 세계일주와 개그우먼 조혜련 아시죠? 조혜련이 출연하는 사랑의 엄마 등 다섯 편의 엄선된 초청 공연이 관객을 찾아가고요. 전국 최고의 웃음을 겨루는 코미디 경연이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릴 겁니다. 이어서 9월 6일부터는 올해 더 특별해진 대한민국 20분 연극제가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전문 연극과 생활 연극 분야로 진행돼서 축제의 깊이를 더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공연과 공지천에서 펼쳐지는 거리 공연이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월과 12월에는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고맙데이가 이어지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그럼 이번 연극제에는 얼마나 많은 극단들이 참여했나요?
1: 네, 전국에서 온 56개 팀이 70여 회에 걸쳐 공연을 하는데요. 앞서 들으신 80일간의 세계일주는 고전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세계 무대로 펼쳐지는 유쾌한 모험을 다룬 작품입니다.
0: 네.
1: 춤과 노래는 물론이고요. 개그까지 극이 아주 풍성해서 관객들이 공연 시간 내내 너무 즐거웠다라는 후기가 많은 작품이고요. 헬로 미스 미스터가 9월에 공연되는데 이 공연은 관객이 다시 보고 싶은 공연 1위로 뽑힌 작품입니다.
0: 그렇군요. 이 코미디 연극제라는 그 명성답게 아주 풍성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요.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치매 안심센터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물론이고 관광지와 산책로 곳곳에서 연극을 만날 수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마트에서 공연이 열렸습니다. 어린아이를 두신 부모님들은 공연장을 방문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0: 네.
1: 마트에서 공연하다 보니 아이들과 편안하게 즐겼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3: 아, 저희는 이제 중앙대학교 동인들로 되어 있는 창작집단 깍두기라는 팀입니다. 저희 오늘 방귀쟁이 며느리라는 전래동화를 각색한 전통 연희 음악극 연희는 방구왕 공연입니다. 좀 재밌는 공간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소양다리 거기 위에서도 공연을 했었고 여기에서도 했었고 석사천에서도 되게 했었고 여기저기 공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저희들도 계속 준비를 하고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관객분들이 일단 마음을 열고 보는 게 되게 달라요. 극장은 조금 정돈이 돼 있다 보니까 아, 여기서 박수를 쳐야 하나 웃어도 되나 이런 경우가 많는데 이런 밖에 공간에서 하게 되면 되게 스스럼 없이 반응을 많이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4: 저희가 춘천에 있는 이제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를 좀 많이 돌아다녔어요. 여기에서 공연을 하는데도 거기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기억을 해서 저희를 알아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뜻깊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관광지로도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 공연장도 되게 활발하게 잘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네, 올해는 굳이 극장 문을 두드리지 않아도 시민들이 있는 곳 모두가 무대가 됩니다. 학교는 물론이고요. 병원과 공공기관, 일터 등에서 진행되고 주말에는 많은 분들이 있는 공지천 등 생활 공간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0: 네, 그 시민분들 반응도 좀 궁금한데요.
1: 네, 아무래도 웃음을 선사하는 코미디 연극제다 보니까요.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이어졌고요. 제가 다녀온 마트에서는 장 보러 왔는데 너무 의미 있는 주말이 되어서 선물 받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5: 정말 재밌게 잘 봤어요. 사물놀이랑 막 사자 인형극도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전통놀이랑 잘 내용이 섞여지고 애들한테도 되게 즐겁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6: 탈춤 보니까 인상적이었어요. 방과후나 어린이집에서 이런 거 많이 해보거나 본 적이 있어서 좀 익숙하게 들렸어요.
7: 연극 재밌었어요.
8: 오늘 아기가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즐겁게 보고 갑니다. 네, 좋았어요. 아기들 눈높이에 맞춰서 해줘가지고 아기가 너무 즐거워해가지고 좋았습니다.
9: 밥 먹으러 왔다가 공연한다 그래서 한번 구경하려고요. 되게 구성도 알차고 사물놀이도 있고 이야기꾼도 있고 구성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볼 것 같아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재밌게 정말 잘 봤어요.
10: 연극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최고.
11: 오늘 마트 장 보러 왔는데 뜻밖의 공연이 있어서 너무 즐겁게 봤고 아이랑 주말을 잘 보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춘천은 제가 결혼해서 여기 왔는데 연극이나 이런 아이들 볼거리가 많고 그리고 축제 동안에는 길거리 공연도 많이 해서 너무 접근성도 좋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누구나 소외 없이 문화 복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점이 축제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0: 네, 그 축제 춘천 연극제 하면 또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연극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연극제의 가장 큰 자랑이죠. 8월까지 시민연극 아카데미가 진행되는데 현재 40여 명의 시민 단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분들 정말 엄청난 도전을 하는데요. 셰익스피어의 명작 햄릿을 마당극으로 각색을 했습니다.
0: 네.
1: 제목은 햄릿 마당의 서다라는 작품인데 연극제에서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공연 11월에 진행됩니다.
0: 네, 뭐 하여간 12월까지 이 연극제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춘천 여행 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왜 뉴욕 가면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한 편씩 보고 오잖아요. 이 연극도 꼭 한 편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춘천 연극제는 봄내 극장을 주

0: 무대를 비롯해서 춘천 곳곳에서 열리는데요. 춘천 시민들의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즐거움과 감동은 물론이고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축제인 만큼 많은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춘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남희 리포터였고요. 이번에는 전남 순천으로 갑니다. 김희지 리포터,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순천입니다.
1: 네, 순천은 날씨 어떤가요?
2: 네, 오늘 순천과 전남 동부 지역 모두 흐린 가운데 남해안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시간당 2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순천의 기온은 28도입니다.
1: 순천은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죠?
2: 네, 저는 이 순천의 맛을 찾아 전통시장을 걸어보는 특별한 프로그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순천에서는 지난 20일부터 2026 순천 미식주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1: 네.
2: 이 순천은 순천만 갯벌과 들판, 또 산에서 나는 다양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지난 2024년부터 미식주간을 정하고 생태 미식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식주간 역시 순천의 맛과 문화, 또 예술을 함께 즐기는 축제로 마련됐는데요. 맛의 도시 선포식과 또 로컬 미식 토크쇼, 쿠킹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가운데 저는 시장 한 바퀴, 순천맛 한가득이라는 이름의 미식 투어 현장을 찾았습니다.
1: 네.
2: 순천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아래장을 걸으며 순천의 음식과 사람, 그리고 시장 이야기를 함께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1: 오, 순천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아래장이라. 이 아래장이 순천에서는 그래도 꽤 유명한 시장인가 봐요.
2: 네, 이 아래장은 순천 구도심 남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전남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순천의 대표 전통시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1: 네.
2: 순천역과 버스터미널이 가까워서 접근성도 좋은 편이고요. 장날이면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만큼 순천의 식재료와 또 먹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날 미식투어는 또 15명이 함께했는데요. 특히 시장 상인들이 직접 시장 해설자 역할을 맡아서 순천의 맛과 또 시장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1: 뭐 상인들이 직접 안내를 해줬다면 시장의 이야기도 더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시간들이 이어졌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2: 네, 이 참여자들은 상인들과 함께 시장을 둘러보면서 순천을 대표하는 뭐 짱뚱어탕과 칠개튀김 같은 이 향토 음식을 맛보고 제철 식재료에 담긴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1: 네.
2: 시장 골목을 걸으며 순천의 맛을 오감으로 느껴보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또 단순히 음식을 먹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의 역사와 상인들의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 투어를 마친 뒤에는 또 시장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공간에서 순천의 대표 특산물인 제철 매실을 활용한 쿠킹 클래스도 이어졌습니다. 이 참여자들은 순천 매실의 특징을 배우고 직접 매실 장아찌를 담가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는데요.
1: 네.
2: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3: 저희 아랫장을 찾아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들어오시다 보면은 여기가 바로 순천만에서 유명하다는 칠개튀김을 하고 있는 집입니다. 얼마나 맛있는가는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4: 몰랐던 것도 알게 됐죠?
5: 엉뿌이꿀에도 가장 큰 시장. 우리가 없는 게 없는 시장.
4: 주둥이 매실척이잖아요. 순천 매실이 서울에서 너무 제일 유명하대. 그래서 오늘은 그 장아찌를
6: 매실이 나오는 시기가 이제 빨리 나올 수 있는 거를 5월 초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5월 말경 6월 중순경 이때까지 해서 매실을 웬만하면 가보셔야 돼.
7: 매실도 원래 담으셨습니까?
8: 네. 매실 담았습니다.
7: 매실 담으셨어요?
8: 네.
7: 아, 그러셨구나.
6: 한 번도 안 담아온 사람이 이름을 좀 쓰시면 좀. 여러분 짜봤지로 할 거죠?
8: 네.
6: 네, 그러면 여러분 누우지 말고 이 시계를 먼저 채우시고 난 다음에
7: 가서 채우시래요.
6: 아시겠죠?
8: 네.
9: 순천 미식투어.
1: 네, 뭐 직접 순천의 맛도 느껴보고 또 만들어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이었네요. 참여하신 분들은 뭐라고들 얘기하시던가요?
2: 네, 이 참여자들은 뭐 순천 시민부터 또 관광객들까지 다양했는데요. 뭐 순천에 살면서도 전통시장 안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와 또 음식 문화가 담겨 있는지 몰랐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1: 네.
2: 또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은 이 시장을 통해 순천 사람들의 삶과 또 남도 음식 문화를 함께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음식에 사용된 식재료를 배우고 직접 매실 장아찌까지 만들어보면서 이 순천의 맛을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참여자들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10: 일단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젊은 사람들이
9: 찾을 수 있는 관광지처럼 질서 정연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 지역에서 나오는 먹거리들 있잖아요. 아, 우리 뭐예요? 그거 칠개 키토산 덩어리라고 하는 아삭아삭한 이 그 먹는 그 맛투어 정말 맛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디 가서 이렇게 맛있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지역에서 나온 뭐 고추, 오이, 파프리카 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 손이 두 개잖아요. 아, 다음에 다시 와서 반찬을 사가야 되겠다. 엄마의 손맛, 엄마의 정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10: 문도 보읍정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인상 깊게 많이 즐거웠고 잘 봤거든요. SNS에서 또 한다고 해서 구석구석 볼 수 있어서 아, 참 좋았다. 알찬 프로였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오늘 먹었던 건 다 맛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전부 다 매실을 한 번도 안 담아보셨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참 좋네. 이렇게 이런 프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근데 그 시장 상인들이 직접 해설자로 나섰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도 좀 궁금한데 뭔가 직접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2: 네, 이 시장 상인들은 순천의 맛을 알려면 먼저 시장을 걸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시장에는 계절마다 나는 식재료와 또 지역의 먹거리 그리고 오랜 시간 이어져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 네.
2: 그래서 이 미식주간 시장 투어를 통해서 참여자들과 직접 시장을 걸으며 순천의 맛과 문화를 소개할 수 있어 뜻깊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순천만의 뭐 특산물과 제철 식재료의 매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아갔으면 했습니다. 순천 아래장에서 수산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황중현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11: 가깝게는 우리 순천 분들도 계시는데 아래장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지를 못했더라고요. 밖에서 그냥 아 이거 아래장인 같구나 하고만 지나갔었는데 요소요소 데리고 다니면서 설명하니까 아 이렇구나 아래장의 맛이 이거이구나. 남도 음식하면 그래도 순천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바다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육해 공군이 다 나올 수 있는 데가 순천이에요. 뭐 다른 지역에는 바다만 있지 유명한 산이 없잖아요. 순천은 조개산이라 할지 뭐 풍부한 순천만이라 할지 모든 게 다 갖춰져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은 것은 순천만 하면 짱뚱이와 칠개잖아요. 칠개 튀김 막 한번 드셔보면은 키토산이 풍부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래요. 딱 먹어보더만은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봤다 그래요. 정이 넘치는 곳이구나 하고 느낄 것입니다.
2: 이번 미식 투어는 단순히 맛집을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순천의 음식과 시장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순천 미식 주간은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소개한 전통시장 투어, 그리고 치유미식 트레일런과 나간읍성 야간미식 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가 순천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1: 네.
2: 이 순천의 맛과 음식 문화, 그리고 지역만의 매력을 함께 경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이었습니다.
1: 네, 순천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김희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12: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1: 네, 이번 순서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청권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디트뉴스 유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일단 이 사안부터 좀 짚어보죠. 6.3 지방선거에서 단 124표 차이로 당락이 갈린 그 충북 충주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를 재검표하기로 했다면서요.
13: 네, 맞습니다. 이 충북에서의 재검표는 지난 2014년 괴산군 의원 선거 이후 12년 만입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충주시장 후보가 제기한 선거 무효 소청과 관련해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돼 투표지를 검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맹 후보와 국민의힘 이동석 당선인의 득표 차이는 124표에 불과했는데요. 반면 두 후보 간 무효표는 2,277표에 달합니다. 이에 맹 후보는 후보 간 득표차보다 무효표가 18배나 많았다며 개표가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개표 요원들의 체력적 한계로 혼선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청했습니다.
1: 그러면 재검표는 언제 하는 겁니까?
13: 네, 재검표는 다음 달 15일 교통대 충주 캠퍼스에서 진행되는데요. 이 선거 당시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를 쓰지 않고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10만 8천여 장의 투표용지를 개표 사무원이 직접 확인해 분류한 뒤에 집회 개수기와 비슷한 심사 개수기를 이용해 2차로 확인하게 됩니다. 재검표 비용은 수천만 원 규모로 알려졌는데요. 이 소청이 기각되면은 맹후보가, 당락이 바뀌게 되면 피소청인인 충주시 선관위원장이 부담하게 됩니다.
1: 네.
13: 하지만 이번 조치는 재검표 실시를 승인한 것이지 아직 소청까지 인용한 것은 아닙니다. 선관위는 재검표를 거쳐서요. 오는 8월 11일까지 당선 무효 소청 인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1: 아니 그러면 현재 당선인은 8월 11일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뭐 당선인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13: 네, 그렇습니다. 이번 재검표와는 이제 별개로 이동석 당선인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이 당선인은 지난 15일 충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젊은 충주 미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민선 9기 시정 준비에 들어갔고요. 다음 달 1일 충주시청에서 시장 취임식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13: 이 당선인은 재검표 관련한 별도의 입장 표명 대신에는 이 시정 준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글쎄 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됐는데 이 재검표에 대해서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 반응이 좀 궁금합니다.
13: 네, 이번 조치와 관련해서 이 지역사회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선거 당일 맹정섭 후보는요, 이 개표 초반부터 줄곧 앞서 나가면서 사실상 당선을 확신했고요, 당선 소감까지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4시에 이 개표율이 99.74% 시점부터 역전이 됐고요, 불과 124표 차이로 낙선하게 됐는데요.
1: 네.
13: 최근 선관위가 이 선거관리 부실 논란으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만큼 신뢰 회복을 위해서 재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반면 이 당선인은 민선 9기 출범 전은 물론 이후에도 이 해당 논란의 영향권에 놓이게 됐습니다. 출범과 동시에 정당성 논란에 직면하게 되면서요. 시정 현안 진단과 정책 추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그런가 하면 또 세종시장 선거에서도 오류가 발견되면서 소청이 제기됐다고요?
13: 네, 이 재선에 실패한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8일 중대하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이 있다며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최 시장에 따르면 개표 당일 세종지역 일부 개표소에 개표 상황표 상단에 표시된 투표지 분류 개시 시각이 2026년 5월 12일로 인쇄돼 있었는데요. 반면에 이 같은 문서 하단에 있는 선관위원장 개표 상황 공표 시각은 수기로 6월 3일이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1: 네.
13: 최 시장은 개표 개시 시각이 선거일과 무관한 날짜로 표기된 것은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선관위의 이 전산 기록과 개표 관리 시스템 로그 기록 등 보다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1: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 참 의아한데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세종시 선관위 입장은 어떤가요?
13: 네, 세종시 선관위는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개표에 사용한 투표지 분류기 11대 중에 한 대가 날짜와 시간 설정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표 당일 밤 11시께 이런 오류를 발견했고 날짜 설정을 수정한 뒤에 재분류 작업을 거쳐서 다시 개시 공표했으며 이 과정을 참관인들이 모두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이번 사례 외에도 낙선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현 충남지사도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했는데요.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들의 사례가 재선거를 요구하기보다는 이 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에 정치적으로 항의하는 성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1: 네.
13: 이렇게 선거관리 부실 논란에서 비롯된 대규모의 소청이 새 단체장의 출범 이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선관위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참 선거 이야기 요즘 유난히 자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또 넘어가 보죠.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 이른바 이 충청 유대회가 이제 40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근데 지자체들이 지금 재정난 때문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요?
13: 네, 그렇습니다. 이 충청 유대회는요, 내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일원에서 열리는 국제 스포츠 행사로 전 세계 150개국의 대학생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인데요. 400여일을 앞둔 현재 이 지역별로 선수촌과 경기장 또 훈련장 등 대회 인프라 조성이 한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입니다. 유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충청권 4개 시도에 운영비 등 최대 28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요청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대회 운영 환경 등의 변화로 당초 예산만으로는 안

0: 충남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역시 올해 예산만 1조 원 이상 예산이 부족하다고 전망했습니다.
1: 네.
0: 또 세종시는 이 비상금 역할을 하는 재정 안정화 계정이 3년 전 178억 원에서 현재 1억 원대로 사실상 바닥이 난 상황이고요. 특히 세종은 이 영유아 보육료와 기초연금 등 복지 예산 322억 원을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추가 경정 예산으로까지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지방재정 악화는 대규모 SOC 사업의 남발과 이런 내부적인 요인에 더불어서 지방교부세 감소 또 세수 둔화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대회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0: 네, 현재 대회 예산은 개최 도시와 정부가 7대 3 비율로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증액하는 국비 규모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은 각 시도의 최종 부담액도 구체화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운영비 증액분을 포함해서 연차별 내야 되는 분담금 또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지급해야 되는 비용 등을 포함하면 시도별로 최대 260억 원가량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 네.
0: 주지기는 최근 이 충청권 당선인들의 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의 만나서 예산 지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조직위원회는 재정 여건은 이해하지만 이 대회 개최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자체들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요. 이와 함께 정부 지원 확대와 기업 후원 유치 등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들 역시 조직위에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구적인 노력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번 대회에 관련해서 또 다른 관심사가 바로 북한 선수단의 참가 여부인데요. 뭐 지금 어떤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0: 네, 이 대학 선수들이 참여하는 유대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국민적인 관심도가 낮습니다. 조직위는 흥행을 위해서 북한 선수단 참여 카드를 내걸었는데요. 지난 2003년 대구 유대회 당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해서 흥행에 성공한 전례가 있습니다.
1: 네.
0: 현재 국제대학 스포츠연맹과 조직위원회는 북한 측에 면담을 요청했지만요. 아직까지 답은 받지 못한 상태고요. 대회 직전까지 참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네.
0: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경우 이 대회 흥행은 물론 기업의 후원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또 이번 대회가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 남북 교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이러한 부분에 긍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8월 열리는 이 충청 유대회가 지역을 넘은 세계인의 축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뭐 남북 관계가 경색됐을 때마다 또 스포츠가 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디트뉴스 유소라 기자와 함께 충청권의 주요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김범수의 보고 싶다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죠.

0: KBS 58분 날씨.
1: 하늘이 회색빛인 곳이 많습니다. 오늘 대기가 불안정해서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은 경기도 포천과 가평, 강원도 철원과 화천 등에 소나기가 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 많은 지역에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고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중부지방과 경북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낮까지, 제주도는 밤까지 5mm 안팎의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부산 26도, 광주 28도, 대구 25도, 제주 24도, 강릉 21도 등으로 서쪽 지역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낮겠고요. 동쪽 지역은 오늘도 동풍의 영향으로 대부분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낮에도 선선한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내륙과 충북, 경상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현지 시간 24일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 7.5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해 대형 건물이 붕괴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현재까지 3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혼슈 북부에서도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해 신칸센이 멈추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 기장군 대변항 앞바다에서 79톤급 어선이 990톤급 LPG 운반선과 충돌한 뒤 침몰해 외국인 선원 2명이 실종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약 한 달 동안 중단됐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 재판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발발 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 일주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인 이 음식이 어떻게 한반도에 상륙했는지 그 유래는 정확하진 않지만요. 인천 등지에서 살던 중국 산둥 출신 화교가 만들어 팔던 초마면이 현지화됐다는 설이 아주 유력합니다.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그리고 뭐 꼬막 이것부터 섭으로 만든 이것, 홍게 이것, 애호박찌개 이것, 부대찌개 이것 등등 아주 다양하게 우리 국민들이 즐기고 있죠. 그러고 보면 뭐 어떤 음식이든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 입맛과 또 창의력이 어우러져서 새로운 음식 문화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정답인 이것은 각종 채소와 해산물이 어우러진 매콤한 국물이 아주 매력적인 국수죠. 예. 요즘은 뭐 차돌 이런 것도 넣는 것 같아요. 짜장면과 함께 아주 중화요리의 대표 주자인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과 함께 많은 분들이 역시 뭐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니까 문자 참여해주고 계신데 잠시 후에 삼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목요일인 만큼 또 역사 이야기 시간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6.25잖아요. 또 관련된 얘기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자 먼저 좀 살펴보고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끝번호 1440번 쓰시는 분. 비가 주척주척 내립니다. 이것 국물이 땡기는 날이죠. 저는 이것 많이 합니다. 양주시에 황제 이것을 파는 곳이 있는데 해산물이 정말 풍부합니다 하셨어요. 아주 풍성한가 봐요. 황제 이것, 뭐 전복 뭐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5021님. 어머니 모시고 방금 이것 먹고 왔습니다. 어머님은 외식하는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이 있다고 하시네요. 꼬막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하셨는데 그렇죠. 그 쫄깃쫄깃함. 0314님. 군산에서 라디오 잘 듣고 있는데요. 군산 이것 이야기가 나와서 반갑네요. 오징어 이것 추천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맛있겠네요. 예,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리고요. 1788님은 80년대 밤 9시까지 야근을 하던 시절. 아, 그 시절에 정말 야근을 하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요. 이걸 정말 지겹도록 시켜 먹었었네요. 그런데도 먹을 때마다 맛있었습니다. 겨울엔 퉁퉁 불었지만 그때 먹었던 이것 맛은 지금 생각해도 군침이 돕니다. 그때가 행복했어요 라고 문자를 또 주셨습니다. 밤에 야식 참 맛있죠. 네, 건강을 생각하면 좀 참으셔야겠지만 어렵습니다. 참기. 7768님. 부산 광안리에 수타로 짜장면과 이것 잘하는 집이 있어요. 너무 맛있답니다. 면발이 아주 쫄깃쫄깃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규봉 아나운서님 하셨는데 한 사발 하실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아유 정말 당장 가서 한번 먹고 싶습니다. 정말.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3966님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저는 70대인데요. 어렸을 때는 돈이 없어서 저렴했던 우동에 고춧가루를 풀어서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 대신 그냥 저렴한 우동에 고춧가루만 풀어서 드셨다는 거잖아요. 아 참. 생각해보면 시대마다 유행했던 면요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70년대

0: 포장마차 우동이 그 당시에 뭐 최고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먹거리일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옛 추억을 또 떠올리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커피 쿠폰 하나 선물로 드립니다. 자, 이제 지역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그 환경오염 논란이 있었던 경남 사천의 대진 일반산업단지가 결국 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네요.
1: 네, 사천시에 따르면 대진산단 시행사를 대상으로 산업단지 지정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청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대진산단은 사천시 곤양면 25만 제곱미터 부지에 제조업 중심 산단을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초기부터 논란을 겪었습니다. 산단이 들어설 경우 인근에 있는 습지 보호 지역인 광포만의 해양 생태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민과 환경단체 반발이 컸던 겁니다.
0: 네.
1: 네, 또 중간에 산단 내 화학물질 배출 우려가 큰 신재생에너지와 배터리 재활용 공장이 유치되면서 주민들이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여기에 시행사의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착공기한을 맞추지 못했고 결국 행정조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올해 말 최종 취소 고지가 내려지면 2019년 산단 승인 이후 이어져온 대진산단 분쟁은 7년 만에 마무리되게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낙동강 녹조로 경남 창원시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전남 광양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다고요?
1: 네, 낙동강의 녹조 현상이 심해지면서 낙동강을 원수로 이용하는 경남 창원 지역 수돗물에서 흙과 곰팡이 냄새와 비슷한 악취가 나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창원시가 낙동강 유역의 칠서 정수장 수질을 검사한 결과 냄새 유발 물질인 지오스민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문제가 이런데도 창원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인체에는 무해하다며 조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돗물을 3분 이상 끓여서 마시라고 권고했습니다.
0: 네.
1: 시민들은 창원시가 사태의 심각성을 축소 왜곡한다면서 비판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전남 광양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수돗물 악취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광양시는 악취 제거를 위해 분말 활성탄을 투입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주 수질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민들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0: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문제인데요. 빨리 좀 해결해야죠. 자,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난 1년 동안 제거된 소나무만 무려 300만 그루가 넘는다면서요?
1: 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177만 그루에 달합니다. 확산 방지를 위해 이들 피해 고사목과 감염 우려목까지 합쳐 지난 1년 동안 소나무 309만 그루를 제거했다고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8만 그루였는데 2023년 107만 그루, 2024년 90만 그루, 2025년 149만 그루로 급증했습니다. 피해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경남 밀양시, 울산 울주군 등 일부 피해 극심 지역에 피해 고사목의 81%가 몰려 있습니다. 산림청은 피해가 경미한 41개 시군구에 대해 2028년까지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지방정부와 함께 방제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0: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소식인데 그 인권 침해가 끊이지 않았던 염전 노동자들을 위해서 전라남도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네요.
1: 네, 잊을만 하면 염전 노동자 인권 착취 문제가 불거지는데요. 지난 15일에도 전남 영광군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폭행하고 감금한 업주 한 명과 종사자 두 명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5, 60대 남성 3명으로 염전에서 길게는 3년, 짧게는 두 달 반가량 일하면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0: 네.
1: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 중 한 명은 본인 몫의 기초생활수급비까지 강탈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염전 노동자 문제를 짚어보고자 전남도는 지난달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염전 노동자 인권보호 대책과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0: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역뉴스 브리핑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를 찾아 함께 떠납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1: 네, 전국의 역사 문화 유적지를 찾아 떠나보는 시간,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 여행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1: 아,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2: 네.
1: 네. 오늘 뭐 날이 날인 만큼 이와 관련된 얘기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2: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76년이 지난 그 영향이 지금도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1950년 이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화천에 있는데요.
1: 네.
2: 화천에서 찾아갈 이 장소는 두 개의 댐입니다. 하나는 화천댐, 그리고 다른 하나는 평화의 댐인데요.
1: 평화의 댐. 예.
2: 네, 보통 이제 댐은 산업시설로 알려져 있지만 현대사에서 이들 댐에는 전쟁 그리고 분단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1: 네.
2: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 네.
2: 특히 화천댐 같은 경우는 6.25보다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1: 화천댐이요?
2: 네.
1: 이건 좀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2: 네. 화천댐은 이제 일제강점기 말인 1939년에 착공해서 1944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1: 네.
2: 당시 댐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가두는 용도보다는 수력 발전에 조금 더 중점을 두어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2: 그런데 이 화천댐이 완성되고 1년 뒤에 광복을 맞이했지만 바로 곧 분단이 됩니다. 이때 화천댐은 38선 이북,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속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2: 당시 이제 댐들이 전기를 생산해서 그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근처에다가 보냈다라는 점에서 화천댐도 그 역할을 했습니다.
1: 네.
2: 물론 38선이 생겼다고 바로 남북의 교류가 끊긴 건 아니었는데 화천댐에서 그 발생시켰던 전기를 1946년 5월 달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전 조치를 실시하게 된 겁니다.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남과 북이 지금 38선뿐만 아니라 뭔가 갈라졌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적대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서 전쟁을 먼저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 거죠.
1: 아, 저는 또 전쟁이라고 하셔가지고 대포 쏘고 전투기 폭격하는 그런 진짜 전쟁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군요.
2: 그렇지만 6.25 때 이 화천댐 일대에서 굉장히 또 특별한 전쟁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1: 네.
2: 이 화천댐에서 6.25 당시에 전투를 벌였던 것은 이제 유엔군 쪽에서는 미군, 그다음에 이제 중공군이 이 지역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1: 네.
2: 그런데 화천댐 일대를 먼저 장악한 게 중공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공군이 이 화천댐을 보더니 여기에 물을 가둔 뒤 한 번에 물을 흘려보내면 이 밑에 뭐 춘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작전을 어떻게 펼치고 있었던 유엔군한테 타격을 줄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미군이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1: 수공이네요, 정말.
2: 그렇죠. 그러니까
1: 예.
2: 물을 이용해서 공격하는 수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네.
2: 그러니까 미군 쪽은 이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를 이용해서 화천댐을 폭격을 하는데 이게 쉽사리 깨지지 않았던 겁니다.
1: 네.
2: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군이 고심을 했는데 그 고심 과정에서 기상천외한 방법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1: 뭐죠?
2: 바로 이 댐을 파괴를 해야 되는데 일부라도 그때 어뢰를 이용하는 겁니다.
1: 어뢰를? 아하.
2: 네. 그러니까 그 드라마나 아니면 뭐 영화나 아니면 다큐멘터리 보면 어뢰가 이렇게 물 위를 쭉 가서 배를 공격하는,
1: 네.
2: 그 해전의 장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1: 잠수함에서 발사하고.
2: 맞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 그 어뢰를 해전이 아닌 육상 전투에서 써서 이 화천댐에다 타격을 주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거죠.
1: 네.
2: 그래서 수면을 따라가는 어뢰의 특성을 이용해서 비행기에서 이 어뢰를 댐이 가둔 호수에 투하를 하면,
1: 네.
2: 이게 자연스럽게 화천댐의 벽에 가서 부딪히게 되니까 여기에 이제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러면서 화천댐 일부가 무너지게 되면서 처음에 중공군이 생각했던 수공, 즉 물로 공격하는 작전은 시도하지 못하게 되었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전쟁이 일어난 곳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 기발한 작전이 일단 성공을 하긴 했군요.
2: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어뢰로 그 정말 화천댐에 가득 차 있던 물을 일단 흘려 보냈으니 망정이지 이게 중공군 계획대로 됐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2: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좀 특이한 성공적인 작전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1: 네.
2: 한편으로는 이제 1951년 화천 일대에서 중공군과 미군, 국군 연합군 사이에서 굉장히 큰 대규모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중공군이 크게 패하면서 사상자 포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1: 네.
2: 그러한 이유로 이제 중공군을 크게 이기고 포로를 많이 잡았다라는 뜻.

0: 그래서 이 원래 이 일대를 화천호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그런데 적을 포로로 잡았다. 그러니까 파로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파는 잡았다. 로는 포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 일대를 지금도 파로호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다만 원래 이 호수가 처음 생겼을 때 이 지역 주민들은 여기에다가 상상의 큰새, 그러니까 대붕이라는 이름이 이 지역에 있었으니 그 이름을 가지고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피력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0: 대붕은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새이기도 한데요. 그런 면에서 지금의 파로호하고는 사뭇, 그러니까 6.25 전쟁을 통하면서 다른 이름이 생겼구나 이런 것들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남북이 뭐 휴전 상태로 어쨌든 분단 세월을 보낸 지 어느덧 7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에도 그 남북이 아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평화의 댐 아닙니까?
0: 맞습니다. 네. 이 화천댐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유명한, 그러니까 조금 연배가 있는 분들한테 유명한 화천댐이, 평화의 댐이 나오게 되는데요.
1: 네.
0: 많은 분들이 이제 예전 상황들을 기억하시면 1986년에 북한이 금강산댐, 이제 지금 임남댐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1: 네.
0: 이 댐을 지으면서 수공으로 서울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방송에서 이런 어떤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크게 파장을 몰고 왔던 댐이 바로 이제 북한에 지었었던 금강산댐, 그리고 이제 그에 대응해서 만든 게 평화의 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
0: 그렇죠. 정말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금을 모금하고 수백억의 네. 거금이 모금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1: 맞습니다.
0: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밝혀지기를 국정원, 당시 이름으로 국가안전기획부가 기획한 사건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북한의 수공이 그 정도까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1: 네.
0: 사실 북한은 이때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댐을 만들었고 물이 흐르는 방식도 내륙 쪽이 아닌 바닷가 쪽, 즉 동쪽으로 흘려내보내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1: 아니 그러면 정말로 금강산댐, 북측의 금강산댐, 그러니까 임남댐이죠. 이게 전혀 위협적이지는 않았던 건가요?
0: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1: 네.
0: 문제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파악한 임남댐, 그러니까 금강산댐이죠.
1: 네.
0: 이 댐이 약간 균열이라든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1: 네.
0: 그러면 물을 가둬서 북한의 원래 의도라면은 동해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1: 네.
0: 댐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은 원래 처음에 발표했던 것처럼 이 물이 화천댐 쪽으로 크게 흘러버리게 되면은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와 별개로 저 댐이 있는 한은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 방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처음에 만들었던 80m 높이의 평화의 댐도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1: 예.
0: 그래서 45m를 추가로 더 높였습니다. 지금 125m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굉장히 큰 규모의 댐을 이제 평화의 댐에서 만나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게 되는데요.
1: 네.
0: 그런 면에서 이 평화의 댐은 당대의 어떤 그 어떤 큰 사건과는 또 별개로 분단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러네요, 정말. 근데 지금은 뭐 평화의 댐 하면 누가 그런 뭐 심각성을 좀 알고 계시겠어요? 그냥 뭐 단순한 관광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관광지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시설물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평화의 댐에 가면은 트리가트 일종의 그러니까 입체 그림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배가 이렇게 강을 쭉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1: 네.
0: 이 그림이 굉장히 규모가 커서 높이가 95m, 폭이 60m 정도가 되니까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큰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1: 네.
0: 이 그림의 제목이 통일로 가는 문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만약에 이 평화의 댐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면 그게 금강산댐까지 가는 물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1: 실제로.
0: 네. 그러면은 남과 북이 물길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그런 면에서 만약에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다면
1: 네.
0: 평화의 어떤 통로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는 거죠.
1: 정말 그 평화댐에 가둬둔 물이 남북을 이어주는 셈이 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소양댐에서 청평사 가는 배를 타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평화댐에서 임남댐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육지 속 물길 수로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1: 그렇군요. 뭐 어쨌든 이제 역사학자신데 역사학자로서 어쨌든 오늘 그 6.25 발발 76주년을 맞아서 뭐 여러 생각이 또 스쳐 지나가실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끝으로 좀 궁금합니다.
0: 네, 뭐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실 것 같은데 굉장히 착잡한 생각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분단이 우리 뜻이 아니었고 6.25 전쟁 역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어정쩡한 휴전협정으로 전쟁 이전의 모습도 또 전쟁을 극복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한편으로 지금 이제 북한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의 댐처럼 어떻게 보면은 조금 평화롭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물길을 통해서 교류하면서 그 통로를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예, 그렇군요. 자,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오늘은 6.25의 격전지였던 화천댐과 또 분단의 상징인 평화의 댐에 대해서 모르던 사실을 또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퀴즈 정답 이제 알려드려야겠네요. 정답 짬뽕이었습니다. 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각 고장의 특이한 짬뽕 얘기, 맛있는 짬뽕 얘기 나눠주셨는데 이런 감동적인 얘기도 있네요. 2727님, 20살 때 회사 취업해서 아무도 안 하려 하는 잔업할 때 짬뽕을 처음 먹어봤는데요. 그 맛에 반해서 바쁠 때마다 잔업을 제가 도맡았습니다. 근데 회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때 사장님이 제게 고맙다며 늘 시켜먹던 식당에 짬뽕 한 달 이용권을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눈물 납니다. 사장님 건강하시죠? 하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용권 아직도 책갈피에 고이 간직하고 있으시대요. 이 맛있는 짬뽕으로 이런 인연 또 이런 추억도 떠올리신 분들이 계시네요.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선물 받으실 분들은 따로 확인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김민기의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죠. 내 나라 내 결의 끝곡으로 띄워드립니다. 유기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의 조국은 허공에 맴도는 아우성만 가득한 이 척박한 땅, 내 아버지가 태어난 이곳만은 아니다. 북녘 땅, 시린 바람의 장승으로 굳어버린 거대한 바위 덩어리, 내 어머니가 태어난 땅, 나의 조국은 그곳만도 아니다. 나의 조국은 짙긴 철조망 사이로 스스럼 없이 흘러내리는 저 물결, 바로 저기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아 김으로 서려 피어오르는 꿈속 그곳,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요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요조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미안한 것처럼 느낍니다. 두 번째는 공감 과잉입니다. 요조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잘 느낍니다.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자신이 더 불편하고 누군가가 슬퍼하면 자신이 더 슬픕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읽고 그것에 맞춰 행동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불신입니다. 요조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운 것인지 그 경계가 그에게는 항상 흐릿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요조라는 인물이 됩니다. 수치스럽고 너무 많이 느끼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 요조는 이해받고 싶으면서도 이해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알아봐주길 바라면서도 알아보는 사람 앞에서 도망칩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모두 자신의 광대짓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만 골라 올리고 가장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 진짜 감정을 숨깁니다. 요조가 사람들을 웃기며 자신을 숨겼던 것처럼 우리는 온갖 필터와 편집으로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남았을 때 요조처럼 묻습니다. 나는 진짜 무엇인가? 현대사회는 요조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조에게서 자신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요조를 보며 왜 그렇게 살았어? 라며 분노합니다. 그 모든 반응이 옳습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 거울 속에 무엇이 보이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요조의 비극은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너무 예민하고 너무 섬세하고 너무 솔직해서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두꺼운 껍질을 그는 끝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힘든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2: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0: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전쟁을 겪은 세대와 참전 용사들은 점점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 가운데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 분도 있었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점차 기억 속에서 멀어지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맞춤 수제 양복점을 운영하는 바이갑 김주현 대표는 매달 국가유공자들에게 최고급 맞춤 양복을 선물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웅에게 필요한 것은

0: 기억과 존엄입니다. 옷 한 벌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사람 김주현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주현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요즘 사실 수제 맞춤 양복 하는 집 찾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인천에는 이렇게 바위각같이 이런 맞춤 양복 수제로 하시는 곳이 좀 몇 군데 있나요?
1: 그러니까 뭐 서울의 소공동, 네. 부산의 광복동처럼 인천은 경동이라고 해서 신포동 쪽에 수제 양복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0: 예.
1: 그분들이 이제 기술력은 있으시지만 이제 뭐 그런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그분들 다 모시고
0: 네.
1: 저희가 조금 이제
0: 아.
1: 해서 하는 곳은 인천에선 유일하죠.
0: 인천에 네. 한 군데밖에 없어요?
1: 그렇죠. 이게 직접 재단사가 직접 만들고
0: 예.
1: 그 상담했던 공간에서 직접 이제 제작까지 하는 곳은 굉장히 드뭅니다. 예.
0: 하긴 요새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성복이 너무 잘 나와서요.
1: 맞아요. 그런데 예. 천편일률적인 그냥 기성복에 몸을 그러니까 옷에 맞추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맞춤 같은 경우는 옷이 사람한테 맞춘다고 약간 좀 철학적으로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0: 네.
1: 정말 나의 뭐 TPO나 생활, 뭐 라이프스타일이나 그런 부분들, 내 체형 고정들이 네. 탁월한 옷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맞춤의 네. 수요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네.
0: 대표님 오늘 의상이 상당히 멋쟁이십니다.
1: 아, 네.
0: 근데 혹시 이것도 직접
1: 그렇죠. 예.
0: 맞추신 거예요?
1: 그럼요. 예.
0: 약간 붉은 빛깔 그 벽돌색 같은
1: 맞아요.
0: 그거에 가느다란
1: 그렇죠. 뭐 예, 자가드
0: 예,
1: 느낌의
0: 무늬로 예. 했는데 이게 아주 튀지는 않으면서
1: 맞아요.
0: 굉장히 개성 있습니다. 예.
1: 썸머 트위드라고 해서 여름용 좀 트위드인데
0: 예.
1: 구김 좀 자연스러운 구김도 있으면서 좀 여름에 좀 입기 좋은
0: 네,
1: 썸머
0: 네.
1: 자켓입니다.
0: 사실 오늘 호국 보훈의 달에 모신 이유가 있어요. 이 인천 유일의 수제 맞춤 양복점이 가위각에서 네. 매달 국가유공자들에게 한 분을 선정을 해서
1: 네.
0: 무료로 수제 정장을 제작해 드린다고 하던데
1: 네.
0: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1: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이 됐고요. 제가 해병대 이사단에서 이제 군 복무를 했습니다.
0: 해병 출신이시군요. 귀신 잡는 네, 무적 해병.
1: 네, 무적 해병 출신인데 입대할 때 그러니까 실무 배치 받자마자 천안함 비격이 터졌고
0: 네네.
1: 그리고 일병 이제 상병 그때 연평도 복역이 또 있었으면 경험을 했습니다.
0: 굉장히 힘든 시기에 근무하셨네요.
1: 더 예. 뭐 다들 이제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병장 때 안타깝게 군대 후임이 그 공용화기라고 저희는 화기 중대여서 포를 뭐 탄을 이거 총을 다루는 곳인데 이제 훈련을 받다가 탄이 걸려서 터지는 바람에 안타깝게 대전 현충원에
0: 네.
1: 묻어주게 됐습니다.
0: 네. 예.
1: 근데 묻어주고 49제라고 하죠. 49일 뒤에 또 갔는데 대전원충이 굉장히 넓고 그 한 스팟스팟마다 다 있는데 그 후임 뒤에 200구가 있는 걸 보고 20 그때가 2살 때였거든요.
0: 네.
1: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뭐 언론이나 뭐 오늘 라디오처럼 예, 뉴스 뭐 방송 매체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걸 뭔가 많이 안 다루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구나. 그때 정말 많은 충격을 받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이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0: 네.
1: 예,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제 직업을 정하고 제가 좋아했던 일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결국엔 저 역시도 누군가한테 옷을 입히는 직업이잖아요.
0: 네.
1: 예, 그럼 누구한테 입히는 게 가장 좋을까? 저희들도 굉장히 뭐 유명 뭐 셀럽들이나 뭐 CEO분들
0: 그런
1: 연예인분들도 많이
0: 이제
1: 했는데
0: 홍보 효과가 확실하잖아요.
1: 그런데
0: 네, 예.
1: 가장 좀 의미 있는 게 저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0: 네.
1: 이제 한 2년 전부터 매달 한 분씩 이제 맞춰드려야겠다라고
0: 예.
1: 시작해서 하재원 중사 목함질의 사건에서 양다리가
0: 네.
1: 조금 예, 그 친구를 시작해서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22살 때의 결심을.

0: 그때. 실천에 옮기게 네. 되신 거네요.
1: 그러니까 저 역시도 네. 그때 뭐 저 역시도 뭐 어렸을 때이고 지금도 많이 뭐 솔직히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세상에 바라는 건 많은데 내가 정말 세상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을까? 라는 네. 그런 약간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네. 세상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0: 이번 달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네. 이번 달 양복의 주인공, 네 맞춤 정장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1: 이번에는 이제 월남전 참전 용사셨던 네. 네, 김송우님이라고 계시거든요.
0: 네.
1: 네. 그분께서도 그때 그러니까 다 한 17살 때 그렇게 또 이제
0: 아, 그 어린 나이에 어린 참전을 나이에 하셨어요? 네.
1: 6.25 거의 근데 저희 오시는 분들이 이제 6.25 참전 용사분들이나 월남전 그리고 뭐 독립유공자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네. 정말 17에서 20살 때 나였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도 옷을 지어드리지만 저 역시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0: 네. 네. 양복 다 입혀드리고 반응이 어떠세요?
1: 진짜 90이 넘으신 분들이지만 네. 그냥 제모 하나 쓰고 다녔다. 근데 우리를 그래도 기억해 주는 게 너무 고맙고 이렇게 양복 맞춰주는 건 처음이다.
0: 네. 그리고 세상에 하나뿐인 네. 양복이잖아요.
1: 그분만을 네. 위한. 왜냐하면 맞춤 정장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아까도 뭐 인천 유일의 테일러샵이라고 하지만 거의 99%가 사이즈만 재고 외주 업체에 그냥 맡겨서 기성 패턴에서 소매를 줄이고 늘리고 그러니까 수선하는 거랑 백화점에서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단사가 그 한 분만을 위해서 설계도 면을 따로 그리고 네. 그 한 분만을 위해서 체형이나 어깨가 거의 90대 뭐 80대 많으시니까 어깨가 많이 굽으시고
0: 그렇죠. 근데 젊은 그런, 사람들 네. 위주로 나오잖아요. 기성복이.
1: 그 90대 분이 정말 눈물을 글썽거리실 때 네. 너무나도 저도 뿌듯하고 그리고 이거 뭐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저희가 그때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네. 금액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사진도 찍어드리고 액자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1: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저희가 초반에는 저희가 직접 다 개개인별로 연락을 드렸었는데
0: 예.
1: 그 선정자를 뽑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저희가 보훈부에다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0: 아.
1: 네, 왜냐하면 더 보훈부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0: 네.
1: 그래서 매달 한 분씩 그때 맞는 이제 보훈 선정자를 이제 저희가 선정해주고 그럼 저희가 이제 양복을 무료로
0: 네.
1: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첫 주인공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2022년 6월에 북한의 목함지뢰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님이
1: 맞아요.
0: 첫 주인공이
1: 지금은 네. 너무 편하게 형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0: 친해지셨어요?
1: 네. 축구도 차고 막 그 장난 아니에요.
0: 아니 네. 진짜 어떻게 결혼, 지내시는지 궁금했거든요.
1: 결혼 예복도 맞춰주고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아기도 났어요.
0: 어머나 축하드립니다. 딸 났어요? 아들 났어요?
1: 아들인 것 같아요.
0: 아유 이 네. 소식 듣고 많은 국민들이 진짜 네, 마음으로 축하를 네. 보낼 네.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기억에 남는 분들 매달 한 분씩 그쵸. 이렇게 양복 맞춰드리지만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를 주신다면요.
1: 재현이 지금 얘기했던 네. 뭐 재현이도 마찬가지고 그때 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형동생 사이로
0: 네 하재현 중사님 네. 네.
1: 재현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도 또 해병대를 나오다 보니까
0: 네.
1: 해병대 1기 선배님이 오셨어요.
0: 아, 1기면 도대체 네. 지금이 몇 기죠?
1: 지금이 제가 1110기고요. 지금은 1300 뭐 몇 기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0: 아니 해병대 1기가 아직
1: 해병대 1기 선배님이 오셨어요.
0: 네. 예. 국가유공자 중에는 이렇게 참전하신 분도 있겠지만
1: 맞습니다.
0: 또 의로운 일을 하다가
1: 맞습니다.
0: 또 맞습니다. 그러신 예. 분들도 계시죠.
1: 예예 예. 그 이번에 그 김행균 님이라고 그 철도 영무원이신데
0: 네.
1: 철도에 이제 아기가 떨어졌는데 그걸 구하려다가
0: 아. 예.
1: 그분도 다리가 예.
0: 아 다리를 잃으셨군요.
1: 예, 되셔서 예. 그분한테도 이제 양복을 해드렸는데 의족을 하시다 보니까
0: 네.
1: 의족을 끼고 그리고 입을 때 바지를 입을 때 불편한 걸 생각해서
0: 네.
1: 저희가 양쪽에다 이제 지퍼를 제작해 드려서 그분한테 딱 맞는
0: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예. 예. 예.
1: 입으실 때도 편하게 네. 입으실

0: 주실 수 있게 그렇게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 그 작은 디테일 하나에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배려와 맞습니다. 이런 게 다 담겨 있네요. 네. 우리나라 그 수제 양복의 어떤 그 계보를 잇는 뭐 서울의 소공동 맞습니다. 아까 얘기하시고 또 예. 부산의 광복동 또 인천의 경동 얘기하셨지만은 네. 사실은 이 양복 역시 인천을 통해서 맞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0: 어떻게 보면 18세기 이제 개항을 통해서 네. 신문물이 들어왔고 그 중에 하나가 양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양복 김지원 바위가의 슬로건 자체도 전통과 정통을 받으시라다라는 슬로건으로 정말 그런 지역 재단사분들 다 모시고 그 500년 경력을 합치면 500년이
1: 아, 지금 네, 같이 일하시는 네, 분들 경력이 합치면 그러면 대표님이 제일 어리시겠네요.
0: 제가, 아. 제가 이제 13년, 14년 정도 됐으니까
1: 그러니까 한참 선배님들을 모시고 지금 일을 하고 맞습니다. 계시는 거네요. 네.
0: 네. 한번 이렇게 삼고초려를 해서 한 분 한 분 모시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 500년의 역사를 지금 이어나간다고 생각하고
1: 아.
0: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국 맞춤 양복협회에서 최연소 지부장이 됐어요. 인천.
1: 네. 네.
0: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가장 뛰어나거든요. 기능올림픽 대회 13연필을 할 정도로
1: 예. 예.
0: 우리나라 때문에 기능올림픽 대회에 양복이 없어졌어요. 맨날 우승을 하니까.
1: 그냥 우승을 도맡아 네. 놓고 저도 지금 네. 생각나는 게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우리 기능올림픽 뭐 우승 맞습니다. 맨날 우승이었으니까.
0: 맨날 우승이었죠. 13연패 해서
1: 그중에서도 양복 뭐 이거는 저희가 계속 우승이었거든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인데 그 전통성을 좀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뭐 보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1: 예. 예. 네, 예. 근데 사실 김주현 대표님은 좀 젊은 분인데 양복을 기성 양복이 대세인 맞습니다. 시대에 태어나셔서 맞습니다. 잘하셨을 텐데 어떻게 배우게 되시? 어디서 양복을 배우셨어요?
0: 저는 기공학 좀 준비를
1: 공대 출신이에요.
0: 네, 근데 네. 그만두고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옷을 좀 많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1: 네.
0: 용돈을 벌면 이제 동대문이나 그런 가서 이제 옷을 살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양복을 맞출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힙합 스타일, 뭐 많은 뭐 스타일도 많이 경험했는데, 남자가 정말 양복을 입었을 때, 수트를 입었을 때, 가장 몸을 감싸는 그 느낌이,
1: 네.
0: 맞춤 수트를 입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일을, 그때 원단 동대문 원단 시장에서 영업하고 밤에는 양장기행사를 따고 막 그랬었거든요.
1: 아.
0: 근데 그걸 다 그만두고 우보수였지만 이제 스승님 밑으로 들어가서 도제 방식으로 양복을 배웠죠.
1: 어떤 분에게 배우셨어요?
0: 맨 처음에는 이제 이기철 선생님이라고
1: 네.
0: 네, 그 스승님 밑에서 배웠죠. 제단생님. 네.
1: 인천에 지금
0: 아니요,
1: 계시나요?
0: 아니요. 이태원. 네, 아. 맨 처음에 저는 이태원이랑 한남동에서 배웠거든요.
1: 찾아가셔가지고.
0: 네. 맨 처음에 네. 찾아갔죠. 찾아가서 배우고 네. 싶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나와라. 이렇게 돼서 무보수인데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침낭에서 자고
1: 돈 작업실에서 안 받고 안 그냥 받고. 배운 거예요.
0: 네, 밥만 이제 얻어먹고 네, 점심만 얻어먹고
1: 그
0: 인천에서 왔다 갔다 계속했죠. 네.
1: 그 수련 과정을 얼마나 겪으셨어요?
0: 2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 그러고 나서 양복점을 바로 차리셨어요?
0: 바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수련의 시간들도 이제 더 하면서
1: 네.
0: 이제 분명히 인천에도 내가 살았던 인천에 정말 이 고급 수트를 좀 알리고 싶다. 정말 맞춤. 정말 핸드메이드 수제 양복을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네. 살았던 동네에다가 조그맣게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지금
1: 네.
0: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러면 이제 오래된 양복 재단사분들을 찾아가서 스카우트를 해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겁니까?
0: 그것도 맨 처음에는 제 스승님들이 좀 이제 서울에 계시다 보니까
1: 네.
0: 인천까지 또 오시는 거나 그리고 초반에 저희가 성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살아왔던 인천에도 계실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동인천 경동 이따 갑자기 떠올랐어요.
1: 거기 양복거리였는데.
0: 네, 양복거리가 있었던 거.
1: 양복거리였는데 우리가.
0: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갔어요. 27살 때. 27살, 8살. 네, 예. 7살 때 갔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같이 가자고 했죠.
1: 그러니까 뭐 네. 따로 조그맣게 하고 있는 분들.
0: 다 각자 개개인이 계셨 저 그, 가십

0: 20년 넘게 다
1: 그분들이 양복점을 하고 계셨나요?
0: 다 양복점을 하고 계셨죠. 아. 거기에서 또 이제 작업자로 이제 자켓 메이커로서 다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냥 그러니까
1: 양복하다가 제 저도 이제 단골 수선집이 있는데 보면 예. 그런 분들은 대부분 맞아요. 양복하다가 수선집으로 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0: 하시는 분도 계시고
1: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그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다 40년 동안 양복점을 그냥 하고 문 열고 계신 분들이에요.
1: 네.
0: 근데 27살짜리가 와가지고 다짜고짜 같이 하자고 한 거죠. 그러면서 옷도 맞추고 거기에서 양복도 맞추고 그런 거기는 이제 기술적인 거는 너무나 뛰어났지만 이제 약간 좀 트렌드에 조금은 이제 뒤쳐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제 옷을 맞추면서 이제 맞춰갔죠.
1: 아, 요구를 네. 하시면 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네. 해주세요.
0: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함께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양복을 맞추면서 선생님 저희 이번에 뭐 고객분들이 20분 오셨는데 이제 다음 달에는 30분 오실 거고 어떤 프로모션 할 거고 어떻게 이제 할 거고 이런 뭔가 과정들을 얘기 드리고 그거를 이제 증명하고 뭔가 신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게 해서 그 양복 장인들을 네. 몇 명을 모으셨어요?
0: 그러니까 한 분 오시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1: 아. 네,
0: 왜냐면 40년 동안 하는데 갑자기 젊은 친구가 와서 같이 하는 게. 근데 그분들 사이의 인프라는 40년 형동생 사이이신 거죠?
1: 너무 가까우신
0: 너무
1: 거죠.
0: 가까우신. 근데 한 분이 재단, 저희 지금 이철호 대단사님이 오시게 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히려 같이 다 계시다 보니까.
1: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흩어져서 영업을 하면서
0: 맞습니다.
1: 이 그 기성양복 시대가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다들 조금 쉽지 어려우셨을
0: 맞습니다.
1: 것 같은데. 그러니까,
0: 근데 거기는 이제 네. 서서히. 조금 이제 줄어드는 사양산업이라고 했는데
1: 예.
0: 저희는 약간 그래도 작지만 우상향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성장하는
1: 운치니까.
0: 것들. 예, 예. 그리고 저희는 좀 더 컨셉 트렌디한 정말 정통 핸드메이드 스투라는 예. 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감사하게 좋아해 주시고.
1: 그분들 경력은 보통 몇 년 정도 되신 분이죠?
0: 막내가 이제 환갑이 넘으셨어요.
1: 아, 그 경력이 보통 40년 이상 되신
0: 네,
1: 분들.
0: 이상 네.
1: 진짜 장인분들이시네요.
0: 그렇죠, 그렇죠.
1: 예.
0: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후학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젊은 테일러들을 양성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카데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강사분도 이제 막내 성갑이 이제 막 넘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능올림픽 때 은메달리스트세요.
1: 아.
0: 근데 그런 은메달리스트의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탁소를 하시다가
1: 네네. 네,
0: 저희가 다시 권유하고 말씀드려서 다시 원래 자기가 가장 잘 아시는 분야로 다시 오셔서 이제 후학 양성을 하고 계시죠.
1: 아, 그런 분들 처음에 다시 양복 만들면서 가슴이 뭉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4, 50년 이상씩 되신 양복 장인분들은 어떻게 손님 사이즈 잴 때부터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눈이 잘하고
1: 네.
0: 네, 딱 눈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나오죠. 네. 그래서 거의 사이즈를 많이 저희가 한 30군데 정도 사이즈 잴거든요.
1: 네.
0: 근데 기본적으로 거의 이게 눈으로 보는 그런 딱 예측이 굉장히 많이 맞죠.
1: 아니 양복 맞추는데 사이즈를 30군데를 저는 대충 뭐 어깨, 뭐 배둘레, 뭐 팔 길이, 뭐 다리 길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30군데나 재요?
0: 네.
1: 어디 어디를 그렇게 재요?
0: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깨에서
1: 네.
0: 이제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런 앞어깨라고 하고 등어깨 여기에서 옷은 다 끝나거든요. 어깨에서
1: 네.
0: 떨어지는 그 실루엣에서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정밀하게 재드리고 있고 그럼 뭐 바지 같은 경우도 바지의 위치에 따라서 핏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지 위치 부터 어떻게
1: 바지 미디. 위치라는 거는 밑위
0: 미디 뭐. 예 미디 높이인데
1: 네.
0: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바지 위치를 입으시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1: 어떤 분들은 위로 올려 입고 어떤 분들은 아래로
0: 네네.
1: 걸쳐 입고.
0: 네, 그게 가장 바지의 핏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1: 네네.
0: 것들에 뭐 기준해서 뭐 많이 다양하게 좀 재드리고 있죠. 딱 네, 세밀하게 재드리고 있죠.
1: 그 50년 된 양복 장인부터 이렇게 청년
0: 네.
1: 양복 장이 같이 양복을 만드는 모습이 생각만 해도 좀 훈훈한데 그 양복 한 벌을 맞추려면은 손길이 얼마나 갈까요?
0: 기본적으로 크게 흐름에서는 이제 상담하시고 이제 가봉이라고 해서 피팅을 네.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가짜로 봉한다라고 네. 해서 옷의 형태를 맞추고 그러니까 사이즈랑 체형을

0: 이번에 손길이라니까 좋긴 한데 비쌀 것 같네요. 아무래도.
1: 근데 그걸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네. 오히려 저렴한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렴 뭐 일반적으로 뭐 요즘에 워낙 뭐 OEM이나 예. 그런 저렴한 옷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맞춤복은 네. 그런 시간 대비 굉장히 저렴하고 오히려 나를 생각하고 예. 환경을 생각하는 옷이라고 생각해요.
0: 아, 네. 오래 한 번 더 하면 그렇죠. 오래 입을 수 있는.
1: 오래도 입을 수 있고. 왜냐하면 옷에 스트레스가 덜하거든요. 내 몸에 딱 맞기 때문에 옷에 스트레스를 덜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예. 대량 생산으로 하는 대부분의 옷들은 다 대량 생산이잖아요. 다 품종 네. 대량 생산이지만 이런 맞춤복 같은 경우는 나만을 위해서 한 벌을 만들기 때문에 네. 훨씬 더 환경적인 친환경적이면서 나를 생각하고 나이가 가장 멋있어 보일 수 있는 옷이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0: 살만 안 찌면 돼요.
1: 저희는 또 저희가 만들어드린 옷이기 때문에 아, AS는 평생 AS 해드리고 있습니다.
0: 진짜 늘려도 네, 주시고 줄여도 주시고
1: 오. 평생 무료로 AS 해드리고
0: 아, 그거 마음에 듭니다. 예. 근데 사실 맞춤형 양복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게 뭐 비싸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손길이나 품을 보면은 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12년 동안 고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처음부터 수익이 막 나고 그렇진 네. 않았죠?
1: 근데 네. 처음부터 뭐 절대 뭐 저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 처음 해봤던 거고 어렸을 때 시작했던 거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선생님들을 다 모시고 이렇게 딱 맨 처음에 했을 때 네. 정말 통장의 잔고가 0에 수렴할 정도로
0: 그럼 어떻게 월급이 나가야 되잖아요.
1: 월급이 나가야 되니까
0: 월급 밀렸어요?
1: 아니요. 밀린 적은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없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보험을 해지하면 굉장히 많이 적게 주잖아요. 해지하면서까지 딱 했는데 꾸준히 그래도 묵묵하게 저희의 과정들을 계속 올리면서 예. 감사하게도 이제 방송 드라마에 최민수 씨의 옷이 회사가 전국적으로 이제 그 최민수 씨가 약간 중동 재벌 느낌이었고 약간 네. 카사노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직접 그 스타일리스트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대본 보고
0: 디자인하셨군요.
1: 그때 신에 맞게 다 디자인. 제가 또 원단 시장에 있다 보니까 네. 여성 원단으로 이제 양복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신에 맞게. 네. 근데 최민수 씨의 연기력 그 드라마도 굉장히 인기 있었고 그 옷까지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저희 로고가 딱 들어가면서 진짜 전국적으로 많이 모셨죠.
0: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상승세를 하기 시작했네요.
1: 네, 그러면서 예. 이제 스타일리스트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여기 알아서 잘 너무 멋있게 잘 해주는 곳이야. 라고 소문이 나면서 네. 많은 연예인분들 해드리게 됐죠.
0: 뭐 유명인분들 중에서 단골이 좀 있나요?
1: 뭐 유재석 씨라든지.
0: 유재석 씨요?
1: 네. 그리고 또 주성훈.
0: 주성훈 선수요?
1: 네. 김동현 네. 선배님.
0: 와.
1: 요번에 네, 최근에는 이제 임재범. 그래서 네.
0: 주로 터프한 유재석 씨는 좀 다르지만 네. 좀 터프한
1: 김보성
0: 분들이.
1: 의리의 사나이도 오셨습니다. 최근에.
0: 오, 네. 예. 네. 그렇네요. 아, 이제는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군요.
1: 감사합니다.
0: 네. 그렇게 40년, 50년 된 양복 장인들과 같이 일하시면서 좀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배우는 게 있으실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저 역시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이제 같이 선생님들이랑 회식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딱 느끼는 건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제보다 나은 작품을 만드는 게
0: 네.
1: 아, 저 마인드 자체가 저희 직업 역시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 좋겠다 라는 네. 생각이 많이 듭니다.
0: 예.
1: 그게 이 시대에 맞는 장인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0: 네. 한 가지 일을 하지만 그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네요.
1: 네.
0: 계속 조금씩 그쵸. 조금씩 네. 앞으로 네. 나아가고 있는 네. 거죠. 국가유공자분들한테 양복을 선물하면서 실제로 이제 많은 영웅들을 네네. 만나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우리 김 대표님 예전과는 달라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1: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었거든요.
0: 네.
1: 근데 6.25 전쟁 때를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6.25, 6월 달에 났으니까 정말 여름이었고 더울 때인데 송이불을 덮고

0: 내려왔다. 네,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서 일제강점기도 경험하시고
1: 네.
0: 6.25도 경험하시고 정말 피난해서 시장 통해서 뭐 김밥도 파셨다 그러고 정말 나였으면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너무 나약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1: 네.
0: 정말 어떻게 저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렇게 버텨왔었을까? 그러니까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왔던 뭐 국가유공자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 차이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 직업으로서 제가 그분들께 옷을 맞춰드림으로써 제가 느꼈던 이 감정을 좀 많은 분들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서 네. 시작하게 됐습니다.
1: 예, 사실 뭐 국가 영웅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오신 맞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영웅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0: 맞습니다.
1: 합니다.
0: 맞습니다.
1: 예. 예,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인천 유일의 테일러샵 바이 가게 김주현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지금 가평과 철원 등 경기 내륙과 강원 북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의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일 아침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이 5에서 최고 60mm로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매우 강한 소나기가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질 수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을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제주도는 오늘도 동풍의 영향으로 5mm 안팎의 비가 가끔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낮 기온이 강릉 21도, 울진 22도, 제주 24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도 어제보다 낮 기온이 1, 2도 정도 낮아서 더위가 쉬어가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부산 26도, 광주 28도, 대구 25도 등으로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내륙과 충북, 경상도 지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장중 9천선 회복하는 등 5%대 강세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하루 만에 다시 900선을 내주는 등 기관 매도 속에 2% 넘게 밀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459.28포인트 상승한 8930.3에 코스닥은 21.5포인트 하락한 887.81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증시 혼조 마감한 가운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론이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하며 국내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 시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종일 강세였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3조 3천억 원 넘게 동반 매도를, 기관은 3조 3천억 원대 순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각각 5%와 13%대 강세 속에 IT 대표주를 비롯한 반도체 관련주 좋은 흐름 보였고, 특히 SK그룹주 강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을 필두로 보험주, 항공과 유통주, 증권주, 삼성물산과 KCC 강세였습니다. 반면 석유화학과 전선주, 2차전지와 로봇 관련주, 철강과 해운주, 게임주는 약세였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41원 6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3: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부총리는 오늘 오전 먹거리 물가 안정 관계기관 협회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 물가 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강조했습니다. 구부총리는 중동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에너지 가격 상승의 여파가 이어지고 여름철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도 있다면서 유통구조 개선, 물가 모니터링 및 물가 정보 공개, 할당 관세 등 정책의 효과를 높이도록 관계 부처와 기관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거나 기업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대외 금융자산 중 대미 금융자산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준비자산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외 금융자산 잔액은 2조 4천억 달러로 1년 전보다 3,400억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 미국에 대한 투자가 1조 1,400억 달러로 전체 47%를 차지할 만큼 집중됐습니다. 올여름 전력 수요는 8월 셋째 주가 가장 크고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 발표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을 보면 오는 8월 셋째 주 전력 수요가 94.1기가와트에서 98.8기가와트 사이까지 올라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후부는 이달 29일부터 9월 18일까지를 전력 수급 대책 기간으로 정해 비상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웃도는 2.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2026 한국경제 전망 기회와 리스크의 분기점이라는 제목의 세미나에서 지난해 1.1%에 그쳤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7%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세계 반도체 시장의 호황 덕분에 올해 경상수지는 2,250억 달러, 약 330조 원으로 사상 처음 2,00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일부 재개된 가운데 홍해 우회로를 통한 원유 수송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1시 기준으로 우리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해 현재 국내로 원유를 운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 영남에 최대 60mm, 강원도에는 80mm, 호남에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최근 빅테크 주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지 우구심이 커졌었는데요. 오늘 새벽 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내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 일정이 밀리거나 취소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AI 거품이 아닌 AI 투자 시 병목 현상이 벌어질 때 주목해서 봐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AI 기술 개발의 이면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어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네, 오늘도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2: 네. 어제도 반도체, 오늘도 반도체였는데 주인공만 어제는 삼성전자, 오늘은 하이닉스였습니다. 코스피 오늘 5.4% 급등을 했습니다. 8,930에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 9,000도 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반대로 오늘 되게 좀 안 좋아서요. 마이너스 2.3% 하락을 해서 887에 마감이 됐는데 사실상 또 오늘 최저점이 거의 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또 오늘도 벌어진 K자 형태의 장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코스피를 끌어올린 거는 완전히 기관이었는데 기관이 4조 넘게 사면서 끌고 갔고, 역시 네. 기관에서도 3분의 2 이상은 금융투자 즉 ETF 자금이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외국인이 초반에 2조 가까이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또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가라앉게 하려는 식의 영향이 좀 있었는데, 종가로 보니까 1조 이하로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든 특징이 좀 있었고요. 반면에 개인이 오늘 3.3조 순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급등하면 개인들을 좀 파는 그런 모습이 오늘도 좀 반복이 됐고요. 코스닥은 최근 한 달 새 마이너스 27%.
3: 한숨을 쉬시는군요.
2: 예. 네. 왜냐하면 계속 코스닥이 잠깐 반등하는데 떨어지고 계속 이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되게 좀 모욕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코스닥은 코스피를 위한 현금 인출기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코스닥은 지금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바닥을 좀 계속해서 좀 더 내려가는 찾는 그런 상황이다. 걱정이 좀 많이 되는 대목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 잠깐 말씀드리면 장 초반에는 코스피 코스닥 다 한 2% 정도 상승하며 출발을 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좀 벌어졌고요. 오늘 코스피가 특히 이렇게 좀 좋았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뉴욕 시장이 오늘 혼조세로 마감되긴 했지만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론 실적이 워낙 좋았던 거. 그다음에 또 오늘 뉴욕 시장에서 국채금리도 많이 떨어지고 국제 유가가 4% 넘게 급락을 해서 거의 이란전쟁 전 수준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어줬던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가 좋았던 이유는 뭐 호재 만발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이닉스 ADR 상장 확정됐고 또 오늘 또 삼성전자가 ADR 얘기가 나와서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도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얘기 또 여전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뭐 노무라증권, KB증권, 뭐 다올증권 등등등등 국내외에서 반도체 주요 종목들 목표가 잇따른 상향 이런 것들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하이닉스 13% 올라서 291만 7천 원 마감이 됐고 삼성전자 5% 넘게 올라서 35만 8,500 원에 마감이 됐는데 장중에 닉스는 오르고 전자는 좀 떨어지면서 1, 2위가 잠깐 바뀌게 됐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다시 1위를 유지를 했습니다. 물론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계속 1위였고요. 수급은 오늘 기관의 중심으로 좀 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마이크론이 새벽에 실적 발표를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적뿐만 아니라 뭐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네. 있다고 하면서요?
2: 예. 일단 실적을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면 매출은 41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5%, 1년 만에 4배 반이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영업이익은 333억 달러인데 우리 돈은 51조 원. 이건 뒤에 왜 51조 원을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또 향후 가이던스인데요. 이번에가 이제 3분기인데 이제 마이크론 실적 기준으로 다음 4분기 매출 전망이 이번 기존의 시장 컨센서스보다 10% 이상 증가해서 500억 달러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414억 달러였으니까 거의 100억 달러 가까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좋게 나오니까 정규장에서 오늘 약보가 뵀거든요. 그런데 네. 시간 외거로 해서 15%가 넘게 폭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앞서 말씀드린 우리 반도체의 급등에 영향을 미쳤는데 오늘 마이크론 실적에서 중요한 포인트 한 세 가지 정도를 요약을 하면 영업이익률이 80%를 확정적으로 넘었다라는 거. 80.4%를 기록을 했고 매출 총 이익률 같은 경우는 84%까지 나왔습니다. 엄청난 그런 이익을 내고 있고, 두 번째가 SCA라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전략적 고객 계약인데,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LTE 장기후의 공급 계약, 이거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2: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마이크론이 지금까지 16개 기업이랑 이 SCA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보니까 자동차 회사들도 있고 합니다. 전체 물량의 한 3분의 1 정도를 이미 장기 공급 계약으로 좀 묶어놨고, 그다음에 금액으로 따지면 1,0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을 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다라는 거고, 이런 점들 때문에 이제 메모리 산업이 소위 말하는 경기 순환주, 시클리컬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매년 꾸준히 성장하는 성장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신호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 평가 방식도 기존의 PBR이 아니라 PER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오늘 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1: 그렇군요.
2: 그다음에 메모리 수요처가 데이터센터 외 이제 뭐 휴머노이드라든가 그다음에 자율주행 같은 자동차 분야까지 대폭 늘어날 것이다, 이거에 대한 계약을 오늘 실질적으로 마이크론이 보여줬다는 거에서도 결국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오늘 좀 갖게 한 내용이었습니다.
1: 와, 어마어마하게 들립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하는 그 ADR 관련해서 확정됐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삼성전자도 ADR 상장 기대감이 부상하고 있다고요?
2: 오늘 리포트까지 나와서요 더욱더 그런 기대감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일단 하이닉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7월 10일 날 45조 원 규모로 ADR 발행하는 게 확정이 좀 됐고요.
1: 네.
2: 그다음에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기대가 됐을 때 주가가 많이 오르고, 그게 확정이 되면 세론이 나오는 경우 일반적이었는데, 이틀 전에 주가가 한번 크게 떨어져서 그런지 오늘 주가가 말씀드린 대로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삼성전자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삼성전자의 해외 주요 파트너 0.7%를 갖고 있는 투자자 중에 아티잔 파트너스라는 펀드가 있는데, 얘네가 최근에 블룸버그랑 인터뷰를 이제 뉴욕에서 했는데 거기서 해당 회사의 임원이 삼성전자도 하이닉스처럼 ADR 상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미국 투자자들한테 삼성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투자할 수 있는 좀 편한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 이거는 상장사로서의 의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삼성전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ADR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해오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는 뭐 할 때가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좀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다 또 무게를 더 실어준 게 KB증권에서 받침으로 리포트가 나와서 해외 투자자들이 자기네 증권사에 삼성전자가 ADR을 상장할 거니? 할 것 같니? 뭐 등등등 하면 얼마나 할 것 같니? 등등등 언제쯤 할 거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2: 그거를 오늘 리포트에다가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합쳐서 목표 주가도 기존에 53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또 올리는 내용도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삼성전자 ADR에 또 바람을 넣었던 게, 얼마 전에 일본의 그 랜드플래시 글로벌 3위 기업이죠, 키옥시아, 이 회사가 우리도 ADR 상장할 거야 내년에, 이렇게 공식화했습니다.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사실은 AI의 가장 큰 수혜가 반도체고, 그 반도체의 가장 큰 지역은 아시아인데, 아시아에 있는 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TSMC 말고는 미국 투자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SK하이닉스의 ADR 상장을 계기로 삼성도 하고 키옥시아도 하고 또 다른 상대사들도 좀 하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일투면 소위 말해서 물 들어왔을 때 놓아줘야 된다는 이런 심리들이 이런 어떤 ADR 상장에 대한 분위기들을 좀 돋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최근 스페이스X 상장 계기로 성악개미들의 미국 투자가 크게 늘었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투자가 전체 투자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요?
2: 그렇습니다. 한국인들 해외 투자, 뭐 주식, 채권 뭐 다 합쳐서입니다. 이게 대외금융자산이 2조 4,396억 달러인데 전년비 10% 훨씬 넘게 증가를 했고, 이 중에 이제 미국 투자가 47%를 차지해서 1조 1,492억 달러였는데 1년 새 2천억 달러가 늘었고, 그다음에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고 1조 달러를 또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가 해외 투자하는 거에 절반이 미국이라는 건데, 역시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주식 투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2: 해외 증권 투자 중에서 미국 투자가 전체 67%니까 전체 해외 투자 중에서 절반이 미국인데, 그 전체 해외 증권 투자, 주식 투자는 3분의 2가 미국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미국에 쏠려 있는지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지난해 나스닥 20% 상승을 했고 코스피가 64%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악개미들의 미국 투자는 여전히 많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중국 투자는 5%까지 줄어들어서 2014년 이후 12년째 거의 매년 감소를 하고 있다. 이것도 좀 상대적인 그런 이번에 특징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서학개미들의 투자가 늘어난다는 경우는 결국 원달러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1,500원대 환율이 이제는 정말 뉴노멀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 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 될 것도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3: Money. 최근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IPO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확정해 화제입니다. 도대체 이 IPO가 뭐길래 시장이 이렇게 들썩이는 걸까요?

IPO는 우리말로는 기업 공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비공개로 운영되던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해 일반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는 공개 기업이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까요? 바로 글로벌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거대한 자금줄을 쥐기 위해서입니다. 스페이스X처럼 천문학적인 연구비용이 드는 기업들은 IPO를 통해 전 세계 투자자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단숨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상장하는 순간 치러야 할 대가도 큽니다. 첫째,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주식을 새로 찍어 팔다 보니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경영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의 속사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상장사가 되는 순간 재무 상태나 주요 경영 활동을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IPO는 투자자에게는 성장 기업에 탑승할 기회가 되고 기업에게는 더 높이 날아오를 발판이 되지만 동시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혹독한 검증이 시작되는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기록된 이번 스페이스X의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다음 무대는 또 어디가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IPO,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넘쳐나는 정보와 뉴스, 그 안에서 진짜를 찾아냅니다. 당신 곁을 지키는 최고의 경제 파트너,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AI 거품이냐 아니냐 늘 이런 논쟁을 하는데요. 이런 사이 AI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더 이상 AI 투자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AI 거품 논쟁보다 AI 기술 투자 시 앞으로 어떤 변수가 나올지를 고민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한 발 앞서서 화두를 던져주시는 분인데요. 오늘 김학주 한동대 AI 융합학부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그 요즘에 뭐 뉴욕 증시나 아니면 코스피 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반도체 관련해서 굉장히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좀 보이지 않습니까? 네네. 뭐 교수님은 또 여의도에도 오래 계셨고 한데 네네. 뭐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그러니까 반도체 시황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죠. 만약에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네. 아마 증설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의외의 어떤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이유는 네. 역시 뭐 그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데가 승자 독식 게임을 하는 거예요.
1: 네.
2: 더 위너 테이크스 잇 올 뭐 이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은 그들 빅텍들이 하는 업이 다 틀리죠. 그런데
1: 네.
2: 미래 바라보는 곳은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뭐든지 다 대답해 줄게요. 그러니까 원스톱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죠.
1: 아, 그런 업체들이요? 그런
2: 예,
1: 기업들이?
2: 예, 예. 그러니까 다 그걸 하겠다는 건데 네. 결국 뭐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 당신의 혈액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혈액을 보아하니 네. 아, 이거 뭐 지금은 이런 병이 없지만 네. 앞으로 이렇게 살다가는 몇 년 후에 이런 병이 걸릴 확률이 얼마고 그걸 네.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약을 드시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꾸세요. 뭐 이런 서비스가 굉장히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업체로 다 이제 몰려간다는 얘기죠.
1: 예.
2: 그러려면 정말 이 인공지능이 똑똑해야 돼요. 스마트해져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반도체를 더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 아.
2: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거죠.
1: 예.
2: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반도체가 아무리 비싸도 우리가 그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2: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반도체를 덜 쓰고도 똑똑해지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한테 너 대답을 왜 이렇게 써? 그러면 지금 모른다 그러죠. 근데
1: 네.
2: 만약에 걔가 그걸 대답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한다 그러면 그럼 나중에 조금 더 아주 그 효율화되게 인공지능을 디자인할 수 없지만 지금 그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1: 네.
2: 그러니까 일단은 반도체를 더 쓰는 그런 단계에서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네. 반도체 업체들도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다고 본다.
2: 네네.
1: 이 말이 되게 와닿은 것 같습니다.
2: 네.
1: 지금 말씀처럼 반도체 관련해서 병목도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인데
2: 네.
1: 교수님은 병목이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분야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2: 그렇죠.

0: 일단 전기 모자라지 않습니까?
1: 네, 그러니까, 전력부터군요.
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가 있는 지역에 전기 요금이 한 50개 주에서 13개 주가 이렇다 그러는데 한 5년 전에 비해서 267%가 전기 요금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른 거죠.
1: 그러네요.
0: 예, 근데 뭐 이런 지역이 확장되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가 더 많이 지어지고 있으니까.
1: 네.
0: 근데 사실 그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빅텍들이 전기 요금을 도매로 쓰지 않습니까? 그들은 할인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물어내나요? 서민들이 물어내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0: 예, 그러니까 작년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서 집에서 스키복을 입고 있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치인들의 눈의 가시가 네. 이제 그 해고하는 거예요.
1: 아, 해고요?
0: 그러니까 예, IT 직업을 이제 AI가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AI가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직업을 갖다 줄 겁니다.
1: 네.
0: 그렇지만 아직은 사람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이라는 게 등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뭐 아마존이라든가 메타 그리고 뭐 오라클, 셀스포스 이런 데는 AI가 인공지능 직업을 막 대체하고 있어요.
1: 네.
0: 그리고 특히 이제 메타 같은 데가 좀 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MCI, 그러니까 모델 캐퍼빌리티 이니셔티브 딱 그래가지고
1: 네.
0: 특히 이제 화이트 칼라 사무직 그 컴퓨터 앞에 렌즈를 딱 달아놓고 인공지능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 뭐 하지? 그러면 아, 일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그 AI가 대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리고 나 그걸 보다가 한마디 하겠죠. 왜 일을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이렇게 못해? 그럼 아웃.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지.
1: 아, 그 녀석이요? 그 녀석이 예, 예. 직원에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굉장히 약간 핀치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1: 예.
0: 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앞으로 이제 AI가 좋다고 하는데 이거 전기 요금 올려서 인플레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 사람도 이제 해고시키고
1: 네.
0: 이러면 이제 미국 대선도 2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거 좋다 그러는데 조금 천천히 하면 안 돼?
1: 네.
0: 근데 사실 그 2000년대 초반 IT 붐하고 AI 붐하고 그 차이가 뭘까요?
1: 뭘까요?
0: IT 붐은
1: 네.
0: 사실 뭐 투자가 되었으니까 뭐 인터넷 포털 만드는 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AI 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데이터 센터 짓느라고 엄청난 돈이 들어간 거예요.
1: 네.
0: 이건 달리는 자전거예요. 이거 만약 천천히 하자 그러면 그냥 자빠지는 거거든요. 오픈 AI가 망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럼 감당 못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좀 긴장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 한번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상반기에 서플라이즈 나왔어요.
1: 네.
0: 근데 1년 동안의 매출은 그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잘했는데 1년이 똑같으면
1: 네.
0: 결국 하반기에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1: 맞습니다.
0: 왜 그렇지? 근데 사실 그 브로드컴은 에이직에 있어서는 최고의 업체예요. 근데 걔네가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데다가 점유율을 뺏기는 게 있고 또 이제 에이직을 만들고 싶어도 TSMC가 증설을 안 해줘서 못 만드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에이직을 사는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비싼 반도체 사가지고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수익성이 안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저항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약간 좀 천천히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거고 이제 또 하나의 걱정이 됐던 건 우버라는 업체가 이 엔트로픽의 그 이 클로드라는 그 저기 솔루션을 쓰지 않습니까?
1: 네.
0: 근데 이제 1년 동안 이 배정된 그런 토큰을 4개월 만에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1: 네.
0: 아직 우버는 뭐 별다른 그런 성과를 못 냈는데 벌써 1년 동안 쓸 분량을 4개월 다 썼다는 얘기는 AI가 너무 비싸다. 왜 비싼가? 그러면 반도체가 너무 비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거기에 약간 지금 AI 진도 나가는데 저항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한쪽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지금 이 AI와 관련한 생태계를 그 AI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려는 업체들부터 그거를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들까지 두루두루 이제 전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0: 네.
1: 지금 병목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 주셨지만 그 병목을 좀 넘어서
0: 네.
1: 좀 근본적으로 이 시장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을 해 주신 거죠.
0: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1: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먼저 전력 병목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 종합적인 얘기를 조금 했는데
0: 네.
1: 이런 전력 병목이 생겨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스키복을 입고 했어야 된다고 하면은
0: 예.
1: 이게 뭐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면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대안이라든가 해법이 없습니까?
0: 일단 사람들이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발전 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네. 인공지능 자체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모두가 좀 에너지 효율적인 그런 폼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거죠.
1: 아, 전력망만 네. 더 짓는 게 아니라 효율도 높여야 되는군요.
0: 그렇죠. 네. 자기네가 전기를 덜 먹는 뭐 쪽으로 가는 건데 아, 일단 인공지능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쪽은 네.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 전송하는 거예요.
1: 아, 그렇습니까?
0: 그러니까 계산기인 GPU에서 네. 이제 그 HBM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그러니까 이제 그 훨씬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예. 데이터를 보낸다. 그럼 다 가는 줄 알아요. 근데 병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아. 그 동안에 전기는 다 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누설 전류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전기를 데이터를 보낼 때 이 가는 구리선에다가 수많은 데이터가 갈 거 아닙니까? 얼마나 저항이 심하겠어요. 네. 그 좁은 길에. 그러면 열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신호는 약해져요. 나중에 계산할 때 그걸 다시 증폭해서 써야 돼요.
1: 네.
0: 그러니까 이 거리가 전송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전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일단 뭐 GPU 안에 있는 그런 온칩 메모리, 그러니까 SRAM 같은 것부터 먼저 좀 더 쓰면 안 돼? 뭐 이런 움직임도 있고
1: 네.
0: HBM 갑자기 쓰지 말자 멀리서 갖고 오니까 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계산에 들어가는 전기를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SRAM을 쓰면 한 5에서 10. 근데 HBM 같은 외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뭐 이러면 한 1000, 100에서 1000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네, 체감이 확대네요. 네.
0: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전송거리를 줄일까 하다가 나중에 생각해낸 게
1: 네.
0: 이제 컴퓨터 인 메모리, 그러니까 메모리 안에다가 그냥 계산기를 집어넣자. 일체형으로 만들자. 뭐 네. 이런 거 있었어요. 예,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아. 거거든요. 전기를 덜 먹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1: 네.
0: 예, 근데 확실히 맞긴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 메모리에서 아주 예민하게 갖고 나와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근거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민하거든요.
1: 네.
0: 이제 그런 걸 잘하는 업체가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업체예요. 아. 1번 자료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1: 아, 이게 뭐 완전 서사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0: 네. 1번 자료를 보시면
1: 네.
0: 예, 이 마벨 테크놀로지가 왜 유명해졌냐면 원래 그 반도체 간의 어떤 그런 신호 전달 네트워킹에 있어서는 인피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1: 네.
0: 그 인피가 세계 최고의 업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데도 이 인피의 그 지적 재산권이 없으면 이 반도체 신호 처리를 설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인피가 이런 빅테크들한테 갑질을 하던 업체였었어요.
1: 그러니까
0: 그 업체가 네. 이 마벨 테크놀로지한테 인수됐어요. 2021년에.
1: 아, 그렇군요. 예,
0: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뭐 이제 브로드컴이라든가 AMD의 점유율을 잡아 나가는 뭐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거예요.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의 그 저전력 솔루션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지금 놀면서 전기만 허비하는 반도체를 없애자. 그러면 그 반도체를 공유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1: 네. 네.
0: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픽 타임에는 반도체가 10개가 들어간다. 근데 평소에는 6개만 쓰면 돼. 그러면 네.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겠습니까? 이 피크 타임에 서비스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10개를 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안 쓰더라도.
1: 네.
0: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레이저 통신을 한다. 그럼 멀리서 금방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그다음에 CXL 이런 것들은 이 반도체 메모리를 공유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GPU, CPU, DPU 자기네 나름대로 다 메모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네. 하지 말고 메모리를 한 곳에 두고 필요한 곳에 할당하자 이런 거거든요.
1: 아, 그러니까 네. 그 AI 뭐 렉이라고 하나요? 서버라고 하나요? 그 서버 안에 있는 네. 여러 메모리들을 여기 네. 있으니까 이걸 쓸 때는 네. 이게 썼다가 요거 안 쓰고 있으면 여기서 좀 갖고 오고 약간 그렇죠, 이런 그렇죠, 개념인가
0: 그렇죠.
1: 보네요.
0: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메모리를 공유하게 된다 그러면
1: 네.
0: 괜히 쓸데없이 전기만 허비하는 그런 메모리 반도체를 제거할 수 있다. 그러면 전력도 네. 그만큼 세이브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CXL 관련된 그런 해당 기업들을 보면은 한번 이번 자료를
1: 네,
0: 볼까요?
1: 네, 이번 자료 보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콩하고 유튜브로 네.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CXL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거리는 더 떨어져 있어요. 아. 그럼 고속으로 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신호를 고속으로 보내다 보면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약간 좀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트랄랩스 같은 데는 네. 그러니까 그 신호를 복원시켜 주기도 하고 네. 다시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오류가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CXL을 뒤에서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업체고요. 네. 이 램버스라는 업체는 아무래도 고속 신호처리를 하려면 그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주관하면서 특히 이렇게 고속으로 보낼 때 만약에 한 곳에 이제 그 교통 체증이 몰리면 네. 그러면 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이제 교통을 곳곳으로 분산해 주는 뭐 그런 쪽의 역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CXL을 진두지휘하는 거는 빅텍들인데 네. 거기서 꼭 필요한 그런 도구가 이 두 업체가 한다. 그래서 이 CXL은 2028년부터 본격화될 거기 때문에 아직은 다 주가에 반영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전력이 부족하면 전력을 더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 저전력 효율 설계를 이미 빅테크들도 다 신경 쓰고 그렇죠. 그걸 예. 이미 준비하고 있다.
0: 근데 예. 그 지금 에너지 이피션트한 쪽으로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한다 그랬는데 네. 그 저전력 솔루션이 뭐하고 비슷하게 보입니까? 사실은 예, 반도체를 덜 쓰는 쪽이잖아요.
1: 아, 방금 그렇잖아요? 지금 닭살이 조금 돋았습니다.
0: 예,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뭐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1: 네.
0: 근데 이제 예, 이게 결국 나중에 반도체 덜 쓰는 쪽으로 진화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어차피 저전력을 위해서 진화하려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반도체 네. 덜 쓰는 쪽으로.
1: 예.
0: 그러면 미래의 이익을 현재로 갖고 오는 거나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을 많이 벌지만 나중에 네. 못 벌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버는 돈으로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 IT 기업들 보면은 다 M&A를 통해서 성장했어요.
1: 예.
0: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비메모리 쪽으로 기능성 반도체 쪽으로 더 이 돈을 투자해서 새로운 역량을 갖는 쪽으로 네. 발전을 하지 않으면 위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 아, 이거 방금 말씀하신 얘기는 뭔가 그 유포리아에 젖어 있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경각심을 그러니까 알리는 그런 메시지처럼 들리는데요.
0: 이렇게 네. 이제 시클크란, 그러니까 아주 경기 순환적인 돈을 버는 기업들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네. 그 돈으로 뭐 했어 갖고 이제 평가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돈 많이 번데
1: 잘 버는구나.
0: 네. 그거는 약간 좀 단편적인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1: 아, 어떻게 보면은 돈을 지금 지출하는 회사들이 지금 너무 많은 지출에 대해서 더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있는데
0: 네.
1: 저희는 그냥 잘 벌고 있으니까 조금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겠네요.
0: 물론 이제 뭐 종업원들과 나누는 것도 좋은데
1: 네.
0: 그거를 미래를 위한 재투자 이쪽을 또 신경 써야 된다 이거죠.
1: 그렇군요. 아니 이거 전력 병목 하나만 해도 이거 전력 병목과 관련해 가지고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병목이 또 이거 하나만은 아닐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저전력,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저기 발열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사실 인공지능도 이 열에는 쥐약이죠.
1: 네.
0: 열이 나면 결국은 데이터가 트랜지스터에서 3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좀 냉각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지금은 공냉식이 되게 많잖아요. 싸니까.
1: 네.
0: 근데 이거를 이제 점점 더 이 반도체가 컴팩트, 그러니까 아주 미세화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좁은 곳이라면 그만큼 데이터를 빨리 보낼 수 있고
1: 예.
0: 전기를 덜 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 반도체가 밀집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열들을 뺄 수가 없어요.
1: 예.
0: 그러니까 공냉식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물에 그 액체에 담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액체가 물론 전기를 통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회로에 손상은 안 주는데
1: 네.
0: 아무래도 액체라는 거는 이 저 열 전도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금방 식죠.
1: 네.
0: 지금의 액침 냉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서버를 담그잖아요. 그러면 그 액체 냉매가 뜨거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온도가 올라가면 그게 이제 25도에서 50도 사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안 올라가게 액체를 열 교환기로 계속 열을 빼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한번 3번 데이터를 보여주실래요?
1: 네, 3번 그림 보겠습니다.
0: 네, 그게 네. 이 볼티프라는 업체가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도에 도달을 했다. 그러면은 기화시킵니다. 그러니까
1: 50도인데 어떻게 네, 아 그럼 완전 돼요. 완전 압력을 가하나 보죠.
0: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분자라는 네. 게 네. 조금 더 느슨하게 결합돼 있으면 빨리 기화될 수 있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 낮은 온도에서 기화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거죠.
1: 아.
0: 만약에 기화가 된다 네. 그러면 주변의 열을 뺏어서 같이 가거든요. 그걸 기화열이라고 그러잖아요.
1: 예.
0: 굉장히 빨리 식힐 수 있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그냥 액체 상태로 두지 말고 기화시키자. 그리고 나중에 그 기체를 다시 식혀가지고 액체로 만드는 것도 예. 훨씬 더 그냥 액체를 식히는 것보단 기체를 식히는 게 효율적이니까.
1: 아.
0: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에 그 좋은 솔루션을 갖고 있는 게 볼티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아,

0: 지금 말씀하신 회사들이 다 그 상장한 기업이라고 지금 해서 시가총액도 다 적어 그렇죠. 주신 거네요. 데이터를 예, 이제 보면
1: 어떻게 보면 글로벌 1위 네. 기업들이죠.
0: 아, 그러니까 미래에 필요한 지금 어떤 차원에서 각각 병목들이 쭈루룩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한 솔루션 제공자로 네. 그 후보자들이 되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예, 예, 예.
0: 아, 지금 굉장히 그 뭔가 사고 싶어졌는데 일단은 예. 미래 기술에 투자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삼촌님이 예. 좀 문자를 주셨는데 경제를 알려면 최소한 경제쇼를 잘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경제 정보는 경제쇼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네. 교수님과 병목 얘기를 하고 전력 얘기했고 또 냉각도 얘기를 조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이런 신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은 전력 병목이랑 이런 부분이 좀 커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런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부족하다고 네. 보시는 겁니까?
1: 잘 지적하셨는데 사실 네. 지금 이제 제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에너지 효율적인 솔루션 많이 얘기했지만 네. 그걸 다 감안하고서라도 2030년경에는 뭐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이 지금의 두 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예. 이 에너지는 또 확충시켜야 된다 하는 건데
0: 네.
1: 근데 이제 요즘에 빅테크들이 어차피 지금 뭐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비싼 반도체 그냥 뭐 상관없이 쓰는 것처럼 전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리지 않고 그냥 전기가 있는 곳에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저기 뭐 온사이트 가스터빈 이런 걸 한대요. 그러니까 천연가스 발전소라는 게 굉장히 커다란 시설이잖아요.
0: 네.
1: 그걸 데이터 센터에 만든 소형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경제성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그거 어차피 전기는 만들 수 있지 않느냐.
0: 네.
1: 그러니까 이용 가능하니까 쓴다. 뭐 이런 식이에요.
0: 지금 막 전력망에 접속을 못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예. 접속 없이 내가 쓰겠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1: 경제성은 신경 예. 안 쓰고 일단 예.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나는 무엇이라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반도체 비싸도 쓴다. 막 이런 예. 것처럼 하는 거예요. 신재생 전기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사막이라든가 그 이 바다에는 전기 많죠.
0: 예.
1: 근데 그걸 갖고 올 수 없는 거 아니? 그게 문제. 송전망이 문제 아니겠어요?
0: 맞습니다.
1: 예, 근데 뭐 일단 데이터 센터를 글로 보낸다. 그리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갖고 올래?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또 추가 비용을 뭐 치르지 뭐. 아니면 그 뭐 정 안 되면 위성으로 보낼까? 그럼 위성을 통해서 갖고 오면 비쌀 거 아니에요?
0: 예.
1: 상관없어. 일단은 계산하자. 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뭐 풍력 같은 경우도 뭐 중국의 공급 과잉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0: 예.
1: 최근에는 그것마저도 약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까 이 빅테크들이 급하긴 급한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지속 가능한 모델은 아니잖아요.
0: 네. 그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0: 네.
1: 이 지금 전력 부족의 문제는 이 송전망의 문제예요.
0: 네.
1: 그러니까 전기 송전망을 더 이상 어떻게 설치할 수가 없어요.
0: 네.
1: 그럼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무엇이냐?
0: 네.
1: 그럼 일단 지역에다가 조그맣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의 이 전력 과부족을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 가동률을 뭐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
0: 네.
1: 그래야 과부족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0: 네.
1: 근데 그거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은 이 소형 원자로밖에 없어요.
0: 아, 그렇군요.
1: 이 소형 원자로를 네. 깔아야 되는데
0: 네.
1: 지금 소형 원자로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건설이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사 기간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길어져요. 그러면 그 나머지 그 늘어나는 기간 동안 다 적자죠.
0: 예.
1: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건 정부가 보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를 도입하기 위해서 옛날에 신재생 에너지에 보조금을 줬던 것처럼
0: 예.
1: 소형 원자로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0: 지금 정부가. 말씀하신 소형 원자로는 그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 예. SMR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1: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예. 이것도 사실 그 금전적인 문제인데
0: 네.
1: 그냥 뭐 빅테크들이 좀 돈을 더 집어넣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소형 원자로는 농축 우라늄을 쓰거든요.
0: 네.
1: 그거는 이 러시아 국영 기업밖에는 안 못해요. 독점 기업이라고요. 다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어요.
0: 네.
1: 전쟁 중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못 갖고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 미국 정부도 뭐 센트럴 에너지 같은 데다가 야 우리 그 자립하자. 그래서 보조금 줘서 막 지금 뭐 키우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 보면은 뭐 2028년, 2029년 그때 뭐 간신히 할 수 있다.
0: 네.
1: 그리고 그때 얼마큼 나오니? 그럼 요만큼 나와. 그러면은 사실 이게 대안이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러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그 농축 우라늄 기술이 없냐?
0: 네.
1: 아닙니다. 미국은

0: 이제 미국 저기 이 농축우라늄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고.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핵잠수함이다. 그러면 90% 이상의 그 농도의 어떤 그 농축우라늄을 쓰거든요. 이미 기술은 많이 발전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네. 소형 원자로 업체인 뭐 이제 빌 게이츠의 뭐 그 테라파워나 아마존이 후원하고 있는 엑스에너지,
1: 네.
0: 뉴스케일 파워 이런 데가 야 뭐 센트럴스 에너지 우리가 장기 계약해 줄게. 그러면 네가 얼마든지 확충해서 만들어봐. 그러면 가격도 훨씬 다운시키고, 예, 그리고 이제 빨리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왜 못하냐면,
1: 네.
0: 이 소형 원자로 업체가 그 보장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1: 아.
0: 그 적자 폭이라는 게
1: 네.
0: 개별 기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1: 예. 그러니까
0: 정부가 사실 그거 미국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천연가스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형
1: 네,
0: 그렇죠. 원자를 싫어한다고요.
1: 에이. 그러니까 아 정치적인 부분도 들어간 거군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당장 이용 가능한 거는 뭐 이런 천연가스나 신재생 같은 건데 그런 거는 사실 지속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지속 가능한 거 소형 원자로인데
1: 네.
0: 그게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지금 소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소형 원자로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밑에서 저점 매집하는
1: 네.
0: 그런 상황이에요.
1: 아까 그 소형 원자로도 공사니까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이해한 거는 네. 원래 공사라는 게 계약을 지켜야 되는데 못하면은 공사가 네. 지연될수록 지체보상금을
0: 그렇죠.
1: 물어줘야 되는데
0: 네. 네.
1: 소형 원자를 모듈 업체가 물어줘야 될 지체보상금의 그렇죠. 대상이 하이퍼스케일러면은 비용이 상상초월이겠네요.
0: 상상초월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시행착오라는 게 항상 네. 있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1: 아, 그거를 뭐 민간업체들끼리 네가 해라 그러면 그 일단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소형 원자로 업체는 하나 실수하면은 바로 파산이네요. 그런 상황에서는.
0: 예,
1: 그러니까
0: 예.
1: 이거를 그러나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키워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좋게 그 보조 같은 거를 해줘야 된다.
0: 지금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면 전기는 필수잖아요.
1: 예.
0: 근데 그 전기 사실상
1: 그렇군요.
0: 그 탄소 에너지를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1: 네.
0: 그것도 이 송전망을 극복하면서 쓸 수 있다는 게
1: 네.
0: 결국은 소형 원자로밖에 없는데
1: 아.
0: 그거를 사실 안전성도 다 검증이 됐거든요.
1: 예.
0: 근데 그거를 정치적인 이유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소외되는 뭐 그런 기분이
1: 원래는 그렇다면 원래는 그 부분을 지원하려면 더 지원할 수 있는데 소위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천연가스로 대표되는 그런 남부 지역의 그 정치적인 그런 걸 두고 있고 이러니까
0: 네. 네,
1: 정치적인 거를 좀 고려해서 오히려 소형 원자로가 더 주목받아야 되는 걸 못하겠다는 그 부분이 진짜 굉장히 뭐 날카로운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러면은 아까 그 초반에 말씀하셨을 때 아까 난방 얘기도 하셨는데 또 대규모 실업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실업을 보면은 인공지능이 아까 일자리도 결국은 많이 만들 건데 뭐 실업자도 나왔는데 이제 유난히 좀 마찰적 실업이라는 단어를 좀 강조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0: 예, 예.
1: 그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까?
0: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1: 네.
0: 예를 들어서 뭐 그 기계를 피지컬 AI다 로봇이다 그러면 얘가 똑똑하게 일을 하려면 좋은 데이터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그 데이터를 또 만들어야 되고 또 로봇이 잘못 일하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그 후유증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로봇의 정신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해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공지능이 앞으로 되게 쉽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자동차 부품 3만 개를 모르지만
1: 네.
0: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것처럼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쉽게 가져다가 누구든지 이웃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가 그 솔루션을 만들어서 부가가치 할 수 있는 뭐 그런 쪽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가가치들을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이 거래 플랫폼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파생되는 잡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1: 네.
0: 그런 거에 아직 우리 규정도 없고 사람들이 교육도 안 됐으니 거기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1: 네.
0: 그때까지는 인공지능이 IT를 대체하는 것만큼 마찰적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1: 네.
0: 하여튼
1: 마찰적 실업 그 이유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0: 그렇죠.
1: 이렇게 되는 건가요?
0: 그래서 뭐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뭐 나오고
1: 네.
0: 100년 전에는 농기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농민들이 야 농사를 기계가 지면 우린 뭐해 이렇게 생각했지만
1: 네.
0: 결국 사람들은 더 풍성한 일을 하는 곳으로 이제 재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1: 네.
0: 부가치 더 많아지고 예 그것처럼 그렇게 될 텐데 이제 그 과도기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근데 이제 인공지능을 결국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재교육을 누가 시킬까요?
1: 기계가 하나요, 저희한테?
0: 아이고. 예, 인공지능이 가르치죠.
1: 아.
0: 제가 대학 교수지만 예. 사실 교육은 앞으로 사람이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앞에 4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1: 예.
0: 그러면 저는 각각 다 수준이 틀린데 예. 누구를 대상으로 가르칠까요? 누구 수준에 맞출까요?
1: 아, 가상의 그 평균 학생이군요. 약간 비유를 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0: 되게 획일적으로 가르칠 네. 수밖에 없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0: 근데 인공지능의 그 장점이라는 거는 맞춤형으로 다 돌봐줄 수 있어요.
1: 네.
0: 그 사람의 그 상태, 그러니까 교육 수준을 금방 파악할 수 있고
1: 네.
0: 그 사람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저기 그 순서대로 가르칠 수 있고
1: 아.
0: 어떻게 보면 이 교육의 혁명이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 네.
0: 그렇다면 우리들은 야 이거 언제 다 배우나 생각하지만
1: 예.
0: 우리가 지금 챗봇을 써서 굉장히 똑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마찰적 실험이 발생하더라도 그 기간은 되게 짧을 것이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이제 인류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1: 네.
0: 결국은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있다고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어떤 그런 부가가치라는 거는 소수의 천재들이 만든 기술을 규제의 틀 안에서 썼어요.
1: 네.
0: 근데 이제는 누구라도 노력하는 자는 챗봇에다가 꾸준히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정답을 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천재보다 똑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노력하면 얼마든지 예,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요. 누구든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1: 네.
0: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1: 방금 하신 말씀은 그 얼마 전에 젠슨왕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네. 왔었을 때 네. 그 특정 분야에서 결국은 그 분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0: 네.
1: AI를 써가지고
0: 그렇죠.
1: 더 프로덕트를 만들면 더 생산성도 좋아진다. 그 말하고 약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0: 예.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여튼 우리의 그 경제의 어떤 그러한 체질을 봤을 때 지금은 어떤 소수에 의해서 소수의 천재에 의해서 이 경제 부가가치가 만들어지지만
1: 네.
0: 이제는 전방위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1: 네.
0: 훨씬 더 커다란 어떤 그러한 그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1: 네.
0: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이제 어떤 신기술이 많이 나오고 그 붐이 이제 깨지기도 했었고
1: 네.
0: 깨지는 전형적인 모습이 뭐냐면 신기술 특히 이제 산업혁명 나왔을 때 이제 그 기술을 받아가지고 자본가들이 막 만들 미친 듯이 만들어요. 만들면 다 팔려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 확장을 막 미친 듯이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그게 끊기는 이유가 뭐냐면
1: 네.
0: 결국 구매력이 떨어지잖아요. 그걸 다 못 산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 신기술이라는 게 자본가만 배를 빌려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1: 네.
0: 계속 높여주면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사고 그러면은 그 기술에 네. 더 투자되고
1: 네.
0: 선순환이 이루어지는데
1: 네.
0: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다 무너졌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엔 AI 같은 경우에는 AI가 사람들한테 충분히 부가가치할 수 있는 구매력을 안겨다 줄 것이다.
1: 네.
0: 그러면 거기서 돈을 더 벌고 더 AI 쪽으로 투자가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거죠.
1: 나 이제 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결국 그걸 이용한 많은 개인들이 그걸 네. 이용해서 더 많은 부가가치와 소득을 만들어내고
0: 네, 네.
1: 그게 또 돌고 돌아서 AI를 더 발전시키고 하는 방향으로
0: 그렇죠.
1: 갈 것으로 전망하신다는 내용이네요.
0: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네. 그 거품 붕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느 그 기술을 가진 특정 세력만
1: 네.
0: 이제 돈을 벌게 해줬는데 이 AI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뭐 노력하는 자에게
1: 네.
0: 이제 그 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라는 것이 경제 전방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더 커지고
1: 네.
0: 그런 것들이 더 AI로 다시 재투자되는 그런 쪽에서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1: 네. 아까 그 처음 질문할 때 우리나라 업체들에 대해서 지금 돈 굉장히 잘 벌고 있는데 불구하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0: 네.
1: 그런데 그거를 뭐 미래를 위해서 재투자를 해야 되고 등등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내 여러 기업들이 이런 AI 사이클에 정말 제대로 올라탄 것 같은데
0: 네.
1: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잘 적응하거나 대응하거나 아니면은 좀 잘 준비하고 있거나 뭐 종합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지금 한국이 가장 큰 어떤 그 핸디캡이
1: 네.
0: 출산율이 떨어진 거죠. 그럼 젊은이들이 더 똑똑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1: 예.
0: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좀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1: 네.
0: 사실 AI를 뭐 그 선도하고 있지만 전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1: 예.
0: 만약에

0: 우리는 사실은 SMR 관련해서 설계는 좀 늦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대신 우리는 그동안 원자로를 많이 지어봤기 때문에 어떤 그 열 교환기, 증기 발생기 같은
1: 네.
0: 그런 핵심 부품을 우리가 잘 제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거기서 어떤 그런 좋은 그런 어떤 이 수익 사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1: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나오셔가지고 뭔가 미래 기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여러 지적도 좀 해주셨고 좋은 얘기도 해주셨고 복합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금융시장에도 계셨고 학계에도 이제 계시고 하신데
0: 네.
1: 이런 사이클은 사실은 금융시장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처음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0: 네.
1: 너무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뭐 부담을 느끼거나 하는 분들도 많고 개인들이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막 질문도 저도 많이 받고 있는데
0: 네.
1: 교수님이 지금 같은 그런 증시에서 개인들이 특히 이런 AI와 관련된 이슈에서 뭐 조심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게 조금 있거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좀 짧게 말씀 가능하실까요?
0: 글쎄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굉장히 커다란 사이클이다. 그 이유는 인공지능이 어떤 그런 소비자들 일반인들한테도 충분히 구매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그들이 번 돈을 다시 인공지능에 재투자될 수 있고
1: 네.
0: 굉장히 커다란 경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는 이제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이제 뭐 예를 들어 반도체다 이거는 커머더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어떤 그러한 붐을 끝까지 탈 수 있는 게 뭘까라는
1: 아.
0: 생각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반도체는 지금 가장 뜨거운 호응을 받고 있지만
1: 네.
0: 사실 언젠가는 그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기술들이 계속 나올 것이고
1: 네.
0: 결국은 반도체를 대체한다는 게 결국 인공지능의 병목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반도체를 공유한다든가 아니면 그 레이저 광통신 대표적이죠.
1: 네. 그러니까 그런 기술 여러, 같은 거.
0: 예. 그러니까 예. 그런 반도체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아니면 전력을 만들어 주는
1: 네.
0: 뭐 그런 쪽으로 투자를 이렇게 옮겨 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
1: 아.
0: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0: 네.
1: 김학주 한동대 AI 융합 학부 교수님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6월 25일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최상호 경제쇼를 하고요. 내일은 윤지호의 경제쇼 특집 윤쌤과 함께하는 투자 수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장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당사자의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억지로 시킬 수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양감사도 저지르면 그만이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이 속담에 나오는 감사는 조선시대에 둔 각 도의 으뜸 벼슬을 말합니다. 그 지방의 경찰권, 사법권, 징세권 따위의 행정상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종이품 벼슬인데 흔히 관찰사라고도 부르는 직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평양이라는 곳은 도가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의 도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양감사라는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뭐라고 말해야 올바른 표현이 될까요? 이때는 평안감사라고 해야 합니다. 평안도를 줄여서 그냥 평안이라고 부르고 이 평안도를 다스리던 직책을 가진 사람이 바로 평안감사가 되는 것이죠. 아마 평양과 평안의 발음이 비슷해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있는데요. 평안감사가 맞는 표현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뜻을 가진 속담으로 돈 피해 잣죽도 저시르면 그만이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서 돈 피는 돼지 가죽이 아니라 단비 종류 동물의 모피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는 것도 참고로 함께 알아두시죠.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아침까지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부터 또다시 소나기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강원과 충북, 영남 지역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그 전까지 예상되는 소나기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먼저 오늘과 내일 천둥, 번개가 치고 또 우박이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강한 소나기입니다. 우선 내일 아침까지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상당히 많겠고요. 강원도 쪽에는 최대 80mm 정도 오겠습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강원과 충북, 영남 지역에 최대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이런 등 중부와 경북 중심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시간당 2, 30mm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침수 피해와 하천 범람, 급류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적으로 15도에서 20도 분포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등 23도에서 30도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조금 더운 감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이 유입돼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보여서 운전하실 때 주의하셔야겠고요. 오늘 밤까지 중부와 경북에 강풍이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9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중동 사태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머물던 우리 선박 5척이 추가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들에는 우리 선원 총 21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한 척은 우리나라를 향하고 있고 나머지는 제3국행입니다. 어제 이어 이틀 연속 우리 선박들이 해협을 빠져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남아있는 우리 선박은 13척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부산시 기장군 대변항 남동쪽 42km 앞바다에서 990톤급 LPG 운반선과 충돌한 79톤급 어선이 침몰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실종됐습니다. 사고 당시 어선에는 8명이 타고 있었으며 6명을 상선이 구조했지만 이 가운데 60대 한국인 선장은 병원 치료 과정에서 숨졌습니다. 실종된 두 명은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선원이며 해경은 해군 인근 조업선과 함께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틀 연속 1,540원대를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후 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어제보다 90전 오른 1,542원 70전으로 집계됐습니다. 낮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한국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에서 남아공에 패해 32강 토너먼트 자력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멕시코에서 열린 남아공과의 대회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에서 1대0으로 졌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팀은 A조 3위로 조별리그를 확정해 남은 조별리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경우의수를 따져 32강 진출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약 한 달 동안 중단됐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 재판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2의 일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란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비상계엄의 준비 시기와 목적이 담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주요 증거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아 1심의 무기징역형이 너무 가볍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1차례에 걸쳐 102억 원가량의 정치 자금을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이를 불법 정치자금 기부로 보고 전 목사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경북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도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박도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씨에게 경북도의원 공천을 청탁하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과 충청, 영남에 최대 60mm, 강원도에 80, 호남에는 최대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와 동해 남부, 중부 먼 바다 그리고 제주 남쪽 먼 바다에서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진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7월 1일에 오찬을 함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권 내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이번 만남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가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로 입장을 정했다면서 국회 논의를 존중하기 위해 별도의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조해온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보안수사권을 불가역적으로 폐지할 테니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응수했습니다. 당매 복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당의 기강을 언급해서 징계 정치가 부활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소장파 대안과 미래는 지도부 총사퇴와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분석합니다.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0-1로 패하면서 32강 진출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인터뷰 코너에서 김대길 KBS N축구 해설위원, 김한수 KBS 기자와 경기를 분석하고 향후 전망도 해봅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현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 자, 어제 상황을 잠시 말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 이제 전 대표가 됐죠. 대표직을 이제 사퇴했는데 연임 도전을 위한 겁니다. 사퇴 변 말하면서 이제.

0: 이명 대통령을 36번 언급했습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 자,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뭘까요? 김수민 평론가.
1: 네. 정청래 대표는 친명 대 친청이라고 하는 네. 그런 구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본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맞서거나 혹은 비명이라거나 네. 이런 쪽이 아니라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더 잘 해낼 수 있는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네. 일맥상통하는 게 유시민 작가가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했던 얘기가 있죠. 뭐 ABC 그룹 얘기를 하면서
0: 네.
1: 이익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에 처하면 먼저 이재명 대통령을 버릴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0: 네.
1: 정청래 대표가 뭐 친명계라고 하는 사람들보다 자신이 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도울 사람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고 아직까지는 이재명 대통령 대 정청래 대표라고 하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0: 그래요. 근데 그게 조금 정면 대결을 피하고 그걸 너무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원하는 민주당원이라든지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희석시키는 네. 것 같긴 한데 뭐 정권은 짧다 이런 얘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몸과 말이 약간 좀 어긋난다 이런 저 분석도 있어요. 김기웅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2: 뭐 강약 조절을 좀 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0: 예, 예.
2: 저번에 이제 순방 갔다 오는 성남 서울공항에 갔었을 때 이제 90도로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0: 네.
2: 90도로 인사했을 때 친명계의 반응은 이거 일부러 속된 표현으로 먹이는 거 먹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36번 언급을 했는데 그만큼 의식을 하는 거죠. 전략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여튼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아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분인데 왜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지키겠다고 하는지 전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김민석 후보와 총리와 이제 네. 정청래 전 대표가 싸우는 경향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이른바 이제 반명으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프레임을 좀 희석하고자 하는 건데요. 이런 얘기를 할수록 상대를 좀 도발하는 양상으로 좀 치닫고 있지 않나 봅니다.
0: 끝까지 지킬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자꾸 얘기하나? 뭐 이런 그 오히려 반대 논리로
2: 그러니까
0: 생각할 수도 있고.
2: 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을 왜 본인들이 지키겠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라는 그 수식어가 대통령이라는 어떤 직함이 있지만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 분명히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고 좀 봐요. 공소 취소 문제를 더 이상 이거를 내세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심이 허락치 않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경고라고 하지만 이거 문제 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0: 네.
2: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피고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을 없애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 할 수 있다. 내가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0: 그래서 정청래.

0: 여기서 한번 이렇게 나갔다 돌아온 김민석 총리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가장 선명성이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이 부분인데
1: 네.
0: 오늘 아 이게 이런 입장을 밝혔구나 싶었는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랬더니 정청래 대표 환영한다. 시행령도 완전 폐지로 준비해달라. 이것도 사실 그냥 환영이 아니에요. 시행령에서 이렇게 약간 여지를 남겨둘 생각은 하지 마라 이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봤을 때 아주 냉기가 돈다고도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전당대회에서 이 이슈가 너무 부각되는 거를 사전에 조금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도 있다고 보세요.
1: 그렇죠. 이미 네. 이재명 대통령도 이게 보안수사권 문제가 현재 이 나와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소위 명청대전에서 중요한 사안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이라고 네. 했거든요. 그런데
2: 네.
1: 보통 보안수사권 없애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예외적인 허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사 개시는 경찰이 하고 이걸 보안수사에서 기소하는 이 과정은 검찰한테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뭐 학계라든지 변호사들이라든지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2: 네.
1: 그런 의미에서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 간의 입장차가 별로 없는 셈입니다. 근데 김민석 총리는 또 이재명 대통령하고 표현 자체도 다른 게 전면 폐지, 나도 폐지다. 폐지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 네.
1: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보안수사권 문제는 핵심 지지층의 판단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청래 대표 쪽에서는 저는 한편으로 의구심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당권을 교체할 경우에 그때는 보안수사권 지키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이재명 대통령과 친명계의 약한 고리라고 보고 보안수사권 문제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정면 대결을 피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2: 네네.
1: 측면 대결을 하는 거예요.
2: 예.
1: 골키퍼가 공중볼 처리에 좀 약하다라고 하면 그 상대편에서 계속 센터링을 올릴 겁니다.
2: 예.
1: 그렇듯이 보안수사권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건데 김민석 총리는 이 문제로 정면 대결을 해버리면 결국에 전당대회에서 불리해진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0: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도 네. 완전 폐지다 이거 갖고 너무 선명성 주장하면서 네. 거론하지 말자
1: 그렇죠 근데 예. 제 예상으로는 TV 토론이나 이런 거 할 때 계속해서 캐물을 거예요 보안수사권 진짜 없앨 거냐
0: 시행령에도 전혀 안 들어가냐
1: 혹시 당 대표 되시면은 당정협의 또 해가지고 보안수사권 살려내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0: 네. 계속 약속할 수 있냐
1: 그렇죠 그 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0: 그래요 자 근데 이게 이제 뭐 아까 김수민 평론가님은 대통령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사실 애초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장관 이런 정부 사이드에 계신 분들은 보안수사권이 좀 있어야 된다는
3: 그렇죠.
0: 생각이었거든요.
3: 네.
0: 근데 사실은 밀리고 밀리고 밀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권 아주 치열한 당권 싸움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김민석 국무총리긴 하지만 아직까지
3: 네.
0: 당대표에 나서는 사람으로서 먼저 어떻게 보면 선수를 쳤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보안수사권을 정말 없애는 걸로 가는구나. 당초에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장관이 생각했던 거에서는 그냥 그 강성 당원들의 뜻대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3: 우선적으로 그 김민석 총리가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최근에
0: 네.
3: 보안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대요. 전 처음 듣는 것 같은데.
0: 네.
3: 보안수사권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얘기를 했잖아요.
0: 네.
3: 그러니까 경찰이 비대해지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뭔가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검찰을 그렇게 악마하면서 수사권 주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말의 수사권을 주느냐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0: 네네.
3: 국민을 위해서 본다면 이건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허용이 예외적 허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민석 총리가 이거에 대해서 나는 폐지가 옳다고 줄곧 밝혀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0: 네.
3: 이재명 대통령과 뭔가 논의를 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당대표를 되기 위해서 지르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김민석 총리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시키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당권을 위해서 김민석 총리마저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지? 그런 생각이

0: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불행한 게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권을 잡기 위해서 원칙을 저버린다? 그럼 이거는 국민도 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을 넘어서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한쪽으로 본다면 아 김민석이라는 사람은 언제든지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본인의 어떤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정청래 대표는 이거를 다른 식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아니 원칙도 저버리네. 아니 당권 하고자 이재명 대통령과 뜻과 다르네. 그럼 당권 잡으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지키겠어? 이런 식으로 좀 공격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조금 스텝이 좀 꼬였다 이렇게 봅니다.
1: 자 어쨌든. 전당대회 내내 쟁점이 되는 거를 사전에 좀 그 완화하려는 막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을 우리가 해봤고요. 민주당 내에서 코어 지지층 논쟁도 붙었습니다. 자 김여준 씨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코어 지지층 지지가 빠져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자 반면에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은 세대별로 국정 지지도 당 지지도 떨어졌는데 이거를 코어 지지층이라고 분석하는 거는 유시민의 ABC론과 비슷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맞지 않는다 그거는. 그리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친명 쪽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코어 지지층? 그게 이 정도 상황에서 빠지면 그게 코어냐? 이런 그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과연 코어 지지층은 뭐며 지금 김어준 씨의 말의 어떤 타당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2: 한국 정치에서 가장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어떤 거냐면 네. 그 당의 지지율이 빠지는데 그 당이 무당층을 포함해서 여러 국민들에게 지탄받을 짓을 해놓고 이거는 우리가 더 세게 안해서 빠진 거고 지지층이 빠진 거다. 이게 전한길 씨가 펴던 논리예요.
1: 아, 그래요?
2: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지지율 낮게 나올 때 했던 말이
1: 더 세게 했어야 되는데.
2: 네, 더 세게 해야 되고 이게 지지층이 빠진 거다. 원래 지지하던 사람들이 빠진 거다. 이런 논리거든요. 이게 민주당에서 마치 거울상처럼 전한길 씨 논리가 김어준 씨 논리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런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 방송 즐겨보고 친청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이 있는데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왔을 때 본때를 좀 보여줘야겠다 하면서 지지 정당은 민주당을 누르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지 안 한다라고 누르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아마 여론조사 기관 관계자분들도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라고 했을 때 끽해야 1% 정도 아니겠는가 싶거든요.
1: 네.
2: 그렇다면 지지율이 빠지는 거는 이제 핵심 지지층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소극적 지지층들, 변두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또 대통령 선거 때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는 안 했지만
1: 네.
2: 취임 이후에는 잘하는데 라고 해서 60%대 지지율을 만들어주셨던 그분들 무당파 이쪽에서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가 빠졌다라고 대뜸 그렇게 나오는 거는 이건 성찰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점을 김영진 의원 입장에서 뭐 이걸 놓칠 수가 없었겠죠.
1: 네네. 네. 자 김경 대변인은 코어 지지층 논쟁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민주당의 이른바 전통적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1: 네.
0: 검찰개혁이요. 저는 그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방향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을 악마하고 검찰을 해체하는 거로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검찰을 그렇게 나쁜 놈으로 만들었는데 보안수사권을 준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얘기했던 흐름상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고 대통령이 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정청래 전 대표입니다. 그러면 어제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른바 지지자들은 지지자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바로 버린다 얘기했습니다. 그럼 자기 정체성이란 부분이 뭐냐? 검찰개혁입니다. 보안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폐지에 대해서 미온적인 사람 이거 하면 거기에 이제 패널로 등장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우리 편인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결국 사람에 대해서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은 가치나 어떤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거로 본인들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돌리지는 않았지만 팔짱을 끼고 있다.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다. 그런데 검찰개혁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1: 네.
0: 한찬식 민정수석을 임명을 하고 이뇨한 전 국민의힘 의원을 이렇게
1: 대한제약 십자사 회장
0: 하는 네. 부분에 대해서 이건 참을 수 없다. 과연 우리 편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검찰개혁 제대로 못하면 대통령이 나중에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친문이 친명이고 우리한테 네. 반명이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들의 입장이 맞다 그러다의 입장을 떠나서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던 논리에서는 나름 그럴듯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1: 예를 들어서 이제 김민석 송영길 나오고 정청래 나오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적자 논란이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민주당의 진짜 적통을 이어받는 사람이냐. 네. 나 정청래다. 나 송영길이다. 나 김민석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청래 대표 전 대표는 아마 그런 쪽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당원과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소구력이 있을까요?
2: 소구력이 별로 없을 거라고 그래요? 보여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여러 집권 여당이기도 하고 또 거대 정당이기 때문에 그 기로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같은 정당이 논쟁을 해야 될 거는 이를테면 부동산이 국민들 뜨거운 관심이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내부의 어떤 쪽에서는 우리도 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 좀 해보자. 뭐 세금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조금 보수화 노선입니다. 네네. 근데 다른 쪽에서는 우리는 서민의 정당이고 세입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집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뭐 미국 민주당에도 좌파 우파가 있듯이 그렇게 네. 논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 부동산이나 경제 문제나 민생 문제는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서든 관심이 있기 때문에 끼어들기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에서 쟁점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고 기껏 지금 잡히는 게 보안수사권인데 이것도 김민석 총리가 오, 나 폐지론자인데 해서 이제 무력화될 것이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남는 거는 제가 이미 눈에 훤히 보이는데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배신하고 정몽준 후보한테 붙었죠. 이거부터 시작해서 아니 정청래 대표는 그 정동영 파의 일원으로서 임기 말에 노무현 대통령 공격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난장판이 나지 않을까. 사실 예전에 이재명 대 이낙연 그 대통령 후보 경선 때도 이낙연 후보에 대해서 그때 탄핵하는데 동참하지 않았냐 이러고 얘기를 하고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뭐 옛날에 뭐 정통 노선은 아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서로 하는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결국엔 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근데 생각을 딱 해보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송영길 의원이 출마를 하는 게 김민석 총리한테 유리하다. 같이 네. 뛰는 게. 왜냐하면 TV 토론을 할 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정몽준 후보하고 합작했던 부분에 대한 공격을 하게 되면 근데
1: 송영길 의원이 훨씬 더 치열하게 할 수 있다. 강하게. 아니,
2: 정청래 대 김민석 구도만 되면 예. 김민석 그 총리가 좀 몰릴 수 있어요. 근데 송영길 의원은 그런 컴플렉스는 없거든요. 예. 다른 진영에 예. 간 적이 있다거나. 예. 그럼 예. 송영길 의원이 나서가지고 그럼 정청래 후보 당신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 아주 원색적으로 얘기할 수 네. 있다.
2: 그래서 김민석 총리한테 그렇게 말할 자격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갑자기 또 문득 그 생각이 듭니다.
1: 자, 김기흥 대변인께는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그 친명 진영에서는 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그렇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논리. 오히려 대통령과 맞서가지고 이 임기 초반에 이런 식으로 당과 여권을 이렇게 분열시키고 그거는 결국은 국정 안정에도 져야 될 거다. 이런 논리를 계속 펴거든요. 그게 더 많이 먹힐 가능성이 많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0: 그건 그거죠.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데 네. 정청래 대표는 도움이 안 된다. 이 얘기인데요. 근데 저는 이게 만약에 그러려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이른바 뉴 이재명. 그쪽 진영에서 말하는 뉴 이재명에 대해서 이게 네. 살아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우선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관련해서 선거 전에 깐 지난해 자기 대선 때는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고 다 그렇게 해놓고서 결국은 세금으로 집값 잡으려다 사단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이기는 시장 없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장 이기는 정부는 없죠. 그런데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고 했지만 정부가 시장을 이기는 경우는 몇 개월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선거에 지고 나서 부동산 관련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뉴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은 중도 보수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변화를 요구할 텐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닫아놨어요. 그렇다면 뉴 이재명이 설 공간은 없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사람에 대한 관점으로 귀결된 겁니다. 집권 여당이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퇴행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느냐 마느냐. 왜 이재명 대통령을 왜 지킵니까?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과연 나의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떤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를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적자론이란 게 네. 한계가 이 명확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적자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 자, 정청래 대표가 대표직 사퇴하고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친문 친청 세력 결집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이제 언론에서 하긴 했는데 자 그런데 청와대가 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 7월 1일 수요일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오찬을 함께한다. 참 오늘 김민석 총리 발표도 그렇고 청와대 오늘 발표도 그렇고 참 발빠르게 여러 가지가 돌아가서 아 이게 진짜 집권 여당의 차기 당권을 둘러싸고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데 이 오찬의 의미는 네. 뭐라고 보세요? 김수민 평론가님.
2: 지금 계속 이 패턴이요. 여당의 당내 투쟁의 패턴이 네. 상대의 약한 고리를 잡고 공격을 하면 그거를 맞받아치는 게 아니라 네. 무력화시키려고 해요. 아 그런 거 아닌데 우리는 다 한 팀인데 이렇게 무력화시켜. 아까 보안수사권 문제도 네네. 그거는 이제 공격은 정청래 대표가 하는데 슬쩍 떠보면서 공격을 하는데 이제 나도 폐지론이다라고 무력화하듯이 이번에는 또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관계 또 같이 이렇게 있는 것들 이런 풍경을 통해서 또 도전을 해오면은 청와대가 우리도 만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좀 자신한테 불리해질 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뭐 친명계나 이쪽에서도 꼭 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척을 지려고 하는 건 또 아니다. 이렇게 또 이걸 좀 수습해서 네. 그쪽에서 쟁점이나 전선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술을 펴고 있다고 보입니다.
1: 그래요. 김기현 대변인은 어떻게
0: 이게
1: 보셨어요?
0: 보면 점점 이재명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등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 본인이 순방을 끝내고 귀국하자마자 만난 사람이 송영길 전 대표, 송영길 의원이라고 하고 사실상 나가라는데 뭐 허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우선은 결선으로 가게끔 만드는 데 있어 도움을 주겠다 할 수도 있고 그 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바터적 그러니까 주고받는 형식으로 외교부 장관 얘기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지금의 지방선거의 패인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 심판한 거지 저희 국민들이 정청래 대표 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장 선거를 진 건 온전하게 이재명 대통령 탓입니다. 잘못된 선택. 명픽이라고 하는 정은호 후보에 준비되지 않는 면 그리고 부동산 문제 그리고 공소취소 특검 이 3박자가 어우러져서 오세훈 시장이 이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할 곳을 이기지 못하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해서 정청래 대표한테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게 김백이고 일종의 물타기일 수도 있는데 역으로 본다면 끊임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등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과 정청래와 김민석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세력 대 세력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아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아 공학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더 개입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양쪽 진영에 있어서 더 갈등 요소를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1: 네.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제 퇴원하고 당무 복귀 기자회견에서 당대표직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 갈등으로 힘을 소진해서는 안 된다. 당의 기강 확립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김경 대변님. 네. 기강 확립이 이른바 또 징계 정치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우선적으로 그 선거 때 있었던 네.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갔다. 네. 해당 행위입니다. 저는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0: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저는 그거가 한동훈 후보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가치중립적인 용어로 A 무소속 후보를 우리 국민의힘 후보 저희 국회의원들이 돕는다고 해당 행위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해당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윤리가 가동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그거를 후벼 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런 어떤 움직임을 보이니까 또 그런 식으로 윤리를 가동해서 거칠게 칼을 휘두르는 거 아니냐 했다면 그거는 제3자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한동훈 후보 측에서 한동훈 개에서 하면 안 되는 저는 워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저는 당 대변인 역할을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윤리가 가동돼서 정치의 공간이 점점 설 곳이 없어지는 과정이 그런 분위기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우선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러지 않도록 의원들을 좀 만들어가는 정치적 행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리고 당내 소장파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는 신뢰 잃은 리더십으로 당의 미래 기대할 수 없다. 자, 당원에게 그렇게 거친 물을 거면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전당대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김수인 평론가님 네. 어떻게 소장파에서 내놓는 이런 방안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2: 그러니까 총사퇴도 결국에 어떤 총사퇴를 강제로라도 시킬 수 있는 규정이나 제도는 없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당사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에 따른 것이고 일단 대안과 미래는 촉구는 하고 있지만 장동혁 대표가 이걸 수용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장 대표는 이미 결론이 뭐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올 초부터인가요? 그때 장동혁 대표가 물론 이건 진짜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안 하겠다는 차원이었지만 재신임 얘기를 꺼내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압박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이것이 지금은 재신임 승부를 안 하겠다는 거지만 네. 선거에서 지고 나면은 그때는 진짜 재신임 투표로 갈지도 모른다. 지금 당원들에게 본인 거취를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장동혁 대표가 사퇴는커녕 진짜 한번 당원들한테 물어보자.
1: 그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
2: 그런 카드를 던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할 가능성보다 오히려 거꾸로 갈 가능성도 있고 네. 저는 대안과 미래 같은 그 당내 그룹이 각오가 돼 있는지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 문제는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 반대파는 거의 분당을 불사할 정도의 각오를 하고 싸워야.
1: 그냥 끄적끄적거리는 정도는 네. 안 하는 일만 못하다.
2: 만약에 이게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정말 당원 투표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겨버리는 겁니다. 근데 네. 사실 이거는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긴 거지만 지지층 상당수와 또 전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장 대표가 졌고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의 그 권력을 잡고 계속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총선이 많이 남았을 때 오히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 반대파 쪽이 탈당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근데 꼭 그렇게 한다기보다 그런 각오까지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당내 투쟁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열기 이런 것들도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1: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는 한강 주변 도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하위차로엔 사고가 있고요. 사고 여파로 방화대교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동작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공항 쪽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으로도 영동대교부터 난지 나들목까지 쭉 밀리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성남부터 판교 분기점까지 4km 구간 정체입니다. 판교에서 일산 방향으로는 판교 분기점에서 청계터널 부근, 또 좀 더 지나 평촌에서 수리터널 사이 어렵고요. 더 가서는 안현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장동혁 대표 거취에 관해서 제가 김기영 대변인께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갈게요. 예. 오세훈 시장 보니까 아 이게 너무 이렇게 막 급작스러운 방식으로 하지 말고 좀 속도 조절 약간 얘기도 그 취지의 얘기도 하고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른바 이제 당권파로 분류는 됐는데 최근에 예. 보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뭐 귓속말하는 게 이렇게 또 상당히 스포트라이트를 네. 받더라고요. 왜? 정치인들 주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귓속말하면 정말 사진 기자들이 수백 장을 네. 터뜨리거든요. 많이 봤잖아요, 우리. 근데 자, 당대표 역할 높이 평가 6.3 선거 보고서에 대해서 쓴소리했고 난 보고받지 못했고 우리가 잘해서 이긴 거 아니라는 얘기도 했고 자 당대표 고치 문제는 의원들과 상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 짓겠다. 정점식 원내대표의 스탠스는 뭡니까?
0: 우선은 총의를 모아가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빠른 시간 내에 한다는 게 기자들 질문에 의하니까 1, 2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1: 그래요.
0: 그래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야죠. 원내 대표 아닙니까? 그렇다면 원내 구성원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장동혁 지도부를 거칠게 끌어냈을 때 그렇다면 누가 오느냐. 그러면 이제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됐을 땐 6개월 이상
1: 지금은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이상이죠. 내년 2월이 그렇죠. 돼야 6개월 이내로 들어가죠.
0: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장동혁 지도부가 끝난다고 하면 잔여 임기만 할 수 있는 당대표입니다.
1: 총선 공천권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0: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인 책임성을 가지는 사람이 이번에 나올 것인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장동혁 지도부가 만약에 배제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한동훈 개라 불리는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그거를 소위 말해서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있지만 한동훈 쪽에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한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하고 네. 그에 따른 그런 한동훈 계의 어떤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1: 네. 자, 정부가 조만간 호남과 충청권에 반도체 공장 짓는 방안 발표할 거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오늘은 이재용 삼성 회장과 회동을 합니다. 자, 국민의힘에선 산업정책이 정치 논리에서 좌우되지는 않는다. 이른바 관치 경제로 호남 쪽에 투자하는 거 아니냐, 막대한 투자를. 뭐 이런 비난을 하고 있고 민주당 측은 어떻게 이 입지 경쟁력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경제적 판단의 결과지 이게 관치일 수가 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자, 김수민 평론가님은 이 사안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 네, 일단 지방의 이 산업단지 조성하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또 네. 반도체 분야에서도 지금 수도권에서 이걸 다 소화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산업적인 이유도 중요하겠거니와 네. 국토 균형 발전 문제도 같이 깔려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 전에 언급을 했지만 사실 뭐 지금 비수도권 여러 지역들이 다들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오랫동안 더 어려웠던 지역은 이거는 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경부 축으로 우리나라 산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호남이 오랫동안 소외돼 있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호남에는 또 최근에 재생에너지가 많이 확충이 됐기 때문에 그 전력을 또 쓸 수 있는 어떤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뭐 어느 정도 필연적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다만 좀 남아있는 쟁점은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원래 어느 정도 인프라가 있었던 지역 그런 지역에 가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인프라는 비수도권으로 치면 충청도 그리고 영남 지역 쪽에 있었습니다. 네. 그 점에서는 좀 논쟁의 소지가 있겠다. 기업에서 그 점을 스스로 좀 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줄 필요가 있겠고 혹은 호남으로 일부 뭐 반도체 후공정이 간다. 그러면 또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가고 이런 것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호남 지역의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참 쓰면 좋겠다. 그리고 호남이 오랫동안 소외돼 있었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반도체 산업 말고 다른 어떤 산업은 없었을까. 예, 반도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인프라가 있던 쪽에 기업 입장에서도 좀 그걸 더 선호하는 측면이 있어서 근데 정치권이 그동안 그런 답을 잘 못 내놓은 것 같아요. 호남을 뭐 반도체가 아니라 뭐 다른 쪽에 이런 산업이 있는데 특히 그 산업이 어떤 사양 산업에 가깝거나 너무 전통적인 산업뿐만 아니라 신산업이라고 명백한
1: 좀 유망한 산업
2: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국토가 호남, 영남, 충청 등등이 이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는 이 큰 그림을 좀 잘 그렸어야 되는데 정치권에서 그 수준까지는 못 가지 않았나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1: 자, 김경 대변인.
0: 저는 좀 무섭습니다, 사실. 관치죠, 관치. 저는 나중에 이거 특검까지 할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회사에 회사의 어떤 경영에 있어서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는 이사회에서 만들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에서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임기나 아니면 총선을 앞두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고요. 반도체 산업을 반도체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클러스터. 클러스터라는 건 뭐냐면 집적이라는 거거든요. 모여 있어야 된다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망의 효율화 부분도 있고요. 물류비 절감도 있고 기술 혁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인재 확보의 용이성이 있는데 지금 보면 수도권까지가 그 난방 한계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인재들과 R&D 그런 어떤 연구에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없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호남 지역의 에너지 부분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재생에너지입니다. 근데 반도체는 굉장히 민감도가 나서 에너지가 굉장히 고율이고 되게 이게 일정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원전은 원전이나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에너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지리적도 있고 클러스터 반도체 산업의 특징적인 걸 살릴 수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빅사이클 아닙니까? 그러면 360조라는 거를 해서 지금 용인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되지 않았고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상만 땅 네. 보상만 제가 알기로는 4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데 용인 클러스터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추구 호남에 360조 원을 투입한다. 그렇다면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약간 꺾이거나 그럴 때는 이거는 그냥 고정비거든요. 이건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에 있어서 큰 사단이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게 기업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경쟁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호남에 대해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게 중론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다. 관치 경제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1: 만약에 이것만 짧게 한번 예를 들어서 용인에 하고 있는 거하고는 별개다 이렇게 청와대나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용인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까? 어떤 네. 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까?
2: 이런 의문은 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인의 클러스터 조성을 하는데 네. 거기를 꽉 채우고 넘칠 정도냐 뭐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칠 정도면 다른 지역에 지을 필요도 있겠고 호남도 후보지가 될 수 있겠는데 용인 클러스터를 다 채울 수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치에서 잘 소화가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네네. 이거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를 놓고 이 조율을 하고 큰 그림을 짜야 되는 문제인데 자꾸 이제 뭐 몇몇 지역에서는 좀 어차피 지역 입장이니까 좀 지역 이익을 앞세우고 네. 정치인들은 눈치를 보고 또 같은 당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역이 다르니까. 근데 이걸 큰 그림을 조율하지 않고 좀 이쪽에서 얘기하고 저쪽에서 얘기하고 이런 과정에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해봤다가 그다음에 플러스로 여기도 해본다. 이렇게 좀 덧대기식으로 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0: 그러니까 네. 제가 뭐 다른 사례일 수도 있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한 부작용이 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연기금이 지금 네. 주식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선거 직후인 지난 4일 이후에 14거래일 동안 6조 6천억 원치를 한꺼번에 팔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외국인은 팔고 연기금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주식이 떨어졌는데 통상적으로 이거를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자산을 네. 재조정, 배분 조정을 하는데 1월부터 5월까지요. 1조 원씩만 팔았었어요. 그런데 선거 끝나니까 확 파는 겁니다. 약간 부작용이 나는 거죠. 약간 결국은 시장의 영역에서 결정할 부분은 정부가 굉장히 인위적으로 선거 기일에 맞춰서 코스피를 굉장히 인위적으로 부양시켰다는 그런 지적을 피할 수 없는데 이 또한 아니 저는 이재용 그다음에 최태용 회장이 진짜 원해서 호남을 갔다고 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게 본질입니다.
1: 자, 지금 국회에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제 뭐 이틀 동안 하니까 오늘이 첫날인데 자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죠. 김수인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이 한성숙 총리를 지명한 이유는 네. 뭐라고 보세요?
2: 처음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총리 하마평이 나왔을 때 네.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꼽혔었고 두 사람이 차례로 대통령하고 어느 정도는 독대할 시간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 둘 중에 한 명 아니냐라고 했는데 좀 예상을 깨는 발표가 나왔고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민심을 좀 중하게 받아들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정치인 총리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 어쨌거나 지금부터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정부의 핵심 기조는 경제다라고 네. 하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부처가 아니라 경제 관련 부처의 수장을 총리로 발탁을 하고자 했고 또 여성이라는 점도 크게 아마 물론 청와대에서는 굳이 그런 여성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시대에 그런 얘기가 필요한가라고 했지만 근데 한편으로 뭐 이번 선거에 굳이 조금 추정을 해보자면 2030 여성 표심이랄까 이런 것들도 영향을 끼쳤잖아요. 네. 그런 것들까지 반영을 한 그런 인사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규영 대변인.
0: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볍게 보느냐에 대해서 비판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성숙 후보자가 어떤 능력을 보여줬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최근에 안 건 모두의 창업이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젊은이들의 창업 아이디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해킹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왜 안 집니까? 그것도 출근길에서 I'm sorry 하면 되는 건가요? 그게 말이 안 맞습니다. 국정의 2인자입니다. 국정의 2인자인데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으로서 1년 동안 뭘 보여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성이고 기업에서 일했다고 해서 그게 다 되는 겁니까? 그러면 냉정하게 보시죠. 처음에 강훈식, 정성호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정성훈 법무부 장관 보니까 마지막까지 검찰개혁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공소 취소 문제 관련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으로 돌아가서 친명계 좌장으로서의 활동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뭡니까? 자기가 데리고 일을 해보니까 강훈식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당, 자기 공소 취소, 그리고 또 비서실장이 중심에 돼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한성숙이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민심은 뭐냐면 한성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2030에 대해서 젊은이들의 표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성이라서요? 아닙니다. 부동산 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이란 가치가 있는데 이분은 다주택자라면서요. 마귀라면서요. 마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복사도 하면 안 된다면서요. 다주택자는. 근데 다주택자. 장관 해더라도 1주택으로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총리 시켜준다고 하니까 지금 뒤늦게 집을 팔았습니다. 이게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0: 보는가 국민적인 지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 자, 다주택 처분했다 요 관련해 가지고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질문하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답변 잇따라서 들어보시겠습니다.
2: 한성숙 후보자님이 재산이 많다는 건 다 알아요. 그렇죠?
3: 예.
2: 예.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진 돈 많은 후보자니 국무총리 자리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몇억 정도 손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과감하게 던져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3: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2: 그 집한채 갖지 못해 고통받는 서민에게 그저 그 자괴감과 무력감만 안겨줄 뿐이라고 보는데 한번 답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3: 네, 제가 다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민간에 있을 때와 그리고 공직에 있을 때에 굉장히 국민의 눈높이가 다르다는 부분들 잘 알고 있고요.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부분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관련된 말씀을 들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 자, 지금 한성숙 후보자 어쨌든 민간에 있을 때 눈높이 그다음에 공직에 왔을 때 눈높이 다르다.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다 처분을 했다. 야당 입장에선 네. 김부경 대변인 처분을 다 했으면 이슈를 그래도 계속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0: 아니 저는 장관 있을 때 예. 공직자의 신분과 처신과 총리가 됐을 땐 달라지는 겁니까? 보면 이분이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불법 증축 논란도 있고 다주택 보유 관련도 있고 그리고 또 검증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관례가 됐습니다. 뉴노멀이 됐는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도 보면요. 증인도 없고 참고인도 없었습니다. 이른바 산무청문회였는데 요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증인 없습니다. 그러면 본인 하는 말도 속된 표현으로 그냥 때우는 거거든요. 이틀 동안. 그럼 장관일 때 다주택자는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말하는 게 모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저는 다주택자가 나쁜 사람이라고 안 봐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주택자를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와의 어떤 거래를 하는 사람으로 폄훼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본다면 마귀 아닙니까? 마귀. 그렇다면 이 마귀를 왜 쓰냐 이거지. 저희 입장에서는.
1: 그것도 총리로.
0: 그렇죠. 왜냐하면 국정의 인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능력으로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 저는 진짜
1: 어떤 걸로 총리가 될 그 자질을 검증해 아니,
0: 그러니까
1: 왔느냐?
0: 저는 이분이 기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중소기업 벤처 장관 부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저도 모릅니다. 국민도 모르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 볼 때 이거는 사실상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민간인 신분인 이유로 했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이런 네. 말씀입니다.
1: 김수인 평론가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너무 자질이 안 맞고 네. 그냥 총리직을 이렇게 하는 거는 총리직을 대통령이 가볍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4: 도덕적이거나 도의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언론이든 야당이든 시민사회든 이 공

0: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좀 간소화하는 AI도 도입하고 이런 성과는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능력 면에서 너무 쉽게 폄하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여러 가지 뭐 불법 증축이라든지 우회 증여에 대한 의혹 이런 것들은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사안별로 좀 구체적으로 짚어나가야지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폄훼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1: 김경 대변인께 이건 짧게 여쭤볼 테니까 네. 짧게 좀 한 말씀해 주시면, 지금 법사위원장 갖고 원구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2: 네.
1: 뭐 많은 그 민주당 패널들이 법사위원장 그 내주를 확률 0%라 그러면
2: 네.
1: 다른 방식을 좀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2: 저는 이제 모든 권한을 가졌을 때 권력을 가졌을 때 책임도 뒤따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1: 네.
2: 문재인 정부 때 1기 때 상반기 때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문제가 많았죠.
1: 네.
2: 임대차 3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단이 났습니다. 저는 지금 법사위원장을 가진 상태에서 이게 6.3 지방선거 민심은 뭐냐면 독주하지 마라.
1: 네.
2: 야당을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해라. 대화에 타협을 하라는 게 전 민심이라고 봅니다. 저희도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도 회초리 맞았지만,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법사위 아니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그러면 저는요, 지금 노란 봉투법도 그렇고 지금 뭐 주식도 코스피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본인들이 이렇게 무리해서 했을 때 역반응이 많이 나는데 뒷감당이 과연 될까?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야 된다. 무엇보다도 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울 거다 저는 봅니다.
1: 네. 김수인 평론가님은 요 네. 시간이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0: 네. 사실 근데 저는 그 국회에는 어차피 주도권은 다수당한테 있는 건데 법사위원장 정도는 제2당한테 줄 수 있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1: 네.
0: 참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결판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이 원 구성에 있어서 유럽 국가들 합의제 민주주의가 강해서
1: 네.
0: 여러 정당들이 의석에 배분해서 위원장을 가져가는 반면에 미국, 영국 이런 데서는 다수파가 독식을 하고 있는데 어느 모델로 가야 될지, 우리나라는 이걸 여지를 터놓고 법적 제도적으로는 길을 안 잡아놨었거든요.
1: 네네.
0: 이걸 좀 정리하고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2살 건호와 동생은 유전적 이상으로 추정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호는 희만 발작을 동반하는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을, 동생은 발작을 동반한 스티븐 존슨 증후군을 앓고 있는데요. 형제 모두 스스로 호흡하기 어려워 위 삽관으로 영양식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24시간 가래를 제거해줘야 하는 엄만 두 아이 곁을 한순간도 비울 수 없는 상황. 아빠는 고물상에서 늦은 밤까지 일해보지만 계속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길어진 입원 생활에 점점 지쳐만 가는 가족들. 두 아이가 무사히 버텨주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건호 가족이 희망을 놓지 않고 내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용기와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강원도에는 약한 비가, 백령도에는 약한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 전국 내륙에 강한 소나기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양은 5에서 60mm 정도 되겠고요. 강원도 쪽은 최대 80mm 가까운 많은 양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나 밤에 서울, 경기 등 전국 곳곳으로 시간당 2,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침수 피해와 하천 범람, 급류, 또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린 지역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적으로 15도에서 20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온은 이 남부지방의 고창이었습니다. 29.4도를 최고로 30도에 육박한 남부지방에 비해서 서울은 24도로 평년보다 3.6도가 낮았습니다. 내일은 서울 30도 등 전국적으로 23도에서 3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산지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대부분 내륙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또 서해 중부 먼바다의 바다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중부와 경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내일 동해 먼바다와 남해 먼바다, 제주 먼바다의 물결이 높겠습니다. 한편 너울도 해안 쪽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태극기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베네수엘라를 두 번이나 강타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32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1-0으로 졌습니다. 32강 진출 여부는 남은 조별리그 경기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발발 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며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이를 환영한다며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약 한 달 동안 중단됐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특검은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월드컵 자력 32강 진출의 길은 사라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라인업과 후반 승부수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축구팀 0-1로 남아공에 패배했습니다. 일본 언론에선 몬테레이 참사라는 혹독한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팀 경기 분석합니다. 김대길 KBSN 축구 해설위원과 김한수 KBS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3: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마음이 좀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 방송을 하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자, 홍명보 감독이 내세운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캡틴 손흥민 선발에서 제외하고 오영규 선수 최전방에 세웠고. 자, 결과론적 얘기는 이제 나중에 차차 하고요. 일단 김대길 위원님이 보시기에 홍 감독이 이 라인업을 갖고 나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뭘까요?
4: 그건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이제 그 왜 그러냐면요. 네. 월드컵 직전에 A매치 친선 경기 할 때도 이제 손흥민 선수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선발로 넣는 게 지금 맞는 거냐.
3: 네네.
4: 안 그러면 상대가 조금 더 전반전에 이 에너지가 좀 뺏긴 이후에 후반에 들어가서 뭔가 결정타를 날리는 게 나은 거냐. 이게 좀 네. 논쟁이 있었어요. 이제 국내 전문가들끼리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손흥민 선수를 전반에 선발로 넣어서 경합시키기보다는 후반전에 넣어서 상대가 조금 에너지 떨어졌을 때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체인저 역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네네. 홍명보 감독도 그랬을 거예요. 지금 최근 친선전 경기하고 최근 이제 체코전, 멕시코전 두 경기 하는 동안에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을 면밀하게 체크를 했을 텐데 네네. 선발 출전에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역시 교체해서 뭔가 결정을 지어줬으면 근데 사실은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3: 네. 자, 그 구상은 나쁘지 않았는데 어쨌든 현실화돼야 이제 결과가 더 중요하잖아요.
5: 사실 이제 그걸 예. 바라보는 이제 외신들의 입장에서는 네. 가장 강력한 카드가 있는데 그 강력한 카드를 놓으면 많은 선수들이 이제 상대 수비가 예. 손흥민이 있으면 그쪽으로 모일 거잖아요.
3: 사실 공간이 생기잖아요.
5: 네, 체코전에서 보면 손흥민의 이동에 따라서 황인범이라는 공간을 창출했는데 갑자기 네. 선수를 뺐을 때 그 남아공의 입장에선 휴고 보로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이 없어? 그러면 누구누구를 막아.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다음 타겟이 이강인이었을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저 한마디 동맥경화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쓰임새가 있었지만 상징적인 이름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보면 메시가 골을 못 넣어도 메시가 나오고.
3: 그러니까요.
5: 호날두가 못 넣어도 다음 경기에 다시 뭔가를 해내잖아요.
3: 네.
5: 그런 의미에서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물론 고심이 있었겠지만 상대한테 먼저 기선을 제압당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3: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경기 볼 때는 몰랐는데 우리 첫 유효 슈팅이 후반 15분에 오영규 헤더였다 그러더라고요. 네. 유효 슈팅이 60분 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없이 전반은 유식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볼 때 후반 18분 남아공에게 이제 기습적인 선제 실점 허용했습니다. 좀 복귀해 보면 그때는 어떤 점이 아쉬웠습니까, 위원님?
4: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의 게임 모델을 홍명보 감독은 어떻게 세웠고, 그리고 브루스 감독은 어떤 게임 모델을 세웠는지 이걸 이제 봐야 되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복귀해 보니까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오늘 게임 모델 자체를 상대 진영의 볼이 좀 많이 머물러서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다는 게임 모델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경기가 끝나고 나서 데이터를 보니까 볼 점유율이 우리가 한 62%, 68% 수치가 높게 나타났더라고요. 그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볼 점유율이 높은 거에 비해서 우리의 결정력, 슈팅 숫자, 유효 슈팅 이런 것들이 남아공에 떨어졌어요. 근데 남아공 브루스 감독은 우리의 전력 두 경기 보고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막으면 충분히 골 결정력이 떨어지니까 충분히 수비해내고 카운터 때리겠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요, 다들 이제 생각은 저도 자 남아공은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강한 프레스 걸어서 나올 거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안 했어요.
3: 이기는 이기려고 하는 축구가 아니었어요. 처음에.
4: 근데 그 브루스 감독은 그야말로 백전노장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그게 홍명보 감독이 볼 점유율을 상대 진영 들어가서 오래 머물게 해서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겠다는 그런 게임 모델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리고 남아공 기다렸어요. 그리고 카운터 때렸는데 13번의 슈팅을 때려냈거든요. 성공한 겁니다.
3: 사실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위태한 순간이 훨씬 많았어요.
4: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결과론적인 얘기는 게임 모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그 싸움에서 홍명보 감독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 진영에서 볼이 오래 있으면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그 모델 설정은 좋았는데 패스 미스가 너무 많았어요.
3: 맞습니다. 그렇죠.
4: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선수들이 이제 저도 선수 시절 돌이켜보면 이제 조별 리그 예선할 때 세 경기를 한다면 세 경기를 모두 다 잘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팀도 한 경기에는 뭔가 팀 컨디션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 경기를 헤매게 되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컨디션 조절 실패가 판단력도 흐려지게 되고 패스 미스 많이 나오고 그렇게 게임 모델을 수행을 우리 선수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몸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렇게 무거울까 못 뛸까.
3: 패스 미스가 너무 많고.
4: 너무 많았어요.
3: 그 심지어는 뭐 특정 선수 얘기해서 뭐 하지만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자주 뺏기고 이게 한두 명 제끼고 공간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툭툭 걷어내는데 자꾸 막히고 그다음에 날카로운 크로스도 없고.
5: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흥민이 사라진 상황에서 우리 선수의 누구를 막아야 되느냐 보면 사실 이재성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부상으로 못 나왔고 또 황인범 선수도 제컨

0: 컨디션은 아니고. 그런데 앞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황희찬이라는 선수가 부딪혀봤는데 어? 이 친구는 생각보다 돌파력도 떨어지고 어? 이름값 못하네. 그렇게 되면 모든 수비수가 이강인 선수한테 가는 거죠.
1: 예.
0: 사실 어제 보면 잉글랜드하고 가나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케인이 공을 잡으면 잉글랜드 수비가 3명이 에워싸입니다. 예. 그러니까 케인도 결국은 뭐 하늘로 차버리고 결국 예. 0대 0으로 비기잖아요.
1: 예, 예.
0: 그것처럼 우리의 키플레이가 막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보면 후반전에 보면 물론 손흥민 선수도 상대방에게 슈팅 타이밍을 뺏기긴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반전에 좀 더 흔들어주고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외신들을 저희도 보면서 손흥민이 안 나왔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1: 왜냐면
0: 이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미국 가서 이제 그 활약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애슬레틱스나 팍스 TV 같은 경우에서는 아무래도 중계를 하면서 손흥민에 대한 활용도가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기기만 해도 되는 상황인데 멕시코가 이미 후반 5분에 골을 넣는 상황이 계속 이제 방송이 됐잖아요. 경기장에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데 왜 한국은 저렇게 지지부진하지? 그런 느낌을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은 어떠한 나름대로 게임의 그 규칙을 가져갔었을 텐데 우리 선수들과 감독 간에 서로 소화해내는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김대길 위원님, 일단 수비를 봤을 때 왜 이렇게 불안했습니까? 어떤 점이 문제였습니까? 수비 전반적으로.
2: 그러니까 이제 홍병보 감독의 게임 모델은 상대 진영에 볼을 많이 머물게 해서 이제 우리가 위기에 노출되지 않겠다. 그런데 이걸 전제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1: 예.
2: 그러면 이제 상대 지정의 볼을 가지고 우리가 있다가 볼을 커팅 당하면 바로 수비 전환해서 우리 후방 수비를 못 노려보게 해야 되는데 전방에 있는 공격수나 미들 선수들이 커팅된 이후에 그걸 압박을 가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남아공 선수들이 딱 잡으면 우리 수비 뒤에 김민재 선수 뒤쪽을 노려보고 때리는 겁니다.
1: 예, 예.
2: 그러니까 우리는 수비는 계속 쭉 물러나야 되고 그러면 이 상대가 볼을 잡게 되면 계속 역동작이 걸리는 수비 상황이 발생돼요. 그래서 불안했잖아요.
1: 네,
2: 예.
1: 네.
2: 그리고 또 전체적인 컨디션 상황이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수비할 때 보면 라인이 네. 다 붕괴됐었어요.
1: 라인이요?
2: 후방 수비와 미들 사이가 간격이 한 7m 정도 유지되면서 공간들을 서로 찾아서 위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예. 갑자기 미들이 수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비니까 상대가 슈팅 범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때리잖아요.
1: 그러니까 네.
2: 이런 상황도 발생되고 한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방 공격 수비 어떤 미들에서 어떤 수비 부담을 못 가져주니까 후방 수비가 다 밀려 받아버린 거거든요. 이래서 이제 불안불안한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1: 아까 위원님께서는 컨디션 조절 실패를 이제 지적을 하셨는데 멕시코 날씨 이것도 이제 우리가 변수로 그동안 좀 거론을 해왔는데 폭염 그다음에 남아공 선수와 비교해서 우리가 좀 더 불리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0: 근데 사실은 이제 선수 스스로가 얘기를 했는데
1: 예.
0: 김민재 선수, 뭐 이강인 선수, 그다음에 뭐 손흥민 선수 마찬가지였는데 날씨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본인들 직접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몬테라이라는 곳이 상징적인 게 얼마 전에 일본이 튀니지를 4대 0으로 한마디로 격침시켰던 그곳인데
1: 실력이 중요한 거군요.
0: 사실 온도도 비슷했어요. 근데 예. 오히려 오늘 온도가 한 2도 정도 낮았고 이제 예. 좀 어떻게 보면 습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기후 적응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정말 극과하게 차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이나 멕시코나 이쪽이 물론 고지대에 올라가면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랄까 유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또 이동 거리도 짧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과달라라에서 두 경기를 하고 넘어간 상황이고
1: 네.
0: 물론 1, 2차전에서 체력 소비가 있었다고 해도 거의 한 경기에 일주일 정도의 회복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조금 덜어낼 수 있었는데 이거 보게 되면 이번에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그 베이스 캠프가 밑에 약간 파추카라는 곳에 있는데 파추카에
1: 네.
0: 있다가 멕시코 시티 가서 경기하고 다시 파추카로 왔다가 애틀란타 가서 체코하고 경기하고 다시 돌아와서 몬테레이로 온 거거든요. 이동 경로라든가 체력적인 면이라든가 기후적인 요소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리하지 않았어요. 불리하지 않았는데 몸이 이제 아까 무거웠다고 김대길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전반적으로 컨디션 조절의 실패가
1: 네.
0: 확실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2: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선수들이 장기간 지금 합숙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예.
2: 그러니까 이제 환경도 똑같고 뭐 먹는 이 식사도 거의 비슷하고 이제 이럴 때 이제 선수들이 이런 거에 이제 한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우리 선수들이 나쁘지 않았죠. 체코전 역전승했고 멕시코전 졌지만은 경기 내용 잘했다고 칭찬도 예. 했었고 그래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조별 리그를 할 때 순간적으로 팀 에너지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2: 그거를 코칭 스텝에서 캐치하기가 힘들어요.

0: 그 선수들에 대한 몸 상태를 뭐 근데 오늘도 이제 얼굴 표정을 다시 이제 이렇게 리뷰해 보시면 네. 밝지가 않았어요 선수들이.
1: 아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네,
0: 전반적으로 그래서
1: 막 기가 살아나는 이 타이밍이 그렇죠. 아니었군요.
0: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떨어져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에서의 만남이 네.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1: 자, 3253님이 저 이제 청취자분들이 좀 많이 속상하셨나 봐요. 감독이 비기기만 해도 된다는 약간의 여유를 갖고 작전을 안이하게 짠 것 아닌지 선수 기용도 시험적으로 하고요. 분석 부탁드립니다라는 얘기 이제 하셨는데 아까 기용 자체의 실험을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는다 그러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아까 수비 부분을 봤으니까 한번 얘기를 해봤으니까 자, 한국 오늘 3-4-1-2 포메이션 기반 변칙 전술 이제 썼고 남아공 4-2-3-1 포메이션 자 썼는데 우리 미드필더진이 볼 배급이랄지 뭐 빌드업 과정 여기서 조금 드러난 문제점도 있습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3-4-3으로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이 측면에 있는 서령우 선수나 지금 이태석 선수의 몸 상태도 썩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1: 그러니까
0: 측면에서 날라오는 크로스의 질 자체가
1: 둔해 보이더라고요. 네, 뚫지를 못해요.
0: 크로스의 질 자체가 좋았으면 네. 분명히 오영규가 됐던 조규상이가 됐던 머리에 맞춰서 뭔가 뭐를 결정을 했을 건데
1: 네네.
0: 그런 장면들이 좀처럼 맞습니다.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측면 미들 선수들이 어떻게 유연하게 움직여주느냐에 따라서 경기 내용은 확 달라집니다.
1: 예.
0: 순간적으로 인버터 역할을 해서 미들 쪽으로 좁혀 들어오면서 숫자가 늘어나면 상대 미들을 장악할 수가 있고요.
1: 예.
0: 또 측면 쪽에 상대들이 계속 에너지를 쓰면 그쪽에 또 보강해가지고 할 수 있고요. 윙포드로 나가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유연하지가 않았어요. 이상하게 네. 두 경기 잘하고 마지막 경기에 그쪽 부분에서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 예. 예. 예. 그렇군요. 자. 아까 이제 수비 얘기를 전반적으로 김대길 위원님이 해주시긴 했는데 갑자기 김민재 선수를 빼는데 약간 부상이 있었나 봐요.
2: 뭐 경기 그 이후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어떤 곳에 약간 불편함을 호소했고
1: 예.
2: 이제 더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감독에게 빼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1: 네.
2: 그래서 사실 김민재 선수

0: 해설위원 말씀도 한 것처럼 어떻게든 김민재를 제끼고 그 위 뒤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김민재가 방어해야 될 공간이 너무 넓었어요.
1: 부담이 너무 컸죠.
0: 너무 컸죠. 네,
1: 전방에서 막아 좀 걸러줬어야 되는데 못 그러니까. 걸러줬어요.
0: 네, 황인범
2: 혼자서 다 막을 수는 네, 없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 네. 그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오늘따라 이상하게 간격이 많이 벌어졌고 그게 뭔가 플레이를 풀어가는데 경기 직후 바로에 그거니까 본인의 답답함을 가장 먼저 이야기했을 인터뷰죠.
3: 그래요.
0: 거기서 그런 면들을 보여줬고 아까 이제 그 공격으로 치고 나가는 면이 있었는데 옌스 카스트로가 왼쪽에 들어왔는데 이강인이나 굉장히 긴 패스를 넘겨줬을 때 네. 그게 만약에 잘 맞았다고 한다면 정말 화려한 플레이가 나왔을 뻔했었어요. 근데 묘하게 조금 조금씩 차이로 이제 패스 미스가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 놓치다 보니까 그 디테일이 떨어진 게 너무나 아쉽지 않냐. 그런 걸 보면 경기 한두 번 미리 네. 같이 손발을 맞춰봤으면 실전에서 그렇죠. 훨씬 더 잘 가용하게 쓸 수 있었지 않았나 싶고 결국은 이제 그 선수가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마지막 수비 위치에 있을 때도 결승골을 맞는데 그 앞에서 본인이 원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3: 그러니까요. 네. 김대길 위원님. 네. 그리고 막판에 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골 넣기 전에는 여기도 막 전방으로 갔다가 뒤로 빠졌는데 막판에는 남아공 수비가 거의 그 자기네 골박스 안에 거의 한 8명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 상황에서 양쪽을 헤집지를 못하니까 그냥 아주 무딘 그 느슨한 센터링만 그냥 네. 중간에다 올린가 다 걷어내거든요.
1: 그렇죠.
3: 야, 그건 그 수준은 그러니까 왜 선수들이 그 생각을 하면서도 그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1: 근데 이제 그거는 일단 그 전술적 제안을 우리는 실점 이후에 급격하게 받게 되는 거죠.
3: 예.
1: 이 경기를 비기든지 어쨌든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3: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1: 그렇죠. 일단. 남아공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 상황을 지속적으로 방어하고 하게 되면 소위 면역력을 갖게 됩니다.
3: 예.
1: 우리의 스타일이 어떻게 해서 날라오고 어떤 속도로 날라오고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방어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 또 한 방코트 안에 21명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요. 정말 좋은 기술 능력이 있는 선수가 있어야
3: 예.
1: 그 압박 공간을 파괴시키는데 그 파괴시킬 만한 선수가 우리는 없는 거예요. 솔직히 오영규 선수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기성 선수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준다면 항인범 이강인 선수가 그 좁은 공간을 파헤쳐줘야 되는데
3: 예.
1: 오늘은 또 잘 이것도 안 됐거든요.
3: 그리고 파헤치는 것도 옆에서 한 명 정도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더 용이하잖아요.
1: 그렇죠. 그리고 예. 또 하나는 축구에서요. 이제 저렇게 상대가 수비로 딱 돌아섰을 때는 측면에서 뭔가 해법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측면에서 하다가 볼을 뺏기더라도 카운터는 잘 안 맞아요.
3: 예.
1: 근데 중앙으로 찌르다가 뺏기면 바로 카운터 들어오고.
3: 그렇죠.
1: 예. 근데 우리가 중앙에서 뭐 하다가 뺏겨가지고 들어오고 뺏겨서 들어오고 이런
3: 반복됐어요.
1: 반복됐어요. 네.
3: 예. 예. 아, 그러니까 우리의 공격도 안 먹히는데 심지어는 그것이 계속 역습으로 이어져서 네. 위험했다. 아까 수비의 문제점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김한수 기자가 보기에 오늘 공격 전술상에는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었습니까?
0: 사실 아까 다 말씀도 하셨어요.
3: 예.
0: 슛을 누가 어느 순간에 쏴야 되는 자체가 예. 되게 불명확했던 것 같아요.
3: 그렇죠.
0: 뭐 보통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경기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고. 우승을 하려면 수비가 완벽해야 된다. 그런데
3: 예, 예.
0: 가장 기본적인 오늘 경기에 이겨야 할 상황에서 슈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점을 내준 다음에 상대 수비는 거의 뭐 10명이 다 들어와 있고 그럼 좌우 측면을 흔들어서 아니면 흔들다가 가운데 넣어서 뭔가 한번 빼서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3: 네.
0: 그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가 된 게 둔탁한 거죠. 예를 들어 손흥민이라면 뭐 가로지러 가면서 손흥민 존에서는 슈팅을 하고 아니면 옆으로 들어가서는 크로스를 올려주고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걸 하기에는 오영규 선수가 약간 조금 뭐랄까 둔탁하고 무뎌고
3: 예.
0: 그리고 보통은 뒤에서 이재성 선수나 황인범 선수가 그 역할을 좀 해서 풀어줬어야 되는데
3: 예, 예.
0: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막 통통통 튀어 다닐 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안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 수비가 두터워진 상황에선
3: 네.
0: 그걸 어떻게든 풀어낼 수 있는 열쇠를 만들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측면을 과감하게 들어가서 뚫을 수 있었으면 뚫어서 컷백이나 크로스를 주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거기서 셋피스를 얻어낼 수 있는 코너킥이라든가 프리킥 상황을 만들어서 정지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어떻게 뚫어야 될지.
3: 네.
0: 사실 그런 면에서 좀 오늘 그 홍명보 감독이 안타깝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라운드에 감독이 있는 거거든요. 아 지금 상황에서 이게 되지 않아. 그러면 사실 우리 K리그 보다 보면 가끔 이제 이정효 감독이 왜 그냥 스케치북에 들고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잖아요.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분위기를 바꾸려고. 근데 그런 면에서 약간 그런

0: 앞에 경기를 보면 그 아기레 감독 같은 경우에는 스로잉 장면도 막 맞고 축구의 흐름을 읽어가면서 자기 편,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에게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데 홍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약간 적극성이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몸이 무거운 것도 있었지만 홍 감독도 약간 너무나 좀 얌전하지 않았나. 이런 상황에서는 한 번쯤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감독의 것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1: 요 질문 한번 김한순 기자한테 먼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아프리카 팀 상대로 월드컵 본선에서 마지막으로 이긴 게 2006년 토고전이라고 해요.
0: 네, 제가 그 경기를 직접 봤습니다.
1: 아, 그때 취재 가셨군요. 네. 자, 20년 만에 아프리카 팀 한번 이기려고 그랬는데
0: 네.
1: 또 20년 만에 또 못 이겼습니다. 우리가 남미 팀한테 약하고 아프리카 팀한테 약하고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0: 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 독일과의 그 독일 월드컵 때 토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년 전부터 취재를 하면서 봤을 때 아데바요르라는 선수가 있었고 오토피스트라는 감독이 있었는데 그 안에가 뭔가 꽉 짜여지지 않은 한마디로 느슨한 관계 선수와 감독 간의 관계도 그랬고 협회와의 관계도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팀인가 지금 20년이 지나면서 아프리카도 네이션스컵을 하고 또 아프리카 선수들이 유럽의 리그에 진출을 하면서 점점점 체계를 갖추어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특히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에게 시야에 잘 들어오는 팀은 아니었어요. 남아공 월드컵을 개최하긴 했지만 잘 들어오는 팀은 아니었는데 이 팀에 대한 정보 부족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남아공은 피파 랭킹이 낮기 때문에 22와 62가 붙으면 그냥 객관적으로 아 쟤는 1승 상대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었어요.
1: 그렇죠. 예.
0: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아프리카 그 지역 예선에서 시조에서 나이지리아를 이기고 올라온 팀입니다. 슈퍼 이글스 그 나이지리아를 이기고 올라왔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게 국내 리그가 강하던
1: 한 칼이 있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런데
1: 예.
0: 거기에 대한 우리의 부족 뭐랄까 정보 부족이 되니까 뭐 모코에나 선수가 못 나와 뭐 지완의 선수가 못 나와 그러니까 아 미드필드가 좀 느슨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사실 중원 싸움에선 졌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정보 부족이 아닌가 싶고 그 당시에 토고를 이길 때는 우리에게 확실한 슈팅을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천수 선수가 먼저 동점골을 때려놓고 그 다음에 안정환 선수가 그 역전골을 넣으면서 그야말로 스트라이커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렇게 과감한 슈팅을 때리는 선수가 없었던 거죠.
1: 이천수 그때 프리킥 아니었나요?
0: 네.
1: 프리킥하고 이러고 다녔죠. 이러고 다녔는데 자 김대길 위원님
2: 네.
1: 그러니까 우리는 징크스란 표현을 쓰는데 우리 축구의 특성상 그래도 유럽하고는 강호들하고 붙어도 막 이태리하고도 이기고 막 포르투갈 이기 스페인 이기 막 이런 걸 했는데. 네. 이렇게 남미 팀한테 그 약하고 아프리카의 유연성에도 약하고 이게 약간 우리의 특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2: 그러니까 이제 현재 축구는 이제 유럽의 축구의 모델링을 각 국가 각 대륙이 다 하게 되죠. 예전에는 아프리카 스타일의 축구가 있었고 남미 축구의 스타일이 있었고 유럽의 축구 스타일이 있었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다 좀 믹서가 됐어요.
1: 네.
2: 단지 다르다면 그 대륙별 그 지역별의 다른 체형의 특성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선수들은 정말 그야말로 타고난 그야말로 신이 내려준 어떤 체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잖아요.
1: 그러니까 유로파들이 많잖아요.
2: 그런데 그렇죠. 그 선수들이 유럽에 많이 진출하지 않았을 때는 조금 특유의 이 아프리카 특유의 뭔가 특성은 있는데 세련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들이 유럽은 많이 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그 타고난 체질에 유럽의 축구에 선진 축구를 배우고 하니까 훨씬 더 좋아지는 거고 남미 선수들도 대부분 남미에 있지 않고 대부분이 유럽으로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떤 그런 축구의 현대 전술을 배우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선수들의 뛰는 폼과 이 볼 드리블 하는 것과 외국 선수들이 하는 것과는 똑같은 건데 뭔가가 틀려요. 미세하게. 그런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1: 그래요. 자 아까 제가 뭐 비슷한 얘기를 한번 하기는 했는데 이제 우리가 상대방이 저쪽에 수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시면 끌어내려고 볼을 옆으로도 이제 주고 뭐 뒤로도 좀 주고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끌어들이려고 그럴 시작은 한 것 같은데 저 남아공 선수들은 안 오는데 시간은 급해 죽겠는데 계속 옆으로 왔다 갔다 해서 좀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한두 명 제끼고 공단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자기가 실수할까 봐 서로 책임 안 지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도 좀 화가 난 상태에서 그런 시각도 보이더라고요.
0: 근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남아공 입장에서는 앞에 그 멕시코와의 경기를 봤을 거예요. 멕시코의 경기를 보면서 손흥민이 있고

0: 있고 누가 있고 뭐 조기성이 있고 한 상황들을 막는 장면들을 봤을 거란 말이죠.
1: 예, 예.
0: 그렇게 된다면 나올 때 뭐 휴고 브로스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자 수비는 이렇게 해. 이 포메이션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빈틈이 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든 정말 과감하게 파울이라도 각오를 하고 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은데 이 한 점이라는 게 되게 미묘하잖아요.
1: 네.
0: 우리가 한 번의 공격 찬스를 살려서 동점을 만들면 바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저 빈틈을 찾고 정말 예리하게 과감한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과감하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카운터택을 맞았을 때
2: 공간이 많이 생기니까.
0: 공간이 많이 생기고 또 우리 선수들이 몸이 그 컨디션이 좋았다면 그걸 충분히 따라가서 코트가 가능했을 텐데 오늘 전체적으로 전반전부터 몸 상태가 무거웠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의 체력 부담이라든가 이것들을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가 싶어요.
1: 옛날에 우리가 좀 감독 중에 비난을 많이 받았던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이잖아요. 그 정치인 중에. 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삼선 의원 출신 네. 남양주에.
3: 축구 좋아해요.
1: 축구 좋아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축구에 대한 얘기 많이 정치 프로그램에 출연해가지고 제가 축구를 하도 좋아해서 그때 약간 축구 뭘 했어요. 대회를 뭐 올림픽이었는지 뭔지. 그래서 질문을 했더니 최재성 전 의원이 클린스만 감독의 스타일을 제가 한마디로 딱 규정을 할까요? 그래가지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해줘요 축구래요. 그래서 해줘요 축구가 뭐냐 그랬더니 네. 감독이 무슨 전술을 쏴가지고 이렇게 막 주도 면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손흥민 해줘, 이강인 해줘, 김민재 해줘, 그게 해줘 축구래. 그러니까 네. 감독은 그냥 우수한 선수들만 데리고 있고 네. 어떻게 해주겠지.
3: 네.
1: 그 최재성 정무수석의 얘기도 좀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술의 부재를 얘기하는 거
3: 그렇죠.
1: 같아요.
3: 그렇죠. 클린스만 감독은 조금 게을렀죠. 예. 국내에 머무는 시간도 적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지면서 사실 클린스만 감독 하면 선수 시절부터 이제 상당히 훌륭한 축구인이다 이렇게 봤는데
1: 골게터였죠.
3: 막상 예. 국내 대표팀 감독을 맡았는데 이거 하는 거 보니까 영 게을러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밉게 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전술적인 디테일한 것도 만들지도 않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머무는 시간이 적으니까요. 네. 선수 파악도 안 하고 뭐 이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네. 대표팀을 많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 정말 최대 좋은 지금 멤버다 이제 하는데요. 우리가 봤을 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외국 팀들 봐보십시오. 그들은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다 합니다. 예, 네, 손흥민 같은 선수가 다 해요.
1: 예.
3: 그러니까 이게 해줘요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예. 이제 그 좋은 자원들이 있을 때 감독이라는 역할은 그걸 어떻게 잘 끼워 맞추느냐 이제 이런 역할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 대표팀은 해줘요?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1: 그래요.
3: 예. 네, 그러니까 이
1: 객관적인 전력으로 봐도 우리가 좀 우리보다 훨씬 강한 팀이
3: 그렇죠. 월드컵 본선 가가지고 우리가 8강을 목표로 한다면 더 예. 좋은 선수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손흥민 같은 선수, 이강인 같은 선수, 뭐 항희찬
1: 한 6-7명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3: 한 20명 있어야 됩니다.
1: 아,
3: 그러니까
1: 그래요?
3: 일본이 지금 네.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지금 선수들 봐보십시오. 거의 다 유럽에 나가 있는 애들이고
1: 예.
3: 또 그들이 빠져나가도 한 50명 정도의 탭스가 있어요.
1: 그렇게 두터워요?
3: 네. 바로 들어올 수 있는.
1: 오.
3: 그러니까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제일 걱정스러웠던 게 선수들이 지금 대체 불가라고 하는 선수들이 부상당해서 누가 할 거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일본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출발점은 우리가 선수 육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한번 되돌아 봐야 됩니다.
1: 일본이 오래 준비했군요.
3: 아, 걔들은 유럽의 사무소도 갖추고 있고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 관리도 하고 컨디션 체크도 하고 또 그 구단들과 면밀히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선수들 착출을 또 원활하게 하고
1: 뭐 자기네 국내 리그도 오랫동안 준비했잖아요.
3: 지금 J리그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는 네. 비교가 안 될 만큼 양적 질적 팽창이 돼 있죠.
1: 그래요.
3: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한 10년, 15년을 준비해서 지금의 일본이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1: 그러니까요.
3: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표팀,
1: 없는 것 같아요.
3: 네, 대표팀 감독이 뭐 해줘요 하는데
1: 예.
3: 해줘요 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1: 그래요?
3: 네, 해줘요.
1: 그 정도 아니에요. 되려면 손흥민이 한 20명은 있어야 되는군요.
3: 그렇죠. 그 정도가 있으면 뭐 감독이 없어도 자기들끼리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0: 네. 지금 사실 그 말씀이 비슷한 게.
1: 예, 김한수 기자님.
0: 우리 김민재 선수를 가운데 두고 3백을 예. 구성한다, 4백을 구성한다 할 때 김민재라는 선수가 뮌헨에 있을 때하고
1: 네.
0: 대표팀에 돌아왔을 때 그 옆에 있는 선수의 무게감은 다르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지금도 뭐 김민재 선수 인터뷰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이렇게 해보자라고 하는데 물론 우리 선수들은 배우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1: 예.
0: 근데 뭐 항상 얘기하지만 국가 대표는 물론 배우 더 계속 배워야 되겠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0: 자기가 실현을 하고 자기가 증명을 해야 되는
1: 증명하는 자리죠. 특히 월드컵은.
0: 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선수들의 그거는 인구가 주니까 당연히 당연히 우리 선수들의 수급도 더 줄어들 거고 그런 상황에서 경기력을 유지하는 거는 점점 더 힘든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약간 곁가지로 네. 벗어나는 얘기인데 네. 김대길 위원님. 네. K리그의 열기는 대단해요, 또.
2: 대단하죠.
1: 그죠? 네. 그 열기는 대단해서 네. 저도 어떤 아는 젊은 분이 저보고 한번 운동장에 나가보자고 얼마나 재밌는지 해서 7월 며칠 날 표 자기가 예약할 테니까 같이 가자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한번 가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K리그 열기 이거를 좀 살리면서 좀 아까 일본처럼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일단 뭐 재정적 상황들이 좀 안정이 돼야 되겠죠.
1: 아, 그래요?
2: 왜냐하면 일본은 지금 중계권료만 하더라도 조 단위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2: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이제 K리그의 선수층 자체도 이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이 상향 평준화가 됐냐면 그게 아니에요. 하향 평준화 됐습니다.
1: 아, 그래요?
2: 팀 수가 늘어나고 해서 좋긴 한데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국내 선수들 대비 이 프로 구단에서 소화할 수 있는 선수 이거 봤을 때 이게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지금 이제 순위 경쟁을 하는 것도 보면 그런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1: 아, 그래요.
2: 지금 이제 가면 재밌다고 하는 것이 순위 경쟁을 치열하게 하거든요. 왜냐면 일방적으로 한 세네 팀이 쫙 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안 돼버렸어요.
1: 예. 예.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더 흥미롭긴 한데 지금 이 아시아 클럽 대항전을 보면 우리나라가 뚝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1: 많이 밀리는
2: 거. 많이 밀리고
1: 중동 팀들한테도
2: 중동한테도 밀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저쪽 태국 이 선수들한테도 사실은 그런 거 그 선수들이 구단에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1: 그러네요.
2: 이게 지금
1: 한국 축구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네요. 어떻게 보면
2: 그렇죠.
1: 중흥기인 것 같으면서도
2: 그렇죠.
1: 예, 네. 어떤 전환기인 것 같아요.
2: 네.
1: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월드컵 얘기로 돌아와서요. 김한수 기자께 여쭤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뭐 조 3위 중에
0: 네.
1: 12개 조 중에 8개 조의 3위가 이제
0: 네.
1: 32강에 우리가 좀 구차하긴 하지만 그렇게라도 어떻게 한번
0: 예.
1: 지금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자, 근데 가능성이 어쨌든 뭐 이렇게 득실 따지고 하면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0: 네,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네. 보면 이제 저기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현재 네. 월드컵 3위들의 성적이 1위부터 이렇게 12위까지 딱 돼 있습니다.
1: 예.
0: 돼 있는데 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승점 4점으로 이미 1위에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우리가 승점 3점으로 4위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네갈이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데 그중에 12팀 중에 8팀이 가게 됩니다.
1: 네.
0: 근데 경기
1: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가 있을 테니까 한 10개는 돼요. 지금
0: 네.
1: 거기 나와 있는 게.
0: 12개 팀이 3위로서 나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문제가 뭐냐면
1: 예.
0: 아직 9경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9경기의 결과에 따라서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누가 네. 이기고 지구를 명확하게
1: 세 팀이 위로 올라오는 것까지는 괜찮네요.
0: 네.
1: 그럼 8위는 안 해, 8위.
0: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이면 오늘 멕시코가 한 것처럼
1: 네.
0: 1위 팀들이
1: 세게 이겨줘야
0: 다
1: 돼요.
0: 다 이겨주면 이겨주면 승점 차가 더 벌어질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8위 안에 안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문제는 비기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1: 아.
2: 그렇죠.
0: 승점 2점, 3점인 데서 막 비기게 되면 4점 팀이 막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3점 팀이 막 늘어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승점도 따지고 골득실도 따져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관계인데 아까 이제 뭐 들어오기 전에 선수들은 얼마나 지금 속이 타겠냐 그러는데
2: 그렇죠.
0: 금, 토, 일, 3일 경기를 다 지켜보고
1: 예.
0: 마지막에 딱 나왔을 때
1: 어쨌든 우리와 경쟁이 3위 경쟁이 될 만한 팀이 대패하는 것만 이제 바라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2: 각조에서 네. 지금 상위권에 있는 1위 팀들이요.
1: 예.
2: 나머지 경기들 다 이겨서
1: 예.
2: 3위권들의 승리를 다 지워줘야 돼요.
1: 지워주면.
2: 될 수 있으면.
0: 그럼 이제 어떤 조에서는.
1: 뭐 아직 모르겠군요.
0: 예. 3위 팀이 그 대상조차도 되지 않는 거죠.
2: 그렇죠.
0: 그래서 다 이제 엘리미네이트 제거가 돼주면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오늘 경기 끝나고 나서 선수들의 그 표정에서
1: 네.
0: 제일 지금 좀 가슴 아팠던 게 이강인 선수예요.
1: 예.
0: 죄송하다.
1: 네.
0: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은 거에 죄송하다. 그리고 반성한다. 막 이러니까 뭐 경기가 안 풀리지.
1: 또 좀 미안한 생각도 네. 드네. 자기네들 열심히 뛰었는데 그죠?
0: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마지막에 그나마 좀 희망을 발견한 게
1: 네.
0: 다시 한번 행운이 주어진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또 돌아설 때 야 이게 쫀 맛이 있다고
1: 네.
0: 7이나 8위로 딱 갔으면 좋겠다. 물론 아니, 가서
1: 네.
0: 상대가 이제 굉장한 팀. 왜냐면 3위로 가면 보통 초 1위하고 이제 붙어야 되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초 1위가 뭐 예를 들어 뭐 진짜 뭐. 센 독일 이런 데 붙으면 한번 이겨봤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저기 막 큐라소였나요? 뭐야
2: 네.
0: 야, 한 골 넣으니까

0: 예.
1: 여섯 골을 더 넣어서 7-1로 경기를 끝내버리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그런 팀하고 만나면 좀 부담스럽긴 할 텐데 그래도 신라 같은 희망을 살려서 우리가 가게 된다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뭐 항상 축구공 둥글고 어느 팀에 부딪혀봐야 알고 상대성이 너무 강하고 뭐 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까지 정말 쪼는 맛.
2: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예, 예.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 컨디션 사이클이 두 경기 좋았다가 한 경기 마지막 떨어졌어요. 남아공 이 경기에서요. 예. 그러면 이 상황 다음 상황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0: 그래요.
2: 그러면 이제
0: 만약에 32강에 진출하면
2: 예, 예. 올라간다면 그러면 이제 2조 1위 독일을 만나든지 안 그러면 저쪽 G조 지금 현재 1위가 이집트거든요. 그런데
0: 예.
2: 예. 독일을 만나면 확률적으로 좀 버거울 수 있는데 만약에 이집트를 만나는 대진이 나오게 되면
0: 예.
2: 한번 해볼만해요. 사실은 이게 2위로 올라갈 거라고 지금 다 캐나다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캐나다한테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2: 그거는 홈팀이지만 50대 네. 50이었어요.
0: 그러니까요. 네,
2: 전력적으로 네. 보면요.
0: 그런데 네. 네. 지금은 어쨌든 강팀을 만나야 되는 거는 분명한 거죠.
1: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3위라는 위치가
0: 그렇죠.
1: 사실 월드컵도 그럴 거 아니에요. 1위, 2위. 굉장히 힘들어서 올라왔는데 그럼 그 팀에 대한 대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1위 팀들한테는 3위 팀 힘들게 올라온 3위 팀이랑 하게 되고 그러니까. 2위는 대부분 2위 팀들에게 그렇죠. 맞붙게 돼서 근데 뭐
0: 어쨌든 올라가는 게 우린 급선무인데
1: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아마 내일 한 경기 지나고 나서 한 순위 밀리고 또 모레 한 경기 하고 한 순위 밀리고 할 때마다 이제 큰 부담이
0: 타는 거죠.
1: 다가오겠죠.
0: 야 9경기나 남았어요. 정말 많이 남았어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첫 경기를 이기면서 모처럼 네. 경우의 수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멕시코하고 지면서 경우의 수를 계산했는데
0: 네.
1: 이번 같은 경우 예전 같았으면 쉬웠어요. 경우의 수가. 근데 그렇죠. 여기서 3위 팀이 와일드카드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0: 예.
1: 아 이거는 또 다른 이제 또 재미가 있는 거죠.
0: 야, 이 참.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는 강호를 만나야 됩니다. 자, 올라갔어요.
2: 네.
0: 극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까 이집트를 만나면 네. 더 좋고요. 뭐 독일을 만날 수도 있고 어쨌든 잘한 팀하고 만나서 우리가 아까 김대길 위원님은 이게 다운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웬만하면은 상승될 기운이다. 그래서 네. 강팀을 만나도 우리 뭐 잃을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지금 막 저기까지 갔다 왔으니까 자 그렇다면. 어떤 점을 좀 주문하고 싶은 자 어떤 점을 보완하고 임해라
2: 일단 이제 네. 수비의 안정성을 조금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조별 예선은 세 경기 모두 한 골씩 다 실점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홍명보 감독의 게임 모델은
0: 네.
2: 수비 안정시켜서 실점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게임 체인저인 이강인 손흥민이가 있기 때문에
0: 네.
2: 이 선수들이 뭔가 결정 한두 골 넣어주면 그걸로 끝내겠다 했는데 지금 실점을 네.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32강에 우리가 운 좋게 올라가면 독일, 이집트는 지금 만나본 팀들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0: 네.
2: 이집트는 조금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독일을 만나면 이거는 어지간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0: 그래요.
2: 그러면 수비에 대한 견고함과 정말 선수들이 투혼이 필요하고 정말 에너지 레벨을 한 120까지 써야 될 거예요.
0: 네. 네.
2: 다음 경기 생각할 것도 없이.
0: 네, 네.
2: 일단 수비 안정시키고 손흥민 선수가 살아난 주기를 뭐 그런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0: 수비 안정이 일단 가장 급선무고. 김한수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32강 진출했을 때 우리가 이걸 해달라.
1: 뭐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아까도 비슷한 말씀 드렸어요.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됩니다.
0: 그렇죠.
1: 골에 대한 욕심, 슈팅에 대한 욕심을 좀 내줬으면 하는데 어느 팀인가 보면 완벽한 걸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예, 유럽 빅리그에서 예. 그런 것들을 생활하다가 와서 그런지 한 번쯤 노려봐도 되는. 그래서 한 번쯤은 과감하게 때려보고 한 번쯤은 과감하게 돌파해보는. 그런 걸 보여주면
0: 네.
1: 사실 오늘 경기를 보면서 젖잘싸라고는 못하잖아요. 저희가.
0: 그렇죠.
1: 네,
0: 과연 골을 어떻게 넣으려고 한 경기지? 이런 얘기들 네. 많이 하잖아요.
1: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흐름을 우리가 한번 네. 세트피스를 살리기 위해서 흐름도 한번 끊어볼 수 있는. 그래서 한번 과감하게.

0: 몸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선수 계속 부상으로 회복 단계를 밟아오던 선수인데 그 선수가 정말 몇 년에 한 번, 몇십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골을 넣어서 그렇죠. 분위기를 바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오영규 선수가 해결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스타가 나올 때가 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1: 그 네 번째 골을 넣을 때가 됐는데
0: 네. 그 손흥민 선수가 네 번째 골을 넣어주고 오늘 만약에 비겼으면 네. 이거는 그 다음 단계는 모릅니다.
2: 그렇죠.
0: 네, 우리 선수들이 그 몰고 가는 에너지가 다음 단계는 모르는데 오늘 뭔가 실타래를 풀지 못했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만약 32강전에서 독일을 만나든 이집트를 만나든 그 상황에서 어떤 선수가 한 번에 실타리를 풀어준다면 또 우리 몰아치는 맛이 있거든요.
2: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네. 대표팀 선수들이 가장 좋은 상황은 지금 네. 부상 선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재성 선수를 이제 회복될 건데 네. 그러면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것은 주축으로 생각했던 선수들이 경기 중에 부상당해서 32강을 올라가든 만약에 16강을 올라가면 이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2강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제가 돼야 될 것은 주축 선수들이 부상에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네. 게 전제가 되는데 네. 그래도 지금 전력 손실이 크지 않다는 것은 하나의 또 희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네. 자, 요거는 짧게 김한수 기자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지금까지 플레이한 거 외신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0: 외신에서는 사실 1차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평가였는데 네. 2차전의 그 실수는 좀 아쉽죠. 네. 그러니까 아쉬운 실수가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바꿨다.
1: 골키퍼와 예. 수비가 부딪힌.
0: 예. 예. 그리고 사실 3차전은 차마 말로 하기
1: 참담할 정도로
0: 참담할 정도로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쓰면 그 라인업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왜 손흥민을 뺐을까부터 그다음엔 왜 특히 좀 표합은 건 네. 아까 이제 일본의 뭐 성장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했는데 일본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보게 되면 좀 그래요. 뭐 전반 0대 0으로 버텼으나 네. 후반에서는 실점에 패했고 이거는 뭐 하여튼 뭐 다른 걸 기다려야 되는 처지가 됐다. 네. 그다음에 뭐 손흥민을 선발해서 제외하고 했는데 그 결과적으로 뭐 없다. 후반에 총공세를 했지만 흐름을 되찾지 못했는데 날카로움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버리니까 네. 물론 저희도 느끼지만 왜 남이 얘기하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2: 우리를 더 불쌍하게 만들었네요. 네. 아 참.
1: 그러니까요. 그런 평가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게임에 대한 얘기 분석 주로 하고 앞으로 기회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 주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께 이제 똑같은 질문을 드릴 텐데 한국 축구 대표팀일 수도 있고요. 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싶은 평소 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 것 같아요. 김대길 위원님.
2: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대표팀이 국가대항전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의 네. 시스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입증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유럽에 진출해서 실질적으로 경기에 뛰고 그 축구를 배워오고 그게 대표팀으로 왔을 때 우리가 경쟁력을 찾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그런 상황들을 뭐 선수 개개인들이 그냥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거든요.
1: 어떤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있어야 된다.
2: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협회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거 유럽에 일본처럼 사무소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선수들을 관리하고 지금 또 하나는요. 이제 엔스 카스트로프 선수처럼 우리 이중 국적자 선수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체계적으로 좀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김한수 기자.
0: 저는 사실 선수들이 좀 더 과감하게 저질렀으면 하는 거고요. 그 저지르는 것 사실 아무것도 안 해보고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실패하면 뭐 실패하고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한 거라고. 그런데 네.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무엇보다 이번 걸 계기로 우리 선수를 기를 죽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길 KBSN 축구 해설위원 그리고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2: 네.
1: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0: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코스피가 하루 만에 5% 넘게 급등하면서 8,900선 회복했습니다. 오늘 시장은 누가 끌어올렸어요?
1: 네, 오늘 상승장을 이끈 건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네. 기관은 오늘 하루 동안 4조 2,393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네네. 반면 개인은 3조 4,500억 원, 외국인은 7,736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장 초반엔 매수 주문이 몰리면서 프로그램 매수 효과 효력이 일시 정지되는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는데요. 또 코스피는 한때 9,000선을 다시 넘기도 했습니다. 네. 이후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지만 결국 전 거래일보다 459.28포인트 5.42% 오른 8,9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0: 특히 반도체주가 역시 이제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어떤 미국발 뭐 소식 같은 것 있었나요?
1: 네, 맞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난 건데요. 네. 그 영향으로 삼성전자는 5.29%, SK하이닉스는 13.06% 급등했고요. 두 회사의 지분 가치를 보유한 SK스퀘어도 5.56% 올랐습니다. 뭐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전자 우선주도 강세를 보였는 반면 현대차는 1.18%, LG에너지솔루션은 3.69% 하락하는 등 업종별로는 조금 온도차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0: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1: 네, 투자 자금이 반도체 대형주가 많은 코스피로 집중된 영향이 컸기 때문인데요.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624억 원, 644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전 거래일보다 2.46% 하락한 887.81%로 8일로 마감해 다시 900선을 내줬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각각 5% 넘게 하락했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8.5% 급락하면서 종목별로 좀 흐름이 엇갈린 상황이었습니다.
0: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이번엔 세금 카드를 꺼내들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어떤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어요?
1: 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세금도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특히 실거주와 단순 보유를 구분하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다르게 봐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선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하고 보고 있고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을 계속 보유하는 비용을 높여서 시장의 매물이 나오도록 이제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0: 네. 보유세 외에도 손볼 수 있는 부분 부동산 세금 어떤 게 있습니까?
1: 네, 대표적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세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종부세는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법 외에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이 비율이 60%인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95%까지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네. 다만 이 비율을 높이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일부 1주택자 세부담도 커질 수 있어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손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부는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공제는 줄이고 실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혜택을 더 주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실제로 아까 윤 기자 얘기했듯이 세부담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또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집이 더 안 팔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거든요. 정부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것 같아요?
1: 네, 말씀하신 바로 그 지점이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보유세를 높이면 매물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양도세까지 함께 크게 올리면 오히려 집을 팔지 않고 버티려는 사람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선 양도세 강화를 예고하더라도 일정 기간 유예를 두고 다주택자가 자발적으로 매물을 내놓을 시간을 주는 방안도 지금 대안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또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조정하더라도 대상을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등으로 좁혀서 좀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래요. 정부가 기업 성과급 지급 방식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성과급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가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1: 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경우에 이사회가 먼저 검토하고 이후 주주총회 결의까지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임금과 달리 경영성과급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만큼 네. 원칙적으로 노조의 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이후 다른 업종에서 지금 비슷한 요구가 확산되는 점을 지금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0: 그게 계기가 됐군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와 조선업 등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0: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도입될까요?
0: 네, 아직 날짜가 뭐 확정된 거는 아닌데요. 정부는 가능한 한 빠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뭐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개정도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법 개정은 국회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어서 우선 시행령 개정만으로 필요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일단 대통령실도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인 상황입니다.
1: 네.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에서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들고 탈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조치가 시행된 이유는 뭡니까?
0: 네, 리튬 배터리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지하철 내 화재를 예방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 운송 약관을 개정해서 이게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앞으로는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 휠처럼 리튬 배터리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지하철에 반입할 수 없고요. 또 용량이 160와트 아워를 초과하는 대용 용량 리튬 배터리도 역사와 열차 안으로 가져오는 것이 제한됩니다. 최근 뭐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이 좀 크게 늘면서 네. 리튬 배터리 화재 우려가 커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1: 자, 지금 리튬 배터리 화재 위험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이건 문제 없어요?
0: 네, 그거는 아닙니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은 이번 제한 대상에서 제외가 됐고요. 네.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노트북, 일반적인 휴대용 보조 배터리는 대부분 이 기준치 이하 제품이기 때문에 평소처럼 지하철에 가지고 타셔도 됩니다. 또 전동 휠체어처럼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동수단도 예외로 인정이 된 예정입니다.
1: 네, 서울시가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를 크게 손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게 가장 많이 바뀝니까?
0: 네, 지하철에만 적용되던 무임교통 혜택을 버스까지 확대하는 대신 무임승차 연령은 지금보다 높이는 건데요. 서울시의회는 70세 이상 시민에게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고요. 대신 현재 65세부터 가능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하철 이용이 좀 어려운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도 교통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결국 뭐 지하철 중심이던 복지체계를 이제 버스까지 확대하면서 대상 연령은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1: 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구속 됐습니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0: 네, 신천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라는 의혹인데요. 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이 총회장이 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 결과 당원 가입 지시는 총회장에서 총무, 각 지파장, 뭐 교회 담임, 장년회, 부년회 뭐 이렇게까지 조직 체계를 통해 내려간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네. 합수부는 최소 5만 6,472명의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 자, 이만희 총회장 지금 95세 초고령입니다. 그런데도 구속영장이 발

0: 특검 이후 169일 만에 신천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 총회장의 신병을 확보했다라는 데 의미도 있고요. 네. 현재 이 90세 이상의 수감자가 이만희 총회장뿐만 아니라 5명이 되고요. 95세 피의자가 구속된 사례도 이 과거 살인미수 사건 등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서 뭐 특이 사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1: 네, 마지막 주제입니다.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한꺼번에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게 달라집니까?
0: 네, 대표적으로 신혼희망타운 청약을 준비하는 예비신혼 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되는 기한이 기존 모집공고 후 1년 이내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이 되는 겁니다.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좀 서둘러야 했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고요. 또 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나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는 본인 소유 차량만 대상이었습니다.
1: 그래요. 자, 군인을 위한 어떤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0: 네, 장기복무군인에 대한 주거지원도 확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네. 특별공급으로 집을 받은 분양을 받은 집을 이제 분양받은 경우에만 인사발령에 따른 거주 의무 예외가 인정이 됐는데 앞으로는 10년 이상 장기복무한 무주택군인이 일반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신혼희망타운 혼인증명기한 연장 규정은 개정한 시행일 기준으로 모집 공고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이 적용돼서 이미 청약을 준비 중인 예비 신혼부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 개막식 공연에서 첫 선을 보인 곡입니다. 블랙핑크의 리사, 아니타, 레마의 GOALS, Goals 듣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후 6시 때부터 중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인천의 천둥, 번개, 돌풍 동반에 소나기가 요란하게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울도 앞으로 한두 시간 이내에 소나기가 강하게 올 전망입니다. 중부와 경북 내일 이른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강원도와 경북은 내일 아침까지 지속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소나기 양은 대략 5에서 60mm인데요. 최대 강원도 같은 경우는 80mm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시간당 2, 30mm로.

0: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침수 피해라든가 하천 범람, 급류 등 조심해 주시고요.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심지어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강원과 충북, 영남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동쪽이 선선하고 서쪽이 좀 더워집니다. 서울, 광주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23, 대구 29도 등 23에서 3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 낮아서 서울 18도 등 15도에서 2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의 낮은 구름에 의해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고 대부분 지역 안개 가능성 높습니다. 또 오늘 밤까지 중부와 경북 바람이 강하겠고요. 강원도는 내일 아침까지 강풍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제주 해안, 남해안, 너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축구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에서 남아공에 1-0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조 3위로 내려앉은 우리나라는 남은 다른 조 경기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을 바래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규모 7이 넘는 강력한 지진이 베네수엘라를 두 번이나 강타해 현재까지 30여 명이 숨지고 7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첫날 여야는 한 후보자의 다주택 문제와 자료 제출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대폭 바뀝니다. 소아나 분만 등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은 늘리고 과도하거나 비싼 검사비는 줄이는 방향입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3차전에서 에이스 손흥민을 선발 제외하는 파격 전술로 남아공에 맞섰는데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우리나라는 A조 3위로 내려갔지만 32강 진출의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32강 진출을 응원하는 2천여 명의 팬과 교민이 몰려 이번에도 마치 홈 경기장처럼 현장엔 관중의 붉은 물결이 펼쳐졌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을 선발 제외하고 오연규를 최전방에 배치한 파격 전술로 남아공전을 시작했습니다. 전반 2분 코너킥 상황에서 김민재의 헤드로 상대 골문을 두드린 대표팀. 시간이 갈수록 상대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습니다. 전반 30분 이 장면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중원이 뚫려 은바타와 마쿠파의 연속 슈팅을 허용했는데 골키퍼 김승규가 몸 날려 잘 막았습니다. 높은 기온과 습도 탓인지 전반 내내 무기력한 움직임으로 유효슈팅 0개, 0-0으로 마친 대표팀은 후반 시작과 함께 손흥민 투입으로 공격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문전까지 올라가서도 좀처럼 제대로 된 슈팅이 나오지 않았고 후반 15분 오연규의 기습 헤더도 상대 골키퍼에 막혔습니다. 대표팀은 오히려 3분 뒤 실점했습니다. 교체 투입된 측면 수비수 옌스가 뚫렸고 마세코 슈팅에 골망이 흔들렸습니다. 대표팀은 경기 종료 직전까지 상대 골문을 위협했지만 결국 승부를 뒤집지 못하고 1-0으로 졌습니다. 같은 시각 열린 경기에서 멕시코는 체코에 3-0으로 완승했습니다. 대표팀은 멕시코의 승리로 조 3위에 자리해 32강 진출 희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1: 남아공전 충격패로 홍명보호의 조별리그 자력 통과는 무산됐습니다. 32강 진출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이제는 다른 조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무형 기자입니다.
3: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할 수 있었던 유리한 상황. 그만큼 남아공전 패배는 더욱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조 3위가 됐지만 32강 진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부터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각 조 1, 2위 팀뿐 아니라 조 3위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8개 팀에도 32강 진출권이 주어집니다. 같은 시간 열린 A조 다른 경기에서 체코가 멕시코를 이겼다면 우리가 즉각 탈락할 수도 있었지만 멕시코가 체코를 잡아주면서 홍명보호는 가까스로 조 3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남은 건 이제 다른 조 최종전 결과를 지켜보며 조 3위 팀들 간 성적 비교를 기다리는 일입니다. 12개의 3위 팀 중 최소 4개국의 승점이 우리의 3점보다 적거나 승점이 같더라도 득실이 우리가 기록한 마이너스 1보다 낮아야 합니다. 3개조의 일정이 끝난 현재 C조의 스코틀랜드는 확실히 제친 가운데 오는 28일까지 이어지는 나머지 9개조의 최종전이 모두 끝나야 32강 진출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만약 우리가 극적으로 32강 티켓을 손에 넣는다면 오는 30일 2조 1위 독일과 맞붙거나 다음 달 2일 이집트와 이란, 벨기에 등이 속한 G조의 1위 팀과 32강전을 치르게 됩니다. 벼랑 끝에 몰린 홍명보호, 이제 남은 희망은 다른 조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이무형입니다.
1: 우리 대표팀이 속한 조를 제외한 다른 조의 경쟁도 뜨겁게 이어졌습니다. 브라질이 조 1위로 가장 먼저 16강 진출을 확정했고 곳곳에서는 골잔치가 펼쳐졌습니다. 손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별들의 무대 삼바군단 브라질은 역시 강했습니다. 브라질은 스코틀랜드를 3-0으로 완파하고 조 1위로 가장 먼저 16강행을 확정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전반 7분 선제골에 이어 추가시간 쐐기골까지 터뜨리며 멀티골을 기록했습니다. 마테우스 쿠냐도 득점포를 보태 완승을 이끌었습니다. 사상 첫 월드컵 16강 진출을 노렸던 스코틀랜드는 2연패에 빠지며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같은 조에서는 모로코가 아이티와 난타전 끝에 4-2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아이티는 52년 만에 월드컵 본선 득점을 기록하며 두 차례나 앞서갔지만 하키미와 사이바리, 교체 투입된 나히미의 연속골에 무너지며 이변을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모로코는 조 2위로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스위스도 캐나다를 2-1로 꺾고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후반 초반 바르가스와 만잠비가 연속골을 터뜨렸고 캐나다가 한 골을 만회했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스위스는 조 1위, 캐나다는 조 2위로 나란히 16강 무대를 밟았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카타르를 3-1로 제압하며 조 3위 팀 가운데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16강 진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5: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두 번이나 베네수엘라를 강타했습니다. 현지 시각 25일 새벽 기준 최소 32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이란 기자입니다.
6: 현지 시각 24일 오후 6시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168km 떨어진 지점에서 규모 7.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불과 39초 뒤 인근에서 또다시 규모 7.5의 강진이 베네수엘라를 강타했습니다. 두 번째 지진의 발생 깊이는 10km 안팎으로 지표면과 가까워 피해가 더 컸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현지 시각 25일 새벽 기준 최소 32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갇혀 있는지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서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인명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카라카스에서는 20층 건물이 무너지는 등 도심 곳곳이 폐허가 됐고 공항 다수도 붕괴되면서 폐쇄됐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지금까지 20차례의 여진이 있었다며 수도 카라카스 여러 지역에서 건물이 붕괴됐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가스 공급을 차단하는 한편 소방과 경찰을 총동원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중남미 각국도 긴급 구조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쇄 강진은 베네수엘라에서 126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강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 수가 1만 명 이상일 확률이 40%이며 최대 10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주 베네수엘라 한국 대사관은 현재까지 교민 피해 상황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랑입니다.
5: 지금 국회에선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후보자의 다주택 문제부터 농지 불법 건축물 의혹, 자료 제출 문제까지 곳곳에서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총리 인사청문회 첫날 한성숙 후보자는 AI 대전환기 모두의 성장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만 하는 총리, 성과를 내는 총리가 되겠다며 정치와 거리를 두듯 말했습니다. 여야는 한 후보자가 주택을 4채 보유했다가 청문회 직전 1주택자가 된 것

0: 곳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마귀라고 비판했다며 후보자는 청문회 직전 집을 다 팔았으니 마귀에서 사람 된 거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여당은 트집 잡기식의 질문 대신 총리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질문을 하라고 반박했습니다. 후보자가 갖고 있던 양평군 농지 불법 건축물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양평군이 송부했다는 불법 건축물 원상 회복 행정 처분 서류를 받았는지 농지법 위반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또 한 후보자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 흠집 내기를 위한 무리한 자료를 요구했다,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한 후보자에게 우리 주적이 누구냐, 6.25 전쟁은 남침이냐 북침이냐고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1: 김민석 국무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관련해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고 국회 입법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25년 만에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대폭 개편합니다. 소아나 분만 등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은 늘리고 과도한 검사비는 줄이는 방향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수가란 건강보험 재정에서 의료서비스의 대가로 병원에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정부는 우선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본 진찰부터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동네 의원 첫 방문 시에는 진찰료를 6%, 재진 때는 4% 인상합니다. 특히 초진 때 15분 이상 심층 진찰을 하면 수가를 3배 올립니다. 입원료에 대한 보상도 일반 병실은 7%, 중환자실은 10% 늘립니다. 아울러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선 모든 수술과 처치에 수가를 10% 가산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야간과 휴일 수술 단가는 최대 5.5배까지 인상합니다. 임신과 분만, 신생아 치료 관련 보상도 대폭 강화합니다. 여기에 드는 재정은 그간 보상이 과도했던 각종 검사 수가를 낮춰 충당합니다. 혈액검사 등 검체검사는 비용 대비 수익 수준을 190%에서 150%로 낮춰 연간 1조 7천억 원을 아낍니다. CT와 MRI 검사 수가도 낮춰 연 7천억 원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지역 필수 의료 진료비는 원래 본인 부담이 없거나 낮게 설계돼 있고 검사비도 줄어드는 만큼 전체적으로 본인 부담이 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건보료 인상 우려에 대해선 재정 지출 효율화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보병 중심의 징집병 위주 국방체제를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스마트 강군으로 바꾸고 전문 군사 중심의 선택적 모병제를 통해 새로운 군대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고 기회가 넘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군체제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 부산 앞바다에서 LPG 운반선과 충돌한 어선이 침몰했습니다. 바다에 빠진 선원 6명이 구조됐지만 60대 한국인 선장이 치료 과정에서 숨졌고 외국인 선원 2명은 실종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3: 부산시 기장군 대변항 남동쪽 42km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전 10시 10분쯤입니다. 사고는 일본으로 향하던 990톤급 LPG 운반선과 조업 중이던 79톤급 저인망 어선이 충돌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어선에는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인 6명 등 모두 8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충돌 직후 선원들은 모두 바다에 빠졌고 이 가운데 6명은 LPG 운반선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된 60대 한국인 선장은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습니다. 나머지 구조된 선원 5명은 저체온증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종된 2명은 인도네시아 국적 30대 선원들로 현재 해경과 해군, 인근 조업선 등이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상황관리관을 현장에 급파했고 부산시도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사고수습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해경은 실종자 수색에 집중하면서 선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1: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온 피부과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과거 다른 강남 피부과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원장 등 의원 관계자 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100차례 넘게 상습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를 받습니다. 그 대가로 챙긴 금액은 회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 범행을 숨기기 위해 판매 대금은 현금으로만 받고 진료 기록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붙잡힌 피부과 실장은 과거 강남의 다른 피부과에서도 비슷한 혐의로 수사받던 중이었습니다. 해당 실장은 병원을 옮긴 뒤 이전에 확보했던 불법 투약자 명단을 바탕으로 모객에 나선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상습 투약자 12명도 검거됐는데 이 병원에서만 10차례 투약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불법 투약을 주도한 원장과 실장은 구속됐고 해당 피부과는 영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피부과 금고에서 현금 2,700여만 원을 압수한 경찰은 프로포폴 판매 대금을 추적 중입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1: 코스피가 오늘 5%대 상승하며 8,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459.28포인트, 5.42% 오른 8,930.3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한 영향으로 반도체 기대 심리가 커지며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2.36% 내린 887.81로 장을 마감하며 다시 900선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올여름 전력 수요는 8월 셋째 주가 가장 크고 역대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는 정부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늘 발표한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을 보면 오는 8월 셋째 주 전력 수요가 94.1기가와트에서 98.8기가와트 사이까지 올라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서울 지하철 안에 대용량 리튬 배터리와 리튬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기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을 갖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승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여객운송 약관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동 휠체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이동수단은 예외로 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향후 이란에 투입될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단에 미국인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찰단을 이란에 투입하는 일을 서두를 것은 없으나 IAEA가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이란에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란 외무부는 IAEA의 사찰을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오늘 영장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그제 오전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오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31차례에 걸쳐 102억 원가량의 정치자금을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전 목사 등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논란을 일으켜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 1부는 오늘 소말리와 검사 양쪽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소말리는 위안부 피해자를

길이는 소녀상의 입을 맞추는 등 모욕 행위를 벌여 공분을 산 인물로 마포구 한 편의점에서 노래를 크게 틀고 컵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밤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아침까지 수도권에서 5에서 60mm, 강원 내륙 산지에서 10에서 8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60mm입니다. 비가 오는 동안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종합뉴스 윤인구였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부터 격주 목요일에는 정치권 현안을 원내 4당의 각기 다른 목소리로 분석해보는 국회 가는 길 시간이 찾아옵니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죠.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통 지지층과 또 새롭게 유입된 지지층 간의 분열 양상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장동혁 대표가 사퇴론을 일축하며 당무에 복귀하기도 했죠. 자, 원내 4당이 바라보는 여야 내부의 집안 싸움, 국회 가는 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이 중 누구라도 국회에 가는 그날까지 이들의 토론은 계속됩니다. KBS 열린 토론 특별 기획 국회 가는 길.
1: 네, 여러분이 국회 가는 길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아, 이런 낭만적인 분들 봤었습니까? 이건
1: 굉장히 감성적이죠.
3: 네. 네 명 중에 다 가야 되는데.
1: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분의 출연자가 국회 입성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함께 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리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5: 네, 반갑습니다. 저도 꼭 가야 되는데.
1: 네, 꼭 가길 바랍니다. 네.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자리해주셨습니다.
6: 네, 조호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7: 네, 김성열입니다.
1: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아,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죠. 아, 먼저 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청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보니까 최종 폐지로 입장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에서는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바꾼 배경은 아무래도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입니까? 이동학 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정치적, 정무적 고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해부터 원래는 정부에서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낸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한다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정청래 당대표도 그렇고 이 부분과 계속 뭔가 파열음이 좀 일어나는 모습이 계속 목격이 됐잖아요.
1: 그렇죠.
4: 그런 것들이 여론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안을 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회에서 그게 통과돼야 되는 거거든요.
1: 근데
4: 국회에서 그게 통과되지 않거나 혹은 형해화되는 형태로 되게 되면 결국엔 또 청와대에 또 부담이 거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대통령께서 최근에 얘기하신 게 이거는 국회에서 하되 책임도 지는 거를 분명하게 명심해라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진행은 하되 책임도 민주당 국회에서 그렇죠. 져라.
4: 그렇죠.
1: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4: 책임의식까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이거를 책임지고 개혁을 해라.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날 불협화음이나 혹은 국민 피해.
1: 뭐 사회적인 혼란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4: 그런 부분들까지도 결국엔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1: 네.
4: 결국 국회로 이제 공을 넘겼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네. 저는 어쨌거나 그냥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실제로 이걸 했었을 때 국민 피해 사례가 혹시라도 나타날지 모를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아니 근데 이게 책임을 넘긴다고 그냥 끝날 얘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4: 아니 이제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입법을 한 다음에 네. 결국엔 나중에 정합성과 관련돼서는 정부에서 다시 보완 작업이 있을 거예요. 입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네네. 실무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흐름에서 그걸 시행령 같은 것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건 또 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1: 네네.
4: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혹시 미비점들이 있으면 정부에서 또 보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이거는 그럼 대통령이 의지를 꺾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선거용으로 그냥 잠깐 아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당대표 정해지면 그래도 조금 예, 이제 보완 수사권 조금 발동할게요. 막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4: 대통령이 아집과 고집 뭐 이거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네. 그래도 국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이 조금 아, 들어가 있는 것
1: 그렇게
4: 같습니다.
1: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4: 내 걸로 네. 그냥 다 할 수도 있지만 할래면 할 수도 있지만 네. 약간 또 그런 식의 이상한 또 프레임을 또 씌울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약간 이런 상황 자체가 좀 부담으로 느끼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차제에 어쨌든 제가 볼 땐 요거는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또 있을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5: 우리 황현희 앵커가 이제 완벽하게 시사 프로그램 앵커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1: 왜요?
5: 지금 민주당의 네. 그 패를 읽고 있잖아요. 오. 일단 이번 당대표 선거 8월 17일까지는 네네. 모든 후보들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유력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 네. 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되겠다라고 다시 뭐 당원들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겠죠.
1: 아, 의견 그러니까 일단 선거를 치르고 의견을 정정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5: 일단 그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원들이 생각하는 당심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네. 여러 여론조사 보면은 전체적으로 국민 전 물어보면은 보안수사권을 존속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네. 그걸 민주당 당원 자 민주당 지지자로만 제한해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보안수사권 없애야 된다. 전면 네. 폐지를 주장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어느 쪽에 표가 있습니까? 김민석 후 총리가 이제 후보로 나서게 되면 당장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뭐 물어보겠습니까? 나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하는데 당신 무슨 생각 갖고 있냐. 이거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서 쭈뼛쭈뼛 때문에 표 못 받거든요.
1: 그렇겠죠.
5: 그러니까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예 자 8월 17일 전까지는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그런데 그 다음은 점점점이죠.
1: 아니 그러니까 정광재 대변인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인 척하고 끝난다라는 거잖아요.
5: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1: 그 너무 이거 국민들 상태로 좀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5: 이제 국민들 상대로 민주당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책임도 국회가 져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보안수사권 폐지돼갖고 이런 민생범죄들 형사범죄들 이것들을 다 안 풀리고 쌓인다. 그 국민들이 느끼는 피해가 커진다.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야, 이거 누가 없앴어? 이재명 대통령 때 없었지? 이재명 정권이 없앤 거야? 라고 하지? 그때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가 누구였는데 걔가 해서 한 거야? 이렇게 기억 안 합니다.
1: 책임지라고 했죠? 어떻게 책임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5: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뭐 이런 정도의 목소리를 낸다고 보지만 실제 완전 폐지까지는 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가지 않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됩니다.
1: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가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재연절 전에 끝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국회로 넘겼으니 이제 지금 당장 하자라는 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성률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은 아 이거 꼼수일 수도 있으니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처리하자라고 들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지금 상황을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정부에서 네. 이거 보안수사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너가 자꾸 그렇게 우기고 자꾸 정부가 잘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 한번 해봐라. 지금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리거든요. 지금 정부가 이제 그렇게 민주당에다 넘긴 건데 네. 민주당도 막상 이걸 받으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는요.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정쟁의 요소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판도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수사도 역시 경찰에서 한 거를 검찰에서 한 번 더 보게 되면 네. 아무래도 그 수사의 그 깊이도 좀 더 짚어질 수 있고 또 억울한 피해자들이 걸러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계를 아예 없애버리는 부분 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도대체 없으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못할 걸 뻔히 아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부를 공격을 한다라는 생각에서 정부가 야 그럼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너는 한번 해봐. 이렇게 던지는 건데 네. 저는 이런 모양새 자체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나라 사법 체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정쟁의 거리로 소모가 될 문제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양측을 다 비판을 하고 싶어요.
1: 네. 저도 좀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인지 잘 좀 이해가 안 가서 좀 여쭤보고 있는데 일단 보안수사권 폐지 여론 역풍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우재 공보부장이 한 말씀 해 주시죠.
6: 조국혁신당은 뭐 보안수사권 없애는 게 당론이고
1: 당론이잖아요.
6: 예.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없애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그 입법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국회의원들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낼 수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법무부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국회로 제출할 테니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정부안이 오지 않으니까 민주당 일부 강성 의원들이나 다른 어떤 조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빨리 제출해라. 우리가 법사위에서 심사하겠다. 라고 했는데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안 하겠다. 그냥 정부에서 제출하지 않을 테니 법사위에서 하라. 이 뜻이 뭐냐면 지금 검찰개혁을 하고 보안수사권을 없애면 총 정리해야 되는 하위 법령들이 천여 개가 됩니다.
1: 네.
6: 예를 들어서 예산과 인력이라든지 용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그 다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든 거를 국회 법사위가 다 해라.
1: 네.
6: 이런 의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약간 하기 싫은데 야씨 너네 그렇게 하면 너네 다 해봐라 한번.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국회에서 혼자서 떠안아서 하기 처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법안을 개정할 때 정부 측 의견을 많이 듣고 정부에 있는 많은 전문가 공무원들이 와서 이것들을 수정하고 제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지금 전당대회와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조국 혁신당이 볼 때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도는 제도고 정치는 정치거든요.
7: 근데 선거는 선거대로 치러야 되고 그렇죠. 전당대회 전당대회로 치르고 법은 법대로 통과시켜야 되는데 맞습니다. 왜 이걸 가치를 생각하느냐. 네,
6: 지금 이게
7: 거군요.
6: 연동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 슬프게 느껴지네요.
1: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들어보면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계속 가져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네. 해야 된다면 말이죠.
6: 맞죠.
1: 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쉽게 그렇게 빨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정청래 대표는 빨리 뭐 재원절절에 처리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방향이 잡혀질까요?
3: 그러니까 설익은 채로 통과가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1: 그렇게 단기간에 될 수는 없다라고 보세요?
3: 예, 그렇죠. 근데 이미 안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있을 거예요. 다 이제 큰 틀, 큰 줄기 정도는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안 수사권 여기를 넣느냐 아니면 요구권을 넣느냐 이제 그거 그냥 다 안 하기로 한 거니까 심플해졌어요 상황.
1: 네, 네.
3: 그래서 이미 그건 시뮬레이션을 다 이미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의회에 있는 다른 뭐 기관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거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그 작업을 지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미 다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통과시킨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통과는 바로 되겠죠.
1: 그렇군요. 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4092님께서 재작년부터 형사사건 진행 중인 피해자입니다. 보안수사권 덕분에 사건 재수사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보안수사권 폐지한다고요? 형사사건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우려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책임지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3: 그런데 책임이 져질까 싶네요.
1: 그러니까 책임 어떻게 지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서.
3: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뒤를 딱 보니까 물을 가르고 온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1: 네.
3: 물을 가르고 왔다가 무슨 표현일까요? 한참 가르고 갔어. 근데 뒤에 제자리가. 물이 다시 차 있잖아요.
1: 네.
3: 뭔가를 열심히 했지만 원래 제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반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피해자가 뭐 암장되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이 견제를 받지 못하고, 근데 그거는 뭐 행정안전부에서 뭐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 네.
3: 실제로 그 수십만의 경찰들의 수사하는 거 수많은 지역들 그거 다 제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개혁은 뭐 시원하게 뭐 사이다처럼 통과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예단하지 못하면
1: 네.
3: 저는 그것에 대한 파고는 전체가 다 맞게 돼 있거든요.
1: 그렇죠.
0: 요거
1: 안정성도.
0: 네. 요거는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거는 개혁이라고 보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요. 자,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한 건 뭐냐면 검찰이 직접 인지하고 직접 수사를 해서 하는 일들 중에 기획해서 하는 수사들이 있었어요. 특히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들은 그렇죠. 그렇게 했죠.

0: 네. 흔히 말하는 특수부라는 곳에서 그런 걸 해왔습니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경찰이 한 일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경찰이 이걸 올린 거를,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글을 쓰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봐준 게 훨씬 더 좋은 글이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한 걸 검찰이 한번 봐주게 되면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억울할 수 있는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한 제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없앤다는 겁니까? 이거는 개혁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개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1: 그 모든 우려가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권으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2: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다 그럼요. 파악이 가능하다.
1: 그럼요.
3: 예. 근데 지금 보완수사 요구권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강경파들은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뭐 가장 뭐 비유적인 표현 그거 아닙니까? 숟갈 줬더니 숟가락 갈아갖고 칼 만들어갖고
2: 네.
3: 저 칼을 걷는다.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오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근데 지금 이 검찰을 폐지하고 보안수사 요구권 다 없앤다. 그러면 그 경찰이 갖게 되는 막대한 권력에 대해서 누가 감시할 거냐. 이 문제도 분명히 제기될 겁니다. 이거 과거에는 검찰보다 경찰 권력이 더 셌었어요. 근데 그 경찰 권력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키워왔던 거거든요. 네네. 정권 차원에서.
2: 네.
3: 앞으로 다시 경찰 권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다시 경찰 국가로 가는 거예요.
2: 경찰 권력을 견제할 곳이 없다라고 좀 말씀해
3: 그렇죠.
2: 주신 것 같아요.
3: 그럴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2: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조국혁신당 쪽에서 보완수사 요구권은 인정을 그럼요. 하는 겁니까? 그럼 이거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1: 그렇죠.
2: 거예요?
1: 그렇죠. 보완수사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이라는 건 검사가 그 경찰이 가져온 사건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수사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재수사를 하도록 요구하면 됩니다.
2: 네.
1: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들도 보완 수사 요구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네. 네. 그 보완 수사 요구권은 같이 추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셨고 9378님께서 반대되는 의견도 보내셨어요.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만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회로 넘어왔으니까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제도를 만들면 되죠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적극적으로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은 뭐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민주당에서 말하는 조작해소 특검법의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아, 여당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함께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추진하게 될 경우 야권의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대변인.
3: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네.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2: 이건 못할 거다. 왜요?
3: 왜냐하면 네. 이번에 그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분노한 2030 세대와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정한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생각해서 광장에 나온 사람들
2: 네.
3: 그 열기를 봤다면 이거 추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공소취소를 정당한 사유 이제 민주당은 어떤 정당한 사유를 만들어서 공소취소를 하겠지만 그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순간 대통령이 본인의 죄를 그냥 없애려고 하네?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2024년에 그 김민석 의원이 계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엄이 그 발효가 된다면
2: 네.
3: 제가 그 다음 날로 광화문 광장에서 계엄 해제하는 시위에 동참하겠다라고 했는데 저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이거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들이 만드는 그냥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 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단행한다. 그러면 그때 민주당 정치인들 광화문 광장 나와야 됩니다. 그때 민주당 정치인들 그 전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 공정한 가치 또 법 앞에 평등에 공감하는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일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못한다고
2: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하다. 네. 예. 김종인 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실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이번 선거 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를 찍고 있을 때 하셨어야 돼요.
2: 선거 결과로 네. 이미 답은 나온 거라고
0: 네.
2: 생각하십니까?
0: 네. 왜냐하면 선거 도중에 이것이 악영향을 미칠 거라 판단을 하고
2: 네.
0: 당에서 더 이상 추진을 안 한 것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지지를 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2: 네.
0: 자기 재판을 자기가 할 수는 없다. 이거는 상식의 문제예요. 전 세계적인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지를 해도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선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공소취소는 취소를 하시는 게 맞다.
2: 공소취소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7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오찬 함께할 예정이라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친문 진영에서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둘러싸고 반발 목소리가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됩니까? 친문 진영 달래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동화 측은요?
4: 지지층이 갈라지고 있는 모양새는 뚜렷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볼 땐 그 전에 전직 대통령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뭐 전직 대통령 뭐 식사도 안 했다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 아주 일각에서 나왔거든요.
2: 아, 그런 비판이 있어요?
4: 네. 아주 일각에서 나왔어요. 뭐 네네. 대대적인 건 아니었고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들 취임식에 초대는 했는데 뭐 안 온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저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이 서거 일자에 뭐 그럴 때 이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주친 적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식사를 하시거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새는 사실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인수위도 없이 그냥 네. 쭉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정권을 잡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았고 또 외교적인 문제 뭐 관세 문제 이거 뭐 임기 초부터 뭐 불어닥쳤던 여러 가지 태풍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거 막느라고 사실은 여유가 없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파열음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습이 정치적으로도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지혜도 구하고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국면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2: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 사퇴하면서 네. 그렇게 바로 첫 번째 행보가 도서박람회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행보가 왜 거기였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어떻게 계획된 얘기였던 건가요?
4: 아니요. 그 윤건영 의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계획된 거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책방 주인이시고.
2: 그래도 마음은 먹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 네, 오늘 저기 가야겠다. 약간 이런 정도의 생각?
4: 그렇겠죠. 그리고 네. 사실 언질도 했겠죠. 네. 난 거기 간다.
2: 오늘 문재인 대통령 내가 어떻게든 만나야지. 그렇죠. 약간
4: 그런데
2: 뭐
4: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아,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2: 그렇죠.
4: 뭐,
2: 예. 예.
4: 뭐 사실상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치적 행보인 건 맞죠. 왜냐하면 지금 친문 진영을 결집시켜가지고 내 팔을 일단 모은 다음에 결국에는 이 전쟁에 나서는 데 따른 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거든요.
2: 네네.
4: 그래서 결국 거기를 결집시켜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고 그 이전에는 딴지 게시판에 또 글도 쓰기도 했잖아요.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했었던 최고위에서의 발언을 거기에다가 그대로 올림으로써 사실은 함께 이제 지금부터 같이 싸워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읽혔거든요.
2: 아, 그렇게 읽으셨군요.
4: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행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 네.
4: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 싸움을 앞두고 상당히 많은 걱정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2: 기존의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조우재 공보부장님.
1: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오던 외연 확장이라는 게 좀 네. 한쪽 방향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뉴라이트라고 비판을 받았던 이병태 그 위원장은 을 이제 임명을 한다든지 혹은 네. 최근에는 인요한 국민의힘 출신 그리고 그분은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친윤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해운 그리고 뭐 김용남 이현주 뭐 등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해오던 외연 확장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치우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2: 네네네.
1: 그래서 그러면 진영 내에서 야 그럼 우리는 안 해주냐 혹은 뭐 우리가 그동안 지지해왔던 어떤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역사 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DNA 이거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자꾸만 보수 진영으로 외연 확장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려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초대한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고 있고
2: 네.
1: 그리고 이런 어떤 당원들이나 오래된 지지자들의 서운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정청래 대표도 지금 이제 도서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다. 그것이 이제 전당대회 전략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랫동안 저만 해도 그 뭐 노무현 문재인 뭐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어떤 오랜 어떤 민주당의 어떤 DNA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유입된 지지자들이 그럼 과거에 이제 친노 친문 세력은 끊고 가자라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정청래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 알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둘러싸고 지지층 사이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 성향 방송인 김호준 씨가 지금 뭐 특별한 계기가 없는데 지지율 하락하는 건 이거는 코어 지지층의 이탈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게 좀 논란이 많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3: 저는 사실 김어준 씨가 했었던 그 코어 지지층 이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월요일에 이제 ARS 조사지만 리얼미터 조사가 계속 나와요.
2: 네.
3: 여기에 보면은 본인의 정치 성향을 나중에 물어보거든요. 본인의 정치 성향을 진보적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여전히 높은 비율로 과거와 큰 차이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지지한다고 답변하고 있어요.
2: 네.
3: 그런데 국정 지지율이 왜 떨어졌는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설문에 응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은 코어 지지층이 아니라 연성 지지층입니다. 그리고 누가 흔들면 제일 약한 고리부터 떨어지지 제일 강한 그 지지층부터 떨어져 나가지는 않거든요.
2: 네.
3: 좀 그래서 그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코어 지지층이 팔짱을 끼고 있다? 등을 돌리기 직전이다? 여기엔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민주당의 내홍에 대해서 아유, 얘네들 또 싸우는구나. 이런 그 혐오감?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라고 한 사람들을 연성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생각하지 뭐 강성 지지자들은 어쨌든 뭐 민주당 정권의 성공을 바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벌써 이재명 대통령을 떠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2: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조국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이제 평택에 출마하면서 김영란 후보가 이제 그 자리에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싸움이 좀 시작이 된 거고 서로 양진영을 무슨 좀 이상하게 뭐 지읒 뭐에 미음 지읒 뭐 이렇게 하면서 멸칭. 막 표현하고 네. 멸칭을 좀 사용하면서 서로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 싸움이 깊어지니까 그 코어 지지층이라는 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다 사라지겠다라고 해서 이쪽을 지지를 철회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긴 하거든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1: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정관계 대변인께서 말하는 이제 코어 지지층이라는 비유가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거든요. 이게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가 가족들을 안 챙기고 자꾸 옆집 가서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2: 네.
1: 그러면 집에 있는 가족들은 아버지에게 서운한 거예요.
2: 아버지 지지 철회하죠 그러면. 예.
1: 지지를 철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 우리 아빠니까. 다만 우리 아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바로 이런 심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 씨가 말씀하신 것도 말한 것도 아마 그런 맥락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떻게 흔들리면 코어냐 흔들리면 코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네. 아니라 그냥 아버지 비유. 이 비유가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 아버지 비유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렇죠. 예, 그래도 마음은 흔들리지만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1: 그럼요. 예.
2: 그 아버지 바꿀 수는 없잖아요.
3: 그 부분 관련해서 예.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 네.
3: 대략 뭐 한 3에서 5% 정도 된다고
2: 그렇죠.
3: 칩시다.
2: 예.
3: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움직임은 있죠.
2: 네.
3: 분명히 평택을 해서 조국 대표랑 김영남 후보가 이렇게 격돌하면서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러려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생각엔 만약에 빠져나갔다면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 좀 빠져나간 것 같고 민주당에 지금 조국 혁신당과의 이중당적자 문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2: 네네.
3: 그럼 우리 국민의힘에도 자유통일당에 있는 이중당적자들이 있어요. 이거 이중당적자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2: 방법이 없죠. 그럼.
3: 아마 뭐 그런 문제들도 조금 작용할 수는 있겠죠.
2: 네. 김성열 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4: 글쎄요. 저는 일단 네.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어준 씨가 이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일단 특별한 계기가 없다. 특별한 계기가 없긴 왜 없습니까? 지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선관위 문제예요. 네, 선관위에 대해서 어쨌든 뭐 정부 여당은 선관위 독립기구다라고 선을 긋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저는 특히 20, 30대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2: 네.
4: 근데 여기 또 보면은 코어 지지층이 이탈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김원준 씨는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듣기는 뭐냐면 내가 이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이게 자신이 코어 지지층인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서운하다. 내가 지금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리는데
2: 그 말씀은 본인에게 유리할 정도의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4: 그렇죠.
2: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4: 예, 저는 이게 지금 다 아까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2: 네.
4: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는 것도 모두가 지금 전당대회 일환으로 보여요.
0: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 왜 지금 만납니까? 그럼 그 전에 좀 만날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 만나는 건요. 솔직히 말해야지 문재인 대통령께 가만 계시라. 라는 사인이라고 보여요,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마시라.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민생은 어디 가고 그냥 전당대회만 치르고 있구나. 온 나라가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이 없는 듯한 모습인 거예요.
2: 민생을 안 챙기고 너무나 전당대회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동학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진 의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오늘 아침 방송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어 지층이 빠지는 거 어떻게 분석하느냐며 이게 전형적인 지지층 갈라치기다 뭐 이런 반응인데 지지율 하락 둘러싸고 지지층과 개파 간 갈등 양상이 좀 있긴 있는 거잖아요 사실.
4: 저는 이 말을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이 네. 오히려 싸움을 더 붙이고 자기네들끼리 더 지금 막 커피 터트리고 지금 막 머리끄덩이 잡고 있어서
2: 저희 방송도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4: 네, 네. 싸움을 지금 더 시키는 아니, 그러니까 각 진영을 표방하는 사람들의 네, 유튜버들이 네. 네. 그런 것들을 더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코어 지지층이 빠져나가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야 돼 라고 하는 약간 프레임으로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잘하세요. 이 얘기를 지금 거꾸로 돌려서 얘기를 하고 거다.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네.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지금 리드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지금 사실은 지지율 빠지는 거는 뭐 선관위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전 그냥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조국 대표께서 그 이제 10가지 질문 던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 던지는 건가요? 민주당에 던지는 건가요? 그 김영남 후보를 공천한 정청래 대표에게 던지는 건가요? 지금 이게 이질적으로 되게 이상해요.
2: 네네.
4: 어느 쪽으로 이걸 하는 건지 지금 누가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청래 대표께서 그럼 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게 그 또 한쪽으로 같이 묶이는 것 같지만 또 내부에서는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2: 네.
4: 그러니까 이게 이 집권 여당이 실제로 우리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기회를 달라고 해갖고 내란 이후에 그래 너네들이 한번 책임져봐 해가지고 대통령의 리드로 해서 부동산 정책이고 뭐 주식 뭐 상법 개정 뭐 이런 것들 쭉 밀고 오고 외교 안보 문제 다 풀어내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쭉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 선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더 이상 집권 여당이 기대했던 바가 지금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자기네들 탓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내부 지지층들만의 어떤 실망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겉으로부터 일단은 지지를 한번 줘볼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가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데 굳이 코어 지지층이 이건 빠져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레토릭을 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역시 그러니까 우리 편을 들어라 라고 읽혀진다라고 뭐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데요.
4: 네,
2: 그렇죠. 그러면 지지층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거 원인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한번 좀 뭐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0: 아까 뭐 얘기하신 것처럼 예. 선관위와 관련한
2: 선관위입니까?
0: 문제가 이게 정권 결국에는? 정부의 책임이다 이것도 있지만
2: 예.
0: 저는 최근 들어서 경제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경제 문제.
0: 코스피가 9천 오르는 거
2: 네.
0: 이거 남의 일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 1년 뭐 6개월 전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걸었던 코스피 5천 와 달성되는 거 보면서 야 진짜로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2: 네.
0: 코스피가 이제 정당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2: 네.
0: 근데 실물 경제나 외환 시장이나 고물가 이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1년 지났는데 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때나 지금이나 내 삶이 뭐 나아진 게 뭐가 있지?
2: 네.
0: 경제적으로 코스피 9천 올랐다는 것 전혀 다른 나라 얘기 같은데 이러면서 정말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이런 것들이 체감하니까 이에 대한 책임론을 이제 대통령에게 묻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시작이라고 봅니다.
2: 경제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0: 그리고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2: 그렇죠. 이게. 주식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산 사람 그다음 연령대에도 그렇고 청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시드머니가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은 돈이라도 1억의 10%와 100만 원의 10%와 뭐 1000만 원의 10%는 다르니까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김슬문 최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선관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지율 하락이
0: 왜냐하면은 네. 지지율이 지금 좀 급격하게 빠졌어요. 지지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것은
2: 10% 15% 가까이 빠졌죠.
0: 예, 두 달 전에 비해 가지고 거의 5분의 1 정도가 빠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선거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좀 봐야 돼요. 지방선거에서 특히 민심으로 드러난 서울 뭐 평택 이런 곳에서 민주당이 어쨌든 주요 거점으로 삼았던 곳에서 지면서 아, 이 민주당이 지금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국민의 민심이 좀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 거기에 선관위 문제가 터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다르게 지금 전당대회로 네 분만 버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국민들이 가장 안 좋게 보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봤지만 정당

0: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뭐 답변을 피하거나 이런 여론조사도 꽤 많다라고 그렇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지지율 하락을 보고 계십니까?
1: 그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그러니까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당원들은 민주당 네. 자신이 민주당원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지지율 한 자릿수로 시작하거든요.
2: 네.
1: 근데 당원들이 최종적으로 대통령까지 만들어줍니다.
2: 그렇죠.
1: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친노 패족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친노 세력이라고 완전 비주류였는데 당원들이 끌어올려줍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땠습니까? 성남시장이라는 완전 변방에 있던 정치인을 당원들이 끌어올려줬어요.
2: 네.
1: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런 어떤 개혁적이고 비타협적인 정치인들을 스타로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어줬다라는 당원들만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편을 바라보면 뭐 박근혜 국정농단하다 탄핵당하고 윤석열 내란 일으키다 탄핵당하고 우리는 얼마나 프라이드 그러면서 프라이드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만들어준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 개혁적이다. 예를 들어서 선관위 문제. 지금 3주가 지난 동안 뭐합니까? 지금 올림픽공원 엉망진창됐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2: 네.
1: 그러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볼 때 아니 이재명 대통령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할 것 같더니 저기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걸 어찌됐건 질서를 유지하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회 시위를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회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뭐 그 정도의 조치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찰들이
2: 네.
1: 공권력을 집행해서. 그런데 네. 그조차도 하지 않고 선거가 끝난 지 지금 3주째가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 관심이 없나?
1: 아무것도 뭐 이런... 안 하고 있다. 그렇죠.
2: 네네.
1: 관심이 없나? 이렇게 문제가 시끄러운데?
2: 네.
1: 라고 하면서 그 프라이드를 갖고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마음이 조금 식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0: 이거 너무 보안수사 요구권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지지층에서는.
1: 그렇죠.
0: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 냉랭한 기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이 답해야 할 10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이거 민주당 내부에서도 말이 많던데요. 어떻게
1: 그 열 가지 질문을 여기서 다 예. 이제 말할 수는 없고
0: 요약 좀 해주시겠습니까?
1: 조국 취지를. 대표의 페이스북 가면은 이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2: 네네.
1: 대충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0: 남탓이잖아요.
1: 아 그런가요?
2: 예.
1: 그 요약을 하자면
2: 네.
1: 아 일단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평택 선거 패배에 대해서 조국 대표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한 건데 질문의 요점이 뭐냐면 어찌됐건 평택에서 재선거가 왜 벌어졌습니까?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선거 지역구거든요.
2: 네.
1: 그곳에서 과거에 자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선거에는 공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당원 당규가 있었어요. 민주당에 과거에
0: 근데
1: 10년
0: 왜
1: 전에.
0: 여기에만 공천했냐 이겁니까?
1: 그럼요. 과거에 네. 있던 과거에 있던 그 원칙을 어기고 왜 자신들이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선거에 공천했느냐.
2: 네.
1: 그리고 그러면 공천한 것까진 좋다.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좀 말하기 힘든 의혹들이 있었어요. 보좌관 갑질이라든지 혹은 대부업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은 인사청문회 다 낙마 사유입니다.
2: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공천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그런 결정을 계속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게 이 조국 대표의
2: 네.
1: 질문 요약이라고
0: 민주당의 입장 들어볼까요?
3: 아니 근데 민주당이 기책 사유가 있다고 기책 사유가 있으면 뭐
0: 아니 근데 왜 본인이 말하고 왜 웃으세요?
1: 먼저
0: 왜 웃으세요? 조국 당대표의 전 대표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왜 웃으세요? 예 예.
3: 아니 근데 민주당이 기책 사유 있어서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는 말은 했었지만 그런 적이 있나요?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4: 당원 당규 실제로 수정해 버렸어요.
3: 그러니까요.
4: 낼 수 있게 해놨어요.
3: 안희정 지사 때도 했고 저기 오거돈 시장 때도 했잖아요. 자기들 기책 사유로 다 물러나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2: 예,
3: 제
2: 예.
3: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1: 안 했던 공천을 안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3: 네. 안 했던 사례도 있겠죠.
4: 예. 근데 이제 예. 어쨌든 요거는 민주당이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약간 화살표가 정청래 대표를 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걸 민주당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때 총책임자가 있는데 총책임자에 대한 화살표인 것 같고 그리고 거꾸로 이제 어쨌든
0: 근데 한 팀 아닙니까?
4: 아니 한 팀인데 네. 어쨌든 총책임은 대표가 지는 것이고 대표가 그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2: 네네.
4: 대표가 실제로 그런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장을 했고
2: 네네.
4: 그렇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었고 그리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0: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한 팀이 아니라 조국 전 대표와 정청래 대표
4: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팀필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0: 한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4: 그러니까
0: 좀 들어서
4: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하고 좀 예, 떨어져 있고 그러면 뭐 친명적 공격하는 건지 네. 이게 그게

0: 아니라니까요, 지금 구조가.
1: 아니죠.
0: 이 지금 구조는.
1: 친명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0: 아니, 근데 보세요.
1: 친청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팀키라는 게 아니라, 네. 정청래 민당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친명 지지자들과 친명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불거졌습니까? 1월에 있었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 그것이 불발됐잖아요.
2: 네네.
1: 그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조 부장님 누굽니까? 그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3: 유 이재명 세력들.
2: 뭐 이은주 최고위원이라든가.
1: 뭐 이 유 이재명 세력들에게 네.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10개의 질문에 답하라고 한 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2: 네네네.
1: 지금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뉴 이재명 그룹들에게 답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4: 네. 아니 근데 짜장면도 이게 한 그릇 이게 열 그릇 한꺼번에 먹으면 체하듯이 그때 제안 자체가 좀 거칠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인정이 됐는 거고 그다음에 국힘 제로를 외쳤는데 지금 국힘이 완빵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2: 그렇죠. 네. 의도와 다르게.
4: 그런 측면에서는 네. 조국혁신당도 그런 이제 취지 잘못된 취지들이 네. 있었기 때문에.
2: 아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일단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유시민 작가와 김호준 씨 등이 친여 지지 세력들은 조국 후보를 지지를 한 것처럼 보였고 네. 민주당과 친명계는 김영란 후보를 지지하면서 갈등이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그때 뭐 책임자라고는 하지만 정청래 대표를 겨냥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명계를 전체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5: 저도 친명계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전당대회에 참전하는 것으로도 보여요.
2: 전당대회를 조국혁신당이 참전하는 것이다.
5: 네. 조국혁신당에서 사이드 바깥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요.
2: 네, 지금 어떻게 읽히십니까? 조국혁신당 또 공보부장이시잖아요. 답변해 주시죠. 지원사격 하는 겁니까 지금?
3: 아, 여기 이제 앉아서 저희는 어떤 메시지나 어떤 태도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조국 대표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10년 전 당원 당규에는 자당의 규칙 사유로 발생한 선거구에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원칙을 후퇴해서 지금 추천했냐 이걸 그냥 묻고 있는 거예요.
2: 누구에게요? 정청래 대표에게요? 친명에게 물어보는 겁니까?
3: 민주당입니다.
2: 민주당. 근데 아, 눈물이네요.
1: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내 민주당 150만 명의 권리당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2: 네.
1: 그중에 글쎄 한 5에서 10%는 조국혁신당의 아니 정서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고
2: 네.
1: 이중당적 가진 사람들도 그 정도 수준은 있을 겁니다.
2: 네네.
1: 사실 정서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아니 이번에 조국 대표가 평택 의뢰에서 득표력으로 보여줬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반표는 조국 대표가 가져온 겁니다.
2: 가져갔죠. 예.
1: 그러니까
3: 실제로 그 김용남 후보가 28.77%를 받았는데 그 평택시장으로 나왔던 최원영 후보는 59%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는 평택시장 민주당 평택시장보다 덜 득표를 했고 조국 후보는 평택 조국혁신당 비례 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아 한 3배 이상 4배 이상의 득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 네네네.
3: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후보를 찍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이죠.
2: 알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좀 질문 드릴게요.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자리에서 물려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 갖고 달갔던 무기를 장롱에서 꺼내겠다. 약간 저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또 오늘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 유튜브 녹화했대요. 근데 26일 업로드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어제 녹화했군요. 어제 네. 이재명 대통령을 뭐 직격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녹화 현장에서 있던 방청객들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뭐 확실하게 나오는 뭐 기사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뒷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아까 코어 지지층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 코어 1호가 유시민 작가인 것 같은데요.
2: 그 그러면. 코어 지지층 예. 첫 번째가 예. 유시민 작가입니다.
4: 제가 볼 때 이거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거예요.
2: 언제가 똑같은
4: 노무현 전 대통령
2: 예.
4: FTA 미국과의 FTA하고 뭔가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하고 이랬을 때가
2: 네네.
4: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들이 원하지 않던 정책들을 대통령께서 나름대로의 고심을 갖고 했던 거였거든요.
2: 네.
4: 그때 지지층이 엄청난 분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막 떨어져 나가고 지지율 막 다 떨어지고. 근데 나중에 결국 지켜주지 못했고 결국 아주 안 좋은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 측면에서 한이 생겼어요 가슴에. 대통령을 안 지켜준 것에 대한 혹은 죄책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시간 지나 보니까 FTA고 뭐고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밑거름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 했던 그걸로 인해서. 네네. 그리고 이라크 파병과 관련돼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심이 있었던 거고.
0: 대통령 자리는 또 다르죠. 예. 그러니까요. 대표 자리랑 또
4: 지금도
0: 다르죠.
4: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고심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지. 네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노무현 대통령한테 저질렀던 그 행동들 우리가 후회하고 있었던 그 행동을 지금 똑같이 또 한다? 제가 볼 때 이건 연습 문제 아니잖아요. 네네. 이미 나왔던 문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5: 근데 이게 단순히 친문 대 친명의 싸움, 친청 대 친명의 싸움이 아니라 기득권 민주당과 새로운 세력의 민주당, 그러니까 세대 교체의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네네.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친문 세력들이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들이 이거에 대해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부분이다.
0: 이렇게 네네. 보면. 근데 이게 제 정근재 대변인님, 제가 궁금한 게 이거 마지막으로 짧게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집권 1년 차 예. 대통령이잖아요. 이제 2년 차 이제 넘어가는 길목인데 이렇게 빨리 지지층에서 예. 강하게 공격이 들어온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저 이거 잘 몰라서
1: 아주 이례적이죠.
0: 아주 이례적인
1: 굉장히
0: 거죠.
1: 이례적인데 예. 그만큼 빠르게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친노 친문 세력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정치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정도 기세면 유시민 작가는 정치평론 안 한다 그러다가 다시 정치평론하는 거잖아요.
0: 네, 자리를 내려놓고.
1: 정치 은퇴했었는데 네. 다시 정계 복귀해갖고 조국 혁신당하고 정청래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일부 세력하고 네. 신당까지 만들 기세예요. 지금.
0: 아, 이 정도면 그러면 정치를 복귀한다라고까지
1: 그러니까
0: 생각을 하십니까?
1: 기세라면은
0: 이 정도 기세라면
1: 못할 게 없겠다라는 뭐 생각이
0: 대선
1: 들 정도예요.
0: 대선 후보도 나올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정치 복귀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할까요?
1: 깊어지면 그렇게
0: 갈
1: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갈등이 깊어지면 네. 그럴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5: 실제 복귀한 것으로 보여요.
0: 복귀한 것으로 예. 보인다. 예. 한번 내일 방송 엄청 잘 외워주세요. 네, 왜. 유시민 작가님 복귀한다니까 네, 외워주세요.
4: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막 소설 쓰세요.
0: 네. 잠깐 시켜야겠네요. 잠깐 로고 듣고 와서 2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0: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명의 출연자가 국회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국회 가는 길 함께하고 계신데 일부로서 국회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4: 들었습니다.
1: 내일 하루하루 한 발음씩.
0: 네, 하루하루 한 발음씩 가면은 KBS에서 국회까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1: 다음 총선까지가 뭐 649일인가 뭐 640 며칠 남지 않았어요?
0: 2년 정도 남았죠. 예예. 예.
5: 제가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
1: 출연 아닙니다.
0: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5: 이제 걸음마 막 뛰어가지고
0: 예. 한 600 걸음 걸어가면 될 것 같긴 하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또 왔습니다. N6T님께서 지지율 문제는 깨진 유리창 같기도 합니다. 한 곳에 금이 가면 안 보이던 단점들이 갑자기 다 드러나 보이는 거죠. 라고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의미 있네요.
1: 여기 모셔야겠는데요.
0: 네. 평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3375님 이 급변하고 어려운 시대의 진영간 싸움이라뇨. 한숨이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게 뭐 내전이 원래 밖에 싸움보다 이 내전이 한번 불이 붙으면 더 세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럼요. 들기도 합니다. 자, 2188님 이거 얘기 제가 안 하려고 계속 피해 다녔는데 여기서 걸리네요. 2188님께서 대한민국 축구 살려야 합니다. 정치나 축구나 감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언론도 한국 축구 발전에 문제 적극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오늘 경기 보고 화나신 분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사실 이거 이야기 안 하려고 오늘 좀 계속 피해 다녔거든요.
1: 이 정도 문제는 여야가 같은 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안이죠.
0: 그렇죠.
1: 네 개 정당 모두
0: 우리 통일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오늘 좀 너도 너무 지금 보면서 제가 좀 흥분 모드였어가지고 오늘 지나고 이제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걸렸네요. 축구 어떻게 보셨어요, 네 분?
4: 축구는 예. 축구 대표팀 뭐 선수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 저는 지도부는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0: 지도부요?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 말씀하시는 거죠?
1: 지도부 사퇴하세요. 그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청문회 장면이 있어요. 네. 선동열 감독을 데려다가 네. 그때 당시에 손혜원 의원이 아, 저는 아시안게임 우리 아, 금메달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선동열 감독을 막 몰아쳤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0: 근데 그때 역풍 좀 불었죠.
1: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죠.
0: 네. 네. 이건 뭐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긴 하죠.

0: 국정조사까지 가면 안 되죠, 사실. 네. 이런 문제가.
1: 제가 청문회 합시다. 네. 근데 네. 축구는 저도 이제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네. 축구 감독 게임이 따로 있을 정도로 감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0: 아, 그 무슨 게임인지 압니다.
1: 예. 예. 그래서 그 감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보단 이 부분은 감독의 전략 전술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해요.
0: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 예.
2: 그러니까 저희가 비겨도 32강 자력 진출이었는데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랑 비긴다는 것 게 그것도 약간 시원찮았거든요. 이제 축구 팬들은. 네. 근데 져버렸지 않습니까?
0: 그렇죠.
2: 그리고는 다시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이 초라한 처지.
0: 네.
2: 이게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화가 나신 것 같아요.
1: 국민들 수학 못할까봐 그렇게 경우의 수를 따지게 해줘요.
2: 경우의 민족이 돼버렸어요. 한국 민족이.
0: 제가 90년도 이태리 월드컵부터 다 봤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때 황보관 선수의 그 중거리 슛부터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힘들고 94년도 뭐 홍명보 감독이지만 그때 홍명보 선수의 스페인전 2대2 경기 그다음에 독일전 3대0에서 3대2까지 따라가는 경기 그다음에 뭐 볼리비아를 이길 수 있다지만 0대0으로 끝난 경기 뭐 98년도 프랑스 월드컵부터 제가 줄줄이 깰 수가 제가 2010년대 남아공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3: 네, 남아공 갔다 왔어요?
0: 거기 1박 4일로 제가 갔다 왔어요.
3: 1박 4일?
0: 개국 콘서트 그때 당시에 그 녹화가 있어 가지고 1박 4일로 갔다가 왔는데 16강 진출해서 다시 1박 4일 갔다 왔습니다. 그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는데
3: 와, 대박이네.
0: 역대 봤던 축구 중에 오늘이 최악이었습니다.
3: 아니 오늘 실제로 그 JTBC 해설위원이 그 얘기했어요. 자기가 본 그 국가대표 경기 가운데 최악이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 제작진이 예 이제는 자제 좀 시켜.
2: 결국 축구 얘기를 하는 거.
4: 장동혁 대표 드리블 얘기를 합시다.
0: 예. 네. 그렇게 하죠. 국민의힘 이야기로.
3: 그 얘기하니까 예. 이건 안 해. 오늘 홍명보 감독이 그래도 아 선수들에게 책임이 없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 네.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당 대표들이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감독한테 배워라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네. 있더라고요.
0: 국민의 감독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내부 상황 심상치 않죠. 건강학화로 입원했던 장동욱 대표 이번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좀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복귀한 거 같아요.
3: 저는 수요일 퇴원을 예상했는데
0: 아, 얘기가 좀
3: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왜냐하면 아, 예. 아니 과로로 입원하셨는데 일주일 이상 그 하고 그리고 최고위원회라는 게 국민의힘은 항상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열리거든요.
0: 네.
3: 지난주에 목요일 오전에 최고위원회 하고 입원했는데 다음 주에 있는 목요일 최고위원회까지 또 참석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위중한 병이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0: 네.
3: 과로로 입원한 분이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낳고 아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건강은 회복하신 것처럼 보이던데요.
0: 네,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다행히. 근데 장동욱 대표가 나오시면서 하는 말이 당내 기강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당내 기강을 확립하겠다. 김종일 최원님. 이 당내 기강을 확립한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뭐 기압을 좀 잡겠다.
1: 그렇죠.
0: 뭐
2: 약간 뭐 자료라도
0: 징계를 하겠다. 네, 뭐 이런 뜻이잖아요.
1: 칼을 꺼내야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정치인들이 스케줄을 잠깐 비우고 어디 외부에 나가거나 이렇게 병원에 갔다 오거나 그러면 생각을 정리를 해요. 그동안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하고
0: 시간이 나니까
1: 그렇죠.
0: 이제.
1: 네. 이제 나오면서 이제 행동에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일성이 기강을 잡겠다였다는 것은 뭐 징계도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고 그 징계의 대상은 아무래도 이제 친한계 쪽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로 예상이 되는데요.
0: 네.
1: 문제는 0이 안 쓸 거예요. 지금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키는데 온 힘을 써서 제명을 시켰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 살아왔고 또 그 한동훈 대표를 복당시키자는 여론이 당내에도 상당히 커졌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 첫 번째 저기 법안을 발의하는데 31명인가가 공동 발의를 했다는 거
0: 맞습니다.
1: 아니에요.
0: 네.
1: 이거는 다 사인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는 그냥 하지 않아요. 거기 이름을 올리는 연판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미 한동훈 대표의 복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장동욱 대표가 징계를 내는 거 아니 제명을 시켜도 돌아오는데 징계를 한다고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은 영이 쓰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꺼냈던 칼도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
0: 네. 근데 그 징계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왔던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1: 네.
0: 분들의 이제 징계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네. 무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을 지원하면 해당 행위가 맞아요.
0: 그렇죠.
1: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0: 네.
1: 지금 그 징계를 아무도 안 무서워한다는 게 문제죠.
0: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대한과 미래에서 다시 한번 장동욱 대표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의총에서 결정한 일부 지역 재선거가 아닌 전면 재선거를 또 주장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훼손한 행위이자 해당 행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총 결의안 내용까지 뒤집으면서 재선거 주장에 나선 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동학 최고님. 또 재선거를 들고 나왔어요.
5: 아니 그러니까요.

0: 본인 지지층들을 모을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 지금 오세훈 시장도 결국 여기에 타겟이 되는 것이고 본인은 선명하게 이거를 지금 얘기함과 동시에 오른쪽에는 재선거, 왼쪽에는 징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본인이 이걸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우리는 전면 재선거 얘기한 적도 없고 컨센서스 형성된 적도 없는데 당대표가 혼자서 지금 드리블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총을 열어가지고 의원총회에서 다 같이 우리 공감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시켜내고 우리가 이걸 관철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자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고 당대표 혼자 지금 쫓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0도 안 설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도 0이 안 서고 이것도 0이 안 서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계속 이제 메아리 외침을 낼 텐데 제가 볼 땐 이 과정 자체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서서히 무너져가는 과정으로 묘사가 되지 않겠냐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다른 데로 떠나고 있다. 뭐 그렇게 네, 좀
0: 그것도
1: 평가를
0: 그렇고 어쨌든 망치가 약하면 못이 솟습니다.
1: 아.
0: 장동혁 대표가 들고 있는 그 망치는 뿅망치예요.
1: 네.
0: 어떤 못도 박을 수가 없습니다.
1: 그럼 망치가 터지겠네요.
0: 그러니까 이 망치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1: 그러네요. 네. 네.
0: 이제 오한만을 꺼낼 때입니다.
2: 네. 내가 네. 바닷가에서 놀 때 갈증이 막 나잖아요.
1: 네.
2: 그렇다고 바닷물 안 먹잖아요. 바닷물 먹으면 금방 더 갈증이 나는
0: 그렇지.
2: 겁니다.
1: 네.
2: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 전면 재선거 요구하잖아요. 이거 정말 목마르다고 바닷가에서 바닷물 퍼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발목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더 갈증이 날 것이다.
2: 아니 벌써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당시 유희동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게 물어봤던 그대로입니다.
1: 네.
2: 아니 대표 뜻대로 전면 재선거 요구할 겁니까? 아니면 의총에서 결정된 거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의총 결정대로 따라야죠. 해갖고 그 일곱 곳만 그 선거 무효 소청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돌아와갖고 또 전면 재선거 얘기하면 지금 네. 원내 의원들이 따르겠습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상상력의 스케줄 보면 한 2개월 후쯤에 이거 선거 무효 소청됐었을 때
1: 네.
2: 아니 당신이 주장해갖고 선거 무효 소청했는데 받아들여졌냐? 안 받아들여졌다. 그 책임져라 해갖고 그때쯤에 또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장 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생각하기엔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아 이거 어떻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같은 거 그런 거를 분위기를 조성해 갈 수도 있겠죠.
1: 네네. 이렇게 되니까 당내 분위기가 좀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사퇴는 이건 디폴트 값이다. 근데 이제 시기가 언제인지만 정해진 것이다. 정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던데 그게
2: 그러니까
1: 맞는 얘기입니까?
2: 제가 말씀드린 게 비슷한 시나리오잖아요.
1: 네,
2: 아, 이거 내년 8월까지 임기 다 채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지금 아마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뭐 손꼽히는 5명 의원들 그렇게 생각 못할 겁니다.
1: 네.
2: 적어도 뭐 연말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끌어내리거나 또는
1: 네.
2: 자진 사퇴를 요구하거나 또는 뭐 최고위원들을 이렇게 사퇴시키는 쪽으로 정리를 하지 그러지 않고 이걸 계속 내년 8월까지 임기 보장한다?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 틈을 활용해서 한동훈 의원이 굉장히 좀 운동장을 넓게 쓰기 위해서 국민의힘 내에 있는 운동장을 여러 가지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 저에게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아, 나라는 무기를 빨리 갖다 써라. 그 왜 빨리 그 입장이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요즘 보니까 옛 친윤계 의원들과 자주 접촉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당내 세력 확장에 나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2: 당연히 자기가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약속했었으니까
1: 네.
2: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접점을 넓히고 스킨십 넓혀서 자연스럽게 야 이제 한동훈 의원도 우리 당에 들어올 때가 됐지 그 빨리 우리 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라는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죠. 근데 지난번에 황 앵커랑에서 내가 전략 자산이다 이거 본인이 한 얘기는 아니고
1: 네.
2: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1: 네.
2: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자화자찬을 저렇게 할 수 있냐 이게 또 해갖고 뭐
1: 지금 국민이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본인이 얘기한 걸로.
2: 그렇죠. 아니야, 저도. 다른 사람들이 네. 전략 자산이라고 한 사람들이 많다.
1: 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군요.
2: 그런데 왜 안 쓰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 네네네.
2: 근데 많은 사람들이
1: 맞네요.
2: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저렇게 얘기하면
3: 아 기사가 그렇게 나니까 예, 한 줄로
0: 그렇게, 예,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사람이 했었어야지.
3: 예, 예.
2: 얘기를 인용한 거예요, 사실.
4: 아, 네. 그거는 저기 그 여기 좀 대변인님께서 정광재 대변인께서 얘기하셨어야지. 네, 이런 방송에 나오셔서
2: 아, 그, 아,
4: 네.
2: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4: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국힘에 돌아가는 상황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조국혁신당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5: 지금 이제 여의도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여의도 정치판이 어떠냐면 큰 형님 두 명이 있는데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인데 민주당 왼쪽을 돌아보면 민주당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네. 오른쪽 돌아보면 국민의힘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나가다 바닥에 조국혁신당 쓰러져 있어요. 저기 옆에 보면은 개혁신당 막 자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근데 국민의힘을 이야기하자면 국민의힘은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장동혁 대표 임기가 내년 8월까지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러면은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 임기 동안에 차기 총선의 공천권을 쥐고 있지 않은 당대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킵니다. 그러면 자녀 임기를 이제 채울 짜투리 당대표를 새로 세워야 되는데.
4: 비대위원장을 세워야겠죠.
5: 세워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은 공천권이 없어요. 그럼 짜투리 임기면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하고 싶어 할까요? 지금 장동혁 대표를 당장 퇴진시켜도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4: 그렇네요.
5: 할 사람도 없고.
4: 그럼 내년 2월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군요.
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녀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자녀 당대표의 자녀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으면 남은 임기를 채우도록 돼 있고 6개월 이내로 남으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4: 네.
5: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라고 해도 당장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물러나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재준 최고위원이라든지 지도부에서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어떤 그 정치인들도 내년 2월로 얘기를 하는 내년 2월이라는 게 바로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이거든요.
4: 네.
5: 그래서 내년 2월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를 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언론인들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식물 당대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떻게 갈아치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유지하기도 힘든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공천권을 쥐고 있지도 않은데
4: 네.
5: 그러니까 뭐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동학 그 최고가 말씀하셨다시피 뿅망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봅니다.
4: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개혁신당이네요. 저 조국혁신당 쪽에서 좀 평가를 해주셨고 아, 며칠 전 선거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개파 불문하고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의원 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까지 김성열 최고님
2: 네.
4: 같이 함께 했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뭐 본보수 빅텐트 시작되나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6: 아니 근데 뭐 토론회 참석 한번 한 거 가지고 사실 그렇게
4: 근데 천하람 의원님 표정이 맞죠. 너무 밝으시던데요.
6: 아,
4: 거기서?
6: 그게 제가 물어봤어요. 까불고하고 막 그랬는데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거기서 개혁신당 화이팅 해주시길래 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4: 그랬군요.
6: 뭐 아무튼 근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슈의 핵심이긴 해요.
4: 그렇죠.
6: 그래서 지금 누굴 만나느냐 이런 것들이 좀 과대포장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보수가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요. 선거를 앞두지 않고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 이루어지려면 이 정강정책이 좀 비슷해져야 돼요. 저희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바를 국민의힘에서도 이해해 주시고 같이 가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노선이 명확하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합친다면 그건 인물 중심으로 합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4: 네.
6: 인물 중심으로 합치는 빅텐트는 바람에도 무너집니다.
4: 네네.
6: 그래서 그 빅텐트는 저는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4: 빅텐트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연일 일구연들과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최근 지방선거 평가를 듣는 자리에서 당대표 폐지론 이거 꺼내 들었거든요. 이거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건지 아니면 진짜 당대표를 없애고 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 새로운 제도를 좀 만들어 가보자 뭐 이런 행보인지 궁금한데 이동학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0: 아니 일단은 뭐 축구 경기로 예로 들면
4: 네.
0: 장동혁 대표는 지금 병장 축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4: 네네.
0: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패스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패스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공이 왔는데 상대방 골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 막혀가지고
4: 네.
0: 결국 본인의 골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경기장 밖에서 오세훈, 한동훈 이런 슈퍼스타들이 거기 몸풀고 있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쫄리는 상황인 거죠.
4: 네네.
0: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쫓기 있고 몸만 푸는데도 지금 이 상황이 오금이 저릴 정도로
4: 옛날 해태 타이거즈의 선동열 선수가 9회 8회 만에 몸풀면은 아무래 접어 가방 싸 이거랑 비슷한 거군요.
0: 그러니까 약간 오금이 저린 상태로
4: 네네.
0: 지금 거의 의지가 이제 박약해지는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예를 들 수가 있고
4: 네.
0: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자기가 이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저 사람은 자기 혼자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질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공격도 세게 하지 않아도 그냥 후후 불어도 그냥 넘어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견제는 밖에서 경기장 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할 거예요.
4: 밖에서 한다.
0: 네, 밖에서 네. 할 겁니다.
4: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님은 그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그 당대표 없애자.
2: 아, 근데 그거는 예. 사실 바꾸려면은 정당법부터 시작해갖고 바꿀 게 너무 많고. 너무

0: 많아요. 본인이 갖고 있는 그냥 네. 일반적인 생각을 질문이 나왔을 때 답한 거라고 보고 근데 장대형 대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장대형 대표는 이미 식물 당대표다. 그런데 지금 뭐 막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네. 오히려 그러면 당이 좀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추이를 보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2: 저는 그냥 나온 이야기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1: 아, 누군가 이야기를 또 주고받은 상황에서 나온 겁니까?
2: 정치인들이 그냥 네. 나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특히 아. 오세훈 시장이 지금 얼마나 핫합니까?
1: 그렇죠.
2: 핫한 상태에서 당대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의도가 있는 이야기로 봐야 되고요.
1: 그러면 주변 의원들과 세력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까?
2: 그렇죠. 거기에 오. 플러스.
1: 네.
2: 지금 현재 장동엽 대표에 대한 견제는 보이는 견제고 또 하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견제도 저는 있다고 봐요.
1: 한동훈 의원에 대한
2: 예,
1: 견제.
2: 왜냐하면 만약에 장동엽 대표 대표가 내려오고 다음 당대표를 또 선출을 하게 돼. 그럼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복당이 돼 있으면 당대표 1순위나 다름없을 거예요.
1: 그러네요.
2: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을 하는 상황에서 당대표 출마가 쉽지 않아요. 사실상.
1: 그럼 불가능하지 않아요?
2: 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야 그럼 나이가 안 되니까 아무도 하지 마. 그 이야기로 저는 들리기 때문에.
1: 그러면 한동훈 의원도 당대표 하지 마.
2: 그렇죠. 견제를 의미로. 양쪽으로 하고 있는 거다. 장, 한 다 양쪽 견제하는 모습이다.
1: 아, 그래서 한동훈 의원에게 오세훈 시장이 아이고 뭐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다. 천천히 그렇죠. 생각하십시오.
2: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이 내가 될 수 있는데.
1: 아, 정금 대변인 왜 웃으세요? 아, 저희 대변인님. 예.
0: 왜냐하면은 일단 차기 국민의힘 당권 말고 네. 100권을 얘기할 때 언급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잖아요.
1: 정확하게 두 분이죠.
0: 네, 두 네. 사람이잖아. 사실 장동혁 대표도 지금 일정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표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누구도 아,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당에 그 정권을 탈환해올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1: 그럼 네.
0: 두 명인데 이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저는 그래서 여러 방송에서 말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뭐 너 죽고 나살 자식으로 경쟁하면 안 됩니다.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1: 아 여기도 또 시너지 내야죠.
0: 어, 그렇죠.
1: 예.
0: 경쟁해갖고 이기자.
1: 죽기 살기로 싸우지 말고.
0: 아, 그러면 큰일 예. 났죠.
1: 예. 민주당도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지 말고 국민의힘도 죽기 살기로 싸우지 말자.
0: 민주당은 조금 더 싸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싸웠고. 그냥.
1: 알겠습니다. 토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아, 이 네 분과 국회와 한 걸음 더 다가간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조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현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열린 토론 마칠 시간입니다. 정치는 늘 바깥을 향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이 안쪽의 싸움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민주당은 지지층의 이름으로, 국민의힘은 또 배신의 이름으로 각자의 내부 전선을 다시 긋고 있죠. 하지만 정당의 길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먼저 답하는 데서 시작될 겁니다. 국회로 가는 길은 권력으로 가는 길에만 따른다면, 머문다면 그 길에서 제자리 걸음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10개월 된 이안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유예슬이라고 합니다. 이안이의 1번은 먹는 거고요. 2번은 이제 마라카스나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3번이 이제 엄마인 것 같아요. 거실에 소파가 있었는데 소파를 다 빼고 이안이 장난감장으로 다 지금 만들어 나갔고, 신혼 첫 가구가 이제 소파였어갖고 둘이 이제 적금을 모아서 탄 건데, 이제 그 아이를 싸게 당근으로 보내면서 신랑이랑 둘이서 되게 마음이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안이가 이제 장난감장 들여놓은 순간부터 너무 좋아하니까 아 이거면 다 됐다 이렇게 마음이 되더라고요. 아빠가 이만큼 나 사랑해줬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아빠가 이만큼 해준 거를 나도 이안이한테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안아,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 많이 많이 사랑해.
1: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스포츠 스포츠.
1: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이윤정입니다. 휴가 중인 한상원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오늘도 함께합니다. 그러면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해 볼게요.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는 축구대표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패해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아공에 0-1로 패하면서 조 3위로 떨어졌고 남아공은 조 2위로 32강행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조 3위 12개 팀 중 상위 8개 팀에 들어야 토너먼트 진출을 노려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경기 상황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롯데 연승 행진이 오늘도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롯데가 토다를 선발로 세운 NC전에서 8연승을 거둘 수 있을까요? 경기는 현재 NC가 8-2로 롯데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선두 LG도 5연승 중인데요. 3위 삼성을 상대로 수입을 노리고 있죠. 삼성 선발 후라도와 홈런 1위 오스틴의 대결도 궁금하네요. 경기는 삼성이 10-3으로 LG를 이기고 있습니다. 3연승 중인 4위 기아의 경기도 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내일이 기아의 키움전 수입을 이끌 수 있을까요? 자, 경기 결과는 기아가 9-0으로 키움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위닝 시리즈를 놓고 겨루는 두산 대 한화의 경기도 보겠습니다. 현재 두산이 4-1로 한화를 앞서가고 있네요. SSG 대 KT의 경기는요. 현재 KT 6, SSG 5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된 키움 전 플레잉 코치 이용규가 KBO로부터 2년 실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후가 애슬레틱스와의 경기에 5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4타수 2안타를 기록했습니다. 두 경기 연속 멀티히트로 뜨거운 방망이를 자랑한 이정후는 시즌 타율 3할 3푼 3리로 타율 전체 1위인 오토 로페즈와는 7리 차입니다.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 예선을 치르고 있는 권순우가 2회전을 통과해 2년 만에 윔블던 테니스 대회 본선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겼습니다.

0: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그리고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어떤 이야기부터 해야 될까요? 저희가 사실 남아공전 비기기만 해도 유력한 32강 행이었는데 남아공에 0-1로 패하면서 자력 진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걸까요?
1: 일단 경기를 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0: 네.
1: 대표팀 월드컵 경기니까 가장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시청하는 스포츠 이벤트잖아요. 근데 아마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좀 못 볼 걸 봤다. 그러니까 졌다는 결과가 안타깝고 이제 그런 걸 넘어서
0: 네.
1: 과정이 너무 안 좋은 걸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 오랜만에 보신 분들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한두 가지 문제로 꼬집기 좀 어려울 정도로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는데요.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는 어떤 전술적인 가위바위보에서 이제 상대가 볼을 낼 게 뻔한데 한국이 주먹을 내면서 진 그런 면도 있었고 경기 중에도 대처나 뭐 선수들이 이제 전술을 뛰어넘는 어떤 개인 기량을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0-1로 졌고요. 재밌다기보다는 좀 얄궂게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아직 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0: 네. 또 경우의 수로 이렇게 남게 됐는데 전술적인 얘기 해주시면서 비유로 가위를 상대가 가위를 내는데 볼을 낸 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뭐 하나 정말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또 준비할 시간도 있었고요. 그 사이 대표팀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2: 사실 저는 뭐 그 전에 모든 걸 다 전에 그냥 이 경기를 봤을 때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감독이 저는 축구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감독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감독이 이 경기에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의도로 선발을 가지고 나왔고 어떻게 상대팀을 공략하는 게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0: 네.
2: 이 경기는 의도도 모르겠고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경기 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뭔가 평가를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했으니까 이 선택이 옳았다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은 축구 경기를 봐도 정말 뭐 이게 대표팀 경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알 수가 없는 의도를 그래서 뭘 준비했는지조차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종용 선배가 말하신 대로 남아공은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볼을 그대로 나왔고 자신들이 준비했던 것과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해왔는데 그대로 했는데 먹혔고 우리는 그대로 당했죠. 그리고 뭔가 변칙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심지어 무승부만 해도 조 2위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정말 후반 막판에 보면은 거의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른바 뭐 어린 분들, 어르신 분들도 이게 축구에 대한 지식이 문외한이어도 이 전술이 잘못됐다는 걸 아는데 그냥
0: 네.
2: 그대로 밀어붙이고 아무런 변화 없이 간 거 0-1로 진 거 저는 많이 비판받아야 생각합니다.
0: 네. 네. 저 사실 경기 보면서 선수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비겨도 되는 경기였기 때문에 선수들이 절실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뭔가 전술도 투지도 보이지 않았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1: 네. 투지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이제 답답해하시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수들이 사실 월드컵 같은 무대에 나갔는데 뭐 어떤 종류의 경기라고 해서 동기부여가 좀 떨어지거나 열심히 안 뛰거나 이런 건 사실 상상할 수 없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사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빨리 어딘가로 전력 질주를 하려고 해도 목적지가 있어야 거기까지 전력 질주를 하는 것이고
0: 그쵸.
1: 목적지가 어딘지 헷갈리면 전력 질주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팀은 오늘 이런 콘셉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빠르게 뛰어야 한다. 라는 지시가 있으면 선수들은 굉장히 빠르게 체력을 다 소진할 수 있는데 매 순간 이제 멈칫멈칫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0: 네.
1: 뛸까 말까.
0: 어떻게 해야 되나.
1: 네. 뒤인가 앞인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그 트래킹 시스템으로 측정한 활동량도 한국이 상당히 적었어요. 네. 전술적으로 최대한 많이 뛰게 만드는 것도 사실은 전술인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0: 네.
1: 해석할 수 있겠죠.
0: 네. 김정용 기자가 목적지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죽하면 경기 후에 현지 취재진이 경기 전에 혹시 집단 식중독 같은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요인이 있었냐라는 질문을 했겠어요. 그렇죠?
2: 사실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도 놀랐던 게 왜냐면 대표팀 경기를 따라다니신 취재진도 이렇게까지 못할 거라고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는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면은 이런 집단 시종도 한 예시인 것 같고 어떠한 진짜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라면은 이런 경기력이 나올 수 없다라는 이런 가정하에서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좀 많이 부진했고 사실 진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준비된 게 뭔지를 모르겠으니까 또 남아공에 대해서 남아공이 잘하는 것들을 분명히

0: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고 많은 매체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말을 했는데 그런 점들을 아예 공략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 이른바 한국 축구의 좀큰 문제라고 할수 있는 해조 축구 또안 됐거든요.
1: 네.
0: 결과적으로 안 되면은 뭐 이강인을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 뭐 하는 게 중요한데
1: 그쵸.
0: 그것도 못 했거든요. 안 됐거든요. 그런
1: 맞아요.
0: 부분들이 이런 질문까지 나오게 한 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맞습니다. 사실 경기가 막 안 풀릴 때는 더욱더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돋보였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좀 빛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2: 네. 굉장히 좌충우돌하면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막혔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경기 끝난 뒤에 이강인 선수가 그 땅을 주먹으로 콱콱 치면서
1: 예, 쳤어요.
2: 굉장히 분한 거죠. 예, 분을 터뜨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점 이런 디테일에서도 한국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상대 남아공이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선발 라인업을 짜고 나올 건지 거의 예상할 수 있었거든요. 이 선수는 오른발잡이, 이 선수는 왼발잡이 다 알 수 있었는데 뻔히 아는 패턴에 당해서 상대 왼발 슛을 내주고 실점을 했고요. 반면에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집중 견제를 당했는데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 버릇과 주로 쓰는 발 그리고 일단 탈압박에 실패했을 때는 롱킥을 시도한다 이런 것들을 다 꿰뚫고 있는 것으로 보였어요.
1: 그러니까 남아공은 우리를 잘 분석하고 나왔다는 얘기겠네요.
2: 네. 아마 제가 본 이강인 선수의 대표팀 경기 중에서 못한 쪽으로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이강인 선수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왜냐하면
1: 네.
2: 좌충우돌하면서 뭐라도 해보려고 했지만
1: 네.
2: 결국에는 실패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1: 반면에 그 이영표 해설위원이 오늘 이제 경기 중에 골을 넣은 그 마세코 선수 있잖아요. 마세코 선수는 왼발을 조심해야 하는 선수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선수라면서 아쉬워했었거든요. 설마 이거는 파악이 안 되진 않았겠죠?
0: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을 했을 텐데 저는 그런 거죠. 남아공이 그냥 하던 대로 내버려 둔 것 같아요. 남아공의 특징이 일단 슈팅 기회가 나오면은 어느 위치든 과감하게 혹은 무모하게 때리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남아공은 만들어 간다기보다는 때리는 선택을 하는데 견제를 아예 못했죠. 물론 골을 먹힌 장면도 있었지만 그 전에 수많은 찬스를 내줬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남아공이 잘하는 것들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렇게 느껴요. 근데 어쨌든 뭐 남아공이 저는 분석을 잘했다. 뭐 결과적으로 이겼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저는 그냥 우리가 분석을 너무 제대로 안 했다. 했겠지만 준비도 했고 계획했겠지만
1: 네.
0: 제대로 안 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1: 네. 네. 자 오늘 뭔가 굉장히 분위기가 또 다운되는 것 같은데.
0: 네.
1: 아 근데 다운될 수밖에 없는 게요. 오늘 또 손흥민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홍명보 감독이 오늘 선발에서 제외했잖아요.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정말 중요한 경기에 꼭 손흥민 선수를 선발 출전을 안 하게 했었어야 되냐 이런 무리수였다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2: 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처음으로 월드컵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본인이 출전한 월드컵에서는 처음으로 선발에서 빠졌어요. 네, 그리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교체 투입이 됐는데요. 이렇게 선발에서 뺀 선택을 보고 미국 매체에서 이제 영어로 이제 기사를 쓰면서 갬블, 그러니까 도박이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1: 네.
2: 실패한 도박이죠. 도박이라는 게 많이 따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한국은 이날 그냥 아주 안전한 길만 가서 무승부만 해도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도박이 필요 없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도박을 한 것부터가 실수고 도박도 따지 못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손흥민 선수를 이렇게 후반에 기용한 이유는 홍명보 감독이 이제 중요한 일이고 관심을 많이 받는 일이다 보니까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상대 체력이 떨어진 뒤에 투입하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 네.
2: 이제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득점은 안 됐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상대 선수들을 어떤 체력적인 우위로 쉽게 제치면서 슛을 한다든지 이런
1: 네.
2: 장면이 몇 개 있었어야 되잖아요.
1: 네. 그런 장면이 없었던 것 같아요.
2: 그렇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단 한 개도 없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역시 실패한 기용이었습니다.
1: 네, 그리고 또 사실 손흥민 선수가 들어간 후반에 후반이 뭔가 획기적으로 나아졌냐 하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0: 네, 저는 봤을 때 어쨌든 이게 우리가 밀어붙이고 있었을 때 이제 1대1로 상대를 붙는 게 아니라 좀 다르게 수적 우위를 가져가면서 옆으로 뛴다든지 좀 이렇게 해서 상대 침투 공간을 만들어서 들어갔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 공 잡을 때 보면은 일단 붙어가지고 계속 1대1로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뛰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뭔가 변칙적인 움직임이 없고 일단 안정적인 대형 아래서 계속 1대1로 붙고만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원더골이나 전성기 마라도나 메시가 들어가가지고 드리블 돌파를 해가지고 골 넣는 게 없거든요. 진짜로.
1: 네.
0: 근데 이제 뭐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공을 앞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아니면은 손흥민이나 뭐 이런 에이스들을 활용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복되는 말이지만 이 홍명보 감독이 어떤 의도로 이 경기를 계속해서 준비했고 나왔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 후반부터 알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후반부터 알 수 없는

0: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현규 선수도 체코전 골 이후에 뭔가 오히려 굉장히 부진해 보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1: 오현규 선수가 첫 번째 경기였던 체코전에 교체 투입돼서 한 골 넣으면서 월드컵의 스타로 떠올랐는데 사실 그 뒤에 두 경기는 출장 시간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존재감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0: 저는 사실 오늘 오현규 선수가 출전을 했잖아요. 선발 네. 출전. 근데 오현규 선수가 어딨지 싶었거든요.
1: 맞습니다. 예, 오현규 선수 그리고 함께 공격을 이룬 황희찬 선수 두 명 다 네. 존재감이 거의 없었는데 이건 역시 이제 활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오현규 선수는 스트라이커니까 공이 전방까지 안 오면 공을 잡는 모습이 드문 거는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짚고 싶은 거는 남아공이 앞선 경기들에서 굉장히 선명하게 드러난 약점이 상대의 전방 압박이 취약해요. 그 오현규 선수는 굉장히 많이 뛰고 투지 넘치는 스타일이라서 네. 상대 골키퍼나 상대 중앙 수비수를 스스로 압박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날 한국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압박을 자제했어요. 전방 압박이라는 것은 큰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위험 부담도 있는 행위니까 네. 전방 압박을 하지 않고 수비를 좀 물러나서 진을 구축했거든요. 이러면 더욱더 오현규 선수를 기용한 몇 가지 이유 중에서 하나를 스스로 삭제한 셈이 되는 것이죠.
0: 그러니까 좀 안정적으로 가자라고 생각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그렇죠. 근데 안정적으로 가자고 생각해서 서로 이제 우리 천천히 하자. 네. 이게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네. 남아공 측에서는 우린 그럴 생각이 없는데 라면서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이제 당황해서 실점한 그런 양상이 됐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오늘 수비는 어떻게 보셨어요?
2: 3백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긴 시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후반에 보면은 그 3백을 유지했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부상당한 이후에 박진 선수가 썼습니다. 어쨌든 뭐 3백을 근데 유지하면서 박진 선수를 올리는 게 아니라 그대로 3백을 두고 심지어 실점한 이후에 우리가 골을 넣어야 되는데도 오히려 앞에 숫자를 계속 올려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계속 안정적으로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좀 착각을 했나?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데 저도 올라가는 걸로 착각을 생각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이 수비 운영 자체도 왜 그 전 경기 멕시코전에서는 골을 먹은 이후에는 정말 공격적으로 올라가가지고 막 엄청난 공격적으로 했었는데 왜 이날 경기에서는 계속 3백을 유지하고 앞에 선수들을 오히려 선수 숫자를 줄이면서까지 이렇게 안정적으로 했어야 되는지 좀 이 수비 전체적인 뭐 수비 얘기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운영에 대해서도 진짜 반복되는 얘기인데 네. 의문이 따릅니다.
0: 네. 그러니까 오늘 계속 말씀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잘 모르겠다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수비에서 그리고 저도 또 하나 의문이 김민재 선수를 교체했단 말이죠. 네. 수비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보세요?
1: 김민재 선수는 이제 종아리가 좀 안 좋았다고 해요. 예, 종아리는 사실 김민재 선수는 이번 대표팀 소집되기 전부터 약간 부상의 기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다스려 가면서 앞선 경기들 잘 뛴 거거든요. 사실 그런 아쉬움도 있긴 있었어요. 뭐냐면 김민재 선수가 계속 풀타임 뛰어왔는데 어차피 후반전에 뭐 체력 안배도 하고 공격수를 더 넣은 적도 있었고 그럴 거면 그럴 때라도 김민재 선수를 좀 빼서 조금 더 휴식을 주면서 3차전을 준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있었는데 부상을 달고 있던 선수를 1차전, 2차전에 전부 풀타임을 활용한 것이 3차전에선 도구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0: 그렇군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총체적인 난국이었다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자 이제 우리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조별리그들 지켜보면서 조 3위로 32강에 갈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 그리고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경우의 수를 한번 짚어봐야 되겠죠. 현재 조 3위들의 승점 상황 어떻습니까?
1: 지금 사실 우리가 조 3위 중에서 그러니까 조 설명해드리면은 조 3위를 이렇게 12개 조로 쭉 나열한 다음에 네. 상위 8개 그러니까 다 끝난 다음에 상위 8개만 올라가는 건데 네. 일단은 우리나라 4위에 있습니다.
0: 네, 뭐 1승, 현재 4위.
1: 네, 1승을 했기 때문에 있는데 의미가 없는 게 다른 팀들이 한 경기씩 다 안 했어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 많은 매체와 분석가들이 경우의 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진짜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확실한 건 일단 내일 아침에 DEF 경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3위권 왔다 갔다 하는 팀들이 모두 대패를 한다면은 네. 우리가 밑에 4개를 깔고 간 거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사실 지금 일단은 뭐 사실 확률로 치면은 그 올라갈 확률 높긴 합니다. 근데 끝까지 모를 수도 있다.
0: 그렇죠.
1: 이런 상황이죠.
0: 네. 그야말로 뭐 상대 팀들이 대패해야 되는 말씀해 주셨던 대패하는 기적이 일어나야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1: 네, 조금 더 이제 뭐 확률 높긴 한데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지켜봐야. 그러니까 막 아 무조건 그래도 한 90% 이상 이렇게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은 아래로 보고 이제 좀 조마조마하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0: 네. 28일 일요일까지 매일매일 좀 일일비하면서 경기를 봐야 되겠네요.
2: 맞습니다. 신동훈 기자가 12개 팀 중에 8위 안에 들어야 된다. 각종 3위를 나열했을 때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달리 말하면 한국보다 더 나쁜 성적으로 조 3위를 한 팀이 4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중에 일단 한 개는 나왔습니다.
0: 네.
2: 네, 현재까지 세 개 조가 조별리그를 마쳤는데 네. 그 중에 한 개 조는 한국보다 위예요. 그 팀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고요. 나머지 한 개 조는 한국보다 아래입니다. 그 팀은 스코틀랜드거든요.
0: 네.
2: 자, 앞으로 3일 동안 한국보다 성적이 나쁜 조 3위가 세 팀 나오면 되는 것이고
0: 네.
2: 총 12개 조인데 하루에 세 팀씩 하루에 총 4일에 걸쳐서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3일 동안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에서 아침까지 경기를 하잖아요. 정원수 떠놓고 예, 빌면서 누구 한 팀 좀 크게 좀
0: 져줬으면 좋겠다.
2: 네, 혹은 이제 각 조 3위, 4위가 마지막에 맞대결하는 조도 있거든요. 그런 조 같은 경우에는 비겨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염원을 갖고 정말 바라는 것밖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 0대0으로 비기는.
0: 네. 0대0으로 비기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또 확인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아침에 B조 경기들이 먼저 있어서 우리가 조 2위로 올라가면 캐나다를 만나는구나 하고 뭔가 김칫국물을 마셨거든요. 경기를 본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2: 네, 저도 마셨습니다. 제 경우에는 뭐 동치미 쪽이었던 것 같고요. 자, B조는 예, 마지막 라운드에서 스위스가 조 1위에 오르고 캐나다가 조 2위로 조별리그를 마쳤습니다. 조 3위가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가 됐는데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가 조 3위 중 한국보다 성적이 좋고 이 팀도 30명에 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조에서 유일하게 탈락한 팀은 이제 아시아 팀인 카타르가 뭐 이번 월드컵이 본인들 개최국 아닌 경우에는 처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1일 무승부라도 하고 가는 게 소기의 성과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0: 네.
2: 아무튼 이 경우에는 한국이 조 2위를 했을 경우 상대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B조를 많이 주목했던 것인데 이제는 한국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됐고요. 개최국 네. 캐나다가 꽤 잘해서 충분히 좋은 성적으로 32강에 올랐다. 멕시코와 더불어서 같은 날에 순조롭게 올랐다. 이 점만 기억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C조도 조별리그를 마쳤으니까 순위표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네. 브라질이 스코틀랜드를 3대 0으로 잡으면서 이제 브라질은 1위를 유지했고 이제 모로코도 IT를 4대 1로 잡았습니다. 이제 관건은 스코틀랜드가 사실 남아공이 이제 올라왔어요. 굉장히 유리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올라와 버려 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 미울 겁니다. 스코틀랜드는 이제 아마 차이가 많이 나서 떨어질 것 같은데
0: 네.
1: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좀 아쉬운 성적을 보냈다. 3위에 올랐지만 탈락이 유력하다. 이 정도만 정리될 것 같습니다.
2: 그 각조 3위 성적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0: 네.
2: 이제 승점 다음에 기준이 골득실 그 다음이 다득점입니다.
0: 골득실 네. 다득실.
2: 네, 골득실에서 골득실에서 한국이 지금 마이너스 1이거든요.
0: 네.
2: 근데 스코틀랜드가 신동 기자 얘기해 주신 것처럼 브라질에 대패하면서 조 3위가 됐기 때문에 골득실이 마이너스 3이에요.
0: 그렇네요.
2: 한국과 똑같이 승점 3점인 가운데서요. 그래서
0: 네.
2: 한국이 스코틀랜드를 더 아래에 이제 등수를 하나 밑에 깔아주는 친구로 삼을 수 있게 된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0: 네.
2: 각 조의 3위가 승점이 몇 점이고 골득실이 얼마인지 골든스페이 똑같을 때는 다득점을 따집니다. 뭐 이런 순서로 이제 순위를 보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매일매일 정말 그 이 각 나라들의 경기 결과를 보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내일 또 세 조의 최종 순위가 나오겠네요. D조, E조, F조.
1: 네, 이제 관건은 이제 F조인데 일본과 스웨덴이 경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또 이것도 일본이 두 골차 이상으로 스웨덴 잡아준다면 스웨덴도 깔아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일본을 응원해야 되는.
0: 지금 현재 일본의 분위기는 좋지 않나요?
1: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1승 1무고 스웨덴이 1차전에서 그 튀니지를 5대1로 잡았지만 네덜란드한테 2차전에서 졌기 때문에 그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네. 뭐 스웨덴이 이기는 게, 스웨덴은 이기려고 나오겠지만 일본이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최대한 스웨덴을 이른바 많이 패줘야 이제 우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그 D, E, F조 중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볼 만한 국가들이 있을까요?
1: 일단 독일도 일단 확정은 했는데 여기도 이제 독일이 에콰도르를 좀 강하게 잡아준다면은 네. 우리가 되게 유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 어쨌든 그 1위 말고 이제 3, 4위권 2, 3위로 왔다 갔다 하는 팀들을 대패를 해야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이 다 내일 이제 내일 사실 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식이 가냐 안 가는지. 내일. 그렇기 때문에 내일 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내일 어떻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이미 조별리그 최종전과 관계없이 32강들을 확정

0: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하면서 마지막 라운드에서 두 팀의 맞대결만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 중에 누가 그 조 최강인지 가리는 것이고 또 세계적인 스타 음바페와 혼란의 맞대결이 월드컵에서 열리는 그런 관심이 많이 가는 경기긴 한데
1: 네.
0: 혼란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는 조별리그 통과했다는 것으로도 성과이기 때문에 그 승패와 어떤 각오를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프랑스가 우리 이길 것 같고 프랑스가 우승할 것 같아요. 굉장히 쿨하게. 네, 이런 마인드도 어떻게 보면은 부러운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초연한 것이죠.
1: 그렇죠. 두 팀 모두 이제 확정이 됐으니까 여기에 힘을 뺏지 않겠다, 쏟지 않겠다 뭐 이런 전략일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예, 또 이제 실제로는 경기 나면 열심히 하겠지만 네. 그런 마인드로 임하는 게 오히려 또 좋은 경기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1: 네. 자, 아르헨티나는 메시의 득점왕까지 노릴 태세인데 이미 대기록을 세웠잖아요. 메시는 안 늦는 건가요?
2: 그 메시는 정말 대단합니다. 사실 네. 좀 인간미 있게 오스트리아전에서 페널티킥 실축까지 하면서
1: 네.
2: 약간 재미도 좀 넣어준 다음에 그냥 두 골 넣으면서 18골이 되면서 클로제를 넘어가지고 월드컵 득점 1위. 지금 39세 나인데 만으로
1: 와,
2: 정말 대단한 39세. 또 아르헨이 지금 두 경기 동안 골 넣은 걸 다 넣었어요 혼자.
1: 네.
2: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이제 정말 신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는 정말 뭐 어떤 수식어를 붙여야 될지 이제는 좀 고민이 됩니다.
1: 네.
2: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선수인 것
1: 그러니까요.
2: 같아요.
1: 그러니까요. 결국 월드컵 최다골 주인공이 됐는데 반면에 호날두는 뭔가 주춤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도 멀티골을 넣으면서 득점왕 경쟁을 좀 염두에 둔 발언을 했던데요.
0: 아, 네. 조별리그 1차전에서는 네. 포르투갈이 이제 무승부에 그쳤고 호날두 선수도 득점에 실패하면서 호날두 선수가 다른 슈퍼스타들은 다 득점하는데 호날두만 못했다고 비아냥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의식한 듯이 우즈베키스탄 상대로 본인이 두 골을 터뜨리기도 하고 동료의 득점도 많이 밀어주면서 대승의 어떤 주역이 됐고요. 경기 끝나자마자 이제 슈퍼스타니까 중계 카메라가 따라 붙거든요.
1: 네.
0: 거기다 대고 다 들리게 크게 내가 돌아왔다. 영어로 이제 암백을 두 번 크게 외치면서
1: 네. 네,
0: 그런 말도 했는데 그걸 본 이제 다른 선수 출신의 뭐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 같은 축구 중계 패널들은 어디 간 적이 없는데 어딜 돌아왔다는 것이냐. 이게 존중이기도 하지만 그 네. 말이 좀 웃기기도 하다는 것이죠.
1: 그쵸.
0: 원래 스타인데 어디 간 적이 없는데 뭐 그런 말을 굳이 왜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미 메시와 세 골 차긴 하지만 득점포에 불을 붙인 건 사실입니다.
1: 네, 메시, 뭐 호날두, 음바페, 혼란 득점왕 경쟁이 정말 뜨겁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득점왕 누가 득점왕이 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정용 기자 그리고 신동훈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내일도 저녁 8시 반에 뵙죠. 아나운서 이윤정이었습니다.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이 시간 대전 등 중부 일원에 소나기 오는 곳 있고요. 동쪽은 동풍 영향으로 약하게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소나기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기도 할 걸로 보여집니다. 소나기 양은 총 5에서 60mm 정도, 강원도 많게는 최대 80mm가량 오겠습니다. 소나기 피해 없도록 하천 범람이라든가 급류 등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또한 강원과 충북, 영남 지역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많이 오르겠습니다. 오늘 가장 높은 기온은 완도에서 나왔습니다. 29.4도였고요. 서울은 24도로 평년보다 3.6도 낮은 기온으로 비교적 선선한 편이었습니다. 남부지방은 30도에 육박한 곳이 많아서 다소 더운 편이었고요. 내일은 서울과 광주 30도의 낮 기온, 대구 29도 등 23에서 30도,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15에서 20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안개 끼는 곳이 많겠고요. 또 강원 산지에는 낮은 구름이 유입되기 때문에 매우 짙은 안개입니다. 또 오늘 밤까지 중부와 경북에 바람이 강한데 강원도는 내일 아침까지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해안 지역에 너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1.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KBS 9시 뉴스입니다.
0: 운에 모든 걸 맡겨야 하는 상황이 또 한 번 오고 말았습니다. 남아공을 상대로 점수는 0-1이었지만 내용은 졸전, 완패였습니다.
1: 우리 대표팀은 조 3위로 밀려났고 월드컵 32강 진출 여부는 다른 팀들 경기 결과에 달렸습니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박선우 기자입니다.
2: 홍명보 감독은 주장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선택으로 남아공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빠른 역습에 우리 수비의 허점이 노출되면서 경기 흐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전반 30분 상대의 결정적인 슈팅을 김승규 골키퍼가 잇따라 막아내는 아찔한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후반 손흥민을 뒤늦게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오히려 날카로운 역습을 허용하며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3: 이상하리 많지 오늘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4: 네. 이영표 KBS 뭐 축구 해설위원입니다.
3: 버거워 보였거든요. 이 컨디션 조절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전체였던 것 같습니다.
2: 약팀을 상대로도 백스리 전술을 고집해 지략 싸움에서도 밀리며 1-0 패배를 당한 대표팀. 비기기만 해도 차지할 수 있는 조 2위 32강 자력 진출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5: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과가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4: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5: 감독인 저의 책임이니까.
2: 홍명보 감독의 어정쩡한 전술에 선수들의 무거운 몸놀림이 엎친 데 덮치며 최악의 졸전이란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4: 휴고 브로스 남아공 감독입니다. 한국 팀을 지켜봤는데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전술적으로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6: 충격의 패배를 당한 대표팀은 일단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 다른 조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0: 오늘 우리 팀은 중원 싸움에서 크게 밀렸습니다. 송곳 같은 전진 패스는커녕 기본적인 패스 전개조차 힘겨웠습니다. 패스가 계속 끊기면서 전반전엔 의미 있는 슛을 한 개도 날리지 못했습니다. 김화영 기자입니다.
7: 우리 대표팀은 기본적인 패스 전개에서부터 사실상 남아공에 완패했습니다. 특히 선발로 나선 황인범과 백승우의 전진 패스가 차단되기 일쑤였습니다.
8: 자, 오른쪽에 왔습니다. 자, 이건 너무 당겨졌어요. 지금 자, 이거 위험한데
9: 공이 인기형 잘 막았습니다.
7: 여기에 공수를 오가며 활로를 뚫어보려고 했던 이강인의 패스마저 남아공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패스 줄기가 꽁꽁 묶이다 보니 원톱 오현규는 계속해서 고립됐습니다. 서령우와 이태석, 좌우 윙백의 크로스도 부정확했고 결국 대표팀의 전반전 유효 슈팅은 0개였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손흥민과 옌스 등 공격적인 교체 카드로 점유율은 챙겼지만 체력이 소진된 중원에서 흐름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대표팀이 기록한 641개의 패스 중에 수비라인에서 맴돈 게 절반 이상. 중원에서 공격진으로 연결되는 창의적인 전진 패스가 실종됐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10: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4: 이강인 선수입니다.
11: 허리 싸움의 완패와 잦은 패스 실책이 부른 쓰라린 결과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대표팀은 이제 다음 경기의 여부조차 쉽게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0: 무기력한 경기에 KBS 이영표 해설위원도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선수들 움직임과 전술 전반에 걸쳐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하무림 기자입니다.
12: 손흥민에서 시작된 역습이 공격하다 민원 부족으로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한 순간 이영표 위원이 아쉽고 답답한 마음에 두 손으로 책상을 내리칩니다.
3: 가운데! 가운데! 자, 양쪽 사이드에서 득점을 하고 싶은 선수는 가운데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지금 당연히 이거 사이드 빼주는 건데 가운데 반으로 들어가야죠.
13: 예.
3: 바깥쪽에서 볼을 기다려서는 절대 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12: 특히 홍 감독 전술의 핵심인 3백 수비 대응이 남아공이 준비한 역습의 취약점을 드러낸 부분에 대해선 일침을 가했습니다.
3: 자, 이렇게 3백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쪽 윙백들이 앞으로 깊게 전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3: 그렇게
3: 갑자기 볼을 탈취당하기 시작하면 역습의 이 윙백과 센터백 사이가 취약해지거든요.
13: 그렇죠.
3: 자, 이 3백 전술의 어떤 취약성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12: 마지막 공격까지 무산돼 자력으로 32강 진출에 실패하자 이용표 위원은 분노와 허탈함에 두 눈을 질끈 감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지금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3: 손흥민 선수를 이제 후반에 배치시키면서 전략적으로 네. 이제 어떤 의도로 선발 라인업을 짠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의도가 전혀 오늘 경기 뭐 전반부터 마지막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고.
12: 파이팅. 태극전사들과 함께 뛰어온 이용표 위원. 여기에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전현무 캐스터까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승부였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0: 경기 전반 손흥민 없이 혼자 중책을 짊어진 이강인 선수는 고군분투했습니다. 하지만 동료 없이 고립되기 일쑤였고 고립은 실수로 이어졌습니다. 이강인은 경기 후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민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3: 패스할 곳 없는 이강인이 고립된 장면을 표시해봤습니다. 이를 악물고 사력을 다해봐도 패스할 동료를 찾지 못하고 방향 전환밖에 할 수 없었던 순간입니다. 심판의 시선으로 따라가 봐도 이강인이 얼마나 나 홀로 고군분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수도 잦았습니다. 전반 14분에는 이한범의 패스를 놓치면서 남아공의 역습을 허용했고 3분 뒤 설령호에게 받은 공으로 드리블 돌파를 노렸지만 둘러싸인 수비진의 공격이 막혔습니다. 전반 42분 남아공의 중거리 슛이 실패한 뒤 황희찬, 오현규로 연결된 공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후반 12분 수비 뒷공간에 들어간 손흥민을 보고 길게 넣어준 패스는 골로 연결되지 않았고 실점 뒤 후반 28분쯤 왼쪽 측면으로 찔러준 공은 옌스가 잡지 못했습니다.
14: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못해서 진 거고 결국에는 실력이 많이 부족했으니까 더 잘하려고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13: 결국 통안의 패배로 경기가 끝나자 환호하는 남아공 선수들 앞쪽 이강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을 치며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0: 이강인과 함께 기대를 모았던 황인범 선수는 오늘 팀에서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후반엔 다리에 쥐가 날 정도였지만 경기의 흐름을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5: 경기 초반 황인범의 날카로운 전진 패스가 서령우에게 이어지면서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강인의 슈팅이 골문을 살짝 빗나갔지만 황인범의 넓은 시야와 패싱력이 만들어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도권을 잃은 우리나라는 후반 18분 역습 한 방에 수비가 뚫리며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16: 특히 전반전에 저희가 역습 찬스를 많이 내주면서 간격이 많이 벌어진 게 좀 경기를 어렵게 풀고 갔었던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5: 선제골을 내준 이후 동점을 만들기 위해 황인범은 특유의 전진 패스로 공격의 활로를 뚫었습니다. 하지만 후반 42분 체력이 다한 듯 종아리 경련이 올라오면서 그라운드에 들어 누웠습니다. 이미 다섯 장의 교체 카드를 다 쓴 상황이라 황인범은 다리를 절룩거리며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황인범은 안간 힘을 써가며 공을 올렸지만 박진섭의 헤더는 골키퍼에 막혔습니다.
16: 저희를 응원을 해주셨을 텐데 저희가 승리로 보답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 죄송하고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많은 국민분들께 다시 한번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 남아공전에서 팀 내 최다인 11.4km를 뛰고도 패배를 막지 못한 황인범으로선 두고두고 아쉬운 한 판이었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0: 우리가 실점한 직후 뜻밖의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수비의 핵심 김민재 선수를 뺀 겁니다. 종아리에 이상을 느껴 본인이 교체를 요청했다는 설명이 나왔지만 석연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7: 전반 2분 만에 찾아온 코너킥 기회에서 김민재는 강력한 헤더로 남아공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수비의 핵 김민재는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며 골을 노렸지만 오히려 이게 양날의 검이 됐습니다. 후반 18분 김민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우리나라는 남아공의 역습에 뼈아픈 일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실점 2분 뒤 수비의 핵 김민재가 갑자기 교체돼 나가자 중계진도 어리둥절해합니다.
18: 김민재 선수를 지금 빼주고 지금 박진서 선수가 들어갔거든요. 자, 지금 이제 이게 부상 제가 상황 파악이 안 되거든요.
10: 네.
17: 그라운드를 빠져나간 김민재는 벤치 앞에 있던 김진규 코치를 바라보며 무언가 불만을 나타냅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포지션에 수비수를 투입한 것에 대한 항의로 보이는데 팀 내 불협화음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실점은 없었지만 분명 아쉬움이 남는 교체를 놓고 홍명보 감독과 김민재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5: 종아리 부상이 조금 있어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19: 네, 리스크를 이제 별로 안 하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감독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다음 경기 잘 준비해봐야죠. 경기를 할 수 있으면.
17: 김민재의 갑작스러운 교체를 두고도 여러 말이 나올 정도로 남아공전의 용병술은 낙제점에 가까웠습니다.
20: 졸전 그 자체였습니다. 대표팀은 희망 고문을 아는 채 다른 조 경기를 지켜봐야 하는 궁색한 신세가 됐습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이준입니다.
0: 오늘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뺀 결정은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번 전술은 결과적으로 악수 중에 악수가 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21: 뜻밖에도 손흥민은 전반 벤치를 지켰습니다. 기대 득점 추이상 전후반 차이가 극명한데 손흥민이 없던 전반 초반 한 차례 기회 뒤 대표팀 그래프는 멈춰섰습니다. 상대 골문을 위협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손흥민과 옌스를 투입한 후반 실점 이후 총공세를 펼치면서 기대 득점 그래프는 솟구쳤습니다.
22: 그러나 0-1 패배, 한국 축구 사상 역대급 졸전이었습니다. 점유율 68.5%, 패스 720회로 남아공의 2배가 넘었습니다. 파이널 서드, 다시 말해 공격 진영 진입은 81회로 남아공의 문전을 두드렸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측면은 더 처참했습니다. 크로스는 33번 시도했지만 정확도는 21%에 그쳤습니다.
23: 첫 번째 45분을 마치고 그리고 공간도 조금 생겼을 때 넣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고요.
21: 주장 손흥민이 동료들에게 미안함을 전한 가운데
24: 팀이 패배하는 거 있어서 뭐 지켜보고 또 경기장에서 또 많이 못 도와준 것 같아서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이 크고 그런 것 같습니다.
21: 홍 감독의 전반 손흥민 제외 승부수는 결국 자충수가 됐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0: 경기에 찐 우리 선수들은 경기 후에도 굴욕을 맞봤습니다. 고개 숙인 우리 선수 곁에서 남아공 선수들은 흥겹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구멍난 전술과 엉성한 조직력에 32강에 오른다 해도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전동훈 기자입니다.
25: 경기가 끝난 뒤 선수와 취재진이 모이는 믹스트 존으로 남아공 선수들이 단체로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지나갑니다. 아프리카 특유의 리듬에 박수까지 치며 큰 소리로 노래를 계속하는 장면은 우리 대표팀과 큰 대조를 이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공격적으로 나서도 모자랐던 경기에서 또 백3 전술을 들고 나온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실패였습니다. 조별리그 세 번째 경기에 들어서도 수비 조직력은 완성되지 못한 모습이었고 전반 8분 위험천만한 장면이 나옵니다.
26: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그 남아공의 역습 같은 것도
27: 이기혁 잘 선수입니다.
26: 대처하고자 했고 전반에는 저희 실수로 인해서 좀 경기가 좀 뜻대로 잘 안 풀렸던 것 같은데
25: 전반 중반엔 남아공의 거센 반격에 실점이나 다름없는 위기가 있었는데 김승규 골키퍼의 선방으로 벗어났습니다. 수비의 핵 김민재가 강한 전방 압박에 나선 사이 중앙이 비었고 마세코에게 위협적인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후반 18분 실점 장면에서도 김민재가 지나치게 많이 공격에 가담했다가 남아공의 역습으로 이어졌고 옌스가 뒤늦게 커버 플레이에 가담했지만 마세코에게 결정적인 왼발 슛을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이대로 32강에 올라가더라도 더 강한 팀을 만나게 돼 대표팀의 앞길엔 여전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KBS 뉴스 전동훈입니다.
0: 오늘 경기가 얼마나 답답하고 의아했으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어찌 보면 굴욕적인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패장 홍명보 감독의 답변을 신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15: 무기력한 경기 탓에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1: 오늘 경기 좀 졸전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 몸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무거워 보였던 것 같은데 혹시 뭐 경기 전에 뭐 집단 식중독이라든지 뭐 그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23: 저희 팀에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뭐 이유를 그런 쪽에 돌리고 싶지도 않고 이 월드컵 세 경기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경기를 한 거는 맞습니다.
15: 0대1로 끌려가면서 경기 운영이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23: 그동안 해왔던 경기에 비해서는 오늘 중앙에서 실수가 좀 많이 있었고요. 선수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잃는 모습을 보인 것도 있었습니다. 실점한 이후에 조금씩 급해지는 모습이 좀 보였고
15: 취임 당시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 속 본인이 희생하겠다고 말했던 홍 감독.
23: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15: 이번엔 자신의 전략이 실패한 것이라며 사령탑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23: 된 결과는 저는 모든 게 감독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고 했으니까 결과가 좋지 않은 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15: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2: 월드컵 전부터 기대를 모았던 혼혈 태극전사 옌스도 오늘 경기 후반 투입됐습니다. 종료 직전 작품을 만들 뻔했지만 이마저도 끝내 불발됐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4: 극적인 드라마가 될 뻔했던 장면은 옌스의 발에서 시작됐습니다. 추가 시간, 옌스의 아웃프런트 절묘한 크로스에 박진섭이 스치듯 백헤더를 했던 순간, 박진섭이 조금만 더 굴절시켰더라면 동점골이 될 수 있었기에 탄식과 아쉬움, 안타까움이 버무려진 장면이었습니다. 혼혈 태극전사 옌스는 홍명보호 3차전 선발 명단엔 또 들지 못했습니다. 후반에서야 왼쪽 윙백에 교체 투입됐고 후반 5분 적극적인 수비로 마세코의 슈팅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6: 지금 옌스 선수가 지금 제대로 막아줬어요.
4: 하지만 이어진 순간 호흡은 어긋났고 패스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6: 올라왔습니다.
4: 후반 18분 마세코의 슈팅이 가랑이 사이로 빠진 순간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7: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입니다. 제 실수기도 했습니다. 제때 다리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4: 다소 긴 패스에 호흡이 맞지 않았던 순간 역시 자신의 월드컵 데뷔전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혼혈 태극전사 옌스에게 아쉬움을 만회할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질지 옌스 역시 32강 진출 경우의 수를 간절히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2: 오늘 경기 패배에도 우리가 32강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건 멕시코 덕분입니다. 멕시코가 체코에 완승을 거두면서 우리 대표팀을 도운 셈이 됐는데요. 8년 전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 고마움을 갚은 모양새입니다. 송금한 기자입니다.
8: 32강에 진출하려면 반드시 멕시코를 이겨야 했던 체코.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였지만 회심의 슛은 골문을 비껴갑니다. 양 팀 득점 없이 전반전을 마친 가운데 오히려 후반 10분 멕시코가 차베스의 왼발 슈팅으로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9: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멕시코 3차 득점.
8: 체코 수비수가 걷어낸 골을 놓치지 않고 추가 골까지 만들어낸 멕시코.
9: 슛! 기절! 추가 득점 2대0입니다. 멕시코.
8: 한수 위의 기량을 선보인 멕시코가 후반 추가 시간 쐐기골을 터뜨리며 결국 3대0 완승을 거둡니다. 일찌감치 조 1위를 확정짓고도 전력을 다한 멕시코의 파상 공세에 체코는 조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7: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습니다. 전국의 팬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함께 32강전에 임하겠습니다. 경기장 분위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알바로 피달고 멕시코 선수입니다.
8: 8년 전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우승후보 독일을 꺾는 카잔의 기적 덕분에 극적으로 16강에 올랐던 멕시코. 올해는 체코를 잡아내면서 자칫 조별리그 탈락 위기에 놓일 뻔한 우리나라에게 32강 진출의 희망을 선물해줬습니다. KBS 뉴스 송구만입니다.
2: 이제 우리는 또 끝까지 다른 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이어지는 경기들, 이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25: 결론부터 말하면 조 3위 12개 국 가운데 상위 8개 나라는 32강 진출, 하위 4개 나라는 탈락입니다. 조 3위가 확정된 3개 나라 가운데 스코틀랜드가 이미 우리보다 아래에 위치했습니다. 이제 우리보다 승점 혹은 그 다음 기준인 골드실 등에서 아래에 있는 조 3위 국가가 3개국만 있으면 됩니다. 주목할 나라는 아시아 국가입니다. 내일 당장 D조에서는 조 2위 호주와 조 3위 파라과이의 경기가 있는데 호주가 2위거나 파라과이가 두 골차 이상 승리하면 우리보다 아래로 떨어집니다. F조 일본과 스웨덴 경기에선 일본이 스웨덴을 두 골차 이상으로 이기면 우리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말 경기에서는 I조 3위 세네갈과 조 4위 이라크가 경기를 펼치는데 이라크 승리나 무승부가 가장 좋고 세네갈이 승리할 경우 1점 차로만 승리해야 합니다. K조 3위 콩고 민주공화국과 4위 우즈베키스탄도 상황은 비슷해 우즈베키스탄의 승리나 두 국가 무승부가 최선입니다. 이 밖에도 2조 1, 2위 독일과 코트디부아르가 3, 4위 에콰도르와 키러소를 모두 잡아주고 J조 2위 오스트리아가 3위 알제리를 잡아주는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축구 통계 업체 옵타가 남아공전 이후 예측한 우리나라의 32강 진출 확률은 약 87%. 한국 축구 최악의 졸전을 펼쳤는데도 32강 진출 가능성은 아직 장밋빛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2: 멕시코 몬테레이에는 2천여 명의 붉은 악마가 모여 마치 홈 경기장을 방불케 하는 응원을 펼쳤습니다. 경기 끝까지 승리를 향한 간절한 함성이 이어졌습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3: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은 경기 시작 전부터 붉은 물결이 넘실댔습니다. 비기기만 해도 32강. 승리를 염원하는 2천여 명 붉은 악마의 함성에 마치 홈구장을 옮겨놓은 듯했습니다.
11: 완전 상암구장 같은 느낌이에요.
12: 이 홈팬 같은 이 분위기에 힘입어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3: 섭씨 32도를 웃도는 더위와 따가운 햇볕도 응원 열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기장 밖에 있던 멕시코 팬들까지 힘을 보탰습니다.
13: 오늘이 좀 더 많이 모였기 때문에 더 큰 목소리로 할 수 있을지 아닐까.
3: 전반 2분 김민재의 헤더, 7분 이강인의 왼발 슈팅. 좋았던 출발에 붉은 함성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반격이 시작되자 관중석도 함께 숨을 죽였습니다. 0대0으로 돌입한 후반,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밟자 응원은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하지만 후반 18분, 남아공 마세코의 한 방이 경기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울려 퍼지던 함성은 순식간에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포기는 없었습니다. 종료 직전까지 목이 터지라 외쳤고, 마지막 슈팅이 막히는 순간에도 더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기대했던 승리는 없었지만 붉은 함성은 90분 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2: 광화문 광장에선 당혹감 속에 탄식이 넘쳐났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붉은 물결은 허탈한 경기력에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14: 다시 한번 한자리에 모인 붉은 악마들. 경기 시작 전만 해도 광장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32강 진출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16: 이제 남아공 2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응원하는 거니까.
14: 승리는 상수, 관심은 오직 몇 점 차로 이길 것인가였습니다.
18: 후반에 한 두 골 대한민국이 넣을 것 같아서 2대0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14: 응원전은 도심에서도 펼쳐졌습니다. 직장인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형 전광판을 보면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27: Number 7. We've seen the video on TikTok.
7: 7번. 영상도 많이 봤습니다. 모두 그 선수에 대해 이야기하죠.
14: 대표팀이 남아공을 압박하자 광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응원단의 표정이 바뀌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패스부터 슈팅까지 실책이 잇따르고 후반 18분 마세코의 슛이 골망을 흔들자 머리를 감싸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꿋꿋이 응원을 이어갔지만 패배를 날리는 호루라기 소리에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5: 조직력이 아쉬웠고 뭔가 패스가 즉각적으로 좀 안 되는 것들 그리고 골 결정력도
10: 전술적 패착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탈락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경우일수록 네, 올라가서 여러분들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14: KBS 뉴스 출연훈입니다.
2: 전국 곳곳에서도 뜨거운 함성과 탄식이 뒤섞였습니다. 아쉬운 결과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백유진 기자입니다.
17: 관중석에 모인 천여 명이 태극전사들에게 열띤 응원을 보냅니다. 선수들의 몸놀림 하나하나 숨죽여 지켜보고 슈팅이 막히거나 골문을 벗어날 때면 여기저기서 탄식이 나옵니다.
19: So coming to Korea, watching all these people.
7: 한국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응원하는 열정이 느껴집니다. 미국 LA 교민이었습니다.
17: 붉은 물결로 채워졌습니다. 시민들은 선제골을 내준 뒤에도 만회골을 기대하며 힘차게 응원 도구를 흔들면서 우리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계속된 응원에도 번번이 차단되는 공격에 모두 두 손을 모아 간절하게 골을 기원하고 끝내 골이 터지지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20: 정말 목소리 크게 응원했는데 져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지만 오늘 태극전사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17: 자력으로 32강행은 실패했지만 다른 나라의 경기 결과에 따라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21: 비록 이번 졌지만 만약에 본선 진출하게 된다면 저희 국민들 응원 받으면서 꼭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17: 끝까지 환호하고 또 탄식하며 대표팀과 함께 뛴 시민들. 신락 같은 32강 진출 소식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백유진입니다.
7: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발발 7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싸울 필요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다음 달 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이며 별도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이를 환영한다며 시행령도 완벽한 폐지로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논란을 일으켜온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2심에서도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80대 노인을 감금 폭행한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무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대미 금융자산이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대외 금융자산의 절반 가까이가 미국에 집중되며 대미 투자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7학년도 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3년 전 계획보다 초등학교는 100명, 중고등학교는 1200명가량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인가했습니다. 통합 대한항공은 12월 17일 출범할 예정입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전쟁을 겪은 세대와 참전 용사들은 점점 우리 곁을 떠나고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이들 가운데는 끝내 돌아오지 못한 분도 있었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점차 기억 속에서 멀어지고 있는데요. 인천에서 맞춤 수제 양복점을 운영하는 바이갑 김주현 대표는 매달 국가유공자들에게 최고급 맞춤 양복을 선물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웅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과 존엄입니다. 옷 한 벌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사람 김주현 대표 지금 만나봅니다. 네, 김주현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요즘 사실 수제 맞춤 양복 하는 집 찾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인천에는 이렇게 바이각 같이 이런 맞춤 양복 수제로 하시는 곳이 좀 몇 군데 있나요?
1: 그러니까 뭐 서울의 소공동, 네. 부산의 광복동처럼 인천엔 경동이라고 해서 신포동 쪽에 수제 양복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네. 그분들이 이제 기술력은 있으시지만 이제 뭐 그런 트렌드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서 그분들 다 모시고 네. 저희가 조금 이제 해서 하는 곳은 인천에선 유일하죠.
0: 인천에 네. 한 군데밖에 없어요?
1: 그렇죠. 이게 직접 재단사가 직접 만들고 예. 그 상담했던 공간에서 직접 이제 제작까지 하는 곳은 굉장히 드뭅니다. 예.
0: 하긴 요새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성복이 너무 잘 나와서요.
1: 맞아요. 그런데 예. 천편일률적인 그런 기성복에 몸을 그러니까 옷에 맞추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맞춤 같은 경우는 옷이 사람한테 맞춘다고 약간 좀 철학적으로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정말 나의 뭐 TPO나 생활 뭐 라이프스타일이나 그런 부분들 내 체형 고정들이 네. 탁월한 옷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맞춤의 네. 수요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네.
0: 대표님 오늘 의상이 상당히 멋쟁이십니다. 근데 혹시 이것도 직접 그렇죠. 예. 맞추신 거예요?
1: 그럼요. 예.
0: 약간 붉은 빛깔 그 벽돌 색 같은 맞아요. 그거에 가느다란
1: 그렇죠. 네, 자가드 예, 느낌의
0: 무늬로 예. 했는데 이게 아주 튀지는 않으면서 맞아요. 굉장히 개성 있습니다.
1: 예. 썸머 트위드라고 해서 여름용 좀 트위드인데 예. 구김 좀 자연스러운 구김도 있으면서 좀 여름에 좀 입기 좋은 네, 썸머 네. 자켓입니다.
0: 사실 오늘 호국 보훈의 달에 모신 이유가 있어요. 이 인천 유일의 수제 맞춤 양복점이 가이각에서 네. 매달 국가유공자들에게 한 분을 선정을 해서 네. 무료로 수제 정장을 제작해 드린다고 하던데. 네.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1: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이 됐고요. 제가 해병대 이사단에서 이제 군 복무를 했습니다.
0: 해병 출신이시군요. 귀신 잡는 네, 무적해병. 네,
1: 무적해병 예. 출신인데 입대할 때 그러니까 실무 배치 받자마자 천안함 비격이 터졌고 네네. 그리고 일병 이제 상병 그때 연평도 복역이 또 있었으면 경험을 했습니다.
0: 굉장히 힘든 시기에 근무하셨네요.
1: 더 예. 뭐 다들 이제 힘드시겠지만 그리고 병장 때 안타깝게 군대 후임이 그 공용화기라고 저희는 화기 중대여서 포를 뭐 탄을 이거 총을 다루는 곳인데 이제 훈련을 받다가 탄이 걸려서 터지는 바람에 안타깝게 대전 현충원에 네. 묻어주게 됐습니다. 네. 예. 근데 묻어주고 49제라고 하죠. 49일 뒤에 또 갔는데 대전원충이 굉장히 넓고 그 한 스팟스팟마다 다 있는데 그 후임 뒤에 200구가 있는 걸 보고 그때가 2살 때였거든요.
0: 네.
1: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뭐 언론이나 뭐

0: 오늘 라디오처럼 뉴스 뭐 방송 매체들이 굉장히 많지만 아 그걸 뭔가 많이 안 다루고 그러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구나. 그때 정말 많은 충격을 받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뭐 이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1: 네. 네
0: 그런 마음에서 아. 제가 이제 직업을 정하고 네, 제가 좋아했던 일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니까 아 결국엔 저 역시도 누군가한테 옷을 입히는 직업이잖아요.
1: 네. 네.
0: 그럼 누구한테 입히는 게 가장 좋을까? 저희들도 굉장히 뭐 유명 뭐 셀럽들이나 뭐 CEO분들
1: 그런 연예인분들도 많이 이제 했는데 홍보 효과가 확실하잖아요.
0: 그런데 네, 예. 가장 좀 의미 있는 게 저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1: 네.
0: 이제 한 2년 전부터 매달 한 분씩 이제 맞춰드려야겠다라고 예. 시작해서 하재원 중사 목함질의 사건에서 양다리가
1: 네.
0: 조금 예, 그 친구를 시작해서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아 22살 때 결심을 네, 이제 실천에 옮기게 네. 되신 거네요.
0: 그러니까 저 역시도 네. 그때 뭐 저 역시도 뭐 어렸을 때이고 지금도 많이 뭐 솔직히 뭐 나이가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세상에 바라는 건 많은데 내가 정말 세상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을까?
1: 네.
0: 라는 그런 약간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1: 네.
0: 세상에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1: 이번 달이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0: 맞습니다. 네.
1: 이번 달 양복의 주인공, 네 맞춤 정장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0: 이번에는 이제 월남전 참전 용사셨던
1: 네.
0: 네, 김송우님이라고 계시거든요.
1: 네.
0: 네. 그분께서도 그때 그니까 다 한 17살 때 그렇게 또 이제
1: 아, 그 어린 나이에 참전을 그쵸, 하셨어요?
0: 네. 6.25 거의 근데 저희 오시는 분들이 이제 6.25 참전 용사분들이나 월남전 그리고 뭐 독립유공자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1: 네.
0: 정말 17에서 20살 때 나였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도 옷을 지어드리지만 저 역시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1: 네. 네. 양복 다 입혀드리고 반응이 어떠세요?
0: 진짜 90이 넘으신 분들이지만
1: 네.
0: 그냥 제모 하나 쓰고 다녔다. 근데 우리를 그래도 기억해 주는 게 너무 고맙고 이렇게 양복 맞춰주는 건 처음이다.
1: 네. 그리고 세상에 하나뿐인 네. 양복이잖아요.
0: 그분만을
1: 네.
0: 위한. 왜냐하면 맞춤 정장하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아까도 뭐 인천 유일의 테일러샵이라고 하지만 거의 99%가 사이즈만 재고 외주업체에 그냥 맡겨서 기성 패턴에서 소매를 줄이고 늘리고 그러니까 수선하는 거랑 백화점에서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재단사가 그 한 분만을 위해서 설계도 면을 따로 그리고
1: 네.
0: 그 한 분만을 위해서 체형이나 어깨가 거의 90대, 뭐 80대 많으시니까 어깨가 많이 굽으시고.
1: 그렇죠. 근데 젊은 그런, 사람들 네. 위주로 나오잖아요, 기성복이.
0: 그 90대 분이 정말 눈물을 글썽거리실 때
1: 네.
0: 너무나도 저도 뿌듯하고 그리고 이거 뭐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히려 저희가 그때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1: 네.
0: 금액은. 그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감사하고 저희도 사진도 찍어드리고 액자도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세요?
0: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다 개개인별로 연락을 드렸었는데
1: 예.
0: 그 선정자를 뽑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저희가 보훈부에다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1: 아. 네,
0: 왜냐하면 더 보훈부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1: 네.
0: 그래서 매달 한 분씩 그때 맞는 이제 보훈 선정자를 이제 저희가 선정해주고 그럼 저희가 이제 양복을 무료로
1: 네.
0: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첫 주인공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2022년 6월에 북한의 목함질에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이제 예비역 중사님이
0: 맞아요.
1: 첫 주인공이 네,
0: 지금은 네. 너무 편하게 형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1: 친해지셨어요?
0: 네. 축구도 차고 막 그 장난 아니에요.
1: 아니 진짜 어떻게 결혼, 지내시는지 궁금했거든요.
0: 결혼 예복도 맞춰주고 이번에 결혼했거든요. 아기도 낳았어요.
1: 어머나 축하드립니다. 딸 낳았어요? 아들 낳았어요?
0: 아들인 것 같아요.
1: 아유 이 네. 소식 듣고 많은 국민들이 진짜 네, 마음으로 축하를 네. 보낼 네.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기억에 남는 분들 매달 한 분씩 그쵸. 이렇게 양복 맞춰드리지만 있을 것 같아요. 좀 소개해 뭐 주신다면요.
0: 재현이 지금 얘기했던 네. 재현이도 마찬가지고 그때 연이 돼서 지금까지도 형동생 사이로
1: 네 하재현 중사님 네. 네.
0: 재현이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도 또 해병대를 나오다 보니까
1: 네.
0: 해병대 1기 선배님이 오셨어요.
1: 아, 1기면 도대체 네. 지금이 몇 기죠?
0: 지금이 제가 1110기고요. 지금은 1300 뭐 몇 기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1: 아니 해병대 1기가 아직
0: 해병대 1기 선배님이 오셨어요.
1: 네. 예. 국가유공자 중에는 이렇게 참전하신 분도 있겠지만
0: 맞습니다.
1: 또 의로운 일을 하다가
0: 맞습니다.
1: 또
0: 맞습니다.
1: 그러신 예. 분들도 계시죠.
0: 예예 예. 그 이번에 그 김행균님이라고 그 철도 영무원이신데
1: 네.
0: 철도에 이제 아기가 떨어졌는데 그걸 구하려다가
1: 아. 예.
0: 그분도 다리가
1: 예. 아 다리를 잃으셨군요.
0: 예, 되셔서 예. 그분한테도 이제 양복을 해드렸는데 의족을 하시다 보니까
1: 네.
0: 의족을 끼고 그리고 입을 때 바지를 입을 때 불편한 걸 생각해서
1: 네.
0: 저희가 양쪽에다 이제 지퍼를 제작해 드려서 그분에게 딱 맞는
1: 좋은 아이디어네요. 예, 예. 예. 예.
0: 입으실 때도 편하게 네. 입으실 수 있게. 그렇게도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 그 작은 디테일 하나에
0: 맞습니다.
1: 그 한 사람에 네. 대한 그 배려와
0: 맞습니다.
1: 이런 게 다 담겨 있네요. 네. 우리나라 그 수제 양복의 어떤 그 계보를 잇는 뭐 서울의 소공동
0: 맞습니다.
1: 아까 얘기하시고 또 예. 부산의 광복동 또 인천의
0: 경동
1: 얘기하셨지만은 네. 사실은 이 양복 역시 인천을 통해서
0: 맞습니다.
1: 맨 처음에 들어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0: 어떻게 보면 18세기 이제 개항을 통해서
1: 네.
0: 신문물이 들어왔고 그중에 하나가 양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 양복 김주현 바위가 슬로건 자체도 전통과 정통을 바느질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정말 그런 지역 재단사분들 다 모시고 그 500년 경력을 합치면 500년이
1: 아, 지금 네, 같이 일하시는
0: 네,
1: 분들 경력이
0: 합치면
1: 그러면 대표님이 제일 어리시겠네요.
0: 제가, 아. 제가 이제 13년, 14년 정도 됐으니까
1: 그러니까 네. 한참 선배님들을 모시고 지금 일을 하고
0: 맞습니다.
1: 계시는 거네요.
0: 네. 네. 한번 이렇게 삼고초를 해서 한 분 한 분 모시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그 500년의 역사를 지금 이어나간다고 생각하고
1: 아.
0: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국 맞춤 양복협회에서 최연소 지부장이 됐어요. 인천.
1: 네. 네.
0: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가장 뛰어나거든요. 기능올림픽 대회 13연필을 할 정도로
1: 예. 예.
0: 우리나라 때문에 기능올림픽 대회에 양복이 없어졌어요. 맨날
1: 아,
0: 우승을 하니까.
1: 그냥 우승을 도맡아 네. 놓고 저도 지금 네. 생각나는 게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우리 기능올림픽 뭐 우승
0: 맞습니다.
1: 맨날 우승이었으니까.
0: 맨날 우승이었죠. 13연패 해서
1: 그중에서도 양복
0: 생각해요.
1: 뭐 이거는 저희가 계속 우승이었거든요.
0: 맞습니다. 그러니까
1: 아.
0: 그만큼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인데 그 전통성을 좀 더 많은 분들께 알리고 뭐 보훈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1: 예. 예. 네, 예. 근데 사실 김주현 대표님은 좀 젊은 분인데 양복을 기성 양복이 대세인
0: 맞습니다.
1: 시대에 태어나셔서
0: 맞습니다.
1: 잘하셨을 텐데 어떻게 배우게 되셨어요? 어디서 양복을 배우셨어요?
0: 저는 기공학 좀 준비를
1: 공대 출신이에요?
0: 예, 근데 예. 그만두고 이제 원래 어렸을 때부터 옷을 좀 많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1: 네.
0: 용돈을 벌면 이제 동대문이나 예, 그런 가서 이제 옷을 살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였는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양복을 맞출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힙합 스타일, 뭐 많은 뭐 스타일도 많이 경험했는데, 남자가 정말 양복을 입었을 때, 수트를 입었을 때, 가장 몸을 감싸는 그 느낌이,
1: 네.
0: 맞춤 수트를 입었을 때,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일을, 그때 원단 동대문 원단 시장에서 영업하고 밤에는 양장기 행사를 따고 막 그랬었거든요.
1: 아.
0: 근데 그걸 다 그만두고 우보수였지만 이제 스승님 밑으로 들어가서 도제 방식으로 양복을 배웠죠.
1: 어떤 분에게 배우셨어요?
0: 맨 처음에는 이제 이기철 선생님이라고
1: 네.
0: 예, 그 스승님 밑에서 배웠죠. 제선생님. 예.
1: 인천에 지금
0: 아니요,
1: 계시나요?
0: 아니요. 이태원. 네,
1: 아.
0: 맨 처음에 저는 이태원이랑 한남동에서 배웠거든요.
1: 찾아가셔가지고.
0: 네. 맨 처음에 네. 찾아갔죠.
1: 어.
0: 찾아가서 배우고 네. 싶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나와라. 이렇게 돼서 무보수인데 이제 군대 갔다 왔는데 침낭에서 자고
1: 돈
0: 작업실에서
1: 안 받고 그냥
0: 받고,
1: 배운 거예요.
0: 밥만 이제 얻어먹고 점심만 얻어먹고 그 인천에서 왔다 갔다 계속했죠. 네.
1: 그 수련 과정을 얼마나 겪으셨어요?
0: 2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 그러고 나서 양복점을 바로 차리셨어요?
0: 바로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수련의 시간들도 이제 더 하면서
1: 네.
0: 이제 분명히 인천에도 내가 살았던 인천에 정말 이 고급

0: 수트를 좀 알리고 싶다. 정말 맞춤. 정말 핸드메이드 수제 양복을 알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예. 살았던 동네에다가 조그맣게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지금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 그러면 이제 오래된 양복 재단사분들을 찾아가서 스카우트를 해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겁니까?
0: 그것도 맨 처음에는 제 스님들이 좀 이제 서울에 계시다 보니까 네. 인천까지 또 오시는 거나 그리고 초반에 저희가 성장하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죠. 그래서 분명히 내가 살아왔던 인천에도 계실 텐데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뛰어놀던 그 동인천 경동 갑자기 떠올랐어요.
1: 거기 양복거리였는데
0: 예, 우리가. 예, 그래서 그냥 무작정 갔어요. 27살 때. 27살 때 갔어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같이 가자고 했죠.
1: 그러니까 뭐 예. 따로 조그맣게 하고 있는 분들.
0: 다 각자 개개인이 계셨죠. 40년 넘게 다.
1: 그분들이 양복점을 하고 계셨나요?
0: 다 양복점을 하고 계셨죠. 거기에서 또 이제 작업자로 이제 자켓 메이커로서 다 일을 하고 계셨는데 그냥 그러니까
1: 양복하다가 저도 이제 단골 수선집이 있는데 보면 예. 그런 분들은 대부분 맞아요. 양복하다가 수선집으로 가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0: 하시는 분도 계시고
1: 맞아요. 예.
0: 그게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다 40년 동안 양복점을 그냥 하고 문 열고 계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27살짜리가 와가지고 다짜고짜 같이 하자고 한 거죠. 그러면서 옷도 맞추고 거기에서 양복도 맞추고 그런 거기는 이제 기술적인 거는 너무나 뛰어났지만 이제 약간 좀 트렌드에 조금은 이제 뒤쳐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제 옷을 맞추면서 이제 맞춰갔죠.
1: 요구를 하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0: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함께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양복을 맞추면서 선생님 저희 이번에 뭐 고객분들이 20분 오셨는데 이제 다음 달에는 30분 오실 거고 어떤 프로모션 할 거고 어떻게 이제 할 거고 이런 뭔가 과정들을 얘기 드리고 그거를 이제 증명하고 뭔가 신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해서 그 양복 장인들을 몇 명을 모으셨어요.
0: 그러니까 한 분 오시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왜냐면 40년 동안 하는데 갑자기 젊은 친구가 와서 같이 하는 게, 근데 그분들 사이의 인프라는 40년 형동생 사이이신 거죠.
1: 너무 가까우신
0: 너무
1: 거죠.
0: 근데 한 분이 재단 저희 지금 이철호 대단사님이 오시게 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히려 같이 다 계시다 보니까.
1: 네. 그래서 아무래도 흩어져서 영업을 하면서
0: 맞습니다.
1: 그 기성양복 시대가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다들 조금 쉽지 어려우셨을
0: 맞습니다.
1: 것 같은데.
0: 근데 거기는 이제 서서히. 조금 이제 줄어드는 사양산업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약간 그래도 작지만 우상향을 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성장하는
1: 뭉치니까.
0: 것들. 예. 그리고 저희는 좀 더 컨셉 트렌디한 정말 정통 핸드메이드 수트라는 거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감사하게 좋아해 주시고.
1: 그분들 경력은 보통 몇 년 정도 되신 분이죠?
0: 막내가 이제 환갑이 넘으셨어요.
1: 그 경력이 보통 40년 이상 되신 분들. 진짜 장인분들이시네요.
0: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후학 양성을 하기 위해서 젊은 테일러들을 양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카데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강사분도 이제 막내 환갑이 이제 막 넘으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능올림픽 때 은메달리스트세요. 근데 그런 은메달리스트의 경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세탁소를 하시다가 저희가 다시 권유하고 말씀드려서 다시 원래 자기가 가장 잘하시는 분야로 다시 오셔서 이제 후학 양성을 하고 계시죠.
1: 그런 분들 처음에 다시 양복 만들면서 가슴이 뭉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40-50년 이상씩 되신 양복 장인분들은 어떻게 손님 사이즈 잴 때부터 좀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0: 눈이 잘하고 딱 눈으로만 봐도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나오죠. 그래서 거의 사이즈를 많이 저희가 한 30군데 정도 사이즈 잴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거의 이게 눈으로 보는 그런 딱 예측이 굉장히 많이 맞죠.
1: 아니 양복 맞추는데 사이즈를 30군데를 저는 대충 뭐 어깨, 뭐 배둘레, 뭐 팔 길이, 뭐 다리 길이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30군데나 재요? 어디를 그렇게 재요?
0: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어깨에서 이제

0: 가슴까지 내려오는 이런 아벅계라고 하고 등어깨. 여기에서 옷은 다 끝나거든요. 어깨에서 네. 떨어지는 그 실루엣에서.
1: 예.
0: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세밀하게 정밀하게 재드리고 있고 그럼 뭐 바지 같은 경우도 바지의 위치에 따라서 핏이 달라지기 때문에 바지 위치. 부터 어떻게
1: 바지 미디. 위치라는 거는 밑위
0: 미디 뭐. 예 미디 높이인데
1: 네.
0: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제 바지 위치를 입으시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1: 어떤 분들은 위로 올려 입고 어떤 분들은 아래로 네, 걸쳐 입고.
0: 네 그게 가장 바지의 핏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에 네. 뭐 기준해서 뭐 많이 다양하게 좀 재드리고 있죠.
1: 아.
0: 네, 세밀하게 재드리고 있죠.
1: 그 50년 된 양복 장인부터 이렇게 청년 네. 양복 장이 같이 양복을 만드는 모습이 생각만 해도 좀 훈훈한데 그 양복 한 벌을 맞추려면은 손길이 얼마나 갈까요?
0: 기본적으로 크게 흐름에서는 이제 상담하시고 이제 가봉이라고 해서 피팅을 봅니다. 네. 그러니까 가짜로 봉한다라고
1: 네.
0: 해서 옷의 형태를 맞추고 그러니까 사이즈랑 체형을 좀 보정하는 단계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완성, 봉제하고 완성 단계인데 전체적으로는 손바느질이 거의 한 만 번 이상
1: 만 번의 손바느질이
0: 단축구멍까지도 예. 다 손바느질로 하고 있거든요.
1: 단축구멍이 기계로 이렇게 하면 편한데
0: 예. 예. 단축구멍까지도
1: 기계도 잘 하는데 왜 손바느질은 좀 달라요?
0: 좀 더 그 손에 손 핸드메이드가 주는 그런 좀 여유 분량, 좀 자연스러운 그리고 더 훨씬 더 아름답고 고급스럽습니다. 예.
1: 아 근데 만 번의 손길이라니까 예. 좋긴 한데 비쌀 것 같네요. 아무래도.
0: 근데 그걸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1: 예.
0: 오히려 저렴한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렴 뭐 일반적으로 뭐 요즘에 워낙 뭐 OEM이나 예. 그런 저렴한 옷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오히려 이런 맞춤복
1: 네.
0: 그런 시간 대비 굉장히 저렴하고 오히려 나를 생각하고 예. 환경을 생각하는 옷이라고 생각해요.
1: 아, 네. 오래 한 번 더 하면 그렇죠. 오래 입을 수 있는.
0: 오래도 입을 수 있고 왜냐하면 옷에 스트레스가 덜하거든요. 내 몸에 딱 맞기 때문에 옷에 스트레스를 덜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예. 대량 생산으로 하는 대부분의 옷들은 다 대량 생산이잖아요. 다 품종 네. 대량 생산이지만 이런 맞춤복 같은 경우는 나만을 위해서 한 벌을 만들기 때문에
1: 네.
0: 훨씬 더 환경적인 친환경적이면서 나를 생각하고 나이가 가장 멋있어 보일 수 있는 옷이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1: 살만 안 찌면 돼요.
0: 저희는 또 저희가 만들어드린 옷이기 때문에 AS는 평생 AS 해드리고
1: 진짜 늘려도 네, 주시고 줄여도 예. 주시고 오.
0: 평생 무료로 AS 해드리고
1: 그거 마음에 듭니다. 예. 근데 사실 맞춤형 양복 가지고 수익을 낸다는 게 뭐 비싸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들어가는 손길이나 품을 보면은
0: 네.
1: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12년 동안 고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처음부터 수익이 막 나고 그렇진 않았죠?
0: 근데 네. 처음부터 뭐 절대 뭐 저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 처음 해봤던 거고 어렸을 때 시작했던 거다 보니까 부족한 점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선생님들을 다 모시고 이렇게 딱 맨 처음에 했을 때
1: 예.
0: 정말 통장의 잔고가 0에 수렴할 정도로
1: 그럼 어떻게 월급이 나가야 되잖아요.
0: 월급이 나가야 되니까
1: 월급 뭐 밀렸어요?
0: 아니요. 밀린 적은 지금까지 12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1: 네,
0: 한 번도 없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보험을 해지하면 굉장히 많이 적게 주잖아요. 해지하면서까지 딱 했는데 꾸준히 그래도 묵묵하게 저희의 과정들을 계속 올리면서
1: 예.
0: 감사하게도 이제 방송 드라마에 최민수 씨의 옷이 회사가 전국적으로 이제 그 최민수 씨가 약간 중동 재벌 느낌이었고 약간
1: 네.
0: 카사노바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직접 그 스타일리스트가 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대본 보고
1: 디자인하셨군요.
0: 그때 그때 신에 맞게 다 디자인. 제가 또 원단 시장에 있다 보니까
1: 네.
0: 여성 원단으로 이제 양복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신에 맞게.
1: 네.
0: 근데 최민수 씨의 연기력 그 드라마도 굉장히 인기 있었고 그 옷까지 마지막 엔딩 크레딧에 저희 로고가 딱 들어가면서 진짜 전국적으로 많이 모셨죠.
1: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상승세를 하기 시작했네요.
0: 네, 그러면서
1: 예.
0: 이제 스타일리스트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난 거죠. 여기 알아서 잘 너무 멋있게 잘 해주는 곳이야. 라고 소문이 나면서 네. 많은 연예인분들 해드리게 됐죠.
1: 뭐 유명인분들 중에서 단골이 좀 있나요?
0: 뭐 유재석 씨라든지.
1: 유재석 씨요?
0: 네. 그리고 또 김,
1: 주성훈 선수요?
0: 네. 김동현 네. 선배님.
1: 와.
0: 네, 요번에 최근

0: 근데 저 역시 또 이제 같이 선생님들이랑 회식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딱 느끼는 건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제보다 나은 작품을 만드는 게
1: 네.
0: 아, 저 마인드 자체가 저희 직업 역시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 좋겠다 라는
1: 네.
0: 생각이 많이 듭니다.
1: 예.
0: 그게 이 시대에 맞는 장인 정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한 가지 일을 하지만 그것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네요. 네. 계속 조금씩 그쵸. 조금씩 네. 앞으로 네. 나아가고 있는 네. 거죠. 국가유공자분들한테 양복을 선물하면서 실제로 이제 많은 영웅들을 만나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우리 김 대표님 예전과는 달라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0: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저는 할머니 밑에서 자랐었거든요.
1: 네.
0: 근데 6.25 전쟁 때를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6.25 6월 달에 났으니까 정말 여름이었고 더울 때인데 송이불을 덮고 내려왔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서 일제강점기도 경험하시고
1: 네.
0: 6.25도 경험하시고 정말 피난해서 시장 통해서 뭐 김밥도 파셨다 그러고 정말 나였으면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내가 너무 나약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1: 네.
0: 정말 어떻게 저런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렇게 버텼을까? 그러니까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왔던 뭐 국가유공자 분들도 너무 감사하고 그 차이에서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1: 예.
0: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 직업으로서 제가 그분들께 옷을 맞춰드림으로써 제가 느꼈던 이 감정을 좀 많은 분들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서
1: 네.
0: 시작하게 됐습니다.
1: 예. 사실 뭐 국가 영웅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 어려운 시절을 헤쳐나오신
0: 맞습니다.
1: 모든 분들이 다 영웅이라고 맞습니다. 생각을
0: 맞습니다.
1: 합니다. 예. 예,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인천 유일의 테일러샵 바이 가게 김주현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도와 경북 등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고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우박이나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 경상권 내륙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8도, 전국이 15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3도에서 30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권역이 좋음 수준을 나타내며 대체로 청정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도, 현재 습도는 82%입니다. KBS 58분 날씨 염대준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국민보고회를 주재합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호남과 충청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민관 합동 반도체 지방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비공개로 회동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만나 지역 투자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투입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에 미국인이 포함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폭스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4일 전화 인터뷰에서 사찰단을 이란에 투입하는 일을 서두를 건 없지만 IAEA가 고농축 우라늄을 찾기 위해 이란에 들어갈 때 미국 조사관들이 동참할 거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앞서 미국의 공습을 받았던 핵시설에 대한 사찰 재개 여부는 향후 협상 과정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연안국인 오만이 앞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25일 바레인의 수도 마나마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걸프 지역 외무장관들과의 회의에서 해협과 관련한 향후 조치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은 절대 수반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종전 합의 협상이 이뤄지는 60일이 지난 뒤 이란이 안전과 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수수료를 받겠다는 주장과 배치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일어난 강진으로 최소 164명이 사망하고 97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에선 24일 오후 6시쯤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했고 여진도 20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국영방송에 출연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수도 일부 지역의 전력과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고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피해를 입고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이 다음 달 중 7조 원 규모의 통화 안정 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경쟁 입찰 발행 예정액은 6조 4천억 원이며 모집을 통해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을 발행하게 됩니다. 통화 안정 증권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을 때 이를 걷어들이기 위해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잠실계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오늘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게이트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에게 이름을 물은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해 욕설한 혐의도 받습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속이고 여성의 집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오늘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2시쯤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아파트에서 집안에 있던 여성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내일 새벽까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내륙 산지 10에서 80mm, 수도권 등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가량입니다. 비가 오는 동안 돌풍이 불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일라디오 KBS 이정민 기자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0-1로 패했습니다. 이 32강 자력 진출은 무산됐고 이제는 다른 조 경기 결과와 골득실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한편 우리와 지구 반대편 이웃인 베네수엘라에서는 규모 7이 넘는 연쇄 강진이 발생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죠. 기대했던 결과는 빗나가고 예기치 못한 재난이 닥친 하루였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6월 2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뉴스픽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늘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이었습니다.
1: 네.
0: 뭐 예상했던 대로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했죠?
1: 네, 그렇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두고 공방이 좀 있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다주택자 논란이고요.
0: 네.
1: 그다음으로 불법 증축 의혹, 또 농지법 위반 의혹, 그리고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었습니다.
0: 아무래도 개인적인 문제가 가장 뭐 뜨거운 네. 핫이슈였겠고.
1: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네 가지 하나둘씩 꺼내들면서 과연 총리로서 자격 있냐 이렇게 네. 따져 물었고요. 특히 청문회를 앞두고 이제 한 후보가 집을 처분한 걸 두고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는데, 좀 비유를 하자면 청문회 앞두고 집 판 거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 하듯이 이렇게 빨리 판 거 아니야 이런 네. 의심을 제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농지법 위반 자체는 사실관계부터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개인정보 유출은 좀 아쉬운 대목이긴 하지만 네이버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운 이 경험이랑 창업 정책 그리고 AI 시대를 이끌 역량을 봐야 한다 이렇게 엄호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민주당 분위기를 좀 취재를 해보면 상당히 좀 자신감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0: 아, 이건 그냥 무사 통과다.
1: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관계자랑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당에서는 한 후보자는 이제 야당이 결정타를 날릴 만한 흠결은 없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검증이 워낙 깐깐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비유를 들었는데 이 인사 검증을 어떻게 하냐면 후보자의 전 직장에 전화를 해서 어떤 사람인지 물어보고 또 다음 날에 또 전화를 해서 또 물어보고 그 다음 날엔 다른 사람이 전화를 해서 유도 신문을 한다는 거예요. 혹시 이러이러한 사건 있지 않았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0: 네.
1: 그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평판 조회를 여러 번 한다는 성격이었고요. 여권에서는 한 후보자가 이런 검증 자체를 모두 통과한 인물이다 이걸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총리 같은 핵심 인사는 대통령이 직접 만나서 최종 판단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여러 후보를 놓고 좀 검토를 한 끝에 그러니까 뭐 강훈식 실장이나 정성호 장관 얘기도 나왔잖아요.
0: 여러 명 나왔었잖아요.
1: 네. 예. 근데 이 두 분은 좀 고사했다고 알려지고요. 그런 이제 끝에 이제 후보자를 선택한 만큼 민주당은 이번 청문회 큰 고비 없이 넘길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0: 인물론에서 우리는 자신 있다 이런
1: 네.
0: 주장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다고 또 뉴스가 크게 됐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래도 당내 계파 갈등을 좀 수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다음 달 1일에 문 전 대통령이랑 취임 후 처음으로 오찬을 함께 한다고 합니다.
0: 네.
1: 요즘 민주당이 좀 전당대회 앞두고 뭐 친명계 뉴 이재명 세력 또 이제 친청계가 당권을 놓고 좀 싸우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0: 분위기가 계속 과열되고 있다고 저희도 이 시간에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어요.
1: 네, 그래서 최근에는 또 한찬식 민정수석 임명이랑 국민의힘 출신 이 인용한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선을 놓고도 좀 충돌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좀 처음은 아니에요.
0: 아.
1: 네, 이게 이제 친명계랑 친문계의 싸움은 한 10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
0: 역사가 있네요.
1: 네, 2017년 대선 경선 때부터 갈등이 그때부터 좀 이어져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에는 친명계가 핵심 인선에서 소외됐다 이런 불만도 있었고요. 2018년 경기지사 경선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전해철 전 의원이랑 맞붙으면서 감정의 골이 더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2022년 대선 패배 책임론에다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갈등까지 겹치면서요. 사실상 이런 냉전이 좀 10년째 이어져 왔다 이런 네. 얘기가 있고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실상 친문 성향의 인사들이 거의 기용되지 않으면서 앙금은 좀 남아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남을 두고 전당대회 앞두고 좀 친문 진영까지 끌어안겠다. 당내를 분열을 좀 막겠다. 이런 메시지를 읽히고 있습니다.
0: 사실 이런 행보도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1: 네.
0: 이어지는 행보일 텐데 민주당이 이제 어제 정청래 전 대표 사퇴의 기점으로 전당대회를 향한 당권 레이스가 어느 정도 본격화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0: 계파 간의 갈등은 계속 불거지고 있으니까
1: 네.
0: 뭐 이제 전면전 양상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핵심이 검찰 개혁을 좀 두고 누가 좀 더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느냐 이걸 두고 좀 싸우고 있는 건데 이른바 좀 선명성 경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0: 네.
1: 정청래 이제 전 대표죠. 정 전 대표는 이 검찰의 보안 수사 건 지금 당장 없애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시점도 못 박았습니다. 제 헌절 전에는 입법까지 끝내자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0: 상당히 빠른 진행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부가 국회로 공을 넘긴 건 시간 끌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걸 김민석 총리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0: 예.
1: 왜냐하면 때는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가 담긴 검찰 개혁안을 정부가 좀 별도로 제출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끌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김 총리도 보안수사권 폐지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정부가 법안을 직접 그러니까 내놓기보다는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 또 이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속도랑 보안책도 함께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목적지 일단 같은데 가는 속도를 두고 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정 전 대표는 지금 당장 없애자 이런 분위기고요. 김 총리는 방향은 같지만 좀 절차를 거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 한 명은 빨리 하자, 한 명은 제대로 하자 뭐 네. 이런 걸 두고 지금 충돌하는 모양새인데 지금 저희가 민주당 당권 주자로 꼽는 사람들 몇 명 있잖아요. 이제 정청래 전 대표, 네. 그다음 김민석 국무총리, 송영길 국회의원, 뭐 3파전이라고들도 얘기하던데 네. 나머지 주자들도 이제 또 나서고 있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핵심은 좀 3자 구도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네. 민주당 내에서는 이 정 전 대표에 맞서서 송영길 의원 그리고 김 총리가 출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런 과정에서 송 의원이랑 김 총리가 단일화할 수 있다 네. 이런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특히 눈길을 끌었던 건 송 의원의 움직임인데요. 박지원 의원이 공개를 했던 내용을 보면 송 의원이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랑 비공개 만찬을 가졌고 여기서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나도 출마한 뒤에 김 총리랑 힘을 합치겠다. 단일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0: 송 의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전략을 설명한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제 관련 내용을 좀 취재를 해봤는데 사실 송 의원이랑 김 총리가 지방선거 한 두 달 전부터 인천의 모 호텔에서 만나서 전당대회 전략 그리고 단일화 가능성까지 좀 논의한 걸로 전해졌고요. 다만 제가 이제 송 의원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0: 아, 직접?
1: 네. 예. 이게 맞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노코멘트 하겠다.
0: 근데 노코멘트는 네. 사실 맞다로 많이 해석이 되잖아요.
1: 그렇죠. 네. 이제 뭐 사실 오보 대응하실 계획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 계획 없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다는 네. 얘기잖아요. 그게 또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당 내에서는 김민석 총리를 당 대표로 세우고 송 의원은 외교장관으로 기용하는 그림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송 의원 자체가 외교에 되게 관심이 많고 뭐 중국어, 러시아 같은 외국어에 굉장히 능통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외교장관으로 거론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대통령의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좀 총리 역할을 하기에는 좀 정치적인 존재감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외교장관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네. 동시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나머지 주자들도 당권 행보를 좀 위해서 몸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고위원 경쟁도 시작이 됐습니다. 네. 친송계죠. 친송영길계로 분류되는 김영호 의원이 통합을 내세우면서 출마를 선언했고요. 친명계로 꼽히는 박선원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0: 네. 민주당은 바야흐로 이렇게 선거 국면으로 확실히 들어가는 모양새고
1: 네.
0: 반면 이제 국민의힘 살펴보겠습니다.
1: 네.
0: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내홍이 아직도 계속 가라앉지 않고 있잖아요. 여기.
1: 네, 그렇습니다.
0: 이 장동혁 대표가 엿새 만에 이제 퇴원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최고위원회를 열었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장 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단 사퇴 요구 정면으로 거부했고요. 그러면서 당 기강잡기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장 대표가 퇴원 직후에 기자들이랑 만나서 이제 아무래도 나는 당 대표 거취는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 아니냐 이렇게 사퇴 요구를 일축했고요. 그러면서 당 기강 바로 세우겠다면서 내부 단속을 좀 예고했습니다. 네. 다만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공개 일정은 최고위원회의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6.25 기념식에는 따로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당 설명도 들어보면 당분간은 일단 당대표의 건강을 고려해서 일정을 최소화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당대표 측근한테 건강 상태를 좀 물어봤는데 일단 이건 측근의 말인데 예. 당대표가 이제 둘이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맥이 많이 빠진 상태였고 뭐 단식에다가 아무래도 의원총회에서 사퇴론까지 있었잖아요. 그걸 들으면 누가 스트레스 안 받겠냐.
0: 마음도 아프다.
1: 네. 마음도 아프다. 이런 예.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귀하자마자 대여 공세도 좀 이어갔는데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이제 특검을 거부하면 혁명 수준의 국민 저항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을 굉장히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만이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결국에 이제 장 대표가 사퇴론에 선긋고 당 기강 잡고 이제 대여 공세까지 강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0: 장 대표는 내가 대표고 계속 앞으로도 대표직을 유지할 거다. 이런 네. 뜻을 좀 분명히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그와 달리 장동혁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목소리는 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당내 소장파죠. 이제 개혁파 모임이라고 하는데 대안과 미래가 오늘 다시 한번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출직 최고위원들도 같이 물러나서 지도부를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사실 당대표를 탄핵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따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위원, 그러니까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동반으로 사퇴를 해야 이 당대표 체제가 무너지고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안과 미래가 선출직 최고위원 너네들도 이제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런데 이 좀 취재를 해보면 이건 사실 새로운 목소리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대안과 미래가 얘기를 해왔던 내용이고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도부를 무너뜨리려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를 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으로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도 사실 높진 않아 보입니다.
0: 예.
1: 왜냐하면 이제 제가 우재준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오히려 내가 사퇴를 하면 그 자리를 보궐로 다른 사람을 채울 거다. 그 사람은 이제 장 대표에게 아주 가까운 측근이 될 거다.
0: 네.
1: 그래서 내가 왜 이 지도부를 공고히 하는데 역할을 해야 되냐. 오히려 이 자리를 좀 버텨서 좀 내가 쓴소리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0: 아.
1: 그러면서 이제 양향자 최고위원도 당장 사퇴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일단 최고위원들 개개인이 별로 크게 사퇴할 생각이 없고
1: 네.
0: 그러면 또 내보내기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권파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당권파인 조광한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들을 만나서 고장난 레코드처럼 사퇴만 외친다. 이름만 대안과 미래지만 실제로는 낡은 개파 정치다. 이렇게 정면으로 맞받기도 했습니다.
0: 국민의힘도 쉽게 가라앉지는 않는 모습이고
1: 네.
0: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여야 모두 선거평가 백서를 발간한다고 그러잖아요.
1: 네.
0: 이게 선거 끝나면 이렇게 통상적으로 백서 같은 게 원래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셨다고 하시던데.
1: 네. 일단 선거가 끝나면 이겼든 졌든 우리가 왜 이겼는지 졌는지 패인을 분석하고 성공 그렇죠. 요인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민주당 쪽 관계자를 만나서 이번 백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좀 물어봤는데 핵심은 2030 청년들이 왜 더 이상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가 이걸 좀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아무래도 부동산을 좀 꼽았습니다.
0: 아무래도.
1: 네.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이제 시장마저 민주당이 되면 뭐 세금 폭탄이니 뭐 이런 세금 관련 이슈가 좀 불거질 거를 대비를 해서 2030들이 좀 등을 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인데 민주당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부실 선거는 맞지만 이건 당락을 결정할 정도 그러니까 재선거를 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관위를 해체 수준의 버금가는 그런 개혁을 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던 거예요. 이제 청년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험 점수는 좀 안 바뀌었으니 됐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애초에 시험을 공정하게 치렀는지가 좀 더 중요하게 봤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러니까 거고요.
0: 과정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는 거잖아요. 네, 요즘 청년들은.
1: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공정 문제를 너무 뒤늦게 읽었다 이런 반성 나왔다고 하고 지금 국민의힘도 백서를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정식 백서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에 낸 평가 보고서에서 아무래도 장 대표의 역할을 조금 치켜세우는 내용이 많았는데 당 내에서는 냉정한 패인 분석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아쉬움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0: 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이렇게 그렇게 조용한 상황은 아니고 또 이런 네. 분위기가 또 계속 갈 것 같긴 합니다. 뉴스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세계로 움직이는 세상의 다양한 뒷얘기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강진이 잇따라서 인명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남미 리포트, 오늘은 베네수엘라 지진 소식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남미 국가들 소식 한번 살펴보죠. 오늘 밤 일라디오 연출하고 있는 KBS 박천기 프로듀서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고 네.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1: 안타까운 소식이죠. 현지 시각으로 24일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잇따라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1900년 10월 29일 발생한 강도 7.7에 이어서 역대 두 번째로 강력한 규모의 지진인데요.
0: 1900년 이후에요?
1: 그렇습니다. 예. 예,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당국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가 제가 들어올 때는 32명이었는데 네. 지금 확인해 보니까 164명으로 늘었어요.
0: 그리고 빠른 제가 속도로 늘어나는군요.
1: 그렇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700명이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지금 1000명 가까이 지금 이러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지질조사국은 사망자가 이런 속도라면 최소 1만 명에서 최대 한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더 안타까운 소식은 지금 뭐 까라보보라든지 아라구아, 라구아이라 이 지역이 이제 주로 이제 피해 지역인데 예. 이게 안타깝게도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아. 그리고 델시 로드리게스 대통령이 지금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 중에서 특히 라구아이라 지역이 사상자 집계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0: 아,
1: 밀집 지역인데.
0: 확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습니다. 예. 안타깝지만 그럴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현재 베네수엘라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상태고요. 세계 각국에서 이제 뭐 지원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사고 발생 직후에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 밖에도 스페인과 중남미의 칠레, 아르헨티나, 파나마,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이 동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0: 사실 베네수엘라가 뉴스에 나오기 시작한 게 지금 이번 지진 이전에도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우리 마두로 대통령 미국이 체포해갖고 그 이후에 계속 권력 공백이 있었고 지금 안 그래도 베네수엘라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 상황 이 지진 직전까지 좀 어떤 상태였습니까?
1: 베네수엘라가 글자 그대로 진짜 올해는 굉장히 고난의 연속이죠. 네. 1월 3일 올해 네. 새벽두부터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마두로 대통령이 이제 축출이 됐어요. 이제 날수로 치면 거의 한 160일이 지났거든요.
0: 벌써 그렇게 됐네요.
1: 그렇습니다. 예. 세월이 빠르죠. 정권을 이어받은 델시 로드리게스의 권력 공고화 작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기업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정치 각 분야에서 친마두로 세력들이 이제 정리되는 분위기. 뭐 정치학적으로는 뭐 숙청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요.
0: 네.
1: 실제로 지난 3개월 동안 무려 17명의 강요를 갈아치웠습니다.
0: 아이고.
1: 군장성과 외교관들을 포함해서 대부분 친마두로 세력들이 정리가 됐고요.
0: 예.
1: 대표적인 인물이 지난 3월에 교체된 블라디미르 로페스 국방장관입니다. 이 양반은 대표적인 반미 강성주의자고 또 친마두로 핵심 참모로 지금 꼽히던 인물이었는데 이게 좀 재미있는 건 뜬금없이 이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네. 갑자기 농림부 장관으로 바뀌었어요.
0: 너무
1: 이제 뜬금없죠.
0: 바른 게.
1: 두 가지 의미로 예. 해석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마두로 이 잔존 세력들이 아마 눈치를 좀 본 것 같아요.
0: 네.
1: 완전히 지금 뭐죠 제거하기에는 좀 비중이 있는 인물이니까 국방부 장관에서 일단 힘을 뺀 다음에 농림부 장관 쪽으로 자리를 옮긴 것 같고요. 유일하게 유임된 장관이 드오스타도 까베오 지금 내무부 장관인데 친 로드리게스 파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고 지금 이번 그 지진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0: 네.
1: 또 석유 관련 사업이라든지 경제계에 진출해 있던 마두로의 아들, 친척들도 대부분 이번에 배제가 됐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델시 로드리게스의 새로운 권위주의 정권이 탄생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 당연히 로드리게스의 배후에는 미국의 강력한 지원이 있는 것을 이제 야당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최근 또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요.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가장 붐비는 곳이 카라카스 시내에 있는 메리어트 호텔 17층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지금 미국의 외교관, 정보원, 기업가들이 아주 모여서 지금 치열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경제 지표인데
0: 네.
1: 지금 또 지진까지 발생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고질적인 초인플레이션이 조금 내려오긴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524%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0: 524%.
1: 엄청나죠?
0: 엄청나죠, 네. 진짜.
1: 게다가 이제 델시 로드리게스에 대한 기대치가 사라지면서 그녀에 대한 지지도도 지금 점점 급감하고 있는 추세인데 최근 5월 달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로드리게스에 대한 지지율이 25%까지 떨어졌어요.
0: 많이 떨어졌네요. 처음에는 네. 굉장히 괜찮았던
1: 그렇습니다.
0: 걸로 기억하는데.
1: 문제는 하락 추세인데 석 달 내리 지금 하향세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 지진 사태 수습 결과에 따라서는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0: 미국이 내세운

0: 대통령감도 지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금 불안정한 가운데 지진까지 일어나서 뭐 앞으로도 혼란이
1: 4년 것 같습니다.
0: 계속 네. 되는 것 같고 뭐 그런가 하면 사실 지금 남미에서는 우리 북중미 월드컵이 제일 큰 뉴스잖아요. 역시.
1: 그렇죠. 예.
0: 지금 뭐 중남미 국가들 사실 뭐 워낙 축구에 대한 사랑도 열정도 뜨거운 데니까. 근데 그런 주장이 있더라고요. 축구의 기원이 멕시코 아즈텍 문명이다.
1: 네.
0: 이거 진짠가요?
1: 이 문화 다큐멘터리 저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다큐멘터리 여러 차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축구의 직접적인 기원이 아즈텍 문명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뭐 주장들이 있는 건 맞아요.
0: 네.
1: 아즈텍을 비롯한 고대 멕시코 지역에 공을 차거나 치는 아주 독창적인 구기 종목이 존재했던 건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현재 우리가 즐기는 축구의 규칙과는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고대 멕시코 지역에서는 틀라치틀리라고 불리는 매우 유명한 공놀이가 있었어요.
0: 틀라치틀리.
1: 예, 예. 이 게임이 기원전 1600년경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상 최초로 말이죠. 이 천연곰 공을 이용했다고 해요.
0: 오.
1: 매우 역동적인 경기였는데.
0: 기원전 1600년.
1: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경기 방식은 네. 지금의 축구와는 좀 굉장히 다릅니다. 먼저 엉덩이라든지 팔꿈치, 무릎으로 공을 받아쳐야 했고요. 손을 쓰는 것은 물론이고 발로 차는 건 엄격히 제한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축구보다는 배구라든지 족구 아니면 세팍타크로라고 이런 경기의 느낌이라고 할까요?
0: 그러네요. 네. 발을 못 쓰니까 일단.
1: 그렇습니다. 이 벽에 높이 매달린 이 링이 있거든요. 고리. 여기에다가 이제 공을 통과시키면 경기에서 승리했습니다.
0: 그건 약간
1: 부분은
0: 농구 같기도
1: 맞습니다.
0: 하고.
1: 농구 예. 같잖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여러 경기가 조합된 짬뽕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0: 네.
1: 어쨌건 간에 이 경기는 어떤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고요. 태양의 운행을 상징하는 신성한 어떤 종교적 의미의 의식이었다.
0: 아,
1: 이런 해석들이 있습니다.
0: 스포츠라기보다는
1: 그렇습니다.
0: 종교에 가깝다. 그러면 진짜 현대 축구의 기원은 뭘까요?
1: 네, 국제축구연맹 FIFA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오래된 축구의 형태는 기원전 2세기에서 3세기경에 시작된 고대 중국의 축구기라는 건데요. 축구기라는 것은 가죽주머니에다가 깃털을 채워서 발로 차서 네트에 넣는 방식이니까 발로 공을 제어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현대 축구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0: 예, 지금하고 비슷하네요.
1: 맞습니다. 예. 이 밖에도 이제 고대 그리스의 에피스키로스라든지 로마의 하르파스톰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발로 공을 차는 놀이가 굉장히 발전했는데요. 어쨌건 간에 1863년에 영국 런던에서 최초로 현대적인 축구 협회가 결합을 해서요. 규칙을 통합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축구 경기가 정립이 됐다. 이렇게
0: 네.
1: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대 멕시코 아즈텍 문명에 고무공을 가지고 놀던 아주 독창적인 구기 종목이 있었지만 규칙이나 역사적 계보로 볼 때 이를 현대 축구의 어떤 직접적인 기원으로 보긴 어렵다. 따라서 현대 축구의 종가는 여전히 잉글랜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게 결론이겠습니다.
0: 1863년부터 생긴
1: 그렇습니다.
0: 축구협회부터 생긴 게 축구의 기원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번 월드컵에서도 많이 일어났던 일이긴 한데 조금 불편한 얘기긴 합니다만 유독 좀 중남미 국가들 사이에서 좀
1: 네.
0: 아시아 내 외모를 비하하는 일들이 잦아요.
1: 눈짓기라고 하죠.
0: 예, 예.
1: 예
0: 그것도 좀
1: 민망스러운.
0: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사실 뭐 이 눈짓기라 하는 행동이 중남미에서만 유독 많이 벌어지는 건 아니에요. 일종의 착시 현상일 수도 있는데
0: 네.
1: 우리가 느끼기에 실제로 축구장 경기장에서 이 중남미 선수들이 많이 하거든요. 이 행태를. 최근 북중미 월드컵 경기에서 한 멕시코 남성이죠. 뭐 지역 협회장이라고 하는데 속된 말로 알만한 사람이 이 인플루언서 한국 인플루언서를 향해서 이제 카메라 향해서 눈치기 행동을 했다가 신상이 털려갖고
0: 예.
1: 사퇴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7년 콜롬비아의 에드윈 카르도나 선수가요. 한국 대표팀의 기성년 선수를 향해서 눈치기를 했어 그때
0: 오.
1: 굉장히 비난을 받았었고요.
0: 네.
1: 또 2017년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골을 넣은 우루과이의 발베르데 선수가 관중석을 향해서 눈치기 세리머니를 해서 또 역시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0: 대표적인 사실 인종차별적 행동 사례인데.
1: 맞습니다. 중남미에 가면 이게 특히 멕시코에 유행하는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이게 한번 들어보시면
0: 네.
1: 새는 부화하면 3일이면 눈을 뜨는데
0: 네.
1: 아시아인들은 언제 눈을 뜨니? 이런 이게
0: 아, 너무한데요?
1: 이게
0: 기분이 안
1: 뭐
0: 좋은데
1: 스탠드업 코미디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저도 멕시코에서 들었던 얘기인데.
0: 예.
1: 근데 이 중남미에서는 이런 문화라고 하긴 사실은 좀 비하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친이또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0: 뭐 지금이야 한국과 한국인의 위상이 지금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압도하지만 보통은 아시아인들 하면 중남미 사람들은 다 중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1: 중국이 또 많이 진출도 해
0: 맞습니다.
1: 있고.
0: 그래서 이걸 치노 하거든요. 차이니즈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외모와 상관없이 아시아인을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이 이제 치노인데 어쨌건 간에 이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이게 비하적 의미가 있는 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중남미 문화의 어떤 독특한 이중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건데요.
1: 예.
0: 첫째로 글자 그대로 비하의 의미로 있어요.
1: 네.
0: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죠. 백인에게 당한 피해를 다른 유색인종, 특히 아시아인에게 좀 화풀이한다고 그럴까요?
1: 예.
0: 이게 좀 삐뚤어진 문화인 거죠. 이건 고쳐야 되는 거죠.
1: 화풀이하죠.
0: 네, 맞습니다.
1: 네.
0: 이건 맞아요. 이건 고쳐야 되는 건데 둘째는 특별히 비하라든지 적대감이 아니라 반대로 강력한 어떤 친근감의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1: 아, 그렇게
0: 맞습니다.
1: 보는 시각도 있었군요.
0: 예. 결과적으로 이 중남미아 지역에서 눈치기 논란이 유독 자주 반복되는 이유는 이건 심각한 인종차별이자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나 감수성이 상대적으로 좀 매우 낮기 때문이고요. 또 반대로는 친근감의 왜곡된 유머 코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여러
0: 상황에 시각...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건 간에 이런 비하 표현은 분명히 수정을 하고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0: 네.
1: 예. 뭐 인종차별은 뭐 어느 인종, 뭐 우리가 하건 다른 인종이 하건 뭐 좋은 건 아니니까.
0: 근데 보통은 여성들 사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뭐 아주 친한 친구 사이,
1: 예.
0: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거친 표현을 쓰거든요.
1: 어.
0: 이게 친하면 친할수록 제가
1: 네.
0: 이게 방송에서 쓸 수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1: 네네.
0: 쓰진 않겠습니다만.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건 간에 근데 그건 친한 다음에 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안 친한데 막
0: 안 친한데 이렇게 막 눈 찢는 행위하면 이건 문화적인 비하 행동이니까
1: 네.
0: 이건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1: 우리도 그러면 안 되고 그쪽도
0: 맞습니다.
1: 그러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카리브의 작은 섬나라 저희가 이 시간에 여러 번 이름이 나왔어요.
0: 예, 소개를 한 적이
1: 예.
0: 있었죠. 예.
1: 피라소.
0: 네.
1: 뭐 세계의 관심이 지금 다 모아지고 있는 아주 빛나는 순간을 맞고 있는 나라죠. 이게 어떤 나라죠?
0: 네. 지리적으로 보면 그 구글 앱을 한번 쫙 펼쳐보시면 퀴라소는 베네수엘라 북쪽 해안에서 약 60km 떨어진 카리브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눈에 안 들어와요. 이렇게 구글 앱을 좀 확대를 시켜야 눈에 들어올
1: 너무
0: 정도로
1: 작아서.
0: 작은 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남미의 지도를 외울 때 저는 그렇게 외웠는데 이제 남미 맨 위쪽에 보시면 그 에코백 저는 이렇게 외웠거든요.
1: 네.
0: 에코백 이 맨 왼쪽이 에콰도르.
1: 예.
0: 코 중간이 콜롬비아 맨 왼쪽이 백 베네수엘라 이렇게 외웠는데 베네수엘라에서 북쪽으로 60km 정도 약간 올라가면 눈에 보이는 곳이 바로 큐라소입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사실은 굉장히 약했던 나라인데 이번 월드컵 통해서 굉장히 지명도가 높아졌지 않습니까?
1: 네.
0: 인구는 대략 한 15만 6천 명 정도.
1: 아, 전 정말 작은 나라네요.
0: 네, 우리나라 뭐 충남 당진 정도의 인구 규모라고 그래요. 매우 작은 나라지만 어쨌건 간에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상당히 본선 무대를 밟으면서 세계 축구 팬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카리브해하고 이제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스페인과 주로 이제 포르투갈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요. 퀴라소는 스페인 통치에 이어서 네덜란드의 식민 통치를 받은 지역이에요.
1: 연속으로 두 나라한테.
0: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치권을 행사하는 네덜란드 왕국의 구성국이라는 아주 독특한 국제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퀴라소 주민들은요 모두가 네덜란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요.
1: 오.
0: 이게 마치 뭐하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냐면 푸에르토리코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따라서 현재 퀴라소의 공식 국가 원수는 네덜란드의 빌럼 알렉산드르 국왕이고요. 왕이 직접 임명한 퀴라소 총독이 자치수장으로서 지역을 대표는 하지만 실제 정치는 퀴라소 자치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맡고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키라소 국가대표 선수 대부분이 네덜란드 프로리그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1: 오.
0: 주축 선수 12명 가운데 키라소에서 나고 성장한 선수는 단 한 명입니다.
1: 아.
0: 나머지 선수들은요. 네덜란드에서 출생했거나 키라소에서 태어났지만 네덜란드에서 성장한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1: 대부분 해외 진출을 했군요.
0: 맞습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조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키라소는 이제 독일 코트디부아르, 에콰도르와 지금 경쟁하고 있고요. 독일과의 첫 경기에서 이제 7-1로 뭐 대패하긴 했습니다만 에콰도르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월드컵 역사상 첫 득점을 획득하는 이변을 만들기도 했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 대표팀

0: 감독을 지냈던 아드보카트 감독이 지금 지휘봉을 잡고 있어서요. 한국과도 나름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1: 네,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좀 작았던 우리가 몰랐던 나라들을 좀 기억해 보시는 재미가
0: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네.
1: 최근 치러진 콜롬비아 대선이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파 성향의 에스프리에야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당선된 후보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0: 네, 맞습니다.
1: 논란된다고요?
0: 그러니까 미국 법률에는요. 미국 시민권자가 다른 나라의 국가 원수가 됐을 때 시민권을 취소해야 된다는 조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교황 레오 14세 있지 않습니까?
1: 네.
0: 이분 미국 출신이시잖아요.
1: 그렇죠. 예.
0: 하지만 뭐 미국 출신이라고 좀 교황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교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규정도 없습니다.
1: 네.
0: 뭐 이 밖에도 현재 에콰도르의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도 미국 마이애미에서 출생한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뭐 콜롬비아 법률도 미국 시민권자가 콜롬비아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파 후보인 에스프리에야 후보를 아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단 말이에요.
1: 대놓고.
0: 네. 사실상의 네. 선거 개입이죠.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에스프리에야 후보는 대놓고 이제 트럼프에 대해 이제 친구임을 자랑을 했었고요. 미국과의 어떤 긴밀한 관계를 아예 대표적인 선거 전략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에스프리에야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면서요.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아르헨티나의 밀레이 정권에 의해서 전형적인 친미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었겠네요. 트럼프
0: 그렇습니다.
1: 대통령으로서는. 콜롬비아의 정책 변화는 조금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고요.
0: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친미 성향이잖아요. 공약을 좀 몇 개 보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약과의 범죄,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1: 네.
0: 대표적으로 이제 엘살바도르의 부켈레 대통령이 메가 히트 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세콧이라고 해서 거대한
1: 감옥을
0: 건설하겠다. 이것도 한 개가 아니고 10개를 짓겠다고 했어요.
1: 많이도 짓네요.
0: 네. 그 2022년에 취임한 콜롬비아 최초의 좌파 대통령이죠. 페트로 대통령. 이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만 페트로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각을 세웠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마약 범죄와의 대응 방식이거든요. 페트로 대통령은 일종의 뭐냐면 협상 위주예요.
1: 네.
0: 농민들에게 그 마약을 키우는 농민들에게 다른 대체 농작물로 교체시키고 보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눈에는 이게 정 마뜩치 않은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원점 타격을 하라 이거죠. 군사적인 동원돼서.
1: 협상으로는 부족하다.
0: 협상으로 부족하다. 이제 에스프리에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마약과의 범죄, 군사적인 전략을 동원한 범죄와의 전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 뭐냐면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된 에스프리에 후보가요. 원래 뭐냐면 변호사 출신인데 그냥 변호사가 아니고요. 주로 거물급 마약 카르텔을 변호하던 사람이에요.
1: 본인이 변호하던 사람들을
0: 네, 이제는
1: 치겠다고
0: 소위 말하면 이제 세칭 범털 전문 변호사였는데 이제 본인이 나서서 이 자기들이 이제 변호했던 범털과 이제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1: 잘 될까요?
0: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만
1: 궁금하기도 하고
0: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1: 예, 우리가 콜롬비아의 이제 정책 변화를 이런 측면에서 또 즐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입니다만 이 시기에 콜롬비아에서는 또 국가대표 축구선수 유니폼이 문제가 됐다 그래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0: 콜롬비아 축구대표팀 유니폼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잘 아실 텐데 노란색 유니폼이거든요. 근데 중남미는 노란색을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브라질도 노란색이에요.
1: 맞아요.
0: 예. 예. 근데 약간 좀 두 국가가 차이가 있긴 한데 문제는 최근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말이에요. 에스프리에 후보가 바로 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선거운동에 동원을 해서 좀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1: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0: 유세장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유니폼을 이제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나오니까 이건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한 거 아니냐 그런 네. 비판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네. 그러니까 이에 맞서서 이제 세페다 후보 측에서는 어떤 선거 전략을 펼쳤냐면 K-POP을 이용을 했습니다.
1: 아, K-POP이 네. 거기까지 진출했군요.
0: 네. 네. 세페다 후보가 이제 60대였는데요. 여기 이제 근엄한 사진에다 한국어로 오빠 사랑해 뭐 이런 문구를 넣은 밈을 네. 콘텐츠를 제작해서 SNS에 이제 유포를 했었고요. 또 이제 손가락 하트 있지 않습니까?
1: 예, 예.
0: 이걸 이용을 했는데
1: 아이돌들이 많이 하는.
0: 네. 뭐 결과적으로 보면 양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난타전을 벌였습니다만 어쨌건 간에 이제 에스프리라 후보가 이제 승리를 거뒀으니까요. 이로써 이제 중남미에는 이른바 이제 블루타이드라고 하죠. 우파 열풍이 다시 한번 네. 확인됐다. 이런 정치적인 지형을 한번 구도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중남미의 구도도 좀

0: 이렇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재미있는 중남미 소식들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중남미 리포트 박천기 프로듀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국가 위암 검진 방식이 10년 만에 바뀝니다. 앞으로는 위내시경 중심으로 이게 개편이 된다고요?
1: 네, 국립암센터가 7개 전문 학회랑 함께 국가 위암 검진 권고안을 10년 만에 개정을 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위암 검진을 할 때 위내시경 검사를 1차 검진 방법으로 단독으로 권고한다라는 내용인데요. 네. 지금 이제 40세 이상 성인들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나 위장 조영 촬영 검사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검사 받으세요. 뭐 이런 거.
0: 맞아요. 선택할 수 있었어요.
1: 네. 그랬는데 그거를 연구를 해보니까 위내시경이 위장조형 검사보다는 위암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암을 찾아내는 정확도도 훨씬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위장조형 검사는 내시경이 불가능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권고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 건데요. 네. 그래서 40세에서 74세까지는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국가 위암 검진의 기본 방향이 된 겁니다.
0: 이렇게 기본 방향은 정해졌는데 또 반대로 75세 이상 고령층은 오히려 정기 위내시경을 권고하지 않게 됐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네. 또 무슨 이유인가요?
1: 암을 빨리 찾아내는 이점은 있는데 검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담과 합병증을 고려해야 된다. 어르신분들도 이런 내용 되게 이 얘기를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75세 이상의 무증상 상태인 고령층의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받았을 때 이익보다는 검사 중에 합병증이라든지 신체적 부담과 같은 위해가 더 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래서 새 권고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75세 이상에게는 일괄적으로 정기검진을 해라 이렇게 권고하지 않고 의료진과 상담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혹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간암검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체계가 유지가 된 사실 개정안을 보면 검진을 더 많이 해라 이거보다는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검사를 필요한 연령대에 안전하게 시행하자 이런 방법으로 방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자주 하기보다는 좀 더 정확한 걸 정밀 타격해서 네. 네, 그렇게 실시하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경북 경주로 가봅니다. 한 새마을금고에서 지점장이 현금 빼돌리고 금고에 가짜 지폐 채워놓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좀 신기한 사건인데요.
1: 황당하더라고요. 네. 저는 지난 1월에 경북 경주의 황리단길에 있는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현금 7천만 원이 없어졌어요. 범인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었습니다. 이 점포가 두 명이 근무하는 소규모 점포였거든요. 네. 지점장과 과장 이렇게 두 명만 근무를 하는데 지점장급 직원 A씨가 범인이었어요. 금고에서 현금을 빼돌린 다음에 온라인에서 산 가짜 5만 원권 조판을 금고 안에 대신 채워넣은 것이 밝혀졌는데요. 근데 이 가짜 지폐가 그렇게 혼동하기 어려웠냐 하면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그러니까 얼핏 봐도 아 이거 장난감 지폐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네. 두 사람만 근무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걸 악용을 한 거예요.
0: 확인 잘 안 되고 그러니까.
1: 예, 예. 마감 시간 되면 제가 돈을 넣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직원의 접근을 막았고 그런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보름 넘게 범행이 이어졌고 결국은 동료 직원이 이상한 걸 눈치채서 신고하는 바람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0: 이게 범행 자체도 상당히 황당하지만 새마을금고 대응도 사실 좀 문제가 됐어요.
1: 네.
0: 그러니까 사건 축소하는 거 아니냐, 은폐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들도 나왔다던데 네. 이건 왜 그런 의혹이 나오게
1: 그러니까
0: 된 거예요?
1: 새마을금고 측에서 이게 범행이 파악이 됐으면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자체 조사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그 사건 발생 보름이 지나서야 이 사람이 자수하는 형식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법원에서 약식 기소를 받았습니다.
0: 네.
1: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고위 실무진이 오히려 요직으로 승진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0: 좀 덮으려고 했던 것 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측에서 비위 당사자인 A씨를 즉각 면직을 했고 피해 금액도 다 변제받았으니까 내부적으로 종결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이런 금융사고나 현금관리사고는 종종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거는 고객의 신뢰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곧바로 수사기관에 외부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그 의혹마저도 사실은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0: 그렇죠. 어떻게 믿고 맡기겠어요. 이렇게 대돈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는데.
1: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건 7천만 원이지만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요. 대형은행에서도 사실은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0: 가끔 또 뉴스에 나오죠.
1: 네. 그래서 개인 횡령을 넘어서 금융기관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따져봐야 될 사안입니다.
0: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목줄 없는 개에게 물린 초등학생을 구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오히려 견주한테 배상 요구를 받았다는 사연이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1: 직장 커뮤니티에 이 사연이 올라왔는데 이제 글을 쓰신 분이 횡단보도 앞에서 목줄이 풀린 개가 초등학생 다리를 물고 놓지 않은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0: 아, 너무 위험했겠네요.
1: 너무 놀란 이분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개를 여러 차례 발로 차서 간신히 떼어내고 아이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당시에 이분이 목격하기에 개 입에서 피가 나는 건 보긴 봤대요. 그런데 예. 아이가 다리가 찢어진 상태였고 잘 물고 놓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 치료가 우선 급하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그리고 나서 견주가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폭행당한 반려견이 동물병원에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 죽었다. 그러니까 배상을 해달라. 그리고 이 견주의 주장에 따르면 스피츠종 반려견의 가치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 치료비 해서 400만 원을 달라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이를 구하려고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건데 자신이 가해자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 된다 이렇게 토로하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0: 네. 근데 이거를 사실은 접한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 반응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네. 이 글 쓴 분의 행동이 아이를 구하기 위한 거니까 좀 불가피한 조치 아니냐. 오히려 이런 시각들이 많더라고요.
1: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사연을 본 누리꾼이 이 글을 올린 분을 비판하기보다는 목줄하지 않은 견주 책임을 먼저 물어야 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목줄 없는 개가 아이를 물고 놓지 않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를 떼어내기 위해서 이제 여성분이어가지고 물리적인 힘이 좀 약할 수도 있잖아요. 서너 번 발로 찼다고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 누리꾼들이 조언하기를 아이의 부모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조언을 했는데 우선 사건의 경위를 보면 먼저 피해를 입은 쪽은 개에 물린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리고 견주는 반려견 관리 의무를 과연 다했나 이걸 따져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법적으로 민법 735조에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나선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만 없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따져봐라. 실제로 이제 그 책임 여부는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급했는지 네. 그리고 개를 제압하는 방식이 필연 범위를 넘어서진 않았는지 또 과잉 대응은 있었는지 따져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조항이 존재를 하니까 아이의 부모와 함께 대응해라 이런 조언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근데 목줄 없는 개가 방치된 상태에서 아이를 공격했다. 그러면 단지 견주가 개가 다쳤으니까 돈을 물어내라 라고 하는 주장은 글쎄 좀 상식적으로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반려견 사고에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 무엇인지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을 구한 시민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밤 일라디오 듣고 계신 지금 시간은 10시 50분입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마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올해 장마가 기록적으로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해요. 이번 달에는 아예 장마가 오지 않을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1: 이맘때면 장마 얘기가 나올 때가 됐는데.
0: 그러니까요.
1: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역대급 지각장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장마를 만드는 정체전선이 우리나라까지 못 올라오고요. 제주도 남쪽 해상, 일본 남쪽 북위 30도 부근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 지금 조금 선선하잖아요. 대기는 지금 찬 공기가 버티고 있고 장마전선이 찬 공기 때문에 못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당분간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나라가 맑거나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도 장맛비보다는 비교적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토요일은 가끔 구름이 많거나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고 그리고 일요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운 날씨가 이어질 예정인데 다음 주에도 이번 주와 비슷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길게 비가 이어진 장마보다는 좀 더운 게 먼저 네.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무래도 장마가 늦어지면 더위가 찾아오게 돼 있죠.
1: 그렇죠.
0: 예. 예. 제주도부터 장마가 이제 시작되는 평년 시점은 사실 지났는데 이게 7월까지 넘어가면 진짜로 거의 지각장마 그것도 역대급 지각장마가 되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제주의 평년 장마 시작일이 6월 19일인데 지금 시점이 지났고요.
0: 훨씬 지났죠.
1: 예, 이번 달 안에도 시작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죠. 7월 1일부터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흘간 이어지긴 하겠지만 장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거든요. 정체 전선이 북상해서 본격적인 장마로 이어질지 아니면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비가 내리고 그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만약 제주에서 7월에 장마가 시작되면 이게 1973년 이후 1982년과 2021년에 이어서 매우 드문 사례가 되는데 7월 1일에 시작이 돼도 역대급으로 세 번째 늦은 장마가 되는 겁니다.
0: 네.
1: 지난해에는 제주에서 6월 12일에 장마가 시작됐고요. 남부와 중부에서 6월 19일에 장마가 시작돼서 비교적 이른 장마였는데 올해는 정반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올해 장마는 언제 시작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늦게 시작해서 너무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오게
0: 맞아요.
1: 되는 피해도
0: 커지니까
1: 네. 그걸 함께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0: 우리도 요즘에 한꺼번에 많은 비가 쫙 왔다 또 멈췄다 이런 일이 많아지니까 그 집중 적으로 오는 그 비에 대한 비 피해도 조금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1: 네.
0: 저 미국의 한 매체에서 한국의 자외선 차단지 기술을 집중 조명을 했습니다. 네, 한국 제품이 글로벌 시장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1: 네. 이 매체에서 우리나라 자외선 차단제가 단순히 햇볕을 막는 제품을 넘어서 피부 장벽 강화, 오염물질 차단, 뭐 두피 보호까지 결합한 차세대 스킨케어 제품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자외선 차단제 기술은 최근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유럽과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차단하는 UV 필터 기술이 많이 좋아지면서 그 넓은 파장의 자외선을 막을 수 있고 지속력도 높이면서 사용감이 좀 가벼운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됐는데 특히 우리나라 제품이 보습 세럼, 항염 성분, 뭐 병풀 이른바 시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외선 차단 기능도 있어서 피부를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품 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자외선 차단제가 굉장히 산뜻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게 장점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화장품으로서 우아한 제형을 갖췄다. 이렇게 분석했다고 합니다.
0: 우아한 제형을 가졌다.
1: 네.
0: 사실 K-뷰티가 지금 뭐 전 세계 그리고 뭐 예외 없이 미국에서도 워낙에 인기가 좋긴 해요. 그런데 네. 이게 미국하고는 좀 환경이 달라서
1: 네.
0: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외선 차단제가 거의 스킨케어. 이건 매일 써야 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지만 미국은 또 그렇지 않다고들도 하거든요. 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1: 매일 차단제를 쓰는 사람 미국 같은 경우 13%에 그친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0: 네.
1: 근데 미국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의약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임상 절차도 까다롭고 UV필터도 승인된 게 17종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은 30종이 넘는 UV필터를 사용할 수 있어서 제품 개발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 매체에서는 우리나라 한 화장품 연구소 사례도 공개를 했는데요. 두피 전용 자외선 차단제, 햇빛으로 인한 모발 손상 평가법, 자외선을 피부 밖으로 굴절시키는 기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연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오늘 밤 일라디오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지금까지 진행해 KBS 이정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도와 경북 등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고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는 우박이나 쌀악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 경상권 내륙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 아침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국이 15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3도에서 30도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여름을 맞아 장강명의 인생책, 그냥 흘려보내기 아쉬운 지난 에피소드를 다시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다시 듣는 인생책, 오늘 만나볼 에피소드, 정말 반응이 좋았던 회차입니다. 작년 여름 찾아오셨던 김지훈 박사님 편인데요. 이 방송을 준비하며 읽은 김지훈 박사님의 추천책 폭격기에 달이 뜨면, 저도 참 감명 깊게 읽고 칼럼에 쓰기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유튜버로 작가로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 김지훈 박사님 편 지금 만나봅니다.
2: 정치학자 김지훈 박사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UC 버클리에서 공공정책학 석사, MIT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여론분석센터 센터장을 역임하며 한국사회의 이슈와 사회 곳곳의 부조리한 모습을 분석했는데요.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 국제정세와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KBS 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거리의 만찬 패널로 활약했고 MBC 100분 토론에서도 탁월한 진행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에는 김지윤의 지식플레이, 지윤앤 은환의 롱테이크 등 다양한 유튜브 채널이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고 있습니다.
1: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저희 청취자들께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3: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아, 정말 다양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뭐 정치학자이시고 언론인이자 방송인이시고 뭐 정치외교 평론가이시고 구독자 120만 명이 넘는 유튜버이기도 하신데, 박사님 모시고 N잡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거 팁도 여쭤보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완전히 무겁게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뭔가 좀 이상한 시대를 저희가 사는 것 같은데 저희 도대체 어느 무슨 시대를 사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기도 해요. 1부에서는 박사님이 골라주신 인생책 이야기를 나누고, 2부에서 박사님의 여러 가지 작업들 여쭤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야기도 두루두루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게스트께 인생책 3권을 골라달라고 네네. 하고 네, 그중에서 한 권을 제가 읽을 만한 거를 골라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3권 골라달라고 부탁드렸더니 에릭 라슨의 폭격기의 달이 뜨면, 그리고 로스 킹의 피렌체 서점 이야기, 그리고 푸슈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을 꼽아주셨습니다. 저희는 폭격기의 달이 뜨면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다른 두 책도 잠깐 좀 소개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두 책 다 잘 모르는 책이거든요. 네. 로스 킹의 피렌체 서점 이야기, 이건 무슨 책인가요?
3: 근데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사실 네. 인생책을 골라달라고 하셨는데 네. 저는 인생책이 없어요. 새로운 책을 읽으면은 그 네. 책이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서 뭐 인생책하고서 딱 말하기가 조금 어렵고 네. 뭐 좋아하는 책들 그 중에서 네. 한 세 권 정도 골라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뭐 제가 뭐 좀 좋아하는 책들 그렇게 세 권을 이렇게 골라갖고 드렸던 거고요.
1: 네.
3: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그 로스킹의 피렌체 서점 이야기는 네. 먼저 이 로스킹이라는 작가가 그 특히나 르네상스 특화된 네. 뭐 약간 논픽션 소설 같은 걸 많이 쓰는 작가인데
1: 네.
3: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브루넬스키의 뭐 도움이라든지 그러니까는 네. 피렌체 가면 도우모 있잖아요. 그걸 네. 어떻게 도우모. 올렸는가
1: 네.
3: 그 도움을 어떻게 올렸는가 아, 뭐 네. 이런 이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네. 미켈란젤로와 교황의 전장 뭐 이런 식의 소설 굉장히 많이 쓰고 예술가 뭐 그 시대 이야기를 많이 써요.
1: 네.
3: 그래서 이제 이 책도 사실은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네. 이제 필경사라고 하죠. 네. 네. 베스피아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면 다 뭉뚱그려서 르네상스하고 뭐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다빈치 뭐 미켈란젤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르네상스가 시기가 있거든요.
1: 네.
3: 1300년대, 1400년대, 1500년대.
1: 네.
3: 근데 우리가 보통 아는 뭐 다빈치, 미켈란젤로 하면은 이제 1500년대.
1: 네.
3: 그때 굉장히 뭐 떴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거의 가장 이제 절정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예술가들이고
1: 네.
3: 시작은 우리 뭐 잘 아는 페트라르카라든지 조토라든지. 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트리젠토라고 얘기를 하는.

0: 초보기. 근데 이 필경사인 베스피아노는 이제 중간기, 꽈트로첸토라고 하는
1: 1400년대.
0: 그래서 막 이제 절정으로 향해 가던 시대였던 거죠.
1: 네.
0: 근데 이제 필경사라고 한다면 결국 책을 만드는 사람인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정말 막 사파도 그렇고 막 거의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차를 딱 만들어 갖고, 그래서 고객들은 이제 주로 귀족이라든지
1: 네.
0: 왕이라든지 교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1: 아직 인쇄술이 나오기 전이니까
0: 그렇죠.
1: 굉장히
0: 네.
1: 고급 독자들,
0: 그렇죠.
1: 고급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제 거의 예술 활동에 가까운 비즈니스를 하는
0: 네.
1: 그런 직업이었겠군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 책이라는 게 그냥 지식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어떤 문화 예술 같은 게 다 담겨져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 같이.
1: 네.
0: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하잖아요.
1: 네.
0: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이 나오면서부터는 책은 사실 그건 예술 작품이라기보다 메시지와 지식을 전달하는, 그리고
1: 그렇죠.
0: 대중들한테 어떻게 소비되는 걸로 이렇게 딱 됐단 말이에요.
1: 네.
0: 물론 우리 같은 사람 좋죠. 싼 값의 책을 보니까 일반인들은 좋은 거죠.
1: 뭐 지금 저희 기준에서는 책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갔다.
0: 그렇죠.
1: 책이 그 안에 내용이 문제지 뭐 이렇게 그 예쁜 뭐 장정이나 뭐 그런 뭐 필경사들이 공들여서 했던 뭐 그런 게 뭐 책의 본질이냐 이렇게 저희는 얘기하겠는데.
0: 그렇죠. 근데 이 그 시기를 거쳤던 필경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그 하나의 혁명 같은 거잖아요.
1: 그쵸.
0: 자기의 인생도 네. 완전히 막 달라지게 되고
1: 한 시대가 끝나는
0: 예.
1: 거고.
0: 그래서 그거를 담은 얘기예요.
1: 아.
0: 그런데 뭐랄까 이런 식으로 기술이 발전해서 내 책이 예전의 의미의 책이 아니라 다른 의미의 책으로 넘어갔을 때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이게 역사를 어떻게 다르게 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고.
1: 저희 AI 시대가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네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랑 자꾸 연관지어서 읽게 되더라고요.
1: 아, 이 책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0: 네.
1: 너무 재밌겠는데요?
0: 그리고 이 로스킹의 작품의 특징이
1: 네.
0: 정말 이제 리서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1: 네.
0: 그 당시에 어떤 뭐 흥미로운 이야기, 또 우리 몰랐던 정보,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1: 에릭 라슨이랑 좀 비슷한
0: 비슷해요.
1: 저자네요. 네,
0: 그런 네. 류를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1: 뭔가 좀 정보가 많고.
0: 네, 네, 그래서 흥미진진하고 막 피렌체 네. 가 있는 것 같고 막.
1: 네.
0: 그래서 그 책도 상당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1: 네. 예브게니 오네긴, 이건 좀 장르가 독특한 작품이죠.
0: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운문 소설이라고 하나요?
1: 네.
0: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우리 아주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배웠었던 뭐 산문, 운문 막 이러잖아요. 뭐
1: 좀 소설. 이상한 단어죠. 운문 소설.
0: 그렇죠? 뭐 소설 시 뭐 이렇게는 이제 익숙한데 근데 두 개가 섞인 거예요.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1: 네.
0: 네. 근데 이게 이제 시처럼 적혀져 있는 소설인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저는 이 책을 처음 읽었었던 게 고등학생 때였어요.
1: 아.
0: 네, 근데 고등학생 때 읽을 때는 이제 사랑 이야기로 읽었죠.
1: 네.
0: 그래서 막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1: 네.
0: 막 그때 막 짝사랑하던 남자한테 막 채여갖고서는 막 상처를 안고 막 이런, 나중에 근데 그 남자가 나한테 다시 사랑을 고백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읽었었는데
1: 네.
0: 나중에 뭐 조금 알고 보니까 그 시대상이랑 뭐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많이 모르잖아요. 사실
1: 잘 모르죠.
0: 지금은
1: 사실.
0: 많이 알지만 다른 이유로.
1: 굉장히 이렇게 러시아 어떤 시간에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0: 그쵸,
1: 이미지로 다가오는
0: 네.
1: 나라죠.
0: 그렇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러시아의 상황을 보면은
1: 네.
0: 뭐 이렇게 썩 좋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사실 러시아의 어떤 문화나 예술이나 문학 이런 게 정말 매력적인 게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게 이제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그런 게 퇴색될까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푸시킨이다.
1: 네.
0: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에서도 에프게니 오네긴 같은 경우는 뭐 작품도 작품이지만 이게 오페라라든지 발레라든지 이런 걸로도 굉장히 많이 공연이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오페라도 좋아하고, 또 발레는 우리 정말 대한민국이 낳은 최고의 프리마돈나 강수진 선생님이 이게 이제 또 여기서 오네긴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레퍼토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고, 푸시킨이라는 인물 자체가 흥미로워요.
1: 고등학생 때 읽으셔가지고 지금까지 좋아하시고 관련 뭐 오페라라든가 관련 작품도 다 찾아봤지만 인생 책은 아니고 그냥 좋아하는 책이다.
0: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1: 네. 네.
0: 그리고 이제 푸시킨 같은 경우는 왜 증조 할아버지가 흑인이었어요?
1: 아, 그렇습니까?
0: 예.
1: 그거 저 처음 알았습니다.
0: 그렇죠?
1: 예. 예. 아, 약간 무슨 뭐 러시아 문학의 무슨 뭐 할아버지쯤 되는 뭐
0: 그렇죠?
1: 그런 느낌인데.
0: 예. 이게 이제 그 왜 증조 할아버지가 원래는 아프리카 어떤 부족의 부족장의 아들이거나 뭐 약간 좀 높은 신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노예 매매가 막 성행할 때는 다른 네. 부족에서 납치하거나 아니면 그렇죠. 전쟁 포로거나 그러면 이제 네네. 판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을 끌려왔다가
1: 오스만 제국에서
0: 러시아로 건너가게 됐는데 뭐 혈통이 좋은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똑똑하고 네. 뭐 능력이 뛰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표트르 대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아끼고 그래서 결국엔 귀족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그 후손이에요. 그리고 이 푸시킨의 운명도 굉장히 뭐랄까 영화처럼 끝나는 사실은 이 소설하고 뭐 본인이 그거를 알고서 이런 글을 썼던 건 아니겠지만 사실 이제 결투를 하다가 결투에서 지는 바람에 사망하게 되는
1: 자기 소설처럼
0: 네, 약간 좀 그래서 굉장히 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1: 아,
0: 네.
1: 이게 굉장히 이게 무슨 강연을 듣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게 되게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책도 다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근데 네. 저희는 폭격기의 달이 뜨면을 네네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근데 조금 새 책이 좀 약간 결이 비슷하네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역사 네네. 그것도 되게 장쾌한 역사하고 좀 그런 배경에 좀 약간 뭐 우리가 뭐 대하서사라고 하던 뭐 그런 서사가 좀 깔려 있고 그리고 이제 정보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0: 네.
1: 네. 그런 책을 좀 좋아하시나요?
0: 네, 저 그런 책 좋아해요. 그러니까 역사 책 좋아하고요, 일단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가장 많이 읽는 거는 그래도 사회과학 관련된 책을 좀 많이 읽죠.
1: 저는 사실 뭐 박사님이 뭐 미국의 민주주의 뭐 이런 책 들고 오실 줄 알았거든요. 뭔가 정치 책 네. 내지는 뭐 정치 교양서 내지는 뭐 꼭 정치는 아니더라도 뭐 뭔가 뭐 경제학이라든가 뭐 이런 책을 하실 줄 알았는데
0: 재미없잖아요. 그러면 너무 예상했던 대로 갖고 오면은
1: 덕분에 네. 흥미진진한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폭격기의 달이 뜨면 제가 책 소개를 보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읽었는데 전자책으로 읽었거든요.
0: 아.
1: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줄 몰랐어요. 읽어도 읽어도 끝이 안 나가지고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재미는 있는데 왜 이렇게 끝이 안 나 했는데 박사님 이거 저기 종이책으로
0: 네,
1: 읽으셨나요?
0: 종이책으로 읽었어요.
1: 이 두께 이렇게 선뜻 손이 가시나요?
0: 이 정도면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는데
1: 752쪽.
0: 네. 무슨 뭐 알렉산더 해밀튼 책 같은 네네. 경우는 막 1000몇백개 1500인가 막 그래요.
1: 그쵸. 네. 그 뮤지컬도 나왔던데.
0: 맞아요. 예. 네. 아주 유명하죠.
1: 이렇게 두꺼운 책 평소에 좀 많이 읽으시나요? 좀 뭐 두꺼운 책은 뭐 발췌독을 하신다든가 뭐 그러신가요?
0: 저는 발췌독 싫어해요.
1: 예, 그냥
0: 처음부터 쭉 읽어야 끝까지. 되는 스타일이라 갖고.
1: 네.
0: 예, 그리고 사회과학 서적은 사실은 두꺼운 책이 좀 많죠. 아무래도.
1: 그렇죠. 네.
0: 예, 그래서 약간은 좀 익숙해져 있는 편이기도 하고요.
1: 들고 다니면 팔 근육도 조금.
0: 맞아요.
1: 근력 운동도
0: 진짜
1: 되고.
0: 무거워요. 이런 책이랑 컴퓨터, 그러니까 노트북이랑 네. 같이 들면 어깨가 빠질 것 같아요.
1: 전자책 추천드립니다.
0: 그래서 요새 좀 바꿔볼까 생각을 하는 중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책 넘기는 그 맛이 있잖아요. 저는.
1: 전자책이 글자 크기 커져가지고요.
0: 그러네.
1: 네, 정말 좋더라고요.
0: 좋네요. 네. 알겠습니다.
1: 폭격기의 달이 뜨면 언제 어떻게 읽게 되셨나요? 이 책 좋아하시는 이유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어떻게 발견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1: 이 책은 근데 비교적 신간이잖아요. 예부기니 오네긴에 비하면.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거에 비하면 뭐 훨씬 신간이고 한 네. 3년 전쯤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네. 그냥 제가 이제 심심하면은 뭐 대형 서점이나 이런 데 가기도 하고
1: 네.
0: 그리고 뭐 그냥 앱이나 이런 걸로 봐요 그냥. 예, 뭐 K문고 뭐 네네. Y문고 뭐 이런 앱 같은 거 이제
1: 뭐 첫 화면에 뭔가 추천책이 있으니까.
0: 네, 근데 저는 추천책은 거의 안 봐요.
1: 아, 그렇습니까? 그냥 이거 저기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 주신
0: 뭐 그런 건 아닌가요? 그건 있는데 이제 이런 유의 책이 근데 이렇게 앞에 딱 뜨진 않아요.
1: 아, 네네.
0: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들이 앞에 딱 뜨는데 네. 이런 책은 앞에는 안 떠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그쵸, 그쵸. 들어가면은 네. 있기는 하지만
1: 뭔가 좀 팬이 있는 작가 맞아요. 책들이 먼저 뜨죠.
0: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고 주로 읽는 책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다가 큐레이션을 해주잖아요 알고리즘으로 네, 네. 거기에 이렇게 뜬 거예요. 근데 일단 제목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1: 폭격기의 달이 뜨. 네. 뭐 좀 알 듯 모를 듯한 네. 제목입니다.
0: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뭐랄까 참혹할 것 같은데 또 폭격기의 달이라고 달. 하니까 굉장히 낭만적인 어떤 감하고 해서 이렇게 뭔가 섞여갖고
1: 네.
0: 이렇게 약간 엣지 있는 제목이라고 해야 되나?
1: 이렇게 폭격기의 달이 뜨면을 그 말을 들으면 저희가 약간 하늘에 좀 떠 있는 것 같은 네. 밑에 좀 구름 깔려 있고 앞에 폭격해야 될 도시 같은 거 그쵸? 있는 것 같고 왜 뒤에 달 떠 있고
0: 맞아요. 네. 그래서

0: 그 서늘한 아름다움 뭐 네. 이런 느낌이 딱 들어서
1: 박은호 음악 같은 거 좀 깔려야 될 것 같고
0: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딱 마음에 드는데 그래서 봤더니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흥미로울 것 같아서 그냥 네. 샀죠.
1: 아, 원래 뭐 2차 세계대전에 뭐 관심이 되게 있다든가 에릭 라슨의 책을 쫓아간다든가 뭐 이런 건
0: 그런
1: 아니었고요.
0: 건 아니었어요. 아, 네.
1: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책 얘기하기 전에 폭격기의 달이 뜨면 소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에릭 라슨의 폭격기의 달이 뜨면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런던 대공습 기간 윈스턴 처칠과 그의 측근이 보낸 1년을 날카롭고도 섬세하게 그려낸 책입니다. 출간 당시부터 큰 화제를 모으며 버락 오바마와 빌 게이츠가 2020년 최고의 책으로 꼽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윈스턴 처칠이 총리로 취임한 1940년 5월부터 1941년 5월까지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독일의 폭격기가 하늘을 뒤덮고 런던 시민들이 지하철역에서 밤을 지새우던 시절, 그 참혹한 순간들을 에릭 라슨은 일기, 회고록, 군사기록을 바탕으로 마치 영화처럼 생생히 재구성합니다. 정치적 수완가이자 엄견의 달인이었던 처칠, 그리고 그의 딸 메리 처칠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삶을 통해 공포 속에서도 인간은 어떻게 사랑하고 웃고 견디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전시 지도자의 고뇌와 가족의 사적인 순간이 절묘하게 교차하며 독자는 어느새 당시 런던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느끼게 됩니다.

0: 저자 에릭 라스는 방대한 사료 조사와 탁월한 스토리텔링으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미국의 저널리스트 출신 논픽션 작가입니다. 저서 화이트 시트는 미스터리 문학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에드거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출간될 때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그의 책은 지금까지 누적 판매 1000만 부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폭격기에 달이 뜨면 외에도 사자의 성에서, 썬더스트럭 등의 저서에서 역사를 읽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온 에릭 라스는 오늘날 논픽션의 진화를 상징하는 저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1: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지윤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폭격기에 달이 뜨면, 박사님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 정말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2: 너무 재밌죠.
1: 너무 재밌어요. 약간 논픽션 작가가 이렇게 쓰면 반칙이다. 그리고 약간 좀 소설가들 이렇게 좀 업계에 좀 침범이다.
2: 그러니까 논픽션 하면 사실 좀 따분한 경우가 있거든요.
1: 네네. 근데 이 다큐멘터리 뭐 이런 느낌인데.
2: 네, 맞아요. 근데 네. 이 책은 구성도 그렇고 뭐 내용도 그렇고 너무 재밌게 읽고 나서 그냥 빨려 들어가서 읽었던 것 같아요.
1: 네.
2: 야, 이렇게 좋은 초이스? 막 이러면서.
1: 정말 이렇게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아 이게 참 내가 참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싶은 그, 아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제목 얘기부터 해볼까요?
2: 네네네.
1: 제목이 폭격기의 달이 뜨면이 국내 출판사가 붙인 제목이더라고요.
2: 그렇죠. 원래 제목은 좀 다르죠.
1: 네.
2: 근데 원제는 The Splendid and the Vile. 예.
1: 네.
2: 그러니까 이게 뭐 화려함과 사악함 뭐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 스플렌드 뭐 스플렌디드 이건 좀 화려함 뭐 그리고 바일 하면은 뭐 사악함인데 이게 원래 이 책에도 나오는 그 처칠의 비서 콜빌
1: 네. 네.
2: 이 콜빌이 자기 이제 일기장에 써놓은 그 문구가 있대요.
1: 네.
2: 그래서 달이 막 휘영청 달이 이렇게 뜬 때 밤에
1: 네.
2: 이제 전투기가 날아가고 폭격을 하고 막 그러면은 막 불이 나고 막 아수라장이 될 거 아니에요?
1: 네.
2: 그래서 거기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의 찬란함과 인간의 사악함이 이렇게 뚜렷하게 대비가 된 적은 없었다.
1: 아, 이거는 뭐 저 영국 국민의 멋짐과 나치 독일군의 사악함이 이게 아니라.
2: 네. 네. 그래서 그 문구가 정말 멋있는데 요거를
1: 네.
2: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1: 그렇겠죠.
2: 저는 한국 출판사 제목을 정말 잘 붙였다 생각해요.
1: 저도 정말 잘 붙인
2: 정말 기가 막힌
1: 같습니다.
2: 제목이다.
1: 그리고 이게 저는 처음에 사실 이제 그 제가 막 의에 이런 거 헷갈려가지고 폭격기에 달이 뜨면으로 읽었었거든요.
2: 아, 폭격기에 달이 뜨면.
1: 네. 그때는 별 느낌이 없다가 폭격기의 달이 뜨면이라고 네. 하니까 폭격기의 달 하니까 확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거 뭐 이렇게 박사님께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2: 네, 그러니까
1: 폭격기의 달.
2: 그 말씀하신 대로 폭격기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그냥 Bomber's Moon이라고 얘기를 해요.
1: 아, 그렇군요.
2: 네, 근데 이제 이게 소설의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1: 네. 네,
2: 뭐 1940년부터 41년 사이 이제 영국을 이제 독일이 공습을 할 때 그 블리츠라고 네.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1: 네,
2: 그때 얘기를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뭐 GPS 유도 장치니 뭐 레이더니 뭐 다 있으니까 상관이 네.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게 이제 많이 발달하지 못하니까 비행기가 가서 밤에 공습을 하면은
1: 네.
2: 이게 불을 켜고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나 갑니다 하고 가는 거니까.
1: 네. 네,
2: 그건 안 되고 이제 불을 끄고 가갖고서는 이제 공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제대로 자기들의 표적에 폭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잘 보이지도 않고.
1: 네.
2: 그러니까 제대로 공습을 잘 하려면은 휘영청 달이 떨어야 되는 거예요.
1: 네.
2: 보름달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래서 달이 막 엄청 뜨면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1: 네, 오늘 공습이 있겠구나.
2: 있겠구나. 네. 그래서 폭격기의 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무시무시하기도
2: 그렇죠.
1: 하고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 공습 기간에 런던이든 뭐 영국 국민들이든 달이 뜨면 아, 폭격기의 달이 떴구나. 바머스 문이 뜨는 날이구나 네. 하면서 너무너무 무섭게 오늘 우리 집에 바로 우리 집에 폭탄이 떨어지지 않을까
2: 그렇죠.
1: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아 무섭고 아름다운 그런 밤이 그려집니다.
2: 네.
1: 책이 근데 거의 뭐 무슨 윈스턴 처칠 찬양 책인가요? 읽으면
2: 너무 뭐 매력적으로
1: 이렇게, 너무 매력적이고 네. 막 사랑에 빠지게 되고 처칠 형님 뭐 이렇게 모시고 싶습니다. 막 이런 그렇다고 막 이제 에릭 라슨이 이 단수가 낮은 저자가 아니라 가지고 막 무슨 처칠 수령님 뭐 이렇게 수류탄 뭐 나뭇잎으로 뭐 수류탄 만들어서 던졌다 이런 그런 건 아니잖아요.
2: 그건 아니죠.
1: 네. 막 온갖 단점이 나오고 막 아, 이 양반도 고생 참 진짜
2: 그러니까,
1: 많이 했겠다.
2: 저 특히 그 아들내미 때문에 진짜 아들내미, 얼마나 랜드 막 고생했을까.
1: 아들 뭐 며느리 뭐 딸들도 성격 만만찮고
2: 그렇죠,
1: 뭐
2: 그렇죠.
1: 그 와중에 뭐 주변 사람들도 뭐 다 한 성과라는 와중에 상황도 너무 이렇고 근데 사실 뭐 처칠 본인이 좀 문제예요. 네, 성격이 진짜 성격도 그렇고 막 이런데 여튼 이 진짜 마술 같은 책이라서 읽다 보면은 처칠에 굉장히 사랑에 빠지게 되고
2: 맞아요.
1: 네, 제가 영국 국민인 것 같은 와, 그리고 이런 지도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 덮고 752쪽이니까 이제 한 번은 못 읽어서 책 덮고 우리 회사 사장님이 처칠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아찔하더라고요.
2: 그건 좀 네. 네,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1: 내가 노조를 결성하든지 사표를 내든지 해야겠다 싶은데 처칠 좀 박사님은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특히 이제 정치학자로서 정치 리더로서 처칠을 좀 어떤 사람인가요?
2: 근데 이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평생을 같이 살 남자라면은 체임벌린을 고르지만 네. 폭풍과 몰아칠 때는 처칠을 고르겠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듯이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칠 같은 사람이 돋보였었고 그리고 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2: 그러니까는 이게 평소의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2: 전쟁이라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거의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영국이.
1: 아니 영국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 줄 몰랐어.
2: 네. 그거를 이제 다키스타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1: 네. 영화 제목도 있었죠.
2: 영화 제목 그대로. 네. 예. 그게 이제 출시일이 바로 요 시대예요. 요 네. 시기. 그래서 저는 그 영화도 정말 재밌게 봤었고 네. 거기서 게리 올드만이 정말 연기도 진짜 잘했고.
1: 네. 상도 받았고.
2: 네. 근데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니까는 네. 우리가 보통 예상할 수 있는 그 범주를 뛰어넘는 약간의 돌 아이 기질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았을까.
1: 약간 아닌 것 같던데요.
2: 좀 많이죠. 사실은. 좀 많이. 근데 또 보면은 굉장히 또 그 약한 부분, 여린 네. 부분, 어떤 감성적인 것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1: 네. 네,
2: 굉장히 막 독불 장군의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맨날 그냥 술 마시고 막 이런 것만 이미지가 있다가 근데 또 이렇게 약간 개인적인 부분들 얘기하고 이런 걸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 사람이 그래도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당시 그렇게 열광을 하고 따랐었던 것이 아닐까. 물론 전쟁 끝나자마자 버리긴 했습니다만. 네.
1: 그 정치인으로서 처칠의 장점은 뭔가요? 약점도 좀 듣고 싶고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정치인으로서의 처칠의 장점은 자기에 대한 자아가 굉장히 강한 것. 근데 이게 이제 물론 약점이 될
1: 그렇죠.
2: 수 있는 거죠.
1: 네, 네. 네.
2: 뭔가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1: 세상이 그냥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2: 천상천하 유아독전 딱 그거잖아요.
1: 네.
2: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강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1: 네.
2: 그게 이제 처칠의 강점이자 약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아까 뭐 내 사장님이 우리 뭐 보스가 이런 사람이면 어떨까 너무 괴로울 것 같아라는 네. 생각하셨는데 저는 약간 비슷한 미국 대통령이 생각이 나기는 했어요.
1: 그렇습니까?
2: 네. 네. 물론 처칠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에요. 그리고 착하고.
1: 네. 네.
2: 그 그랜트 장군 같은 경우.
1: 아, 그랜트 장군.
2: 네. 네. 남북전쟁 당시에 네. 연합군 장군이었고 그리고 네.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데 이분이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일단 항상 술에 쩔어 살았고 비슷하죠.
1: 그 리 장군하고 대비돼가지고
2: 완전 대비되죠.
1: 네, 아주 예. 뭐랄까 신사는 아니었던 양반으로.
2: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리 장군이 항복선언하러 가는데 이렇게 딱 차렸고 리 장군은 막 귀족 같잖아요.
1: 네.
2: 딱 막 이러는데 누가 패잔병이고 누가 뭐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이분이 북군이 막 지고 막 그럴 때에도 태연했다라는 거예요.
1: 뭐 링컨이 좀 신임을 해주긴 해줬지만
2: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졌으면 내일 이기면 되지 뭐 이런다든지 전혀 뭐 굽힘도 없고 굉장히 담대하고 좋게 표현하면 담대한 거죠.
1: 좋게 표현하면 그릇이 크고 네. 이제 나쁘게 표현하면 이제 생각머리가 있는 인간인가.
2: 그렇죠. 약간 그런 게 있었죠.
1: 네.
2: 그래서 약간 처칠하고 좀 그런 비슷한 부분이 그렇군요. 보인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랜트 장군에 좀 비슷한데? 라는 생각을 했죠. 우리 작가님은
1: 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네네. 이제 멀리서 보면 이제 멋있는 사람들이잖아요.
2: 네,
1: 가까이서 저는 몇 번 겪었거든요.
2: 아,
1: 가끔
2: 그러세요?
1: 이제 언론사에 이제 그런 양반들이 편집국장이 되는데 좀 이렇게 막 자기 집에 안 가. 내가 집에 안 가는데 왜 밑에 기자들이 집에 가지? 뭐 약간 이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2: 그 우리 꼰대라고 막. 그랬잖아요. 전문 영어로.
1: 그렇죠. 예. 네. 꼰대들. 아, 꼰대인데 막 성격 센 꼰대. 예, 자아 센 꼰대. 이래가지고 되게 겹쳐 보이는 사람 많았어요.
2: 아, 그렇죠. 예,
1: 대통령 중에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하여튼. 하, 네. 그랬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멋있네요. 뭐 그런 자아가 센 사람들이 아마 정계에 많이 있을 건데,
2: 그럼요. 네,
1: 자기가 지도자라고 믿고 많이 있을 건데 이제 폭격기에 달을 때면 사실은 보통 사람들도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2: 맞아요.
1: 네, 일단은 처칠 주변에 있는 보통 사람들, 뭐 처칠의 비서든 처칠의 가족이든 뭐 이 처칠을 보좌하는 사람들이건 뭐 그런 보통 사람도 많이 나오고, 아예 처칠과 거리가 먼 이게 이제 당시 영국 국민들의 일기를 상당히 이제 사료로 가져다 썼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도 많이 나오는데 몇몇 사람들은 진짜 처칠만큼은 아니지만 읽다가
2: 아 장난 아니네 뭐 이런
1: 네, 장난 아닌데 싶기도 하고 막 정들기도 하고 좀 약간 혀도차게 되고 뭐 아 이 네. 연애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사람이 전쟁 중에도 사랑하고 뭐
2: 아, 그럼요.
1: 그러더라고요
2: 다 하죠
1: 혹시 뭐 기억나는 캐릭터 있으세요 아까 처칠 아들도 잠깐 얘기하셨고
2: 그 인간은 정말
1: 기억납니다 네. 많이 기억납니다
2: 저는 흥미로웠던 인물은 그 비서 콜빌.
1: 콜빌. 네.
2: 처음엔 사실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처칠은.
1: 네. 처칠을 별로 안 좋아했죠.
2: 예, 채머닝 파였고 네. 그래서 아, 저 인간 언제 잘리나 약간 이런 걸 바란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사실 약간의 브로맨스까지 느껴지는.
1: 네.
2: 예, 약간 처칠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라든지 그리고 네. 어떤 그의 고뇌도 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지도자로서도 좀 존경하면서.
1: 네.
2: 굉장히 가까워지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전형적으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아, 플롯이긴 한데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1: 이게 약간 소설로 치면은 좀 뭐 1인칭 관찰자 시점 같지 않습니까?
2: 맞아요.
1: 처칠이 주인공인데 그 내레이터 역할을 이제 콜빌이 좀 하고
2: 맞아요.
1: 근데 이 내레이터는 좀 약간 미숙한 젊은이인데 저희가 좀 사랑에 빠지게 되는 젊은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 초칠 옆에 있으면 계속 굉장히 안전하게 화이트 칼라 업무를 하는데
2: 갑자기 가겠다고 우려고 잘 하지도 못하면서
1: 구역구역 나 눈 나쁜데 콘택트 렌즈 넣어가지고 전투기 그러니까. 몰겠다고 처칠은 또 뭐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하다가 갔다 와 뭐 이러고
2: 그 약간 아들처럼 봐주는 그런 네. 느낌이랄까 네. 저는 근데 그때 아, 이 당시도 콘택트 렌즈가 있었구나 그걸 꿈에서 알았어요 근데 그런 거 되게 재밌는 거 아니에요
1: 재밌더라고 네. 네. 그리고 계속 연애가 안 풀리는 것도 왠지 저는 이제 연애 잘 못하는 남자로서 못해보는 남자로서 동병상련이 아, 되게 이렇게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분이었구나. 25살짜리. 아,
2: 근데 보면은 이해는 가지 않아요. 왜 못하는지.
1: 이해 되게 잘 가요.
2: 네. 그러니까.
1: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해 잘 가요.
2: 왠지 딱 보면은 아 네.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네. 것 같아. 약간 이 생각을 좀 들기는 하죠.
1: 테리우스 같은 남자는 아니구나.
2: 아, 아니죠. 네, 아니죠. 네. 안쓰러운.
1: 제가 딸이 있으면 약간 맡기고 싶은 남자이긴 합니다.
2: 그러니까 여자한테 매력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매력이... 맡기고 싶은
1: 그렇죠.
2: 남자는.
1: 네, 이렇게 얌전하고. 근데 또 이제 뭐 전투기 몰고 나가가지고 영국을 위해 죽겠다고 뭐 이러는데 아 그렇군요. 네.
2: 근데 재밌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전투기를 몰고 나가서 그러면 돌아왔을 때 네.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1: 달라져
2: 나오잖아요.
1: 있죠. 네.
2: 그러니까 상남자가 돼서 돌아왔다. 약간 이런 뉘앙스 같았어요.
1: 처음에는 처음부터 뭐 비호감인 청년은 아니었는데,
2: 네, 그냥 별 무매력.
1: 네, 무매력. 좀 이렇게 별 이렇게 좀 땀 냄새 안 나는 그런 남자.
2: 그렇죠. 약간 이렇게 자켓 입고 안에 체크무늬 그 조끼를 입고 여기다가 보호타이를 했을 것 같은.
1: 네. 네
2: 그리고 깡얼르고 그랬었던 남성이었는데 전투기를 타고 돌아왔더니 갑자기 막 톰 하디가 됐어. 뭐 약간 이런 거지.
1: 아, 톰 하디 아주 적절합니다. 네.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 공군 입대 한번 고려해 보세요. 남성 청취자분들. 그런 재미있는 그 캐릭터들도 굉장히 재미있게 네. 묘사했고. 이 아예 그 이 어떤 작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무슨 영국이랑 독일이 이제 계속 공중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6.25처럼 뭐 실제로 뭐 보병들이 백병전하는 그런 건 안 나오잖아요.
2: 네.
1: 공중전이다 보니까 꼭 영국이랑 독일이 그 양쪽 수뇌부들이 체스를 두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한 수 두면 저렇게 한 수 두고 막 이러는데 그 와중에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 게 선전전,
2: 아,
1: 홍보전. 저는 처칠 연설도 와 이렇게까지 듣는 사람을 고려해서 이건 나치도 듣는 거고 독일도 듣는 거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듣는 거고 우리 국민도 듣는 거고 이런 걸 고려를 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이제 독일의 그 괴벨스 괴벨스가 달리 괴벨스가 아니구나. 와, 이런 모략까지 생각을 해내. 가짜 영국 방송국을 만들어서 별로 가짜 티 안 나게 영국 응원하는 척 방송을 하면서 은근히 공포심을 불어넣고 헛소문 퍼뜨리고 이런 선전전 같은 거 보면서 왜 전쟁이 정치의 연장이구나 이런 그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박사님 좀 눈여겨보신 어떤 선전전, 뭐 홍보전, 뭐 프로파간다 이런 거 좀 있으셨나요?
2: 원래 전쟁에는 늘 그런 게 있어요. 뭐 네. 프로파간다.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도 항상
1: 그렇겠죠.
2: 예, SNS 통해 갖고 자꾸 흘리잖아요. 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있다,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싸우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1: 네.
2: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포스터 중에 그 왕관이 그려져 있고 Keep calm and carry on이라고 써 있는 포스터.
1: 머그잖아요 요즘 많이 있고.
2: 많이 쓰죠. 네, 네. 그게 원래 그 당시에 그 영국 그 네. 왕실에서 했었던 포스터거든요. 네. 프로파간다거든요.
1: 네.
2: 이제 아무래도 공습을 처음에 이제 할 때는 이제 국민들이 죽어 나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왕가라든지 아니면 귀족이라든지 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2: 근데 여기서 영국 왕실이 참 대단하다 싶은 게 사실 버킹엄 궁도 공습을 받거든요.
1: 네.
2: 그래서 막 앞에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안 떠나요. 원래 다른
1: 예,
2: 피난을 좀 가라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네. 캐나다나 이런 쪽으로. 근데 이 왕실 가족들이 안 떠나고 다 거기에 있었던 거죠.
1: 자기들이 상징이니까.
2: 그렇죠. 네, 우리가 도망가면 안 되고.
1: 네.
2: 그래서 그러면서 이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한 거죠. 우리도 여기 있다.
1: 네.
2: 같이 우리는 뭐 국민들과 함께 할 거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뭐 처칠도 사실 연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1: 네.
2: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도 함께 합칠 수 있었던 그런 거였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포스터 하나가 지금 약간 이렇게 트렌디한 느낌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1: 네.
2: 원래 그 포스터가 프로파간다용 포스터였다라는 거죠.
1: 근데 굉장히 전시에 이렇게 용기를 많이 불어넣어 줬을 것 같은 문구예요. 뭐 이렇게 막 대단하게 무슨 이제 뭐 제3제국에서 사용하는 막 이렇게 웅장한 그런 문구
2: 그렇죠.
1: 아니잖아요.
2: 네.
1: 근데 듣다 보면 되게 단단하고. 이게 그냥 어떤 뭐 전쟁뿐 아니라 그냥 우리 인생의 어떤 태도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아마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도 그 말이 이제 유행어가 됐겠죠.
2: 그렇죠.
1: 맨 캐리온.
2: 예. 예.
1: 저희가 폭탄이 떨어지면 사실 어찌할

0: 바를 모르겠는데 패닉에 빠지지 않고 무슨 태도로 이 폭탄을 맞아야겠냐 하면 개그맨 캐리온. 아, 멋있는 문구 같습니다. 네. 이것도 왕실이나 뭐 영국 수뇌부에서 많이 연구를 한 그런 슬로건이겠어요?
1: 그렇겠죠.
0: 자기들끼리 네. 회의하면서.
1: 그냥 나오지는 않겠죠, 그런 게.
0: 야, 그 단어 킵으로 좀 바꿔봐라, 뭐 이러면서.
1: 그게 아마 시리즈가 있었을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한 3개 정도 비슷한 시리즈가 있고 그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Hiccup and Carry On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0: 네.
1: 그러니까 이런 거를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해요. 사실 정부나 이런 데서 정쟁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지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0: 뭐 큰 선거 한번 벌어지면 사실 선거 캠프가 그 슬로건 만드는데
1: 맞아요.
0: 네, 몇 주는 보낼 것이 네, 그럼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박사님이 여러 곡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타이밍에서 저희 뭐 들으면 좋을까요?
1: 아, 이 타이밍에서요?
0: 네.
1: 사실은 이제 전쟁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관련된 곡을 고르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네. 약간 예.
0: 그냥 좋아하시는 곡으로.
1: 그냥 좋아하는 곡으로.
0: 네.
1: 이제 날도 좀 더워지고 또 여름이고 또 그래서 약간 좀 여름풍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곡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0: 네.
1: 오트로스 아이레스라는 아르헨티나의 그 누에보 탱고 그 연주를 하는
0: 네,
1: 그룹인데 네. 제목은 뽀에마라는 곡이고요.
0: 뽀에마요?
1: 네, 원래 이 곡은 되게 오래된 곡이에요.
0: 네.
1: 그래서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는 20세기 초반에 나왔었던 곡이에요. 그 프란치스코 까나로라는 그 탱고 뮤지션이 작곡을 네. 했었고 그리고 이거를 이게 이제 워낙 히트곡이에요. 이걸 갖다가 나중에 오트로스 아이레스라는 그룹이 약간 좀 이제 편곡을 한 거죠.
0: 네.
1: 그래서 여름에 들으면은 마치 바닷가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그리고 뽀에마라는 말은 이제 시
0: 시라는
1: 아, 뜻입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1: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들으시면 뭔가 어디론가 이렇게 바닷가로 이렇게 다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아, 저희 뭐 화염과 화양 얘기하다가 바닷가에서 듣는 시 같은 노래 오트로스 아이레스의 뽀에마 듣겠습니다.

0: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지훈 박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폭격기에 달이 뜨면 읽으면서 또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눈길이 갔습니다. 이런 거대한 재난 앞에서 사람들이 이런 재난을 당하면 이렇게 행동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별로 그렇지 않은 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어떤 평상시에 하던 어떤 일은 고집스럽게 계속하고 또 와 이쯤 되면은 다들 패닉에 빠져가지고 막 혼비백산하고 막 난리 나야 되는 거 아니야 할 때 별로 안 그렇고 그런 거 하면 또 뭐 사소한 거에는 또 이렇게 되게 집착하면서 대중들이 예, 그거 못 잊고 막 원망하기도 하고 대중의 감정이란 게 참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또 그걸 또 잘 파악하는 게 뭐 그거를 이제 아마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한다고 저희가 표현하겠죠. 그런 게 또 이제 정치인들 혹은 또 이제 정치학의 연구 대상이기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전쟁 시기에 이 사랑이 뜨겁게 꽃피고 그러고
1: 내일은 없다.
0: 내일은 없다. 예, 불륜도 엄청 많아졌다. 이 대목이 되게 재밌었는데 박사님 좀 눈여겨본 대목이 있으셨나요?
2: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되게 피로에 휩싸인 하루잖아요. 네. 언제 공습이 있을지 모르고 옆에서 누가 죽어나갈지도 모르고.
0: 네.
2: 근데 그때 그러니까 휴식을 주었던 것이 차였다.
0: 차. 네.
2: 네.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왜냐면은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기도 했거든요.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는 루틴이다. 네. 왜 이런 이제 외부에서 어떤 큰 충격, 네. 뭐 전쟁 같은 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0: 네.
2: 정말 재수가 없어서 폭탄이 떨어지는 곳에 갈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운이 좋아서 피할 수도 있는 거고.
0: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2: 그렇죠.
0: 있고. 저희의 통제력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2: 맞아요. 근데 그런 통제력 밖에서 벌어지는 일에서 크게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상에서 지켜나가는 어떤 루틴
0: 네.
2: 이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이런 일들이 나한테 닥쳐도 외부에서 큰 충격이 닥쳐도 나는 내 할 일 루틴을 하루는 했어.
0: 네.
2: 그 말인즉슨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하고 있어. 이렇게
0: 내가 네. 내 인생을 장악을 한다.
2: 그렇죠. 네. 그래서 영국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차를 마시는 행위 하나가
0: 네.
2: 뭐 독일군이 공습을 해갖고 폭탄을 터뜨려서 풍비박사를 만들더라도 내 지금의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나의 삶 자체는 건들지 못한다라는 어떤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을까.
0: 아무리 힘겨운 상황이 와도 우리는 네. 티타임에 티를 마시겠다.
2: 그렇죠.
0: 네. 중간에 한번 그 차 배급량을 처칠히 줄이려고 하니까
2: 네. 네.
0: 결국 줄이긴 줄였는데
2: 네. 네.
0: 그냥 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만큼은 안 된다.
2: 그러니까요. 네.
0: 심지어 막 별로 그 인간미 없어 보이는 뭐 교수라고 나오는
2: 네. 교수라고 나오는 네. 캐릭터가 있어요.
0: 굉장히 이렇게 기계처럼 사는 네. 그 캐릭터조차 그 인물조차 처칠한테 이거 잘못 생각하는 거다. 영국 국민한테 이 차 배급량 줄이면 안 된다. 뭐 차에 대한 찬미가 막 몇 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2: 맞아요. 네. 단순히 힐링의 어떤 포인트라기보다 그거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은 아직 나다.
0: 네. 차를 마시면서
2: 그렇죠.
0: 네, 그런 생각을 하는군요. 이 책이요. 조금 저는 이제 글 쓰는 사람으로서 되게 뭐랄까 좀 작가가 약간 교활한데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2: 네.
0: 그러니까 엄청나게 생생한 어떤 현장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의 기대를 뭐 좀 충족시키기도 하고 이제 안 충족시키기도 하는데 그 뜻밖의 방향으로 충족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습 얘기가 나오면은 맨 마지막에 이제 결국 2차 세계대전 저희가 결말은 알고
2: 그쵸.
0: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독일군을 뭐 이렇게 되게 시원하게 패퇴하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아직 전쟁 초반인 1941년에서 사실상 끝나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후일담으로 넘어갑니다.
2: 네.
0: 그래서 이 두꺼운 책이 1940년부터 1941년까지 그것도 41년 한 5월 정도까지가 집중적이고 뭐 진주만 이 저 진주만 공습은
2: 이제 12월에,
0: 12월인데 네. 이제 갖다 붙이는 식으로 딱 붙이고 그다음에 후일담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너무 영리한 장치인 것 같은 거예요. 기승전결이 안 될 것 같지만 되고 와 1년을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보이니까 너무 재밌다. 아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모르는 얘기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사실 뭐 이렇게 어느 나라나 뭐 역사가 있는 나라는 이런 드라마 어디 1년을 발굴하면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2: 그럼요. 나오겠죠. 네.
0: 한국 현대사, 뭐 미국 현대사에서 1년을 꼽는다. 뭐 20세기, 21세기에서 박사님 만약에 이제 한국이랑 미국에서 그렇게 1년을 뽑아가지고 이 에릭 라슨 같은 작가를 기용해서 혹은 박사님이 직접 쓰신다. 그럼 어떤 해를 어떤 이유로 뽑으시겠어요?
2: 아,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전쟁에 관한 책이다 보니까 네. 한국 전쟁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국 전쟁의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2: 정말 그 1년 안에 농축이 되어 있는 얘기거든요.
0: 근데 한국 전쟁도 한 3, 4년 간 거 아닙니까? 1950년부터.
2: 그렇기는 하지만은 네. 뭐 한국 전쟁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 뭐 3일 만에 뭐 서울이 뭐 네네. 함락을 당하고 낙동강 전선에다가 인천 상륙 작전에다가 뭐 그다음 일사후퇴 뭐 이런 네. 다 하고 1년 안에 일어나들이에요 사실은.
0: 그렇죠. 네. 초반 1년에.
2: 초반 1년에. 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0: 그러면은 1년에 딱 맞는 거는 그 시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1: 1950년 6월부터 51년 6월까지. 네. 되게 우울한 얘기죠.
0: 좀 우울한 얘기지만. 네, 그렇지만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도 보여줬듯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나요? 네, 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든 내려가갖고선 부산에서도 네. 학교를 좀 세워갖고서는 공부를 시키고 아이들을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하고 했던 그런 모습에서 얘기할 게 되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어요.
1: 영도시장 스케치 같은 거 좀 하고 그래요.
0: 그렇죠.
1: 얘기했군요.
0: 그리고 막 인천 상륙작전에 그 긴박했었던 네. 이야기 정말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낮았던 그쵸, 작전인데 그쵸. 그걸 네. 성공을 시켰다라는 극적인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할 얘기가 정말 그때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1: 사실은 저희가 또 이렇게 폭격기의 달이 뜨면을 읽기 전에 2차 세계대전의 이런 풍경을 몰랐던 것처럼 1950년 6월부터 51년 6월까지 좀 잘 그렇게 저만 해도 어렸을 때 뭐 반공교육 잔뜩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뭐 어렸을 때 배운 기억들은 뭐 탱크 아래에 무슨 학도병들이 뭐 수류탄 가지고 들어가고 뭐 너희도 잘하면 그래야 된다는 은근한
0: 압박과 네, 함께
1: 압박과 함께 들었던 이야기 네, 그런 정도고
0: 주인공은 오히려 평범한 뭐 남성이라든지 아니면 네. 여성이라든지 네. 네. 그 시기를 헤쳐나가는 강인한 한국인 뭐 이런 모습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죠.
1: 아 약간 옛날 드라마 여로 뭐 이런 것도 좀 생각나요.
0: 언제적 얘기인데 그게
1: 미국 현대사에서는 언제를 뽑으시겠습니까?
0: 미국 현대사에서 정말 1년 내내 너무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이 네. 그 해를 꼽을 거예요. 1968년.
1: 1968년. 네. 케네디.
0: 케네디는 63년에 암살당했고 킹 목사가 68년에 암살당했죠.
1: 아, 네. 마틴 루터 킹 목사 암살당한 네네. 그 해군요.
0: 그리고 그때 이제 민권 운동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네네. 또 킹 목사가 암살을 당하면서 이제 굉장히 갈등이 심해졌고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시카고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때 당시에 이제 베트남전 그 반전 운동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서 경찰하고 충돌을 하고 뭐 그런 굉장히 좀 뭐랄까요 혼란스러운 얘기도 있고 그리고 그해 이제 대통령 선거에서 닉슨이 당선이 되죠.
1: 닉슨이 당선이 되고. 네. 아 이거는 진짜 어떤 60년대를 조망하는 딱 미국뿐 아니라 이
0: 그렇죠.
1: 서구의 60년대가 1968년 미국의 그 선거와 김 목사 암살에 다 모여 있군요.
0: 네.
1: 뭐 히피즘도 이제 한창.
0: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해를 다룬 이제 영화가 나온 게 있는데 그게 네. Trial of Chicago 7인가 그래요.
1: 네.
0: 근데 그 당시 이제 뭐 반전 운동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흑인 민권 운동 하던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이 이제 폭력을 저질렀다 뭐 이래 갖고서는 이제 기소가 돼 갖고서는 뭐 하는 그 재판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1: 네.
0: 그래서 그 해가 얼마나 혼돈과 또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변동이 많았던가
1: 그쵸.
0: 그걸 이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영화 중에 하나다. 그래서 1968년은 정말 사건이 많았던 그런 해고. 근데 진짜 중요했던 미국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해를 꼽으라 그러면은 그거는 누가 뭐래도 1941년.
1: 1941년.
0: 그리고 2001년.
1: 2001년.
0: 네.
1: 2001년 9.11. 1941년은
0: 네, 진주만 습격.
1: 네, 진주만 습격. 네. 제가 생일이 12월 7일이거든요.
0: 아 정말요?
1: 네.
0: 오.
1: 진주만 공습인 날에 태어났습니다.
0: 그렇구나.
1: 아무 상관없는 TMI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립니다. 저희 웃고 떠드는 사이에 네. 벌써 한 시간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1부 마무리하는 노래 추천 부탁드립니다.
0: 네. 마무리하는 곡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재즈 피아니스트가 네. 빌 에반스이거든요. 네. 빌 에반스의 에밀리라는 곡이 있어요.
1: 에밀리는 혹시 뭐 68운동이나 뭐 빌 에반스는 뭐
0: 그거랑은 상관이 없을 거예요. 네. 이분이 뭐 그렇게 그쪽으로는 관심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진 않아서 네. 그래서 이 에밀리라는 곡은 정말 빌 에반스의 주옥 같은 곡들이 많은데
1: 네.
0: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들으시면은 그냥 미소가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곡입니다.
1: 저희가 이게 책과 영화는 뭐 이게 어떤 시대적 배경 이런 거 열심히 얘기를 해도 노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0: 그럼요.
1: 노래를 추천한다. 빌 에반스의 에밀리 듣겠습니다. 장강명의 인생책 정치학자 김지윤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녹화하는 시점이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벌어진 시점이에요. 국제 질서가 굉장히 불안한데 이 시점에 폭격기에 달이 뜨면 되게 의미심장하게 읽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 영국이 독일의 공습을 받고 한치

0: 답도 예상할 수 없었던 위태로운 상황을 담은 책 에릭 라슨의 폭격기에 달이 뜨면 너무 재밌는 책이니까 다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내일 2부에서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빌에반스의 에밀리 들으며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지윤 박사님,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작은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다시 듣는 인생책" 지난 여름 방송된 김지윤 박사님 편 1부 함께했습니다. 내일 2부에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요조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치심입니다. 요조는 항상 부끄럽습니다.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미안한 것처럼 느낍니다. 두 번째는 공감 과잉입니다. 요조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잘 느낍니다.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자신이 더 불편하고 누군가가 슬퍼하면 자신이 더 슬픕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읽고 그것에 맞춰 행동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세 번째는 자기 불신입니다. 요조는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운 것인지 그 경계가 그에게는 항상 흐릿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요조라는 인물이 됩니다. 수치스럽고 너무 많이 느끼고 자신을 믿지 못하는 사람. 요조는 이해받고 싶으면서도 이해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알아봐 주길 바라면서도 알아보는 사람 앞에서 도망칩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모두 자신의 광대짓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만 골라 올리고 가장 멋진 모습만 보여주고 좋아요를 받기 위해 진짜 감정을 숨깁니다. 요조가 사람들을 웃기며 자신을 숨겼던 것처럼 우리는 온갖 필터와 편집으로 자신을 숨깁니다. 그리고 밤에 혼자 남았을 때 요조처럼 묻습니다. 나는 진짜 무엇인가? 현대사회는 요조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조에게서 자신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요조를 보며 왜 그렇게 살았어? 라며 분노합니다. 그 모든 반응이 옳습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거울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 거울 속에 무엇이 보이는지는 여러분 각자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요조의 비극은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너무 예민하고 너무 섬세하고 너무 솔직해서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두꺼운 껍질을 그는 끝내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힘든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2: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5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는 소나기가 이어지겠고 오후 한때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와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 안팎의 소나기가 다시 지나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고 동해상과 제주도 먼바다에는 물결이 최고 3.5m로 높아지며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국이 15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3도에서 30도입니다.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겠습니다. 주말의 시작인 모레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며 전국의 하늘빛이 차차 쾌적해지겠고 야외 활동하시기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모레 오전까지 제주도 해안과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스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한 너울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9도, 파주 28도. 강원 영서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철원 15도, 춘천 16도, 원주 17도, 대관령 12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28도, 춘천 28도, 원주 28도, 대관령 19도. 강원 영동은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7도, 강릉 17도, 동해는 17도. 낮 기온은 속초 23도, 강릉 23도, 동해는 23도입니다. 충청남북도는 흐리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 19도, 충주 18도, 대전 18도, 세종 17도, 세종 17도, 보령 17도. 낮 기온은 청주 29도, 충주 28도, 대전 29도, 세종 28도, 전원 28도, 보령 27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전주 18도, 군산 18도, 광주 18도, 목포 19도, 여수 19도, 순천 19도. 낮 기온은 전주 28도, 군산 27도, 광주 30도, 목포 26도, 여수 27도, 순천 29도입니다. 경상남북도는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구 19도, 포항 18도, 안동 18도, 부산 20도, 울산 25도, 진주는 18도. 낮 기온은 대구 29도, 포항 24도, 안동 27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진주 29도입니다. 제주도는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 2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5도입니다. 서해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입니다.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평양 16도, 시내 이주 17도, 개성은 16도. 낮 기온은 평양 27도, 시내 이주 29도, 개성 29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우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9.7도, 현재 습도는 82%.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찰개혁 후속입법과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별도의 정부안은 제출하지 않고 국회 입법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며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의 핵심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여야는 오늘 청문회에서도 총리로서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 등에 대한 검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일차였던 어제 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의 다주택자 논란과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 안보관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에 죄송하다,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주적이 누구냐는 질의에는 북한은 위협이기도 하고 동포기도 한 이중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올해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 96명의 보유 재산을 관보로 공개했습니다. 이 기간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공직자는 김문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모두 98억 8,265만 원입니다. 이어 유보선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 캠퍼스 부총장과 송석원 국토교통부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이 각각 83억 140만 원과 60억 4,349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연안국인 오만이 앞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25일 바레인 수도 마나마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걸프 지역 외무장관들과의 회의에서 해협과 관련한 향후 조치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은 절대 수반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종전 합의 협상이 이뤄지는 60일이 지난 뒤 이란이 안전과 보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수수료를 받겠다는 주장과 배치됩니다. 외교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한국 선사의 선박들이 잇따라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선박 통과 문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 우리 선박들이 계속 정상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이제 절반의 선박이 통과했고 계속적으로 통항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중동전쟁 직후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26척 가운데 절반이 해협을 통과했고 남아있는 선박은 13척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대통령은 현지 시각 24일 일어난 강진으로 최소 164명이 사망하고 97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베네수엘라에선 24일 오후 6시쯤 규모 7.2와 7.5의 강진이 연이어 발생했고 여진도 20여 차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로드리게스 임시대통령은 국영방송에 출연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로드리게스 권한대행은 수도 일부 지역의 전력과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고 시몬 볼리바르 국제공항이 피해를 입고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연쇄강진이 덮친 베네수엘라에 인명구조팀을 신속히 파견하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톰 플래처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사무차장은 현지 시간 25일 성명을 내고 전날 베네수엘라를 강타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지진 피해 대응에 모든 자원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내륙 산지 10에서 80mm, 수도권 등 대부분 지방에 5에서 60mm가량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현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아나운서 정용실입니다. 재즈를 공부한 다섯 젊은이들이 뭉쳐서 밴드를 결성을 했고요. 그들은 재즈 페스티벌 무대에 오르면서 밴드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재즈를 위해 전 재산을 털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재즈 박람회에 참가를 했고요.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눈에 띄어서 재즈 페스티벌에 초청이 되면서 유럽 투어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죠? 이런 서사를 만들어가는 재즈 밴드 용리와 돌아온 탕자들 오늘 문화공간 초대석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간.
0: 네, 재즈밴드 용리와 돌아온 탕자들은 각자 활동하던 다섯 명의 음악가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죠. 뉴 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재즈학을 공부하던 용리, 뉴욕대학교에서 재즈학을 전공한 다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컨서바토리에서 재즈를 전공한 영우, 맨해튼 음대에서 재즈를 전공한 환수, 호원대 실용음악을 졸업한 예찬이 재즈 페스티벌을 계기로 뭉치게 됐습니다. 자, 2024년 독일 브레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재즈 박람회 재즈 어헤드에 초청을 받으며 이 유럽 무대에 첫 발을 내딛게 됐고요. 세계적인 재즈 피아니스트 레셰크 모주제르와의 인연으로 2025년 유럽 투어로 이어지게 됩니다. 2026년 올해 데뷔 앨범으로 독일 재즈상 올해 데뷔 앨범을 수상하면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는 재즈계의 주목을 받는 재즈밴드 용리와 돌아온 탕자들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용리 씨 그리고 석다연 씨 잘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가운데 두 분만 나오셔서 두 분 소개라도 좀 자세하게 좀 들어볼까요? 다섯 분 다 듣지 못하지만.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치고 작곡하고 있는 용리라고 합니다. 네. 돌아온 탕자들에서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0: 아, 본명은 용...
2: 이용현인데요. 네. 제 외국 활동을 제가 좀 오래 하다 보니까
0: 용현 발음을 못하더라고요.
2: 맞아요. 네.
0: 그래서 용도 영이라고 하거나 그러지 않나요?
2: 맞습니다. 근데 네. 네, 이제 막 그 수업 때 이제 유학을 제가 좀 외국에서 했었는데 이제 현 이 표기만 봐도 이제 교수님들이 첫 시간에 이제 출석 부르고 이러면 동공이 막 흔들리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0: 더듬더듬.
2: 네, 이거 내가 혹시 틀리면 어떡하나. 네. 조심조심 하시는 그거를 좀 오래 겪으면서 그냥 소통하기 편한 네. 좀 이름을
0: 이렇게
2: 좀, 네, 좀 쓰자 해서 편을 날리고 용을 쓰다 보니까 그게 활동명까지 그대로 이어져서 어쨌든 외국에서 제가 좀 연주 활동을 조금 하다가 한국 들어온 경우가. 부분이 있어서 네. 그래서 그냥 용리로 외국에서 활동하던 이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석다연 씨.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드러머 석다연이라고 합니다.
0: 아, 드러머시군요. 네. 네. 이름이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밴드 이름이 용리와 돌아온 탕자들. 꼭 어떤 락밴드 이름 같기도 하고 왜 돌아온 탕자들이라고 했는지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2: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런 네, 락적인 요소들이 저희 음악에 충분히 좀 있고요. 그래서 좀 뭔가 좀 강렬한 어떤 저희 음악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걸맞는 이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사실 큰 생각 없이 그냥
0: 네. 우연히
2: 네 친구들 이렇게 모아놓고 멤버들 보니까 다 좀 말을 안 듣게 생겼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네, 탕자들 하면은 네. 어떨까 했는데 그래도 돌아온 게 낫잖아요. 그냥 탕자들보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들
0: 네. 네. 돌아오지 이렇게 않는 탕자들은
2: 좀 그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이름을 붙여봤는데. 네. 또 그냥 계속 쓰다 보니까 또 입에 붙기도 하고
0: 요즘엔 줄여서들 많이 얘기하시던
2: 네, 돌탕으로
3: 맞아요. 돌탕으로 더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2: 지금 네 그렇게 많이 더 내세우고 조금 있습니다.
0: 조금 더 친근 돌탕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친근한 느낌이
2: 네,
0: 좀 있는 것 같고
2: 어감이 좀 네. 네. 돌아온 탕자들 한 뭔가 시리얼한 네. 심각한 느낌이 있는데 네.
0: 다섯 분인데 지금 안 오신 분들도 그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2: 네 물론이죠. 저희 그 영우 씨 이영우 씨 저희가 또 신디사이저랑 이런 전자음들 무대에서 이렇게 좀
0: 해주시고
2: 해주시고 계시고 또 기타리스트 조예찬 씨 계시고 네. 베이스의 강환수 씨 계십니다.
0: 네.
2: 또 각자 프로젝트에서 활동하고 계신 부분들도 있고요.
0: 아, 각자 활동하시다가 또 모여서 활동하다가 네. 이렇게
3: 네.
0: 하시는군요.
3: 네.
0: 아, 그러면 석다현 씨는 어떻게 드럼을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3: 아, 저는 이제 원래 클래식 피아노를 어렸을 때 전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배웠었는데
0: 네.
3: 그리고 이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0: 네.
3: 갑자기 이제 중학교에서 취미로 밴드부를 모집한다고 하셔가지고
0: 네.
3: 근데 악기를 아예 못 다뤄도 되니까 일단 오디션을 봐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미 할 줄 아는 악기보다는 아예 모르는 걸 해보자
0: 해볼까?
3: 해서 이제 그냥 정말 랜덤하게 드럼을 정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0: 어떤 게 재밌어요?
3: 그냥 일단 사지를 다 쓴다는 게
0: 아, 발까지 다 써야 돼.
3: 네네네. 왼손, 오른손, 오른발, 왼발을 다 사용하면서 뭔가 리듬을 만들고 뭔가 비트를 만들어가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아예 매력에 흠뻑 빠져서 드러머가 되겠습니다.
0: 드럼 치는 분들이 발 잘못 이렇게 걷는데 짝다리 하듯이 아. 이렇게 오른발 왼발 안 맞듯이 그렇게 드럼도 또 쉽지 않다고
3: 네.
0: 그러시던데 그렇군요. 다 각자 다른 곳에서 살다가 어떻게 만나신 거? 이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2: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코로나 기간 중간이었어요.
0: 네.
2: 그 잠시 한국 들어올 일이 있다가 이제 좀 장기적으로
0: 네.
2: 한국에서 지내기로 결정이 이렇게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0: 예.
2: 멤버들도 마찬가지로 그때 뭐
0: 코로나니까
2: 코로나 때문에 돌아온 학업을 마쳤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체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0: 네.
2: 됐잖아요. 뭔가 공연이나
0: 그렇죠.
2: 이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국 들어왔다가 저희와 비슷하게 이렇게 다시 눌러앉게 된 친구들도 있고 또 병역 문제로 당시에 또 이제 그걸 해결을 해야겠다 이참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다른 곳에서 있다 보니까 조금 듣던 음악도 다르고 좀 그런 환경들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음악
0: 네.
2: 해오던 환경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귀국하자마자 1년 정도
0: 네.
2: 다 비슷한 시기에 귀국을 해가지고
0: 네.
2: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서로의 다른 그런 좀 환경이나 음악 듣던 음악들에 저희가 좀 서로 이렇게 좀 스며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공연에 제가 섭외가 돼가지고 팀을 좀 새롭게 꾸려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뭔가 들어왔고 공유했던 거를 한번
0: 해볼까?
2: 무대에서 네, 해볼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네.
0: 근데 지금 앞서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26년 독일 재즈상을 수상하셨다고
2: 예.
0: 어떤 상이고 어떤 부분에 수상하신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2: 네. 저희가 독일 재즈상은요. 우선 독일 연방정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그 재즈 음악에 관련된 그러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재즈라고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면은 혹시나 약간 좀 특정한 딱 하나의 장르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0: 예. 네,
2: 조금 더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재즈라는 음악 장르가 그 독일 재즈상 측에서는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약간 좀 시대 정신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하나의 특정의 장르 아니면 또 미국의 그 흑인 음악에서 파생된 특정 장르가 아니라 모든 대중 음악과 여러 그러니까 서구의 음악을
0: 좀 넓은 융합, 개념이군요.
2: 네, 융합할 수 있는 어떠한 이런 도구 툴로서의 사회적 기능을 조명을 하고 그거를 그 기능이 좀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 문화들을 이렇게
0: 네.
2: 그러니까 아우를 수 있는 어떤 기능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어떤 그 안에서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런 아티스트들에게
0: 네.
2: 시상을 하는 거고 네, 그중에서 저희는 올해 데뷔 앨범 부문 그중에서도
0: 부문으로
2: 네.
0: 국제 부분
2: 네, 그중에서
0: 네.
2: 이제 자국민에게 수여하는 자국민 부문이 있고 국제 부문은
0: 네.
2: 이제 전 세계 모든
0: 10개 된 거죠.
2: 예,
3: 네.
2: 모든 전 세계에서 발매된 이제 데뷔 와. 앨범 중에 네 저희가 감사하게도 네 저희 데뷔 앨범 인비저널 워커가
0: 왔어요. 처음으로 네. 앨범을 낸 데뷔 앨범으로 네. 국제적인 이렇게 상을 받는다는 게 어떠실까요? 이건 남다른 일 아니에요?
2: 네 굉장히 좀 네. 놀랍기도 하고 사실 아직도 좀 안 믿기기도 해요. 그냥 약간 네. 꿈 같았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예. 네, 얼떨떨하지만 우선은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쨌든 앨범 같은 거를 발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어떤 사이클이 있잖아요. 좀 뭐
0: 공연을 좀 해야 된다든가
2: 예 그것도 예. 있고 그리고 또 뭐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또 오래된 앨범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소비되어지고 또 그렇죠. 잊혀지는 또 이 기간이 네. 있잖아요. 사이클이 근데 어쨌든 이 상 덕분에 좀 그 기간이 좀 연장이 된 것 같아서
0: 약간.
2: 네, 길어진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좀 주목받는 부분들도 있고 또 상 때문에 생겨난 또 공연들도 있고 해서 어쨌든 저희 음악이 좀 길게 이렇게 네, 관객들, 관객분들 앞에서 좀 연주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좀
0: 어떻습니까, 석다연 씨는?
3: 아 너무 너무 영광이고 사실 어떤 인생의 상을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학교 졸업 이후로
2: 개근상 이후
0: 개근상도 못 받은 분들도 많아요.
3: 아, 개근상은 받긴 했는데 네 그래서 네. 네 너무 영광이었고 아. 저희가 사실 수상할 줄 모르고
0: 근데 아, 일단 예상을 못하셨어요?
3: 네 전혀 몰랐지만 독일을 가긴 갔어요 시상식에
0: 아.
3: 네 근데 또 마침 이렇게 호명이 되니까 엄청 기분이 이상하고
0: 아니 뭐 초청을 받으셨던 거예요? 오라고?
2: 예, 시상식 참가할 네, 수 있냐 이제 참가 의사를 물어보시긴 했는데 저희는
0: 그냥 가볍게.
2: 가서 예 가서 또 그 어쨌든 좀 되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 있잖아요
0: 그렇죠.
2: 거기랑 그래서 가서 뭐 공연 관계자들 좀 만나고 인사 나누고 이런 것만 해도 좀 유의미하겠다 생각해서 가게 됐어요.
0: 가기로 했는데
2: 좀
0: 호명이 돼서
3: 네. 네.
0: 쓰러질 뻔하셨겠네.
3: 진짜 너무 놀랐어요.
2: 힌트를 좀 주시더라고요. 시상하기 전에
0: 그랬어요?
2: 네 말로 이렇게 뭐 올해 데뷔 앨범 부문은 뭐 이런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락적인 이런 요소들 뭐 섞고

0: 거기에 뭐 점수를 더 줬다.
1: 네, 무대에서.
0: 말을 미리 하셔가지고 네. 어, 그때 알았죠.
1: 호명 직전에 이렇게 네. 설명을 하는데 너무 저희 아~ 음악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어?
0: 우린가?
1: 우린가? 아, 약간 이러고 이제 진짜 불려서
2: 네.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다시
1: 감사합니다.
2: 네. 그 보통 이제 뭐 싱글 음원 같은 것도 미리 내고 뭐 이러면 이제 뭐 또 다른 재즈 페어 같은 데 초청받기도 하고 이러는데 네. 그게 없이도 하여튼 국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주목받고 계신 거 아니에요? 재즈 페어에 또 초청받기도 하셨다고요?
0: 아, 예, 예. 2024년에. 네, 네, 네. 여기 시상식에 앞서서 2년 전에 이제 저희가 그쵸. 이제 앨범을 내기 전에 네 이렇게 그 우선은 있는 곡들이 그 당시 한 세 곡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그거를 빨리 녹음을 해가지고 네. 이 공고를 보고 나서 지원을 했었어요. 재즈웨드라는 그 박람회인데요. 재즈 페어인데 네, 거기서 이제 쇼케이스를 할 밴드를 매년 이렇게 뽑거든요.
2: 그렇군요. 그걸 다 들어보고서는 이렇게 그렇죠. 선정을 하는군요.
0: 네. 되게 과정이 심플해요. 그냥 동영상 보내고 팀 속에 아. 뭐 200자 이내로 끝.
2: 약간 알아서 할 테니까 네. 그렇게 간단하게
0: 네.
2: 보내라.
0: 네네네. 근데 네 그때부터
2: 그러면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초청받았다면서요?
0: 예 맞습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총 매년 조금 다를 텐데 아마 한 30~40개 팀 내외로 그 3일 동안 쇼케이스 아. 무대가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단 8팀만 이제 비유럽. 에서 뽑아요.
2: 아주 적네요.
0: 네. 네, 네. 그런데 그 중에 감사하게도
2: 한 나라에 하나 한 팀이 갈 수 있을까 말까,
1: 있을까 말까.
0: 대륙이 한두 팀일 그렇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우선 너무 감사드리죠. 저희도 네. 사실 이거를 왠지는 모르고요. 네, 근데 열심히 했던 있겠죠. 것 같아요.
2: 그동안의 음악 활동을 또 각자도 또 해오셨던 것도 있고 네. 음반 낸 걸 주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쨌든 정규 앨범 내기 전부터도 여러 무대에 서셨던 거네요, 결국은.
0: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즈웨드를 시작으로 또 이제 그 재즈웨드에 갔다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뭐 좀 크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페스티벌들에서도 좀 초청을
2: 자라섬 페스티벌?
0: 네, 자라섬이나 네.
2: 제일 유명하죠. 뭐, 네,
0: 등등에서 네. 초청을 해주셨고 또 재즈웨드가 이제 독일에서 열리는 건데요.
2: 그렇죠.
0: 그 간 김에 좀 다른 인근 있는 나라들에도 좀 연락을 저희가 해봤는데 예. 또 무대 세워주시고 그래가지고 좀 공연 활동을 앨범 전에도 좀 했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 그 근방의 나라들도 도셨군요. 투어를 네, 하신 거네요. 네, 네. 자요. 그렇다면 점점 궁금해지는데 용리와 돌아온 탕자들 돌탕의 음악적 특색 뭐 여러 밴드들이 있는데 우리는 뭐가 이런 부분이 다르다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두 분 말씀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0: 아 저는 참 제 음악을 스스로 설명하는 일이 사실 되게 너무 어려운데요.
2: 나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힘들죠?
0: 예.
1: 저는 그 이제 처음에 그 악보를 받았을 때 네. 이런 악보는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악보였어요. 그러니까 악보를 보면은 이제 제가 어렸을 때 클래식 피아노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네. 좀 초견이 나쁘지 않은데 아 이게 정보로 머리에 들어오지를 않더라고요.
2: 아.
1: 네, 근데 다행히 이제 용리 씨가 항상 그 작곡을 하면은 컴퓨터 미디로 본인이 머릿속에 상상하는 걸 최대한 가깝게 그거를 이제 약간 실현을 해서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세요.
2: 네.
1: 그래서 이제 그거를 들으면서 대조를 하면서 되게 그래서 작곡적인 좀 특성이 너무 있고 이거를 어디에 비교를 제가 일단은 못하겠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다섯 명이 다 좀 다른 배경을 가진 그렇죠. 상태에서 모인 팀이다 보니까 좀 락적인 것도 들어가고 재즈는 너무 당연히 이제 다섯 명 다 재즈로 공부했기 때문에 재즈적 요소, 뭐 화성, 그리고 이제 즉흥 연주 모든 면에서 조금 다 조금씩 가미가 되어서 되게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앨범 낼 때 한 단어로 아니면 짧은 문장으로 음악을 설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뭐라고
2: 결국은 어렵다는 얘기를
0: 들으면서 저도 네. 생각을 해봤는데
1: 명짓기가 어려워요.
0: 결국에는 새로운 음악인 것 새로운 같아요.
1: 음악. 새로운 음악.
0: 뭐 프로그레시브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근데 프로그레시브라는 단어 자체가 좀 어떤 기존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서 벗어났다. 새로운 거를 네. 실험을 하고 기존의 틀이나 어떤 양식에 대한 저항이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프로그레시브라는 어떤 그런 타이틀이 제일 어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저희는 그 다재즈 연주자들에서 출발한 그렇죠. 이런 뮤지션들이 모여서 만든 팀이고 또 즉흥 연주를 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곡한 거를 항상 바탕으로 연주를 드리지만 공연 때는 또 매번 이거를 새롭게 해석하고 네, 심지어 약간 편곡 까지도 즉흥 연주의 영역으로 좀 생각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새롭지만 변화무쌍한 음악이다라고 그러네요. 말씀드리면
2: 그러면 어떤 말씀해주신 프로그레시브처럼 저항의 메시지 이런 것도 그 안에 있는 겁니까? 뭔가 틀을 깨는
0: 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재즈나 아니면 기성의 어떤 작곡 이런 좀 음악적 형식들을 좀 탈피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저도 재즈를 공부하고 이제 연주자로 재즈 연주자로도 활동을 했었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재즈를 공부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가장 매력적이었던 부분은 그런 좀 재즈 뮤지션들 중에서도 되게 혁명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노베이티브한 뭐 웨인 슈터라든지 마일스 데이비스라든지 항상 새로운 영역을 찾고 뭔가를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고 이런 분들을 되게 저는 좋아했고 그분들의 음악을 많이 듣고 자랐고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옛날부터 갖고 네.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런 바람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서 쌓여서 이렇게 좀 네, 좀 뭔가 다른 부분이 뭐가 있을까 나만이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을 좀 오랫동안 계속 생각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네. 자, 용리와 돌아온 탕자들의 리더 용리 씨, 석대현 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음악을 들어보고 싶어졌어요. 자, 어떤 곡부터 들어볼까요?
0: 네, 우선 저희 앨범에 수록된 곡이고요. 페이데이라는 노래 먼저 들려드리고 싶어요.
2: 네, 같이 들어보죠. 네.

0: 네, 첫 번째 골라주신 곡 페이데이 들어봤습니다. 자, 재즈상을 수상한 첫 앨범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앨범 제목이 인비저블 워커.
1: 네.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노동자 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노동자?
1: 네.
0: 그런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걸까?
1: 그러니까 그 어떤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생활을 하면서 그 노동의 존재를 인지하기 힘든 노동들을 투명 노동이라고 보통 하는데요.
0: 네.
1: 그 투명 노동을 하는 사람이 인비저블 워커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제목을 했냐면은 저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 저의 작품 세계를 좀 펼치고 싶고 이런 꿈을 가지고 이제 음악 공부도 하고 네. 이렇게 막상 졸업해서 활동도 하고 있는데 막상 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약간 좀 제가 어떤 장소나 뭐 어떤 분위기에 배경이 되는 것 같은 어떤 이런 연주나 이런 것들을 생계를 위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연주를 하고 있으면 뭐 와서 뭐 볼륨을 줄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잔잔한 거 쳐줄 수 없냐 이런 질문을 받기도 하고
0: 네.
1: 그런 네, 생활을 좀 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당장은
0: 그렇죠. 그건 누구나 네. 다 그렇지 않을까요?
2: 그렇죠. 생계를 거. 위해서 네.
1: 그래서 그런 약간 좀 투명 노동 같은 이런 음악 어떤 이런 활동을 좀 하다 보면서 나름의 그 불만이 쌓이면서 좀 그런
0: 그것을
1: 것들을
0: 그것을 표현해 보고 싶으셨군요.
1: 좀, 네, 주제로 좀 이렇게 좀 삼아서
0: 네.
1: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게 어쨌든 나의 지금 삶과 가장 밀접한
0: 그렇죠.
1: 부분을 좀 직접적으로 제가 직간접적으로 좀 음악에 담아낼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솔직해지자는 마음으로 좀
0: 제목을 정하신 거군요.
1: 그래서 방금 먼저 나왔던 네. 페이데이라는 음악도
0: 예.
1: 그 저희가 이제 프리랜서로 다 활동하다 보니까 입금되는 시기 굉장히 상이해요.
0: 입금날.
2: 네. 네.
1: 그래서 이제 그 입금되기 전후에 요동치는 뭔가 그런 감정의
0: 맞아요.
1: 그 변화를 좀 네, 표현해본 곡이고요.
0: 굉장히 솔직하시네요. 네. 네.
1: 단순한 걸 쓰고요.
0: 네. 아니 근데 이런 것이 삶에서 굉장히 크게 와닿는 감정적으로는 사실 크게 와닿는 네. 공감하십니까?
2: 너무 공감하죠. 저희 프리랜서 재즈 뮤지션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0: 네. 어떠세요? 그럼 노동이라고 또 생각하신 적도 있으십니까? 음악은?
2: 아 제가 사실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앨범 작업을 하면서 아 이것도 노동이구나.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단어가 포함할 수 있는 영역이고 나도 노동자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0: 네. 그전엔 사실 놀이와 노동의 경계에 그쵸. 살짝 있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2: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네. 일이 직업이다 보니까 이걸 뭔가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렇죠.
0: 처음으로
2: 네.
0: 재밌는 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 주 일요일에 공연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 아,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수상을 외국에서 했지만 네. 시상식에서도 그렇고 좀 외로웠거든요. 왜냐면 이제 저희밖에 이제 이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한국 분들이 안 계셨고
0: 예.
1: 또 이제 또 이거 솔직히 상도 받았는데 좀 자랑도 하고 싶은데 뭐 너무 자연스러워야지 그게 또 막
0: 맞아요.
1: 너무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보기 네. 안 좋고 그래서 아 좀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감사하게 그 CJ문화재단에서
0: 예.
1: 제가 장학생 출신인데 또 뭐 공연을 한번 이렇게 수상기념 한번 하자 해가지고 좀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네, CJ 아지트 광장에서 오후 5시에 네. 이제 수상한 탕자들이라는 제목으로
0: 제목이 바뀌었네요.
1: 네, 수상한 탕자들
0: 수상한 탕자들 여기 수상한이 두 가지 의미
2: 네.
1: 네, 맞습니다.
0: 상을 수상한 것도 네, 되고 네. 수상한이도
2: 하고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한번 지어서 저희 수상 기념 공연 있으니까 네 이거 혹시 방송 들으시고도 저희
0: 와주시면 좋겠네요.
2: 네.
1: 알게 저희는 되시거나 궁금하시고 네. 또 하신 분들은 와주시면은 또
2: 라이브가 더 매력이 있는 팀이라서
0: 그렇죠 재즈는 네. 특히 예 꼭 네. 라이브를 들어보시라는
2: 네. 너무 네. 추천드립니다. 저희 팀이
1: 최소 다섯 앨범보다 다섯 배 이상
0: 아 다섯 배 이상
1: 네, 네 최소
0: 네. 네 아니 앨범 수록곡은 그러면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별하는 겁니까?
1: 그게 한 80% 정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에 또 저희가 또 새롭게 작업한 곡들도
0: 또 들어가요?
1: 네, 좀 포함해서 좀 이렇게 좀 프리미어로 네. 한국에서는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네. 또 저희가 앞으로 어디로 갈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0: 그렇죠. 오셔서 좀 들어보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1: 제발 와주세요.
0: 네. 좋겠네요. 정말. 준비가 아무래도 첫 단독 공연이니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하이라이트 이 공연에 어떤 부분에 가장 심혈을 기울이셨습니까?
1: 우선 그 즉흥 연주에서 저희 멤버들의 합이고요. 그거는 뭐 저희가 이번 공연만을 위해서 딱 준비했다기보다 지금 팀 네. 활동하면서 3년 동안 정말 다양한 세계 무대에서 처음 보는 매번 관객들 앞에서 이 음악들을 연주하면서 쌓아 올린 합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하시고 보셔도 네. 좋다라고 좀
0: 매번
1: 말씀을
0: 매번 무대가 다를 텐데 예. 네. 한국 무대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다른 곳하고
1: 흥미로운 되게 질문이 되게 정말 네, 나라마다
0: 뭔가 좀
1: 다른데
0: 네. 반응이 다르니까
1: 한국 분들은 되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점잖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2: 네.
0: 아 그래요?
1: 이렇게 네. 약간 딱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딱 들으시고 내가 혹시 막 이렇게 너무 오버해서 반응을 하면은
0: 싫어할까?
1: 실례일까? 네. 뭐 약간 이런 게 조금 느껴져요.
0: 약간 클래식 공연장에서 느끼는 그런 느낌?
1: 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딱 박수 지정된 포인트에서만 박수 칠 수 네. 있고
0: 안 그러면 혹시 저 음악 연주하시는 분들은 네. 방해하나?
2: 네 뭐 그렇게 그런 느끼시는 것 같아요. 조금
1: 추측일 뿐이지만 네.
0: 아 그럼 어떻게 들어야 되는 겁니까?
1: 그냥 자유롭게 사실 정답은 없는데요.
0: 네. 근데 해외는 어떻게 들으시나요?
1: 나라에 따라서 다른데 그 중간에도 좋으면은 되게 막 박수랑 환호를 치는 나라들도
2: 돼요?
1: 있어요.
2: 소리도 지르시고 네.
0: 네. 그렇죠. 네.
2: 환호하시고
1: 뭐 저희 경험상 노르웨이, 뭐 스페인, 독일 이런 데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저희가 경험했을 때 가본 곳 중에서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뭐 약간 폴란드는 좀 한국이랑 비슷했

0: 있었던 기억이 있고 네. 영국은 약간 그 중간쯤에 있었던 기억이 아. 있고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그 외국에 비하면은 좀 되게 점잖게 들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1: 아마 이 공연장이 있다. 그래도 된다라는 걸 아신다면 좀 더 열정적인 모습 맞아요. 보이실 수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 것 같아요. 맞아요.
1: 미리 얘기를 네. 좀 해주세요. 이번 단독 공연 때 네. 어, 네.
2: 자유롭게 들으셔도 된다.
0: 네. 인사드리면서 네. 좋은 제안을 주셨어요.
2: 네, 진짜. 네.
1: 그렇군요. 네. 자, 용리 씨와 석대현 씨와 지금 함께하는 문화공감 초대서 한 곡 더 들어봐야 되죠. 아까 페이데이 네. 입금날 네. 네. 감정을 같이 네. 저도 입금될 때는 다르긴 해요. 아무리 월급을 받아도 예. 예. 입금 안 될 때랑
0: 입금이 안 되면 또 화나기도
1: 그렇죠.
0: 하거든요.
1: 화나죠. 네. 그럼 두 번째 곡은 네. 어떤 제목입니까?
0: 두 번째 곡은 좀 긴 제목인데요. Two Plastic Bags Dream About Sunset 이라는
1: 네, 해석을 좀 해주세요.
0: 아, 네. 뭐 직역을 하자면 네. 뭐 비닐봉지도 그 석양에 대한 꿈을
1: 꾼다?
0: 꾸나요?
1: 네, 꾸나요?
0: 아. 될 것 같은데
1: 네.
0: 네, 길거리에서 이렇게 펄럭이는 뭔가 비닐봉지를 아, 네. 보고 약간 거기에 제가 아. 감정이입을 해서 만든 곡이에요.
2: 많은 분들이 약간 환경 관련 곡이냐고 물어보시는데
0: 아, 제가 환경 운동가는 아니고요. 네,
2: 좀 더 본인의 약간 네, 환경... 빗대어서 약간 꿈 아. 약간 이런
0: 그러니까 해석을. 비닐봉지가 처음에 누군가의 손에 들려있을 때는 뭔가로 가득 차 있었을 그렇죠.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게
1: 쓸모가 없어졌을 때
0: 이제 버려지고 이렇게 네. 바람에 흔들리고 아~ 있는 것들이 뭔가 우리 모두도 한때는
1: 쓸모 있던 사람이었거나 되고 싶은
0: 뭘로
1: 거죠.
0: 예, 가득 차 있었을 텐데 아~ 그런 열정과 꿈과 예. 근데 이제 뭔가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춤추는 모습이 많은 걸 잃어버리고
1: 쓸모가 없어지니까 또 자유로워진 건가요? 그렇게
0: 네, 되게 멋진 해석이신 것 같아요.
2: 진짜 멋진 해석.
0: 네, 저는 약간 멀어져가는 꿈 이런 거를 좀 상상했던 것도 있는 것
1: 한
0: 같아요.
1: 마음을.
0: 예, 네. 그런 노스텔지아 한때 네. 그런 걸로 차있던 뭔가 우리의 어린 시절과 뭔가에 대한. 그걸 표현해 본 곡입니다.
1: 뭔가 영상이 어쨌든. 떠오르네요. 네, 그런 장면들이. 네,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0: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1: 두 번째 곡, Do Plastic Bags Dream About Sunset 저희가 또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야 공개하는 거지만 두 분이 부부시라면서요? 너무 늦게 공개했나?
2: 대외비인데 오늘 방송에서
3: 밝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2: 최초 공개.
1: 어떠세요? 이렇게 밝히는 거 안 좋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은 없으세요?
3: 아니 뭐 그럴 수
1: 섭섭한 마음
3: 아,
1: 이런 거 없으세요?
3: 조금 섭섭했지만.
2: 아 진짜요?
3: 아 그럴 수 있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1: 아 근데 공개 안 하시는 데는 이유가 너무 다른 해석을 할까봐.
2: 그렇죠. 에이. 뭐 이제 약간 그냥 음악을 들어주시고 그 음악에 느끼는 것을 느껴지는 걸 좋아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런 사실들의 디테일을 알게 되면은 네. 이제 그 시각으로 그 프레임 안으로 바라보시게 될까봐
1: 그건 또 뭐 그럴 수도 들어. 있겠네요. 네. 네.
3: 처음 들었어요.
1: 처음 들었고
3: 그런 뜻이.
1: 네. 네. 깊이 대화를 더 하죠. 네. 근데 이렇게 늘 붙어 다녀서 뭐 부부라서 좋은 점도 있지만 저는 같은 방송사에 일하는 그 남편을 가진 사람 입장으로서는 같은 세계를 한다는 건 약간 불편하거든요. 똑같지 무슨... 않으면.
2: 네. 네.
1: 그리고 저 네. 약간 또 어느 순간 추구하는 세계가 달라질 수 있어서
2: 맞습니다.
1: 어떠세요? 네. 장단점을 두 분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2: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같은 어떤 목표나 지향점을 네. 가지고 둘 다 움직이다 보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1: 그렇죠. 높죠.
2: 좀 높고 네. 그러니까 좀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서운하거나 서로 이런 부분이 아. 없는 네. 건 있는 것 같은데 단점은 이제 밖에서 같이 하던 일까지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1: 일이
2: 또
1: 들어오죠.
2: 많으니까
1: 네.
2: 그런 부분이 때로는 그러니까 거기서 맺어서 더 좋을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1: 그렇죠. 쉬어야 될 게, 때가 네, 있으니까 네.
2: 그리고 다음에 네. 다시 얘기하거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계속 연장인 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네.
1: 어떠세요?
3: 저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용리 씨가 말한 것처럼 어쨌든 이제 너무 이해를 할 수 있는 깊이가 이제 생활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인간 용리와 음악인 용리 모든 면을 다 아니까 에이. 이제 대화하는 면에서 이제 그런 경계나 막는 것이 없다는 게 너무 좋고 이제 부부도 부부지만 인간 관계로서 정말 이렇게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약간
1: 그렇죠. 모든 그, 분야를 네. 같이 하시니까
3: 네. 근데 이제 단점은 이제 리더로서 이제 정말 뭐 이것저것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뭐
1: 그렇죠.
3: 준비하는 것도 많고 하는데 제가 그걸 옆에서 다 보다 보니까
1: 힘들기도
3: 다른 멤버들처럼 좀 여기서
1: 안 봐야 되는데
3: 네, 안 보는 부분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너무 속사정까지 다 아니까 이제 예. 속상하거나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그런 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네. 부부 얘기는 너무 길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인으로서 서로 간단하게 평가를 좀 하신다면? 같은 멤버니까 왜 서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2: 아, 예. 네. 일단 다현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다양한 스타일에서 다른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좀 음악을 접근하실 수 있는 굉장히 폭이 넓은 네, 뮤지션인 것 같고 그리고 되게 어떤 드럼 타악기를 연주하지만 굉장히 선율적인 이런 이해나 이런 게 높은 드러머인 것 같아요.
1: 네. 네. 어떠세요? 용리 씨? 냉정하게?
3: 아, 냉정하게.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제가 이 다음에 들어보고 싶은 그 추천곡이랑도 네. 이제 연관이 되는 얘기긴 한데
1: 그럼 얘기해 주세요. 더.
3: 이제 제가 사실은 이런 말은 부부여서 사실 쑥스러워서 잘 안 하지만
1: 원래 안 할 말이 많죠.
3: 네. 근데 되게 작곡가로서 정말 존경하는 네, 작곡가여서 예. 뭐 화성이나 멜로디 이런 사용이나 제가 어느 한 마디나 어느 한 박자도 동의하지 않을 수
1: 없는
3: 없는 너무 완벽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때는 네. 너무 너무 좋은 그런 곡들을 항상 그리고 새롭고 반전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1: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고 계시는 거군요.
2: 그러니까 아나운서님 이런 얘기를
1: 나가도 이제 되나요?
2: 그냥 멤버로서 얘기를 네. 했으면은 신빙성이 네. 있는데 이제 네. 와이프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1: 아니면 제가 냉정하게 하라고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3: 음악가로서
2: 잘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당연히 판단하면서 듣죠. 자 그러면 다음 곡이랑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건가요?
3: 아 이게 지금 이제 하신 말씀이. 제가 추천하고 싶어서 이제 가져온 곡이 용리 씨의 개인 데뷔 앨범이에요. 아. 네, 그래서 터치라는 21년에 이제 발매된 앨범인데 이제 여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1: 곡을
3: 네 곡을 가져왔고 예. 거기에 이제 용리 씨의 감성과 아. 그런 즉흥 연주니까 그러니까 돌탕에서도
1: 느끼실 수 있는
3: 네, 그런 초석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완전 다 느낄 수 있는 너무 좋아하는 재즈
1: 곡이군요.
3: 곡으로 그래서 추천하고 싶어서 가져온
1: 제목은 게. 어떻게 됩니까? 터치라는 앨범 안에서?
3: 네. 노르웨지안 피셔맨이라고 직역하면 노르웨이의 어부입니다.
1: 라는 곡 네. 들어보겠습니다.

0: 데뷔 앨범상을 수상한 그리고 28일 첫 단독 공연을 갖는 용리와 돌아온 탕자들 리더 용리 씨, 석대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조병화.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과거가 있단다. 슬프고도 아름다운 사랑의 과거가. 비가 오는 거리를 혼자 걸으면서 무언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란다. 낙엽이 떨어져 뒹구는 거리에 한 줄의 실을 띄우지 못하는 사람은 애인이 없는 사람이란다. 한방눈 내리는 밤에 혼자 앉아 있으면서도 꼭 닫힌 창문으로 눈이 가지 않는 사람은 사랑의 덫을 모르는 가엾은 사람이란다. 네, 자연의 변화를 즐길 줄 모르고 감성이 살아있지 않다는 건 참 서글픈 그런 이야기죠. 조병화 시인의 시, 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공감 정용실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KBS 열린 토론 오늘부터 격주 목요일에는 정치권 현안을 원내 사당의 각기 다른 목소리로 분석해보는 국회 가는 길 시간이 찾아옵니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죠. 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통 지지층과 또 새롭게 유입된 지지층 간의 분열 양상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장동혁 대표가 사퇴론을 일축하며 당무에 복귀하기도 했죠. 자, 원내 사당이 바라보는 여야 내부의 집안 싸움, 국회 가는 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이 중 누구라도 국회에 가는 그날까지 이들의 토론은 계속됩니다. KBS 열린 토론 특별 기획 국회 가는 길.
1: 네, 여러분이 국회 가는 길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아, 이거 낭만적인 분들 봤었습니까? 이거
1: 굉장히 감성적이죠.
3: 네. 네 명 중에 다 가야 되는데.
1: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분의 출연자가 국회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의미인데요. 함께 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먼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자리했습니다.
4: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고요.
5: 네, 반갑습니다. 저도 꼭 가야 되는데.
1: 네, 꼭 가길 바랍니다. 네.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자리에 주셨습니다.
6: 네, 조호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함께합니다.
7: 네, 김성열입니다.
1: 반갑습니다. 자,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 샵9730,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아, 그리고 KBS 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 보죠. 아, 먼저 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청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검찰의 보안 수사권에 대해

0: 에서 정부가 지금 보니까 최종 폐지로 입장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뭐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에서는 보완수사권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이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바꾼 배경은 아무래도 당대표 전당대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입니까? 이동학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정치적 정무적 고려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해부터 원래는 정부에서 정부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낸다고 했었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한다 이런 흐름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정청래 당대표도 그렇고 이 부분과 계속 뭔가 파열음이 좀 일어나는 모습이 계속 목격이 됐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것들이 여론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안을 낸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국회에서 그게 통과돼야 되는 거거든요.
0: 네네.
1: 국회에서 그게 통과되지 않거나 혹은 형해화되는 형태로 되게 되면 결국엔 또 청와대에 또 부담이 거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최근에 얘기하신 게 이거는 국회에서 하되 책임도 지는 거를 분명하게 명심해라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0: 네, 진행을 하되 책임도 민주당 국회에서 그렇죠. 져라.
1: 그렇죠.
0: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1: 책임 의식까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이거를 책임지고 개혁을 해라. 근데 그 이후에 나타날 불협화음이나 혹은 국민 피해,
0: 뭐 사회적인 혼란, 그렇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 그런 부분들까지도 결국엔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0: 네.
1: 결국 국회로 이제 공을 넘겼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네. 저는. 어쨌거나 그냥 없애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실제로 이걸 했었을 때 국민 피해 사례가 혹시라도 나타날지 모를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아니 근데 이게 책임을 넘긴다고 그냥 끝날 얘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닙니까?
1: 아니 이제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입법을 한 다음에 네. 결국엔 나중에 정합성과 관련돼서는 정부에서 다시 보완 작업이 있을 거예요. 입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네네. 실무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흐름에서 그걸 시행령 같은 것들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건 또 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혹시 미비점들이 있으면 정부에서 또 보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이거는 그럼 대통령이 의지를 꺾은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선거용으로 그냥 잠깐 아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당대표 정해지면 그래도 조금 예, 이제 보완 수사권 조금 발동할게요. 막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1: 대통령이 아집과 고집 뭐 이거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0: 네.
1: 그래도 국회를 존중한다는 차원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0: 그렇게
1: 같습니다.
0: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1: 내 걸로 네. 그냥 다 할 수도 있지만 할래면 할 수도 있지만
0: 네.
1: 약간 또 그런 식의 이상한 또 프레임을 또 씌울 수도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약간 이런 상황 자체가 좀 부담으로 느끼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차제에 어쨌든 제가 볼 땐 요거는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가 또 있을 겁니다.
0: 알겠습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2: 우리 황현희 앵커가 이제 완벽하게 시사 프로그램 앵커로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0: 왜요?
2: 지금 민주당의 네. 그 패를 읽고 있잖아요.
0: 오.
2: 일단 이번 당대표 선거 8월 17일까지는
0: 네네.
2: 모든 후보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유력한 김민석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
0: 네.
2: 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안 되겠다라고 다시 뭐 당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겠죠.
0: 아, 의견 그러니까 일단 선거를 치르고 의견을 정정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2: 일단 그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민주당원들이 생각하는 당심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0: 네.
2: 여러 여론조사 보면은 전체적으로 국민 전 물어보면은 보완수사권을 존속시켜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0: 네.
2: 그걸 민주당 당원 자 민주당 지지자로만 제한해 놓고 보잖아요. 그러면 보완수사권 없애야 된다. 전면 네.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어느 쪽에 표가 있습니까? 김민석 후 총리가 이제 후보로 나서게 되면 당장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뭐 물어보겠습니까? 나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하는데 당신 무슨 생각 갖고 있냐. 이거 얘기할 거 아닙니까?
0: 네.
2: 그러면 거기서 쭈뼛쭈뼛 때문에 표 못 받거든요.
0: 그렇겠죠.
2: 그러니까 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예 자 8월 17일 전까지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그런데 그 다음은 점점점이죠.
0: 아니 그러니까 정광재 대변인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인 척하고 끝난다라는 아니, 거잖아요.
2: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봐요.
0: 그 너무 이거 국민들 상태로 좀 말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2: 이제 국민들 상대로 민주당 당원들을 상대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0: 네네.
2: 이게 책임도 국회가 져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0: 네.
2: 보안수사권 폐지돼갖고 이런 민생범죄들 형사범죄들 이것들을 다 안 풀리고 쌓인다. 그 국민들이 느끼는 피해가 커진다. 그러면 국민들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야 이거 누가 없앴어? 이재명 대통령 때 없었지? 이재명 정권이 없앤 거야 라고 하지 그때 당시에 민주당 당대표가 누구였는데 걔가 해서 한 거야 이렇게 기억 안 합니다.
0: 책임지라고 했죠? 저는 어떻게 책임질지는 잘 모르겠네요.
2: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뭐 이런 정도의 목소리를 낸다고 보지만 실제 완전 폐지까지는 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그렇게 가지 않는 게 우리 대한민국에 도움이 됩니다.
0: 그런데 정총래 전 대표가 혹시 시간 끌기 작전인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장 재연절 전에 끝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로 넘겼으니 이제 지금 당장 하자라는 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성열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은 아 이거 꼼수일 수도 있으니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처리하자라고 들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지금 상황을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정부에서 네. 내가 이거 보안수사권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너가 자꾸 그렇게 우기고 자꾸 정부가 잘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너 한번 해봐라. 지금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리거든요. 지금 정부에다 정부가 이제 그렇게 민주당에다 넘긴 건데 네. 민주당도 막상 이걸 받으면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는요. 사실 이제 정치권에서 정쟁의 요소로 될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재판도 1심, 2심, 3심이 있잖아요. 수사도 역시 경찰에서 한 거를 검찰에서 한 번 더 보게 되면 네. 아무래도 그 수사의 그 깊이도 좀 더 짚어질 수 있고 또 억울한 피해자들이 걸러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계를 아예 없애버리는 부분 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도대체 없으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못할 걸 뻔히 아니까 민주당이 계속해서 정부를 공격을 한다라는 생각에서 정부가 야 그럼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너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야? 너는 한번 해봐. 이렇게 던지는 건데 네. 저는 이런 모양새 자체가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고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정쟁의 거리로 소모가 될 문제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양측을 다 비판을 하고 싶어요.
0: 네. 저도 좀 그 부분이 어떻게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인지 잘 좀 이해가 안 가서 좀 여쭤보고 있는데 일단 보안수사권 폐지 여론 역풍 가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우재 공보부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4: 조국혁신당은 뭐 보안수사권 없애는 게 당론이고
0: 당론이잖아요.
4: 예.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없애야 된다라고도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그 입법 과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보통 국회의원들이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낼 수도 있지만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 법무부에서 우리가 만들어서 국회로 제출할 테니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해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제 정부안이 오지 않으니까 민주당 일부 강성 의원들이나 다른 어떤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이 빨리 제출해라. 우리가 법사위에서 심사하겠다. 라고 했는데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가 안 하겠다. 그냥 정부에서 제출하지 않을 테니 법사위에서 하라. 이 뜻이 뭐냐면 지금 검찰개혁을 하고 보안수사권을 없애면 총 정리해야 되는 하위 법령들이 천여 개가 됩니다.
0: 네.
4: 예를 들어서 예산과 인력이라든지 용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들을 그 다 개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든 거를 국회 법사위가 다 해라.
0: 네.
4: 이런 의미로 보여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약간 하기 싫은데 야씨 너네 그렇게 하면 너네 다 해봐라 한번.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국회에서 혼자서 떠안아서 하기 처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보통 이제 법안을 개정할 때 정부 측 의견을 많이 듣고 정부에 있는 많은 전문가 공무원들이 와서 이것들을 수정하고 제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이 지금 전당대회와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조국혁신당이 볼 때는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도는 제도고 정치는 정치거든요.
0: 선거는 선거대로 치러야 되고 그렇죠. 전당대로 치르고 맞습니다. 법은 법대로 통과시켜야 되는데 맞습니다. 왜 이걸 가치를 생각하느냐.
4: 네, 지금 이게 연동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 슬프게 느껴지네요.
0: 네네. 알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이 될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들어보면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이 계속 가져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를 네. 해야 된다면 말이죠.
4: 맞죠.
0: 네.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쉽게 그렇게 빨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정춘호 대표는 빨리 뭐 재연절절에 처리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방향이 잡혀질까요?
1: 그러니까 설익은 채로 통과가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0: 그렇게 단기간에 될 수는 없다라고 보세요?
1: 예, 그렇죠. 근데 이미 안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있을 거예요. 다 이제 큰 줄기 정도는 일단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안 수사권 여기를 넣느냐 아니면 요구권을 넣느냐 이제 그거 그냥 다 안 하기로 한 거니까 심플해졌어요 상황.
0: 네, 네.
1: 그래서 이미 그거는 시뮬레이션을 다 이미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의회에 있는 다른 뭐 기관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시뮬레이션 돌려봤을 거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그 작업을 지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이미 다 돼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통과시킨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통과는 바로 되겠죠.
0: 그렇군요. 네.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4092님께서 재작년부터 형사사건 진행 중인 피해자입니다. 보안수사권 덕분에 사건 재수사가 진행됐어요. 그런데 보안수사권 폐지한다고요? 형사사건 경험해본 사람으로서 정말 우려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회에서 책임지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 그런데 책임이 져질까 싶네요.
0: 그러니까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서.
1: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뒤를 딱 보니까 물을 가르고 온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거든요.
0: 네.
1: 물을 가르고 왔다가 무슨 표현일까요? 한참 가르고 갔어. 근데 뒤에 제자리다. 물이 다시 차 있잖아요. 네. 뭔가를 열심히 했지만 원래 제자리로 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반동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피해자가 뭐 암장되는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찰이 견제를 받지 못하고 근데 그거는 뭐 행정안전부에서 뭐 제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실제로 그 수십만의 경찰들의 수사하는 거 수많은 지역들 그거 다 제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개혁은 뭐 시원하게 뭐 사이다처럼 통과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 예단하지 못하면 네. 저는 그것에 대한 파고는 전체가 다 맞게 돼 있거든요.
0: 그렇죠.
3: 요거 안정성도. 네. 요거는 한 말씀만 드리면요. 이거는 개혁이라고 보긴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요. 자,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라고 한 건 뭐냐면 검찰이 직접 인지하고 직접 수사를 해서 하는 일들 중에 기획해서 하는 수사들이 있었어요. 특히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들은 그렇죠. 그렇게 했죠. 네. 흔히 말하는 특수부라는 곳에서 그런 걸 해왔습니다.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경찰이 한 일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한 번 더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는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경찰이 이걸 올린 거를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글을 쓰고 나면 다른 사람이 한 번 더 봐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글이 나와요.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한 걸 검찰이 한 번 봐주게 되면은 서로 다른 시각에서 억울할 수 있는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국민들을 위한 제도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없앤다는 겁니까? 이거는 개혁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개악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4: 네, 그 모든 우려가 보안수사권이 아니라 보안수사 요구권으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0: 보안수사 요구 요구권으로 다 그럼요. 파악이 가능하다.
4: 그럼요.
2: 그런데 예. 지금 보안수사 요구권도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강경파들은 그것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0: 네.
2: 뭐 가장 뭐 비유적인 표현 그거 아닙니까? 숟갈 줬더니 숟가락 갈아갖고 칼을 만들어갖고
0: 네.
2: 저 칼을 걷는다. 저는 이거는 민주당이 오랜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검찰을 폐지하고 보안수사 요구권 다 없앤다. 그러면 그 경찰이 갖게 되는 막대한 권력에 대해서 누가 감시할 거냐. 이 문제도 분명히 제기될 겁니다. 이거 과거에는 검찰보다 경찰 권력이 더 셌었어요. 그런데 그 경찰 권력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키워왔던 거거든요. 네네. 정권 차원에서.
0: 네.
2: 앞으로 다시 경찰 권력이 커지잖아요. 그럼 다시 경찰 국가로 가는 거예요.
0: 경찰 권력을 견제할 곳이 없다라고 좀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2: 그럴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죠.
0: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조국혁신당 쪽에서 보안수사 요구권은 그럼요. 인정을 하는 겁니까? 그럼 이걸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4: 그렇죠.
0: 거예요?
4: 보안수사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라는 건 검사가 그 경찰이 가져온 사건에 대해서 보안 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수사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고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재수사를 하도록 요구하면 됩니다.
0: 네.
4: 그러니까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들도 보안 수사 요구를 통해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 보안 수사 요구권은 그럼요. 같이 추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셨고 9378님께서 반대되는 의견도 보내셨어요.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만행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국회로 넘어왔으니까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제도를 만들면 되죠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의견 적극적으로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은 뭐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공소취소 특검법, 민주당에서 말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추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낸 상황입니다. 아, 여당이 보안수사권 폐지와 함께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추진하게 될 경우 야권의 반발이 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광재 대변인님.
2: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아무리 하고 싶어도 네. 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0: 이건 못할 거다. 왜요?
2: 왜냐하면 네. 이번에 그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분노한 2030 세대와 진영을 가리지 않고 공정한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생각해서 광장에 나온 사람들
0: 네.
2: 그 열기를 봤다면 이거 추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공소취소를 정당한 사유 이제 민주당은 어떤 정당한 사유를 만들어서 공소취소를 하겠지만 그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순간 대통령이 본인의 죄를 그냥 없애려고 하네?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2024년에 그 김민석 의원이 계엄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을 때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엄이 그 발효가 된다면 네. 제가 그 다음 날로 광화문 광장에서 계엄 해제하는 시위에 동참하겠다라고 했는데 저 지금 민주당 의원들과 정치인들에게 묻습니다. 이거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들이 만드는 그냥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정당한 사유 말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단행한다. 그러면 그때 민주당 정치인들 광화문 광장 나와야 됩니다. 그때 민주당 정치인들 그 전에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이 공정한 가치 또 법 앞에 평등에 공감하는 많은 국민들이 광화문에 모일 거예요. 그거를 감안하면서까지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못한다고
0: 말씀하셨어요. 불가능하다. 예. 예. 김종인 측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실기를 했어요.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이번 선거 전에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를 찍고 있을 때 하셨어야 돼요.
0: 선거 결과로 네. 이미 답은 나온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 네. 왜냐하면 선거 도중에 아 이것이 악영향을 미칠 거라 판단을 하고 네. 당에서 더 이상 추진을 안 한 것에서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지지를 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에 대한 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기 재판을 자기가 할 수는 없다. 이거는 상식의 문제예요. 전 세계적인 상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지지를 해도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선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공소 취소는 취소를 하시는 게 맞다.
0: 공소 취소를 취소해야 된다라는 네. 의견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월 1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오찬 함께할 예정이라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친문 진영에서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둘러싸고 반발 목소리가 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만남 이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봐야 됩니까? 친문 진영 달래기에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동학 측은님?
1: 지지층이 갈라지고 있는 모양새는 뚜렷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수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제가 볼 땐 그 전에 전직 대통령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뭐 전직 대통령과 뭐 식사도 안 했다 이런 비판이 일각에서 아주 일각에서 나왔거든요.
0: 아, 그런 비판이 있어요?
1: 네. 아주 일각에서 나왔어요. 뭐 네네. 대대적인 건 아니었고요. 근데 저는 뭐 이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전직 대통령들 취임식에 초대는 했는데 뭐 안 온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저 노무현 전 대통령 뭐 이 서거 일자에 뭐 그럴 때 이제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주친 적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식사를 하시거나 진지한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새는 사실 없었죠. 왜냐하면 이제 인수위도 없이 그냥 네. 쭉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제 정권을 잡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도 많았고 또 외교적인 문제 뭐 관세 문제 이거 뭐 임기 초부터 뭐 불어닥쳤던 여러 가지 태풍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네네. 그거 막느라고 사실은 여유가 없었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러 파열음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습이 정치적으로도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지혜도 구하고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 국면을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0: 정청래 당대표가 당대표 사퇴하면서 네. 그렇게 바로 첫 번째 행보가 도서박람회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행보가 왜 거기였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어떻게 계획된 얘기였던 건가요?
1: 아니요. 그 윤건영 의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계획된 거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책방 주인이시고.
0: 그래도 마음은 먹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 네, 오늘 저기 가야겠다. 약간 이런 정도의 생각?
1: 그렇겠죠. 그리고 네. 사실 언질도 했겠죠. 네. 난 거기 간다.
0: 오늘 문재인 대통령 내가 어떻게든 만나야지. 그렇죠. 약간 뭐 이런
1: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아이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0: 그렇죠. 예. 예.
1: 뭐 사실상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치적 행보인 건 맞죠. 왜냐하면 지금 친문 진영을 결집시켜가지고 내 팔을 일단 모은 다음에 결국에는 이 전쟁에 나서는 데 따른 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메시지가 분명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 거기를 결집시켜가지고 지금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고 그 이전에는 딴지 게시판에 또 글도 쓰기도 했잖아요. 그 마지막 최종적으로 했었던 최고위에서의 발언을 거기에다가 그대로 올림으로써 사실은 함께 이제 지금부터 같이 싸워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저는 읽혔거든요.
0: 아, 그렇게 읽으셨군요.
1: 네. 그래서 네네. 그런 차원에서의 행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 싸움을 앞두고 상당히 많은 걱정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0: 기존의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보면 될까요? 조우재 공보부장님.
4: 그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해오던 외연 확장이라는 게 좀 네. 한쪽 방향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뉴라이트라고 비판을 받았던 이병태 그 위원장은 이제 임명을 한다든지 혹은 네. 최근에는 인요한 국민의힘 출신 그리고 그분은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친윤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해운 그리고 뭐 김용남 이현주 뭐 등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해오던 외연 확장이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치우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진영 내에서 약간 우리는 안 해주냐, 혹은 뭐 우리가 그동안 지지해왔던 어떤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역사, 이 우리 가지고 있는 DNA 이거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자꾸만 보수 진영으로 외연 확장만 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고려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초대한 것 아니냐라고 해석하고 있고
0: 네.
4: 그리고 이런 어떤 당원들이나 오래된 지지자들의 서운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정청래 대표도 지금 이제 도서전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다. 그것이 이제 전당대의 전략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오랫동안 저만 해도 그 뭐 노무현 문재인 뭐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어떤 오랜 어떤 민주당의 어떤 DNA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유입된 지지자들이 그럼 과거에 이제 친노 친문 세력은 끊고 가자라는 어떤 주장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 정청래 대표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둘러싸고 지지층 사이에서 해석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여 성향 방송인 김호준 씨가 지금 뭐 특별한 계기가 없는데 지지율 하락하는 건 이거는 코어 지지층의 이탈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굉장히 이게 좀 논란이 많습니다. 정광재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2: 저는 사실 김어준 씨가 했었던 그 코어 지지층 이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월요일에 이제 ARS 조사지만 리얼미터 조사가 계속 나와요.
0: 네.
2: 여기에 보면은 본인의 정치 성향을 나중에 물어보거든요. 본인의 정치 성향을 진보적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여전히 높은 비율로 과거와 큰 차이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지지한다고 답변하고 있어요.
0: 네.
2: 그런데 국정 지지율이 왜 떨어졌는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설문에 응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들은 코어 지지층이 아니라 연성 지지층입니다. 그리고 누가 흔들면 제일 약한 고리부터 떨어지지 제일 강한 그 지지층부터 떨어져 나가지는 않거든요.
0: 네.
2: 좀 그래서 그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코어 지지층이 팔짱을 끼고 있다? 등을 돌리기 직전이다? 여기엔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중도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민주당의 내홍에 대해서 아유 얘네들 또 싸우는구나 이런 그 혐오감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라고 한 사람들을 연성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 네.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생각하지 뭐 강성 지지자들은 어쨌든 뭐 민주당 정권의 성공을 바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벌써 이재명 대통령을 떠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0: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조국 전 대표죠. 전 대표가 이제 평택에 출마하면서 김영란 후보가 이제 그 자리에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싸움이 좀 시작이 된 거고 서로 양진영을 무슨 좀 이상하게 뭐 지읒 뭐에 미음 지읒 뭐 이렇게 하면서 멸칭. 막 표현하고 네. 멸칭을 좀 사용하면서 서로 좀 싸우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 보니까 그 싸움이 깊어지니까 그 코어 지지층이라는 건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이 진짜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다 사라지겠다라고 해서 이쪽을 지지를 철회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만들긴 하거든요.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4: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자면 정광재 대변인께서 말하는 이제 코어 지지층이라는 비유가 일견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거든요. 이게 우리 집에 있는 아버지가 가족들을 안 챙기고 자꾸 옆집 가서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들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0: 네.
4: 그러면 집에 있는 가족들을 아버지에게 서운한 거예요.
0: 아버지 지지 철회하죠 그러면. 예.
4: 지지를 철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 우리 아빠니까. 다만. 우리 아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바로 이런 심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 씨가 말한 것도 아마 그런 맥락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어떻게 흔들리면 코어냐 흔들리면 코어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게 네. 아니라 그냥 아버지 비유 이 비유가 더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아버지 비유처럼 생각하면 된다.
4: 그쵸.
0: 예, 그래도 마음은 흔들리지만 떠나지는 않을 것이다.
4: 그럼요. 예.
0: 그 아버지 바꿀 수 없잖아요.
2: 그 부분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0: 네.
2: 대략 뭐 한 3에서 5% 정도 된다고 칩시다.
0: 그렇죠. 예.
2: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움직임은 있죠.
0: 네.
2: 분명히 평택을 해서 조국 대표랑 김영남 후보가 이렇게 격돌하면서 거기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러려고 이재명 대통령 지지했던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생각엔 만약에 빠져나갔다면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이 좀 빠져나간 것 같고 민주당에 지금 조국 혁신당과의 이중 당적자 문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0: 네네.
2: 그럼 우리 국민의힘에도 자유통일당에 있는 이중 당적자들이 있어요. 이거 이중 당적자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0: 방법이 없죠. 그건.
2: 아마 뭐 그런 문제들도 조금 작용할 수는 있겠죠.
0: 네. 김성열 측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3: 글쎄요. 저는 일단 네. 정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어준 씨가 이 얘기를 할 때 보면 일단 특별한 계기가 없다. 특별한 계기가 없긴 왜 없습니까? 지금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선관위 문제예요. 네, 선관위에 대해서 어쨌든 뭐 정부 여당은 선관위 독립기구다라고 선을 긋지만 국민들의 인식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권을 가지고 있는 쪽이 책임을 지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저는 특히 20, 30대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0: 네.
3: 근데 여기 또 보면은 코어 지지층이 이탈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김원준 씨는 얘기를 하는데

0: 근데 그 제가 듣기는 뭐냐면 내가 이탈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이게 자신이 코어 지지층인 거지. 근데 내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서운하다. 내가 지금 멀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리는데
1: 그 말씀은 본인에게 유리할 정도의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0: 예, 저는 이게 지금 다 아까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는 것도 너와 모두가 지금 전당대회 일환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솔직히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 왜 지금 만납니까? 그럼 그 전에 좀 만날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 만나는 건요. 솔직히 말해야지 문재인 대통령께 가만 계시라. 라는 사인이라고 보여요.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마시라.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 민생은 어디 가고 그냥 전당대회만 치르고 있구나. 온 나라가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저는 민주당이 이렇게 가는 거는 너무 정부 여당으로서 책임이 없는 듯한 모습인 거예요.
1: 민생을 안 챙기고 너무나 전당대회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네.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동학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진 의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오늘 아침 방송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어 지층이 빠지는 거 어떻게 분석하느냐며 이게 전형적인 지지층 갈라치기다 뭐 이런 반응인데 지지율 하락 둘러싸고 지지층과 개파 간 갈등 양상이 좀 있긴 있는 거잖아요 사실.
2: 저는 이 말을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이 네. 오히려 싸움을 더 붙이고 자기네들끼리 더 지금 막 커피 터트리고 지금 막 머리끄덩이 잡고 있어서
1: 저희 방송도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습니다.
2: 네, 싸움을 네. 지금 더 시키는 아니 그러니까 각 진영을 표방하는 사람들의 네, 유튜버들이 네. 네. 그런 것들을 더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 코어 지지층이 빠져나가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잘해야 돼 라고 하는 약간 프레임으로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잘하세요. 이 얘기를 지금 거꾸로 돌려서 얘기를 하고 거다.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네. 오히려 그런 쪽으로 지금 리드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지금 사실은 지지율 빠지는 거는 뭐 선관위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전 그냥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조국 대표께서 그 이제 10가지 질문 던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에게 던지는 건가요? 민주당에 던지는 건가요? 그 김영남 후보를 공천한 정청래 대표에게 던지는 건가요? 지금 이게 이질적으로 되게 이상해요. 네네. 어느 쪽으로 이걸 하는 건지 지금 누가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청래 대표께서 그럼 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게 그 또 한쪽으로 같이 묶이는 것 같지만 또 내부에서는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집권 여당이 실제로 우리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해서 기회를 달라고 해갖고 내란 이후에 그래 너네들이 한번 책임져봐 해가지고 대통령의 리더로 해서 부동산 정책이고 뭐 주식 뭐 상법 개정 뭐 이런 것들 쭉 밀고 오고 외교 안보 문제 다 풀어내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쭉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 선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더 이상 집권 여당이 기대했던 바가 지금 모습들이 나오지 않고 있고 자기네들 탓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내부 지지층들만의 어떤 실망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만 겉으로부터 일단은 지지를 한번 줘볼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먼저 빠져나가는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데 굳이 코어 지지층이 이건 빠져나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레토릭을 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역시 그러니까 우리 편을 들어라 라고 읽혀진다라고 뭐 말씀이 그렇게 들리는데요.
2: 네,
1: 그렇죠. 그러면 지지층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거 원인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한번 좀 뭐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면
3: 아까
1: 주십니까?
3: 뭐 얘기하신 것처럼 예. 선관위와 관련한
1: 선관위입니까?
3: 문제가 이게 정권
1: 결국에는?
3: 정부의 책임이다 이것도 있지만 예. 저는 최근 들어서 경제 문제가 상당히 부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경제 문제
3: 코스피가 9천 오르는 거 네. 이거 남의 일 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 1년 뭐 6개월 전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내걸었던 코스피 5천 와 달성되는 거 보면서 야 진짜로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네. 코스피가 이제 정당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1: 네.
3: 실물 경제나 외환 시장이나 고물가 이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청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1년 지났는데 뭐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때나 지금이나 내 삶이 뭐 나아진 게 뭐가 있지?
1: 네.
3: 경제적으로 코스피 9천 올랐다는 것 전혀 다른 나라 얘기 같은데 이러면서 정말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이런 것들이 체감하니까 이에 대한 책임론을 이제 대통령에게 묻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시작이라고 봅니다.
1: 경제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원인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3: 그리고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이게. 주식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산 사람 그다음 연령대에도 그렇고 청년들은 사실 그렇게 많은 시드머니가 있지 않기 때문에 주식을 많이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은 돈이라도 1억의 10%와 100만 원의 10%와 뭐 1000만 원의 10%는 다르니까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불만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더라고요. 김승현 최고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성관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지율 하락이
0: 왜냐하면은 네. 지지율이 지금 좀 급격하게 빠졌어요. 지지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는 거는
1: 10% 15% 가까이 빠졌죠.
0: 예, 두 달 전에 비해 가지고 거의 5분의 1 정도가 빠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은 선거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좀 봐야 돼요. 지방선거에서 특히 민심으로 드러난 서울 뭐 평택 이런 곳에서 민주당이 어쨌든 주요 거점으로 삼았던 곳에서 지면서 아, 이 민주당이 지금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국민의 민심이 좀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는 거. 거기에 선관위 문제가 터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다르게 지금 전당대회로 내분만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국민들이 가장 안 좋게 보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많은 경험을 통해서 봤지만 정당 지지율이 가장 급격하게 빠지는 큰 이유는 내분이에요. 내분이 날 때 가장 잘 빠지거든요.
1: 그래서 내분 때문에 예,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
0: 그래서 그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코어 지지층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지지층이 흔들리는 순간은 아직은 아니고요. 다만 그 싸움을 밖에서 보는 중도층이 야 지금 민생 챙겨야지 경제 챙겨야지 야 선거도 끝났는데 이제 너네는 또 선거하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1: 뭐 하는 거야? 아유, 지지 안 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간다라는 얘기.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뭐 답변을 피하거나 이런 여론조사도 꽤 많다라고 그렇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 어떻게 이 지지율 하락을 보고 계십니까?
4: 그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당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민주당을 오랫동안 지켜온 당원들은 네. 민주당 자신이 민주당원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때 지지율 한 자릿수로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당원들이 최종적으로 대통령까지 만들어줍니다.
1: 그렇죠.
4: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도 친노 패족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친노 세력이라고 완전 비주류였는데 당원들이 끌어올려줍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땠습니까? 성남시장이라는 완전 변방에 있던 정치인을 당원들이 끌어올려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신들이 이런 어떤 개혁적이고 비타협적인 정치인들을 스타로 만들어서 대통령을 만들어줬다라는 당원들만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러면서 반대편을 바라보면 뭐 박근혜 국정농단하다 탄핵당하고 윤석열 내란 일으키다 탄핵당하고 우리는 얼마나 프라이드 그러면서 프라이드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만들어준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했던 것보다 덜 개혁적이다. 예를 들어서 선관위 문제. 지금 3주가 지난 동안 뭐합니까? 지금 올림픽공원 엉망진창됐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1: 네.
4: 그러면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볼 때 아니 이재명 대통령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할 것 같더니 저기서 집회 시위를 하고 있는 걸 어찌 됐건 질서를 유지하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회 시위를 못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회 직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뭐 그 정도의 조치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찰들이 네. 공권력을 집행해서. 그런데 네. 그조차도 하지 않고 선거가 끝난 지 지금 3주째가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 관심이 없나?
4: 아무것도 뭐 안 하고 있다. 그렇죠. 네네. 관심이 없나? 이렇게 문제가 시끄러운데?
1: 네.
4: 라고 하면서 그 프라이드를 갖고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의 마음이 조금 식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이거 너무 보안수사 요것만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지지층에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사이 냉랭한 기류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민주당이 답해야 할 10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이거 민주당 내부에서도 많이 많던데요. 어떻게
4: 그 열 가지 질문을 여기서 다 예. 이제 말할 수는 없고
1: 요약 좀 해주시겠습니까?
4: 조국 취지를. 대표의 페이스북 가면은 이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네네. 대충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1: 남 탓이잖아요.
4: 아 그런가요?
1: 예.
4: 그 요약을 하자면
1: 네.
4: 아 일단 그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평택 선거 패배에 대해서 조국 대표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한 건데 질문의 요점이 뭐냐면 어찌 됐건 평택에서 재선거가 왜 벌어졌습니까?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선거 지역구거든요.
1: 네.
4: 그곳에서 과거에 자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선거에는 공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당원 당규가 있었어요. 민주당의 과거에
1: 근데
4: 10년 전에.
1: 왜 여기에만 공천했냐 이겁니까?
4: 그럼요. 과거에 네. 있던 과거에 있던 그 원칙을 어기고 왜 자신들이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선거에 공천했느냐.
1: 네.
4: 그리고 그러면 공천한 것까진 좋다. 그럼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좀 말하기 힘든 의혹들이 있었어요. 보좌관 갑질이라든지 혹은 대부업체라든지 이런 것들 사실은 인사청문회 다 낙마 사유입니다.
1: 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공천을 철회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그런 결정을 계속 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 게 이 조국 대표의 네. 질문 요약이라고.
1: 민주당의 입장 들어볼까요?
0: 아니, 근데 민주당이 기책 사유가 있다고, 기책 사유가 있으면 뭐.
1: 아니, 근데 본인이 말하고 왜 웃으세요?
4: 먼저
1: 왜 웃으세요? 조국 당대표의 전 대표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왜 웃으세요? 예, 예.
0: 아니 근데 민주당이 기책 사유 있어서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는 말은 했었지만 그런 적이 있나요?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2: 왜냐면 당원당규 실제로 수정해 버렸어요.
0: 그러니까
2: 낼 수 있게 해놨어요.
0: 안희정 지사 때도 했고 저기 오거돈 시장 때도 했잖아요. 자기들 기책 사유로 다 물러나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그런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4: 안 했던 공천을 안 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0: 네. 안 했던 사례도 있겠죠.
2: 예. 근데 이제 예. 어쨌든 요거는 민주당이 한다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약간 화살표가 정청래 대표를 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걸 민주당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때 총책임자가 있는데 총책임자에 대한 화살표인 것 같고 그리고 거꾸로 이제 어쨌든
1: 근데 한 팀 아닙니까?
2: 아니 한 팀인데 네. 어쨌든 총책임은 대표가 지는 것이고 대표가 그 결단을 내린 거잖아요.
1: 네네.
2: 대표가 실제로 그런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장을 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었고 그리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1: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한 팀이 아니라 조국 전 대표와 정청래 대표
2: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팀킬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1: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2: 그러니까
1: 좀
2: 민주당이
1: 들어서
2: 민주당이 정청래 대표하고 좀 예, 예. 떨어져 있고 그러면 뭐 팀 명적 공격하는 건지
1: 네.
2: 이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구조가
3: 아니죠 이 구조는 친명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2: 아니 근데 보세요
3: 친청을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라 팀키라는 게 아니라 네. 정청래 민당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친명 지지자들과 친명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불거졌습니까? 1월에 있었던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 그것이 불발됐잖아요.
1: 네네.
3: 그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누구예요? 조 부장님 누굽니까? 그때 극렬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4: 유이재명 세력
1: 이은주 최고위원이라든가
3: 이 유이재명 세력들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10개의 질문에 답하라고 한 건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답하라는 거 아니에요?
1: 네네네.
3: 지금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뉴 이재명 그룹에게 답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1: 네.
2: 아니 근데 짜장면도 이게 한 그릇 이게 열 그릇 한꺼번에 먹으면 최하듯이 그때 제안 자체가 좀 거칠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다 인정이 됐는 거고 그다음에 국힘 제로를 외쳤는데 지금 국힘이 그냥 완빵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1: 그렇죠. 네. 의도와 다르게.
2: 그런 측면에서는 네. 조국혁신당도 그런 이제 취지 잘못된 취지들이 네. 이런 있었기
1: 아니,
2: 때문에.
1: 아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일단 지난 지방선거 당시에 유시민 작가와 김호준 씨 등이 친여 지지 세력들은 조국 후보를 지지를 한 것처럼 보였고 민주당과 친명계는 김영란 후보를 지지하면서 갈등이 골이 깊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정청래 대표가 그때 뭐 책임자라고는 하지만 정청래 대표를 겨냥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친명계를 전체적으로 겨냥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0: 저도 친명계를 겨냥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전당대회에 참전하는 것으로도 보여요.
1: 전당대회를 조국혁신당이 참전하는 것이다.
0: 네. 조국혁신당에서 사이드 바깥에서 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원 사격을 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요.
1: 네, 지원 어떻게 읽히십니까? 조국혁신당 또 공보부장이시잖아요. 답변해 주시죠.
4: 아,
1: 지원 사격하는 겁니까 지금?
4: 아, 여기 이제 앉아서 저희는 어떤 메시지나 어떤 태도를 보면서 정치적으로 다 해석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조국 대표는 원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10년 전 당원 당규에는 자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선거구에는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원칙을 후퇴해서 지금 추천했냐 이걸 그냥 묻고 있는 거예요.
1: 누구에게요? 정청래 대표에게요? 친명에게 물어보는 겁니까?
4: 민주당입니다.
1: 민주당. 근데 아, 눈물이네요.
3: 아까 얘기했잖아요. 민주당 내 민주당 150만 명의 권리당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 네.
3: 그중에 글쎄 한 5에서 10%는 조국혁신당의 아니 정서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고
1: 네.
3: 이중당적 가진 사람들도 그 정도 수준은 있을 겁니다.
1: 네네.
3: 사실 정서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민주당 지지자 가운데 아니 이번에 조국 대표가 평택 의뢰에서 득표력으로 보여줬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의 절반 표는 조국 대표가 가져온 겁니다.
1: 가져갔죠. 예.
3: 그러니까
4: 실제로 그 김용남 후보가 28.77%를 받았는데 그 평택시장으로 나왔던 최원영 후보는 59%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는 평택시장 민주당 평택시장보다 덜 득표를 했고 조국 후보는 평택 조국혁신당 비례득표율보다 훨씬 더 많아 3배 이상 4배 이상의 득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후보를 찍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이죠.
1: 알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좀 질문 드릴게요. 유시민 작가가 노무현재단 상임고문 자리에서 물려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 갖고 달갔던 무기를 장롱에서 꺼내겠다. 약간 저는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 또 오늘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 씨 유튜브 녹화했대요. 근데 26일 업로드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어제 녹화했군요. 어제. 네. 이재명 대통령을 뭐 직격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녹화 현장에서 있던 방청객들을 통해 알려지고 있다. 뭐 확실하게 나오는 뭐 기사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건 뒷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유시민 작가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아까 코어 지지층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 코어 1호가 유시민 작가인 것 같은데요.
1: 그 코어 지지층 첫 번째가 유시민 작가입니다.
2: 제가 볼 때 이거 똑같은 전철을 밟는 거예요.
1: 언제가 우리가 똑같은?
2: 노무현 전 대통령 FTA 미국과의 FTA하고 뭔가 그다음에 이라크 파병하고 이랬을 때가 네네.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들이 원하지 않던 정책들을 대통령께서 나름대로의 고심을 갖고 했던 거였거든요.
1: 네.
2: 그때 지지층이 엄청난 분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막 떨어져 나가고 지지율 막 다 떨어지고. 근데 나중에 결국 지켜주지 못했고 결국 아주 안 좋은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됐잖아요. 이제 그 측면에서 한이 생겼어요. 가슴에. 대통령을 안 지켜준 것에 대한 혹은 죄책감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시간 지나 보니까 FTA고 뭐고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밑거름이 됐잖아요. 그때 당시 했던 그걸로 인해서.
1: 네네.
2: 그리고 이라크 파병과 관련돼서도 미국과의 관계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심이 있었던 거고.
1: 대통령 자리는 또 다르죠. 예. 당대표 자리랑 또
2: 지금도
1: 다르죠.
2: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고심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지. 네네.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지. 노무현 대통령한테 저질렀던 그 행동들 우리가 후회하고 있었던 그 행동을 지금 똑같이 또 한다? 제가 볼 때 이건 연습 문제 아니잖아요.
1: 네네.
2: 이미 나왔던 문제잖아요.
1: 알겠습니다.
2: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0: 근데 이게 단순히 친문 대 친명의 싸움, 친청 대 친명의 싸움이 아니라 기득권 민주당과 새로운 세력의 민주당, 그러니까 세대 교체의 상황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네네. 기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친문 세력들이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다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세력들이 이거에 대해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부분이다.
1: 이렇게 네네. 보면. 근데 이게 저희 정권재 대변인 제가 궁금한 게 이거 마지막으로 짧게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집권 1년 차 대통령이잖아요. 이제 2년 차 이제 넘어가는 길목인데 이렇게 빨리 지지층에서 강하게 공격이 들어온 케이스가 있었습니까? 저 이거 잘
3: 아주 이례적이죠.
1: 아주 이례적인
3: 저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빠르게 그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오랫동안 지지해왔던 친노 친문 세력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하려고 하는 정치에 대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1: 네.
3: 저는 이 정도 기세면 유시민 작가는 정치평론 안 한다 그러다가 다시 정치평론 하는 거잖아요.
1: 네, 자리를 내려놓고.
3: 정치 은퇴했었는데 다시 정계 복귀해갖고 조국혁신당하고 정청래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일부 세력하고 신당까지 만들 기세예요. 지금.
1: 아, 이 정도면 그러면 정치를 복귀한다라고까지
3: 그러니까 생각을 하십니까?
1: 이 정도 기세라면
3: 못할 게 없겠다라는 뭐 생각이 들 정도예요.
1: 대선 후보도 나올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쨌든 정치 복귀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정리할까요?
3: 깊어지면 그렇게
1: 갈 수도 있을 갈등이 깊어지면 그럴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0: 실제 복귀한 것으로 보여요.
1: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예. 한번 내일 방송 엄청 외워주세요. 네, 네. 유시민 작가님 복귀한다니까 외워주세요.
2: 아니,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마음대로 막 소설 쓰세요.
1: 네. 잠깐 시켜야겠네요. 잠깐 로고 듣고 와서 2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열린 토론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완성됩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명의 출연자가 국회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국회 가는 길 함께하고 계신데 일부로서 국회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0: 들었습니다.
3: 내일 하루하루 한 걸음씩.
1: 네, 하루하루 한 걸음씩 가면은 KBS에서 국회까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3: 다음 총선까지가 뭐 649일인가 뭐 640 며칠 남지 않았어요?
1: 2년 정도 남았죠. 예예. 네. 예.
0: 제가 이번에 한번 해봤는데
3: 출연하셨죠.
1: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0: 이제 걸음마 막 뛰어가지고.
1: 예. 한 600 걸음 걸어가면 될 것 같긴 하니까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또 왔습니다. N6T님께서 지지율 문제는 깨진 유리창 같기도 합니다. 한 곳에 금이 가면 안 보이던 단점들이 갑자기 다 드러나 보이는 거죠. 라고 굉장히 좀 철학적이고 의미 있네요.
3: 여기 모셔야겠는데요.
1: 네. 한번? 평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337호님, 이 급변하고 어려운 시대의 진영간 싸움이라뇨. 한숨이 나오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이게 뭐 내전이 원래 밖에 싸움보다 이 내전이 한번 불이 붙으면 더 세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2188님. 아, 이거 얘기 제가 안 하려고 계속 피해 다녔는데 여기서 걸리네요. 2188님께서 대한민국 축구 살려야 합니다. 정치나 축구나 감동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언론도 한국 축구 발전에 문제 적극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오늘 경기 보고 화나신 분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사실 이거 이야기 안 하려고 오늘 좀 계속 피해 다녔거든요.
3: 이 정도 문제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 낼 수 있는 사안이죠.
1: 그렇죠.
3: 네 개 정당 모두
1: 우리 통일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 오늘 좀 너도 너무 지금 보면서 제가 좀 흥분 모드였어가지고 오늘 지나고 이제 이야기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걸렸네요. 축구 어떻게 보셨어요, 네 분?
2: 축구는 축구 대표팀 뭐 선수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지도부는. 청문회를 해야 된다고.
1: 지도부요? 지도부? 국민의힘 지도부 말씀하시는 거예요?
3: 그 얘기하세요. 그 얘기하니까 제가 청문회를 해야 생각나는 청문회 장면이 있어요. 선동열 감독을 데려다가 그때 당시에 손혜원 의원이 저는 아시안게임 우리 금메달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선동열 감독을 막 몰아쳤었던 그 기억이 있는데
1: 근데 그때 역풍 좀 불었죠.
3: 사실. 우리가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죠.
1: 네. 이거 뭐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긴 하죠. 국정조사까지 가면 안 되죠 사실. 이런 문제가.
6: 각자가 청문회합시다. 네. 근데 축구는 저도 이제 게임을 좋아하긴 하는데 축구 감독 게임이 따로 있을 정도로 감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1: 아, 그 무슨 게임인지 압니다.
6: 예, 그래서 그 감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수들에게 책임을 돌린 것보단 이 부분은 감독의 전략 전술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1: 되짚어볼 필요는 있다.
4: 그러니까 저희가 비겨도 32강 자력 진출이었는데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랑 비긴다는 것 게 그것도 약간 시원찮았거든요. 이제 축구 팬들은.
1: 네.
4: 근데 져버렸지 않습니까?
1: 그렇죠.
4: 그리고는 다시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이 초라한 처지.
1: 네.
4: 이게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화가 나신 것 같아요.
6: 국민들 수학 못할까 봐 그렇게 경우의 수를 따지게 해줘요.
4: 경우의 민족이 돼버렸어요. 한국 민족이.
1: 제가 90년도 이태리 월드컵부터 다 봤던 사람이거든요. 네네. 그때 황보관 선수의 그 중거리 슛부터 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힘들고 94년도 뭐 홍명보 감독이지만 그때는 홍명보 선수의 스페인전 2대2 경기 그다음에 독일전 3대0에서 3대2까지 따라가는 경기 그다음에 뭐 볼리비아를 이길 수 있다지만 0대0으로 끝난 경기 98년도 프랑스 월드컵부터 제가 줄줄이 깰 수가 있어요. 제가 2010년에 남아공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6: 남아공 갔다 왔어요?
1: 거기 1박 4일로 제가 갔다 왔어요.
3: 1박 4일?
1: 개국 콘서트 그때 당시에 그 녹화가 있어가지고 1박 4일로 갔다가 왔는데 16강 진출해서 다시 1박 4일 갔다 왔습니다. 그 정도로 축구를 좋아하는데
3: 와, 대박이네.
1: 그때 봤던 축구 중에 오늘이 최악이었습니다.
3: 아니 오늘 실제로 그 JTBC 해설위원이 그 얘기했어요. 자기가 본 그 국가대표 경기 가운데 최악이었다.
1: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작진이 이제는 자제 좀 시켜요.
4: 결국 축구 얘기를 합니다.
0: 장동혁 대표 드리블 얘기를 합시다.
1: 이렇게 하죠. 국민의힘 이야기로.
3: 그 얘기하니까 이건 안 해. 오늘 홍명보 감독이 그래도 선수들에게 책임이 없다.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 네.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는 당 대표들이 내 책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감독한테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 국민의힘 감독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 심상치 않죠. 건강 악화로 입원했던 장동욱 대표 이번 엿새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좀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복귀한 거 같아요.
3: 저는 수요일 퇴원을 예상했는데
1: 얘기가 좀
3: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고 왜냐하면 아니 과로로 입원하셨는데 일주일 이상 하고 그리고 최고위원회라는 게 국민의힘은 항상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열리거든요.
1: 네.
3: 지난주에 목요일 오전에 최고위원회 하고 입원했는데 다음 주에 있는 목요일 최고위원회까지 또 참석 안 한다는 것은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위중한 병이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1: 네.
3: 과로로 입원한 분이 그렇게 한다면 또 다른 정치적 해석을 낳고 아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건강은 회복하신 것처럼 보이던데요.
1: 네, 건강해 보이시더라고요. 네. 다행히. 근데 장경태 대표가 나오시면서 하는 말이 당내 기강 확립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당내 기강을 확립하겠다. 김종일 최원이. 이 당내 기강을 확립한다고 어떻게 하라고요? 뭐 기압을 좀 잡겠다.
0: 그렇죠.
1: 뭐
7: 자료라도
1: 징계를 하겠다. 네, 뭐 이런 뜻이잖아요.
0: 칼을 꺼내야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정치인들이 스케줄을 잠깐 비우고 어디 외부에 나가거나 이렇게 병원에 갔다거나 그러면 생각을 정리를 해요. 그동안 이제 생각을 정리를 하고
1: 시간이 나니까
0: 그렇죠.
1: 이제
0: 네. 이제 나오면서 이제 행동에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일성이 기강을 잡겠다였다는 것은 뭐 징계도 하겠다라는 걸로 보이고 그 징계의 대상은 아무래도 이제 친한계 쪽 의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로 예상이 되는데요.
1: 네.
0: 문제는 령이 안 쓸 거예요. 지금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시키는데 운임을 써서 제명을 시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번에 한동훈 대표 살아왔고 또 그 한동훈 대표를 복당시키자는 여론이 당내에도 상당히 커졌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 첫 번째 저기 법안을 발의하는데 31명인가가 공동 발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0: 이거는 다 사인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는 그냥 하지 않아요. 거기 이름을 올리는 연판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이미 한동훈 대표의 복귀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징계를 내는 거 아니 제명을 시켜도 돌아오는데 징계를 한다고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은 영이 쓰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꺼냈던 칼도 다시 집어넣어야 된다.
1: 네. 근데 그 징계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왔던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0: 네.
1: 분들의 이제 징계라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원칙적으로는 네. 무소속이기 때문에 우리 후보가 있는데 무소속을 지원하면 해당 행위가 맞아요.
1: 그렇죠.
0: 징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1: 네.
0: 지금 그 징계를 아무도 안 무서워한다는 게 문제죠.
1: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 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대한과 미래에서 다시 한번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를 했습니다. 특히 의총에서 결정한 일부 지역 재선거가 아닌 전면 재선거를 또 주장하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 훼손한 행위이자 해당 행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총 결의안 내용까지 뒤집으면서 재선거 주장에 나선 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동학 최고님. 또 재선거를 들고 나왔어요.
2: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본인 지지층들을 모을 수 있는 곳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 지금 오세훈 시장도 결국 여기에 타겟이 되는 것이고 본인은 선명하게 이거를 지금 얘기함과 동시에 오른쪽에는 재선거 왼쪽에는 징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본인이 이걸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잖아요.
1: 우리는 네.
2: 전면 재선거 얘기한 적도 없고 컨센서스 형성된 적도 없는 근데 당대표가 혼자서 지금 드리블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총을 열어가지고 의원총회에서 다 같이 우리 공감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시켜내고 우리가 이걸 관찰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자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나가고 당대표 혼자 지금 쫓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1: 네네.
2: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령도 안 설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도 령이 안 서고 이것도 령이 안 서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계속 이제 메아리 외침을 낼 텐데 제가 볼 땐 이 과정 자체가 장동혁 대표가 지금 서서히 무너져가는 과정으로 묘사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다른 데로 떠나고 있다. 뭐 그렇게 네,
2: 그것도
1: 평가를
2: 그렇고 어쨌든 망치가 약하면 못이 섰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들고 있는 그 망치는 뿅망치예요.
1: 네.
2: 어떤 목도 박을 수가 없습니다.
1: 그 망치가 터지겠네요.
2: 그러니까 이 망치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1: 그러네요. 네.
2: 이제 오한만을 꺼낼 때입니다.
3: 네. 내가 네. 바닷가에서 네. 놀 때 갈증이 막 나잖아요.
1: 네.
3: 그렇다고 바닷물 안 먹잖아요. 바닷물 먹으면 금방 더 갈증이 나는
2: 그렇지.
3: 겁니다.
1: 네.
3: 지금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 전면 재선거 요구하잖아요. 이거 정말 목마르다고 바닷가에서 바닷물 퍼먹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발목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 더 갈증이 날 것이다.
3: 아니 벌써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당시 유희동 의원이 장동혁 대표에게 물어봤던 그대로입니다.
1: 네.
3: 아니 대표 뜻대로 전면 재선거 요구할 겁니까? 아니면 의총에서 결정된 거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총 결정대로 따라야죠. 해갖고 그 일곱 곳만 그 선거 무효 소청한 거예요. 근데 자꾸만 돌아와갖고 또 전면 재선거 얘기하면 지금 네. 원내 의원들이 따르겠습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상상력의 스케줄 보면 한 2개월 후쯤에 이거 선거 무효 소청 됐었을 때
1: 네.
3: 아니 당신이 주장해갖고 선거 무효 소청 했는데 받아들여졌냐? 안 받아들여졌다. 그 책임져라 해갖고 그때쯤에 또 국민의힘 많은 의원들이 장 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생각하기엔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분들이 2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아 이거 어떻게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장동혁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같은 거 그런 거를 분위기를 조성해 갈 수도 있겠죠.
1: 네네. 이렇게 되니까 당내 분위기가 좀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사퇴는 이건 디폴트 값이다. 근데 이제 시기가 언제인지만 정해진 것이다. 정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던데 그게 그러니까 맞는 얘기입니까?
3: 제가 말씀드린 게 비슷한 시나리오잖아요. 네네. 내년 8월까지 임기 다 채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지금 아마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뭐 손꼽히는 5명 의원들 그렇게 생각 못할 겁니다.
1: 네.
3: 적어도 뭐 연말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 끌어내리거나 또는 네. 자진 사퇴를 요구하거나 또는 뭐 최고위원들을 이렇게 사퇴시키는 쪽으로 정리를 하지 그러지 않고

0: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죠. 근데 지난번에 황 앵커랑 해서 아, 내가 전략 자산이다 이거 본인이 한 얘기는 아니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야 어떻게 자화자찬을 저렇게 할 수 있냐 이게 또 해갖고 뭐
1: 지금 국민이
2: 아,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본인이 얘기한 걸로.
0: 아, 그렇죠. 저도. 다른 사람들이 예. 전략 자산이라고 한 사람들이 많다.
2: 아,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은 거군요.
0: 그런데 나를 왜 안 쓰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많은 사람들이
2: 아, 맞네요. 맞네요.
0: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저렇게 얘기하면
2: 아 기사가 그렇게 나니까
0: 예,
2: 한 줄로
3: 예, 그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사람이 했었어야지.
2: 예, 예.
0: 다른 사람이 한 얘기를 인용한 거예요 사실.
2: 아 예. 그거는 저기 그 여기 저 대변인님께서 정광재 대변인께서 얘기하셨어야지. 예, 이런 방송에 나오셔서
0: 아, 예.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국힘에 돌아가는 상황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아, 종속신당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3: 지금 이제 여의도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여의도 정치판이 어떠냐면 큰 형님 두 명이 있는데.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인데 민주당 왼쪽을 돌아보면 민주당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네. 오른쪽 돌아보면 국민의힘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지나가다가 바닥에 조국혁신당 쓰러져 있어요. 저기 옆에 보면은 개혁신당 막 자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근데 국민의힘을 이야기하자면 국민의힘은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그 장동혁 대표 임기가 내년 8월까지거든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러면은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 임기 동안에 차기 총선에 공천권을 쥐고 있지 않은 당대표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킵니다. 그러면 잔여 임기를 이제 채울 짜투리 당대표를 새로 세워야 되는데.
2: 비대위원장을 세워야겠죠.
3: 세워야 되는데 네. 그 사람은 공천권이 없어요. 그럼 짜투리 임기면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하고 싶어 할까요? 지금 장동혁 대표를 당장 퇴진시켜도 세울 사람이 없습니다.
2: 그렇네요.
3: 할 사람도 없고.
2: 그럼 내년 2월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군요.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잔여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잔여 당대표의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으면 남은 임기를 채우도록 돼 있고 6개월 이내로 남으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2: 네.
3: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라고 해도 당장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물러나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재준 최고위원이라든지 지도부에서 장동혁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어떤 그 정치인들도 내년 2월로 얘기하는 내년 2월이라는 게 바로 장동혁 대표의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이거든요.
2: 네.
3: 그래서 내년 2월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현상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를 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언론인들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식물 당대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어떻게 갈아치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유지하기도 힘든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장동혁 대표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네네. 공천권을 쥐고 있지도 않은데
2: 네.
3: 그러니까 뭐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동학 그 최고가 말씀하셨다시피 뿅망치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죠. 네,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국민의힘에 대해서 개혁신당 아 개혁신당이네요. 저 조국혁신당 쪽에서 좀 평가를 해주셨고 아, 며칠 전 선거개혁 관련 토론회에서 개파 불문하고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의원 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까지 김준열 최고님
0: 네.
2: 같이 함께 했잖아요. 네. 일각에서는 뭐 본보수 빅텐트 시작되나 뭐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4: 아니 근데 뭐 토론회 참석 한번 한 거 가지고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2: 근데 천하람 의원님 표정이 많죠. 너무 밝으시던데요.
4: 아,
2: 거기서
4: 그게 제가 물어봤어요. 화분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랬더니 얘기했더니 거기서 개혁신당 화이팅 해주시길래 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 그랬군요.
4: 뭐 아무튼 근데 지금 한동훈 의원이 이슈의 핵심이긴 해요.
2: 그렇죠.
4: 그래서 지금 누굴 만나느냐 이런 것들이 좀 과대포장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보수가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요. 선거를 앞두지 않고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이루어지려면은 이 정강정책이 좀 비슷해져야 돼요. 저희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바를 국민의힘에서도 이해해 주시고 같이 가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노선이 명확하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만약에 합친다면 그건 인물 중심으로 합치는 거거든요.
2: 네.
4: 근데 인물 중심으로 합치는 빅텐트는 바람에도 무너집니다.
2: 네.
4: 그래서 그 빅텐트는 저는 지금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2: 빅텐트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연일 일구연들과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최근 지방선거 평가를 듣는 자리에서 당대표 폐지론 이거 꺼내 들었거든요. 이거 사실상 장동혁 대표를 겨냥한 건지 아니면 진짜 당대표를 없애고 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 새로운 제도를 좀 만들어 가보자 뭐 이런 행보인지 궁금한데 이동호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5: 아니 일단은 뭐 축구 경기로 예로 들면
2: 네.
5: 장동혁 대표는 지금 병장 축구 하고 있는 거거든요.
2: 네.
5: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패스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패스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공이 왔는데 상대방 골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 막혀가지고
2: 네.
5: 결국 본인의 골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경기장 밖에서 오세훈, 한동훈 이런 슈퍼스타들이 거기 몸풀고 있는 거예요. 장경 대표는 쫄리는 상황인 거죠. 네네.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조끼 입고 몸만 푸는데도 지금 이 상황이

0: 오금이 저릴 정도로.
1: 옛날 해태 타이거즈의 선동열 선수가 구에 팔에 말에 몸풀면은 아우래 접어 가방 싸. 이거랑 비슷한 거군요.
0: 그러니까 약간 오금이 저린 상태로 네네. 지금 거의 의지가 이제 박약해지는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예를 들 수가 있고 네.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자기가 이 경기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저 사람은 자기 혼자 자기 발에 자기가 걸려 넘어질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공격도 세게 하지 않아도 그냥 후후 불어도 그냥 넘어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견제는 밖에서 경기장 안에 들어오지 않고 계속 할 거예요.
2: 밖에서 한다.
0: 네, 밖에서 네. 할 겁니다.
2: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대변인님은 그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그 당대표 없애자.
3: 아니, 근데 그거는 원내, 예. 사실 바꾸려면은 정당법부터 시작해갖고 바꿀 게 너무 많고
2: 너무
3: 본인이 갖고 있는 그냥 네. 일반적인 생각을 질문이 나왔을 때 답한 거라고 보고 근데 장대형 대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장대형 대표는 이미 식물 당대표다. 그런데 지금 뭐 막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네. 오히려 그러면 당이 좀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 같으니까 조금 추이를 보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네.
4: 저는 그냥 나온 이야기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2: 아, 누군가 이야기를 또 주고받은 상황에서 나온 겁니까?
4: 정치인들이 네. 그냥 나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특히 아. 오세훈 시장이 지금 얼마나 핫합니까?
2: 그렇죠.
4: 핫한 상태에서 당대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 이거는 의도가 있는 이야기로 봐야 되고요.
2: 그러면 주변 의원들과 세력을 좀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까?
4: 그렇죠. 거기에 오. 플러스.
2: 네.
4: 지금 현재 장동엽 대표에 대한 견제는 보이는 견제고 또 하나는 한동훈 의원에 대한 견제도 저는 있다고 봐요.
2: 한동훈 의원에 대한
4: 예,
2: 견제.
4: 왜냐하면 만약에 장동엽 대표가 내려오고 다음 당대표를 또 선출을 하게 돼. 그럼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복당이 돼 있으면 당대표 1순위나 다름없을 거예요.
2: 그러네요.
4: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을 하는 상황에서 당대표 출마가 쉽지 않아요. 사실상.
2: 그 불가능하지 않아요?
4: 예,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야 그럼 나이가 안 되니까 아무도 하지 마. 그 이야기로 저는 들리기 때문에.
2: 그러면 한동훈 의원도 당대표 하지 마.
4: 그렇죠. 견제를 의미로. 양쪽으로 하고 있는 거다. 장한 다 양쪽 견제하는 모습이다.
2: 아, 그래서 한동훈 의원에게 오세훈 시장이 아이고 뭐 시간이 중요한 거 아니다. 천천히 그렇죠. 생각하십시오.
4: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마음이 내거될 수 있는데.
2: 아, 정광재 의원님 왜 웃으세요? 아, 저희 대변인님. 예.
3: 왜냐하면은 네. 일단 차기 국민의힘 당권 말고 네. 대권을 얘기할 때 언급될 수 있는 사람은 두 사람이잖아요.
2: 정확하게 두 분이죠.
3: 네, 두 네. 사람이잖아. 사실 장동혁 대표도 지금 일정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의 표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누구도 아,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당에 그 정권을 탈환해올 수 있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2: 그럼 네.
3: 두 명인데 이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서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저는 그래서 여러 방송에서 말했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뭐 너 죽고 나 살 자식으로 경쟁하면 안 됩니다.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2: 아 여기도 또 시너지 내야죠.
3: 어, 그렇죠.
2: 예.
3: 경쟁해갖고 이기자.
2: 죽기 살기로 싸우지 말고.
3: 아, 그러면 큰일 예. 나죠.
2: 예. 민주당도 지금 죽기 살기로 싸우지 말고 국민의힘도 죽기 살기로 싸우지 말자.
3: 민주당은 조금 더 싸워도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이 싸웠고.
2: 그냥. 알겠습니다. 토론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아, 이 네 분과 국회와 한꺼번에 더 다가간 계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현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보냅니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2: 네, 열린 토론 마칠 시간입니다. 정치는 늘 바깥을 향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이 안쪽의 싸움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민주당은 지지층의 이름으로, 국민의힘은 또 배신의 이름으로 각자의 내부 전선을 다시 긋고 있죠. 하지만 정당의 길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먼저 답하는 데서 시작될 겁니다. 국회로 가는 길은 권력으로 가는 길에만 따른다면, 머문다면 그 길에서 제자리 걸음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회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한때 구두공장과 제조업체가 밀집했던 서울 성수동. 팝업스토어의 성지로 떠오르면서 젊은 층들의 유입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됐죠. 이제는 팝업스토어와 카페를 넘어 로봇 기업들이 모여드는 새로운 산업 거점으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2020년대 초반부터 성수동에는 로봇 기업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성수동 일대에 자리 잡은 관련 기업이 10여 곳이나 됩니다. 성수동이 로봇 산업의 성지가 된 이유가 궁금한데요. 높은 층고의 공장 건물과 복잡한 골목길, 그리고 많은 유동인구가 로봇 기업들에게 더없이 좋은 실증 환경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의 모습이 바뀌면 산업도 따라 움직이고 새로운 산업은 도시의 경쟁력을 만들어내죠. 기술과 일상이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탄생. 제2, 제3의 성수동 출연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신혁의 로봇으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한반도 정세 포커스 순서입니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미국과 이란이 이제 최종 종전협상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2: 예, 뭐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이 많겠죠.
1: 네.
2: 특히 미국이 베네수엘라 침공에 의해서 이란 침공까지 했고, 그런 면에서는 이란 전쟁의 수렁에 트럼프 대통령이 빠지는 걸 내심 좀 즐겼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트럼프식 해법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되면 북한에게도 마음대로 못할 거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일정 정도 즐기는 측면이 있었을 거다. 그러나 또 이란 전쟁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또 북한이 그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으니까.
1: 네.
2: 그런 면에서는 아마 셈법이 단순하지는 않았을 거다. 좀 복잡한 셈법이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반복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뭐 북러, 북중 밀착으로 북한이 과거에 비해서 좀 여유가 있다는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2: 물론 이제 그런 평가도 있죠. 지난해 북한이 3.7% 성장했고 2024년에.
1: 네.
2: 작년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23년에는 3.1%. 그 이전에는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수치상으로 보면 아무래도 뭐 북러 밀착으로 뭐 15조 10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갔다는 우리 연구기관 평가도 있고, 그러니까 또 시진핑 주석이 최근 평양을 방문했고 북중 북러 밀착으로 북한이 이제 든든한 뒷배를 확보했다. 그러니 2019년 한미회담 결렬 당시보다는 좀 북한이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1: 네.
2: 그러나 북한의 발전을 보면 외화 내빈형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장마당 경제, 이쪽에서 좀 온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1: 예.
2: 국가 주도 발전은 또 평양 중심 발전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혜택이 인민 경제에 골고루 안 돌아가는 또 딜레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게 마냥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1: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예. 관심일까요?
2: 이제 이란 문제가,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상처뿐인 영광이거든요.
1: 네.
2: 뭐 영광도 없죠. 그냥 상처만 있습니다.
1: 그렇죠.
2: 사실. 그러니까 전쟁을 왜 했느냐라고 강경 지지파 마가 내에서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소속인 공화당 안에서도 지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추락한 정치적 위상, 위신을 회복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럼 또 다른 전 세계가 주목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뭐 리얼리티 쇼 진행자 출신이니까요.
1: 네.
2: 그런 쇼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남는 게 이제 쿠바하고 북한이거든요. 근데 쿠바는 아무래도 또 다른 긴장 충돌을 감수해야 된다는 점에서 미국 국민들이 지금 피로감에 쌓여 있고.
1: 예.
2: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북한이죠. 2018년, 19년 하노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또 2019년 6월 DMZ 북미 정상회담까지 전 세계가 주목을 했거든요.
1: 네, 그랬죠.
2: 그렇다면 이제 이란 전쟁에서 이런 권위를 회복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이슈로 활용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1: 이란 전쟁 휴전 소식이 알려진 이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싱가포르 회담 당시 사진을 올렸잖아요. 이거는 어떤 예. 의도였을까요?
2: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난 게 세 번이죠.
1: 네.
2: 2019년 6월에 판문점의 회동. 이거는 뭐 그냥 회담이 아니었고요. 간단한 회동이었고. 2019년 2월은 결렬된 회담. 김정은에게 상처죠. 그러면 2018년 6월 싱가포르 이번에 올린 사진은 그때는 양측이 아주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1: 네.
2: 협상의 입구를 여는 북미 관계 개선에 아주 상징적인, 그러니까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분위기가 좋았던 상황이죠.
1: 네.
2: 그렇게 보면 하노이가 아니라 싱가포르로 올렸다는 얘기는 김정은 정권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때로 돌아가자. 협상하자.
1: 야.
2: 아, 이런 의미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1: 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이전 단계에서 막지 못한 게 아쉽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전 단계가 뭘까요?
2: 그게 이제 아주 복잡한 의미가 좀 숨어 있는데요. 복합적인. 지금 북한은 유감스럽지만 사실상의 핵보유국, 그러니까 국제법적인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 핵보유국 인정은 못 받지만
1: 네.
2: 사실상의 핵능력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전 단계라는 얘기는 뭐냐면 북한이 핵을 갖기 이전에 이전에 막았어야 된다. 근데 지금 가졌다. 이 얘기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다 이런 걸 수도 있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현실론을 네.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죠.
1: 그렇군요.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다른 나라처럼 다루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네. 이란 전쟁을 의식한 발언일까요?
2: 그렇죠. 왜냐하면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 또 베네수엘라도 군사공격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북한은 뒤에 중국과 동맹관계고 러시아도 사실상 동맹관계고 그리고 우리 당장 이 저 수도 서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북한의 야포 사거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과 다르게 한국이 인질이 될 수 있다. 크게 보면 이제 일본도 인질이 될 수 있는 거죠.
1: 네.
2: 그 북한의 위협 앞에. 그렇게 보면 어느 경우든 이제 북한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란식, 베네수엘라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1: 네.
2: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1: 또 이 대통령이 이제 현재 단계에서는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피력을 했죠.
2: 예.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이전 단계에서 막았어야 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말을 전했습니다만 지금 이란의 핵 문제는 북한 핵 문제에 비하면 사실 복합성의 정도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1: 네.
2: 그러니까 북한이 뭐 헌법에도 핵보유를 명시해놨고 그다음에 뭐 틈만 나면 비핵화 불가 입장을 지금 강조하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뭐 북한에게 비핵화를

0: 읽어야, 기술적으로도 읽어야 안 되거든요. 그걸 강요하는 건 사실상 현실적이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 현실론이라는 건 뭐냐면 일단 상황 악화는 막자. 그리고 비핵화 목표는 장기적인 목표로 두고 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가자. 이게 이제 현실론이거든요.
1: 네.
0: 현실적으로 사실은 뭐 국민 감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이외의 대안이 지금 마땅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안정화, 그 다음에 비핵화는 장기적인 로드맵, 이게 현실적인 대안인 상황입니다.
1: 박사님께서는 앞으로 북미 관계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0: 예, 일단 양측 이 대화의 필요성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나설 가능성이 있고 또 북한 문제 해결을 이미 공언해 왔거든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네. 북한도 뭐 겉으로는 뭐 태어난 척하지만 베네수엘라나 이란 모두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뭐 마두로 정권은 뭐 체포돼서 부부가 압송돼 갔고 그다음에 이란 정권 지도부 하메네이 정권 하메네이나 첫날 개전에서 폭살을 했거든요.
1: 네.
0: 그리고 두 쿠바까지 모두 미국과의 관계 악화로 경제적으로 빈곤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북한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없이 미래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 그렇다면 양측 다 이제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알고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계기만 만들어진다면 북미 대화 체결의 가능성 저는 뭐 있다고 봅니다.
1: 이 대통령이 이제 또 교황에게 내년 방북 또는 DMZ 방문을 요청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어떤 예. 의중이 반영이 됐을까요?
0: 네, 지금 뭐 남북 관계가 꽝박했잖아요.
1: 네.
0: 뭐 이 대통령 언급대로라면 뭐 바늘 하나 들어갈 자리까지 없다.
1: 아하.
0: 이 정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교황 방북을 통해서 이 답답한 교착 국면에 좀 물꼬를 탔으면 하는 게 이 대통령 이제 내심인 것 같고요. 따라서 교황 방북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 안 되면 DMZ라도 이 남북 관계를 돌파하려는 계기를 만들려는 이제 대통령 의중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1: 박사님께서는 교황의 실제 방북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십니까?
0: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1: 예.
0: 왜냐하면 북한 정권으로서는 고립을 탈피하고 그리고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서 거기다가 북한 종교는 아주 제약돼 있기 때문에 교황 방북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내 변화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를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러나 또 교황청은 그동안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반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또 북한이 또 이걸 빌미 삼아서 교황청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또 취할지는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교황 방북은 가능성보단 DMZ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 방문 가능성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네요.
1: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모세의 사랑인 걸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알기 쉬운 생활경제. 헤럴드경제 양현경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란 전쟁 종전 합의 이후에 이제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올 하반기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네요.
2: 네, 한국은행은 최근 유가가 안정되고 있음에도 그동안 누적됐던 고유가의 영향이 시차를 두고 다른 품목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 호재와 기업들의 임금 인상 움직임까지 더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도는 수준인데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 역시 2%대 중후반을 나타낼 걸로 내다봤습니다. 신현종 한국은행 총재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신 총재는 지난 5월 전망 이후 물가 여건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당시의 통화정책 판단을 바꿀 만한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채권금리나 환율이 급격하게 불안해지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물가와 경기 흐름을 면밀하게 점검하며

0: 그래서 물가가 목표 수준인 2%로 안정이 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 긴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이 대기업들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죠.
0: 네, 최근에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일부 사업체의 고액 성과금이 집중될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계 상위 10%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사업체 비중이 늘어나면 약 5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 높아지는 걸로 분석됐습니다. 반면에 중간 수준인 상위 40에서 60% 수준의 성과급 지급이 확대될 경우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같은 규모의 성과급 인상이라도 일부 업종이나 기업에 집중될 경우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정 업종의 임금 수준이 크게 오르면 다른 산업 근로자들도 이를 기준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전반적인 임금 상승 압력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명목 임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4% 상승했는데 이 가운데서 IT 부분의 성과급이 차지한 기여도가 1.3%포인트에 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를 지난 2012년 이후 임금 분포 기준으로 97% 분위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내년 초에는 IT 업종의 성과급의 영향력이 과거 사례를 뛰어넘는 수준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성과급 증가가 소비 여력을 키우고 다른 업종의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질 경우에는 물가의 수요 측 압력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성과급이 실제로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다른 산업으로 임금 상승이 얼마나 확산되는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 할증료가 큰 폭으로 낮아진다고요?
0: 네. 항공업계에 따르면 7월 발권 기준으로 국제선 항공권에는 유류 할증료 19단계가 적용됩니다. 이는 이달에 적용됐던 27단계보다 8단계나 낮아진 수준입니다. 유류 할증료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항공료 가격이 한 달 전보다 17% 넘게 하락한 영향인데요. 항공료 가격은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국제유가 하락세에 힘입어서 두 달 전과 비교하면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으로 최소 61,500원에서 46,400원으로 최고 구간은 451,500원에서 344,000원까지 낮아집니다. 가장 짧은 노선인 중국과 일본의 일부 노선은 편도 기준으로 15,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들고 뉴욕 등 장거리 미주 노선은 편도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이 인하됩니다. 왕복 기준으로 보면 최대 215,000원까지 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시아나도 유류 할증료를 인하하는데 최저 구간은 68,000원에서 48,500원으로 최고 구간은 382,800원에서 275,800원으로 각각 낮아집니다. 다만 현재 유류 할증료 수준은 여전히 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기 이전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3월과 비교하면 일부 장거리 노선의 유류 할증료는 여전히 3배 가까이나 비싼 상태입니다. 항공업계는 이번 유류 할증료 인하가 해외여행 수요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동안 높은 유류 할증료 부담으로 장거리 국제선 예약이 다소 주춤했지만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예약 수요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6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0: 네, 국제결제은행인 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8.6%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분기랑 비교를 하면 0.8%포인트 낮아진 수치인데 2019년 3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3분기 99.1%까지 치솟았지만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다시 80%대에 진입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하락은 명목 GDP 증가와 함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금융권의 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올해 1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가계부채 비율이 추가로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그동안 중장기적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80% 이하로 낮추는 걸 목표로 제시해왔습니다. 정부 부채 비율도 눈에 띄게 개선이 됐는데 지난해 4분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5.7%로 전분기보다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정부 부채 비율이 2%포인트나 떨어진 건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정부 부채 비율은 확장 재정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중반까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후에 명목 GDP 증가 효과가 반영이 되면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재정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국민들이 국내 기업에 대해 느끼는 호감도가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0: 네, 최근에 대한장공회의소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기업 호감 지수 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1: 네.
0: 기업 호감 지수는 60.1점으로 지난해보다 3.9점 상승했습니다. 기업 호감 지수는 생산성, 기술 개발과 경제 성장 기업, 그리고 국제 경쟁력, 기업 문화, 사회 공헌, 친환경 경영, 윤리 경영 등 다양한 행복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서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크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호감도는 물론 세부 평가 항목 모두가 지난해보다 개선되면서 2003년 조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국제 경쟁력 부문이 6.8점 올라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친환경 경영과 생산성 기술 개발, 윤리 경영 순으로 개선폭이 컸습니다. 세부 항목 가운데서는 생산성과 기술 개발이 67.1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윤리 경영은 지난해보다는 나아졌지만 47.1점에 머물면서 유일하게 50점을 밑돌았습니다. 국민들이 기업에 호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 경제 기여였습니다. 응답자의 45.8%가 이를 꼽았고 일자리 창출과 제품 서비스 만족도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대로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후로는 준법 윤리 경영 부족이 가장 많이 지적됐고 소비자 보호 미흡과 기업 문화 개선 노력 부족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86.3%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뿐만이 아니라 기업 이미지와 호감도도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기대도 크게 높아진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응답자의 85.6%가 기업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각종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과 가치까지 고려해서 소비를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면서 기업 역시 경제적인 성과를 넘어서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1: 이 앞으로 금융회사가 연체 채권을 다른 업체에 매각하더라도 채무자 보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게 된다던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0: 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에 이런 내용을 담은 채권 추신 및 대출 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해서 7월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연체된 채권을 직접 보유하거나 추심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도 강한 관리 감독 책임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채권을 아예 매각하면 사실상 고객 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 때문에 일부 금융회사들이 연체 채권을 반복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에 의존했고 그 과정에서 채무자들이 더 강한 추심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연체 채권이 여러 차례 거래되면서 추심 주체가 계속 바뀌고 채무자들은 예상보다 강도 높은 추심이나 신용평점 하락 등의 불이익을 겪어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앞으로는 최초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가 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일정한 고객 보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을 인수한 업체의 추심 행태를 점검해야 되고 불법 추심이나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채권 매각 계약서에는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업체의 적정성 기준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인수업체가 이런 조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채권 재매각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연체 채권의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매각을 줄이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처음에 대출을 받을 당시에 기대했던 수준 이상의 과도한 추심 피해를 받고 연체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1: 금융감독원이 고령층 퇴직자와 청년 구직자를 노린 중고차 대출 사기를 막기 위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군요.
0: 네, 금감원에 따르면 정부 지원 사업이나 취업 알선을 내세워서 피해자들에게 고액 대출을 받게 한 뒤에서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 주를 이뤘습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정부 지원 사업을 사칭하는 방식이 활용이 됐는데 사기범들은 중고차를 구매하면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원해주겠다고 접근을 하고 수천만 원 규모의 차량 할부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이후에는 실제 차량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의 차액을 피해자를 통해서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일정 기간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안심시킨 뒤에 잠적하는 사례도 확인이 됐는데요. 청년 구직자를 노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초기 비용 없이 차량을 지원한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광고로 구직자를 유인한 뒤에 화물차나 업무용 차량 구매를 위해서 많게는 수억 원대 대출까지 받게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약속했던 운송 일감을 제공하지 않거나 수익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피해자들이 대출금과 각종 비용 부담만 떠안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의 대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대출금 상환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거나 수익금을 보장해준다는 제안은 의심을 해야 하고 정부기관이 개인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중고차 구매 계약을 제3자에게 맡기지 말고 차량 시세와 대출 규모는 직접 확인해야 하고 과도한 수수료나 비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알기 쉬운 생활경제 헤럴드경제 양현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다양한 창업 정보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창업연구소입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1: 네. 창업시장이 어려울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슘페터 경제학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자영업시장의 위기 극복 방법에 대해서 전해주신다고 들었는데 먼저 이 슘페터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알려주시죠.
3: 네, 맞습니다. 슘페터는 요즘 올해 트렌드도 어떻게 보면 근본이쯤 이런 게 있었는데요. 네. 사실 슘페터, 조셉 슘페터라는 사람은 현대 혁신경영이론의 아버지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오스트리아 출신 경제학자지만 1930년대 어떤 미국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슘페터 교수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을 가장 먼저 제시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 이런 개념이고요. 한국 자영업 시장에서도 요즘 뭐 대규모 폐업이라든지 뭐 이런 게 쭉 일어나고 불황 자체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슘페터식의 어떤 창조적 파괴가 일어날 수도 있는 현장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 그 파괴도 중요하지만 파괴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창조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일반적으로 뭐 경제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원동력이 자본이나 노동 얘기하는데 혁신이 가장 중요한 코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도 이제는 과거 방식만 고수하는 이런 업체들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고 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서 제공한 업체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시점에서 슘페터 경제학을 한번 되새겨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이 슘페터가 지금 한국의 자영업 시장을 바라본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이야기 할까요?
3: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 자영업 시장이 정말 대표적으로 과열돼 있는데 첫째, 경쟁하지 말고 차별화하라. 이런 부분이 전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은 소위 말해서 을끼리의 경쟁이 상당히 좀 심화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동일한 아이템으로 옆가게하고 경쟁

0: 구조가 상당히 좀 첨예화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슘페터는 우리 가게만의 내세울 수 있는 좀 핵심적인 차별화 포인트 이런 건 끊임없이 개발해야 된다. 특히 뭐 이런 같은 메뉴, 같은 가격, 같은 시설, 분위기를 놓고 줄다리기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우리나라의 전역의 상권별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AI 시대의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이제는 똑같은 것을 구매하는 것보다 오히려 뭐 식당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하게 혀끝의 만족도에 그치지 않고 어떤 그 소비자들의 이런 건강, 경험, 스토리, 감성 코드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걸 끊임없이 원하는 이런 시대로 지금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가게 많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색다른 네. 포인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고민하는 게 아마 슘페터의 혁신이론의 가장 중요한 코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이 슘페터는 파괴 다음에 창조가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왜 우리 자영업 시장은 지금 창조의 단계가 잘 안 오는 것 같죠?
0: 맞습니다. 이건 좀 구조적인 측면이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창업 시장을 놓고 보면 이 창업자들이 창업 시장에 진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준비 없는 창업이 너무 많죠. 우리나라 신규 창업자의 창업 준비 기간은 어떤 중소벤처기업부 데이터에 따르면 6개월 미만이 전체 창업자의 50% 이상이라서 네. 매우 짧은 시간에 준비해서 창업 시장에 이렇게 진입하는 이런 측면의 1차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나 배달 앱, 뭐 편의점 같은 게 동네 상권을 빠르게 지금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요즘 AI 시대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디지털 시스템으로 우리 가게를 전환할까 이런 부분도 아직까지 능동적으로 유연성 있게 이렇게 전환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정부 지원책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고용 창출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창업 숫자 늘리기 즉 밀어붙이식의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오히려 과잉 공급을 부추기는 이런 정책에 실려가지 않을 수 없고요. 결국은 슘페터식으로 얘기한다면 네. 혁신 능력이 없는 진입자들이 시장에 계속 쌓이게 되면 파괴만 반복되고 창조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파괴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창조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자영업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으로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1: 경쟁이 심한 우리나라 외식업 경영자들이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슘페터식 혁신 포인트는 뭘까요?
0: 전 이제부터는 이제 신시장을 개척해야 된다. 늘 슘페터가 얘기하는 이런 변신, 혁신의 코드인데요. 일단 누구에게 팔 거야? 이거를 다시 좀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메뉴라도 고객층을 과감하게 바꾸면 또 다른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네. 이를테면 요즘 뭐 다들 경쟁이 치열한 요즘 한식당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한식당 내에서도 이런 1인 세대 즉 혼밥 쪽을 위한 구독 서비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1인 세대를 위한 도시락 메뉴를 개발해서 메뉴 혁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패밀리 이런 가족 식당을 타깃으로 영업하는 이런 식당이라면 오히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식 메뉴 개발 그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맛집 찾기 얘기했는데 오히려 맛집보다 더 중요한 건강식 전문점으로 과감하게 혁신할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뭐 고단백 식단 아니면 자연식 시니어 건강식 당뇨관리 식단 이런 요즘 누구나 관심 있는 이런 건강식 일단 건강식당 전문점으로 한번 컨셉을 바꿔보는 이런 측면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식당이 좀 매출을 이런 매출 부진을 겪고 있는 음식점이라면 1차적으로는 좀 과감하게 지금까지 내세웠던 대표 메뉴부터 과감하게 새로운 코드로 한번 변신시켜보는 메뉴 혁신이 가장 첫 번째 코드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대표 메뉴 하나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식당의 어떤 또 다른 시그니처 메뉴로 이렇게 안착할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요즘 우리나라 이런 외식 시장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그러면 이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AI를 통해서 슘페터식의 혁신 모델을 구현하려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0: 예, 요즘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우리 자영업 시장의 현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요즘 AI는 이제는 단순한 비용을 절감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판을 바꾸는 어떤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AI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개인 이런 고객 개개인의 취향이나 구매 이력, 방문 주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그들에게 맞는 이런 맞춤형 메뉴, 맞춤형 메뉴 식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이런 일도 할 수 있고요.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AI들은 마케팅 대행의 도구로 하나의 사이버 직원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어서
1: 네.
0: 뭐 끊임없이 이런 블로그 포스팅이라든지 뭐 유튜브의 이런 구성을 직접 이렇게 대본을 작성한다든지 특히 홍보용 이미지 제작 이런 부분들을 생성형 AI가 잘 대행해주는 이런 시대로 지금 바뀌고 있어서 이제는 1인 사업자들도 AI가 혼자 운영하지만 어떤 5명, 6명 전문가들이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도 얼마든지 가져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AI가 이제는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 자영업 시장의 판을 바꾸는 창조적 파괴 핵심 무기로 어떤 활용하는 시대로 지금 급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1: 네. 그러면 이 혼자 혁신하기 좀 어려운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슘페터의 관점에서 뭐 협업이나 골목상권 생태계 회생 전략을 꼽아주신다면요?
0: 아마 그 슘페터의 후기 이론에 보면 결국은 혁신이 어떤 개인의 천재, 개인이 아닌 조직이나 생태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1: 네.
0: 결국은 자영업 시장도 이거는 개인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골목에서 같이 운영하는 골목 자체가 활성화되는 공동 마케팅 이런 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런 측면에서 골목 상권의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수상공인 관련 협동조합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공동 구매 시스템을 가동하고 원가를 낮추고 골목 상권의 이런 로컬 브랜드를 끊임없이 이렇게 양산해내면서 소비자들의 새로운 어떤 구매 코드로 이어질 수 있는 뭐 최근에 전국의 감성 골목들이 아마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제는 골목 전체가 하나의 콘텐츠화 되는 이런 쪽으로 아마 집중해야만 어떤 골목 상권의 활성화, 회생 전략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소상공인 개개인의 노력과 혁신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슘페터 관점에서 정부의 창업 정책 방향은 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0: 야, 이거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뭐 늘 정권이 바뀌면서 창업 정책이 계속 이어지는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 새로운 어떤 다양한 창업 정책을 쏟아내고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에게 또 어떤 저금리 대출을 해줬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자영업자들이 숨통을 트이기도 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과잉 공급으로 이어지는 이런 측면도 있었고요.
1: 네.
0: 그래서 이제는 지금 상황의 정책 기조는 어떤 창업 진입 단계에서부터 오히려 좀 진입하는 장벽을 좀 높이는 창업 진입의 기준점을 높이는 이런 정책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 실행 전에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받고 일단 창업 시장을 로컬할 수 있는 창업 실행 전 사전 교육 시스템을 좀 강화할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요즘 폐업 지원 시스템의 좀 체계적인 재정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폐업이 폐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떤 폐업 자체가 건강한 퇴출로 이루어지고 그 폐업자가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혁신, 새로운 창업 모델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생태계의 어떤 장치 마련 보완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1: 네.
0: 특히 상권에서 어떤 혁신형 자영업 모델들이 있거든요. 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발굴해서 정부 차원의 이런 상권에서 이미 검증된 자영업 모델들을 끊임없이 지원하는 이런 정책도 좀 뒤따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창업연구소 지금까지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SES가 부르는 Oh My Love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한창인데요. 치열한 축구 경기를 총성 없는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녹색 그라운드 위에서 오직 승리를 위해 투쟁하는 선수들은 자연스럽게 뜨거운 동료애를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물며 진짜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은 어땠을까요? 동료애를 넘어 목숨을 믿고 맡기는 전우애를 뜨겁게 나눴겠지요. 그런 전우애를 바탕으로 과거 우리는 동족상잔의 전쟁을 끝낼 수 있었고 그 직후인 1954년 한 무리의 청년들이 멀리 스위스로 향했습니다. 월드컵 무대에 처음 도전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었지요. 자, 오늘은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가 있는 날이고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에서는 지난 23일부터 6.25 특별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를 방송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첫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김상국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

0: 전쟁이 폭풍처럼 온 나라를 휩쓸고 간 이후에도 이 땅의 많은 청춘들은 젊은 날을 바쳐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때로는 나라의 부름으로 머나먼 타국의 뜨거운 포화 속으로 뛰어들기도 했지요. 총성이 잠시 멎은 밤하늘 아래 고향에 있는 가족을 그리워하며 또 죽음에 대한 공포를 잊기 위해 전우들과 함께 흥얼거렸던 노래들. 그때 그곳에는 우리의 대중가요가 있었습니다.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지난 이틀간 장유정 교수와 함께 이별의 노래와 희망의 노래를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3부작의 마지막 시간, 전우의 노래. 대중가요 평론가 송명아 씨와 함께 한국전쟁 이후 군과 관련된 노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송명아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매주 화요일에 뵙다가 목요일에 뵈니까 또 신선하군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새롭습니다. 자, 오늘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마지막 날 선곡을 해 주셨는데 제목이 전우의 노래잖아요.
1: 네.
0: 어제와 그제는 6.25 한국전쟁 당시 전선에서 불린 노래와 군에 대해 이야기, 또 피란길의 노래, 전쟁 이후 상처를 치유해 줬던 희망의 노래들을 만나봤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도 전쟁이나 군에 관련된 노래가 꾸준히 나왔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 시기에 나온 곡들은 또 이전과는 또 다른 의미와 정서가 담겨 있었던 것 같고요.
1: 네. 1960년대로 넘어가면서 또 다른 시대적 배경이 등장을 하는데요.
0: 네.
1: 바로 베트남전 파병이 되겠죠.
0: 네.
1: 1950년대 음악의 소재가 한국전쟁에 관련된 노래가 많았다면 1960년대에는 베트남전을 소재로 한 그런 노래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0: 네, 60년대는 월남전, 즉 베트남전쟁이 세계사를 관통했는데
1: 네.
0: 우리 가요사에도 중요한 배경이 됐었군요.
1: 그렇습니다.
0: 자, 그럼 어떤 노래부터 만나볼까요?
1: 우선 송만수 씨의 베트남에서 부제가 녹색 유니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0: 아, 녹색인데 이제 두음 법칙이 그때는 안 썼으니까 네. 녹색으로 표기했군요.
1: 그렇습니다. 이 노래 60년대 중반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0: 네.
1: 송만수 씨에 대한 기록은 현재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신중현 씨가 에드포와 덩키스 이후에 결성했던 밴드 퀘스천스에서
0: 네.
1: 퀘스천스는 특이하게 이 라이브 앨범이 발표가 됐어요.
0: 오.
1: 거기서 이제 라이브 앨범 들어보면은 사회를 보기도 하고
0: 네.
1: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MC 겸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0: 특이하네요.
1: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앨범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신중현 씨가 에드포 활동을 하던 무렵에 발표한 곡인데 음악을 만든 거는 신중현 씨지만 특이하게도 신중현 씨의 밴드가 연주한 앨범이 아니고
0: 네.
1: 당시 미팔군 무대에서 활동했던 클라리넷 연주자 이동기 씨가 이끄는 이동기 악단이 연주를 맡고 있어요.
0: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논계의 이동기 씨는 아니죠. 네.
1: 예. 클라리넷 연주가고 뒤에는 이제 지휘자로 활동을 또 했습니다.
0: 네. 가사에 베트남 현지의 느낌이 생생하게 반영됐겠죠.
1: 그렇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베트남의 뜨거운 햇빛 내 철모를 내려 쪼이네. 우거진 정글 속에 그대 편지 뜯어보내로 시작해서 가고 싶은 고향과 사람들을 그리는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 발표될 신중현 씨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에 어떻게 보면 좀 프리퀄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해요.
0: 약간 예고편 같은.
1: 네.
0: 네. 낯선 타국의 밀림 속에서 땀을 식히며 고향에서 온 편지를 읽는 군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 노래 들어보시죠. 베트남에서 송만수의 노래입니다.

0: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오늘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마지막 시간 전우의 노래 한국전쟁 이후의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송만수의 노래였어요. 베트남에서 부제로 록색 유니폼이란 제목이 또 붙어 있습니다. 과거 군인들에게 편지는 각별한 의미가 있었죠.
1: 그렇죠.
0: 하물며 전쟁터에서 받아든 고향집의 편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정말 그때는 뭐 전화도 없고 그렇잖아요. 특히 예.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할 수도 없었고 그 상황에서 오래 걸려서 편지가 도착했을 거 아니에요.
0: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뭐 몇 달 걸렸겠죠.
1: 예. 예. 그 상황에서 정말 남다른 그런 느낌으로 편지를 받아보면서 네. 고향 생각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0: 네. 저희가 뭐 군 복무하던 시절에 뭐 위문 편지 받던 느낌과는 또 완전히 다를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저는 군대 있을 때 그 부대 안에 있는 우체국 국장님하고 친하게 지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0: 예.
1: 이번에 위문 편지 왔는데 한번 구경하라고. 그래서 가서 네. 제가 마음에 드는 위문 편지를 가지고 와서.
0: 학생들이 쓰는 위문 편지는 그 불특정 군인들에게 보내는 거니까.
1: 그렇죠. 국군 장병 아저씨께 그렇죠.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0: 거기서 골라서 보는군요.
1: 여중생이나 여고생들이 보냈을 때 이제 연락이 오거든요.
0: 예.
1: 그중에 골라서 펜팔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0: 편지봉도 보면은 이게 남자가 보낸 건지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구분이 되니까.
1: 그리고 뭐 어느 여고 누구 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밖에 보면은.
0: 그렇다. 예. 맞아요. 예. 예쁜 이름 골라서 많이 보셨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이번에 들어볼 곡은 뭡니까?
1: 이번에는 조금 전에 언급이 됐던 곡인데요. 김추자 씨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준비했습니다. 네. 김추자 씨가 1969년에 발표했고요. 늦기 전에가 담겨있는 데뷔 앨범에 담긴 노래예요. 베트남 전쟁을 상징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죠. 신중현 사단의 가장 큰 히트곡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0: 예.
1: 당시에 신인 가수였던 김추자 씨는 데뷔하자마자 이 노래가 유행하는 바람에 금세 그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0: 네. 노래의 뭐 리듬이 참 흥겨운데 가사 내용은 온 동네 사람들이 김상사를 환영한다는 거잖아요.
1: 예,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 전쟁에 파병 갔다가 무사히 훈장을 달고 돌아왔으니까 뭐 네. 마을의 잔치가 열린 거죠. 원래 말썽만은 동네 우환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정말 큰 출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신중현 사단의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지만 가사 내용을 보면 일종의 건전가요 같은 노래기도 하죠.
0: 예. 예.
1: 우리가 이제 신중현 씨 그러면은 오랜 기간 탄압을 받았던 신중현 씨가 반체제적인 그런 노래만 만들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0: 네.
1: 사실 그런 인식을 깨는 곡. 이죠. 그 이유는 사실 신중현 씨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0: 탄압을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거는 그 70년대 이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1: 그럼 그 전에 만들었으니까 뭐 일부러 뭐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그런 느낌은 아니겠죠?
0: 네, 그런 거다 또 아니고 그냥 네. 그 뒤에 만든 노래도 뭐 잘 보이고 안 보이고를 떠나서 만들었는데 네. 뭔가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거고 이 노래는 그런 생각 없이 만들었었는데 이 노래는 히트를 하게 된 거고 예. 그렇게 된 거죠.
1: 뭐 대곡이 된 뭐 건전가요도 있잖아요.
0: 그렇죠. 아름다운 광선이 나오기 전에는 그 정부 쪽에서 요구를 했었다고 해요.
1: 아.
0: 좀 조국 창가 같은 노래를 만들어라.
1: 예.
0: 근데 신중현 씨가 아, 그런 노래 만들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노래는 이런 노래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아름다운 광선을 만들었었는데.
1: 충분히 그 조국에 대한 찬가 같은 느낌인데요.
0: 근데 그 노래도 금지가 됐죠, 결국.
1: 아, 그랬나요?
0: 예. 오. 그 노래 부를 때 이제 TV에 이제 장발들 나와가지고 아, 노래 부르고 이러니까.
1: 노래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예. 복장 문제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예. 아이, 참.
0: 힘들었습니다.
1: 예. 자, 김추자의 노래 듣겠습니다.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0: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김추자의 노래였습니다.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마지막 시간, 전우의 노래, 한국전쟁 이후 군에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돌아온 병사들은 극진한 대접을 받았겠죠?
1: 네. 어른들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대견해 했고, 군복 입고 돌아오면 또 아이들이 또 신기해서 따라다니게 됐죠. 아,
0: 우상화 되는 경향도 있었죠.
1: 그렇죠. 얘기해달라고 하고 쫓아다니기도 예. 하고 또 외제 물건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 그것도 구경거리였었고요.
0: 주머니는 뭔가 먹을 게 있을 것 같고
1: 예. 또 전쟁터를 전쟁터를 다녀왔기 때문에 좋은 뭐 혼처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뒤에 밤에 잠을 못 자거나 갑자기 말수가 줄어들었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분도 있었을 건데요.
0: PTSD군요.
1: 네, 지금처럼 외상후 스트레스나 뭐 전쟁 트라우마를 세심하게 이해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0: 네, 또 훗날 비극적으로 또 고엽제 그렇죠. 피해도 크게 드러났었고요.
1: 네. 네.
0: 자, 전후의 일부가 귀국하기도 했지만 또 아직 타국 전장에 남겨진 군인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1: 그렇죠.
0: 네, 이어지는 곡들이 파병 용사의 애환을 담은 노래들이겠죠?
1: 네. 먼저 윤일로 씨의 월남의 달밤 준비했는데요.
0: 네.
1: 반야월 작사 김성근 작곡으로 1965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하지만 이 노래는 발표된 뒤에 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0: 무슨 문제인데요?
1: 원래 가사는 먼 남쪽 섬의 나라 월남의 달밤이라는 가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0: 예.
1: 베트남 섬이 아니죠.
0: 아니죠.
1: 예. 근데 작사가 반야월 선생이 이제 그 상상으로 이제 그 가사를 써가지고.
0: 그때만 해도 갔다 온 사람이 드물었잖아요.
1: 네, 베트남에. 섬의 나라라고 썼는데
0: 예.
1: 사실 알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요. 노랫말을 고치게 됐고 제작사 역시 손실을 감수하고 재취입해서 다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0: 예.
1: 바뀐 노래말 가사는 남남쪽 먼먼 나라 월남의 달밤 이렇게 됩니다.
0: 먼 남쪽 섬의 나라에서 남남쪽 먼먼 나라로 바꿨군요.
1: 그렇습니다. 이후 이 노래는 꾸준한 사랑을 받으면서 애창됐고요. 특히 월남 참전 용사의 모임에서는 빠지지 않는 그런 노래가 됐습니다.
0: 예, 월남의 달밤. 다음 곡은 뭔가요?
1: 이번에는 최희준 선생의 월남의 하늘 밑 준비했습니다.
0: 네, 최희준 선생님은 뭐 그 당시에 엄청난 스타였죠.
1: 네,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했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3학년 때 학교 축제에서 샹송 고엽을 불러서 입상한 뒤에 미팔군 무대를 통해서 가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60년에 우리 애인은 올드미스가 인기를 누리면서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0: 네.
1: 이후에 그 드라마나 영화 주제곡인 엄처시하, 맨발의 청춘, 하숙생 정말 뭐 대표적인 히트곡을 발표하면서 변함없는 인기를 누리게 되고
0: 네.
1: 1964년에는 포클러버스의 멤버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0: 남성 사중찬단이 그 항상 인기 있을 때
1: 네.
0: 포클러버스로도 활동하셨죠. 월남의 하늘 밑 노래는 어떤 겁니까?
1: 1968년에 발표된 곡이고요. 파병 용사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가사 내용을 담고 있어요.
0: 네.
1: 가사 보면은 달빛도 서러워서 내 가슴 아프고 맥콩강 물결 위에 향수를 띄워보내 내 사랑 눈물 짓는 월남의 밤하늘에 소리쳐 불러보는 뜨거운 노래요. 별빛도 처량해서 내 마음 설레고 흐르는 기타 소리 향수를 달래네. 내 사랑 흐느끼는 월남의 밤하늘에 목매어 불러보는 뜨거운 노래요.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0: 이 노래 덕분에 어떤 그 베트남에 있던 그 유명한 강, 대표적인 강 메콩강을 우리나라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됐겠네요.
1: 그렇습니다.
0: 자,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윤일로의 월남의 달밤, 최희준의 월남의 하늘 밑.

0: 네, 노래 두 곡 들으셨습니다. 윤일로의 월남의 달밤, 최희준의 월남의 하늘 밑. 세월 따라 노래 따라 6.25 기획 가슴으로 듣는 노래 마지막 날입니다. 전우의 노래 함께하고 있고요. 한국전쟁 이후 군에 관련된 노래들 만나고 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의무 병역 제도가 정착됐는데 60년대로 넘어가면 이제 군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노래 분위기도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군과 관련된 영화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0: 많았죠.
1: 예. 그게 이제 뭐 정말 심각한 그런 영화들도 있었지만 네. 그렇지 않고 좀 씩씩한 군인들이 나오거나 좀 재미있는 그런 영화들이 나오거나 이런 영화들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영화를 통해서 우리하고 굉장히 친해진 그런 노래 두 곡을 골랐습니다.
0: 네. 어떤 곡부터 준비하셨을까요?
1: 우선 자니 브라더스의 빨간 마후라 준비했습니다.
0: 빼놓을 수 없죠.

0: 네, 신상욱 감독, 신영균, 최무룡, 이대엽, 최은희 당시에 톱스타들이 총출연한 그런 영화였었는데요. 64년에 개봉했던 영화였어요.
1: 네.
0: 개봉 당시 22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집계가 나와 있는데요.
1: 많았네요.
0: 예, 당시 서울 인구가 250만이었다고 합니다.
1: 예.
0: 서울 인구의 한 10분의 1 조금 안 되게 극장을 찾았던 거죠.
1: 그 당시 뭐 10만 명만 넘어도 흥행 성공한 거니까요.
0: 그렇죠. 극장에 갈 여유가 없던 시대였잖아요. 사실 예, 그 당시는. 예. 수출도 하고 영화 대출품도 할 만큼 굉장히 많은 이슈를 만들었던 영화였었죠.
1: 네.
0: 또 황문평 선생이 작곡하고 자니 브루더스가 부른 주제가는 공군가로 불릴 만큼 크게 히트를 했습니다.
1: 지금도 불려지고 있을걸요.
0: 공군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예. 공군 출신이잖아요.
1: 아,
0: 제가.
1: 송명아 씨가 그렇군요. 예.
0: 자니 브루더스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사성 화음뿐만 아니라 무용수 뺨치는 율동까지 곁들인 만능 엔터테이너들이었었는데요. 물론 율동이라고 해서 아이들같이 댄싱팀이 아니라
1: 다르죠? 예.
0: 네. 그러니까 똑같이 스텝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런 모습이죠.
1: 네.
0: 좀 과장되게 하면은 남철 남성남 왔다 갔다 춤이 되는 거고
1: 예, 예.
0: 그렇지 않은 좀 점잖은 그런
1: 거의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0: 예, 율동이 되는 거죠.
1: 예.
0: 1962년에 한 방송국에서 주최한 콩쿠르가 자니 브라더스의 첫 무대였어요. 그때 홍화의 골짜기하고 흑인연가를 부른 그 자니 브라더스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고
1: 네.
0: 연이어 63년 타방송사의 중창 콩쿠르에서도 최우수상의 영예를 획득했어요.
1: 휩쓸었군요.
0: 네. 이후 라디오 연속 주제가 마포사는 황부자에 이어서 영화 주제가 빨간 마우라가 또 공전의 히트를 하면서 67년까지 황금기를 누리게 됩니다.
1: 네. 이어지는 영화 주제가도 역시 남성 사중창단의 노래군요.
0: 그렇습니다. 역시 영화 주제가로 잘 알려진 노래로 봉봉 사중창단의 육군 기밀병 준비했습니다.
1: 예.
0: 69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빨간 마우라로 인기 정상에선 신상욱 감독이 그 신영균, 최은희, 남정임, 김상국, 백일섭 역시 뭐 톱스타들과 함께 만든 영화예요.
1: 신상욱 감독님이 그 군 관련 영화도 많이 만드셨네요.
0: 그렇습니다. 당시 허리우드 극장에서 추석 특선으로 9월 28일 개봉해서 흥행에 성공했고요. 재개봉관에서도 인기를 모았어요.
1: 네.
0: 신병 생활을 중심으로 병영 생활을 그려내면서 전쟁 후에 시간이 흐른 만큼 보다 쾌활하고 경쾌한 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1: 일종의 군 홍보도 좀 많이 됐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좋은 쪽으로.
0: 예. 예.
1: 이런 경우는 좀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네. 좀 예산 지원이나 제작비 지원 같은 게 있었을까요?
0: 그랬을 것 같아요.
1: 예.
0: 사회에서도 큰 인기가 있었는데요.
1: 네.
0: 이 곡이 만들어진 거는 1966년인데 봉봉과 이시서즈의 원래 스플릿 앨범에 담겼던 곡이에요.
1: 오.
0: 정민섭 작곡가가 만든 곡인데
1: 네.
0: 비교적 초기의 작품이고 정민섭 작곡가는 초창기 김상민 씨와 손잡고 그 대머리 총각
1: 최고의 히트 곡 중 하나죠.
0: 목석 같은 사나이로 큰 히트를 기록했고 오늘 준비한 육군 기밀병 그리고 이정표 없는 거리 고개사의 첫사랑 여고졸업반 이렇게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던 작곡가였죠.
1: 정민섭 작곡가도 훌륭한 분이죠.
0: 네.
1: 자, 그러면은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자니 브라더스의 빨간 마후라 그리고 봉봉 사중창단의 육군 기밀병.

0: 육군 김일병 봉봉 사중 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짜니 브라더스의 빨간 마우라. 예. 마치 그 앞에 들었던 노래는 이제 공군 주제가 같은
1: 네.
0: 노래가 됐고 봉봉 사중 창단의 육군 김일병은 이제 육군을 대표하는
1: 그렇죠.
0: 군가 같은 느낌의 노래가 됐어요. 둘 다 영화의 주제가로 쓰였던 곡들이었습니다. 영화 속 군인들의 모습은 참 유쾌하고 낭만적일 때도 있지만은 현실은 많이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그 군 입대 영장을 받을 때를 생각만 해봐도 마음이 참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송명아 씨 기억나세요 그때?
1: 저는 영장 받은 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냐하면 예. 지원 입대를 했으니까
0: 아,
1: 공군 입대를
0: 했으니까
1: 예, 시험 봐가지고 예. 어느 정도 언제쯤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0: 그렇군요.
1: 그런데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제가 군대 간다는 걸 친구들이
0: 왜요?
1: 제가 날짜가 4월 1일 날 군대를 갔거든요.
0: 아, 만우절.
1: 예. 네. 군대 가는 날까지 저는 대전에 살고 있었는데.
0: 아니, 미리 알리셨을 거 아니에요? 군대 언제 간다고.
1: 그렇죠. 예. 대전에 살았는데, 당시에 이제 교육, 공군교육사령부가 대전에 있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시내버스 타고 들어가면 됐었는데.
0: 동네 마실 가듯이.
1: 예. 네. 그래서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당시에 저 다니던 대학에 가서.
0: 네.
1: 그 동아리방에 갔다가 음악 감상할 수 있었던 동아리였었거든요.
0: 예, 예.
1: 좋아하는 노래 좀 듣고 거기 왔던 친구들이나 뭐 후배들한테 형 군대 간다라고 입대 들어간다라고 해도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0: 그게 당일이었어요? 아니면 전날이었어요? 아니면
1: 군에 들어가는 당일날이요.
0: 당일날?
1: 예.
0: 보통 되게 일찍 입소하는데 거기는 다르군요.
1: 예, 그때 아마 오후에 오후는 아니고 낮 시간에 들어가나 그랬었던
0: 그래요?
1: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거기 있던 후배들이랑 같이 좀 대응해 주지 않을까.
0: 그 아니 4월 2일 만우절이었으니까 아무도 안 믿죠. 예.
1: 그래서 거의 친구 한 명이랑 둘이서 갔던 예,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그 선후배들이 나중에 황당했겠네요. 정말이었어.
1: 정말 간 거였어.
0: 자, 이병 전야의 마음 정말 그 당시에 어떤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심정이었을 텐데.
1: 저는 그걸 몰랐는데
0: 네.
1: 부산에 한번 놀러 갔다가 그걸 보게 됐어요. 입영하는 아이들이 네. 그 역에서 막 행가래 치고 거기서 이제 소주 마시고 뭐 그런
0: 네.
1: 모습을 봤어요.
0: 네.
1: 쟤네 왜 저러지 했었는데 그 친구들은 기차 타고 대전까지 와서
0: 네.
1: 대전에서 그 논산 훈련소까지 또 버스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환송회를 해주더라고요.
0: 그리고 또 미리 전날 많이 와서 자주.
1: 네, 그렇습니다. 예.
0: 자, 그런 입영 전야의 마음을 잘 담아낸 노래가 최백호 씨의 입영 전야라는 노래 아닐까요?
1: 예, 그렇습니다. 최백호 씨의 입영 전야는 한국 전쟁 세대와 전쟁 후 세대의 그 교차점에 있는 곡이자 입대 전날 밤의 이별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0: 네.
1: 1970년대 말 기준으로 40대는 전쟁 세대, 20대는 전후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78년에 최백호 씨가 작사 작곡까지 한 이 곡은 군대를 연상시키는 행진곡 리듬 그리고 드럼과 트럼펫 소리가 어우러진 전주부터 뭐 기상 나팔 소리 같은 그런 느낌 주잖아요.
0: 예.
1: 뭔가 무거운 느낌을 주는데 예나 지금이나 젊은이들이 입대를 그 가족 친구와 헤어져서 험한 고생을 하는 창살 없는 감옥처럼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입대를 앞둔 젊은이들이 징병 검사를 마치고 입영 영장을 밖에서 전부터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이라도 한잔 할 때면 어김없이 이 노래를 부르곤 하는데요.
0: 네.
1: 이 곡은 당국의 검열 수준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고 해요. 흐뭇한 밤, 내 나라 위에 떠나는 몸, 뜨거운 피 이런 가사는 우국지심을
0: 네.
1: 아쉬운 밤, 뽀얀 담배 연기, 넘치는 술잔, 자 우리의 젊음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 라는 노래말은 감성을 자극했고요.
0: 네.
1: 이런 어휘들의 대칭이 작용 반작용하면서 대중들의 품에 안겼다는 그런 평가도 받았습니다.
0: 네. 당국 검열 그 당국에서도 참 고민을 많이 했겠네요. 선을 나물랑 말랑 하면서
1: 그렇죠.
0: 양쪽을 오가니까.
1: 얼마나 친구들 군대 갈 때 잔을 들어라 이 노래 반복하면서
0: 예.
1: 잔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0: 자, 그리고 이어서 허성희 씨의 노래도 준비하셨죠?
1: 네, 전우가 남긴 한마디 빼놓을 수 없는 곡이죠.
0: 예.
1: 1972년에 데뷔했던 허성희 씨의 대표곡으로 1977년에 발표된 곡이에요.
0: 이 노래도 가슴 아픈 사연이 담겨 있다면서요?
1: 네,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전호승 씨의 가족은 평안북도 진남포에서 월남에 서울에 정착을 했는데요.
0: 네.
1: 전호승 씨의 친동생 전기승 씨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참전했다고 전사를 했어요.
0: 아.
1: 전원승 씨는 1978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기 전에 동생이 잠들어 있는 국군묘지를 찾았고 전사한 동생과 참전용사들을 위한 진혼곡을 써서 가슴에 응어리지는 한을 풀어냈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전우가 남긴 한마디였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런데 이 노래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허성희 씨 역시 돌연 미국으로 출국을 했는데요.
0: 네.
1: 이후 2013년 컴백한 허성희 씨가 인터뷰에서 활동을 접고 미국으로 가니 이런저런 루머들도 많았다. 갑자기 인기를 얻고 방송이다 군부대 위문 공연이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 마음이 공허해졌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활동 중단에 대해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0: 네.
1: 이 곡 덕분에 허성희 씨는 1978년 TBC 방송가요대상 신인 여가수상 후보로 올랐고요.

0: 이원수 씨는 작사 부문 후보로 선정이 됐습니다.
1: 네.
0: 79년에는 이원세 감독이 연출한 동명의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제15회 백상예술대상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1: 네, 얼마 전에 6월 7일인가요? 1회 초대석에 허성희 씨 모시고 얘기 나눴었는데
0: 네.
1: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더 활동을 하시겠다고
0: 네.
1: 네, 각오를 밝히셔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백호의 이병전야, 허성희의 전우가 남긴 한마디 두 곡입니다.

0: 네, 전우가 남긴 한마디 허성희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이병전야 최백호의 노래였죠. 6.25 기회 가슴으로 듣는 노래 마지막 시간인 오늘 전우의 노래란 제목으로 한국전쟁 이후 군에 관련된 노래들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옛날에 그 저희가 군대 가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 중에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봐
1: 네, 그렇죠.
0: 여자친구가
1: 네.
0: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뭐 그 이상한 소문 같은 게 들리거나 편지에 이상한 글이 실려오면 막 정말 번뇌하고 고민하고 심지어 탈영까지 했던 예.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1: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0: 예.
1: 그 군 안에 있으면
0: 밖에 연락도 지금처럼 할 수도 없었어요.
1: 네.
0: 전화통화도 자유롭지 못했고
1: 요즘부터 뭐 전투가 거꾸로 신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하던데
0: 그 이후엔 전투가 거꾸로 신는다가 유행했죠.
1: 네. 네.
0: 어쨌든 그와 관련된 내용의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조영남 씨의 점이 준비했고요.
0: 네.
1: 조영남 씨의 1982년 앨범에 담긴 노래고 가슬 앨범에는 조영남 버전의 또 전우가 남긴 한마디도 담겨 있어서 여전히 군대 야전상의 의상의 재킷 사진과 어울리는 느낌.
0: 야전상이 참 좋아하셨죠.
1: 네, 그렇습니다. 예. 어울리는 느낌을 받아요.
0: 예.
1: 가사를 보면 고향에 두고 온 애인을 그리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만날 수 없는 처지에 뭐 흔히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 봐 오매불만 걱정하는 마음.
0: 네.
1: 예나 지금이나 뭐 가슴 조이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0: 갑자기 조영남 씨는 군대를 어디 갔다 오셨나 궁금해지네요.
1: 그러게요.
0: 예. 자, 노래 가사가 어떻습니까?
1: 가사는 아마 난생 처음일 거야. 어머님의 곁을 떠나는 건 원한 사무친 휴전선에는 굳은 비만 내리는구나. 고향을 떠나올 때 이슬 맺힌 눈동자로 손을 흔들던 점이 얼굴이 꿈속에도 찾아드네. 점이 딸기꽃이 세 번 피거든. 점이 그때는 마중을 오고. 점이 그때까지 소식 없거든. 점이 다른 곳에 시집을 가고.
0: 아.
1: 예, 그렇습니다.
0: 이건 보내줄 마음이 돼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네요. 진짜.
1: 그래도 미련이 남아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럼요. 당연하겠죠. 어찌 보면 이제 가사가 한편의 연극 독백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들어보시죠. 조영남의 점이.

0: 네, 조용남의 점이 듣고 왔습니다. 6.25 기회에 가슴으로 듣는 노래 마지막 시간 전우의 노래. 아, 이제 진짜 마지막 곡이 한 곡 남았네요. 어떤 곡입니까?
1: 송창식 씨의 병사의 향수 준비했습니다.
0: 네.
1: 사랑이야와 소암산이 담긴 송창식 씨의 1978년 앨범 수록곡인데요. 직접적인 히트는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영에서는 계속해서 불렸던 곡이에요. 그만큼 뭐 군인들의 뭐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0: 네.
1: 그 이유는 바로 가사에 등장하는 태극기 새겨놓은 가슴 한쪽에 언제나 동그랗게 어머님 얼굴 이런 가사가 나오고요. 밤을 새워 고향 쪽에 가는 저세야 사랑한다 전해주렴아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0: 네.
1: 바로 이런 가사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군대에서 한 번씩 입에 올리는 엄마 혹은 어머니라는 단어는 언제나 가슴 뭉클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자, 6.25 기회 가슴으로 듣는 노래 사흘간 함께 했는데요. 우리가 이 노래들을 계속 부르고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 땅에 비극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일 겁니다.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길 바랍니다. 송명아 씨, 오늘 좋은 이야기와 노래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송창식의 병사의 향수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칭찬, 경쟁, 끌어당김이 인생을 바꾼다는 착각에 관하여. 웬디 그놀릭, 벤저민 헤디, 프랭크 워렐 지음, 성우 이눈솔 읽음. 과학. 똑똑하다는 칭찬은 실패에 취약하다. 똑똑하다는 칭찬과 능력의 강조가 과학적으로 해로운 전략인지 이해하려면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 그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성공하면 내 능력이 뛰어나서인가 아니면 열심히 노력한 덕분일까? 라고 고민할 것이다. 실패했을 때는 재능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단순히 운이 없어서인지 고민한다. 이 왜라는 질문을 탐색하는 심리 기제를 귀인 이론이라고 한다. 귀인 이론은 프리츠 하이더가 저서 대인관계의 심리학에서 처음 제시했다. 하이더는 우리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행동의 원인을 찾아내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저 사람은 왜 범죄를 저질렀는가? 저 학생이 시험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이 그것이다. 그 후 1980년대에 심리학자 버나드 와이너가 귀인 이론을 정립했고 현재까지 동기부여와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괴롭힘, 차별, 또래 공격 행동 같은 사안에 귀인으로까지 확장되어 사용된다.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성취의 원인을 능력, 노력, 행운, 타인의 행동 등에서 찾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인은 세 가지 차원에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소재 차원이다. 원인을 개인의 내부에서 찾는지 외부에서 찾는지를 뜻한다. 예를 들어 능력은 내부 요인인 반면 과제의 난이도는 외부 요인이다. 두 번째는 안정성 차원으로 원인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 변하는 것인가를 이른다. 능력은 일반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노력과 운은 가변적이다. 세 번째 차원은 통제 가능성이다. 통제가 가능한 원인인가, 가능하지 않은 원인인가를 구분한다. 보통 우리는 능력을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반면 노력은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의 원인을 어디로 돌리느냐에 따라 이후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다. 만약 실패의 원인을 노력처럼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돌리면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믿게 된다. 반면 실패의 원인을 능력처럼 안정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요인 탓으로 돌리면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무력감에 빠져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실패의 원인을 똑똑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실패에 대해 무기력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일수록 숙달 지향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보다 실패의 원인을 능력으로 돌릴 확률이 높았다. 그들이 쉽게 포기하고 도전을 피하는 이유는 실패를 자신의 무능함에 대한 증거로 봐서

성공하지 못하면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반면 숙달 지향적인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은 실패의 원인을 노력에서 찾는다. 그들은 실패를 전략을 변경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포함한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하라는 정보로 받아들인다. 또한 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는 이들과 달리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한편 서로 다른 목표의 유형도 실패의 원인을 각기 다른 곳에서 찾게 만들었다. 수행 목표를 지닌 아이들은 실패의 원인을 능력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학습 목표를 지닌 아이들은 실패의 원인을 노력과 같은 통제 가능한 것으로 돌렸던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자신과 타인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무엇을 원인으로 강조하느냐는 동기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똑똑하다라는 칭찬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결과나 사람이 아닌 과정을 칭찬하라. 아이가 학교에서 가져온 미술 작품에 대한 부모의 여러 가지 반응을 떠올려보자. 첫 번째 부모는 넌 정말 훌륭한 예술가야 라고 말한다. 두 번째 부모는 우와, 색깔을 정말 잘 사용했구나. 공들여서 그렸다는 게 보이네 라고 말한다. 첫 번째 부모는 사람의 초점을 맞춘 칭찬을, 두 번째 부모는 과정의 초점을 맞춘 칭찬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칭찬은 결과를 지능, 수학 능력, 예술적 능력 또는 운동신경처럼 개인의 전체적인 자질과 연결한다. 반면 과정 중심의 칭찬은 노력 또는 전략 사용과 연결한다. 과연 칭찬의 유형에 따라 향후 동기와 행동의 차이가 나타날까? 이 질문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심리학자 클라우디아 뮬러와 캐롤 드웩은 초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은 쉬운 시험을 치른 후 지능에 대한 칭찬을 받거나 잘했어, 넌 정말 똑똑한가 보구나, 노력에 대한 칭찬을 받았다. 잘했어, 정말 열심히 했나 보구나. 그 후 아이들은 다른 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하나는 좀 더 힘들지만 성장 또는 학습 기회를 주는 과제였고, 다른 것은 확실하게 잘 해낼 수 있는 유사한 과제였다.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더 쉬운 과제를 선택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후 아이들은 좀 더 어려운 과제를 수행했고 잘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방금 한 것과 같은 과제를 더 연습하고 싶은지, 과제가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답했다. 그런 다음 세 번째 과제가 주어졌다. 그 결과 맨 처음 성공 이후에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노력을 칭찬받은 아이들에 비해 실패 이후의 반응이 사뭇 달랐다. 지능을 칭찬받은 아이들은 과제에서 즐거움을 덜 느꼈고 퍼즐을 계속하고 싶어 하지 않았으며 이후 성과 목표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저조한 성과를 노력보다는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릴 가능성이 컸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첫 번째 과제에서 다른 그룹과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도 실패한 과제 이후로는 성과가 저하되었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사람 중심의 칭찬을 하면 아이들이 좌절을 마주했을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0: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1: 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자 카민스와 두에게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 실험에서 유치원 아이들은 인형과 역할극을 했다. 역할극의 시나리오는 인형이 어떤 과제를 수행하고 실수를 저질러서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는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블록으로 타워를 만들었는데 블록이 무너졌다. 선생님은 사람 중심적인 비판을 하거나 너에게 매우 실망했어. 과정 중심적인 비판을 했다. 다른 방법으로 만들 수도 있을 거야. 그 결과 사람 중심적인 비판을 들은 아이들은 과정 중심적인 비판을 들은 아이들보다 자신이 만든 작품과 자신의 수행 능력을 낮게 평가했다. 또한 그들은 계속 그 일을 하고 싶어 할 확률이 다른 그룹보다 낮았다. 연구진들은 성공 시나리오로 이루어진 역할극에 대한 후속 연구도 진행했다. 마찬가지로 사람 중심적인 칭찬. 네가 자랑스러워. 넌 착한 아이야. 또는 과정 중심적인 칭찬. 정말 열심히 노력했구나. 를 받았다. 연구진은 그 후에 아이들을 실수 상황에 노출시켰다. 그 결과 사람 중심적인 칭찬을 받은 아이들은 과정 중심적인 칭찬을 받은 이들보다 유능감과 끈기가 약하게 나타났고 부정적인 감정을 보였다. 실수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해결책을 떠올린 것도 과정에 대한 칭찬을 받은 아이들이었다. 칭찬이 전달되는 방식은 아이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른들의 동기부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심리학자 하이모비츠와 코퍼스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연구진들은 대학 학부생에게 숨은 그림 찾기를 시키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했다. 그들은 정말 잘하네요. 훌륭해요. 재능을 타고났네요. 라는 칭찬과 정말 열심히 한 것 같네요. 훌륭해요. 정말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나 보군요. 라는 칭찬 중 하나를 들었다. 그 후에 학생들은 꽤 어려운 퍼즐을 풀었고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숨은 그림을 대학생 평균보다 두 개 덜 찾았다는 말을 들은 것이다. 그 후 학생들의 퍼즐에 대한 흥미도와 유능감을 설문한 결과 과정에 대한 칭찬을 받았던 참가자들이 사람에 대한 칭찬을 받았던 참가자들보다 퍼즐에서 더 큰 재미를 느꼈고 더 큰 유능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년이 높은 학생일수록 더욱 그러했다. 칭찬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예를 들어 쉬운 작업을 할 때 성공에 대해 칭찬하면 애초에 개인의 능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라틴계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칭찬을 더 많이, 비판은 더 적게 받는데 이것이 그들의 저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전달되기도 했다. 성장 마인드셋 대 고정 마인드셋. 캐롤 드웩은 성취 상황에서의 무기력한 반응과 숙달 지향적인 반응에 대한 연구 이후 이런 의문을 갖게 되었다. 어떤 신념이 도전과 좌절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결정지을까? 또 학습보다 성과에 집중하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일까? 그 답은 개인의 능력이 고정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유연적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관련 있다. 자신의

능력이 완전히 정해져 있고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변화와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드웨그는 지능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마인드셋이라고 불렀다. 지능이 고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 마인드셋이고 노력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장 마인드셋으로 명명했다. 개인이 고정 마인드셋을 지니고 있는지 성장 마인드셋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능은 타고난 것이며 바꿀 수 없다. 누구나 지능의 수준을 크게 바꿀 수 있다라는 질문에 답하면 된다. 흥미롭게도 성인과 아동의 약 40%가 고정 마인드셋을 지녔고 또한 약 40%가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약 20%는 미정. 고정 마인드셋을 지녔는지 성장 마인드셋을 지녔는지에 따라 목표 달성과 좌절 대처 방식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사람은 정보의 학습과 기술 향상에 집중한다. 실패해도 노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난관에 부딪혀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에 가까운 사람은 자신의 똑똑함과 능력을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그들은 어렵지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과제보다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쉬운 과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지능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이 쉽게 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의 지능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또한 실패 상황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고 믿는다. 여기서 주지해야 할 것은 성장 마인드셋을 지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똑같은 잠재력을 지녔다고 믿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은 모두의 지적 능력이 현 상태보다 더 성장,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고정 마인드셋은 동기 요인들과 관련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일례로 고정 마인드셋을 지닌 아이들은 수행 목표에 더 집중한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아이들은 학습 목표에 더 집중했다. 또한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아이들은 좌절이 닥쳤을 때 귀인을 능력이 아닌 노력에 돌렸다. 그리고 마인드셋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적과도 연관성이 나타났는데 성장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의 성적이 더 높았다. 물론 개인의 마인드셋은 영역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제프리는 지능이 고정되어 있고 바꿀 수 없다고 믿지만 운동선수로서는 연습과 운동을 통해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실제로 성장 마인드셋의 긍정적인 효과가 학업 이외의 영역에도 적용된다는 증거가 있다.

여러분은 지금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는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동기부여의 상식을 정면으로 뒤집는 책입니다. 이 책은 왜 우리는 늘 시작하지 못하고 끝까지 해내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의지 부족이 아닌 잘못된 이해에서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동기를 타고나는 성격이나 의지력의 문제로 여기죠. 하지만 이 책에서 동기란 개인의 고정된 특성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 그리고 행동 속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해내는 마음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지금까지 성우 이눈솔이었습니다.

0: 연희야, 저 사람들 우리를 죽일 생각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망설였다가는 우리가 당해. 하다못해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라도 쏴. 할 수 있겠어?
1: 알겠어요.
2: 유라는 무슨 생각인지 살벌하게 싸우고 있는 지후와 태곤을 향해 달렸다. 옆에서 기회를 보던 유라는 태곤의 주먹과 지우의 포스필드가 맞붙는 순간, 지우가 태곤의 힘에 뒤로 밀려나는 순간을 노렸다. 유라의 생각을 알아차린 현우는 도련님에게 신호를 보냈고, 도련님은 요원들을 제치고 달려가 태곤의 얼굴 위에 정확히 뛰어올랐다.
3: 이게 뭐야?
2: 태곤이 소리 지르며 도련님을 때려고 했지만, 도련님은 발톱으로 태곤을 마구 할퀴었고, 태곤의 고통스러운 비명이 창고 안을 메웠다. 다른 요원들도 어쩔 줄 모르고 멈춘 그때, 유라가 달려가 태곤의 팔을 붙들었다. 태곤은 어이없어하며 유라를 털어버리려 팔을 흔들었지만,
3: 왜 이래? 힘이 안 들어가잖아. 넌 뭐야? 이건 와!
2: 보통의 성인 남성으로 돌아와 버린 태곤에게서 도련님이 떨어져 나갔다. 태곤의 얼굴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태곤은 유라를 떼어내려 유라의 팔뚝을 붙들었다. 그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고 태곤의 입에선 또 한 번 비명이 터져나왔다. 연희가 태곤의 왼쪽 종아리에 화살을 쏜 것이다. 연희는 침착하게 한 발을 더 활에 매긴 뒤 이번엔 오른쪽 허벅지에 화살을 날렸다.
3: 너!
2: 태곤이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고함을 지르며 무릎을 꿇자 다른 요원들이 달려왔다. 유라는 요원들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러자 요원들은 주춤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유라는 요원들과 거리가 좀 벌어졌다 싶을 때 태곤에게서 손을 떼고 지후의 뒤로 달려왔다.
0: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힘은 돌아올 거예요. 영원히 능력을 빼앗는 건 아니어서.
2: 그때 이 싸움을 보고 있던 원혁이 요원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보였다. 란주에게 맞아서 쓰러진 요원을 제외한 요원들은 태곤을 부축해 원혁이 있는 곳을 향해 도망쳤다. 원혁은 유라와 시온, 채령의 혈액이 든 가방을 열고 온갖 약병의 내용물을 섞었다. 그리고 원혁은 고통으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몸을 웅크린 태곤에게 혼합물을 담은 주사기를 내밀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소초모들의 입에서 헉소리가 흘러나왔다. 태곤은 지우를 노려보며 망설임 없이 그 혼합물이 든 주사기를 제 팔에 꽂았다.

0: 유라, 세 번의 변신. 창고 안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유라는 숨죽인 채 태곤을 바라보았다. 지후가 가쁘게 숨을 쉬느라 어깨를 들썩이는 소리만이 조용히 들려올 뿐이었다. 반응은 금세 나타났다. 주사를 놓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곤은 신음하며 땅바닥에 엎어졌다. 유라는 얼마 전에 보았던 요원들의 변신을 떠올렸다. 온몸이 징그럽게 울룩불룩 튀어나오다가 종국에는 터져버렸던 모습을. 태곤의 몸은 점점 커지고 있었다. 체령에 피에 섞인 힘 때문이었을까? 다리에 박혀있던 연희의 화살 두 개가 절로 몸 밖으로 튕겨져 나왔고 얼굴 위의 상처도 빠르게 사라져갔다. 태곤은 더 길어지고 두꺼워지는 자신의 팔과 다리, 몸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웃고 있었다. 마치 시온이 변신한 모습과 비슷했다. 태곤이 좀 더 사람다운 모습이라는 점이 달랐을 뿐. 요원복 상의는 점점 늘어나다 못해 찢어지고 말았다. 대략 2미터 정도의 크기까지 커진 다음 태곤의 변화는 멈춘 듯 했다. 태곤은 긴 팔로 땅을 내리쳤다. 거대한 소리와 함께 집안이 흔들렸다. 창고 뒤편에 쌓여있던 종이 상자들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거대해진 몸집에 흡사 고릴라 같은 얼굴을 한 태곤은 이제 소초 모두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서 있었다. 소초 모두를 향해 괴성을 지르며 위협했다.
1: 내가 막아볼 테니 어떻게든 저 괴물 같은 눈 몸에 손을 대볼 수 있겠어?
0: 지후의 말에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피도 섞인 주사이기에 효과가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만 유라는 굳이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다.
1: 저도 뒤에서 지원 사격할게요. 이번엔 다리 말고 얼굴을 노려야 할 것 같지만요.
0: 연희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한껏 포효하던 태고는 소초 모두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얼마 안 되는 거리였기에 지호는 바로 양손에 포스필드를 펼치고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 뒤에 서서 흡족한 표정으로 태곤을 바라보는 원혁 때문에 유라는 속에서 천불이 났다. 지후의 포스필드와 태곤이 부딪히며 둔중하고 커다란 굉음이 터져나왔다. 발생한 것은 굉음뿐만이 아니었다. 지후의 포스필드와 태곤의 팔이 맞닿았을 때 그곳에서부터 어떤 힘의 파장 같은 것이 생겨나 두 사람을 서로에게서 밀쳐냈다. 지후는 소초 모두를 향해, 태곤은 범초본 요원들을 향해 나가 떨어졌다. 가쁜 숨소리와 쿨럭거리는 소리. 지후는 숨찬 기침과 함께 피를 조금 뱉어냈다. 파장이 몸에 영향을 준 모양이었다. 하지만 태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미 일어나 있었다. 체령이 떨리는 손으로 지후의 팔을 끌어안았지만 지호는 괜찮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태곤은 다시 지호와 맞붙으려 달릴 자세를 취했다.
1: 아, 저게 뭐지?
0: 눈살을 찌푸리며 연희가 중얼거렸다.
1: 아, 저 사람! 목에 이상한 무늬가 있어요! 아까는 없었는데!
0: 모두에게 외치며 연희는 지후의 뒤에서 활시위를 잡아당기며 태곤의 목을 향해 화살을 겨눴다. 긴장감이 맴도는 순간이었다. 크고 끈적하고 불쾌한 소리였다. 창고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소리. 그리고 연희를 제외한 소초 모두는

0: 일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소리였다. 달려오던 태곤이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몸에 동그란 것들이 기어다니듯 울룩불룩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태곤은 당황한 듯 제자리에 서서 자신의 몸을 마구 더듬었다. 곧 태곤은 속이 메스꺼운 듯 배를 움켜쥐었다. 꿀럭대는 소리가 더욱 빨라졌다. 갑자기 그의 몸이 원래의 모습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몹시 빠른 속도로 다시 거대해지기를 반복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유라는 맨 앞줄에 서 있는 지후의 손을 잡아끌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이다. 소초모들은 당황한 지후와 시온 그리고 예진을 데리고 가급적 태곤에게서 멀리 떨어졌다. 꿀럭대는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거대한 몸집이 기괴하게 줄어들었다 커지는 것을 몇 번 반복하던 찰나였다. 끔찍한 소리와 함께 태곤은 터져버렸다. 그 모습을 본 지우가 기겁하며 숨을 들이마셨다.
1: 아까 맞은 그 약물 초인 강아지 때문일 거예요. 부작용은 여전한가 보네요.
0: 그 끔찍한 꼴을 처음 본 연희는 헛구역질을 했다. 요원들도 부작용 사례를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는지 비명과 웅성대는 소리가 창고 맞은편까지 들려왔다. 지우는 겁도 없이 태곤이 있던 곳으로 걸어갔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지우는 붉은색 젤리 같은 것들이 끔찍하게 널브러져 있는 바닥에서 시선을 걷었다.
1: 이렇게 될 위험이 있는 약물인 걸 알면서 정태곤 제로에게 주신 겁니까?
0: 또다시 가방을 뒤져 약병들을 꺼내 섞는 원혁에게 지우가 물었다. 지우의 질문에 원혁은 고개를 획 돌렸다.
2: 이런 위험이 있는 약물인 건 정태곤 제로도 알고 있었네. 자신이 지원해서 하겠다고 한 실험이라고. 여기 이 요원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온 사람들이야. 그리고 아까 보지 못했나? 재령의 능력과 시월의 능력이 합쳐진 걸. 실험이 거의 끝자락에 도달한 거야. 정태곤 제로의 희생은 훌륭한 결실을 위한 숭고하고 아름다운 밑거름이었네. 난 이제 더 강력한 조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게 세상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봐. 얼마나 대단한 약이 될지. 군대를 조직할 수도 있어. 이 약은 그 자체로 힘이자 권력이라고.
0: 말을 멈추지 않는 원혁의 얼굴에 환희가 퍼져나갔다.
3: 무슨 미친 소리예요. 아저씨, 이렇게 터져 죽을 걸 알았으면 그 근육질 아저씨도 주사를 맞진 않았을 거라고요. 이게 어떻게 숭고한 희생이에요? 개죽음이지?
0: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란주가 앞으로 나서면서 소리를 질렀다. 원혁은 말을 하는 도중에도 계속 피와 약물을 뒤섞어 연분홍빛 액체를 만들어냈다.
3: 그런 위험한 약물은 실험에서도 만들어서도 안 되는 거라고요.
2: 아니, 실험은 더는 필요 없어. 마지막 남은 조제법은 하나뿐이거든.
0: 원혁은 연분홍빛 액체 하나를 주사기에 꽂았다. 셔츠를 걷어올린 원혁이 주사바늘을 자신의 팔에 찌르자 채령이 소리를 질렀다. 원혁은 자신을 말리려는 요원들을 뿌리쳤다. 그러고는 기어코 자신의 팔에 채령, 시온, 유라의 피가 혼합된 특수 약물을 주사했다. 곧 약물이 몸에 돌기 시작하자 원혁은 헛구역질하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요원들이 달려와 그의 팔을 붙들었지만 그는 정신을 잃은 것 같았다. 채령과 시온 남매는 몹시 복잡한 표정이었다. 가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가봐야 할 것 같다는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쥐고 원혁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 순간 원혁은 눈을 떴다. 원혁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만지고 더듬어 봤다. 왜 변신을 하지 않은 것인지 의아해하던 그는 맞은편의 시온을 보고는 답을 찾은 듯 했다. 원혁은 태곤이었던 것이 있는 자리로 가 붉은 젤리를 집어들었다. 채령이 기겁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원혁은 거침없이 행동했다. 그는 붉은 젤리를 집어들고 입으로 베어 물었다. 유라는 뒤편에서 토하는 소리를 들었다. 보지 않아도 효석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신 역시도 속이 메스꺼렸다. 하지만 속이 안 좋은 것은 그 뒤에 일어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시온이 피를 마시고 변신했듯 원혁도 변신하기 시작했으니까. 길고 두꺼워지는 팔과 거대해지는 덩치, 온몸을 덥수룩하게 뒤덮으며 자라나는 털들, 원혁의 코는 납작해져 구멍만 남았고 입 아래로 길고 뾰족한 송곳니가 모습을 드러냈다. 흰자 없이 새카만 눈동자와 날카로운 발톱. 원혁은 시온이나 태곤보다 더 끔찍한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원혁이 앞발을 번쩍 들며 포효했다. 희열과 기쁨에 찬 목소리였다. 요원들은 공포에 질려 괴물의 뒤로 슬금슬금 피했으나 원혁은 그들을 잡아다 자신의 앞으로 밀었다. 공격하라는 듯 원혁은 앞발로 바닥을 두들기고 고함을 질렀다. 그렇게 두 번째 전투가 시작됐다. 요원들은 자신들의 팀장인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연유는 뒤편의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라가 화살을 매겼고 현우는 도련님의 곁에 서서 쇠파이프 막대를 집어들었다. 그때 요원 한 사람이 갑자기 크게 박수를 한번 쳤다. 안 그래도 밝지 않았던 창고 안이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햇빛을 제외하면 눈앞에 전혀 보이는 게 없었다. 유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또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가 났다. 그러자 눈이 타버릴 듯한 밝은 빛이 창고의 천장에 매달린 조명에서 번쩍 켜져 온 창고에 퍼졌다. 눈을 뜨지 못하고 지우가 뒷걸음질을 치는 사이 박수를 치던 요원은 지우에게 달려와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지우는 맥없이 땅바닥에 넘어져 뒹굴었다.
4: 도련님!
0: 다들 눈을 뜨지 못하는 와중에 현우가 도련님의 이름을 외쳤다. 요원은 다시 박수를 쳤고 창고 안은 어둠 속에 다시 잠겼다. 요원이 넘어진 지우와 몸싸움하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4: 뭐야!
0: 곧이어 비명이 들렸다. 어둠 속에서 뭐라도 찾아내기 위해 유라는 눈을 찌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다시 한번 작게 박수 소리가 들려왔고 창고에는 빛이 돌아왔다. 어둠 속에서도 잘 움직였을 고양이 도련님은 요원의 얼굴에 달라붙어 발톱으로 얼굴을 마구 핥히고 있었다.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42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비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6일 새벽 4시 발표 업 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 중부 앞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올겠습니다. 서해 중부 안쪽 먼 바다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올겠습니다. 서해 중부 바깥 먼 바다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서해 남부 북쪽 먼 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남부 남쪽 먼 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남해 서부 앞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남해 서부 서쪽 먼 바다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남해 서부 동쪽 먼 바다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7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오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7에서 15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5m로 오겠습니다.

해동부 앞바다.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북해에서 북동풍이 초속 3에서 11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불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북해에서 북동풍. 바깥 먼 바다는 오전 북해에서 북동풍, 오후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6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4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앞바다.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남쪽 먼 바다. 오전 남서에서 서풍, 오후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동해 남부 북쪽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 바깥 먼 바다는 오전 서해에서 북서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8에서 16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5m로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앞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8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 안쪽 먼 바다는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또 바깥만 바다는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8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3에서 6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오겠습니다. 서해 북부 먼 바다. 오전 북서에서 북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오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 바다. 오전 북동에서 동풍, 오후 서해에서 북서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대화퇴.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8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5에서 3.5m로 오겠습니다. 연해주. 오전 북대에서 북동풍, 오후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로 오겠습니다. 동중국해.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10에서 16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4m로 오겠습니다. 규슈 서해.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10에서 18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오겠습니다. 규슈 남해. 오전 남동에서 남풍, 오후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10에서 18m로 불고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로 오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 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의주. 풍향은 남동풍, 풍속은 초속 1m, 기압은 1700헥토파스칼, 기온은 17.9도. 평양. 북풍 1m, 1700헥토파스칼 17.2도. 백령도. 북서풍 2m, 1500헥토파스칼 15.4도.
해주, 서풍 1m 1500헥토파스칼 17.3도, 서울 북동풍 2m 1500헥토파스칼 18.1도, 인천 남동풍 2.5m 1500헥토파스칼 19.2도, 서산 남서풍 1.5m 1500헥토파스칼 18.7도, 군산 북서풍 1.5m 1600헥토파스칼 18.7도, 목포 북서풍 1.5m 1600헥토파스칼 19.7도, 여수 남서풍 0.5m 1500헥토파스칼 20.9도, 제주 남풍 1.5m 1500헥토파스칼 20도, 서귀포 북동풍 1m 1500헥토파스칼 21.3도, 통영 남동풍 1m 1400헥토파스칼 20.4도, 부산 북서풍 1.5m 1400헥토파스칼 21.2도, 포항 북동풍 2.5m 1400헥토파스칼 20도, 울릉도 남서풍 1m 1300헥토파스칼 19.7도, 울진 서풍 2m 1500헥토파스칼 18.6도, 동해 북서풍 2m 1500헥토파스칼 18.2도, 강릉 서풍 1m 1500헥토파스칼 17.3도, 속초 북서풍 1.5m 1600헥토파스칼 16.8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시가카섬 북서풍 6.5m 1100헥토파스칼 28도, 나하 남동풍 17도 996헥토파스칼 25.8도, 미나미다이토섬 남풍 7m 1600헥토파스칼 28.6도, 나세 남풍 4.5m 1300헥토파스칼 28도, 카고시마 남풍 3.5m 1500헥토파스칼 26.8도, 후쿠오카 북서풍 2m 1500헥토파스칼 22.7도, 이즈와라 북서풍 1m 1400헥토파스칼 21.2도, 사이고 남서풍 4m 1200헥토파스칼 21.2도, 마스의 남서풍 6m 1400헥토파스칼 22.1도, 시미지 남서풍 4m 1500헥토파스칼 25.5도, 시오노미사키고 남서풍 4m 1600헥토파스칼 25.2도, 오사카 북풍 0.5m 1400헥토파스칼 22.8도, 와섬 남서풍 1m 1300헥토파스칼 21.2도, 아오모리 북풍 2m 1700헥토파스칼 17.8도, 서귀포 삿포로 남동풍 5m 1800헥토파스칼 18.6도, 와카나이 남동풍 1.5m 1800헥토파스칼 14.2도, 넷무로 남동풍 5.5m 1013헥토파스칼 13.8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7도, 현재 습도는 86%, 오늘 서울 저 해 뜨는 시각은 5시 12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사망자는 1,5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현재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여전히 200명이 매몰돼 있고 실종자도 157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민 가구는 2,900여 가구고 병원 8곳, 쇼핑센터 20곳을 비롯해 최소 250채의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오만 해안 가까이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공격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현지 시간 25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선박은 오만 다히트항에서 남동쪽으로 7.5해리 떨어진 곳에서 발사체에 맞았다고 신고했습니다. 인명피해나 환경피해는 없으며 관계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해사기구는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선박 대피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사무총장은 해당 지역의 모든 선박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대피계획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연안국인 오만이 앞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25일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걸프지역 외무장관들과의 회의에서 해협과 관련한 향후 조치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은 절대 수반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종전 협상 60일 뒤 이란이 안전과 서비스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겠다는 주장과는 배치됩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여야는 오늘 청문회에서도 총리로서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 등에 대한 검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일차였던 어제 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의 다주택자 논란과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 안보관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늘 올해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신분이 변동한 고위공직자 96명의 보유재산을 관보로 공개했습니다. 이 기간 신고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공직자는 김문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으로 본인과 가족명의 재산은 모두 98억 8,265만 원입니다. 퇴직자 가운데는 최지영 재정경제부 전 국제경제관리관이 285억 2,268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습니다.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이 특검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선고 모든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 송출됩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잠실계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어제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에게 이름을 물은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현장에 있던 경찰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경찰 가족들에 대해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내륙 산지 10에서 80mm, 수도권 등 대부분 지방에 5에서 60mm가량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 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흔하죠. 일상인 스마트폰이 거북목 증후군의 위험을 높인다는 말도 하는데요. 목과 어깨뿐 아니라 허리 통증을 느끼면서도 그러려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을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흔히 목 디스크로 얘기하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는 같은 의미로 봐야 할까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에 생길 수 있는 임신성 당뇨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자우림의 하하하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북목 증후군과 목 디스크로도 불리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같은 걸까요? 흔한 질환이기도 하고요. 흔해서 방치하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북목 증후군은 어떤 상태인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거북목 증후군은 의학 용어인 건가요? 뭐 질환 이름인지 증상을 말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1: 예, 그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거는 그 이제 목이 거북이 목처럼 앞으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그 형태를 보고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요거는 아직 그 질환 진단명까지 붙은 건 아니고요. 네. 하나의 그냥 사용하는 의학 적으로 사용하는 의학 용어이고 네. 이제 질환 이름까지는 아니고요. 그런데 네. 이제 의학 용어로 사용되는 거고 이제 목이 거북이 목처럼 나와 있다라고 그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0: 네. 그럼 거북목 증후군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그 목이 보면은 이제 C자형으로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0: 네.
1: 이제 바로 정자세로 서 있을 때. C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휴대폰 같은 거 많이 보고 가면 목이 앞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내밀게 됩니다. 꼭 거북이 목처럼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자라목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기러기 목처럼 나왔다고도 하고 그런데 이제 흔히들은 거북목이라고 하고 목이 앞으로 쑥 숙이듯이 이제 나와 있는 상태를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0: 네. 목이 앞으로 쑥 나와 있는 상태인 건데요. 그런데 거북목 증후군으로 짐작하는 분들은 등이 불룩하게 솟아있고 굽어있다는 표현을 하는데요. 맞는 얘기인가요?
1: 그 목이 이제 나오는 거 보면은 그 흉추, 우리가 등이라는 부분이 흉추 부분이거든요.
0: 네.
1: 이제 거기도 이제 같이 구부정하게 돼 있으면서 목이 나와 있어가지고 훨씬 더 이제 거북목처럼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0: 네. 앞서 스마트폰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북목 증후군이 흔한 건 스마트폰 때문이라는 말도 합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1: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게 결국은 자세 때문에 나오는 요인이 많거든요.
0: 네.
1: 이제 또 이렇게 앞에 나와 목을 거북이 목처럼 있다가 이게 거북목 쏙 들어가듯이 그 사람도 이렇게 바로 세워봐 하면 이렇게 이걸 세울 수가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게 자세적인 것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그런 불량 자세를 유발시키는 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량 앞으로 목 뽑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0: 그러니까 허리를 굽히고 목이 앞으로 빠진다고 하잖아요. 생각하면 참 불편한 자세인데요. 그 상태로 오랜 시간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1: 예, 그렇게 이제 쭉 뻗고서 뭐 휴대폰 하나 또 뭐 재밌는 드라마나 이런 거 보시면은 정신없이 보시고 컴퓨터 할 때도 또 그렇게 이제 뻗고서 목을 뻗고 보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그럼 거북목 증후군은 특히 젊은 층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1: 예, 그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진료실에서 보다 보면은 청소년들이 특히 이제 뭐 책 본다고 할 때도 고개도 앞으로 숙이고 또 휴대폰 본다고 이렇게 앞으로 뽑고 또 길 다니면서도 또 휴대폰 보면서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들이 아무래도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젊은 층 그룹에서 더 많이 있습니다.
0: 네. 건강한 상태의 목변은 C자형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거북목 증후군은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1: 그 역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C가 이렇게 그 오른쪽으로 그 입구가 열려 있는데 그거 이제 반대편 방향으로 이제 C자가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역시자형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일자목 역시자형으로도 표현이 되던데 정상 범위에서 벗어나면 통증이 증상인 거죠.
1: 예, 이게 역시자로 되게 된 이제 목이 앞으로 기울게 되면은 그 목에 가해지는 그 목 디스크죠. 그 경추 목뼈마디에 가해지는 힘들이 뭐 각도에 따라 가지고 뭐 4배에서 5배 많게는 10배에서 15배까지도 이게 하중이 많이 그 눌리게 되는 그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네. 그게 오래되면은 뭐 디스크도 올 수가 있고 일단 초기에는 그 목 근육 그 우리 목덜미 근육이죠.
0: 네.
1: 그 근육이 계속 그 앞으로 쏟아지는 이 숙여지는 목을 잡고 있으려고 힘을 많이 가하다 보니까
0: 네.
1: 거기 힘이 많이 들어가서 그 이 목덜미 근육 그게 이제 승모근이라고 하는데
0: 네.
1: 거기가 뭉쳐가지고 그쪽을 아파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십니다.
0: 네. 통증에 대해서는 어떤 표현들을 하세요?
1: 이제 초기에는 그 목덜미 쪽이 이제 근육이 뭉쳐서 아프다고 하고요. 이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목이 좀 아프시다고도 하고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아주 또 심한 분들은 그 편두통도 호소하세요. 그 이 우리가 여기 잡히는 목덜미 근육이 우리 머리 그 꼭지 그 뒤통수에 가서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승모근이 그 목덜미 근육이죠. 그게 힘을 그 경직되다 보면은 그 목 그 머리 뒤통수에 붙는 근육에서 이제 그 통증이 유발돼 가지고 편두통처럼도 호소를 합니다.
0: 목덜미 근육이 아프고 목도 아프고 편두통도 호소하고 머리를 앞으로 뺄수록 부담은 커지는 거네요.
1: 예. 그러니까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면은 사람 인체에서는 근육이 목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쓰러지려고 하는 힘이 가니까 걔를 바로 세우려고 계속 근육이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0: 그렇겠네요.
1: 예, 근육이 계속 힘을 주고 있으니까 이 근육이 힘을 주면 이제 뭉치기도 하고 경직된 걸로 인해서 아프기도 하고 우리 어디 뭐 힘들게 어디 갔다고 하면 근육이 뭉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 식으로 이제 근육 뭉치면 통증이 있듯이 이 목덜미 근육이 계속 일을 해가지고 근육이 뭉쳐서 이제 아파하는 경우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0: 그렇게 목도 아프고 어깨 통증도 있고 팔도 저리고 두통에 어지럼증도 느껴지면 상태가 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1: 예, 그 정도면 이제 꽤 많이 이제 만성화되는 거죠. 이제 초기에는 목이 이제 거북목이 나온 게 또 정자세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아프다 안 아프다 하는데 이제 뭐 그 목덜미 근육이 있는 게 항시 아프고 팔도 저릴 정도 되고 두통 어지럼 이거는 이제 만성 상태로서 상태가 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거북목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거북목 증후군과 경추 추간판 탈출증은 같은 걸로 보면 되나요?
1: 그거하고는 이제 약간 틀린데요. 거북목 증후군은 목이 앞으로 숙여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숙여져 있는 머리 목을 잡 근육이 계속 잡아 당기려고 일을 해가지고 이제 목이나 그 목덜미가 아픈 거고요. 추간판 탈출증은 그 경추뼈 사이에 우리 아래 허리에 그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처럼 목에 생기는 거래가지고 그건 이제 별도의 질환인데요. 근데 거북목이 오래되면은 그 척 목뼈 그 척추 관절에 힘이 많이 가해져 가지고 그 연골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런 이제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0: 그렇다면 거북목 증후군에서 경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이어진다고 보면 되겠네요.
1: 예, 거북목 증후군이 오래되다 보면은 그 목뼈 경추 뼈 관절에 힘이 많이 가해지면서 거기에 그 젤리 같은 디스크가 이제 옆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게 이제 추간판 탈출증으로 발전 이어지는 거죠.
0: 네. 치료는 물리치료가 우선인가요? 뭐 견인치료, 도수치료도 받고 여러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1: 예, 그 초기 단계는 대부분이 이제 자세 불량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자세 교정하는 거, 그 이제 스스로 이제 좀 목을 바로 펴고 어깨가 같이 이렇게 말려 있거든요. 그런 경우 이제 어깨를 쭉 펴고 고개를 이제 들어서 머리를 들어서 그 앞으로 숙여져 있는 경추 뼈를 이제 뒤로 제끼는 정자세를 찾으라고 하는데 그게 습관적으로 무너지는 거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또 앞으로 숙여지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은 물리치료도 하고 이게 또 오래되면 그 뼈마디가 굳어져가지고 이게 잘 안 돌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견인치료도 하고 이제 도수치료 해가지고 이제 뼈를 유연하게 경추뼈를 유연하게 하면서 네. 이제 자세를 바로 잡는 그런 이제 도수 치료도 합니다.
0: 네. 약물이 처방되기도 하죠.
1: 약물이 처방되는 거는 통증이 있는 경우 그 이제 진통제 개념으로 주고요. 아니면 이제 그 목덜미 근육 이제 승모근이 뭉쳐 있는 경우에는 근육 이완제 약을 같이 진통제하고 처방하기도 합니다.
0: 네. 시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도 있을까요?
1: 그 이제 통증이 많이 있는 경우요. 네. 이제 그 이 목덜미 근육이 뭉치면은 그게 근막 통증이라고 그래가지고 근육 그 막이 뭉치면서 오는 통증이 있거든요.
0: 네.
1: 이제 그런 것처럼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주사로 근육이 뭉쳐 있는 부분에다가 이제 주사를 해가지고 그 근육이 뭉쳐 있는 걸 풀어주는 그런 시술도 하기도 합니다.
0: 네. 이런 주사 치료는 어떤 성분인 건가요?
1: 그 주사 치료는 이제 진통제하고 그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물을 쓰고요.
0: 네.
1: 그게 또 그 근막을 그 주사 바늘이 자극을 하면 이제 그거 자체가 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그 주사를 놔가지고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주사를 하기도 합니다.
0: 네. 주사 치료는 얼마나 자주 맞을 수 있는 건가요?
1: 그게 아무래도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한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만 맞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또 거기에 의존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습관성도 되고 또 그 주사 효과가 이제 자꾸 반감이 됩니다. 처음에는 한 뭐 몇 개월 효과 있다가도 두 번째 맞을 땐 또 효과가 또 간격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주사 맞아도 이제 효과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0: 네.
1: 이제 뭐 치료 방법이 진짜 없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0: 네. 이렇게 시술로도 안 되면 그때 수술이 고려되나요? 근데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많진 않죠?
1: 예, 그 결국은 목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그 증상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0: 네.
1: 그거를 이제 어떤 수술로 하진 않고요. 결국은 이제 수술로 한다는 거는 휘어져 있는 목을 이렇게 바로 잡는 건데
0: 예.
1: 그 어떤 지지대 같은 걸 세워줘가지고요.
0: 네.
1: 이제 그렇게 하면은 목을 구부리고 피는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0: 아.
1: 이제 수술까지는 거의 안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0: 네.
1: 그 이제 자세 교정을 위한 이제 물리치료나 도수치료 그런 거 이제 뭐 견인 그런 걸 아주 열심히 이제 하셔야죠.
0: 네. 꾸준히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네요. 거북목 증후군으로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많잖아요. 통증도 만성이 되면 방치가 될 텐데요. 점점 목의 운동 범위가 좁아지는 것 같다는 말도 하거든요.
1: 예, 일단은 그 관절이 이제 거기 관절염 같은 게 생기거든요. 통증이 온다는 거는.
0: 네.
1: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조금만 어디 움직이려고 하면 통증이 있고 아프니까 이제 자꾸 못 움직이는 거죠.
0: 아.
1: 그리고 그 관절도 경직이 되고 근육도 뭉쳐 있고.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범위가 작고 특히 이제 나중엔 그 뼈가 굳은 상태에서 고개를 쳐들려고 하면은
0: 예.
1: 그 머리만 이렇게 살짝 올라가고 해가지고
0: 예.
1: 이제 그 운동 범위가 이제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제
0: 네.
1: 그건 이제 마지막까지 굳어서 나오는 경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목뼈 관절이 굳지 않게 계속 스트레칭 운동, 자세 교정 운동
0: 네.
1: 그렇게 해주면은 이제 그런 걸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운동도 궁금한데요. 목을 전후 좌우로 돌리는 운동을 수시로 하는데 이런 방법이 안 좋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1: 예, 그 이제 적당히 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이거 목 튀겠다고 펴겠다고 막 뒤로 이제 막 끝까지 꺾으시고
0: 네.
1: 앞으로 이제 관절을 너무 과도하게 꺾으면은 그 목뼈가 되게 조그맣거든요.
0: 네.
1: 우리 장기에서 보면 그 장기 쫄 크기밖에 안 돼가지고요.
0: 네.
1: 거기에 이제 무리가 가가지고 2차적으로 이제 관절 손상이 와가지고 통증이 오히려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뒤로 젖히거나
0: 네.
1: 앞으로 이제 구부리셔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뭐 이거 풀어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0: 네.
1: 하시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제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0: 네. 이 거북목 증후군이 목이 앞으로 좀 나와 있는 형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목을 뒤로만 천천히 젖히는 운동이 좋은 걸까요?
1: 예, 그 목을 천천히 뒤로 젖히는데
0: 예.
1: 거북목이 있는 경우 보면은 그 목만 단순히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어깨가 보면 구부정하게 이렇게 라운드 숄더라고 네. 하잖아요. 그 어깨가 말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깨를 이렇게 쭉 가슴을 피라고 하는 그 어깨를 피고 이게 목을 들어야지 그 자세가 이제 정자세가 나옵니다.
0: 네. 어깨 통증도 느끼잖아요. 마사지기로 계속 두드리는데 마사지기 사용은 어떨까요?
1: 예, 결국은 그 뭉쳐있는 그 목덜미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로 네. 그 마사지기도 하는데 뭐 마사지도 괜찮고요. 이제 그건 이제 기계가 있어야지 하는 거고 아닐 때는 이제 뭐 주변 사람이나 본인이 그 이 목덜미를 좀 이 마사지기 혼자 눌렀다 폈다 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따뜻한 물에 그 샤워를 하면 근육이 풀리세요. 그러면 이제 통증이 없어지고 또 이제 혹시 그것 때문에 편두통이 있었던 분들도 이제 많이 그 개선이 됩니다.
0: 네. 강도 조절을 좀 하는 게 좋겠네요.
1: 예, 예. 그 강도는 이제 그 특히 이제 중요하죠. 이것도 시원하게 해야지 이제 세게 해야지 막 그 풀린다고 해가지고 예. 막 너무 세게 하면 이제 예. 근육에 타박상이 가는 거죠. 그럼 이제 근섬유 자체에 그 손상이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근육 그 섬유가 손상이 간 게 나중에 붙으면서 섬유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딱딱하게 뭉칠 수가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북목 증후군으로 인한 불편과 통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마이티 마우스의 톡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건강한 하루의 시작. KBS 라디오 건강 365.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임신 기간 중에 부담을 느끼는 부부 중 하나가 임신성 당뇨입니다. 임신 기간 중에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기존에 당뇨병이 없는 경우도 임신성 당뇨의 위험은 생길 수 있어서 검사와 관리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임신 기간 중에 임신부들은 임신성 당뇨에 대한 검사를 받게 돼 있지 않나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임신성 당뇨 검사는 여러 가지 이제 산전, 진찰, 산전 검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검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임신성 당뇨 하게 되면은 임신 전에는 당뇨병이 없거나 이제 당뇨병인지 전혀 알지 못했는데 네. 임신 중에 처음 발견되는 혈당 이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임신을 하시게 되면서 여러 가지 몸의 변화, 특히 이제 태반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고 또 태아가 또 여러 가지 충분한 영양이 네. 또 필요한 상태 이렇게 몸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혈당 조절, 당대사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임신하시게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좀 올라가는 체질로 바뀌기 때문에 네. 임신하시는 경우에 이제 당뇨 위험이 조금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제 임신성 당뇨는 이제 또 다른 당뇨병도 그렇지만 그 본인이 특별한 증상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기에 이제 선별 검사를 하는 무증상일 때 검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산전 진찰을 받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빈혈이나 갑상선 기능이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일정 시기가 되면 뭐 나는 괜찮다 이렇게 느끼시다고 하더라도 임신성 당뇨 검사를 선별 검사로 무증상이시더라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0: 네. 일정 시기가 되면 선별 검사를 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임신 24주에서 28주 사이에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1: 네, 특히 이제 24주에서 28주 사이 이 시기가 그 임신성 당뇨가 이제 가장 잘 드러나는 시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물론 이 시기가 아니더라도 좀 혈당이 많이 높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해보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무증상이신 산모들에게 이제 선별 검사를 하는 것은 24주에서 28주 이제 가장 잘 나타나는 시기를 정해서 검사를 하게 돼 있고요. 이제 이 시기에는 이제 뭐 임신 주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임신 초반에는 오히려 산모의 공복 혈당이 조금 더 낮아지는 경향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초기에는 이제 태아와 태반이 이제 포도당을 사용하고 대사 변화가 좀 복잡하게 나타나면서 조금 공복 혈당이 오히려 좀 낮아지는 경향도 있는데 중반을 지나면서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태반 호르몬 영향이 더 커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더 뚜렷해지고 이제 우리 예전에 분비했던 같은 양의 인슐린만으로는 이제 산모의 혈당을 낮추기 이제 어려운 상태가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임신 24주에서 28주에 검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임신 20주 전에도 임신성 당뇨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임신 20주 전에도 이제 산모의 혈당이 높게 되면은 태아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산모가 20주 전에 임신성 당뇨 검사를 받는 건 아니지만 당뇨

0: 위험이 더 높으신 경우에는 보다 좀 일찍 혈당 평가를 먼저 할 수가 있겠는데요.
1: 네.
0: 예를 들면은 그 전번 임신에서 이미 임신성 당뇨가 한번 있으셨던 경우, 예, 그리고 과거에 좀 큰 아이를 출산하셨던 경우,
1: 네.
0: 그다음에 또 좀 산모가 비만이시다든지
1: 네.
0: 아니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 또 당뇨병의 가족력, 고혈압, 뭐 이렇게 예, 또 임신 전에도 이미 혈당이 조금 어느 정도 올라서 당뇨 전 단계 초기 당뇨가 의심됐던 경우에는
1: 네.
0: 좀 일찍 이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1: 네.
0: 만약에 이제 임신 초기에 혈당이 높다면 이것은 이제 임신 때문에 생긴 혈당 상승이라기보다는
1: 네.
0: 이제 임신 전부터 당뇨병이 있던 것이 이제 임신 중에 발견되신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또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그럼 재검을 받기도 하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재검을 받는 경우가 흔한데요. 보통 임신성 당뇨 검사는 1단계 검사도 있지만 보통 이제 2단계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첫 번째 1단계 검사는 이제 선별 검사라고 해서 이제 50g의 포도당이 들어있는 주스 음료를 드시고 1시간 뒤에 혈당을 측정했을 때
1: 네. 네,
0: 여기서 이제 기준보다 높게 나오는지 아니면 괜찮은지를 이제 가려내는
1: 네.
0: 임신성 당뇨 가능성이 있는지를 이제 가려내는 1단계 검사를 먼저 하시게 되는데
1: 네.
0: 만약에 이제 50g 포도당을 드시고 1시간 뒤 혈당이 130이나 140 이제 정해진 수치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은
1: 네.
0: 바로 이제 당뇨 진단하는 건 아니고 보다
1: 네.
0: 이제 정밀 검사인 100g 경구 당부하 검사를 받게 돼서
1: 네.
0: 이번에는 이제 조금 더 많은 100g 포도당 주스 음료를 드시고 1시간 뒤에 또 2시간 뒤에 3시간 뒤에 이렇게 3차례 이제 공복까지 하면 4차례가 되겠는데
1: 네.
0: 1시간마다 혈당을 반복 측정해서 이 중에서 제 수치가 2개 이상 기준치를 넘게 되면은
1: 네.
0: 이렇게 임신성 당뇨 이렇게 진단하게 되는데 재검을 받으시라는 어떤 판정을 들었다고 하셔서 이제 놀라실 필요는 없고
1: 네.
0: 첫 번째 검사는 이제 선별 검사고 재검은 실제 정밀 검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선별 검사는 이제 보다 이제 많은 넓은 임신성 당뇨 환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1: 예.
0: 처음 선별 검사에서 좀 의심이 된다고 해도 재검에서는 또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 다만 재검을 미루지 말고 적정 시기에 받으셔서 혹시라도 임신성 당뇨가 있으셨다면 그것이 이제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전에 적극적으로 조기에 적정한 시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시겠습니다.
1: 네. 그 앞서 비만, 또 가족력, 당뇨 위험이 높은 경우에 좀 더 일찍 검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마른 체형이라거나 기존에 당뇨병이 없는 경우에도 임신성 당뇨의 위험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네, 물론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임신성 당뇨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비만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에게 상대적으로 좀 더 흔한 것이긴 한데
1: 네.
0: 마른 체형이라고 하셔서 이제 절대 이제 안전하다 이건 아니시겠고요. 이제 임신성 당뇨병의 어떤 그 이유 핵심은 임신 중에 증가하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인슐린 저항성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비만이나 이런 경우에도 인슐린 저항성이 잘 생기지만 아무래도 이제 태반에서 나온 호르몬들이 산모 몸의 대사를 바꾸면서 혈당이 오르기 쉬운 환경을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잘 만들게 되고 어느 정도 약간 혈당이 올라도 또 우리 몸의 췌장에서 또 인슐린을 조금 더 생산해서 혈당을 어느 정도 정상 범위 내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이제 모체 건강에 가지고 계시게 되는데 그런 능력이 조금 더 약하신 산모들은 체형과 관계없이 인슐린 저항성, 임신성 당뇨.

0: 아, 잘 생기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그런 임신성 당뇨가 생기는 위험성은 이제 물론 이제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이제 기존의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더 위험이 올라간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임신성 당뇨 검사에 대해서 쭉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임신성 당뇨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0: 네, 아무래도 임신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이 임신성 당뇨는 뭐 어디 뚜렷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다행이고 중요한 것은 임신성 당뇨는 이제 진단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관리하면 이러한 합병증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를 적극적으로 민감하게 잘 검사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임신성 당뇨 외에도 또 임신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들 혈압이 또 오른다든지 담백뇨가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물론 산모와 태아에게 모두 위험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임신성 당뇨로 산모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그 혈당이 이제 태아에게 좀 더 많은 포도당이 전달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태아 입장에서는 이제 과도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재태 연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아이가 자랄 수가 있고 또 아이가 너무 크게 되면 분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출산 손상 위험이 또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이제 출산 직후에는 그동안 이제 모체로부터 들어오던 포도당 공급이 출산 직후에 끊기기 때문에 아이에게 인슐린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산모의 포도당 공급이 끊기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저혈당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신생아 태아의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는 이제 산모의 혈당과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아기의 출산 전후 안전을 위해서도 임신성 당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네. 산모뿐 아니라 태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임신성 당뇨로 진단되면 고위험 산모로 관리가 되나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보다 일반 임신보다는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데 고위험 산모라는 말이 좀 무섭게 들리실 수 있지만 그만큼 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뜻은 아니고 위험을 미리 알고 보다 좀 더 촘촘하게 관리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혈당도 자주 측정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혈당 조절을 하기 위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 그리고 또 병원에서는 또 태아 성장과 양수량을 또 잘 살피고 또 산모가 이제 당뇨 관련해서 혈압이나 체중 증가 같은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고위험 산모 이렇게 또 부를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 산모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 인지하시고 식사 조절과 운동만으로도 혈당이 또 평상시 이제 임신 전에 건강하셨기 때문에 혈당이 잘 관리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산모들은 또 혈당이 좀 과도하게 높고 식사 조절, 운동 조절로 잘 조절이 되지 않는 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슐린 치료로 혈당을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상태에 따라서 이제 그 단계에 맞는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고위험 산모로 관리를 하는 건데 위험하다는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임신성 당뇨의 유병률이 높은가요?
0: 네, 생각보다 흔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고에 따라서는 그 임신성 당뇨가 전체 임신의 약 8%, 그러니까 12명 산모 중에 한 명꼴로는 임신성 당뇨가 있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나라나 또 산모의 연령 뭐 비만율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는 있겠는데 이건 매우 드문 질환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남녀 특히 젊은 층에서 비만이라든지 그와 관련된 당뇨 전 단계가 늘면서 임신성 당뇨의 중요성도 커지고 임신성 당뇨의 보고율도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임신성 당뇨 검사는 일부 산모만 받는 특별 검사가 아니라 모든 임신부가 산전 진료 과정에서 받는 중요한 선별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런데요, 임신 중에는 공복 혈당이 낮아지지만 식후 혈당은 오를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임신 중 대사는 임신 전과 좀 다를 수가 있겠는데
1: 네.
0: 아무래도 이제 임신 중에는 태아가 이제 포도당을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포도당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료 역할을 하기 때문에
1: 네.
0: 필요량의 포도당이 계속 공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복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모체 혈당이 낮아지고 대신에 또 모체는 또 많은 지방을 생기면서 또 케톤이 더 잘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이제 공복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이 좋지 않으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또 이제 식후 상황에서는 이제 식후 혈당이 이제 올라갈 때 평상시는 어느 정도 혈당이 올라가더라도 혈당을 낮춰주고 또 이 혈당을 각 장기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인슐린 분비가 되면서 혈당을 이제 적정 수준에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임신 중에는 식후 혈당이 이제 또 높게 올라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임신성 당뇨에서는 이제 일반 당뇨와 다르게 식후 혈당을 이제 특히 더 중요하게 보게 되고 검사도 뭐 간단하게 공복 혈당이나 또 뭐 당화혈색소 이렇게 측정하지 않고 보다 좀 민감하게 식후 혈당 특히 적정량의 포도당을 직접 먹어서 1시간, 2시간 후에 혈당이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는 이유가 식후 혈당이 이제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검사와 또 치료할 때도 그러한 식후 혈당을 잘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시겠습니다.
1: 네. 자, 그렇다면 임신성 당뇨의 치료는 또 어떻게 하나요? 치료 목표를 어디에 두는지 궁금한데요.
0: 네,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이제 산모도 건강해야 되고 저혈당 없이 안전하게 혈당을 잘 조절해야 되고 또 태아에서도 적정한 포도당이 공급되면서 또 태아가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고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산 전후의 합병증을 줄이는 것이 이제 목표가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평상시 혈당을 잘 관리하는데 혈당 목표를 공복 혈당은 95 미만, 식후 1시간은 140 미만, 또는 식후 2시간은 120 미만 이렇게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식사 조절, 또 운동 조절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아무래도 이렇게 잘 조절되는지를 알려면 결국은 혈당 자가 측정도 꾸준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제 식사와 운동을 조절해도 계속 목표 수치를 넘게 되면 인슐린 치료를 이제 고려하게 되는데요. 인슐린 호르몬은 이제 태반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임신 중 혈당 조절에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선호되는 약이 되겠고 기존에 이제 많이 드시는 메토르민 같은 경구 당뇨약은 일부 상황에서는 쓸 수 있겠지만 이제 태반을 통과할 수가 있고 또 장기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약물 경구약보다는 인슐린 주사 치료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1: 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 임신성 당뇨의 치료를 해야 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출산을 하고 나면 임신성 당뇨도 회복이 되는 건가요?
0: 네, 대부분 출산 후에 혈당이 좋아지시는데요. 이제 임신성 당뇨의 주된 원인이 이제 태반 호르몬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출산 후에 이제 태반이 배출되게 되면 태반 호르몬 영향이 줄면서 혈당도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지만 이제 출산했다고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무래도 이제 임신성 당뇨가 있던 산모들은 네. 그렇지 않은 산모에 비해서는 향후에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좀 높다는 신호일 수도 있겠는데 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제 임신성 당뇨가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형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뭐 7배 이상 증가한다 이런 연구도 있고 이제 출산 후 5년 안에 당뇨병 위험이 빨리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출산 후에 한 어느 정도 안정되고 4주에서 12주 사이에 75g 경구당 부하 검사로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1년이나 3년마다 당뇨병이나 또 당뇨 전 단계 검사를 계속 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임신성 당뇨의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또 오늘 방송 내용은 KBS 콩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26일 새벽 5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 충북, 경상권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현재 아침 출근길 낮은 구름이 유입되는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 끼어 있고 인천과 경기도, 강원 내륙과 충청권, 전라권과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어 있어 시야가 다소 답답한 상태입니다. 출근길 아침까지 강원 중남부 내륙 산지와 경북 북동부에는 5mm 미만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강원 동해안과 충북 북부, 경북 남동부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전까지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짙게 유입되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조업하는 선박들은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 내륙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은 출근길 감속 운행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강서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더위가 이어지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남부 내륙 산지와 충북 북부, 동해안을 제외한 경북권과 울산, 경남 중동부 내륙에서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한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 오늘부터 내일 오전 사이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100세 이상으로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시는 등 안전사고 획불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0도, 전국이 22도에서 30도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최고 32도 선까지 치솟는 등 오늘보다 무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는 강한 너울성 파도가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고,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거센 파도 과 함께 높은 물결 일겠으니 주말 야외 일정이나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국 모든 권역이 좋음 수준을 나타내며 무척 청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기온은 서울 29도, 인천 29도, 수원 28도, 파주는 28도. 강원 영서 맑겠습니다. 낮 기온 철원 28도, 춘천 27도, 원주 27도, 대관령 19도.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22도, 강릉 23도, 동해는 22도. 충청남북도는 맑겠습니다. 기온은 청주 28도, 충주 27도, 대전 29도, 세종 28도, 천안 28도, 보령 26도. 전라남북도는 맑겠습니다. 기온 전주 28도, 군산 26도, 광주 30도, 목포 26도, 여수 26도, 순천 28도. 경서남북도는 구름 많고 한때 소나기 오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29도, 포항 24도, 안동 27도, 부산 25도, 울산 25도, 진주 29도. 제주도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26도. 울릉도와 독도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21도. 서해도 맑겠습니다. 기온 23도, 북한 지역 맑겠습니다. 기온 평양 26도, 시내 19도, 개성 28도입니다. 예보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17.2도, 습도는 83%. 오늘 서울 적했던 시각은 5시 1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염대준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어제 발생한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최소 188명이 숨진 가운데 강한 여진이 이어져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긴급 구조팀 파견을 지시했고 국제사회도 지원에

0: 금값 매직 의혹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2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재판부는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0: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1: 우리 책 축구대표팀의 32강 진출 여부는 이번 주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0: 남아공에 패하며 조 3위로 밀려난 만큼 또다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된 겁니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박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홍명보 감독은 주장 손흥민을 선발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선택으로 남아공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빠른 역습에 우리 수비의 허점이 노출되면서 경기 흐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전반 30분 상대의 결정적인 슈팅을 김승규 골키퍼가 잇따라 막아내는 아찔한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후반 손흥민을 뒤늦게 투입하며 반전을 노렸지만 오히려 날카로운 역습을 허용하며 결승골을 내줬습니다.
3: 이상하리 많지 오늘 선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4: 이영표 KBS 해설위원입니다.
3: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버거워 보였거든요. 이 컨디션 조절에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던 경기 전체였던 것 같습니다.
2: 약팀을 상대로도 백스리 전술을 고집해 지략 싸움에서도 밀리며 1대0 패배를 당한 대표팀. 비기기만 해도 차지할 수 있는 조 2위 32강 자력 진출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쳤습니다.
5: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은 결과가 홍명보 대표팀 감독입니다. 뭐 감독인 저의 책임이니까 뭐.
2: 홍명보 감독의 어정쩡한 전술에 선수들의 무거운 몸놀림이 엎친 데 덮치며 최악의 졸전이란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6: 한국팀을 지켜봤는데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전술적으로 한국보다 더 나았던 것 같습니다. 휴고 브로스 남아공 감독.
7: 충격의 패배를 당한 대표팀은 일단 베이스 캠프로 돌아가 다른 조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1: 1대0 패배, 최악의 졸전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우리 대표팀 핵심 자원으로 꼽힌 황인범과 이강인의 패스도 계속 차단돼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몬테레이 현지에서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우리 대표팀은 기본적인 패스 전개에서부터 사실상 남아공에 완패했습니다. 특히 선발로 나선 황인범과 백승호의 전진 패스가 차단되기 일쑤였습니다.
9: 자, 오른쪽에 왔습니다. 자, 이건 너무 당겨졌어요. 지금 자, 이거 위험한데
10: 골키퍼입니다. 아, 이기영 잘 막았습니다.
8: 여기에 공수를 오가며 활로를 뚫어보려고 했던 이강인의 패스마저 남아공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패스 줄기가 꽁꽁 묶이다 보니 원톱 오현규는 계속해서 고립됐습니다. 서령우와 이태석, 좌우 윙백의 크로스도 부정확했고 결국 대표팀의 전반전 유효 슈팅은 0개였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손흥민과 옌스 등 공격적인 교체 카드로 점유율은 챙겼지만 체력이 소진된 중원에서 흐름을 뒤집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번 경기 대표팀이 기록한 641개의 패스 중에 수비 라인에서 맴돈 게 절반 이상, 중원에서 공격진으로 연결되는 창의적인 전진 패스가 실종됐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11: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6: 이강인 선수입니다.
12: 허리 싸움의 완패와 잦은 패스 실책이 부른 쓰라린 결과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대표팀은 이제 다음 경기의 여부조차 쉽게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몬테레이에서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1: 무기력한 경기에 KBS 이영표 해설위원과 전현무 캐스터 역시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을 제외하고 시작된 전략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으로 꼬집었습니다. 하무림 기자입니다.
13: 손흥민에서 시작된 역습이 공격하다 민원 부족으로 슈팅까지 이어지지 못한 순간 이영표 위원이 아쉽고 답답한 마음에 두 손으로 책상을 내리칩니다.
3: 가운데! 가운데! 자, 양쪽 사이드에서 득점을 하고 싶은 선수는 가운데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지금 당연히 이거 사이드 빼주는 건데 가운데 네. 바드로 들어가야죠.
14: 예.
3: 바깥쪽에서 볼을 기다려서는 절대 골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13: 특히 홍 감독 전술의 핵심인 3백 수비 대응이 남아공이 준비한 역습의 취약점을 드러낸 부분에 대해선 일침을 가했습니다.
3: 자, 이렇게 3백에서는 기본적으로 양쪽 윙백들이 앞으로 깊게 전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4: 그렇죠.
3: 저렇게 갑자기 볼을 탈취당하기 시작하면 역습의 이 윙백과 센터백 사이가 취약해지거든요.
14: 그렇죠.
3: 자, 이

0: 백 전술의 어떤 취약성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1: 마지막 공격까지 무산돼 자력으로 32강 진출에 실패하자 이용표 위원은 분노와 허탈함에 두 눈을 질끈 감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2: 우리나라는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지금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0: 손흥민 선수를 이제 후반에 배치시키면서 전략적으로 네. 이제 어떤 의도로 선발 라인업을 짠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의도가 전혀 오늘 경기 뭐 전반부터 마지막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경기였고.
1: 태극전사들과 함께 뛰어온 이용표 위원. 여기에 월드컵 데뷔전을 치른 전현무 캐스터까지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승부였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3: 이번 월드컵 조 1위와 2위가 자력으로 32강에 직행하고 나면 8개 자리가 남습니다. 결국 우리와 같은 다른 조 3위 팀들의 성적을 봐야 하는 건데요. 박찬 기자가 오늘부터 주말까지 이어질 경기들의 경우의 수를 따져봤습니다.
1: 결론부터 말하면 조 3위 12개 국 가운데 상위 8개 나라는 32강 진출, 하위 4개 나라는 탈락입니다. 조 3위가 확정된 3개 나라 가운데 스코틀랜드가 이미 우리보다 아래에 위치했습니다. 이제 우리보다 승점 혹은 그 다음 기준인 골드실 등에서 아래에 있는 조 3위 국가가 3개국만 있으면 됩니다. 주목할 나라는 아시아 국가입니다. 오늘 당장 D조에서는 조 2위 호주와 조 3위 파라과이의 경기가 있는데 호주가 2위거나 파라과이가 두 골차 이상 승리하면 우리보다 아래로 떨어집니다. F조 일본과 스웨덴 경기에선 일본이 스웨덴을 두 골차 이상으로 이기면 우리의 진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말 경기에서는 I조 3위 세네갈과 조 4위 이라크가 경기를 펼치는데 이라크 승리나 무승부가 가장 좋고 세네갈이 승리할 경우 1점 차로만 승리해야 합니다. K조 3위 콩고 민주공화국과 4위 우즈베키스탄도 상황은 비슷해 우즈베키스탄의 승리나 두 국가 무승부가 최선입니다. 이 밖에도 2조 1, 2위 독일과 코트디부아르가 3, 4위 에콰도르와 키러수를 모두 잡아주고 J조 2위 오스트리아가 3위 알제리를 잡아주는 경우의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축구통계업체 옵타가 남아공전 이후 예측한 우리나라의 32강 진출 확률은 약 87%. 한국 축구 최악의 졸전을 펼쳤는데도 32강 진출 가능성은 아직 장밋빛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3: 홍명보 감독은 경기 이후 선수들에게 혹시 집단 식중독 같은 문제가 있었느냐는 질문까지 받았습니다. 홍 감독은 사령탑으로서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신지수 기자입니다.
4: 무기력한 경기 탓에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5: 오늘 경기 좀 졸전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선수들 몸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무거워 보였던 것 같은데 혹시 뭐 경기 전에 뭐 집단 식중독이라든지 뭐 그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있었던 건가요?
6: 저희 팀에 뭐 이런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뭐 이유를 그런 쪽에 돌리고 싶지도 않고 이 월드컵 세 경기 중에 가장 좋지 않은 경기를 한 거는 맞습니다.
4: 0대1로 끌려가면서 경기 운영이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6: 그동안 해왔던 경기에 비해서는 오늘 중앙에서 실수가 좀 많이 있었고요. 선수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잃는 모습을 보인 것도 있었습니다. 실점한 이후에 조금씩 급해지는 모습이 좀 보였고
4: 취임 당시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 속 본인이 희생하겠다고 말했던 홍 감독.
6: 저는 저를 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습니다.
4: 이번엔 자신의 전략이 실패한 것이라며 사령탑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6: 일단 결과는 저는 모든 게 감독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잘못 판단하고 결정하고 했으니까 결과가 좋지 않은 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4: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7: 공만 잡으면 남아공 선수 여럿이 달라붙었고 패스 길은 완벽 봉쇄당했습니다. 고군분투했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았던 경기에 이강인은 경기 후 주먹으로 땅을 치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민수아 기자입니다.
8: 패스할 곳 없는 이강인이 고립된 장면을 표시해봤습니다. 이를 악물고 사력을 다해봐도 패스할 동료를 찾지 못하고 방향

0: 전환밖에 할 수 없었던 순간입니다. 심판의 시선으로 따라가 봐도 이강인이 얼마나 나 홀로 고군분투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수도 잦았습니다. 전반 14분에는 이한범의 패스를 놓치면서 남아공의 역습을 허용했고 3분 뒤 설령호에게 받은 공으로 드리블 돌파를 노렸지만 둘러싸인 수비진의 공격이 막혔습니다. 전반 42분 남아공의 중거리 슛이 실패한 뒤 황희찬, 오현규로 연결된 공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후반 12분 수비 뒷공간에 들어간 손흥민을 보고 길게 넣어준 패스는 골로 연결되지 않았고 실점 뒤 후반 28분쯤 왼쪽 측면으로 찔러준 공은 옌스가 잡지 못했습니다.
1: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이강인 선수입니다.
1: 결국에는 실력이 많이 부족했으니까 더 잘하려고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0: 결국 통안의 패배로 경기가 끝나자 환호하는 남아공 선수들 앞쪽 이강인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땅을 치며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KBS 뉴스 인수합니다.
3: 손흥민 선수가 선발에서 빠지자 모두가 의아했지만 그래도 홍명보 감독만의 비기가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도박은 자충수가 됐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손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4: 뜻밖에도 손흥민은 전반 벤치를 지켰습니다. 기대 득점 추이상 전후반 차이가 극명한데 손흥민이 없던 전반 초반 한 차례 기회 뒤 대표팀 그래프는 멈춰섰습니다. 상대 골문을 위협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손흥민과 옌스를 투입한 후반 실점 이후 총공세를 펼치면서 기대 득점 그래프는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0-1 패배 한국 축구 사상 역대급 졸전이었습니다. 점유율 68.5%, 패스 720회로 남아공의 2배가 넘었습니다. 파이널 서드, 다시 말해 공격 진영 진입은 81회로 남아공의 문전을 두드렸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측면은 더 처참했습니다. 크로스는 33번 시도했지만 정확도는 21%에 그쳤습니다.
5: 첫 번째 45분을 마치고 그리고 공간도 조금 생겼을 때 넣는 게 좋을 거라는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고요.
4: 주장 손흥민이 동료들에게 미안함을 전한 가운데
6: 팀이 패배하는 거 있어서 지켜보고 또 경기장에서 또 많이 못 도와준 것 같아서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이 크고 그런 것 같습니다.
4: 홍 감독의 전반 손흥민 제외 승부수는 결국 자충수가 됐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7: 지금까지 KBS 뉴스 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4분입니다. KBS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이번 주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해수욕장 개장 소식이 들려옵니다. 무더위를 피해서 이른 휴가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주말 앞두고 이동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안전운전에 더욱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보다 50% 넘게 증가를 했습니다. 1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인데요. 특히 차량 고장 등으로 도로 위에 멈춰 섰다가 발생한

0: 2차 사고의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크루즈 컨트롤 같은 보조장치에 의존해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경우가 원인으로 꼽혔다고 하네요. 자동차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요. 안전까지 아직은 책임져주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리한 기능일수록 더 경계를 하고 보조장치는 어디까지나 보조장치다라는 점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6월 26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까지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강아지에게도 오른발잡이, 왼발잡이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요. 요 얘기 한번 재밌게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요. 로드앤라이프 시간에는 2026 부산 모빌리티 쇼가 오늘 개막하는데요. 어떤 관전 포인트들이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0: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물들에게도 오른발잡이, 왼발잡이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 우리 집 강아지가 오른발잡이인지 왼발잡이인지 한번 네.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0: 집에서 저는 강아지를 키우진 않지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솔깃한 그런 주제인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왼발잡이인지 네. 오른발잡이인지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2: 예, 참 과학자들도 별걸 다 연구한다 싶은데요. 네. 지난달 학술지 로얄 소사이어티 오픈 사이언스에 우리 집 개가 왼발잡이인지 오른발잡이인지 알아내는 새로운 검사법을 발명했다고 해서 이제 실렸습니다.
0: 그렇군요.
2: 예, 네. 이름도 이제 재치 있게 붙였는데요. 독인버러 검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 왜냐 사람이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검사하는 그 검사 이름을 에딘버러 검사라고 하거든요. 아, 그거를 네. 독이라는 개를 붙여가지고 독인버러 검사인데 네. 사실 사람처럼 개도 잘 쓰는 발이 있습니다. 오른발잡이 개, 왼발잡이 개가 있는데 네.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과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합니다.
0: 그런데 계속 연구를 하신다고요? 예,
2: 이게 모든 개는 뭐 똑같이 왼발잡이를 쓰느냐, 아니면 뭐 개체마다 다르냐, 뭐 이런 것들을 네. 연구를 해왔는데 아, 그 논란을 깨끗이 정리하기 위해서 독인버러 검사를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0: 아하. 네. 많은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한쪽을 쓰는 거 보고 뭐 과학적인 용어가 있던데 뭐라고 예, 하던가요?
2: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 많이 연구하는 주제예요. 왜 도대체 네. 사람은 오른손을 쓰지? 네. 이거 아주 궁금한 주제이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 생물이 이 몸의 한쪽을 더 즐겨 쓰는 성질을 편측성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네. 뭐 레터럴리티라고 하는데 네. 뭐 손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뭐 어떤 경우에는 눈도 오른 눈을 더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까지
0: 주시안이 있잖아요. 주시안. 예, 예. 야구할 때 되게
2: 그렇죠.
0: 중요합니다.
2: 예, 그래서 네. 야구 선수들이 그걸 연습을 네.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이 편측성이 유난히 강한 동물입니다. 세계 어느 문화권을 봐도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보다 많습니다. 한 9대 1 정도의 비율이라고 네. 해요. 수만 년 전에 동굴 벽화에 찍힌 손자국도 심지어 오른손잡이가 많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게 집단 전체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종 전체가 한쪽으로 쏠린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네. 한 사람이 오른손을 쓴다는 정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류라는 집단 전체가 오른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건데요. 사실 그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이렇게 집단 전체로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다고 합니다. 사람이 조금 더 유별난 거죠.
0: 예. 이런 편측성. 이런 것들은 왜 생겼는지 이건 과학자분들이 연구를 계속 하실 것 같아요.
2: 네. 일단은 이게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다고 봐요. 왜냐 우리 네. 뇌가 잔해하고 운해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분업을 하고 있어요. 잔해, 운해, 분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내가 몸을 엇갈려

0: 이어서 지배를 합니다. 좌뇌는 오른쪽 몸을 쓰고 우뇌는 왼쪽 몸을 씁니다. 이건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예. 겁니다. 그런데 예. 이게 이런 뇌의 좌우 분업이 인간뿐만이 아니라 많은 생물에서 나오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뭐 사람, 침팬지, 물고기, 개구리 뭐 이런 동물까지도 발견이 되는데 뇌가 크냐 작냐와 상관없이 이런 뇌가 분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편측성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예. 가설이 있는데 왜 그럼 내가 이렇게 분업을 하느냐. 사실은 이게 효율성 때문이라는 그 가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이를테면 사자가 먹이를 먹일 때 먹이를 먹으면서도 다른 곳을 이렇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이를테면 먹이를 먹을 때는 뭐 왼쪽 뇌를 사용하고 살펴보는 건 오른쪽 뇌를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뇌의 분업을 통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네. 거죠.
1: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어떤 가설이 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아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개한테도 잘 쓰는 발, 주족이라고 얘기하면 되나요? 잘 쓰는 발이 있다는 거죠. 네.
0: 예, 그 사실 뭐 사람 그 개의 발 선호는 뭐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학자들한테는 적어도 계속 연구를 해왔는데 가장 유명한 학자가 이탈리아 바리 대학의 마르첼로 시니스칼키 교수가 무려 한 20년 정도 이 분야만 계속 연구를 했는데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대부분 검사를 해보면 오른손잡이로 나오는데 개는 네. 어떤 애들은 왼쪽이 나오고 어떤 애들은 오른쪽이 나오고 둘 쭉 날 쭉 했던 거예요. 연구 결과가. 사람 같은 경우는 글씨를 어느 손으로 씁니까? 물어보면 되지만 또 네. 개는 또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1: 그러니까요. 이거 연구하는 것 자체가 골치 아픈데요.
0: 네. 그래서 이게 실험이 잘못 말하자면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네. 야 진짜 표준화된 검사, 정확한 검사를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도긴버러 검사입니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람 같은 경우는 에든버러 손잡이 검사라는 걸 해요. 네. 1970년대부터 쓰여온 표준 검사인데요. 이 에든버러 검사는 글씨 쓰기, 뭐 가위질, 숟가락질, 성냥 켜기 같은 일상 동작 10가지 정도를 늘어놓고 각각 어느 손을 쓰는지 답을 하도록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냅니다. 그래서 그 답을 모아서 완전한 왼손잡이부터 완전한 오른손잡이까지 점수를 나눠가지고 매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완전한 오른손잡이에 가깝다 혹은 왼손잡이에 가깝다 해서 점수로 지수화해가지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에든버러 검사를 독 그러니까 개한테 가져와가지고 도긴버러 검사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1: 예. 구체적인 방법을 들으면 또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사를 한다는 겁니까?
0: 예, 이 도긴버러 검사는 크게 네 가지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경우는 이제 개의 발로 어떻게 조작을 하느냐 이거를 살펴보는데 네. 콩 테스트라는 거래요. 이 콩은 뭐냐면은 네. 이렇게 고무 같은 이 장난감인데 그 안에다가 어떤 물체를 딱 집어넣고 강아지가 그걸 막 꺼내면서 노는 장난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안 네. 꺼내지는데 네. 이 콩에다가 이제 간식 같은 걸 넣고 딱 주면 강아지가 어떤 발을 이용해서 꺼내는지 보는 거예요. 일단 꺼내려면 한 발로 딱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 지지하는 발이 오른발이냐 왼발이냐 보는 거죠.
1: 예. 콩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으니까요. 네.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앱으로 콩 다운로드 받으시면 콩으로 KBS 라디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콘틴 팀장이어가지고 네,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0: 예. 그 콩과는 네. 다른 장난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가구 밑에다가 이제 예. 음식물 같은 걸 갖다 놔요. 그래가지고 강아지가 그걸 꺼내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발로 이렇게 툭툭툭툭 쳐가지고 꺼내는지 네. 그렇게 해서 오른발인지 왼발인지 보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계단을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럼 계단 내려가기 전에 딱 멈추게 해요. 그런 다음에 내려가 딱 그러면 그때 왼발을 먼저 내미는지 오른발을 내미는지
1: 어느 발을 먼저 내미는지
0: 예. 네. 그리고 또 산책을 같이 하다가 잠깐 낮은 턱을 내려가야 되는데 이때도 어느 발이 먼저 나가는지를 봅니다. 네. 이 역시 이 도긴버러 검사도 그냥 딱 정하는 게 아니라 강한 왼발, 강한 오른발 해가지고 딱 점수를 매겨가지고 예. 왼발잡이에 가까운지 오른발잡이에 가까운지 이렇게 딱 평가를 하게 됩니다.
1: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고 합니까?
0: 예, 그래서 이제 많은 개를 해봤더니 예. 사람처럼 오른발잡이가 많다 뭐 이런 식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0: 결국은 뭐냐면은 집단 전체로 보면 뚜렷한 어떤 발잡이가 있는 게 아니라 개체별로 자기가 선호하는 발이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1: 개체별이라고 하시면은
0: 그러니까 개라는 종은 오른발잡이가 많다 이게 아니라 네. 그냥 뭐 5대 5, 6대 4 이런 정도로 자기가 좋아하는 발이 있다는 거죠. 나는 오른발잡이고 너는 왼발잡이다. 그래서 네. 그 개마다 그게 다르다는 거죠.
1: 아, 개 종마다 말씀이신 거예요?
0: 종이 아니라 그냥 개인마다 다른다는 거죠. 사람도 물론 나는 왼발 즉 왼손잡이야 오른손잡이야라고 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땐 오른손이 9대 1 정도로 많잖아요. 근데 개한테서는 그 통계적으로 어떤 발이 우세한지는 네.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1: 개 바이 개다.
0: 그렇죠. 개 바이 개다.
1: 다른 동물들은 어떤가요?
0: 다른 동물들은 아직 이제 독인버러 검사 같은 아주 이제 훌륭한 검사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과학자들이 이것도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1: 예.
0: 흥미롭게도 사람처럼 이렇게 집단 차원에서 어떤 그 손이나 발을 선호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런 동물도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앵무새입니다. 앵무새. 앵무새는 발로 먹이를 잡아 먹는데 대부분의 종이 왼발잡이입니다. 그 쏠림 정도가 그 사람의 오른손잡이 비율 그러니까 9대1 정도에 맞먹는다고 해요.
1: 예.
0: 그리고 캥거루도 마찬가지인데 예. 그 야생 캥거루 대부분이 먹이를 집거나 몸을 긁을 때 왼손을 씁니다.
1: 예.
0: 연구진도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캥거루 같은 경우는 유대류기 때문에 손을 쓰는데 이런 손잡이가 있으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1: 예.
0: 그리고 고양이는 예. 성별로 다르다고 해요.
1: 아, 성별에 따라.
0: 수컷은 왼발, 암컷은 오른발 쪽으로 기운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논문이 최근 나왔는데 사람도 왼손잡이는 남성이 조금 많거든요.
1: 아, 그렇군요.
0: 예. 물론 이제 왜 그런지는 아직까지 우리 수수께끼가 풀리지는 않았지만
1: 네.
0: 동물을 봤을 때도 사람처럼 이렇게 특정 발에 특정 손에 기우는 종도 일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1: 그런데 우리 집 개가 왼발잡이냐 오른발잡이냐 이런 것이 성격이나 감정하고도 연관이 있다고요?
0: 예,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것까지 이제 파고드는데 왜냐하면 이게 두뇌와 결국은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감정과도 연관을 시켜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0: 네덜란드 벨파스트의 그 퀸스대 연구팀은 왼발잡이 개가 오른발잡이나 양발잡이보다 훨씬 더 좀 비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비관적인 걸 알 네. 수가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애매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밥그릇을 갖다 놓으면은
1: 네.
0: 오른발잡이 개는 그냥 딱 가가지고 자신감 있게 이거를 가져와서 먹는데 왼발잡이 개는 조금 더 머뭇거리면서 신중하게 느리게 다가갔다고 해요.
1: 네.
0: 그리고 왼발잡이 개는 광견병 백신을 맞아도 면역 반응이 좀 약하게 나타나고 또 양치기로 훈련된 오른발잡이 개는 양에게 좀 더 공격적이다 뭐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야 이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확실하게 볼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진이 독인버러 검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예. 그 발의 선호가 감정하고는 또 연결이 되는 겁니까?
0: 앞서 그 뇌가 몸을 엇갈려서 지배한다고 했잖아요.
1: 예.
0: 오른쪽 뇌는 왼쪽, 그다음에 왼쪽 뇌는 오른쪽 뭐 이런 건데 왼발을 즐겨 쓴다는 건 오른쪽 뇌가 우세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1: 예.
0: 좌우 뇌가 맞는 일이 다릅니다. 오른쪽 뇌는 낯선 자극이나 강한 감정, 특히 공포와 경계를 담당하고요. 왼쪽 뇌는 익숙하고 그 학습해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규칙 따르기 같은 것들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왼발잡이, 그러니까 오른쪽 뇌가 우세한 개가 좀 더 겁이 많고 감정적으로 보이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닌 거죠.
1: 그러면 사람은 왜 유독 오른손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향이 많은 겁니까?
0: 사실 정설은 없고 가설이 여러 개인데요. 그중 흥미로운 게 던지기와 그다음에 팔을 쓰는 것 이거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하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이 돌을 이제 목포밀에 정확히 맞춰야 되잖아요.
1: 예.
0: 그럴 때 팔을 언제 또 어느 각도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이걸 아주 정밀하게 맞춰야 되겠죠.
1: 아주 중요하죠. 네, 네.
0: 왜냐하면 또 공간과 시간도 정확히 계산을 해가지고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주로 왼쪽 뇌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냥하고 도구를 쓰면서 던지기를 반복하는 사이에 왼쪽 뇌가 점점 발달했다고 보는 건데요.
1: 네.
0: 그런데 정확히 또 겨냥해서 던지는 능력은 또 의사소통에 필요한 신경회로와도 또 겹치고

0: 거든요. 그러니까 손짓으로 가리키고 또 신호를 보낸 일, 던지기 같은 회로를 쓰는 건데 이때 같은 뇌인 왼쪽 뇌가 언어까지 맡게 됐고 또 그 왼쪽 뇌가 지배하는 오른손이 인류의 주력 손으로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던지기가 이제 팔을 또 조작하고 또 팔을 조작하는 것이 또 언어에까지 유지가 되면서 오른손 잡이가 굳어졌다라는 가설인데 물론 어디까지나 가설이기는 합니다.
1: 생존하는데 왼쪽 뇌가 더 발달해야 더 유리했다 뭐 이런 가설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우리 집 개가 왼발잡인지 오른발잡인지 집에서 어떻게 하면 알아볼 수 있습니까?
0: 가장 쉬운 게 이제 콩 테스트인데요.
1: 아, 예. 콩.
0: 네. KBS 라디오가 아니라 네. 장난감 같은 데가 되다가 이제 간식 같은 걸 딱 넣어놓고 네. 이거를 얘한테 꺼내게 하는데 어느 발로 그 장난감을 딱 그러니까 지지를 하는지 이거를 검사를 하면 됩니다. 한 번만 하지 말고 네. 한 10번, 20번 정도 이제 기록을 해보면 얘가 어느 발 잡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왼발 잡이든 오른발 잡이든 뭐 크게 네. 사이를 살아가는데 네. 힘든 건 아니니까요.
1: 네. 네. 왼발 잡이든 오른발 잡이든 잘 잡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개를 키우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0: 네.
1: 사랑하는 나의 동물이 어떤 발을 주로 쓰는지는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재밌었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부산 모빌리티 쇼가 오늘 개막한다고 합니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미래 산업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주말에 부산행 계획하실 법한데요. 단순한 자동차 전시를 넘어서 이번 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미래 기술과 세계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칼럼니스트 풀드로틀 컴퍼니 이동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1: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거
3: 네.
1: 부산에 내려가신다면서요?
3: 네, 가야죠.
1: 전반적인 분위기를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3: 우선은 개요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1: 예.
3: 26일 오늘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 네. 프레스데이를 하고요. 27일 내일부터 일반 관람이 가능합니다.
1: 네.
3: 그래서 7월 5일 일요일까지 총 10일 동안 열리게 되고요.
1: 네.
3: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백스코 1전 시장 전체하고 2전 시장 1층을 사용하게 되는데 뭐 부산광역시가 주최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라든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모빌리티하고 관련된 정부 부처들이 다 후원을 하게 됩니다.
1: 모빌리티와 관련된.
3: 그렇죠.
1: 네네.
3: 그래서 전시규모는 뭐 170개사 2000개 부스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현대자동차, 기아, 제네시스가 국산차 회사로서 전시장을 꾸미게 되고요.
1: 네.
3: 그리고 BMW와 미니처럼 BMW 그룹이 수입차 브랜드로는 참여합니다. 또
1: 네.
3: 요즘에 이제 한참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의 BYD도 부스를 제법 크게 차리게 되고요.
1: 네.
3: 이네오스라는 영국의 SUV 브랜드라든가 또 FCA 그룹의 픽업 트럭 전문 브랜드죠. 램도
1: 네.
3: 이게 공식 수입사를 통해서 어쨌든 부스를 차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하고 기아, BYD 같은 경우는 일전 시장 앞에서 방문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시승 행사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1: 네, 좀 전에 저희가 모빌리티라고 말씀을 나눴는데
3: 네.
1: 모빌리티라는 것 대략적으로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모빌리티.
3: 이게 그 단어의 사전적 정의로 보게 되면
1: 네.
3: 사람이 탈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운송하는 것에 대한 수단하고 그 수단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를 다 포함을 하거든요. 서비스까지를.
1: 네.
3: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집에서 나와서 여기 회사까지 오신다고 하면
1: 네.
3: 대부분 이제 집에서 나와서 바로 차를 타고 오시는 경우도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집에서 나와서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와서 지하철을 네. 타고 여기까지 오시는 경우도 있고
1: 네.
3: 또 요즘에 이제 공유 자전거도 많이 늘어났으니까
1: 그렇죠.
3: 공유 자전거로 지하철역까지 와서 타고 오시는 분도 있잖아요.
1: 네.
3: 이런 그 사람이 움직이는 과정 전체에서 또 이제 물류가 움직이는 과정 전체를 다 통칭하는 게 모빌리티고요.
1: 네.
3: 자동차는 거기에서 일부분을 담당하니까. 네. 사실 그래서 이 모터쇼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모빌리티쇼로 바뀌게 된 것도 네. 이런 그 포괄적인 개념을 다루는 게 훨씬 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1: 볼거리도 더 많을 것 같고.
3: 맞습니다. 맞습니다.

0: 대표님께서는 오토바이에 관심이 좀 많으시잖아요.
1: 관심 많죠.
0: 거기에 또 나올 것 같은데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정말 불호한 부분이 부산이라는 네. 지역입니다. 거기가 네. 눈이 거의 없어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1: 그러니까 모터사이클은 두 바퀴로만 달리기 때문에 비가 네. 오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네. 눈이 오면 정말 타기가 어렵거든요.
0: 아하, 그렇겠네요. 네.
1: 그래서 부산 지역은 정말 오토바이 타기가 정말 좋은 지역이에요. 날씨가 그렇게 춥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각 회사들이 개별 부스를 차리지는 않았지만 여러 회사들이 같이 통합해서 하는 모터사이클 특별 전시 부스가 차려지기도 하고요. 또 미국 회사인데 캐남이라는 회사에서는 그 바퀴 4개 달려있는 오토바이처럼 생긴 거 있죠. ATV라고 하는 거. 그거를 많이 만들던 회사인데 거기에서 그 ATV들하고 그다음에 전기로 된 것들입니다. 전기로 된 조금 커다란 이륜차 오토바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특별하게 전시하기도 합니다.
0: 네. 이거 가려면은 뭐 사전 예약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조금 쌉니까?
1: 네, 맞습니다. 이게 사전 예약을 오늘까지 합니다. 26일까지.
0: 오늘부터 개막인데도.
1: 네. 근데 이제 프레스데이는 일반인 대상은 아니니까 네. 오늘까지는 하고 내일부터 이제는 현장에서 이제 결제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행사 기간 동안에 제2전 시장에서는 국제 캠핑카 쇼도 같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모빌리티 쇼하고 캠핑카 쇼를 같이 볼 수 있는 통합 수단을 끊게 되면 그러면은 사전 예약을 하게 되면은 12,000원이고요. 네. 그다음에 현장 결제를 하게 되면 15,000원입니다. 일단 3,000원 정도가 싸게 끊을 수가 있는 거죠.
0: 제가 근데 언제부턴가 완성차뿐만 아니라 UAM이라고 하면 도심에서 뭔가 막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비행기 네. 뭐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네. 어반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예. 도심에 있는 모빌리티인 거죠. 사실 잘 모르실 텐데 건물의 옥상에 보면 네, 예. 헬기가 내릴 수 있는 헬리포트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예, 우리나라에
0: H 이렇게 써 있는.
1: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활용하자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대부분의 내연기관 헬리콥터들은 소음이 굉장히 큽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잘 내리고 타고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터리 기술이 발전을 하고 전기모터 기술이 발전을 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전기모터로 돌아가면서 훨씬 조용한 그런 항공 모빌리티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된 거죠. 그래서 육상교통으로만 뭔가를 사람들이 이동하는 거를 제외하더라도 비어있는 하늘로도 도심에서도 움직여보자라는 네. 식으로 추구가 됐던 게 UAM이라는 거고요. 네. 한 3년 전, 4년 전쯤에 굉장히 유행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뭐랄까 이렇게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그런데 실무적으로 그래서 탈 수 있는 차는 언제 나오느냐, 탈 수 있는 비행기는 언제 나오느냐,
0: 탈 수 있는 UAM은 언제 나오냐.
1: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어쨌든 이런 것들도 도심을 날면서 사고가 나거나 하면은 위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항공법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법도 바꿔야 되고 보험에 대한 부분도 챙겨야 되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현실적인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번 그 부산 모빌리티쇼에서는 이제 토프 모빌리티라는 데서 전기 항공기로 국내에서 이제 단거리라든가 이동 사람을 움직이거나 물류 서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전시를 한다고 하고요.
0: 우리나라 회사인가요? 토프 모빌리티가?
1: 예. 한국분들이 다 구성이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면은 지역에 있는 소규모 공항들이 꽤 많고 울릉도에도 공항을 지금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항 가서 볼 수 있는 대형 비행기가 내리고 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말 급한 분들을 대상으로 비용이 높다고 하더라도 항공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서비스를 하겠다. 틈새 시장이 있는 거죠.
0: 이야, 저 헬리콥터처럼 나는 비행기라니 정말 공상과학 영화 이런 데서 봤던 것들이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1: 맞습니다.
0: 기대도 네. 되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게 모빌리티 쇼가 네. 원래 이제 자동차 모터쇼였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좀 참여를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그 우선 그 수입차 회사들은 국내 네. 법인이 있잖아요. 네. 이 법인에서 참여를 원한다고 해도 본사 정책상 모터쇼나 모빌리티 쇼에 아예 나가지 않거나 네.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할 수 있는 쇼의 종류가 늘어났잖아요. 사실은.
0: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1: 전기차만 따로 모이는 행사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뭐 도심 교통과 관련된 쇼가 또 따로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쇼 같은 것도 따로 열리잖아요.
0: 그렇군요.
1: 그러면은 예, 그런 것들이 열리게 되면 전기차 를 판매 주로 판매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EV 트렌드 코리아라는 행사에는 부스를 차리는데 네. 공식적인 모터쇼나 모빌리티쇼에는 안 나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또 뭐 람보르기나 페라리처럼 이렇게 판매량이 많지 않은 데들 같은 경우는 네. 아예 그냥 자기 고객 한정돼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프라이빗한 행사를 하는 게 낫지.
0: 우리 차 살 수 있는 사람만 좀 오세요. 이런
1: 그렇죠.
0: 거군요.
1: 그런 식으로 하지. 이게 대중을 상대로 하는 모빌리티 쇼에는 부스를 차리는 거를 안 하고 있는데 네. 물론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글로벌 모터쇼도 다 그런 식으로 나간다 나가지 만다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0: 옛날에는 모터쇼 한다 그러면 거기서 막 신차 발표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죠. 볼거리도 네. 되게 많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마케팅 방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새 차를 볼 수 있는 채널이 굉장히 다양해졌죠, 지금은.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0: 유튜브로 엄청 볼 수 있어요.
1: 그렇죠. 이게 그 지금 저희는 잘 느끼고 있지 못하지만 저희가 코로나 시기를 겪었잖아요. 네. 그 시기 동안은 사실은 바뀐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벤트가 온라인으로 바뀌고 네. 영상으로 보고 하는 걸로 바뀌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과거의 모터쇼나 모빌리티고 같은 경우는 비용 대비 효과도 사실은 괜찮았던 거예요. 열흘 동안 새 차를 선보이는 거를 딱 부스를 차려놓으면 그 부스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차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차라리 그냥 소규모로 런칭을 하고 거기에 이제 유튜버 분들이 와서 영상을 찍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차는 전시장에 가서 보면서 그러면 전시장까지 방문한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살 가망성이 높은 가망 고객들이잖아요. 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마케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자동차 회사들의 관점이 좀 그렇게 바뀐 거죠.
0: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1: 네.
0: 그 유튜버 자동차 소개하는 유튜버들도 계시고 네네. 100만 구독자가 넘는 분들도 계시고
1: 네.
0: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유튜브 콘텐츠를 찍어서 올리면은 그분들에게도 뭔가 수익을 주시는 거예요?
1: 자동차 회사에서요?
0: 네, 네.
1: 그런 협찬 콘텐츠가 정확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0: 아, 나뉘어져 있네요. 네.
1: 근데 이제 모터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개되어 있는 퍼블릭 행사이기 때문에 네. 주로 그런 것들은 비용을 따로 받지는 않고요.
0: 그러니까 모빌리티 유튜브 쇼에서 하는 거는 그렇진 않고.
1: 예,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신차 발표회를 해서
0: 네.
1: 모든 유튜버들을 다 초청해서 시승 행사를 한다.
0: 네.
1: 이런 것들은 따로 수익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0: 예.
1: 대신 이제 뭐 개별적으로 저희 차 좀 특별하게 시승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제작비가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죠.
0: 예. 궁금했습니다. 보면서 이걸로 얼마나 이렇게 받으실까. 네. 아무튼 세계적인 모터쇼 중에서 제네바 모터쇼도 사실상 막을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1: 네. 이게 제네바 모터쇼가 1905년부터 했었던 거거든요.
0: 와, 굉장히 옛날부터.
1: 굉장히 오래되죠. 120년이 넘었던 건데.
0: 네, 자랑했네요.
1: 이게 스위스가 중립국이잖아요.
0: 네네.
1: 그리고 이게 매년 3월에 열렸습니다.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열리는 가장 큰 모터쇼라고 하면은 독일에서 프랑크푸르트하고 네. 프랑스 파리 모터쇼를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대부분 가을에 열려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3월에 열리는 이 제네바 모터쇼가 거의 신년 발표회 같은 거가 됐죠. 그래서 모든 자동차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제네바 모터쇼에 와서 신차를 발표하고 계획을 발표하고 하는 거가 정례화됐었었는데 이것도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맞아서 타격을 입은 경우입니다. 그 2020년 3월 달에 이게 모터쇼 개막 3일 전에 코로나가 유럽 지역에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때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고요. 그리고 4년 연속 2023년까지 행사가 열리질 않았어요. 그리고 24년에 다시 모터쇼를 개막을 했는데
0: 네.
1: 이미 추세가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참가하는 그 멤버들도 적고 쇼 위상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 그 운영위원회에서 국제 모터쇼 재단에서 향후 일정 다 취소하고 아예 해체한다고 발표하게 된 겁니다.
0: 해체를 했다고요?
1: 네. 그러니까 모터쇼를 아예 열리지 않겠다라고 한 건데 이게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웬만한 세계 모터쇼는 다 가봤거든요. 여기만 제가 못 가봤었어요. 제네바 모터쇼만.
0: 네.
1: 그래서 없어졌으니까. 물론 이제 이게 그 제네바 모터쇼라는 이름을 중동에 있는 어느 회사에서 사가서 중동 지역에서 열린다라고는 하거든요.
0: 중동에서 열리는 제네바 모터쇼라.
1: 그런데 그거를 어쨌든 그 이름의 값어치가 있으니까요. 네. 근데 여하튼 이제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네바 모터쇼는 네. 이제 앞으로 절대로 볼 수 없게 된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도 되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0: 예. 네. 어쨌든 사회가 바뀌고 뭐 이렇게 바뀌

0: 바뀌는 거에 적응해가는 어떤 그런 단계에 있는 게 아닌가.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그런 생각도 네. 들고 뭐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 이런 것들이 모터쇼의 어떤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1: 네.
0: 상하이 모터쇼나 독일 민헨의 IAA 모빌리티 같은 행사 뭐 이런 것들은 더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1: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선택과 집중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0: 네.
1: 그 CES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잖아요.
0: 네.
1: 근데 이게 원래 그러니까 가전쇼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2000년대 까지는 그냥 TV하고 정말 냉장고들이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한 2000년대 후반이 되면서부터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것도 차에도 화면들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서 그거나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2013년이 되면은 인포테인먼트부터 안전까지라고 해서 아예 자동차 전체를 키워드로 하는 행사가 2013년에 딱 열렸습니다.
0: CES에서.
1: CES에서.
0: 네.
1: 그래서 그게 2014년이 돼서는 그 자율주행차로 아예 그 주제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이것들을 다 모아서 스마트카라는 키워드로 해서 아예 그런 자동차 신기술을 선보이는 행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2020년대 돼서는 또 전기차가 뜨고
0: 네.
1: 또 자율주행이 또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 것들이 있으면서
0: 네.
1: 이게 자동차 자체가 그냥 굴러가는 그런 거가 아니라 업데이트도 되고
0: 네.
1: 뭔가 그 하드웨어적인 부품에서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화가 되는 경향이 생기니까 CES의 위상이 더 높아졌던 것도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활발해지던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좀 문제가 뭐냐면
0: 네.
1: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그런 컨셉들을 계속 봤잖아요.
0: 예, 예.
1: 그래서 그거는 현실화가 언제 되는데 아까 UAM하고 하시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CES도 사실은 약간 살짝 주춤해요. 현실적으로 뭘 해줄 수 있는 거냐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거가 이제 필요한 시기가 됐죠.
0: 네. 그럼 전통적인 모터쇼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춘 그런 쇼들 중에 좀 더 커진 것들을 소개를 좀 해주세요.
1: 네. 이게 상하이 모터쇼 같은 경우는
0: 예.
1: 중국이라는 단일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큰 시장 때문에 그 성장을 하게 된 케이스가 됐죠.
0: 예.
1: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연간 판매 대수가 2,600만 대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모든 걸 다 국산차 수입차를 다 합쳐도 네. 180만 대가 되지 않거든요.
0: 아이고.
1: 네. 그거 생각해 보면은 거의 20배 가까이 큰 시장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경쟁도 굉장히 심하고요.
0: 네.
1: 경쟁이 심하다는 거는 자기네 차를 팔기 위해서 신기술을 적용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산 대수는 3천만 대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400만 대가 남잖아요.
0: 네.
1: 중국 차들은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내수 시장을 위해서만 차를 만들어 오다가 생산 능력이 늘어나니까 차가 남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몇 년 동안은 막 할인도 하고.
0: 그래서 우리나라에 막 싸게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이 해외 수출을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신경을 한 거죠.
0: 네.
1: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80만 대밖에 안 되는 시장에 들어와봤자 몇 대나 팔겠냐 그런 거예요.
0: 근데 많이 팔았던데 BYD 이런.
1: 예, 네. 만 대가 넘어갔거든요.
0: 네.
1: 그 만 대는 사실은 BYD의 생산 대수를 보거나 그거를 보면은 굉장히 작은 숫자지만
0: 아, 그렇군요.
1: 어디건 팔 시장이 있으면 가겠다라는 게 내용인 거고요.
0: 네.
1: 그래서 작년만 하더라도 총 생산량이 3,440만 대였는데 그중에서 830만 대가 수출이 됐습니다.
0: 중국에서 만들어진 차들.
1: 네, 이게 일본을 넘어서서
0: 네.
1: 세계 최대의 자동차 수출국이 됐어요.
0: 그렇다면서요.
1: 중국이.
0: 자동차를 가장 많이 파는 나라는 이제 중국이다 이런 얘기
1: 네,
0: 들었습니다.
1: 그렇죠. 그리고 그 와중에 배터리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차가 그중에서 343만 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하려면 브랜드를 알려야 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중국 회사들이 이런 모터쇼나 이런 것들에 해외 모터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여서 BYD가 작년 서울 모빌리티 쇼라든가 이번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도 부스를 굉장히 차리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약간 무섭기도 하고
1: 네.
0: 그러는데 우리나라 회사들이 굉장히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회사들이 좀 더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기업들도 열심히 참여해서 그 경쟁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1: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회사들처럼 네.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생기면서
0: 네.
1: 예를 들어 르노자동차 같은 경우에
0: 네.
1: 그 공장이 부산 인근에 김해에 있거든요. 그런데
0: 예.
1: 부산 모빌리티쇼에 안 나온다는 것 같고 사실은 말이 좀 많았죠.
0: 아.
1: 그런데 생각해 보면 새로 공개할 신차가 없는 거예요. 2024년 모빌리티쇼에는
0: 네.
1: 신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0: 아, 예.
1: 지금은 새 차들이 다 런칭을 했고 판매 중인 차기 때문에 다 팔고 있는 차를 거기다 전시 부스를 차려서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르노는 참여를 안 한다라는 예. 걸로 결정이 됐었던 거고요.
0: 예.
1: KGM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경영 정상화가 된 상황이라
0: 네.
1: 아직까지는 이렇게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산차 회사들 중에는 GM이 조금 아쉬운데 그런
0: 네.
1: 부분에서는 GM은 사실은 글로벌에서도 모터쇼에 참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대기아 그룹 그다음에 제네시스까지만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다행히 이제 현대기아차가 나오면서 이런 모빌리티쇼에서는 사실은 월드 프리미어라는 거하고 그 지역 프리미어라는 거하고 국가 프리미어라는 게 있어요.
0: 네.
1: 처음 선보이는 차들인 거죠. 이번에 현대자동차는 아반떼를 월드 프리미어로 선보입니다. 그러니까 신형 아반떼가를
0: 네.
1: 세계 최초로 공개하는 자리가 부산 모빌리티쇼인 거예요. 또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는 보여주기는 했는데 그 슈퍼카들이 있지 않습니까?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거. 그런 급에 맞는 그 마그마 GT3 컨셉트카라는 거를 이번에 내놨어요.
0: 아, 마그마 빨간색 차.
1: 예, 오렌지 네. 색깔로 돼서 그
0: 아,
1: 진짜 그 예.
0: 네.
1: 그 오렌지색의 그 용암 같은 색깔이죠.
0: 네. 네.
1: 그걸로 되는 슈퍼카를 하나 선보였는데
0: 네.
1: 그거에 아마 양산 버전이 이번 부산 모빌리티쇼에서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또 약간 기대를 하시는 차량이 있다면 또 좀 소개를 해주세요.
1: 일단 BMW가 참여를 하잖아요.
0: 네.
1: 며칠 전에 이제 시승 행사를 신차 공개라고 시승 행사를 했는데
0: 네.
1: iX3라는 전기차가 있습니다.
0: 아.
1: 이게 BMW가 60년대에 만들었던 그 차의 그 디자인 컨셉이라든가 그러니까 노이어 클래스라고 그래서 뉴 클래스거든요.
0: 네.
1: 디자인 컨셉 같은 거를 가져오고
0: 네.
1: 또 최신 전기차 기술과 또 SDV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라고 하는 거 뭐
0: 네.
1: 업데이트 잘 될 수 있고 시스템 바뀌어져 있는
0: 네.
1: 그런 거의 첫 차입니다.
0: 아니 그러면 60년대의 디자인을 좀 이렇게 가져왔다 그러면 그 콧구멍이 좀 줄어듭니까?
1: 네. BMW? 작아지고
0: 아,
1: 얇아졌고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0: 아, 예.
1: 그 60년대 나왔던 노이어 클래스 애들 같은 경우는 전면 그릴이 다 크롬이었거든요.
0: 아, 예.
1: 크롬으로 되어 있는데 크롬이라는 그 금속 자체가 차에 붙여서 가공을 하려면 환경 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크롬을 줄이는 추세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 iX3에서는 LED 라이트로 다 바꿨어요.
0: 오, 예, 멋있네요.
1: 예, 그래서 이게 그 클래식한 디자인을 갖고 오면서도
0: 네.
1: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만들고 환경까지 생각하는 형태가 됐죠.
0: 오.
1: 그래서 iX3는 꼭 한번 가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좀 무섭긴 하지만 BYD는 또 뭐 어떤 신차 이런 거 나옵니까 이번에?
1: 그동안은 그러면 이제 완전 순수 전기차만 내놨었는데 이번 부산 모빌리티쇼에서는 이제 ER EV라고 합니다.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라고 해요. 엔진은 있지만
0: 네.
1: 엔진이 발전만 하고요.
0: 네.
1: 발전을 하고 구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차를 굴려나가는 힘은 전기 모터와 배터리에서만 쓰고 거기에 전기만 충전하는 거죠.
0: 예.
1: 그러면 이게 사실은 연비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기름을 태우는 용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좋고 평소에는 그냥 전기차처럼 탈 수 있지만 주행거리에 대한 제약은 없는 겁니다.
0: 이번에 KGM은 참가를 안 한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1: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코란도 후속형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1: 네네.
0: 언제쯤 나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0: 네.
1: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내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KGM이 계속 지금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장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차 나오면은 타보고 결정을 해야겠지만 차는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바다도 보고 자동차도 보고 다른 모빌리티도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게 계획을 짜보시고 부산 여행도 오랜만에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동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1: 네, 고맙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금요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주말인 내일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시되는 뜻풀이에 해당하는 표현을 맞히는 문제입니다. 명사로 대단한 것이라는 뜻도 있고 또 최상의 일이란 뜻도 있는 두 음절로 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능사, 대수, 장땡이 있었는데 이 중 정답은 대수입니다. 대수는 한자어가 아니라 고유어 표현입니다. 부정문이나 의문문에 쓰여서 대단한 것을 뜻할 때는 성공만 하면 이까진 일은 대수도 아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최상의 일을 뜻하는 경우에는 돈만 있으면 대수인가? 처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출연자의 답에 나왔던 능사는 주로 아니다와 함께 쓰여서 잘하는 일을 뜻하는 한자어입니다. 예를 들어 서두르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또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장땡으로 하는 세상 풍조가 걱정이다. 에서 장땡은 가장 좋은 수나 최고를 속되게 이르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밤사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지역은 아침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다시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17.6도, 부산 21.2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아 선선한데요. 낮에는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어제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에 머물렀는데 오늘은 29도로 5도 정도 높겠고요. 대전과 대구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강릉 23도, 울진 22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맑아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경기 남부와 충남, 전남과 경남 지역은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조금 웃돌면서 오늘보다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188명으로 늘었습니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25일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88명, 부상자는 15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현재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여전히 200여 명이 매몰돼 있고 실종자도 157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이 연쇄 강진이 덮친 베네수엘라에 인명구조팀을 신속히 파견하도록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톰 플래처 유엔 인도주의 긴급구호사무차장은 현지 시간 25일 성명을 내고 국제사회 전역에 도시수색구조팀을 신속히 파견하도록 조율하고 있다며 현지 유엔팀을 보강하기 위해 신속대응팀을 추가 파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

기간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현직 고위공직자는 김문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으로 본인과 가족 명의 재산은 모두 98억 8,265만 원이었습니다. 퇴직자 가운데는 최지영 재정경제부 전 국제경제관리관이 285억 2,268만 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습니다.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이 특검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선고 모든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 송출됩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40대 여성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어제 도주할 염려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며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서 시위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에게 이름을 물은 뒤 침을 뱉고 욕설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을 47조 원 넘게 순매도해 5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이 상장 주식 47조 190억 원을 순매도해 5개월 연속 순매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49조 410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2조 22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오만 해안 가까이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화물선이 공격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현지 시간 25일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선박은 오만 다히트항에서 남동쪽으로 7.5해리 떨어진 곳에서 발사체에 맞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상황이 명확해질 때까지 선박 대피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이 가능한 한 빨리 충족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디솜브리 차관보는 현지 시간 25일 미 연방 하원 외교위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축구대표팀이 남아공에 1대0으로 충격패를 당하며 주 3위로 밀려나 32강 진출 여부는 이번 주말까지 기다려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선 김민석 총리가 검사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면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정청래 전 대표는 정부가 국회로 떠넘긴 게 시간 끌기일 수 있다며 재헌절 이전에 끝내야 한다고 응수했는데요. 정치와이에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이력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습니다. 인사청문특위위원이자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제일 먼저 선언한 박선원 의원과 전격 인터뷰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드라마 참교육 인기로 또다시 관심받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와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사건와이에서 최다운 변호사와 함께 짚어봅니다. 전격시사는 KBS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월 26일 금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0: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홍일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한석숙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됐는데 다주택 이력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한성숙 후보자는 실무형 총리가 되겠다고 몸을 낮췄습니다만 청문회는 강도 높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주택이 내 채였다가 청문회 직전 1주택자가 된 것부터 야당 공세를 피해가진 못했는데요. 야당에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에게 막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며 비판한 것을 들어 한 후보자가 청문회 직전 집을 다 팔았으니 이제 막이에서 사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직설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기부 장관 재임 때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놓고도 야당의 질책이 이어졌고 여당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0: 네. 청문회가 열리는 어제가 6.25 전쟁 76주년이어서 주적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 야당이 주적이 누구냐, 6.25 전쟁 등에 대해 따져 물었는데 한 후보자가 북침이라고 답했다가 바로 죄송하다며 남침이라 번복하며 긴장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후보자는 삼청동 주택 불법 증축 등에도 거듭 고개를 숙였는데요. 양평 농지 불법 건축물 의혹엔 시정통 보를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도 청문회가 열리는데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0: 네. 검찰의 보안수사권 결국 폐지되는 것으로 여권 내에서 정리가 되고 있죠?
1: 예, 그렇습니다. 어제 민주당 당권 도전을 준비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예정에 없던 현안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검사 보안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다. 정부안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 신중론도 묵살한 거냐, 강성 지지층만 본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정부안 발표 없이 향후 입법을 국회에 이름한 것을 두고도 법조계에서는 수개월간 최선의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해온 검찰개혁 추진단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는 이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당권 경쟁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 김 총리 입장 발표 어떤 입장 내놨을까요?
1: 네, 즉각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강성 지지층의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요구에 호응해 왔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불가역적 폐지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중도 외연 확장보다는 민주당 강성 지지층 마음을 잡으려는 당권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0: 네. 어제 북중미 월드컵 우리 대표팀 경기 보고 답답해하는 분들 참 많았는데 남아공에 충격적으로 패배를 당했어요.
1: 약팀을 상대로도 300전술을 고집해 지략 싸움에서도 밀리며 1대 0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홍명보 감독의 어정쩡한 전술에 선수들의 무거운 몸놀림이 엎친 데 덮치며 최악의 졸전이란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이 비기기만 해도 차지할 수 있는 조 2위 32강 자력 진출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쳤고요. 하지만 일찌감치 조 1위를 확정한 멕시코가 체코의 완승을 거두면서 우리 대표팀의 32강 진출 가능성을 살렸습니다. 이제 홍명보호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0: 예. 중남미 베네수엘라에서 규모 7을 넘는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최대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오후 6시 5분쯤 베네수엘라 북부 카리브해 연안에서 강진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규모 7.2의 첫 지진이 발생한 지 39초 만에 더 강력한 규모 7.5의 여진이 이어지며 피해가 더 커졌는데요.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지진 중 최대의 규모로 진원의 깊이가 10km 안팎으로 지표면과 가까워 피해가 더 컸습니다.
0: 예. 자, 지금 베네수엘라의 거주하는 우리 교민 상황 어떻을까요?
1: 이 베네수엘라 거주 교민이 한 100여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갑작스런 강진에 뜬눈으로 밤을 새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외교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며 상황을 주시하며 피해 상황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예. 근데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20여 분 만에 지구 반대편 일본에서도 또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어제 이와테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규모 7.2의 강진 으로 인근 아오모리현에서는 사람이 서 있기 힘든 정도의 강한 흔들림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90대 여성이 골절상을 입는 등 9명이 다쳤습니다. 이 7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도쿄에서도 건물 흔들림이 관측.

0: 일이 됐습니다.
1: 네. 자, 두 지진 연관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0: 이 비슷한 시각에 발생한 두 지진, 하지만 원인은 전혀 달랐습니다. 네. 먼저 베네수엘라를 보면요. 이른바 불의 고리와는 떨어진 곳입니다. 이 카리브판과 남미판의 경계에서 발생을 했는데 이 두 판은 각각 다른 수평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이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 지표면과 가까운 얕은 곳이었고요. 이 발생 깊이는 20km에서 10km로 분석이 됩니다. 이 반면 일본 지진은요, 이른바 불의 고리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 무거운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파고 들어가며 발생을 했는데 이 발생 깊이도 50km에 이릅니다. 이 결국 두 지진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서로 다른 판의 경계에서 발생을 했고요.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두 강진이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1: 네.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3초 컷 진료받고 왜 아픈지 물어도 못 받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짧은 진찰 시간 문제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가 25년 만에 개편된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 병원이 돈을 벌려면 진찰은 짧게 하고 검사는 지나치게 해야 하는 구조가 이 3분 컷 진료의 원인이었습니다. 이 진찰 수익률은 70% 수준인데 MRI나 CT의 검사 수익률은 204%, 이 피검사도 190%에 이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수가 개편에 정부가 나선 건데요. 이번 개편의 핵심은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강화입니다. 진찰료의 경우 초진 때 15분 이상 심층 진찰을 한다면 수가를 3배 올립니다. 이 비수도권과 수도권 취약지에선 모든 수술과 처치에 10%를 가산하고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야간과 휴일 수술 단가는 5.5배 인상합니다. 이 결국 재정이 중요한데요. MRI나 CT 등 각종 검사 수가를 낮춰서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1: 네. 이번 개편안에 대해서 의사협회 입장 어떻습니까?
0: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가 개편으로 큰 혼란이 예상되고 그 피해는 의료기관에 전가될 거라며 오는 28일 반대 궐기 대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1: 네. 요새 우리 사회 전반에 퍼진 마약이 심각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데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피부과 원장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0: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이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충격이 더해지고 있는데요. 이 수면 마취 등에 쓰이는 향 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원장 등 의원 관계자 6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100차례 넘게 상습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피부과 금고 안에서 2,700여만 원의 현금이 또 발견됐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 불법 투약 대가로 회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범행을 숨기기 위해 판매 대금은 현금으로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 진료 기록부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보건당국 감독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 대대적인 단속과 강도 높은 관리가 있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자, 요새 날씨가 더워지면서 러브버그가 많이 발생해 불편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밤사이 곳곳에 비가 내려 한풀 꺾이길 기대해보는데 방제가 쉽지 않습니다.
0: 네, 특히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자 이 서울시가 살수 드론 등을 동원한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 살수 드론이 뭐냐면 드론이 날아가서 나무를 향해 세차게 물을 내뿜는 방제인데 효과가 좀 크다고 합니다. 이 날개가 젖으면 이 러브버그가 비행을 할 수가 없고요. 번식에 지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살수 드론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림 등에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네. 뉴스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홍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은 비교적 출근 차량이 많지 않은 편이지만 그래도 상습 정체 구간들 이동량이 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달리네 고개부터 반포까지 차 간격 좁혀지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월에서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향은 문학에서 남동 또 안현에서 일직분기점 지나기 어렵고요. 강릉 쪽 영동고속도로 둔대분기점에서 부곡 구간 속도가 더딥니다. 목포방향 서해안고속도로입니다. 비봉에서 속도 주춤하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역시 남한산 나들목에서 막힙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향 서원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고 반대 일산 쪽으로도 장수에서 중동 지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지체 서행길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서휘영입니다.
1: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미국 증시는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혼조세 마감했습니다.
3: 네, 미국 증시 혼조세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양봉 마감했습니다만 나스닥이라든지 S&P 500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좀 하였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실적 발표 이후에 20% 가까운 급등이 나오면서 지수의 상승을 좀 힘을 보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애플을 비롯한 하드웨어 기업들이 좀 급등한 이런 반도체 칩 구매에 따라서 향후에 마진이 좀 압박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언급들이 나오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1% 넘게 하락하는 등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특히 장 막판 이 러셀 지수의 리밸런싱을 좀 앞두고 대형 기술주 중심의 비중을 조정하는 수급이 좀 유입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수 자체는 하락 마감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 옵션 거래 등으로 인해서 거래 대금이 좀 급증하였습니다만 나스닥은 하락 축소되면서 결국 혼조 마감하였습니다.
1: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어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셨고 굉장히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고 전망치도 높은데 상승세 어느 정도 나타났을까요?
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장중 한때 20%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지금 15.74%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것보다는 이제 장기 구매 계약이라고 하는 이제 LTA에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또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이제 최상단으로 좀 조절하겠다 이런 의지가 좀 제 확인이 됐고요. 그런 측면에서 AI 반도체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이 공급 업체에 좀 집중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HBM이라든지 DRAM 가격 상승. 결국 이제 메모리 업체들에게는 실적 개선으로 좀 직결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체크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를 원재료로 구매하는 뭐 서버라든지 네트워크 하드웨어 빅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에 대한 부담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메모리를 중심으로 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어제 애플이 이제 모든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 모든 제품에 대한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네. 이 반도체 가격이 하드웨어 기업들에게는 마진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하락세는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어제 5월 개인 소비 지출 PC가 발표됐는데 수치 어떻게 나왔을까요?
3: 5월 PC 관련돼서 시장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았었는데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보합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예상치를 좀 부합하는 어떤 그런 실적이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근원 PC 가격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0.32% 전년 대비 3.41% 정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에 대체로 좀 부합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치를 보면서 시장에서 느끼는 것은 대체적으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효과가 마무리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근원 상품 물가가 전월 대비 오히려 0.1% 정도 감소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3: 그런 측면에서 저는 시장은 오히려 안도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금리가 하락하고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는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밤사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물선이 공격받았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 국제 유가는 어떨까요?
3: 네, 국제 유가 같은 경우가 쉽게 좀 잡히지 않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1: 예.
3: 일단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75. 그다음에 WTI 같은 경우는 종가 기준으로 $71를 기록을 하면서 전장 대비 한 2% 정도 상승하는 좀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사실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협상이 좀 진전이 되면서 호르몬 제협의 물동량이 늘어난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1: 네, 그렇죠.
3: 예, 이 유가의 수준 같은 경우도 전쟁 발발 직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언급을 드렸었는데 하루 만에 지금 다시 지정학적 위험이 좀 불거지면서 상승세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 네.
3: 최근에 지금 오만 해협 근처에서 뭐 이제 공격을 받았다. 화물선이 공격을 받았다는 의심이 좀 신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벽하게 제거된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장 초반에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는데 다시 상승 마감했죠?
3: 네. 일단 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상승세를 켜면서 한 5.42% 상승하면서 9,000선에 다시 한번 다가선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급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는데 확실히 이제 이날 상승의 출발점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1: 네.
3: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의 어떤 기대를 웃도는 실적, 여기에 가이던스까지 발표를 한 데 이어서 장기 공급 계약 확대라는 수익성 개선 전망까지 내놓으면서 시간 외에서 거래가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대형주에 온전히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고요.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예탁증서라고 하는 ADR 발행이 좀 기대가 되면서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회사 간의 시가총액 1, 2위 경쟁은 상당히 치열하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3: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2.36% 하락을 하면서 지금 900선을 내주고 지금 800선으로 내려앉은 모습들.
1: 네.
3: 지금 코스닥과 괴리율이 상당히 좀 커지는 상황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이 대형주와 성장주 간의 양극화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코스피 변동지수는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3: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로 시작을 했던 부분들.
1: 그러니까요.
3: 하지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요일 같은 경우는 겸울 화요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지
1: 그러니까요.
3: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도 뭐 수백 포인트를 급등락하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에 대해서 일시적인 흐름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변동성 확대로 지금 해석을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번 주만 하더라도 23일, 24일, 뭐 25일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 하락, 상승이 나오는 결국 극심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 네.
3: 특히 25일이 상당히 의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97.78%까지 치솟은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네.
3: 이 수치가 어떤 수치냐면 지금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이 지구에 지금 기록했던 게 71이었는데
1: 그거보다
3: 네, 어제 97이 올라가면서 오. 지금 널뛰기 장세 거의 제가 볼 때는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1: 네.
3: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코스피 지수가 S&P 500 지수, 미국에 있는 S&P 500 지수 대비 4배 더 민감하게 움직인다라는 어떤 그런 조사가 좀 나오고 있고
1: 네네.
3: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결국은 레버리지 ETF
1: 네네.
3: 이 비중이 확대되는 그 수급의 어떤 측면이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총액이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좀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대형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들을 추종하는 수익률이 몇 배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레버리지 ETF라든지 파생상품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지수 전체 등락폭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어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3: 제가 볼 때 이런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일시적인 구조가 아니라 고착화된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변동성으로 시장은 변해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1: 네. 또 여기에 이달 들어서도요. 외국인 매도세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지금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죠. 특히
1: 네.
3: 지난달에만 국내 주식을 47조 원 넘게 팔았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매도에 대한 여력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 네네.
3: 사실 지난 이틀을 제외하고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은 전 거래일에서 팔자의 어떤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게 된다라고 하면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국내 상장 주식 2,800조 원 정도를 보유를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35% 정도 해당하는 상황인데
1: 네.
3: 매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다 네. 보니까 전월 대비해서 뭐 2.8포인트 증가한 한 730조 원이 지금 규모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지난달에 47조 넘게 매도를 했음에도 여전히 730조가 증가했기 때문에 730조 대비 47조면 아직도 매도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0: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국내 중시의 상승을 위해서 보유 규모가 늘어난 효과라고 그렇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매도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외국인은 이달 들어서도 지금 매도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달에 47조, 이번 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32조 원가량 지금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1: 네네.
0: 사실 이제 이런 매도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 시장을 보게 된다면 코스피에 좀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코스피에 지금 이제 49조 원 이상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코스닥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도 좀 차별화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여기에 더해서 지금 채권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지금 주식, 채권 모두 보유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예. 자,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전망해 주시죠.
0: 일단 이번 주 계속 그 수급에 대한 향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은 계속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은 계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이 상황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수급 쏠림 현상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려야 미국 증시처럼 그래도 좀 순환매가 나오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1: 네.
0: 측면에서 오늘 코스닥의 반등세도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LSK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금요일부터 주말까지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어제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진 곳 많았습니다.
3: 네.
1: 오늘도 소나기 예보가 있을까요?
3: 네, 오늘은 아침까지 강원 중남부 내륙산지와 경북 북동지역에 소나기가 오겠고요. 오후 한때 강원 남부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대구, 울산과 경상도 등 이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 네. 자, 이번 주에는 소나기 때문인지 더위가 좀 주춤하는 듯 했는데 오늘부터 낮 기온이 올라가서 주말까지 덥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가 29, 광주가 30, 춘천 27도로 중부와 경상도는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는데요. 다만 계속해서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어와 속초와 울진 22도로 동해안 지방은 평년보다 기온이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1: 네.
3: 내일부터는 기온이 더 올라가 다시 낮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내일과 모레는 32도로 평년보다 4도 정도 높겠고 다음 주에는 내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1: 예. 자, 전국 주요 해수욕장이 피서객들을 맞이하기 시작했는데
3: 네.
1: 그런데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올여름에도 너울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주말에도 너울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3: 네. 이 기상청은 이 먼바다에서 발생한 강한 풍파의 에너지가 해안까지 전달돼 이 바람이 불지 않아도 갑작스럽게 파도가 일어나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기상현상을 너울로 설명했습니다.
1: 네.
3: 이 너울은 풍랑과는 달리 파고가 완만해 눈에 보이지 않다가 해안 에 이르러 갑작스럽게 큰 파도가 돼 덮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곤 합니다.
1: 네네.
3: 내일까지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밀려오겠습니다. 이 너울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면 해안가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안에는 되도록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1: 예,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2: 정치,
4: 전격 시사,
2: 뉴스,
4: 전격 시사,
2: 인터뷰,
4: 전격 시사,
2: 주식,
4: 전격 시사,
2: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4: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0: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 청문회 쟁점부터 민주당 전당대회 등 정치 현안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어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0: 비대위원으로서 쭉 자리를 지키시면서 지켜보셨을 텐데, 자, 한성숙 후보자 총리로서의 자질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리로서의 역량이 충분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가장 인상이 깊었던 점은 역시 그 한성숙 후보자가 실무형 성과형 총리로서 국정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임기 2년이 시작되는 중요한 이 시기에 확실하게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뿐만 아니라 가장 어려운 AI의 문명적 대전환 이 도전 이 과정에서 한국이 닥칠 문제를 미리 대비하고 준비해서 오히려 문명적 대전환이 가져오는 위기 속에서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하고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고 더 나은 사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비전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0: 네. 자, 근데 야당인 국민의힘은 증인과 참고인 없는 맹탕 청문회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실제로도 증인 네. 참고인 채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네. 참고인 증인 신청을 이제 문제 삼는데요.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날 네. 우리 이 청문위원회 첫 회의를 여야가 함께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증인, 참고인 채택에 대해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증인, 참고인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제기했던 사람들을 다 철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족들을 청문회장에 부르자 이런 것이었거든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과연 가족을 불러서 지금까지 청문회를 한 적이 있느냐. 스스로 그런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해서 철회를 했고요.
0: 네.
1: 그다음에 그 맹탕 청문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한성수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 삼을 게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맹탕이다. 문제가 없는데 쟁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흔히 이야기할 때 무슨 뭐 병역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자들의 경우에는 논문 대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논문 표절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전혀 없는 후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후보, 쟁점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좋은 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검증 위주로 어제 네, 청문회가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0: 네. 의원님인데 어제 저희 정격 시사에 역시 전화로 인터뷰한 김희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 그 예. 다주택 이력과 관련해서요.
1: 예. 네,
0: 이번 청문회 직전에야 네 채 중에 예. 세 채를 처분하고 한 채가 됐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 집중적으로 지적을 하면서 예. 중기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에 그런 네. 인사청문회 당시 중기 장관 인청 당시 지적했던 문제점 제대로 개선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을 네. 지적을 하셨거든요.
1: 예예 예. 그런 점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중기부 장관을 하면서 다주택을 처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 물건을 내놓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안 팔린 거죠. 왜냐하면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그 단독주택, 토지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0: 네.
1: 금방금방 팔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중기부 장관 때 약속한 것을 이행한 것이 아니 이행을 안 했다 이런 비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은 중기부 장관이 되면서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주택을 처분하기 위해서 이미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안 팔렸는데
0: 네.
1: 그러면 왜 이번에 팔렸느냐. 손해보고 많이 가격을 내려서 팔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7억짜리를 5억에 내려서 내놓았더니 팔렸다. 또 한성숙 총리 후보자가 부동산을 팔려고 내놨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그나마 좀 다 처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미 문제가 되는 다주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어제 주적 논란도 좀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1: 네.
0: 총리에 대해서 안보 인식을 좀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야당의 그 제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IT 전문가로서 또 이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정책 검증을 해야 되는데 마치 사상 검증하듯이 주적이 어디냐. 우습잖아요. 국방장관 청문회도 아니고 외교통일부 장관 청문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정원장 청문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적은 누구냐. 참 이상합니다. 제가 해외에 많이 다녀보고 했습니다만 주적을 국가문서에 어느 어느 나라가 주적이다, 누가 주적이다 이렇게 쓰는 나라가 없어요. 안보 상황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위협이 되는 세력이 누구냐, 우리가 가장 당면한 안보 과제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정부 공식 문서에 쓴다든지 고위 공직자가 밝히는 것이지 주적이 누구다 물어보면 항상 아 주적은 누굽니다 이렇게 연불 외듯이 하고 다니는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0: 네.
1: 매우 부적절한 질문이고요.
0: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예, 예. 민주당 관련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 제일 먼저 예.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1: 예. 아,
0: 최고위원 출마 결심하시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1: 네, 사실 이제 지방선거 이후 이제 어느 당이 어떤 승리를 했느냐, 누가 패배를 했느냐 이런 이제 논쟁이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승패를 떠나서 국민들이 우리 정부가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하게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왜일까? 우리가 제대로 더 열심히 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또 우리 민주당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국민들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서 더욱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민주당은 어떠한 평가와 비판을 받게 될 것인가. 지금부터 정말 긴장하고 위기감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그리고 경건한 마음 속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0: 네.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새로운 계파 정치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최근에 우원식 의원도 지금 뭐 권력 투쟁처럼 비춰진다라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자, 의원님 지금 그 전당대회를 앞둔 당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가 정말 그 당원들의 축제의 장이 돼야 되고 정책 경쟁의 장이 돼야 하는데 계속해서 누구누구는 무슨 파다, 누구누구는 무슨 파다 이러면서 이렇게 팝을 가르기, 계파 정치 이런 것들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것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금도를 지키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단결해라.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또 전 대표파냐 뭐 현 대표파냐 또는 총리계냐 이런 식으로 계속 파벌을 나누는 식의 어떤 그 전당대회로 가서는 곤란하다. 우리가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 것이냐. 이재명 정부의 성공, 대한민국의 더 나은 도약 여기에 맞춰서 논쟁도 해야 되는 거다. 정책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당권을 잡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 파가 세계력이 크다 작다. 이런 쪽으로 논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걸 원하는 당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0: 네. 네. 최근에 당 지지율 또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권 내 최대 스피커 가운데 한 분으로 불리는 김어준 씨가 코어 지지층이 이탈한 거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 해석에 동의하세요?
1: 지지층 중에 코어 지지층, 핵심 지지층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핵심 지지층은 상황을 A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위기를 잘 극복을 해낼 것인가. 또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중력을 발휘할 것인가. 엄숙하게 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이탈된 것은 아닙니다. 이탈되고 있지는 않다.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0: 네.
1: 우리가 우리 지지층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는 것,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제는 집권 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상대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좋은 정책, 좋은 비전을 제시하는 것 또한 집권 여당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핵심 지지층에게 우리 당이 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유능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면서 동시에 국민 전체를 향해서 민주당이 시선을 시야를 넓혀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도 같이 드려야 합니다. 코어 지지층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죠.
0: 의원님 그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사흘 연속 그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다.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있던 취지의 발언을 하는 데다가 네. 유시민 전 의원도 지지층이 네. 싸늘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진단을 내놓고 있는데 이 발언 네. 자체가 갖고 있는 파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네. 발언 계속 내놓는 이유 그리고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 아니 지지층이 싸늘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먼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대통령님 지지율도 낮아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우리 당에서 집중력을 갖고 정말 전략적으로 그리고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중심 목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다가서야 된다. 지지층이 일시적으로 뭐 싸늘해지고 있다 이럴 수는 있죠. 그러나 지지층은 우리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일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지층이 흔들리니 무엇을 해야 된다? 응? 아니면은 그 핵심 지지층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강성의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복선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좀 이상하죠.
0: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네. 김인석 총리가 기자들에게는 예정이 없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현안 브리핑을 하면서 검찰 네.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는 게 정부 입장이다.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 따르겠다. 이렇게 네. 입장을 밝혔는데 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1: 보안수사권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통령님 총리 당 모두 하나 된 그 견해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하나 모든 것을 차분하게 다 따져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단 하나의 문제도 없을 것이냐. 만에 하나의 부작용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전에 예방하고 치유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냐. 당연히 있죠. 보안수사권을 폐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서 그것이 실제로 집행되고 실행됐을 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의도된 효과만 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0: 네.
1: 만에 하나라도 의도된 효과가 나지 않고 부작용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대비책까지 민주당이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해서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법안을 개정하고 추진해라 이런 뜻이고 그것은 이미 처음부터 일관된 입장입니다.
0: 네.
1: 다만 김민석 총리가 어제 그 입장을 재확인한 것은 더 이상 보안수사권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거나 아니면 당이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함으로써 당의 움직력, 정부 정책 추진의 응집력이 흐트러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봅니다.
0: 예. 그런데 이제 당권 경쟁을 하고 있는 정청래 전 대표가 정부 안으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가 국회로 왔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다. 국회로 떠넘겼다. 혹시 시간 끌기 작전 아니냐. 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이런 행보 어떻게 보세요?
1: 당대표를 어제 그저께까지 했던 분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9월 10월부터 지금 이 검찰개혁을 하자 해가지고 중수청 공소청 다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 전체 흐름 과정에서 이제 최종 매듭을 짓는 것이 보안수사권 문제를 형사소송법에 어떻게 반영할 거냐 하는 문제잖아요.
0: 네네.
1: 그럼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법은 정부 입법도 있고 의원 입법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기본 의견을 내면은 국회에서 집권당에서 약간의 그 변화를 주면서 의원 입법으로 국회 입법으로 확정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
0: 네.
1: 당론으로 정해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정부가 왜 법을 국회에 떠넘깁니까? 입법은 국회의 임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본 입장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기초해서 형사소송법을 조기에 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정상적인 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0: 네. 자, 재연절 이전에 입법을 해서 해야지 올 10월까지 그 왜 새로 출범한 공소청이라든가 이런 게 네. 차질 없이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최고위원을 출마하신 네. 입장이시라 차기 지도부에서 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특히 보안수사권 관련한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처리해야 된다고 예, 예. 생각하십니까?
1: 그러니까 7월 말 8월 말까지 예. 이 형사소송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여야 간의 원 구성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하고 우리 당하고

0: 이 원구성 협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다음 주 정도면은 원구성이 완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이제 상임위원장 배분이 다 끝난다고 해도
1: 네.
0: 일단은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개정 초안이 나오면은 양당 간의 협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은 국민들과 함께 공청회도 한두 번 해야 되고 이런 일정들이 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말 문제가 없는지 국민들 간의 확신과 신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네.
0: 그런 그 일정표 그런 흐름까지 다 감안한다면 7월 17일 제헌절 이전에 형사소송법을 제정하는 것은 빨리 해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방향 제시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1: 네.
0: 그것을 마치 반드시 해야 하는 데드라인이다 마지노선이다 한다면 과연 그 현실성이 있다고 볼까요?
1: 알겠습니다. 자, 네. 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이 다음 달
0: 예.
1: 1일에 예정돼 있다고 청와대가 이제 밝혔습니다. 근데 앞서서
0: 예.
1: 정청래 예. 전 대표가 대표직 예. 사퇴 의사를 밝히자마자 바로 또 서울국제도서전에서 평산
0: 예.
1: 책방지기로 참여한 문 전 대통령을 또 만나러 가지 않았습니까?
0: 예.
1: 예. 문 전 대통령과의 이런 잇따른 만남 또 회동 추진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0: 예, 뭐 당대표를 간두고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서울에 있는 행사에 오셨으니까 찾아뵙는 거야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 이후에 바로 그 제4기 민주정부로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에 올라와 계시고 또 이런 행사까지 하고 계시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같이 좋은 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흐름 속에서
1: 네.
0: 우리 민주당, 민주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중산층과 서민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러한 덕담을 나눌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안심을 주고 더 좋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협력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 사실 이런 해석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뭐 개파 갈등 얘기를 하셨는데 최근
0: 예.
1: 다 안팎에서 뭐 친명, 친문 이런
0: 예.
1: 분류를 가지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어서 문 전
0: 예.
1: 대통령하고의 만남에 대한 해석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어제 전격 시사에 출연하셔서 얘기하신 윤건영 의원 말에 따르면
0: 예.
1: 문 전 대통령은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후보들과
0: 네.
1: 따로 회동하거나 만나는 거는 안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0: 아, 어제 윤건영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급해도 순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싶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옳은 말씀이시고 올바른 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윤건영 의원이
1: 네.
0: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마치 활용하는 것처럼 자신의 어떤 그 전당대회 활용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이 상당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표시한 거 아니겠습니까?
1: 네.
0: 네. 그러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큰 정치 전당대회 행사를 앞두고 전직 대통령이 가급적이면은 현실 정치에 개입하지 않기 위해서 낙향해서 양산, 경상남도 양산, 평산 산골까지 들어가신 분을 전당대회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모습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에 대한 윤건영 의원의 지적이다.
1: 네.
0: 그건 좀 따끔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자, 이제 당대표 선거 구도가 사실상 3파전으로 굳어졌다라고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0: 예.
1: 보면 무방할까요?
0: 그러니까 이제 당대표를 관두신 것은 앞으로 당대표 경선 과정에 나오시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 그다음에 김민석 이제 총리는 나오실 것 같고요.
1: 네.
0: 송영길 전 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나오면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흐름으로 보면은 세 분이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0: 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굳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1: 예, 벌써부터 이 3파전에 또 예. 연이어서 결선 예. 투표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예. 너무 앞서가는 겁니까 언론들이요?
0: 아니죠. 그러니까는 3파전이면은 이제 한 후보가 50% 이상 득표하지를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한다라고 하는 게 제 당헌 당규상 들어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똑같이 나눠 간다 하면 3명이면은 33%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1: 예예.
0: 결선 투표로 갈 수 있다라고 전망하는 것은 뭐 언론 내에서뿐만이 아니고 그 당헌 당규를 제정할 때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결선 투표를 하는 것이 낫다 해야 한다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1: 그래서 이제
0: 앞서가는 건 아니라고
1: 예. 그래서 의원님 그 김민석 총리와 송영길 의원의 연합설, 이른바 김송 연합설까지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네. 흐름으로 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나 남았지 않습니까?
1: 예.
0: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에서 되신 분들도 임기가 4년 남았고, 그러니까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 시간. 근데 이 시간을 어떻게 대통령과 호흡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성과를 낼 것이냐, 어떻게
1: 네.
0: 이 중요한 시기에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1: 네.
0: 그러면은 아마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불편한 입장을 보였던 것보다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두 사람이 연합 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개파 정치라기보다는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자,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남 이전과 관련해서 논란이 예.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힘은 예. 정치적 예. 논리에 한 결정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예. 내놓고 한동훈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명청대전 전대용 총알로 쓰지 말라.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네. 모든 걸 정치로 봐서는 안 되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용인뿐만 아니라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까지 확장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세계 시장에서 중심에 우뚝 선다는 하나의 전망,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표시입니다. 신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공장,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집적단지 클러스터, 이것이
1: 네.
0: 많으면 좋습니까? 줄어들고 쫄아들면 좋습니까? 많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권에서 전력, 그다음에 이 반도체에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공업 영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이 호남에는 이 그 한전 대학교도 이제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 반도체 학과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 네.
0: 그렇게 된다고 하면 수도권 경기권에 있는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국으로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죠. 그 가운데에 땅값도 싸고 인력도 있고 그다음에 전력과 용수, 물이 풍부한 곳, 그곳에서 편안하게 넓게 자리를 잡고 전 세계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반도체, 정말 산업의 쌀이라고, 새로운 쌀이라고 말하는 이 반도체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해서 확장하겠다.
1: 네.
0: 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1: 알겠습니다.
0: 예, 그리고 네.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1: 예.
0: 그런데 어떻게 오늘 명청대전 총알로 네. 쓰겠습니까?
1: 예. 방송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 그리고 보조견 마루와 함께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타고 대전 과학엑스포에 다녀왔어요. 음악이 나오는 아름다운 분수에 다양한 촉각체험까지 하니 우리 아들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오늘부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지금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낮아서 선선하거나 일부 지역은 서늘한데요. 낮에는 서울 29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겠고요. 대전과 대구도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강릉 23도, 울진 22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지역은 아침까지 소나기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다시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경기 남부와 충남, 전남과 경남 지역은 나쁨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한편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서울 32도, 대구와 광주 31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30도를 조금 웃돌면서 오늘보다 더 더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4: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와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다음 달 1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두 분만 단독으로 이렇게 회동을 하시더라고요.
2: 예.
0: 예, 부인들이 같이 하시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 회동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2: 뭐 예상은 못했습니다. 예상은 못했는데 취임 후 처음이에요.
0: 네.
2: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당내 갈등, 그리고 이제 권력 당대표를 둘러싼 이 갈등이 이제 개파 갈등으로 좀 많이 번지고 있잖아요. 뭐 이게 적절하지는 않은 단어라고 하지만 어쨌든 뭐 문조 털래요 이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강제 소환되고 있잖아요.
0: 네.
2: 저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다른

0: 안 막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뭐 그분의 스타일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게 과열되는 거를 막고 싶어 하는 그게 많이 반영이 됐다.
1: 네. 제가 지금 앞서 그 박선원 의원과의 질문에도 윤건영 의원과 어제 인터뷰한 내용을 갖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는데 윤건영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오는 줄 몰랐다 정청래 전 대표가 그 도서전에. 근데 오는 거 말씀하신 대로 오는 거야 뭐 자연스러운 거니까 한다. 그런데 다음에는 좀 얘기를 해주고 왔으면 좋겠다. 상당히 좀 느닷없다는 뜻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여졌거든요. 김기웅 대변인 보기에는 이 회동도 그렇고요. 문 전 대통령이 갑자기 전당대회 앞두고 이렇게 바빠진 네. 모습을 보이는 거 어떻게 보세요?
2: 이재명 대통령 머릿속에는 전당대회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보안수사권 이 뒤에 좀 얘기를 하겠지만 네. 김민석 총리가 보안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다 얘기를 하거든요. 전 누차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좀 이상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당대회에 있어서 화두가 됐었죠. 그리고 또 전당대회에 있어서 가장 관통하는 지점이 뭐냐. 친청이냐 친문이냐 아니면 친명이냐 그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거를 약간 누그러뜨릴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좀 의식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일종의 김빼기거든요. 저쪽에서는 이 이슈를 가지고 굉장히 전당대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김을 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들이 이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좀 식사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좀 급하게 잡는 게 있어서 정청래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진짜 느닷없이 찾아간 거나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뭐 말씀을 드렸겠지만 뭐 빨리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신 대표님 그 회동도 회동이지만 그 정청래 전 대표가 도서전에 갔을 때 책 네 권 이렇게 산 것도 뭐 기사에 다들 많이 쓰시고요. 또 앞서 그 사태의 변을 얘기할 때 대통령 또 이재명 대통령 언급한 게 뭐 스물 몇 회 뭐 이렇게 언급도 되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전 대표는 결국 본인의 지지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는 거에는 뭐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전직 대통령까지 하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까요?
3: 근데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지금도 가장 큰 비판을 받는 것이 전당대회에 그 사실상 그 출마하면서 지선 패배를 지금 지지 않고 있다.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비판의 지점인데 지금 뭐 선거 전략도 상당히 좀 희한한 게 많아요. 예를 들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해놓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걸 사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언제부터 민주당에서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정체성으로 삼았습니까? 가장 단적인 예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보안수사권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는 존치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셨고요. 또 민주당스러움을 가장 강조하시는 물론 타당이긴 합니다만 조국 전 민정수석도 작년까지만 해도 보안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이거 다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강성 당원들과 어떤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분들의 구미에 맞는 주장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주장을 지금 말하면서 이거를 민주당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무엇보다 사실은 정청래 대표의 지금 전략은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그 뿌리를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가장 먼저 대표직 사퇴 이후에 찾아간 건데 여기에서 미래가 보입니까? 계속 뿌리를 찾아서 과거지향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집권 여당에 무한 책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켜야 될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오늘의 현재를 말하거나 미래를 말해야 되는데 너무 과거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은 매우 저는 부적절하다. 근데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이런 당내 흐름을 좀 우려하시는 나머지 정청래 대표의 어떤 전략에 좀 김빼기 용으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마련한 거 아닌가 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0: 네. 뭐 요거 조금 뭐 얹어서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민주당 586 정치인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족보 정치.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2021년에 이제 그 중앙일보 기자가 책을 하나 냈어요. 예, 살인. 조선의 586이라는 책인데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보다 족보 이제 쫙 읊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자손이고 이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그 17분 동안 얘기를 한 게 수요일 날 이제 본인 사퇴하면서

0: 내가 뭐 김대중 대통령은 내 나의 정신적 지주고 내가 노사모였고 문재인 대표 시절에 최고위원했고 이재명은 나의 동지고 뭐 전우고 36번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본 얘기가 없어요. 본인 얘기가. 그러니까 족보를 이제 산 거예요. 족보를. 내가 이제 누구의 뭐 안동김 씨의 누구고 몇 대손이고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좀 적당히 좀 해라. 그 족보 정치 좀. 이제 옛날 대통령 저도 다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지 얘기를 해야지. 왜 옛날 얘기를 옛날 얘기만 합니까? 예, 정치인들이. 예.
1: 그 정책에 대한 얘기는 사실 거의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2: 예, 그걸 하나만 더 추가하면 지금 한국 축구가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 위기의 근원이 홍명보 감독과 정용규 회장과 뭐 특정 대학의 인맥들의 어떤 의리 축구 아닙니까? 그 의리로 끈끈하게 묶여 있어서 실력 선발보다는 어떤 본인들의 사연을 가지고서 선수 선발을 하나 보니까 여기까지 국민적 불신을 받은 건데 지금 정청래 전 대표나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이 다 지금 소위 말하는 의리 정치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 중심에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성역화도 있는 거예요. 그 실패를 인정 하지 않고 그 기반으로 지금 또 기득권을 유지 강화하는 이런 성역화된 기득권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국민들의 시각에서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과거 퇴행적으로 기득권 수호적으로 보이니까 아마 지금 국민적 비판에 좀 직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 그렇게 봅니다.
3: 저도 한 말씀 더 한다면
1: 네. 네.
3: 근데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책 얘기를 한다면
1: 네.
3: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잘한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기사가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 문제 있다 얘기를 하거나 노란봉투법 관련해서 현장에서 역반응이 나고 있다 부작용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무엇보다도 정청래 전 대표를 이렇게 몰아붙이는 그 전제가 전 잘못됐다는 게 이겨야 될 곳을 이기지 못하면 성공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딱 보면 서울이잖아요. 서울 지난 지방선거 왜 어떤 그 관통하는 걸 보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심판이 있었겠죠. 어떻게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심판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원호 후보에 대한 명픽 문제와 그다음에 자기 공소 취소 특권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철저한 반성에서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본인이 말하기에도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른바 뿌리를 찾은 이념 논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 네. 어제 김인석 총리가 예정에 없던 현안 브리핑에서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입장이다 얘기한 거. 네. 이거 정청래 대표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 조속한 완전 폐지에 대한 응수라고 봐야 됩니까?
0: 그러니까 그걸로 전선을 안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하나 좀 말씀드리면은 네. 한 KSOI가 지난 20일에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했는데 검찰의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물어봐 유지냐 폐지냐. 전체 여론은 유지가 47.7, 폐지가 31.3. 그래서 유지가 더 높아요. 중도층에서도 52.7 유지, 33.3 폐지.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유지가 22.3, 폐지가 58.2. 그래서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은 폐지를 강하게 원하고 있고 네. 전체 여론은 유지가. 근데 이제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폐지하자고 지금 이미 얘기를 한 상황에서 뭐 나머지 당권 주자들이 유지를 하자라고 하면은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표 획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 네.
0: 현실적인 문제에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아 저는 진짜 이게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가 너무 엉망진창이 돼버려가지고 뭐 보안수사권 이거 하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1: 그러니까요.
0: 2021년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 여파가 지금 수사 지연 사태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경찰의 고발건이 2021년에 198만 건이었는데 경찰 접수 사건이 이게 2024년에 265만 건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검찰에 이제 수사를 안 하기 시작하고 경찰에 이제 과부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수사관 한 명이 담당하는 게 2020년에 108건이었는데 지금 지난해 기준으로 134건으로 늘었고 그래서 이게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사건에 넘기는 이송 비율이 1.8배 늘었고 사건 자체 종결하고 각하하는 게 3.7배 늘었고
1: 네네.
0: 지금 시간 지연이 반년에서 1년씩 막 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지금 일파만파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검찰이 옛날에는 무조건 이게 이 자기가 6개월 이상이 넘어가면은 자기가 관할하는 그 사건이 그러면 승진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0: 무슨 야근을 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검찰이 다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찰을 쪼든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하든. 아. 근데 이제 검찰이 다 손을 놔버린 거예요. 지금 그 일 여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근데 보완 수사 요구권 하면은 보완 수사를 하겠습니까 경찰이? 바빠 죽겠는데 5년 동안 수사 경찰만 1,700명이 관뒀어요 지금. 그리고 나 수사 못 하겠다라고 수사 그 경과를 반납한 사람이 1,200명이에요.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뭐를 숨길라는 게 아니라 이미 과부하가 너무 걸려서.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그러면 보완 수사권 폐지를 하면은 답을 내놔야 되는데 무책임하게 이를 데가 없다. 이 피해는 다 국민들한테 지금 가고 있어요. 제가
1: 그러니까 이게요. 문재인 정권 때 1차로 잘못 개혁해서 사실 윤석열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특수부를 키워주고 형사부가 가지고 있는 수사 통제 기능을 무력화하면서 사실상 윤석열이랑 괴물이 나온 어떻게 보면 나름의 어떤 기득권 타협의 산물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보완 수사권 문제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놔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정치검찰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수사 개시권을 뺏는 개혁을 일정 부분 했고 또 검찰 조직도 둘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개혁은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데 전통적으로 검찰이었던 경찰에 대한 수사 통제 기능까지도 다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숟가락을 갈아서 칼을 만든다. 저는 최소한 지금이 윤석열 정권 하면은 이 말에 동의할 수 있어요. 최소한.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하에서 숟가락을 갈아서 칼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 시도를 누군가 하면 당연히 진압을 해야죠.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게 아니라 장독대 문을 매일 들여다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하면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감을 부추겨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삼다 보니까 최근에 그 돌아가신 김창민 감독 사건도 경찰의 부실수사 그 수사암장에 대해서 검찰이 보안수사에서 지금 처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런 수만 건의 피해자 들의 억울한 눈물 이거 어떻게 닦아줄 것이냐. 전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지금 본인이 경선에서 한 표 두 표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과 1, 2년 뒤에 찾아올 이 정말 혼란과 이 비극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보관이 있는지 전 최소한 응답을 좀 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런데 이제 정청래 대표는 바로 SNS에다가 시간 끌기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연절 이전에 끝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3: 그런데 저는 정청래 대표 전 대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암장 부분도 있고 네. 수사 기소가 부실화된다. 그래서 국민적 피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해체를 주장했지만 마지막 보안 수사권을 남겨놓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예외적 허용을 하자고.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같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추진이 됐냐. 추진단이 꾸려졌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10월 네. 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뭐죠? 남겨놓자는 방향이 설정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거는 네. 김민석 총리가 자기는 수사보안권 폐지가 옳다고 누차 밝혀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 누차 뭘 밝혔는지 모르겠어요.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정청래가 나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사람이 말하는 거를 따라가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김민석 총리한테 묻고 싶어요. 진짜 보안수사권 폐지가 본인의 신념이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거짓말한 겁니까? 그러면 총리실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했던 거는 뭐며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6월 이후 입법 예고를 목표로 한다. 정부의 의견을 낼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국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김민석 총리의 입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뭡니까? 변한 겁니까? 그래서 야당의 대표 시절에 얘기했던 거와 지금의 국민의 대표로서 대통령으로서 하는 건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끝까지 이게 중요하다고 하면 김민석 총리한테 총리잖아요. 그러면 관철을 시켜야죠. 싸우게 해야죠. 논의를 하게 해야죠. 그런데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자들이 폐지를 원하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정청래 전 대표를 비판하고 욕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지금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리와 대통령이 묻어가고 있잖아요.
1: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되는 게 김민석 총리는 그전에도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는 내용을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여러 번 밝힌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관계를 바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거 같고 밝힌 적이 있고 다만 정청래 대표랑 차이가 뭐냐. 정청래 대표는 빨리 하자 대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완전 완전 폐지하자 이러고 있고 김민석 총리는 폐지는 원칙으로 하되 그 폐해와 부작용을 어떻게 감수를 할지 숙의하자 대화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보안사건 제한적 존치를 좀 주장하시는 것처럼은 보여져요. 근데 지금 대통령님 입장도 당에서 워낙 세게 저렇게 정청래 대표가 그립을 잡고 소위 말해서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 당청 관계 때문에 나름의 어떤 지금 이 정치적으로 이걸 좀 풀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입법 기술도 있잖아요. 아니, 전면 폐지할 수 있어요. 그럼 폐지를 하더라도 경과 규정을 둬서 제한적으로 시점에 따라서 조금 더 그 제한의 범위를 좁히는 이런 입법 기술적인 노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뭐 제헌절전에 다 없애자. 그럼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 정청래 대표가 없애자는 사람들이 전 대안을 밝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 저희 김민석 총리가 페북을 통해서 그런 수기에 어떤 방점을 뒀는지 모르지만 네. 정작 그 자문위원들 사이에 검찰개혁 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 사이에서는 정부안을 내지 않는다면 왜 각 부처에서 우수한 인력을 파견하고 국회 예산을 투입해서 검찰개혁 추진단을 운영했냐 그리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쓰고버리는 의제로 생각한 것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2: 네네. 자 사실 아까 KSOI 여론조사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핵심 지지층,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생각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생각이 분명히 그 숫자로 차이가 나는 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핵심 지지층의 이탈 때문이라고 화두를 던진 김어준 씨의 얘기가 또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진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일
0: 변호사께서는.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들이댔으면 좋겠다. 정확하게는 김어준 씨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제일 화두가 됐던 거는 이번 월요일 날 발표됐던 리얼미터 뭐 데드크로스 나왔던 그거잖아요. 네. 제가 네. 그래서 그 전주와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어디가 이제 빠졌냐. 그러니까 핵심 지지층이 김어준 씨가 생각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보통 이제 이념 성향으로 보면은 진보층, 뭐 중도층, 보수층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전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발표된 게 진보층이 3.2%포인트 빠졌고요. 중도층은 4.9%포인트 빠졌고 보수는 0.7%포인트 빠졌습니다. 보수는 원래 이제 지지율이 높지 않으니까 마른 수건을 짰다고 보면 되고 중도층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물론 진보층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만 다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김어준의 얘기는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별일도 없는데 이렇게 코어 지지층이 빠지는 거가 의아하고 뭐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왜 아무 일도 없습니까? 지금 선관위 사태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나고 최근에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 패배한 것 때문에 지금 지지층도 난리가 나고 뭐 최근에 또 이제 뭐 자산 양극화네 부동산 문제 지금 2년 동안 서울 집값이 33% 뛰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뛰었습니다. 뭐 물론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지금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돼요. 이제 막 코스피 9000 찍고 이런 것들 막 1분기 한국은행 발표했던 명목 성장률이 10.5%로 1976년 이후로 50년 만에 지금 최고예요. 막 이런 정도의 상황에 감안을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빠진 거잖아요. 근데 김어준은 갑자기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김어준의 얘기는 딱 그거예요. 우리 딴지 애들이 화가 났어 지금. 딴지 애들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코어 지지층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거야. 대책을 내나 봐. 지금 그거 지지층 가지고 지금 협박하고 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네.
2: 어떻게 보십니까?
1: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가 최근에 그 시사인에서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감정 온도, 그러니까 신뢰도가 상당히 낮게 조사가 되고 있는 이유가 저 지금 김종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지지층의 어떤 서운함, 박탈감지 이런 것들을 표현을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너무 명확하죠. 선거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고 선관위 사태에 대응을 안 해서 떨어진 거고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님 해외 순방 나가 계시는데 반기를 들면서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라면서 경고장을 날리니까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은 안 하고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니 이게 정말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코어 근육이 먼저 빠집니까? 뱃살 지방이 먼저 빠집니까? 당연히 뱃살 지방 먼저 빠지고 코어 근육은 마지막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엉뚱하게 아 우리는 코어 근육부터 먼저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인체공학상으로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어느 정도 본인이 가진 영향력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방송도 진행하고 어떤 여론전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은 뭐 조급 급함 때문인지 서운함 때문인지 너무나도 좀 이치에 맞지 않는 내용들을 너무 많이 발설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한 신뢰가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3: 제가 볼 때는 현상에 대한 분석보다는 일종의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바람 뭐 일종의 좀 거칠게 표현하면 겁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코어 그룹들은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바로 버린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사례를 들었던 게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네. 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하고 훅 빠졌다. 그 당시에 친문이 누구였냐 이낙연이었고 어떻게 보면 반문 어떻게 반문이었던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가 이제 선두로 오르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하는데 그 지금 등을 돌렸다는 표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이 막 빠졌다는 것보다는 코어 지지층이 관망을 하고 있다.
2: 네.
3: 등을 돌리진 않고 팔짱 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건 이 핵심 지지자들 코어 그룹이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 행위가 뭐냐. 보안수사권 관련된 검찰개혁입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민주적 절차의 어떤 제도적 통제 이런 부분 그리고 내가 이 당을 지켜왔고 이렇게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까지 이어져 왔고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데 뉴 이재명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대체된다는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조금 언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상적으로는 훅 빠진 게 코어 지지층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가면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 그런 부분도 막 지적을 하더라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왜 관망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방식대로 가면 팔짱 끼는 걸 넘어서 등을 돌릴 수 있다. 일종의 겁박인 거죠.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사흘 연속 김어준 씨가 얘기했는데
2: 그렇죠.
0: 얘기했듯이 처음에는 이낙연 총리 이제 박근혜 사면론 얘기하다가 네. 어젠가는 무슨 얘기까지 제가 워딩을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는 코어 지지층이 무너지면서 임기 내내 고생했거든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방식인 성과를 보여준다라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 그렇죠.
0: 이제
2: 네.
0: 노무현까지 끌어옵니다. 자, 이들 진영에서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은 우리가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했을 때 우리가 배신한 거 그거 진짜 미안해했다. 국익을 위해서 한 건데 이런 얘기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노무현도 이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너 노무현처럼 될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저는 황당하기가 이를 데 없다. 왜 그럼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노무현 파리를 했던 거냐. 이거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이 진영 내에서 보기에도 민주당 네. 진영 내에서 보기에도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완전 협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그때 뭐였냐면은 그 지지율 빠졌을 때가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냐. 왜 한미 FTA고 이라크 파병 보내면서 진보 지지층 빠진 거잖아요.
2: 네.
0: 그거에 대한 반성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재명 너 지금 왼쪽 깜빡이 켜고 우회전해. 왜 중도 뭐 보수 인사들 이거에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 근데 그때 노무현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같이 이재명한테는 너 노무현처럼 될 수 있어. 협박하는 이게 맞나요 이게?
1: 근데 이런 식의 모순이 또 발생하는 게 뭐냐면 유시민 전 장관이 ABC 이론으로 또 사람들을 나눠가지고 논란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2: 네.
1: 그때도 본인들은 가치를 중시하는 A다. 그러면서 저쪽에 B라는 사람들이 이익받으러 들어왔고 이익 없으면 배신할 거다. 이러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또 낙인을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놓고 보면 가장 먼저 떠나가는 사람들이 그 A라고 불렀던 본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B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일을 지금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 자체 모순에 빠져있는 이것이 지금 김준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우리가 눈물 흘리고 뭐 미안하다 하면서도 지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자라고 하는 이 자체 모순이 매우 심각한 것이고 저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아까 조롱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조롱하는 거 좋지 않죠. 근데 지금 이게 왜 조롱까지 가는 지경이 왔느냐를 들여다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 것도 있겠지만은 그때 정책 결정을 잘못했던 사람들이 특히나 뭐 민정수석실 사람들이 조국혁신당 만들고 민주당 안에서도 조국혁신당과 같은 기조를 가지고 메시지를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반성과 성찰 없이 과거의 이념지향적이고 진영 논리에 기반한 정치를 지금도 하자고 하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지금은 어느 조롱의 그 단계까지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네.
3: 뭐 사실 명분을 얘기하고 뿌리를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본질적인 건 앞으로의 공천권. 총선 공천권 누가 하느냐 그런데 여튼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은 비명 행사하면서 칼을 거칠게 쓴 거고 칼을 잡은 자와 칼을 맞은 자와의 2라운드 대결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고상하고 옛날 얘기하고 어떤 이념적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세력 대 세력에 붙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완곡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지만 이쪽은 분명하게 반명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렇다면 네. 이재명 대통령은 과연 그러면 노무현, 문재인 뭐 대통령에 대해서 진짜 존중하느냐 그건 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정치란 건 또 명분도 필요하니까 네. 이해는 가지만 제3자 관점에서 보면 저는 마지막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노무현 정신 얘기하고 네가 배신을 했다 네가 욕을 했다 얘기를 하는데 네. 결국은 저희가 볼 땐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진영의 수장을 넘어서 대통령으로서 고민을 해서 한미 FTA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하고 이라크 파병을 했습니다.
2: 예.
3: 그 당시에는 다 민주당 내에서 괴롭혔잖아요. 누가 괴롭혔습니까? 그야말로 코어 그룹들을 괴롭혔는데 그래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보면 각자의 해석과 그 해석이 달라요. 그러니까 코끼리 전체 중에서 부분만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건데 좀 더 큰 틀에서 얘기하는 게 맞다고.
2: 네. 앞서 김진일 평론가가 언급하신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 마치고 2부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1: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정치와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지금 김어준 씨 또 유시민 씨와 관련된 얘기를 저희가 좀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핵심 지지층이라는 그런 화두를 지지율 하락과 끌어서 일종의 하나의 좀 담론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계속 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뭐 계속 간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유시민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무현재단 상임고문직도 스스로 던지고 뭐 앞으로 재단에 어떤 악영향이 갈 걸 우려해서 본격적인 평론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과거에는 평론을 그만두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다가 다시 또 본인의 말을 번복하면서까지 나와야 될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민주당의 정통성,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궤를 지금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그쪽에 힘을 실어주면 상당히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도 많이 낼 것으로 예상을 좀 해봅니다.
2: 그 유시민 작가가 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 다른 유튜브 네네. 거기에 이제 녹화 방송을 한 게 오늘 저녁에 방송이 된대요. 그게 그래서 근데 그거를 참관하신 분들의 후기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대체적으로 이제 무슨 말을 했는지 구성이 됐어요. 뭐 보안 유지해달라 뭐 김어준 씨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비평 활동은 그거를 바로 잡는 쪽으로 내가 얘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어용지식인을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이제 비판을 하겠다.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거죠. 그리고 이제 뭐

0: 당무 개입이다 지금. 대통령이 이거 지금 전당대회 당무 개입이다. 이게 그러니까 당무 개입이란 말이 특히 밖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하면은 이게 확 달아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싸우겠다. 나는 유시민 나는 싸우겠다라고 이제 보면 됐고 또 최근에 이제 본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함을 좀 드러낸 것 같아요. 그래서 촉법 평론가들이 있다. 그리고 용역 평론가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촉법 평론가는 좀 나이가 젊은 사람들의 촉법 소년 같이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촉법 40이 뭐 안 된 사람들을 이제 촉법 평론가 뭐 이렇게 본 거 아닌가. 근데 나이 가지고 좀 이렇게 좀 하지 마라.
1: 예.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평론가들도 무게감 있는 분이 있고 좀 가벼운 분들이 있으니까 뭐 촉새 같다 이런 표현은 제가 뭐 들어볼 수 있겠지만 촉법이라는 거는 정말 좀 새로운 장르를 지금 만드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평론이라는 게 내용과 논리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자리에서 만약에 그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게 뭐 나이를 가지고 뭐 주민등록증 열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는 매우 좀 부적절해 보인다 네. 생각이 듭니다.
2: 요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다음 주에 네. 발표가 날 걸로 대략 예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호남권의 제2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추진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이 반도체 입지를 민주당 명청대전 총알로 쓰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 반도체 클러스터 얘기는 경제 얘기인데 네. 이게 지금 갑자기 전당대회 전에 민주당의 이른바 명청 갈등과도 연결지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저는 그 보안수사권 폐지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국민들이 반대하잖아요. 보안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 시선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생각이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김인석 총리가 그거 관련해서 폐지가 옳다고 내가 줄곧 누차 밝혀왔다 얘기하고 한 발 뺐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호남은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지? 불편할 수 있죠. 왜냐하면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 지역에서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왜 호남뿐인가? 호남만이 유독 맞는가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떨어져요. 그 용수 문제든 인재 문제든 그거는 이제 따져볼 때 제가 보더라도 왜 호남만 하느냐. 심지어 전북에서도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면 냉정하게 볼게요. 총선 앞두고 이런 발표 못합니다. 총선 앞두고. 호남은 어차피 민주당에서 많이 표가 나와요. 그런데 왜 지금 이쪽을 하느냐. 민주당의 그 당원들이 30%가 호남이잖아요. 그런데 투표율을 감안하면 50%의 효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하튼 보안수사권 폐지도 물러선 이유가 뭐냐면 강성 지지자들, 권리 당원들의 어떤 그 마음, 이거 눈높이를 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호남한테 뭘 줘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는 빠질 수도 있는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하느냐. 그러니까 호남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거고 이거는 총선이 아니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많은 호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선물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2: 기업의 자발적 투자를 정치 논리로 쓰고 있다라는 또 반박도 있어요.
0: 그러니까 이거 좀 이제 지금까지 흘러왔던 사실관계를 좀 요약을 하면은 네. 올 연초에 한번 호남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쪽으로 옮기자라는 것들이 막 이제 얘기가 나오고 정부에서도 약간 반응을 하고 하다가 여론도 좋지 않고 특히 이제 경기 남부권에서 반발하고 지방선거 앞두고 그러면서 접었어요. 그래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 24일에 관흥 클럽에서 토론회에서 이 얘기를 한 거고 네. 관련 논의가 다 됐는데 용인 클러스터를 옮기는 게 아니라 용인은 용인대로 짓고 다만 용인이 꽉 차면은 지금 반도체 산업이 호황이니까 그때 가서 지으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해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거를 이제 정치권에서 또 정치권의 논리로 막 공격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뭐 일면에 막 쓰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오염됐다 뭐 이렇게 하고 중앙일보는 제목이 이렇게 실었어요. 취업 난방 한계선 평택인데 반도체 인재 호남 올까요? 그러니까 이건 대놓고 그러니까 경기 수도권 아니면 아무것도 니들 하지 마. 영남이든 호남이든 하지 말라라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평생 그러면은 수도권에만 지어야 됩니까? 이게 왜 수도권에 지금 못 짓냐면 더 이상 하나는 전기 문제. 16기가와트 지금 용인도 필요한데 이거 하려면은 저 남부에서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엄청나게 많은 송전호 닦아내야 되는데 그 지어지는 지

0: 송전탑 생기는 데마다 다 지금 갈등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많이 나는데 호남 쪽에 이제 뭐 거기에 있으니까 태양광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저장장치 시설도 지금 간다고 하니까 그쪽에 하는 거거든요. 저는 왜 호남이냐 문제제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남이 더 좋은데 그거는 따져보면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완전 정쟁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전당대회용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경강부회인 게 이미 검토를 했어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좋은 거냐. 연초부터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거가 지금 전당대회에 갑자기 그럼 김민석이 유리합니까? 이게 갑자기 나오면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1: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국익 중심으로 사고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때도 지방주도 성장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으로 그 주도권을 넘기겠다라는 거는 이미 예고된 바고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반도체라는 게 지금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두 기업에 좀 편중이 돼 있잖아요. 앞으로는 다른 기업들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이나 일본도 반도체 산다는 여러 지역에 다극화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위험도 분산되고 아까 물과 전기 부분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호남을 시작으로 해서 필요하면 또 영남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강원도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국가 경쟁력으로 이걸 접근을 해야지 말 그대로 경제적인 논리를 정치 논리를 또 개입시켜서 이걸 또 싸움을 붙이는 식의 이런 한동훈 의원의 발언은 저는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2: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회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데 청와대가 회사의 결정이 됐을 때 도와주는 차원을 넣어서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팩트 위주로 가야 된다 보고 하나는 뭐냐면 일부 기사에서 단독 기사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의원들에게 광주 전남 민주주의에 기여했는데 국가가 해준 게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런 거를 내비쳤다는 겁니다.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거잖아요. 사업성이 좋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으로서의 어떤 그런 방향성 속에 설정된 게 아니라 본인이 봤을 때 뭔가 부채의식이나 뭔가 민주주의 기여한 바가 있죠. 그렇지만 그게 꼭 반도체여야 되느냐. 그리고 반도체는요. 빅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용인이 다 짓지 않았어요. 400조 가까이 투자해가지고 토지 수용이 50%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짓고 다음으로 갔을 때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요. 400조 같은 데를 이제 한다고 하면 그건 고정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기업의 어떤 이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해서 하고 시장 논리대로 가야 된다고.
3: 네. 자, 그 국민의힘 얘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무에 복귀한 장도연 대표의 일성은 특검이에요. 이번에는 그 투표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참정권 훼손과 관련한 특검. 재선거 얘기는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 대한과 미래에서는 지도부 총사퇴와 전당대회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사실 지금 몇 주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김기영 대표님 당내에서 지금 이 상황 그냥 계속 지리하게 가는 겁니까? 어떻게
2: 지리하게 가면 더 이상 특이 상황이 없으면 그건 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 시간에 보면 역치라고 하잖아요. 어느 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문제 제기하는 사람의 방법이 다르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거나 그런 겁니다. 저는 대안과 미래 분들의 어떤 선의를 부정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게 계속 이 정도 수준에서 반복되다 보면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특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는 장동혁 대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요. 여론조사 제가 수치를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되게 압도적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선관위 국정조사하는데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사 단계가 아니라 수사 단계인데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럴수록. 그래서 저는 특검에 대한 어떤 동력이 점점 커지면서 여튼 2030의 공정에 대한 담론 이슈를 저는 장동혁 대표가 보전용으로 이용을 하든 그런 거는 떠나서 여튼 그게 무게중심이 이쪽에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야당도 과거 여당도 민주당도 과거 지향적으로 가지 말고 이 특검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특검이나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된다 봅니다.
3: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조갑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조작기소 특검. 공소취소와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가 상당히 크게 이제 불거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내년 2월을 가지고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교체 시기를 점치는 얘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조작기소 특검은 하기는 할 텐데 거기에 공소취소 권한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권한

0: 못 넣습니다. 제가 보기엔 지금 대통령 지지율 이 정도 떨어지고 폭락할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공소 취소 권한 넣는 순간 조작해서 특검은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나왔고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나 진보층에서는 이게 검찰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뭐 연어 술 파티를 제외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제 회유를 하거나 뭐 이를테면은 딜을 하려고 하거나 이런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한번 해볼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공소 취소 권한은 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보는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특검에서 공소 취소 권한을 했는데 이 담당 검사가 그러면은 징계를 받든지 이제 소송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1심에서 만약에 무죄 나오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공소 다시 하나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이거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다 지켜봐야 돼요. 그래야지 공소가 취소가 될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섣부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공소 취소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는 게 법원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그거 못합니다. 그게 못해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조갑재 대표가 좀 과하게 보신 것 같고 뭐 전당대회 아니 저희 내년 2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번에 분기점 있는데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달에 이제 17일에 끝나잖아요. 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이 9월 정기국회 가기 전에 이거 확 한번 불어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쪽은 이렇게 바뀌는데 우리는 지금 장도혁 체제로 간다고?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비유를 하자면 대학 막장 드라마예요. 한 반년에서 1년짜리 대학극인데 내용은 막장인 걸로 갈 수가 있겠다. 그냥 버티면 모렴치하게 버티면은 끌어내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
1: 예. 네. 시간이 다 돼서 반론의 기회는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기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3: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전국은 대체로 맑아서 볕이 뜨겁게 내리쬐며 자외선 지수가 높겠습니다. 어제는 낮에도 선선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서울 29도로 어제보다 5도 정도 높겠고 대전과 대구도 29도, 광주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강릉 23도, 울진 22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를 조금 웃돌면서 오늘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6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1: 매주 금요일 뉴스 속 법률적 궁금증 풀어보는 사건 Y 시간입니다. 최다운 변호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최다운 변호사입니다.
1: 네. 자, 요새 드라마 참교육 안 본 분들 없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교사가 학교 폭력 가해자를 직접 응징한다는 설정이 사실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설정인데 이게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주변 어른들의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변호사님 또 보셨어요?
4: 네. 그래서 오늘 까만 자켓을 입고 이렇게 약간 김물 배우 느낌으로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특히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응징하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지만 그 하나하나의 회차에 나오는 사건들은 실제로 있었던 것을 모티브로 잡아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는 최근에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니까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그 드라마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이고 두 번째가 학폭위의 구조적 문제인데 먼저 촉법소년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새 다시 이 이슈가 뜨거워진 계기가 있죠.
4: 네, 그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좀 하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올 2월 달쯤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한참 촉법소년 연령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전문가들은 어떻게 이거를 좀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이렇게 논의가 확 크게 된 이유가 촉법소년이 일으키는 범죄 사건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죠.
4: 네, 범죄 사건 수가 늘어난 게 이제 최근 5년계 이제 경찰청 통계 자료를 보면 네. 이제 만 10세에서 13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만 14세 미만이라고 얘기하니까 13세까지가 이제 촉법 소년 연령인 건데 네. 2021년도 기준으로 따지면은 이제 입건 수가 만 1,000여 명 정도 됐었는데 2025년 5년 만에 2만 1,000명 정도가 됐다. 거의 두 배 정도인데 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심각한 게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이런 강력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네. 2021년에는 470명 정도였는데 25년도에는 826명 정도로 올라서 거의 72% 정도가 올랐다. 그러니까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비중이 이제 중범죄가 이제 발생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촉법소년이라는 게 소년 보호 처분은 가능한 연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는 아닌데 네. 이렇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에게 형사처벌의 여지도 좀 열어둬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논의가 사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최근에 어느 사건 기사에서도 그런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력범죄를 비롯해서 범죄를 저지른 촉법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 이 제도를 알고 이걸 악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더라고요.
4: 네, 이 드라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제 경찰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제지를 하려고 하면 거의 이제 약 올리듯이 뭐 나 촉법인데 뭐 잡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정말 얄밉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이제 본인들이 그거를 알고 있고 거기에서도 촉법까지만 할게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처벌받을 연령이 되면 내가 알아서 안 할 테니까 지금은 그냥 풀어줘도 되는 거 아니야? 나 법상 허용되어 있는 사람인 거 아니야? 라는 약간 권리처럼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 실제로 사건들에서 촉법소년 그런 어떤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했던 발언을 모티브로 가져와서 만든 회차이기도 한데 네네.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이대로 놔두는 게 과연 옳을까라는 문제의 의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 예. 아예 촉법소년 연령인 아이를 불러들여서 실제 실행을 그런 친구들한테 시키는 조직처럼 활동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문제입니다.
1: 네. 토론회를 했지만 결론은 현행 연령을 유지하는 쪽으로 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4: 전문가들 중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좀 답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목소리들이 꽤 있습니다. 저는 사실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이제 반대측 입장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과연 처벌이 능사냐? 라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아직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잘 훈육을 시켜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끔 해야지 맞는 거지. 일단 이 어린애들을 형사처벌을 해서 낙인을 찍고 너 그러면 다 뭐 교도소 들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더 범죄를 학습시키거나 더 전문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거일 수도 있다. 처벌이라는 것 자체가 네네. 난 이미 뭐 전과자인데 뭐 난 글렀지 이렇게 생각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를 저지르는 학생들은 좀 취약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는 경우들이 많거나 여러 다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해서 우리가 잘 자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옳다라는 주장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사실 정답을 찾기가 참 어려운 말씀하신 대로 처벌도 해야 되지만 훈육을 해야 되고 또 교화를 해야 되고 네, 이런 두 가지의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니까 쉽지 않은 그렇죠. 그런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드라마의 창구역에서 또 이제 학폭위 얘기가 자주 나와요. 보면서 어떠셨어요?
4: 저는 학폭위도 참가를 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심판위원으로 현재도 많은 사건들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실제로 사건들을 다루면서 좀 고민되는 부분 이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드라마를 봤어요. 이 드라마에서도 보면 사실 내가 피해 학생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버리면 상대 학생이 오히려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으로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참교육에서는 똑같이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인 것처럼 똑같이 내가 피해 학생이요 하면서 상대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 학폭 신고를 하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답답해지죠. 난 아닌데 왜 제 거짓말에 하는데 가해 학생이 되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서요. 네네. 실제로 그런 게 좀 가능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저도 실무를 하면서 좀 느꼈기 때문에. 네네.
1: 지금 학폭위 운영 방식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4: 제가 느끼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해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위원 입장에서는. 그러면 애매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사실관계를 조금 확인하면 어느 사람 말이 맞는지를 알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추가로 좀 요구를 하거나 위원이 아니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 혹시 자료가 있나요? 했을 때 있습니다 하면, 그럼 혹시 다음 기일까지 그 부분 제출할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절차가 없어요.
1: 그런 절차가 없다면 심의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4: 그러니까 사전에 이거에 대해서 너가 제출할 자료가 있거나 네. 의견이 있으면 진술을 해봐라 라고 네. 해서 양쪽을 받은 다음에 네. 일단 그걸 검토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회의를 하게 되죠. 예. 이제 각각 불러서 이제 물어보고, 그럴 때 만약에 추가적으로 확인할 내용이 있거나 자료가 있으면 그때 요청을 해서 받을 시간적 여유는 없죠. 왜냐하면 그날 끝나버리거든요.
1: 한 번에 끝나는
4: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 뭐 길어봤자 한 1시간 정도 회의를 할 것 같은데 한 20분 통상 그 정도 회의를 하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랬다는 취지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고 가세요. 하고 나면 바로 심의위원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아. 피해가 있는 것 같다. 아니 없는 것 같다. 좀 애매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끝내버려요.
1: 아 그러면 결국 학폭위의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와 가해자가 뒤바뀌는 상황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당사자들은 지금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건가요?
4: 그러니까 재판이라면 이제 네. 판사든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추가로 좀 제출하는 게 좋겠다. 아니면 상대방 입장에서 저쪽이 거짓말하고 있는데 말만 있으니까 증거를 좀 내라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절차들이 재판에는 있는데 학폭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어떤 주장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또 나도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 네. 일일이 변호사가 껴서 확인해 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있는 그대로 내서 그거 가지고만 하니까 이제 위원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경우들이 있죠. 네. 한두 가지만 더 확인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한 번에 그냥 끝내버려야 되니까 약간 위원 입장에서도 좀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종결을 하게 되는데 못 받아들이겠으면 또 행정심판이라는 거를 청구하게 됩니다. 당사자들이. 그래서 네네.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뭐 피해 학생의 경우에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을 다시 해달라. 더 높게 해달라. 네네. 혹은 뭐 불처분이 있었는데 처분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가해 학생인 경우에는 나 학폭 아닌데 다시 해달라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는 거는 있어요. 근데 그 행정심판의 경우에도 한 번으로 회의가 끝나고 당사자들이 출석해서 얘기하는 게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진짜 또 서류만 보고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결정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아주 극소수이기 때문에
1: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4: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인 거가 사실 네.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같이 생활을 하고 있고 또 한 학년은 뭐 1년 뭐 이런 식으로 짧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를 졸업해버리면 이제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은 그 처분 내용이 다음 학교 진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절차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다 다퉈보기 위해서 재판까지 가게 된다고 한다면 네. 재판 한 심금만 최소 1년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이 겪을 고통이나 뭐 가족들이 겪을 고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실무에서는 좀 가지고 있긴 했었습니다.
1: 네. 참교육이란 드라마를 통해서 지금 학교폭력의 그 대책 문제도 얘기해 주셨고 촉법소년 문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드라마 참교육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조금 유념해서 봐야 된다고 보실까요?
4: 드라마 참교육에 나와 있는 많은 쟁점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사실 그 교사들이 너무 힘든 상황에서 학부모로부터 굉장히 괴롭힘을 막 당한다든지 여러 쟁점으로 따질 만한 내용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 방법은 아직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듯한 모습을 드라마에서 보면서 우리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긴 했었지만 네. 좀 제도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어떤 게 중요할지 우리가 한번 다시 확인하고 고민해보는 계기를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긴 했었습니다.
1: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4: 감사합니다.
1: 오늘 사건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다운 변호사였고요. 6월 26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월요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58분 날씨.
2: 하늘도 맑고 공기도 깨끗한 아침입니다. 오늘 종일 맑은 하늘이 펼쳐지면서 낮 동안 볕이 뜨겁게 내리쬐겠고요. 기온도 크게 올라 덥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선선했습니다. 서울이 17.2도를 보였고 전국에서 기온이 가장 낮았던 곳은 대관령으로 13.6도를 보였습니다.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았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9도, 광주 30도 등으로 대부분 어제보다 1도에서 5도나 오르며 다시 예년 이맘때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동풍의 영향으로 낮 기온이 강릉 23도, 울진 22도 등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도 일부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도와 경상도 등 동쪽 지역이 되겠고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고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도 나쁨을 보이는 곳이 많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 해안은 높은 너울이 몰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조금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4: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베네수엘라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 188명으로 늘었습니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현지 시간 25일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188명, 부상자는 1,52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현재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여전히 200명이 매몰돼 있고 실종자도 157명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각종 고가 귀금속과 함께 인사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후 2시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법원이 특검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선고 모든 과정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 송출됩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왕길동 한국전력공사 시설물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작업자가 토사에 매몰돼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하청업체 노동자로 사고 당시 한전 시설물 설치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도 이어집니다. 여야는 오늘 청문회에서도 총리로서 한 후보자의 도덕성과 정책 역량 등에 대한 검증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1일차였던 어제 청문회에서 여야는 후보자의 다주택자 논란과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 안보관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을 47조 원 넘게 순매도해 5개월 연속 매도 우위를 이어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이 상장 주식 47조 190억 원을